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과거 분사를 쓸 수도 있고 현재 분사를 쓸 수도 있다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조금 더 해석을 해볼게. 이런 피험자들은요, must nonetheless pay attention and follow directions라고 나오고 있어. 이런 피험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그 지시를 따라야만 했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뭔가 실험 상황인 것 같아. 그지? In order to produce data, the researcher can use. 그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어둡고 시끄러운 스캐너에 불편하게 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험자들은 집중해야 했고 지시에 따라야만 했대. 상황이 이해가 가? 그러면 다시 한번. 이때 등장하는 strapped 있잖아. 이 피험자에 의해서, 피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정이 된 거야? 아니면 자기가 누구를 고정을 한 거야? 자기가 고정이 된 거지.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거분사 쓴거 너무 잘 썼네. 그지? 우리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얘 분사가 쓰여져 있을 때, 분사 구문일 때 뒤에 등장하는 주절의 주어와의 관계를 본다고 했어. 그지? 자, 그러면 우리 실력 폭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오셨으리라 믿고 저는 바로 풀어볼 거고요. The physical act of moving in the morning. 여기까지가 주어겠네. 아침에 일어나서 신체적인 움직임을 하는 것은 is not just beneficial for the bod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순히 우리 신체적으로만 좋지는 않대. 그러면 다른 거에도 좋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막 기지개 펴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은 우리 신체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It serves as a powerful stimulant for the brain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것은 강력한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한대. 누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뇌에게 있어서도 강력한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 그 다음에 awakening 나오는 것 보이죠? 그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보자. it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에서 뭘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it은 주어에 등장하는 이 부분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리저리 신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강력한 자극제 역할을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때 it은 아침에 움직이는 거야. 그거 기억해야 돼. Awakening it from the stillness of slee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자, 그것은 그것을 깨운대. 어? From the stillness of sleep, 잠으로부터의 잠을 자니까 얘들아 좀 정적인 상태였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잠의 정적인 상태로부터 그것을 깨운다고 했어.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야, 얘들아? 바로 앞에 등장하는 brain입니다. 그래서 이때 awakening이라고 하는 분사 괜찮아라고 물어본다면 괜찮다고 할 거야? 안 괜찮다고 할 거야? 우리 얘 분사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주절의 주어가 누군지 확인하자고 했어. 그치? 이때 주절의 주어는 이 친구라고 했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신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뇌를 깨운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거지. 이 아침에 움직이는 게 능동적으로 우리의 뇌를 깨워주는 거지, 깨움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신체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우리 뇌를 깨워주지, 깨움을 당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awaken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쓰인 분사 구문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포인트였습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awakening은 우리의 뇌를 깨워준대요. 뭐로부터? From the stillness of sleep. 잠자는 거에 정적인 상태로부터 우리의 뇌를 깨워주고요. And preparing it for the demands of the day라고 나오고 있어. Preparing 보자마자 또한번 동그라미 쳤어야지, 얘들아. 얘도 보니까 현재 분사 쓰였으니까. 아침에 움직이는 것이요. 준비시켜줬대. 우리의 뇌를 준비시킨다라고 해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 얘 현재 분사 잘 쓰인 거구나. 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러면 우리 포인트 6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부정사랑 동명사 오는 자리.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너무 많이 해서 이거는 빨리 넘어갈 거거든. 알았지? 자, 문장의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구나 동명사구가 오면 우리 단수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 복사. Learn how to choose from alternatives and make a decision requires not only good personal values but also knowledge, competence 라고 나오고 있어. 이 문장에서 얘들아, 동사 한번 찾아볼래? 동사 찾아봤더니 첫 번째, learn이라고 하는 동사도 있고 requires라고 하는 동사도 있어. 얘들아, 한 문장 안에 동사 두 개 있을 수 있어? 없잖아. 접속사도 없는데 지금 동사가 두 개 있을 수 없으니 밑줄 친 이 친구를 의심해 봐야겠죠. 그러면 requires 얘를 동사로 잡고 쟤를 바꿔준다면 뭐로 바꿔줄 거야? 동명사 주어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자, 배우는 것은 뭐를 배우는 거? 다른 대안들로부터 어떻게 고르지?를 배우는 거. 그리고 the and make a decision. 결정을 어떻게 내리지?를 배우는 것은 requires 요구한대. 뭐뿐만 아니라 좋은 성격적인 혹은 인격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어떤 지식적인 능력을 요구한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뭐야? 동명사 주어가 나오면 단수 취급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웠을 거고, 두 번째,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온다 라고 하는 거 가져왔어. 우리 2강에서 또 다시 한번 다룰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번 시간엔 가볍게만 한번 짚어보자. Taking a vaporware product to market. Vaporware product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실체가 없는 물건입니다. 실체가 없는 물건을 시장에 가져가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그 개발자가 validate ideas, 그 아이디어를 입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대. 누구와 함께 입증할 거냐면 customers, 소비자와 함께 그 아이디어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대. 뭐 하기 전에? Before investing the amount required to build the full application. 완전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양을 투자받기 이전에 라고 나오고 있으니 before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다?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ing 형태가 오는구나 는 거 한번 정리하면 좋겠고, 두 번째,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There are ways of making communication work, even in the most adversarial of relationship. 자, 다행스럽게도 방법들이 있대요. 어떤 방법들? 이런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of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는 ing, 동명사가 오는구나 짚을 수 있겠고,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로 투부정사만, 동명사만, 그리고 둘 다 취할 수 있는데 의미 차이가 있는 거 없는 거들 우리 중학교 때 너무 많이 외웠어. 그래서 쌤이 이번 시간엔 따로 짚지 않을 거고 쌤이 교재에는 넣어놨으니까 이 동사들 본인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서 쌤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스스로 한번 살펴보고 내가 이 동사들 다 외우고 있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강에서는 뭐 배울 거야? 또 한번 약점 공략으로 실력 폭발해 보러 가볼 겁니다. 그러면 전 다음 2강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2027 수능완성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다섯 번째 만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수능 완성 교재 실전 모의고사 3회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1번. 자, 다음 사례에 나타난 A씨의 직업 의식과 직업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공업일반에 우리 직업관과 직업의식, 그래서 우리 다섯 개 단원 중에 맨 마지막 단어 5단원에서 항상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제시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0년 동안 특용 작물을 재배한 A씨는 청년 농부이다. 그는 기온차가 큰 계절에도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일정한 온도 유지를 위한 스마트팜 장비를 운영하였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조치하였다. 자, 모종 심기부터 수확하는 모든 공정을 직접 운영하는 일 자체를 즐기며 보람을 느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이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잖아. 그래서 과정 지향적 직업관임을 알 수가 있죠. 자, 특히 특용 작물을 재배하는 일은 또 여기서 나왔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소임. 그래서 이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거. 이거를 우리는 소명의식이라고 하죠. 또는 직업관으로 나오면 소명적 직업관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정 지향적 직업관 소명의식, 여기 있는 1번이 답이 되겠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다음은 경영 발전 결과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경영 발전 결과 보고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목적이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산 공정 자동화는 공정 간의 이동 물건을 정해진 경로에 따라서 적재 후에 스스로 이동시켜주는 장비야. 정해진 경로에 따라서 스스로 이동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AGV, 무인반송차라고 하죠. 무인반송차. 무인반송차. 자, 그 다음 경영조직 단위라 볼게요. 제품별, 자, 제품별 경영조직에서, 여기에서 대표 경영자와의 권한과 명령이 최하층으로 수직 단계적으로 전달되는 조직으로 변경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뭐 사장 밑에 뭐 예를 들어 이사가 있고 그다음 그 밑에 부장이 있고 그 밑에 예를 들어서 뭐 대리가 과장이 있고 그 밑에 대리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사원이 있다. 자, 보세요. 수직적이죠. 여기는 수직적. 그리고 단계적으로 전달되는 경영자, 대표 경영자가 여기야. 대표 경영자가 권한과 명령이 최하층으로 이렇게 명령 일원화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조직으로 변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예를요. 직계식이라고 하죠. 직계형 조직으로 변경했다.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조 현장 내에 직무 분석을 실시를 했는데 직무 수행자에게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작업 일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직무를 자료 수집을 하는 방법을 적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직무 분석하는 방법, 우리가 그 방법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나오는 것도 뭐 있죠? 관찰하는 거야. 관찰법. 그리고 면접법도 있습니다. 면접법. 그러니까 직무 수행자를, 직무 관찰자가 관찰해보는 거야. 관찰. 관찰을 해보면서 이 직무의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면접도 면접하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국어적으로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또 작업일지법이라는 것도 있어. 작업일지법. 또 설문조사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설문조사해서 직무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야. 그리고 또 요즘 들어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중요사건법이라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행동과 비효율적인 행동들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그럼 이 다섯 가지 직무 분석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그 해석이 가능합니다. 국어적으로 볼까요? 직무 수행자에게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작업 일지를 작성하게 한다. 그럼 뭐야? 얘는 작업 일지법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직무 분석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를 하냐면 직무 명세서. 뭔가 기록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이 직무에 대해서 뭔가 내, 이 직무를 관찰하는 사람이 해결을, 그러니까 그 직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자기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뭔가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직무 명세서 또는 직무 기술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직무 분석 내용에 이런 말들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기억 보도록 할게요. 경영 조직은 직계형 조직에 변경하였다. 직계형 조직을 변경한 거 맞죠? 니은 볼게요. 제조 현장에 적용한 직무 분석 방법은 관찰법이 아니라 작업 일지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공부 한 번만 하면 이거 충분히 할수 있어. 왜냐면 제목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국어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디귿 볼게요. 생산 공정의 자동화에 도입한 장비는 무인 반송차.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도 나와. AGV에 해당한다.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다음 리을 볼게요. 리을. 제품별 경영 조직에 제시된 제품은 클라크의 산업 분류 방식의 제1차 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크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 클라크. 클라크는 분류를 크게 1차, 그리고 2차, 3차 산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부터 직접 얻어지는 거, 채취하는 거, 농업, 임업, 수산업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다음 2차는 여기에서 얻어진 거를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보통 제조업 이런 것들이 말하죠. 그리고 건설업 이런 것들을 2차 산업으로 분류를 했어요. 2차 산업으로. 클라크는 3차는 유형,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는 거야. 서비스업, 상업,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볼까요? 제품별 경영 조직 여기에 요게 나와 있어. 구두, 장화, 운동화,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쨌든 얘는 이 제품은 산업 분류에 따르면 1차 산업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얘는요, 얘 같은 경우는 2차 산업에서 생산되는 거지. 2차 산업에서 생산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은요, 기억과 디귿만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이죠. 자, 그다음 이제 우리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다음은 제품의 생산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품 생산 과정 보도록 할게요. 원료의 준비 과정에 과수원부터 과일을 확보해서 신선도를 저하, 파손 위험이 커.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한다? 얘는요, 원료 산지 인근의 공장을 입지해서 가공 후 출하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확보를 했어. 근데 이 신선도가 자꾸 떨어져. 멀리 갈수록. 그 신선도를 조금 더 떨어뜨리는 게 신선도를 떨어뜨리지 않게 얘를 좀 보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파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왜냐면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그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결국에는 그 운송비가 들어가는 거야. 그막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해서 운송을 해야 될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원료 산지 인근에다가 공장을 입지한다. 이게 바로 원료 지향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원료 지향형.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제품의 제조 과정입니다. 과일 세척을 했어. 착즙 장비 이용하고 음료 생산해서 얘를 납품까지 하는 겁니다. 과일 관련 식품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이제 착즙 장비를 제조하는 거. 이 장비를 제조하는 겁니다. 얘는요, 주문을 해서 소선과 절삭 가공으로 부품을 생산해서 얘를 조립하고 납품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 소선 절삭 가공. 이거 뭐야? 소선은? 영구적인 변형을 하는 거야. 주어진 재료에 외력을 가해서 영구적인 변형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얻어내는 게 우리가 소성이라고 하고요. 절삭은 뭐였어? 깎아내는 거를 우리가 절삭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다음 음료수 용기 제조 과정 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 글자, 그림, 사진 등을 대량으로 복제해서 이 용기에 부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도록 할게요. 기업, 가해 공업의 입지의 유형은 간인 노동지향형이 아니라 원료이기 때문에 어때요?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나의 제품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자, 이거는 식품이잖아. 어쨌든 얘는요, 핵썹 인증을 획득하면 제품의 안정성 및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지.
식품에서 당연히 맞는 보기. 우리 햇살 같은 경우는 뭐죠? 식품에, 그러니까 원재료부터 소비자까지, 원재료부터 그걸 가공하고 유통해서 소비자까지 가는 이

모든 과정을 이 모든 과정, 이 과정에 위해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위해 과학적인 위생 관리 체계를 우리가 해썹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생긴 마크, 우리 친구들 요렇게, 요렇게 생긴 마크.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이왕이면 이 식품의 해썹 인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믿고 안심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제품의 안정성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어때요? 맞는 보기죠. 자, 그럼 지금 볼게요. 제품의 제조 과정은 기계공업 제품 생산 과정을 포함한다. 소선과 절삭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공업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리을 볼게요. 라의 과정은 이거는 이제 인쇄야. 이렇게 인쇄를 하는 거잖아요. 인쇄는 나의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자, 이 제품에다 이 인쇄를 조금 더 멋지게 하면 가치가 부과되잖아. 그래서 그 말입니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과정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의 조합이 몇 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협약. 협약은 한 문제가 통으로 많이 나와요. 우리 친구들 꼭 알고 있어야 돼. 요거 틀리면 정말 억울해. 그쵸? 자, 다음 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제 협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지구 평균 온도가 2010년부터 2012년에 이미 1.5도씨 이상 상승했음을 밝혔고, 기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온도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구 온난화 원인으로 화석 연료 사용, 그다음 산림 파괴, 농업 활동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급증이 주된 원인이며, 2015년 국제협약에서 이 기온 상승을 2도씨 이하로 제한하고 1.5도씨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했으나 이런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시사하고 있다라고 됐습니다. 그럼 이거에 관련된 협약,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협약들은 뭐가 있죠? 파리 협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파리 협정. 자, 그럼 우리가 요거에 관련된 국제 협약을 우리 친구들 다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협약을 좀 까먹었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또 정리하셔야 됩니다. 국제 협약에 많은 국제 협약이 있지만 우리 공업 일반에서는 여기 안에서만 나온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선생님이랑 아까 했던 이 파리 협정부터 파리 협정. 얘와 관련된 거는 요거. 그리고 요거. 요거. 요거 선생님이 별표 친 거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후가 자꾸 변화돼. 그쵸? 그러니까 지구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어. 그거에 주된 원인이 뭐야?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그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그러니까 탄화수소 계열의 메테인이야. 그러니까 탄소에 관련된 겁니다. 그럼 볼게요. 기후변화부터 시작하는 거야.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자꾸 지구 온난화. 아까 우리 제시문에서 봤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발생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이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를 한 겁니다.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 바로 교토의정서입니다. 교토의정서. 그래서 이거의 구체적인 이행서가 교토의정서야. 그런데 얘는요, 만료가 됐습니다. 2020년 만료되었어. 그럼 뭔가 또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게 바로 파리협정이야. 파리협정.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이 협약으로 파리기후변화협정이라고도 합니다. 파리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 그래서 탄소 배출권, 탄소 관련된 내용.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온실가스 대표적인 거. 그쵸? 이런 말들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세 가지 협약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근데 얘는 만료돼서 이제 안 나올 거야. 근데 예정 기출에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람사르 협약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얘는 습지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역 주변에 습지가 있다. 그럼 한번 가보세요. 그럼 그 팻말에 람사르 협약에 의한 무는 습지 보호 이런 데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몬트리올 의정서가 있습니다. 얘는요,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야. 몬트리올. 그래서 자, 오존층입니다. 이렇게 지구 선생님 항상 그리는 거야. 자, 여기 이 지구 위에 보면 이 성층권이 있어요. 그쵸? 성층권. 자, 이 성층권에 오존이 이렇게 이렇게 둘러싸이고 있습니다. 오존이, 오존층. 자, 오존. 그럼 여기는 오존은 지구 여기 있는 우리 여기 근처에 있는 오존은 대기 오염 물질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요, 성층권으로 올라가면 이 층을 이루어서 얘가 또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해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이 오존의 밀도가 얇아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얘가 구멍이 뚫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가 들어오다 보면 우리 여기에 뭐 백내장이라든가 피부암 이런 것들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밀도를 얇게 하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들이 무엇이냐? 대표적인 게 프레온가스야. 프레온가스 이렇게도 많이 나옵니다. CFCs 또는 할륨가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 프레온가스는 어떤 것들이냐? 자,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야. 어떤 거냐면, 우리 더운 여름에 에어컨 필요하잖아요. 그다음 우리가 시원하게 음료수를 먹으려면 냉장고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차갑게 할수 있는 이 기술, 냉매 기술이야. 냉매. 냉매들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없을 순 없잖아.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요구까지 같이 나와. 이게 또 시험 문제야. 이거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생물 다양성 사막 방지. 사막과 방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또한 여기 또 하나 있다. 바젤. 바젤은요. 이 폐기물을 추출할 때, 그러니까 서로 이동을 할때 미리 알려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그러면서 환경 오염, 그러니까 폐기물에 관련된 게 나온다? 그럼 바젤 협약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제 협약까지 이렇게 선생님이랑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말고 국제 협약에 대한 거는 다 맞춘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자, 다음 제품 사양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땡땡 기업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양 보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업종을 봤더니 가스 경보기 제조업 나왔습니다. 그다음 제품이 스마트 화재 감시 경보기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제품의 특징은 태양광 에너지 사용으로 화석 에너지 사용을 감축하고 그리고 경보기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경보기에 소프트웨어를 개발 적용해서 화재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 가공하는 첨단 기술을 적용하였다.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얘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로 개발 적용했어.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이 정보통신이잖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 요거를 우리가 또 ICT라고도 합니다. 자, 그다음 제품의 인증을 KC 인증을 받았네요. 그리고 제 소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보 감지 센서에 일정 온도 이상 가열하면 일정 온도 이상을 가열하면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얘가 뭐를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야?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모습이 그 형상을 기억했단 얘기야. 형상 기억 합금에 관련된 거죠. 그죠? 형상 기억 합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간은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의하면 제1차 산업에 해당한다라고 되는데 제조업은 제1차가 아니라 2차 산업에 해당이 되죠. 매번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분류 방법 아셔야 됩니다. 클라크는 1차, 2차, 3차로 불렸습니다. 1차, 2차, 3차. 그래서 2차가 제조업. 우리 공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건설업. 이것들. 자, 이게 바로 2차. 이렇게 분류를 했다. 1차, 2차, 3차. 자, 이렇게 클라크 이렇게 분류했어요. 그럼 우리가 분류한 것도 경제학자 하나 더 볼까요? 자, 호프만이야, 호프만. 호프만이란 사람은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소비재냐, 자, 소비재냐, 생산재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클라크는 산업으로 분류를 한 거잖아. 산업으로. 산업으로. 그러니까 산업으로. 근데 호프만은 공업에 한정해서 분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선생님이랑 1강에서 공부를 했지만, 우리 산업 안에 공업이 있는 거잖아요. 요 안에, 산업 안에, 뭐, 농업도 있고, 뭐, 그다음 건설업도 있고, 공업도 있고, 상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모든 걸 우리가 산업이라 해. 클라크는 이 전체적인 이 산업에 의해서 1차, 2차, 3차로 분류를 했고요. 호프만은 요 공업의 부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분류를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류 방법, 경제학자, 클라크, 호프만. 또 하나,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이렇게 해서 1강에서, 선생님이 수능특강 1강에서 세 가지 분류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쵸? 자, 어쨌든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볼게요. 2번.
나에 사용되는 에너지원

재생에너지요. 자, 재생에너지 태양광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신재생에너지 요게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 중에서 신에너지냐 재생에너지냐 요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신에너지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에너지 있었어요. 그다음 연료전지 있었어. 연료전지 이거 같이 공부해야 돼. 자, 그다음 또 뭐죠? 석탄. 액화. 얘를 액화시켜서 가스화시키면 이게 또 신에너지야. 가스화. 이세 가지입니다. 하나, 둘, 세 가지. 이게 신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에너지원은 신에너지다. 이러면 얘네 틀린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재생은 또 무엇이냐? 얘는 몇 가지다? 여덟 가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자, 태양 관련된 거. 자연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일단 생각해 보면 돼. 태양광 있고요. 그다음 태양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태양광과 태양열을 또 분리하는 문제가 나왔어. 이거 구분하는 문제 들. 자, 그다음 자연, 풍력. 그리고 지열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해양 에너지가 있죠. 그리고 수력.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바이오 매스, 이걸 활용하니까 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 폐기물. 이 여덟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여덟 가지를 우리는 뭐라 한다? 재생 에너지라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중에서 태양광만 나오고 얘는 신재생 에너지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이렇게 분리해서 묻는 문항들이 나왔다. 그래서 요것들이 신에너지인지 재생 에너지인지 요것까지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기억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태양광은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얘는 맞는 답지가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가에 적용한 첨단 기술은 바이오 생명 기술이다. 여기 바이오 생명체를 이용한 기술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술이죠. 그래서 얘는 틀린 답지. 그 다음 4번 볼게요. 라에 제시된 인증은 신기술 인증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어. 뭔가 신기술처럼 생겼지만 KC는 무슨 인증이다? KC는 국가 통합 인증이다. 자, 우리 꼭 기억하셔야지. 예를 들어 제품, 예를 들어 이게 가스 경보기, 이 가스 스마트 화재 감시 경보기야. 이거를 만들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안전한지 인증을 받아야 됐어. 근데 옛날에는 이 인증들이 몇 개가 되냐면 13개가 되었었습니다. 뭐 품질 인증, 안전 인증, 뭐 KPS 검안 뭐 이렇게 생긴 인증들이 많았어. 뭐 옛날에 거면 이렇게 생긴 게 이런 것들이 안 이렇게 생긴 인증들이 많았어. 막 이런 인증, 뭐 이런 인증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몇 개나 되냐면 13개나 됐어. 그러면 제품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인증받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 비용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얘를 하나로 통합했어. 국가가 하나로 통합한 거야. 그게 바로 국가통합인증 KC로 통합했다. 국가통합인증입니다. 얘는 법정 강제 인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신기술 인증에는 뭐냐? 신기술 인증은 신기술 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기술 테크놀로지 그래서 NET 인증이 나왔다면 신기술이지만 얘는 국가통합 인증이 KC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답지다. 그다음 5번 볼게요. 마에 적용된 사용된 신소재의 합금은 초전도체 아니고 형상기하 합금이죠. 그래서 얘는 틀린 답지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5번은 2번, 2번이 맞는 답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자, 다음 땡땡 기업 신입사원 연수 자료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용적공 도료 조재원이야. 자, 그다음 신입사원을 통해서 신입사원들을 연수를 시켜주는 거야. 연수 시켜주는 겁니다. 1교시가 특강인데 용적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자, 이 사람은 강사가 용적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2교시에는 직무 수행 절차 이해 교육을 통해서 선배 기술자와의 작업 설명과 사례 안내를 통해 실무 이해도를 향상하고 있고, 3교시는 임금 피크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보도록 할게요. 2교시의 교육 방식은 직무 현장 교육 훈련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얼핏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훈련 방식에, 교육과 훈련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OJT가 있고요. 두 번째가 OPJT가 있어. 자, OPJT. OJT 같은 경우는

FJT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혹시 선배 기술자와의 안내를 통해서 이것 때문에 OJT를 생각하실까봐 선생님이 얘는요, OJT는 업무 수행과 같이 해야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다. 그 다음 니은 볼게요. 3교시의 연수 내용은 일전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줄이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 임금 피크제 맞죠? 맞는 보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나이에 따라서 임금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근데 이게 피크가 치잖아. 이때 여기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정년을 보장을 하되 얘를 줄이거나 아니면 삭감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임금 피크제라 한다 이것들을. 그래서 얘는 맞는답지. 그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 강사가 보유한 국가기술 자격은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없어도 응시 취득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기술사라고 되어 있어. 기술사. 그럼 우리 친구도 요거 아셔야 돼. 자, 기술사. 우리 국가기술 자격 한번 보겠습니다. 최하위가 기능사야. 기능사 위가 산업기사입니다. 산업기사. 너무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항상 매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친구들. 이쯤 되면 우리 친구들 백지에다가 한번 쓸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기사. 기술 분야에서는 기사야. 그 다음. 여기 위에서 가장 위가 뭐냐? 기술사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산업기사. 다음으로 기능 분야에서 가장 위가 기능장이야.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은 보통 시험을 필기를 보고 나서 그 다음 실기를 보고 하는 국가기술 자격,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입니다. 근데 얘는요, 그냥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응시에도 자격이 있어. 그래서 기능사 같은 경우는 응시 자격이 제한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산업기사부터는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실무 경력이 2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기사는 실무 경력이 4년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무가 몇년 있어야 된다? 9년 있어야 됩니다. 9년. 자, 이런 식으로 요 자격이 주어진다. 그 다음, 한번더또 얘기를 하면, 요즘엔 또 요렇게만 안 나와. 우리 공업이가 공업 일반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공업이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 기능사를 그럼 만약에 취득했다면 얘는 조건이 실무 1년이면 가능하다. 요까지 같이.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똑같이 얘가 기능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얘는 실무 몇 년이다? 3년이다. 그러면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실무 몇 년이다? 1년이다. 요거 같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또 기술사 기능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술사는 기술사 같은 경우는 기사가 있으니까 기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는 실무 4년. 근데 요두개 공통된 겁니다.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실무 5년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실무 7년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써놓은 요거까지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암기. 분명히 암기하셔야 돼. 암기. 그리고 우리 친구들 공업이들이니까 분명히 이 자격증이 몇 개들 있을 거야. 요것들. 그리고 앞으로 20대가 되면 이런 거 이렇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격 조건에 따라서 취득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기술사야. 기술사는 경력이 없어도 취득할 수 있다. 어때요? 이거는 당연히 틀린 거죠. 그쵸? 당연히 틀렸다. 그 다음 리을 볼게요. 대상자의 직종은 용접공, 도료, 조제원이었어. 한국 표준 직업 분류, 대분류 항목에 따르면 여기에 관련된다. 이거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한번 다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 크게 이렇게 10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많이 나오는 거 관리자부터 군인까지 해서 많이 나온 거이 전문가냐? 자, 전문가냐? 관련 종사자냐? 그래서 여기 관련된 이 직업들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기능원이냐? 관련 기능 종사자냐? 장치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요것들을 많이 헷갈립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 친구도 그냥 국어적으로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해. 근데 요게 많이 헷갈리니까 요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용접군 이렇게 나왔잖아요. 조제원 이거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능. 전문가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2번 얘는 기술이고 얘는요 기능이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될것 같아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6번은 니은과 리을의 조합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자, 다음은 생산기술 고도화 사례이다. 가와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원부터 보도록 할게요. 재료를 겹겹이 쌓아서 입체 형상으로 가공하는 3D 프린팅 가공 방식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D 프린팅 가공 방식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적층형이다. 겹겹이 쌓아 올리는 거야. 이렇게 층을 이루면서 적층형. 이 적층형.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절삭형이 있어. 깎아내는 거야. 큰 입체 덩어리를 깎아내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 뭔가 적층형. 이렇게 된 거. 자, 그럼 얘는 적층형에 해당이 된다. 자, 볼까요? 가에 적용된 3D 프린팅 가공 방식은 절삭형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적층형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4번 볼게요. 제품 설계 과정에서 한국 산업 표준의 전달 표준을 적용해서 제품을 설계함. 전달 표준. 그 전달 표준은 어떤 거냐? 용어, 기술, 단위, 수열 등을 한국 산업 표준에 제시된 규정에 적용한 것을 말한다. 맞는 거죠. 이 분류 방법 아셔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를 하라고 또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한국 산업 표준의 분류 세 가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표준이냐? 이거 시험 문제 매번 나와. 매번. 우리 지금 꼭 외워야 돼. 형상이라든가 제품의 형상 그대로야. 제품의 형상, 뭐 치수, 품질 이런 것들이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제품 그 자체의 제품 표준인 거야. 그쵸? 표준은 표준인데 그 자체의 제품 표준이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어떤 또 표준이 있냐? 한국 산업 표준에서 어떤 표준이 있냐? 이런 방법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 시험 방법, 분석 방법, 검사 방법, 침착 방법,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 이런 방법들이야. 이런 작업 표준, 작업 표준까지. 이거는 그거에 대한 방법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방법 표준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방법 표준. 아시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용어라던가, 어떤 기술이라던가, 단위, 수열. 전달하기 편하게 표준했네. 이렇게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했어. 전달하기 편하게. 왜냐면 이 용어들을 전달하기 편하게. 용어를 바꿨다던가, 예를 들어 단위, 이런 것도 수열, 이렇게 같이. 전달 표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전달 표준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용어, 기술, 단위, 수열 등. 이거 어때요? 이거 맞는 답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튀겨볼게요. 단위. 제품들은 정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 운반 시스템. 우리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컨베이어 시스템에 쭉 가는 거 있잖아요. 그쵸? 이게 컨베이어. 정지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 운반 시스템. 얘를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하죠. 컨베이어 시스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 볼게요. 라번. 작업자가 로봇을 직접 조작해서 작업의 순서라던가 작업의 위치, 작업 조건 등의 정보를 가르치고 저장한 다음에 필요시 재생하는 거, 필요시. 뭔가 미리 저장했다가 필요했다가 꺼내서 쓰는 거. 이걸 우리가 플레이백 로봇이라고 하죠. 플레이백 로봇이라 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산업용 로봇의 기능별 분류를 우리 친구들, 이것도 항상 나오기 때문에 항상 반복해서 보면 우리 친구들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시퀀스야. 시퀀스가 좀더 많이 나왔어요. 얘는 순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퀀스는 순서야. 순서.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순서, 위치, 조건들을 이거를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로봇이야. 이게 시퀀스 로봇입니다. 두 번째, 플레이백은 이것들을 가르치면, 그러니까 순서 위치 조건이 똑같아. 얘를 먼저 가르친 다음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서 쓴다. 필요하면 재생할 수 있는 로봇이다. 그 다음 적응은 어떤 환경에 스스로 제어한다. 그리고 스스로,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학습 제어 같은 경우는 경험을 계속 축적을 시키는 거야. 학습에 반영을 시켜. 그래서 적절한 제어 기능을 봐야 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들이 그대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했다가 필요시 재생한다. 이 말만 들어가면 무조건 뭐에 해당이 된다? 플레이백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7번은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이 몇 번? 5번이 답이 되겠죠.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아, 8번입니다.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자, 다음은 제품 생산 보고서이다. 이를 통해 할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쓰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특징이 있어요. 제품의 특징. 얘 같은 경우는 사용되면서 소모되어 짧은 시간에 다시 구매하는 제품이야. 그럼 여기부터 볼까요? 제품은 내구성에 따라 분류하면 이 내구성이라는 건 뭐냐면, 오래 견디는 거야. 오래 구, 견딜 내야. 그래서 오래 견디다. 그래서 내구재 같은 경우는 오래 견디는 제품들. 그래서 우리 공업 일반에서 많이 나오는 게 가전제품이야. 가전제품은 한번 쓰고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오래 견디다. 얘를 내구재라 한다. 너무 자주 나와요. 그런데 비내구재는 뭐냐? 안일 빗자를 써서 오래 견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용되면서 사용하면서 소모되어 짧은 기간에 다시 구매하는 거, 편의품 같은 거,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식료품이라던가 이런 거야. 비내구재에 해당한다. 맞는 무게가 되겠죠. 자, 그다음 또 볼게요. 여기는 이제 소비자가 보는 제품의 관점 변경을 했습니다. 소비자는 단순 제품의 기능이나 가격을 넘어서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이 곧 환경보호에 기여한다는 행동이라는 가치중심의 관점이 변경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게 이제 디귿이네. 순서대로 요거 재심은 순서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변경된 소비자가 보는 제품의 관점은 제품의 관점. 그러면 소비자가 보는 제품의 관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기능적 관점이야. 기능적 관점. 소비자가 보는 제품의 관점입니다. 자, 기능적 관점은 제품의 그러니까 제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기능에 의해서 뭔가 이거에 대한 편리함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능적 관점. 아, 이 기능이 너무 좋아서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야. 기능이나 가격을 넘어서 기능을 보는 거야. 두 번째가 또 뭐냐면 심리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심리적 관점. 이 심리적인 관점은 뭐냐면 뭔가 고급 상표를 사용하면서 뭔가 뭐 그냥 심리적으로 우월감을 가지는 거. 그것들이 심리적 관점입니다. 세 번째가 사회적 관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관점은 뭐냐면 뭔가 환경 보호에서 내가 뭐 사회적은 뭔가 가치를 이룬 것 같아. 이게 사회적 관점이야.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거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행동이라는 가치 중심의 관점이 변경됐다. 그러면 얘는 사회적 관점으로 변경됐다는 거죠. 심리적은 아닌 거죠. 얘는 디귿은 틀린 무게가 되겠죠. 자, 그다음 또 볼게요. 제품 불량 증가 원인 조사를 했더니 제품 전체를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 이런 문제점이 파악이 되었다. 전체를 검사해서 전체.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죠. 제품 불량 증가 원인 조사의 방법으로 샘플링을 한게 아니라 전수 검사를 한 거지. 전수 검사, 그쵸? 자, 그다음 또 볼게요. 재활용 원료의 배합 공정을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했다. 이게 바로 아웃소싱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웃소싱 방식이 포함된다. 맞는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은 기업과 니은의 조합인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죠. 그죠? 자, 그다음 이제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자, 9번입니다. 다음, 땡땡 기업 제조 관리 현황과 혁신 사례의 일부이다. 그와 다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 관리 혁신 사례를 봤더니 뭔가 등급이 있어, 등급. 중요도에 따라서, 가치와 중요도에 따라서 이 등급으로 분류를 했네요. 이런 식으로 품목범위나 금액. 여기 써 있어. 등도와 금액에 따라서 등급으로 분류하는 재고 관리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게 바로 A, B, C.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자면 중요도와 여기는 금액이지만 우리가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 등급으로 분류한 거는 공업분류 이거밖에 안 나와. ABC 재고 관리 시스템이야. 아시겠죠? 자, 그다음 혁신 사례 보도록 할게요. 간이 금액이 높은 재고로 시장 분석 후에 가장 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구매 관리 기법이 있어요. 구매 관리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싼 가격을 우리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인터넷 최저가를 확인하는 거죠. 시장 조사를 발품을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로 구매 관리 기법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나번 볼게요. 자, 필요한 부품을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재를 한꺼번에 구매한 거야. 한꺼번에. 구매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한꺼번에 구매하느냐.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A부서, B부서, C부서에서 한꺼번에 이게 모아서 구매를 하느냐. 부서마다 따로 하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거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그다음 답은 볼게요. 품목은 많고 주문 건수가 낮아서 불확실한 고객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정량 재고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안전하게 재고를 관리하는 거죠. 안전 재고죠. 자, 그럼 볼게요. 여기 가는 가가 요겁니다. 구매 관리 기법 중 가치 분석법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요. 싼 가격, 조금 더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구매조사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구매조사법. 그러면 여기는 가치분석법은 무엇이냐? 가치분석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의 기능은 그 기능을 유지를 하되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고 그 가치가 있는 것들만 보고선 그 중에서 뭔가 원가 제품, 그러니까 좀
가격이 저렴한 걸로 원가를 줄인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0: 그외또 표준화법, 단순화법이 있어요. 그래서 구매관리기법도 시험 문제 우리 자주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런데 자 사실은 표준화법, 단순화법부터 할까? 이거는 또 너무 쉬워.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읽어보게 할게요. 표준화법은 표준에 맞는 재료나 부품 이런 것들을 표준화한다 그거야. 그래서 구매를 원가를 절감한다. 표준화해서. 자, 단순화는 구입해야 될 원료나 성품을 보관할 때 종류를 최소화해서 원가를 절감한다. 최소화하는 거 단순화.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이두 개가 조금 헷갈릴 거야. 구매조사법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싼 가격. 그래서 제품의 용도를 분석한 다음에 얘가 가장 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인터넷 최저가 아니면 시장 조사를 해. 발품을 팔아. 그래서 싼 가. 조금 더싼 거를 한다. 근데 이제 가치 분석법은 구매하고자 하는 자재 가치를 먼저 분석을 하면서 얘보다 싼 대체 자재를 구매하는 거야. 그 가치만 괜찮으면, 그 기능만 그대로 있으면 대체 자재를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또 생략을 해. 그래서 월감을 절감한 거야. 그래서 가치를 분석해 보는 거야. 사실 요 용어들이 그대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자재 구매 관리기법의 요네 가지 중에서 이 같은 경우에는 뭐다? 가치 분석법이 아니라 구매조사법이다. 예, 어때요?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은 볼게요. 나의 부품 구매 방법은 일괄 구매다. 한꺼번에 구매하는 거 일괄 구매다. 그래서 구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일괄 구매냐, 부서별로 따로 하는 분산 구매냐, 요겁니다. 근데 일괄 구매가 맞기 때문에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다음 디귿. 다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재고의 유형, 이거는 안전 재고에 포함된다.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이거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가와 다 등급에 적용되는 재고 관리 시스템, 이거 등급으로 분류한다.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여기는 중요도와 금액에 따라서 등급으로, 공업 일반에서는 등급으로 자재를 분류한다. ABC밖에 안 나온다. ABC, MRP 아니고 ABC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다. 그럼 이제 MRP는 뭐냐? 이것도 우리 친구들 알아야 돼. MRP 자재 소요 계획이다. 가치. 그래서 이 자재의 이 소요량과 소요 시기 등을 파악하는 거야. 이런 말들이 나오면 MRP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ABC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의 조합이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자, 다음. 땡땡 기업의 제품 생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케이스를 생산하는 땡땡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색상, 스타일, 재질 등을 조합한 맞춤형 디자인으로 제품 생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자,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품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야.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제품 생산 방식은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을 말한다라고 했어. 고객이 원하는 게 품종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소품종이 아니라 다품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는 어쨌든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3차원 가상 이미지를 핸드폰에 겹쳐서 하나로 보여주는 디지털 영상 기술을 적용한 가상 시제품을 고객이 확인하고 만족하였을 경우 생산을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 가상 이미지를 핸드폰에 겹쳐서, 그래서 실제 현실 세계에 가상 이미지를 덧대서 보여주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얘를 우리는 증강현실이라고 하잖아. 증강현실.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가상 이미지, 내가 이제 이렇게 볼때 가상 이미지가 나오고,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어플을 활용을 하면 뭐 선생님 모양에 뭐 토끼 모양이 나온다던가 수염이 나온다던가 현실 세계에 가상 이미지가 덧대어 있는 거잖아. 이게 바로 증강현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증강현실 한번 볼까요? 제품 제작 전 가상 시제품에 적용한 기술은 증강현실이다. AR. 이거를 또 AR이라고 합니다. AR. 그쵸? 이거냐? 가상현실 VR이냐? 가상현실을 우리가 가상의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현실 세계처럼 가상 이 안경을 쓰고 VR 안경을 쓰고 들어가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겁니다. 자, 그다음 또한 환경 보전을 고려해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스타일 및 재질이 우수한 제품을 제작하면 GR 인증을 획득하고, 그래서 GR 인증이라고 돼 있어. 얘는 굿. 리사이클드. 그래서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획득한 인증은 우수 재활용 제품인지 이게 바로 GR 인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획득하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 기업으로 할당된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 탄소의 배출량을 줄였대요. 줄였어요. 자, 줄였다. 자, 그다음 땡땡 기업은 공정 개선과 친환경 소재 도입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내부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였다. 이 감축 성과는 기업의 비용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추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였으며 경제적인 이익도 실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경제적인 이익도 실현하였다.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경제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것이 해당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탄소 배출 거래 제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A 기업과 그다음 B 기업이 있으면 이런 것들입니다. 약속을 하는 거야. 올해 나는 자, 100톤만 배출하겠어요. 그러니까 온실가스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런데 A 기업 같은 경우는 100톤인데 해보니, 70톤만 했네? 근데 여기는 또 130톤을 배출을 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 여기는 30톤에 대해서 얘를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이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비기업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 이거를 사서 30톤을 더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여기는 경제적 이익을 더볼 수가 있는 거죠. 얘는 30톤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사와야 되기 때문에. A 기업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얘는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것이 해당될 수 있다라는 말이 선생님이 그린 이 말과 요 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에는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인 5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함께 실전 모의고사 3회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채점 한 다음에 선생님 강의 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선생님이랑 약속 지키고 있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과 함께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4: 그렇다니까.
2: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급 하나 정중영입니다. 사회차 모의고사의 두 번째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1번부터 11번까지 함께 했고요. 이제 12번부터 이제 객관식의 고난도 문항들 함께 살펴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문항들은 4점짜리 문항 중에서 그렇게 까다로운 문항이 없었어요. 뭐 이번 시간도 12번 할 만합니다. 13번 겉보기에 조금 어려워 보이나 막상 들어가 보면 계산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4회차 모의고사가 13번까지는 그래도 쑥쑥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계산량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14, 15, 객관식에서 그 문항 이번 시간에 잘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2번부터 들어가 보시죠. 점의 운동입니다.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리 함수가 등장을 해요. 자, 시각T는 0일 때 처음 시작이 동시에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점 PQ가 있습니다.

0: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 처음 위치 원점에서 출발해요.
1: 근데 되게 특이하게도 무슨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0: 가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점 P의 가속도 함수, 점 Q의 가속도 함수. 두점 PQ의 가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보통은 속도 함수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제 속도 함수로부터 위치 함수, 그리고 가속도 함수 가면 이게 적분할 때에는 적분 상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속도 함수가 주어집니다. 아니면 위치 함수가 주어지더라도 미분미분하면서 내려올 수 있죠. 근데 이게 가속도 함수로가 주어지면 얘는 적분해서 속도 함수로 또 적분해서 위치 함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적분 상수를 결정할 포인트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하나 있고요. 속도에 대한 표현도 있습니다. 처음에 속도가 모두 0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속도 함수로부터 속도 함수와 위치 함수들을 찾아 나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스텝 1이겠죠. 물론 속도 함수, 가속도 함수 중에서 써먹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찾는데 몇초 걸리지 않잖아요. 나중에 PQ 두 점이 등장을 했으니까 헷갈릴 수 있거든. 처음부터 찾아놓고 시작합니다. 점 P의 가속도 함수부터 시작합시다. 점 P의 가속도 함수는 누구야? A1T는 ET-2야. 자, 가속도 함수로부터 속도 함수 갑니다. V1T. 적분하세요. T제곱 마이너스 ET구요. 뒤에 적분 상수 오겠죠. 근데 처음 속도가 주어져 있잖아. V1T도. V10. 그리고 V20. 전부 다 0이야. 적분 상수 빵! 됐죠. 마찬가지로 위치 함수도 그대로 찾아줍니다. X1T는 불러봤어요.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뒤에 적분 상수 얼마야? 얘도 0이야. 왜? 처음에 원점을 출발하잖아. x1, 0, x2, 0. 둘다 0입니다. 자, 이제 점 P의 운동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가속도 함수, 속도 함수, 위치 함수 아니까 게임 끝이죠. 여기에 적분 상수가 0이 되는 것 이해했으면 지우고, 이제 점 Q는 그냥 바로 갑니다. 점 Q. 가속도 함수 불러보세요. A to T. 상수 함수네요. 이야. 적분합니다. V to T. ET 뒤에 적분 상수 0이고요. X to T 위치 함수. 시작. T 제곱 됐어요. 자, 이제는 가속도, 속도, 위치 전부 다 압니다. 기억부터 갑시다. 기억. 출발한 후두점 PQ에 누가 같아지는 시각?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이 존재한다. 속도 같아지는 순간이 있니? 물은 거야. 언제부터? 출발한 후라고 했으니까 양수 t가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자, v1t와 v2t가 같아지는 순간 가지고 오죠? t제곱 마이너스 2t가 2t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가 0이 되는 거고요. 얘는 인수분해 하면 t 곱하기 t 마이너스 4 되니까 아, 양수 t 존재하네요. T가 4일 때 속도가 같습니다. 기억 참이에요. 아, 찾았어. 자, 이제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 T는 3일 때 누구의 위치? 점 P의 위치야. 그러니까 기억에서는 둘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요. 자, 니은 보기에서는 T가 3일 때점 P의 위치, 얘가 니은 보기야. 니은. X, 1, 3. 3 넣어보세요. 간단하네요. 9 빼기 9. 원점에 있죠? 제로. 니은도 참입니다. 항상 이런 문제는 디귿이 문제잖아요. 디귿에서 뭐 움직인 거리라든지 혹은 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댓값이라든지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근데 문제가 너무 쉬워. 디귿. 두점 PQ 사이의 거리래. 3분 PQ의 길이죠. 얘는 절대값 x1t 빼기 x2t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잖아요. x1t 점 P의 위치 함수, x2t 점 Q의 위치 함수 뺍니다. 그러면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여기에 절대값이 짠 붙어 있어요. 근데 t가 0부터 5까지래. 그때 둘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물었잖아요. 당연히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 얘를 해석해야 되겠죠. ft는 그냥 x1t 빼기 x2t 절대값 없는 함수입니다.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이에요. 3차 함수잖아요. 당연히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해야 되겠죠. 미분하고 그 값을 언제 갔는지 생각하면서 결국에 구간 안에서 최대, 최소 이야기들은 그래프 길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1차항 상수항이 없어요. 와우, 깔끔하네요. FT는 3분의 1 T제곱 묶어주니까 T-6 되었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3분의 1인 양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생각 Y축 T축 T가 0일 때 접하고요. T가 6일 때 뚫고 지나갑니다. 0일 때 접하고 6일 때 뚫고 가는 얘가 바로 Y는 FT야. 근데 난 누굴 생각하고 싶은 거야? 절대값 FT를 생각하고 싶은 거죠. 절대값 FT?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딱 하고 나면 노란색 얘가 바로 Y는 절대값 FT겠지. 근데 이건 언제 그 값을 가질까? 4일 때겠죠. 이건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에이, 미분해봐도 이건 금방 나오잖아요. 미분한 경우에 누가 나오는 거야? F'T는. 누구야? V1T 빼기 V2T잖아. 그러니까 이건 T제곱 마이너스 4T. 아, T가 4일 때 극값 같네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치? 그래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 써먹으면 좀 간단하게, 그게 아니면 미분해서 F'T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게 기억에서 나왔던 과정이네요. 기억에서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냐? 라고 물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속도의 차가 0이 되는 순간, 바로 그 값을 갖는 이 순간이었다는 거죠. 자, 0부터 5까지 잘라도 결국에 최대가 되는 바로 이 순간, 결국에 절대값 F4 이 값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러면 X 자리에 다시 T 자리에 4를 넣어줍니다. 절대값 3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여기에 2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3분의 32 되겠습니다. 3분의 25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땡 틀렸네요. 정답 기역과 니은 되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점 PQ가 있어요. 위치, 속도,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 가속도 함수로부터 결국에 속도, 위치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4점짜리 문항, 특히나 12번 문항을 풀어내는 데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먼저 찾아놓고 쓰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게. 먼저 찾아놓고 필요한 애들 찾아 쓰는 거야. 속도에 대한 이야기, 기역, 위치에 대한 이야기, 니은. 그리고 거리의 최대값, 결국에 위치 함수의 차였는데, 위치 함수의 차 가져가니까 함수가 너무나 간단하게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자, 간단히 12번 해결해 보았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었고요. 이제 13번으로 가시죠. 13번은 어땠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조금 겁먹을 만해요. 저도 이걸 처음에 딱 보고, 어? 이게 뭐야? 모양이 조금 복잡해 보여? 근데 그런 문제들은 겁먹을 필요가 없어. 포장지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막상 까놓으면 개념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우리 이런 모습들 너무 많이 봤잖아. 그리고 분모에 있는 fx. 여기에도 fx가 있네. 뭐야? 처음부터 fx 하나 약분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저기 fx를 저렇게 하나 더 달아주었을까? fx 하나 약분했어도 괜찮은데, 그쵸? 근데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도록이라고 했으니 항상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이런 부분들에 주의를 하면 되잖아요. 분모가 0일 때 주의. 보나마나 0분의 0꼴일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해서 식을 먼저 전개해 나가 봅니다. 자, 스텝 1.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그냥 겁먹지 말고 대입하고 식을 표현해 보는 거죠. limit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fx

X 넣어주시고, X 넣어주시고, 여기 GX. GX가 모양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얘 유리화할까요? 루트 X제곱 더하기, 통분입니다. 1분의 루트 X제곱 더하기 1 빼기 1, 요렇게 왔어요. 얘가 그 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한번더 써볼까?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분자에 분수가 있으니까 이게 번분수가 조금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근데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져요. 여기 루트 X제곱 더하기 1. 얘는 1로 가니까 아무 문제는 없어. 그치? 한번 써볼까? X의 N제곱 곱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1분의 X 곱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잠깐.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잖아요. X에 0을 넣어봐. 삑. 문제가 생기죠. 얘가 문제야. 얘가 문제야. 그럼 얘도 0이고요. 1 빼기 1이니까 얘도 0이잖아요. 그치? 근데 부모가 0될 때 이게 지금 문제잖아. 다만 뒤에 있는 얘는 아무 문제가 있어 없어. 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X에 0을 넣고 하면 1이 되잖아요. 얘는 그냥 1이야. 그냥 이거 없애고 생각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야. 어차피 얘는 1이니까. 그럼 결국에 이제 남아있는 식 가지고 노는 거죠. 물론 지금은 한번 남겨놓고 다 써보긴 할게요. 갑시다.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자, 분모에 X N제곱 있고요. 여기 루트 X제곱 더하기 1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이 부분. 아, 얘를 합차 공식 쓰면서 가야 되겠네. 그럼 X 곱하기.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하니까 X제곱 더하기 1 빼기 1 요렇게 되겠죠. 자, 분모에도 마찬가지로 루트 X제곱 더하기 1 여기에 플러스 1까지 곱해줬습니다. 오, 깔끔해졌어요. 분자가 누구야? X제곱이죠. 아, 결국에는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분모에 X가 n개 있고요. 여기 루트 X제곱 더하기 1 루트 X제곱 더하기 1 플러스 1. 그리고 분자에는 X가 3개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설명 안 하고 다 적은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얘는 쓸 필요가 없었다고요. X가 0으로 가까워집니다. X가 0으로 가까워집니다. X가 0으로 가까워집니다. 0 대입하니까 얘는 누구야? 1이고요. X가 0으로 가까워집니다. X가 0으로 가까워집니다. 얘는 누구야? 2예요. 아, 깔끔하네.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2분의 1 곱하기 X의 N제곱분의 X의 세제곱 얘가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만 신경을 써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다시. 자, 스텝 1에서 겉보기에 조금 복잡해 보여도요. 그냥 대입하고 나서 식을 정리하면 돼요. 근데 식을 정리할 때도 간단한 팁. 얘가 1이니까 그냥 쓰지 않아도 돼. 결국에 유리화해서 넘어가더라도 1이야, 2야, 아무 문제 없어요. 2분의 1에 그냥 얘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건 고민할 것도 없지. 분모에 있는 X, 분자에 있는 X랑 약분해서 분모에 있는 애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n은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그래야 약분하고 나서 이게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런 거야. 자, 이제 스텝 2로 갑니다. n이 될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0, 1, 2, 3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 극한값은 얼마일까? 이랬어. 자, X가 N이 0이야. 그럼 2분의 1 X 세제곱 되겠죠? 대입하는 순간 그냥 0입니다. N이 1이더라도 약분하면 X제곱 남으니까 얘도 0이고요. N이 2여도

0이고요. n이 3이면 와우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n의 값에 따라서 극한값이 0일 때가 있고요. 2분의 1일 때가 있고요. 물론 3보다 더 커지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겠죠. 끝! 자,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k1이라고 하자. k1은 얼마야? 4죠. 0이 아닌 극한값을 갖도록 하는 n의 값을 k2라고 하자. 얼마? 3입니다. 물론 극한값인 2분의 1까지 문제에서 들고 들어갔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얘들 둘을 곱해서 k1 곱하기 k2 정답 12 되겠습니다. 계산 깔끔하네요. 13번이었습니다. 겉보기에 겁먹지 말자. 포장지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막상 들어가 보면 시계 구조는 간단한 편이 많다. 그래서 XX 넣어주고 1 빼기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1 넣고 식 정리하는 부분이 스텝 1. 식 정리하고 나니까 극한값의 존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구조. 그래서 n이 0, 1, 2, 3 변할 때 그때의 극한값들 생각하면서 K1, K2 찾아주면 13번은 깔끔하게 끝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고 나니까 굳이 x를 약분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약분해서 얘가 뭐 n 마이너스 3제곱분의 1이라든지 혹은 x의 3 마이너스 n제곱이라든지 굳이 이런 표현을 오는 것보다 이게 더 깔끔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fx를 왜 약분하지 않고 그대로 뒀을까? 얘는 조금의 배려였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쵸? 자, 13번이었고요. 이제 다음 14번으로 가 봅니다. 14번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함수 fx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함수식은 우리가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도 본 적은 있죠. 자,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때 y 치울 경계로 왼쪽, 오른쪽 달라. 근데 왼쪽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 오른쪽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 근데 2차 항의 부호, 1차 항의 부호 다르고요. 여기 있는 상수항은 똑같습니다. 얘들의 부호는 반대지 크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에 있어서 대칭성도 느껴지겠죠. 뭔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해 되는 모습들도 등장할 거고요. 근데 양수 AB에 대하여 양수 조건이 있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 있고요. 근데 GX가 범위가 나뉘어져 있어요. 함수 hx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러네요. 그러니까 표현들 자체가 굉장히 많죠. 아, 우선 fx 그리고 gx 여기 hx 함수가 3개가 나오는데 연속이라는 건 써먹기가 좀 쉽지 않나? 연속이라는 건좀 써먹기가 쉽지 않아요? 스텝 1 gx 바라봅니다. 함수 gx는 말이야, 자, x는 마이너스 b와 그리고 x는 플러스 b. 얘를 경계로 함수가 달라요. 왼쪽은 누구야?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이죠.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a 빼기 6입니다. 자, 가운데 y는 1이고요. 오른쪽 y는 ax 빼기 1이에요. 당연히 다항함수, 연속성들은 보장이 되고요.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b에서 연속이 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식이 두개 등장할 겁니다. x 자리에 마이너스 b 넣어주세요. 첫 번째 식, 마이너스 2b의 제곱 플러스 7b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1이에요. 하나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식, 1은 a 곱하기 b 빼기 1이에요. 이런 거야. 모르는 문자 두 개, 식두 개. 당연히 풀릴 겁니다. 그쵸? A 곱하기 B가 얼마야? A 곱하기 B가 2야. 아, A와 B가 각각 양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곱했는데 2래. 물론 B 자리에 A분의 1을 넣거나 A 자리에 B분의 1을 넣을 수도 있겠죠. A, 하나 보이네요. 여기에 B분의 1을 넣을게요. 이렇게 와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A 곱하기 B를 하니까 그냥 B를 곱해버려도 되죠. 그럼 마이너스 2b의 세제곱 플러스 7b의 제곱 플러스 ab 넘어가면 마이너스 7b 되겠습니다. 얘가 0이에요. 그러면 a 곱하기 b 얘가 지금 2잖아요. 그럼 결국에 b에 대한 3차 방정식이네. 2b의 세제곱 마이너스 7b의 제곱 플러스 7b

마이너스 2는 0이야. 자, b에 대한 3차 방정식 나왔고요. 이걸 만족하는 양수 b를 찾아야 되겠죠. 양수 b를 구하러 갑니다. 이 상태에서 좀 인수분해가 보일까요? 찍고 찢어서 인수분해 하셔도 좋고요. 그럼 저는 인수분해가 잘 안 보입니다 라고 하면, 그럼 여기에 조립제법 써야 되겠죠.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까지 조립제법 시작. 누구로? 1로 갑니다. 없어지고 없어지는 거 보이죠? 에이, 개수들이 보호만 받는데 저거 없어지는 건 너무나 쉽게 보여야지.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 2를 더해, 곱해서 올라가, 2를 더해, 곱해서 올라가, 빵! 됐죠? B-1, 인수 하나 찾았습니다. 2B제곱 마이너스 5B 플러스 2예요. 바로 인수분해 할게요. 2B-1과 B-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찾았네요. B는 누구야? 1 또는 2분의 1 또는 2예요. 그때 A가 있죠. 둘이 곱하면 2가 돼야 되잖아. B가 1이면 A는 2야. B가 2분의 1이면 A는 4야. B가 2면 A는 1이야. 오케이. 새싹 나왔습니다. B는 뭐야? B는 여기에서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B 땅 자르는 거야. A는 뭐야? A는 상수항. 여기 1차 직선. 오케이. 제대로 결정하는 거네요. 여기까지 좋아요. 자, 이제 스텝 2로 갑니다. 나는 이제 fx 알고요. 그리고 여기 gx에서 a와 b의 관계도 압니다. 가능한 a와 b의 순서쌍은 딱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적분. 얘는 나중에 계산하는 거고. 위에 있는 이걸 해석해야 되잖아. hx가 등장합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오케이. hx를 보는 순간 찾아야 되는 두 가지. 첫 번째, x에 누구 넣어? 0 넣어요. h0은 얘는 0이야. 두 번째, hx가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미분했습니다. h'x는 누구야? 얘네 fx 빼기 gx야. 문제에서 극값을 갖지 않을 때, 이거 중요하지. 극값을 갖지 않을 때 h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가 되려면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또는 fx가 gx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돼.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둘 중에 누구여야 할까? 이런 거야. 이 둘 중에 누가 되어야 할까? 그럼 생각해봐. 지금 fx는 알잖아. 나는 gx는 우선 밖은 모르지. 근데 사이에선 알잖아. 무슨 말이야? F0이 2인 건 정해져 있어요. G0도 1인 건 정해져 있어요. 아하! 그러네. F0은 2고 G0은 1이잖아. 그러니까 fx 빼기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될 수가 없지. fx가 항상 gx보다 크거나 같은 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스텝 2입니다. 이제는 그래프 길로 갑니다. 스텝 3예요. 스텝 3. 자, fx는 말이야. 누구야? 얘는 마이너스 x 묶어내고 x 플러스 2 더하기 2야. 아, 물론 얘는 마이너스 얘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3이라고 쓸 수도 있죠. 혹은 얘는 x를 묶어내면 x 더하기 빼기 더하기 2야. 얘도 마찬가지로 x 빼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1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구조의 fx 그래프는 기출문제 중에 있다고 했어요. 그려봅니다. 자, y는 2. 얘랑 x는 마이너스 2. x는 플러스 2. 이렇게 생각을 하면

왼쪽은 누구야? 왼쪽은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야. 여기 -1,3을 지나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렸습니다. 자, 오른쪽은 누구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예요. 1,1을 지나요. 얘가 y는 fx야. 근데 y는 gx를 그리려고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b 딱 끊고 나면 그 사이에서는 상수함수잖아요. 그러네. 그럼 여기 y는 1쫙 가죠. y는 1 가는 거야. y는 1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에 y는 1이야. 근데 b가 2분의 1일 수 있나? b가 1일 수 있나? b가 2일 수 있나? 생각해봐. 뭐야? 여기 사이에서는 1인데 얘가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gx는 얘는 ax-1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얘 기울기잖아. 얘가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양수잖아. 그러면 여기 2분의 1에서부터 기울기의 양수인 직선 딱 그으면 이거 식으로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오른쪽 기울기의 양수인 직선 그었어요. 얘는 뚫고 지나가면 안 되는데?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는 뚫고 지나가면 안 돼. 뚫고 지나가면 안 돼. 이런 거예요. 뚫는 교점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2분의 1이 될 수가 없죠. 1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울기의 양수 직선 오른쪽 그으면 f'1이 0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b가 2예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경계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요. 자, 왼쪽은 2차, 여기 2차, 2차에서 마이너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더 빨리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오케이, y는 gx 그리는 것까지 스텝 3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계산하면 돼요. 스텝 4입니다. 스텝 4. 뭘 구하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절대값 ftdt. 근데 여기 x로 쓸게요. fx 빼기 gx. fx gx의 dx 이렇게 왔어요. 근데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빼기 gx dx로 와도 되겠죠. 자, 0부터 3까지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0부터 3까지. 노란색에서 주황색을 빼는 거야. 선생님, 그럼 0부터 2까지 따로 정적분 계산하고요. 2부터 3까지 따로 정적분 계산하면 되겠네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정적분 fx 빼기 gx를 0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따로따로 계산하는 건 물론 가능합니다. 그냥 넓이 공식을 활용하자면 위에 있는 이런 부분들 넓이 공식 활용해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에이,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게좀 낫지 않나?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이거 정적분 하는 건 쉽잖아.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이거 정적분 하는 건 쉽잖아. 왜? 얘가 그냥 사각형 넓이 두개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0부터 2까지랑 2부터 3까지랑 얘를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되지. 그러면 가로 길이가 2야, 세로 길이가 1이야 하니까 여기 이제 2이 될 거고요. 여기 1, 2죠? 그러니까 사다리꼴 넓이 2분의 3 되겠습니다. 계산합니다.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2차 함수 적분하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dx에서 누굴 빼면 돼요? 그냥 2분의 7을 빼면 돼요. 그럼 앞에 있는 얘는 얼만데? 계산하면 되죠? 이 3분의 1 곱하기 3의 세제곱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2분의 7을 빼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3제곱 없어지니까 6 빼기 2분의 7이네요. 정답 2분의 5 되겠습니다. 자, 어려웠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함수 f(x)가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 y축 연결로 왼쪽, 오른쪽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런 함수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 근데 gx가 범위가 나뉘어져 있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입니다라고 했을 때 x는 마이너스 b, x는 플러스 b 경계에서의 연속성. 그냥 여러 가지 개념들이 함께 적용되어 있는 문항이지. 각각의 개념의 난이도가 높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연속에 대한 이야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리고 그 값을 갖지 않을 때라는 이세 개의 조건들이 맞물려 있는 고난도 문항인 거야. 자, 스텝 1에서 연속성 확인했더니 가능한 A와 B의 순서쌍 몇 개? 세개 나왔어요. 자, 두 번째. HX에 대하여 해석하는 거야. H0이 0인 건 알지? 그리고 h'x가 fx 빼기 gx라는 건 알아요. 근데 이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 안 되잖아. 항상 0 이상인가? 항상 0 이하인가? 무슨 말?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지. 혹은 fx보다, 에이, 여기 실수. fx보다 gx가 항상 크거나 같은지. 이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둘 중에 하나인데 위에 있는 애 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0 넣었을 때 함수 값의 대소가 그러하니까. 자, 이제 위에 있는 경우라는 건 찾았어요. 그러니까 fx가 항상 더 위에 있어야 돼. 뚫고 지나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안 돼. 물론 뭐 접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fx를 먼저 그려주고요. gx 사이에서 상수함수라는 게 얼마나 이뻐요. 사이 상수함수인데 다 극소값이랑 맞아떨어지게. 문제 정말 잘 만들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2분의 1이 안 돼. 1이 안 돼. 라는 걸 그냥 그래프 보는 순간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너무 완성도가 높은 짜임새 있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 2분의 1과 1 탈락하고 B가 2야. B가 2라는 걸 찾았어요. B가 2라는 걸 찾고 나면 이제 정적분 계산하는 거야. 근데 대소가 안 바뀌잖아요. 다만 뭐가 바뀌어요? 함수만 달라져요.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따로따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fx 따로, gx 따로 가면 gx는 정적분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fx 2차 함수만 적분 계산해 주면 거기에서 사각형 두 개의 합을 빼는 모습으로 마지막 정적분 계산이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객관식에서 고난도 문항 14번을 해결해 보았고요. 이제 15번으로 갑니다. 객관식 마지막 최고난도 15번 문항이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문제 또한 앞선 2회차, 3회차와 마찬가지로 그냥 도형에 대한 감각, 기하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제 묻고 있어요. 자, 주어진 조건들을 먼저 한번 적어 봅니다. 3분의 AB의 길이가. 얘가 2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예요. 3분의 CA의 길이는 얘가 루트 2입니다. 각 CAB의 크기가 얘가 60도인 예각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ABC의 외접원 반지름 길이가 1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외접원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사인 법칙을 쓰긴 써야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사실 사인 법칙이 거의 전부. 사인 법칙을 이제 쓰고 가고요. 이게 닮음인 도형이라는 걸 계속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평행선 등장하잖아요. 평행선이 등장을 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같은 크기의 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같은 크기의 각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닮음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하지만 잊지 말자. 도형 문제에서는 직각삼각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조선을 적절히 잘 그어주세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총평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특수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수각이라고 하면 보통 30도, 45도, 60도죠. 근데 얘들을 이제 합과 차를 가지고 15도를 만들거나, 혹은 75도를 만들거나, 혹은 105도를 만들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120도,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삼각함수에서는 이제 덧셈 정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각들이 등장을 한다? 사실 미적분 선택자들에게 좀 유리한 문항이 되어서 이런 문항들이 출제되는 경우들이 잘 없어요. 그리고 직각삼각형에 이제 보조선을 긋는다라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길이들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되나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번엔 여기가 이제 45도예요. 여기가 이제 60도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을 탁 내려. 그럼 이번에는 30도, 45도 이렇게 쪼개지겠지. 기립이. 보통 이제 기립이 생각할 때 분수가 나오지 않으려고 하면 제일 짧아 보이는 애. 얘를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거죠. 30도 마주 보고 있는 애. 여기를 A라고 잡지. 그럼 A라고 잡으면 루트 3A와 2A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른쪽과 똑같이 왼쪽도 1대1 대 루트 2 가면 이런 모양들. 뭔가 특별한 테크닉은 아니고요. 이게 105도나 75도로 봤을 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 둘로 쪼개면 이 각각의 선분의 길이들 사이의 비율을 표현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을 내가 안다? 그러면 이제 닮음 이야기로 들어가지 않아도 이 문제가 조금은 손쉽게 해결이 되겠죠. 자, 문제 풀러 갑니다. 도형 볼게요. 자, 필요한 개념들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안에 같은 크기의 각들 엄청 많은 거 보여요? 우선 선분의 2배의 길이. 내가 아는 것, 2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 3분 AC, CA의 길이, 여기가 루트입니다. 각 CAB, 얘가 60도인데, 얘를 쪼갰다는 거예요. 각의 이등분선. 여기 30도, 30도예요. 그럼 선생님,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원주각의 크기가 똑같은 거잖아. 여기 호 A, 호 B가 있고요. 여기 호 EC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호, 비, 이에 대한 원주각이 똑같이 여기에도 나타나고요. 호, 이, 씨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이런 거 보여요? 그럼 선생님, 여기 60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선분의 길이들도 있어요. 나왜 저번에 반지름 합니다. BC의 길이 찾고 차근차근 이제 들어가 봅니다. 시작. 자, 호, 비의 길이와 호, 이 지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원주각이 같으니까요. 당연히 3분 BE의 길이와 3분 EG의 길이도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죠. 이런 건 자연스러워요. 그치? 자, 사인 법칙 써볼게요. 스텝 1. 삼각형 ABC가 있어요. 여기에서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가 1이야? 그럼 알고 있는 특수각, 땡큐, 사인 60도 분의 누구? 선분 BC의 길이가 얘가 2R이에요. 맞잖아. 그러면 선분 BC의 길이는 누군데? 선분 BC는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하니까 얘가 루트 3인 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죠. 아, 선분 BC의 길이 찾았습니다. 여기에 루트 3 알아요. 물론 좀 센스 있게 이 상황을 바라보면, 사인 법칙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사인 법칙은 마주본 각과 변 사이의 비야. 변의 길이 비가 루트 3대 루트 2. 여기에 그러면 각계 사인 비도 똑같이 비례한다는 거지. 아, 사인 법칙 한번더쓸수 있네요. 누구? 사인. 각 ABC입니다. 분의 3분 AC의 길이. 얘가 2R이잖아요. 근데 3분의 AC의 길이, 얘가 루트이니까 어떤 이야기? 사인. 각 ABC가. 얘가 2분의 루트 2인 걸 알아요. 예각삼각형인데? 얘는 예각인데? 와우! 각 ABC의 크기가 45도인 것도 압니다. 여기가 45도인 거 알아요. 이렇게 온 거지. 그럼 60도예요. 45도예요. 더하면 105도 되니까 나머지 각 여기가 75도인 것도 알죠. 선생님, 저는 이것도 알아요. 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잖아. 그러면서 각 BAC랑 각 B, E, G, C랑 얘를 더하면 180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20도라는 사실도 압니다.

선생님, 또 무엇을 알수 있는데요? 평행선이 있잖아. 평행선 아직 써먹지 않았잖아. 평행선 BE와 여기 평행선 E, FG, FG죠. 그래서 BE와 FG, 얘가 서로 평행하는 거야. 동의각 보이고요. 억각도 보이고요. 와, 할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여기에 30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30도. 선생님, 30도, 30도 있으니까 60도 되어서 여기가 120도.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120. 닮은 애들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여기가 이제 30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각도로 내가 얼마나, 여기 120도인 것도 알고요. 선생님, 그럼 여기가 75도니까 여기가 75도인 것도 알고요. 그러면 삼각형에서, 아, 그러네.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치? 그럼 여기가 75도야? 여기 마주보고 있는 얘가 30도야? 차례대로 다 찾아나가는 거예요, 곽들을. 그럼 75도, 75도, 75도, 75도. 크으,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나 지금까지 한게 없어요. 그냥 같은 크기의 각들 막 찾아나간 거야. 합동이네요. 삼각형 A, D, C와 삼각형 A, F, D가 얘가 합동이네요. 여기 이제 합동인 삼각형들이 등장을 하면서 뭐도 알아요? 여기 이제 얘가 루트 2야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나는 길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될까? 그러면 이제 길이들을 전부 다 표현을 해보았으니 결국에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는 이 사각형이 넓이죠. 사각형. 사각형 B, F, B, E, G, F 얘잖아. 근데 사각형의 넓이를 마지막에 구해내려고 하면 이게 지금 평행선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사각형? 사다리꼴이죠. 그래서 결국에 내가 구해야 되는 것. 뭐야? 스텝 2. 이제 내가 구해야 돼야 되는 사각형이 뭐예요? 사각형 B, E, G, F의 넓이는 평행 사변형 2분의 1 곱하기 3분 BE 이 길이 3분 FG의 길이 여기에 높이 H 오면 끝. 결국에는 B의 길이와 그리고 FG의 길이 쟤들을 이제 찾으면 될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거 어떻게 찾는데요? 이건 단순하잖아요. 사인 법칙 쓰면 우선 B를 구하는 건 너무나 쉽잖아. 갈까요? 자, 이제 스텝 3로 가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압니다. 3분 BE의 길이 얘를 구할 거야 먼저. 그건 사인 법칙만 쓰면 되죠. 사인 30도 분의 3분 BE의 길이가 얘가 2R이에요. 그러니까 3분 BE의 길이는 2 곱하기 2분의 1 해서 얘가 1인 것딱 나왔어. 아, 얘가 1이야. 여기 얘가 1이야. 자, 그림 좀 크게 보겠습니다. 좀 복잡해졌어요. 여기 3분 BE의 길이 얘가 지금 1이에요. 근데 누구가 또 1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C 여기도 1이겠죠. 그러니까 1인 게 하나, 둘 나왔어요. 근데 또 어디도 있어요? 여기 75도의 막꼭지각 75도 되고요. 여기 35도 있으니까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분 BD의 길이 여기도 1인 거죠. 그러니까 BE도 1이야, BD도 1이야, EC도 1이야, 여기까지 왔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들이 전부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적으면서 좀 떼와 볼게요. 그러면 3분 BE의 길이도, 3분 EC의 길이도, 그리고 3분 BD의 길이도, 얘가 전부 다 1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이 사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쟤를 좀 가지고 와볼까요? 모양이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여기 F, G가 있고요. 여기 각이 75도 되어야 하니까 조금 이런 느낌으로 평행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B랑 E가 있어요.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여기 왼쪽에 75도 있고요. 자, 오른쪽에 120도 있습니다. 자, FG의 길이 얘를

구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나는 선분 B의 길이 얘가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근데 FG 위에 여기 점 D가 하나가 있잖아요. D랑 이렇게 이었어. D랑 이렇게 딱 이었어. 그럼 D랑 있고 여길 있고 그래서 모습이 이렇게 갖추어졌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길이는 누가 있어요? 선분 BD의 길이 얘가 지금 1인 걸 압니다. 그리고 선분 BD 딱 있고 나면 여기가 이제 밑이 30도, 위가 45도, 얘가 30도, 위에가 45도인 것도 알아요. 그럼 선생님 이제 길이 알고 있는 것도 누가 있어요? 에이, 여기도 아는 거잖아. 왜 전체 AB의 길이에서 여기 루트 1을 딱 빼면 선분 BF의 길이 얘도 나와요. 2분의 루트 6 빼기 루트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런 모습들 알아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에서 여기에서 이제 빼서 나온 모습들, 이런 것들도 이제 전부 다 이제 모습들을 압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형에서 내가 알고 있는 각들, 누구 있어요? 그럼 높이를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높이. 높이 H는 말이야, 이렇게 딱 수산의 말 내려서 H 이야기로 갔어요. 직각삼각형 보이죠? 비율관계도 보이죠? 그러니까 H는 얼마? H가 2분의 1인 거 찾았습니다. H가 2분의 1이야. 그럼 그러면 이제 모습들을 가지고 오고 나면 내가 알고 있는 각들 여기도 이제 30도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F부터 G까지의 길이를 하나, 둘로 찢어서 FG의 길이가 얘만 알면 이제 게임 끝인데. 그럼 FG의 길이는 FD 플러스 DG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럼 FD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아, 여기가 지금 45도, 30도니까 쪼개면 되지.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삼각형 FBD가 있어요. 삼각형 FBD. 아까 했던 이야기예요. FBD. 여기 몇 도야? 45도랑 30도야. 그럼 이렇게 수산의 발을 딱 내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A라고 하자. 그럼 여기가 2A 될 거고 여기가 루트 3A야. 그럼 여기 이만큼 A가고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럼 결국에 나는 이 FD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FD의 길이는 FB의 길이의 몇 배라는 거예요? 루트 2배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FD의 길이는 FB의 길이에 루트 2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루트 2를 곱하는 순간 얘는 루트 3 빼기 1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뒤지의 길이를 구하러 가요. 뒤지. 여기에서도 이제 알고 있는 각들이 있잖아요. 여기 60도 이런 것들 보이니까. 60도. 여기에서 이제 이 각도 쪼개고 나서 우리 이제 모습들 보면 되죠. 저기에서 이제 각이, 오, 원주가 똑같이 가는 거니까 여기 이제 호의 길이, 여기 길이에 대해서 오면 저기 45도 이렇게 되죠. 여기가 45도.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쫙 내리고 나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것도 모습 한번 더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45도, 여기가 60도, 수선의 발을 짠 내리면 이거 아까 우리 했던 거 똑같이. 자, 이번에는 A. 그러면 2A 되고요. 여기 루트 3A. 마찬가지로 루트 3A 그리고 루트 2배에서 여기 루트 6A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6A 되는 모습에 여기에 그대로 2배 해주면 되겠죠. 선생님,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얘는 DE의 길이에, 여기에 루트 6분의 2를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얘도 이제 똑같은 흐름으로 가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이리면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분 AB의 길이에서 AF의 길이를 빼는 것과 AE의 길이에서 AD의 길이를 빼는 것 똑같으니까, 결국 이 길이가 똑같다는 거죠.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가지고 오면 2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에 여기에 루트 6분의 2를 곱해줍니다. 자, 그래서 2랑 2랑 약분하고 루트 6 약분해 주시면 결국 얘는 1 빼기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전부 다 구했습니다. 따라서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윗변 여기 윗변 얘들 둘더 하면 그럼 이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여기 루트 3 빼기 루트 3분의 1 이렇게 가 있죠. 이거 한번 더 계산하고 갈까요? 얘들 둘을 더하면 그럼 얘는 루트 3 빼기 루트 3분의 1 되니까 얘는 루트 3분의 2 되고요. 3분의 2 루트 3입니다. 여기에 3분의 2 루트 3 하고 높이 2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분의 1, 2분의 1 있으니까 4분의 1 곱하기 3분의 3 플러스 2 루트 3 되어서 정답 12분의 3 플러스 2 루트 3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제 닮음을 사용한다기보다 삼각형들을 쪼개는 관점에서 이제 상황들을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FD와 GD를 이렇게 쪼개서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수선의 바를 내려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이게 잘안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뭐 정답은 찾았으니까요. 두 번째 방법 이제 설명만 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훨씬 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닮음을 보아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닮음의 삼각형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닮음의 삼각형들을 어디에서 바라볼 겁니까? 그럼 여기 있는 닮음의 삼각형. 보이네요. 삼각형 A, FD와 얘랑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가 75도, 75도 되니까 이런 삼각형이 하나가 있고요. 뭐 밖에 있는 얘랑 이렇게 닮았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걸 구할 수 있습니까? 되겠죠. 삼각형 AFD와 삼각형 ABE 얘가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길이 B 갑니다. 그럼 루트 2대 3분 FD의 길이는 얘는 2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 대, 3분 BE, 1,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FD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얘는 2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루트 2 약분해 주시면 얘는 루트 3 더하기 1분의 2가 될 거고요. 자, 유리화하는 순간 2가 약분되면서 루트 3 빼기 1 이런 값들을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그러면 이 DG의 길이 얘는 어떻게 구해요? DG의 길이 구하려고 하면 여기에서도 이제 닮음이 있다는 거죠. 보이나요? 삼각형, 삼각형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삼각형 CDG와 누가 닮았어요? 삼각형 CBE가 닮았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길이 B들이 와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루트 3 빼기 1 대. 얘가 루트 3 빼기 1. 대. 그리고 DG. DG. 얘랑 이번에는 루트 3대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DG의 길이는 얘는 루트 3분의 루트 3 빼기 1될 거고요. 얘는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얘들을 직각인 삼각형 수선의 발 내려서 생각을 했어요. 여기 45도, 30도 있으니까 수선의 발을 딱 내려서 직각삼각형 쪼개.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딱 내려서 직각삼각형 둘로 쪼개. 그럼 특수각 직각삼각형 두 쌍이 나타나니까 한 쌍, 이제 쌍으로 나타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비교관계들로 이제 전부 다 이제 길이를 찾아나간다는 거죠. 결국에 나는 FG라는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 FD 더하기 DG로 가져가면 되겠다는 설계, 얘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 표행사변의 넓이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분 BE, 사다리꼴, 3분 FG, 여기에 높이 H인데. 이 FG를 둘로 찢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첫 번째 방법 수선의 발을 내리는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얘가 보다 일반적이라고 했죠? 평행선이 나왔어. 잊으면 안 돼. 평행선이 나왔어. 그냥 기계적으로. 아, 같은 크기의 각들이 있지.
그러면 닮음이 삼각형들이 나오지. 그럼 닮음이 삼각형에서 닮음 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3분의 길이들을 찾아낼 거냐 이거야. 닮음이 삼각형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기에서 각들을 찾다 보면 30도, 45도, 75도 계속 반복되는 거 보이잖아. 닮음인 삼각형이 보입니다. 닮음인 삼각형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형들을 얼마든지 찾아줄 수 있다는 거야. 심지어 여기 누구도 숨어 있어요. 합동인 삼각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모양을 보았을 때 같은 크기의 각들을 찾는 첫 스타트는 뭐였어? 호에 대해서 원주각원주각이 같다 이거야. 원주각원주각이 같다 이거야. 필요하다면 누구도 쓸수 있어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도 쓸수 있어요. 그러면 좌우변의 길이 비대로 누구를? 밑변을 분할합니다. 아하! 필요하다면 이 상황에서 3분의 AB 대 AC 좌우변의 길이 B대로 밑변을 분할할 수 있어요. BD 대 DC. 그럼 나는 선분 BC의 길이가 얼마인지 주어졌으니 자연스럽게 BD의 길이도 DC의 길이도 이런 애들이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형 문제는 풀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의 이등분선 성질, 조건 만족하나? 닮음인 도형들 찾는 것, 막꼭지각, 동의각, 억각 찾아나가면서 이런 각에 대한 해석들 15문 통해서 확실하게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우리 객관식 15문까지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 4회차의 마지막 해설 강의 단답형 문제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헌 끝판왕 정중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수학 공통과목 함께 해결해 보고 있는 저는 EBS 수학 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선생님이 그 앞에 이제 시작을 할때 매회차 이제 2회차 이제 모의고사 첫 시작 강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필적 확인 문구란을 넣었는데요. 자, 오늘 지난번에는 선생님이 아마 그 거친 돌이 다듬어서 조각이 되듯 이제 여러분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렇게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에 선생님 그때 넣었고요. 이번에는 하루가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 꿈을 꾼다였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이 어려운 문항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 여러분들의 지망하고 싶은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좀 그거를 생각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네 번째 시간으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2회 공통 과목의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2회차는 좀잘 풀어보셨나요? 아, 그 전에 여러분들 제가 요 내용 선생님이 학습자료실에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1회차 가장 마지막 시간에 15번 문제 객관식 풀어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에 시간이 이제 조금 우리가 여유치 않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경우에는 안 되더라고요 했던 어떤 그런 부가적인 설명들, 안 되는 케이스는 어차피 제가 여기서 다 보여드리는 게 시간이

조금 아까운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도 학습 재료실에 같이 겸해서 아마 이 총평과 톱파보기 이제 그 뒤편에 제가 하나 더 수록해놨으니까 학습 재료실에 있는 것도 꼭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회에 제가 이 모의고사를 한번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문항이 아마 이번에는 수학 1보다 이제 수학 2 이렇게 수학 2보다 수학 1이 조금 더 많았던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을 출제할 때 쓰는 그 수능 매뉴얼을 한번 살펴봤더니 실제 수능에서는 수학원하고 수학2가 11문제씩 나오고 상황에 따라서 한두 문항 정도가 가감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좀 적혀져 있어서 이렇게까지 지금 2회처럼 수학원에 조금 더 많은 이제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쨌건 간에 이 모의고사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수학원에서 또 약했던 어떤 그런 도형 부분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1회차보다 는 수학2가 조금은 쉬워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비교를 해보자면. 그리고 수학원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제 기하 문제들이 두 문제나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 선생님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총평을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회차와 이제 비슷하게 그래프와 관련된 문항은 계속해서 조금 난도가 높게끔 출제되는 거.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 1회차의 교훈을 통해서 특수한 경우를 먼저 해봐라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생님이 스킬 적용을 해서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항까지 한번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다만 문제의 전체적인 구성이 그렇다고 해서 100% 요즘 출제되고 있는 트렌드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조금 감안해서 왜냐면, 선생님 저 2회차는 완전 다 틀렸어요. 이렇게 되더라도 그냥 연습으로 조금 참고하면서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연습으로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회랑 4회랑 5회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매 회차에서 준 스토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그러면 1번부터 22번까지 한번 토파보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뭐 1번, 2번, 3번, 4번 이제 시험지 보시면서 네, 무난하게 이제 수학1과 이제 수학2에서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뭐 1번 지수법칙 나올 것이 나왔고요. 2번의 미분계수의 정의 나올 것이 나왔습니다. 다만 지난 1회차보다는 살짝 식을 변형해야 되는 것이 나와서 1회차보다는 난도가 높은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무스하게 문제를 풀고 넘어갔었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3번에 로그함수의 표준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수능 특강할 때 완전 또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이따가 한번 만나보시죠. 그리고 4번에 이렇게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혹시 1회차 4번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연속 조건만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살짝 한번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선생님의 스킬을 또한번더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따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페이지 뭐 너무 무난하게 흘러가고요. 5번에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이 등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개념 이용해서 선생님의 수능 특강 수능 개념 시간에 얘기했던 걸로 빠르게 중간 과정을 생략했는데 그 문제가 어떤 거였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어지는 6번 문제는 삼각함수의 성질에서 맨날 나올 것이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7번 문제는 도함수의 활용이었는데요. 도함수의 활용은 뭐 접선의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문제 스타일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제 그 도함수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결해보는 그 방정식 개념이 지금 7번 문제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선생님이 한 가지 스킬을 적용해 드릴 건데, 꽤나 생각보다 선생님 스킬을 쓸수 있었던 문제들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7번 문제 이따 함께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다시 수학원으로 가서 삼각 방정식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8번 문제가 조금 당황스러우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절대값 X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으로 나오는 패턴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여기서도 이제 어떤 것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이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는 4점짜리 문제로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난 1강의에서, 그러니까 1차 시, 그러니까 1회차 모의고사 풀 때, 얘들아, SN하고 AN이 같이 나오면 이렇게 좀 해줘 라고 했던 부분들 소급 적용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수학원이 빽빽하죠. 10번 문제서부터 이제 우리가 도형 문제가 나옵니다. 사인, 코사인 법칙, 삼각형의 넓이를 골고루 활용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도 번호대가 10번인 걸로 보아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1번도 수학원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삼각함수의 표준형인데, 바로 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나의 내용, 선생님이 수능 특강 때 언급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수능 개념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제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어떤 건지 또 이따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2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점의 운동에 관련된 수학 2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좀 니은 보기 선택지가 약간 오래 걸렸을 수는 있거든요. 맞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선생님이 좀 줄였는지, 네, 아마 이거는 5강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 같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는 다시 이제 우리가 수학 1으로 내려와서 격자점 세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난도가 좀 높다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이게 이 격자점 세기 문제가 굉장히 한동안 또 굉장히 트렌드였던 때가 있었거든요. 몇해 동안.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좀잘 출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항번호가 13번의 포지션이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그래도 출제자가 요것만 좀 확인해 보렴이라고 했던 시그널이 있었는데 그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지 않았다면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선생님이 다섯 번째 강의 시간에 열심히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 문제가 하나 더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수능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2번 이제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학 개념인 활성 정리와 각의 이등분선을 조금 알았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15번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 출원 제가 나올 것이 나온다고 예상했던 좀 난도를 높이기 위해 이제 우리가 고난도 문항 대비에 이제 따른 15번 그래프 추론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1회차보다는 할 만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문제 선생님은 생각보다 금방 끝냈는데 선생님이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특수한 케이스를 먼저 해봐라. 이따가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6번은 다시 수학 1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쉬워지죠. 지수방정식. 네,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 나왔고요. 17번 문제도 간단한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도함수를 가지고서 적분을 해야 되는 네, 부정적분의 단순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19번에 이제 우리가 접선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 접선의 방정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 제가 1회차 모의고사 해설하면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유형 세 번째 내용도 같이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0번 문제는 다시 수열의 귀납작 정의 박스 채우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그래도 저는 1회차 모의고사 때의 박스 채우기보다는 이 문항이 오히려 더 쉬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아주 옛날의 과거 교육 과정에서는 요런 스타일의 귀납 귀납적 정의도 친구들이 외워야 됐던 때가 있었다라는 약간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1번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제가 이 총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트렌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이렇게 21번 포지션으로 나올 것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왜냐면 작년 때부터 이제 기조가 조금 난도를 낮추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21번은 이런 귀납적 정의는 좀 이렇게 쳐다봐 주세요라고 하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22번은 4차 함수의 그래프 추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5번은 3차 함수의 그래프 추론이고 22번은 4차 함수의 그래프 추론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총평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프를 추론해야 되는 문항들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항들을 도대체 어떻게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결해 가야 되는 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스킬을 좀 적용해서 저는 이걸 먼저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건데요. 아마도 마지막 여섯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릴 거라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이제 우리 교재 23페이지에 1번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하고 이제 2번 첫 번째 이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선생님이랑 같이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습니다. 뭐 1번부터 4번까지는 뇌를 여과하지 말고 풀어주세요. 라고 했던 그 지수 법칙 문제. 선생님이 이제 지수의 확장을 아주 자유자재로 잼잼 할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2의 루트 2제곱분의 1. 지수가 실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2의 마이너스 루트 2제곱이라고 우리의 지수의 확장으로 분수를 처리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루트 2 제곱이 되어 있는 거고 나누기는 뭐 그대로 써보고요. 우리 8의 3분의 1제곱은 2의 3제곱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바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말의 뜻은 2의 마이너스 2제곱.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거 두 개는 곱하는 거죠.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밑이 동일한 상태에서 나눗셈이 되어 있으면 지수를 빼는 겁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따라서 2의 마이너스 3제곱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기 선택지에서 골라줘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8분의 1이 됩니다.

있겠다. 이거 보기 선택지 몇 번에 있는 거죠? 4번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뇌를 여과하지 않고 문항을 푸는 게 중요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가볍게 우리가 1번 문제 나올 것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그 문제 열심히 한번 풀어봤고요.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2번 문제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분계수의 정의가 나왔는데요. fx는 3차 함수를 주어졌습니다. 그쵸? 우리는 수학2에서는 보통 다항함수를 가지고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출제자가 이렇게 여러분들 요걸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잠깐만 여기 선생님이 정리 하나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리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1회차 때도 모의고사에서도 f'1의 정의가 나왔는데 그때는 이 f', 라이프니츠가 얘기했던 f'1의 정의를 어떻게 줬었냐면 1회차예요.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x-1분의 x-1분의 fx-f1로 정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건 아니죠. 뭐냐면 이렇게 h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지금 f'1이라고 하는 거를 x와 1의 관계가 아닌 h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 f1이 돼야지 원래는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랑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저는 보자마자 이게 분명히 필시 f'1과 뭔가 something about이 있을 것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지금 eh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에구머니나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여기가 h여야 돼. 근데 아마 이제 우리 친구들을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여기를 만약에 내가 eh로 바꿔주게 되면 여기도 같이 이가 되어야지만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AKA 우리가 식변형이라고 얘기하는 거. 따라서 저는 여기를 2로 바꿔주고, 잠깐만. 이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다시 원상복귀를 해주려면 곱하기 2를 다시 해줘야 얘가 원래 없던 거를 제가 억지로 이거에 끼워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식변형이 조금 들어가 있었던 형태였다.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두 배의 f'1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주면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f'x는 지금 주어진 문제가 x3제곱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되겠다. 그러면 f'1은 여기다가 1 넣으면 되겠네요. 8에서 4를 빼게 되면 4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8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선택지 3번에 있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말풍선 안에 넣었던 f'1의 정의를 x-1분의 fx-f1,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버전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h로 표현된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h분의 f1 플러스 2h-f1. 하지만 거기가 h가 아니면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 이해되셨어요? 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2회에 2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서요. 우리 오른쪽 상단에 있는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이구, 야, 내가 나온다고 얘기했던 수능 특강 할 때, 또 수능 개념 할 때, 선생님이, 얘들아, 그냥 로그 함수는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출제자가 x자리에 x 플러스 a 넣고, 그 다음에 플러스 b도 붙이고, 제가 이렇게 표준형의 그래프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완전 직독직해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 로그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이 x이퀄 마이너스 1이고 잠깐만 제가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로그함수의 점근선은 어디? 대답을 해주셔야죠. 어디? 진수 0만 되는 곳. 여러분 거기다 노트 필기 좀 해두세요. 진수 0만 되는 곳. 이게 뭐 선생님의 뭐 스킬이라면 스킬이고 개념이라면 개념이고 여러분 진수 0만 드는 x 값이 얼마세요? x 이퀄 마이너스 a죠. 그것이 바로 여기 지금 선생님 머리 위에 이렇게 써 있는 x 이퀄 마이너스 1이었을 것이다.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바로 우리는 a 값이 얼마다? 1이다. 뭘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뇌를 거치면 안 된다. 그래? 알겠다. 그럼 일단 먼저 점근선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a 값이 1이다라고 우리가 소급 적용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점이 뭘 지난다? 3,5를 지난다. 밑줄. 자, 여러분 이렇게 어떤 점이, 아니 어떤 그래프가 어떤 특정 점을 지난다라는 얘기는 대입하라는 시그널입니다. 따라서 3,5를

갖다가 지금 주어진 요 식에다가 뭐를 해라? 대입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걸 거기다가 넣어보도록 하죠. 3,5를. 그러면 로그 2에 원래는 3 플러스 a인데 a가 1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로그 2에 4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b를 더한 것이 얼마? 3,5를 지나니까 얘가 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로그의 계산은 밥 먹듯이 2 곱하기 3처럼 할줄 알아야 된다. 규. 그러니까 로그 2의 4는 얼마예요? 그쵸? 얘는 2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b 값이 얼마다? 3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문제의 파이널 퀘스천은 a 더하기 b를 구해라. 정답은 4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에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이런 문제 뭐 너끄니? 네, 우리 친구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우리가 지난 1회차 때는 연속 이러고 말았었는데,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두둑한 개념을 갖고 있는 요렇게 구간별로 다르게, 그뭐 일부러 끊어놨겠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타항함수는 가만히 있어. 걔를 건들지 않으면 너무너무 부드럽고 미분 가능하고 그다음에 끊어져 있지도 않고 세상 연속인 친구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내가 그냥 가위로 이렇게 딱 이렇게 토막을 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뭐 접합을 해라 뭐 부드럽게 이어주어라 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어쨌건 간에 이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일단 모름지기 연속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연속이 탈락되면 바로 그거는 보자마자 미분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일단 연속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1회차 때 풀었던 내용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아, 그러면 일단 선생님 상식적인 수준에서 위에다가 1 넣고 아래에다가 1 넣었을 때 일단 만나줘야 돼요. 그게 연속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야 된다. 그러면 위에다가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여기다가 1 넣으면 1이니까 1 플러스 b랑 같아야 된다. 일단 관계식 하나는 찾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a 마이너스 b가 넘어가면서 2가 되겠다. 일단 이런 관계식 하나는 찾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a와 b 값을 찾으려면 내가 일단 관계식 하나를 더 알아야 될것 같은데. 그럼 내가 이제 이두 번째 관계식을 뭐 해야 되냐? 원래는 이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왜냐면 지금 왼쪽, 오른쪽 부분이. 그러니까 1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there is no problem. 1보다 큰 부분에서도 there is no problem. 근데 그 1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원래는 정의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4번인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다항함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을 미분해 주시면 됩니다. 구간별로.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학2를 공부를 안 했던 것이 너무 아까운 그런 선생님의 스킬 하나만 좀 적용해 두시겠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AX 플러스 B의 N제곱꼴로 되어 있는 이러한 다항함수를 미분하고 싶으면 이 다항함수는 N 곱하기 AX 플러스 B의 N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A라고 우리가 소급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미적분 선택 과목에서는 이걸 아예 통으로 배우는데요. 우리가 수학2에서는 우리가 그런 미적분의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는 내용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AX 플러스 B가 N개만큼 곱해져 있다로 충분히 곱미분으로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워낙 많이 쓰이는 거라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요거를 통째로 그냥 미분할 때 여기까지는 일반 우리가 AX 플러스 B가 X였을 때랑 똑같죠. 그리고 이 X의 계수를 한번 곱해주면 된다. 요 이론에 따르면 저는 이걸 굳이 전개하지 않고도 아, 이 X 마이너스 1로 미분이 되겠구나. 그리고 뭐 곱하기 1은 하나 많아. 그리고 bx 미분해 주시면 b가 되겠다. 요게 뭐 선생님의 스킬을 적용한 거라면 적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등호는 떼주셔야 돼요. 왜 등호를 떼줘야 되냐면 이게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좌미분계수는 여기서 나올 거고 우미분계수는 여기서 나올 거기 때문에 아 이거 죄송해요. 여기 2죠? 큰일 날 뻔했네. 여기 2죠? 요거. 네, 됐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1의 왼쪽.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좌미분계수가 나오는 거고 1의 오른쪽에서 우미분계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관계식에 의해서 여기다가 1을 넣어 보게 되면 마이너스 2는 여기다가 1을 넣게 되면은 여기가 1이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요렇게 되면서 뭐야? 그럼 B가 0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어라? 그럼 B가 0이란 얘기는 A가 얼마였다는 얘기? 2였다는 얘기다. 요렇게 되는 거죠.
됐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최종적인 정답이 FA였었으니까 F2에다가 우리는 FB는 F0의 값을 구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근데 F2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1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EB의 값이 되는 거고, F0은 위에다가 넣어줘야 되니까 얘는 A의 값을 구해라라는 얘기가 될 건데, 결론적으로는 A는 아까 전에 2라고 했고, B는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도 2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그래서 선택지 몇 번이 정답이었냐면 5번이 정답이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1회차 모의고사 때보다 이 2번의 알고리즘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서 4번 문제가 1회차보다는 조금 헤비하게 느껴졌을 수는 있다라고 선생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도 좀잘 적용해 놓고요. 선생님의 이 말풍선 안에 있는 팁도 하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첫 페이지에 있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네 문제가 지나갔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우리 5번 문제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이제 등차 수열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냥 공식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조금은 그래도 개념에 입각해서 우리가 문항을 푸는 친구들은 선생님처럼 풀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여러분, 지금 A1, A3, A5를 더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밑에 있는 아래 첨자의 간격이 2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바로 A1 더하기 A5도 두 배의 A3가 된다라고 하는 등차중앙의 개념을 여기서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사실은 보자마자 이 왼쪽에 있는 A의 1, A, 3, A, 5를 더한 것이 바로 3배의 A3와 똑같고 바로 이것이 27이다 이래서 저는 여기서 A3가 9라는 걸 바로 찾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왜? 선생님은 등차 중앙에 대해서도 개념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의 특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바라봤어요. 그럼 이건 이제 A1부터 A6까지를 모두 다 더해라 이 뜻인데, 그러면 일단 원래는 기본 공식이 2분의 항이 6개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가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A1 더하기 A6거든요. 왜? 첫 번째 항이 A1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이 가장 마지막 번째 항이니까. 그러면 이 값이 69이라는 뜻이거든요, 69.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가 약분을 해주게 되면 여기가 3이 되겠고, 여기가 이렇게 약분이 되면 여기가 지금 23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A1 더하기 A6가 23인데, 제가 지금 A3가 9인 거를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거든요. 어디서? 내가 이 1하고 6을 더해서 얼마가 되기 때문에, 7이 되기 때문에, 또다 다른 합산 값이 7이 되는 두 개의 항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얘를 갖다가 A3 더하기 A4로 하게 되면 여기도 아래 첨자의 합이 7이기 때문에 그 값은 같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값이 얼마? 23이다라고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A3가 9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9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A4의 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되죠? 23에서 9를 빼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14라는 걸 알게 돼요. 잠깐만. 그러면 A3가 3이었는데 A4가 14가 됐다? 알았다. 나 D의 값이 5라는 것도 금방 아실 수가 있겠네요. 그런 상태에서 나보고 뭐 구하라고 해서 A1을 구해라. 그러면 A1을 어떻게 구할 건데? 저는 A3라고 하는 9에서 공차를 더할 때는 다음 번째 항으로 가는 거, 공차를 앞으로 갈 때는 빼면 되겠죠. 그럼 두번 빼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D가 되겠다. 따라서 A3의 값은 얼마인데? 아까 전에 9라고 얘기했고 마이너스 10이 돼서 뭐 선생님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마이너스 1, 정답은 2번이다라고 하는 그런 뭐 답을 그냥 되게 편안하게 냈던 네,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요 정도 사이즈 선에서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끝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렇게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5번 문제가 그렇게 헤비하지 않게 우리가 잘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5번 문제 등차 수열, 이제 등차 중앙과 함께 이제 결부돼서 나온 문제가 풀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 문제도 이제 나올 것으로 보였던 문제인데, 일단은 먼저 세타가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 사이다 이랬으니까 나한테 이거는 어떤 정보를 말해주는 거냐면 27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44분면에 지금 이 각이 놓여져 있다라는 얘기네. 그러면 44분면의 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얼싸탄코기 때문에 코사인만 플러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어요. 그러면 놀고 있는 사인하고 탄젠트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쵸? 마이너스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소급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됐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라고 줬고요. 나보고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봤더니 결국에는 사인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을 구해라. 여러분, 이 정도는
음각 공식이랑 그다음에 여각 공식. 이미 벌써 내가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선생님은 보자마자 마이너스는 앞으로 툭 뱉어버린다고 했죠, 사인은. 그럼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바로 탄젠트 세타분의 1이죠. 이렇게. 그럼 나 결국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만 알면 될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코사인이 5분의 4인 걸로부터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뭐라고? 일단 삼각 B를 먼저 따지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라. 그럼 일단 5분의 4가 되는 거죠, 여기가. 따지고 보면. 그러면 여기가 3이 될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삼각 B만 따지면 사인 세타는 일단은 삼각 B는 5분의 3이 맞아요.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삼각 B로만 따지면 4분의 3이 되는 거죠. 허나 지금 부호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아하, 결국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준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겠다. 요것만 좀 차이점이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답을 한번 내보죠. 그럼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여기는 5분의 3이 되겠고, 이거를 뒤집은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줘라. 그러면 결국 여기가 3분의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15분의 9 더하기 20이니까 29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5분의 29 선택지 5번이 정답이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친구들 요 정도. 네, 너무너무. 네, 수능 특강 때, 뭐 수능 개념 때, 뭐 제가 무조건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외워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6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딱 봐도 이제 우리가 수학2에서 출제가 된걸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문제를 읽어봤더니, 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나도록 이런 말은 결국에는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k는 얼마? 0이라고 하는 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다이렉트로 하기에는 지금 이 그래프가 K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어떻게 소급 적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냐면요. 선생님이, 나 여기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은 그래프 그리기가 조금 용이한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마이너스 K 요렇게 해석을 해서 나는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난다라는 것을 내 머릿속에서는 이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직선이 만난다고 하자라고 하는 순간 이 그래프는 굉장히 우리의 에게 베네핏을 주죠. 어떤 베네핏? 왜냐면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아주 예쁘게 x제곱, x-3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왼쪽에 있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더 이지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조금 이 알고리즘에 맞춰서 0에서 중근을 갖고 3에서 x축을 끊으면서 요렇게 뭉개지면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자, 요러한 3차 함수가 바로 y는 좌변에 있는 x제곱의 x-3이라고 하는 그래프죠. 그리고 완전히 여러분들이 배운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극대는 x equal 0에서 갔고요. 극소를 갖는 이 부분까지가 정확하게 2대 1의 비율을 갖기 때문에 뭐 미분할 것도 없이 선생님은 여기가 2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스킬을 여기서 한번더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2를 갖다가 여러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때의 함수 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를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K 등장. 그럼 마이너스 K만 이렇게 딱 이제 하면 되는데 이 X축과 이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 있는 요 그래프와 마이너스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한 점, 두 점, 세 점, 두 점, 한 점. 그러니까 세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사이에 껴야 되거든요. 누가? 마이너스 K가.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요렇게 마이너스 K가 요렇게 지나가 줘야지 말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이 Y 값 자체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왜냐면 마이너스 4의 다음은 두 점에서 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0보다, 이게 왜냐면 이게 X축이거든요. 지금 요게. 이게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결국에 K값은 0하고 얼마 4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랬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는 1, 2, 3 이렇게 3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정수의 값을 모두 다 더해주시오 그랬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6이 되겠다. 선택지 몇 번?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중간에 깨알같이 들어간 이러한 선생님의 스킬도 좀잘 적용을 해두시고 선생님이 왜

노란색을, 그러니까 저 흰색을 노란색으로 바꿔서 문항을 해결하려고 했는지 바로 빠른 풀이를 위해서 호흡을 조금 짧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익숙한 그래프를 먼저 그리려고 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이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강의에서 얻어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좋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7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아, 네. 여러분들에게 복병이었을 것 같은 8번 문제. 아마 이제 우리 중위권 친구들은 좀이 문제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어때? 맞죠? 네. 이거 뭐안풀 수도 없고 3점짜리 문제라 풀자니 또 이게 뭔 말이야 싶기도 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봤더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부분 집합 A가, 그러니까 A는 뭐 죄가 없어요. 0부터 파이까지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뭔 말이야? 내가 B를 한번 봤더니 이 말이거든요. 일단, 2 사인 3x가 1이 되는 그 x에다가 절대값을 치우는 거다 이 말이야. 잠깐만. 그러니까 사인 3x가 2분의 1이 되는, 그럼 이런 x가 얼마나 많겠어요? 사인 3x가 주기함수인데. 근데 그러한 그 x들에다가 내가 절대값을 씌워 놓은 곳을 모아둔 거가 b예요. 근데 그 b랑 a랑 겹치는 부분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라.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x들의 절대값을 모아둔 이 x는 결국에는 a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뭘 알게 되냐면 이 절대값 x 자체의 값이 a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걸 만족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일단은. Got it? 근데 어차피 절대값은 0 이상인 거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오른쪽 부분만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내가 이 지금 사인 3x가 2분의 1이 되는 그 x 중에서 어디에 있는 걸 찾아야 되냐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안에 있는 애를 일단 찾고 and then 절대값을 씌워야겠다. 그리고 그것들이 B 안에 들어있고 그것들이 A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 절대값 x들을 더하면 되겠다. 일단 여기까지가 원텀이에요. 이제 한 번의 호흡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나는 일단은 이 사인 3x가 2분의 1이 되는 그 x들 중에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인 걸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그래프를 소급 적용해서 좀 따져봐야 되겠죠. 이 그래프는 뭐만 바꿨냐면 진폭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바꿨고요. y축으로 이동도 안 시켰고요. 오직 주기만 바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주기 구하는 공식 선생님이랑 같이 1회차 때도 한적 있다잉. 그럼 이제 우리가 2파이라고 하는 사인의 원주기를 여기 지금 그 x의 계수의 절대값인 3으로 나눠주면 이게 120도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180도이기 때문에 한 주기 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 이거 또 어디 갔어 선생님 이거 오늘 너무 많이 나와. 선생님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냐면 얘들아 어차피 가로선 그어서 만나는 점 체크할 거면 선형화를 해서 좀더 빨리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언제? 수능 개념 때도 얘기하고 수능 특강 때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주기가 120도이기 때문에 한 주기 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세 개의 텀을 한번 끊어보고, 마이너스 파이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를 끊어보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예요. 그리고 여기가 파이예요. 이렇게. 그럼 한 주기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제 선생님 스킬 들어갑니다. 이렇게 선형화해서 그려보세요. 이게 한 주기예요. 여기가 120도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근데 한 주기 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주기 반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고 지금 요 값은 아 여기 좀더 내려와야 되겠다. 요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값은 모두 다 1로 공통인 요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나는 지금 뭐가 궁금한 거냐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사인 3x가 2분의 1이 되는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잠깐만. 그럼 2분의 1이 된다는 건 정확하게 여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해서 2분의 1이 되는 그 x는 지금 보시다시피 6개가 있나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A, 그 다음에 여기를 B, 그 다음에 여기를 C, 그 다음에 여기를 D, 그 다음에 여기를 E, 그 다음에 여기를 F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출제자가 나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절대값 A, 그 다음에 절대값 B, 절대값 C, 절대값 D, 절대값 E, 그 다음에 절대값 F.

3분의 2파이고 여기는 3분의 3파이니까 여기가 3분의 2.5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럼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거의 두 배니까. 그러니까 요거 두개 더한 것도 3분의 5파이라고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저 a와 b의 절대값이 문제인 거지.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여러분, 이 a와 b를 갖다가 그대로 내가 y축 대칭을 시켜 본다고 그러면 그게 어디로 들어오냐면 여기로 들어오죠. 그럼 쉽게 말하면 여기와 여기의 이 x 값이 바로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겹치겠죠, 당연히 지금. 근데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가 절대 CDEF랑 겹치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절대값 a와 절대값 b는 바로 여기 가운데가 여기가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2니까 여기가 3분의 1.5파이겠죠. 그럼 그걸 두배 하게 되면 3분의 3파이가 되니까 파이가 되겠네. 결국 요거 두개 더한 거는 얼마? 써볼까요? 요거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요거 두개 더한 거는 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금방 그래프의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더라.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렇게 선생님은 조금 더 선형화해서 빨리 풀고 이제 집합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모든 원소의 합을 더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요걸 모두 다 더하면 되겠네요. 토탈 여기는 2파이가 될 거고 여기 파이 있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3파이가 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3점짜리 문제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혹 가다 이렇게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 보면은 3점짜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난도가 높게 느껴지는 문항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약간 여러분들의 조금 이제 편의상 뒤로 뺐다가 나중에 앞으로 돌아오셔서 한 호흡을 좀 가다듬고 문제를 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던. 그러니까 꼭 8번을 풀고 9번으로 넘어가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었던 8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9번으로 가서 등비수열 문제가 나왔네요. 제가 1회차 때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 있는데, 자,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조금은 효과적이었을지 좀 생각해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했고, 설명도 여러 번 했고, 보자마자 A1은 0보다 컸겠다. R도 0보다 컸겠다. 이렇게 일단 먼저 잡아주시고, 등비수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봤어요. 그랬더니, 불편해. 뭐가 불편해? SN이랑 AN이 같이 놀고 있어. 제가 이러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공식 처리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식을 써보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잠깐 여기 첫 번째 정보에서는 했고요. 근데 내가 이두 번째 정보를 보니까 이거 잠깐만 보니까 이게 S6에서 S4를 뺀 것이 3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요두 번째 밑줄이. 근데 S6에서 S4를 뺐다는 얘기는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네 번째 항까지를 더한 거를 드러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 정보는 우리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 A5 더하기 A6가 얼마? 이게 3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 자, 그럼 일단 먼저 첫 번째 진술부터 확인을 해보죠. 그래야지 AM을 찾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우리 이제 실전 모의고사기 때문에 땀 삐질삐질 당황하면 안 되고 바로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4라고 하는 건,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R이 1인 건안 해볼 건데 모순이 나올 거예요. 등비수열 R이 1인 거 취급 안 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 실무 수준에 왔는데, 자, 그럼 R-1분의 A1 곱하기 R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게 S4거든요. 그럼 오른쪽도 우리가 완벽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A1으로 한번 묶어보면 여기는 R이 될 거고 여기는 R의 4제곱이 될 거거든요. 근데 얘도 R로 한번더 묶이잖아요. 그래서 R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한번 묶어보면 여기가 1 플러스 R제곱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분명히 약분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먼저 눈에 보이는 A1은 어차피 양수라고 했으니 약분 될 거고, 지금 이 R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 인수분해를 해보면 R의 제곱 플러스 1, R 플러스 1, 그 다음에 R의 마이너스 1, 요렇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데, 지금 일단은 요 밑에 있는 R 마이너스 1과 R 마이너스 1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1 플러스 R 제곱도 요렇게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는 R 플러스 1이 바로 3R과 똑같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을 세울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결국 1 플러스 R이 3R이랑 똑같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아, 공비가 2분의 1이 나오는구나. 금방 알았습니다.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는 EA5 더하기 A6가 3이라는 걸 이용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 거냐면 뭐 A1으로 한번 묶어봐도 되겠죠. 그럼 여기가 아래 4제곱 더하기 아래 5제곱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다? 3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A1은 얼마가 되는 거냐?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16분의 1 더하기 3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토탈 32분의 3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1이 32여야지 일단은 2번의 그 등식이 만족한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괜찮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뒤에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금 에너지를 그냥 다 드레인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나올 것으로 예상했고 알려드렸고. 그러면 나 A1 나왔고 R도 나왔네? 그럼 끝났네, 일단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주면 되냐면, 저게 A의 M제곱이, 아니, A의 M제곱이래. A의 N번째 항이 10분의 1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잠깐만. 그럼 나이 A의 M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 32에다가, 2분의 1에다가, n-1제곱인데 이게 지금 다 밑이 2로 다 완벽하게 우리가 소급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2의 5제곱이고, 마이너스, 이거 지수법칙이다잉?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되죠. 따라서 얘가 2의 6제곱 마이너스 m이라는 걸 알게 돼요. 어때,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보다 커야 된다고 했냐면 이게 10분의 1보다는 커야 된다 이랬거든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럼 어차피 얘도 양수고 지수함수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니까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가 바뀌겠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알 수가 있냐면 2의 n-6제곱이 얼마보다 10보다 작게 되는 m의 맥시멈 값을 구해봐라. 아, 그래? 잠깐만. 그러면 내가 m에다가 대충 한번 8을 넣어보는 거예요. 어때, 얘들아? 괜찮죠? 왜냐면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작아요. 좋아요. 그러면 9는요? 2의 3제곱? 돼요. 괜찮네요. 근데 10을 했더니 어때요? 아, 그럼 2의 4제곱은 넘어가는구나. 안 되네. 그러면 이 값이 가장 크겠구나. 라고 하면서 선생님은 여기서 m의 값의 최댓값은 정답은 9가 되겠다. 요렇게 선생님은 조금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던 문제가 되겠네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실물을 지금 한 해차 한 해차 풀어갈 때 옛날에 나와 지금의 내가 구별이 안 돼. 이러면 우리가 실물을 왜 봐요? 왜 풀어요? 근데 선생님이 1회차 때 얘들아 SN하고 AN이 같이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공식을 좀 써가지고 정보를 끄집어내야 되는 문항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에 잘 소급 적용했다면 어렵지 않게 4점짜리 문제지. 선생님 저 이제 4점짜리 문제 맞출 수 있는데요. 라고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속해서 4점짜리 문제를 두려워할 수는 없다. 그런 조금 교훈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지는 10번 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쥐약이라고 생각하는 기하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도 저는 20번 문제는 조금 할 만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어땠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문항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야 할 것을 잘 표기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자,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가 있어요. 사각형. 원에 내접하고, 잠깐만, 나 벌써부터 지금 설레. 나 벌써 설레. 왜? AB가 3인데 이 길이랑 CD랑 3으로 같다고 잠깐만 나 이거 세상 어아 세상 세상 이러면 이게 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BCA라고 하는 이 원주각과 CAD라고 하는 이 원주각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현의 길이를 공유하게 되면 원주각의 크기가 같거든요. 아싸 정보 하나. 그리고 BCA 길이가 오래. 잠깐만. 잠깐만, 나 너무 설레. 왜? 지금 120도 끼인각 주고 지금 나보고 3호 알려준 거야? 그러면 선생님. 제가 AC는 바로 구할 수 있죠. 뭐를 이용해서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맨날 수능 특강 풀면서, 수능 개념 풀면서 제가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해라. 라고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좋아요. 그럼 제가 AC의 길이를 그냥 이렇게 표시하고, 그러면 이거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 쓰겠습니다. 일단 1번 알고리즘 제가 잡아드릴게요. 넘버링을. 그러면 이제 3의 제곱이니까 9가 될 거고, 5의 제곱은 25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120도. 이제 where line?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뿔뿔 되면서 2이 없어지니까 여기는 34, 15. 그럼 얘가 49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일단 AC의 길이가 7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노란색 빗금친 부분의 길이가 7이구나. 그래 놓고 나보고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ACD 안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를 고려했어요. 지금 ACD를 외접하는 외접원은 있는데, 내접원은 뭐 요런 식으로 요 안에 있겠죠. 그 원의 넓이. 그러면 결국 내접원의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나이 문제 어디서 본적 있거든. 선생님이 삼각형의 넓이로 이 문제는 푸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 알고리즘이 어떻게 끝날 거냐면, 아마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ACD의 넓이를 구해서 그 ACD의 넓이가 2분의 1R, 이거는 내접원의 반지름, 그 다음에 7 더하기 3 더하기 한 다음에, 이제 알겠다. 내가 AD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공식이 전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선생님의 꼭 수능 특강과 수능 개념 강의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는 공식은 이것밖에 없다고. 그럼 저는 일단 ACD의 넓이도 구해야 되고 AD의 길이도 구해야겠다라는 저의 과제가 생겨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3, 7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변의 길이를 아는데 지금 각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뭘 봤냐면, 잠깐만. 이사각형이 지금 어디에 내접하죠? 원 안에 내접해요.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아주 페이머스한 캐릭터리스틱, 특징이 뭐냐면 마주보는 두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라는 얘기거든요. 너구나, 너네 너, 여기 D각. 그럼 여기가 지금 120도니까 여기가 몇 도? 60도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러네. 그러면 AD의 길이 나 지금 구해야 되거든요. 나이 길이를 L이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바로 뭐쓸수 있나요? 압류, 압류, 압류. 코사인 법칙 한번더쓸수 있어. 네, 해볼까요, 그러면? 그럼 이번에 코사인 법칙을 7의 기준에서 써야 되는 거니까 49는 L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L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결국에는 L제곱 마이너스 3L 마이너스 40 이 0이 되겠다. 그럼 여기가 8, 5가 될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이쪽에 붙여줘. 그럼 길이가 음수일 순 없어. 그러니까 L의 길이가 8이다라는 것도 금방 우리 친구들을 구할 수 있어요. 나 그럼 요거 좀 잠깐만 지워볼게. 왜냐면 이제 알고리즘 끝났거든. 자, 그럼 이제 여기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ACD의 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뭘 어떻게 구해요? 여기 60도 있고, 3 있고, 8 있고, 끝났네. 네. 2분의 1 곱하기 AB. 3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60도 얼마? 2분의 루트 3은 2분의 1R 곱하기 나 이제 AD의 길이가 8이라는 거 안다. 그럼 여기가 18이네. 그럼 9R이 되겠다. 되겠다. 9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요렇게 2 약분 되고, 요렇게 3 약분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2 루트 3이라는 걸 알았고요. 우리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루트 3분의 2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정답 나왔다. 왜? 우리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접원의 넓이를 구해라. 아, 그래요? 그럼 파이 r 제곱만 구하면 되겠네요. 제가 왜 이걸 굳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유리화를 바꿨는지 아시겠죠? 얘를 제곱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3분의 4파이가 되겠다. 보기 선택지에서 찾아주시면 넘버 2! 뭐 원래 민망함은 나의 몫이니까 괜찮아. 자, 그래서 10번은 정답은 2번이었고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되는 걸 해야 됐을 뿐. 왜그 중학기하 내용들이 조금 나오죠. 뭐 현의 길이를 공유하면 원주각의 길이가 같다. And then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게 되면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 제가 이거를 정말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입이 아플 정도예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이제 넘어가 가지고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마지막 문제인 1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문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나아가 복병이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이 훈스킬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봤습니다. fx가 그래 애썼다 애썼어 고생했다 아주 그냥 뭐 이것저것 다 비벼놨네요. 그쵸? 비빔밥을 만들어 놨어요. 요즘 여러분들 굉장히 유행하는 봄동 비빔밥. 제가 아직 봄동 비빔밥을 못 먹어봤어요. 혹시 감독님 드셔보셨나요? 아직 안 드셨다고 하십니다. 대신에 버터떡이랑 두바이 초코는 다 먹었어요. 오늘도 먹을까 고민했지만 선생님 또 얼굴 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fx는 a sin b분의 x-π 플러스 c가, 그러니까 뭐냐면 진폭 받고

꾸, 주기바꿔 꾸, X축으로 움직여 꾸, Y축으로 움직여. 할건다 했네. 근데 이 함수 fx가 대신에 a와 b와 c는 정수라고 했는데 아우 이러면 또 음의 정수도 있고 양의 정수도 있고 나 그래놓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b분의 ac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라지 앰수모렘이라고 할때 이거를 한번 구해봐라. 그리고 뭐 분모가 0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b는 0이 아니라고 했나 보지 뭐. 일단 내가 이 fx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할때 원래 하는 행동들이 있죠. 뭐 일단은 주기를 먼저 계산을 해보고 c를 기준으로 절대값 a만큼 위로 올라갔고 절대값 a만큼 밑으로 내려갔을 거기 때문에 fx 자체의 최대값은 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이 fx의 최대값을 말하는 거예요. 아, 또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나? 그럼 최대라고 하자. 그러면 이 fx의 최대값은 바로 절대값 a를 c에다가 더해준 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최소값은 바로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c. 그러니까 이 c라고 하는 중심선보다 더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얘가 5고 얘가 1이라는 진술 때문에 사실 가에서 정보는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하나 더 하죠. 뭘 하게 되냐면 주기도 구해봅니다. 그러면 주기는 원래 원주기가 2파인데 지금 x의 계수의 절대값이 b분의 1이거든요. 보이시죠? 그럼 절대값 b분의 1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기는 2파이 나누기 절대값 b분의 1이기 때문에 2파이 곱하기 절대값 b가 일단은 이 fx의 주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일단 먼저 이 1번 선생님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기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 일단은 절대값 a는 얼마가 나오고 3이 나오고 C는 2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3 더하기 2는 5가 되겠고, 마이너스 3 더하기 2는 1. 아, 왜? 여기가 2인가요? 2고 3이죠. 죄송해요.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A 값이 뭐 정수 조건이 있으나 없으나 2하고 마이너스 이둘 중에 하나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나 AC 나누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건데 뭐야 AC는 확정적인 값이에요. 뭐냐면 여기서 저는 몰라 뭐 어떤 정보가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그러면 AC는 2 곱하기 3이어서 6이거나 맞죠? 아니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어서 마이너스 6이거나 뭐야? 그러면 나는 벌써 분자가 마이너스 6 아니면 6인 건지를 이미 알아. 그럼 나 분모만 알면 되네.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아마도 이 b는 주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나를 봤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이걸 딱 보자마자, 아, 선생님, 여기서 주기가 4파인가 봐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제가 이 얘기 한 적이 있거든. 이 말은 주기가 4파이라고 할순 없다. 왜? 그 4파이가 최소값인지를 모른다. 따라서 4파이씩 뭐가 된다? 반복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파이 안에 주기가 한번 들어갔는지, 두번 들어갔는지, 세번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야? 봐봐요. 자, 선생님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잘 봐. 한 번만 집중해보세요. 자, 제가 선형화에서 한번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가 주기가 2예요. 만약에 이런 제가 사인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함수는 20 반복된다고 할수 있죠. 그러면 20 반복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fx 플러스 2가 fx랑 같다라는 것도 성립을 해요. 왜? 20 반복되니까. 아, 그래서 이 2가 그리고 최소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가 주기가 맞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얘는 40 반복되는 것도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주기가 2인 사인 함수는 fx 플러스 4가 fx다라고 하는 이 함수 방정식도 만족을 한다는 거죠. 다만 이 4가 최소값은 아니지만 만족은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반복되는 수가 가장 작은 게 주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4파이씩 반복된다라는 거지 이 안에 주기가 몇개 들어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 주기가 지금 2파이 곱하기 b가 주기인데 이게 몇개 있는지는 몰라요. 그게 4파이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면서 여기가 2가 되는 거니까. 왜? 4파이랑 2파이랑 나누면 2잖아요. 그러면 절대값 b는
만약에 n이 1이었다라고 했다면 2가 됐을 거고, 만약에 n이 2였다 그랬으면 하나가 되는 거고, 만약에 n이 3이었다 그러면 여기가 3분의 2가 되는 거고, 만약에 n이 4였다 그러면 4분의 2가 되면서 2분의 1이 되는 건데, 아, 내가 이걸 다 해볼 수는 없겠다. 왜? 잠깐만 감독님 이쪽으로 가볼까요? 세 정수 A, B, C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B도 정수예요. 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돼. 아, 그러니까 결국 B가 정수로서 가능한 것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아니면 1 아니면 2 이렇게 네 개만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A, C와 6, 마이너스 6만 가능한 거니까 뭐 8개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맞죠? 뭐 마이너스 1분의 6,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8개만 해봐도 뭐 검상까지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뭐 B분의 AC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최대값은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다. 그 최종적인 정답인 라지 M 빼기 스몰 M은 12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었던 한 가지 교훈을 주는 바로 여기 지금 선생님이 스킬을 적용해야 되는 바로 이 나의 진술이 4파이시 반복된다는 얘기지 4파이가 최소의 양수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주기가 4파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오늘 선생님과 풀었던 이 11번까지의 문제가 좀 어떻게 좀 완성형이 돼가고 있나요? 분명히 주는 교훈들이 조금 있고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또 이런 스킬들도 잘 배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복습해주면서 연습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12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극적인 윤리와 사상의 김상건입니다. 우리 동양윤리 사상이 이제 끝났습니다. 아, 뭔가 아쉽기도 하고, 그쵸? 조금 뭔가 다시 또 막 배우고 싶고 이런 마음도 들겠지만,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네. 우리가 윤리와 사상을 공부하게 되면, 또한 수능을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편식하는 것처럼, 과목이라던가 혹은 단원들을 편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내가 더 좋아하는 그런 과목, 내가 더 좋아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양을 막 좋아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동양을 엄청 팝니다. 동양은 틀리지가 않아. 근데 문제가 뒤에 있는 서양과 혹은 사회사상 쪽에서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밸런스를 잘 못 잡아서 오히려 뒤에 쉬운 문제를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능을 공부하는 건 사실 정말 전인적인 과정의 성장이야. 네. 지금은 막 이게 무슨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내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고 나의 습관을 바로잡고 나의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건 정말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담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성장의 과정 속에서 좋아하는 과목들이 있을 거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이제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수강생들의 경우에는 제 강의를 막 이틀 만에 다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막 몰아쳐가지고 막 윤리 막 너무 재밌다고 막 들어가. 근데 그러면 안 돼. 네, 밸런스를 잘 갖춰야 되고 동양 파트가 재밌었고 조금 다시 배우고 싶고 해도 나아간 다음에 나중에 또 공부하면서 복습, 복습, 복습하면서 더해가는 시간 갖길 바라겠습니다. 유교, 불교, 도가에 동양을 뒤로 하고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양 윤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여러분들 대표 문항 갖고 왔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나와 있습니다. 서양 파트의 경우에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우리 동양윤리 풀었을 때 고대 동양 사상가, 그렇죠? 중국 불교 사상가, 한국 불교 사상가, 한국 유교 사상가, 근대 한국 사상가 이런 말로서 구분을 했다면 이 서양 같은 경우에는 고대 서양 윤리, 중세 서양 윤리, 근대 서양 윤리, 현대 서양 윤리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걸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한번 고대 서양 사상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가 나오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떠올려야 돼요. 첫 번째, 소피스트. 소피스트에는 프로타고라스, 그쵸? 트라시마코스, 고르기아스가 대표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리 상대주의 관점을 띠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 소크라테스가 등장합니다. 아니야! 보편적인 윤리가 있어! 존재해! 우린 그런 걸 배우기에 노력해야 돼! 참된 삶을 지니기에 노력해야 돼! 영혼을 돌봐야 돼! 라고 말하는 소크라테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하고요. 또한 헬레니즘 시대에는 에피크로스, 스토아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스토아파의 경우에는 에픽테투스 혹은 아우렐리우스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목록이 쫙 이렇게 떠올라야 됩니다. 지난 제가 강의 때 아이돌 여러분들 얘기했던 것처럼 딱그 그룹이 나오면 그 멤버가 딱 이렇게 떠오르고 딱 문제를 풀수 있는 경지가 돼야 됩니다.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갑부터 볼게요. 결정타 나왔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크기의 크고 작은, 무게의 무거움과 가벼움, 색깔의 검은과 흰 등에 대해서 어떠한 객관적인 인식도 불가능하다. 모든 인식은 지각이며 모든 지각은 각자마다 다르다. 여러분들 혹시 파인애플 피자 좋아해요? 네. 혹은 여러분들 마라탕 좋아해요? 네. 저는 마라탕 좋아하고 파인애플 피자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끔 제 친구 중에서 어떤 친구들의 경우에는 파인애플 피자를 왜 먹어? 막 가끔 학생들의 경우에도 막 저를 되게 이제 안 좋은 시선으로 막 봐요. 약간 실망했던 느낌으로. 어떻게 피자도 아닌 그런 맛, 그치? 나아가서 막 마라탕의 경우에도 몇몇 친구들의 경우엔 그 얼얼한 맛이 막 싫다고 막 별로 막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피자라는 거, 제 입에는 파인애플 피자가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에는 파인애플 피자가 아니라 불고기 피자가 맛있으면 그럼 여러분들 입에서 불고기 피자 먹으면 돼요. 이 옳고 그름이라던가, 지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 다 각자가 그냥 각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맛있는 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게 있는 거야. 따라서 윤리도 마찬가지야. 옳음과 그름에 대한 시선들이 다를 수 있어. 각자의 좋음이야. 네, 각자의 옳음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은 각자가 만물의 척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가 만물의 척도면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그런 공통된 규범이란 이런 것도 없겠네? 그건 또 아니야. 프로타고라스의 입장에 따르면 공동체마다의 분명히 관습과 규범들은 있습니다. 우린 그런 걸 따르긴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까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복습 차원에서 제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서 정리하길 바라겠습니다. 갑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얘기했던 프로타고라스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소피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프로타고라스. 을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혼을 돌봐야 된다. 영혼의 돌봄을 강조했던 사상가입니다. 앓는 훌륭한 것이고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어서 누군가가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을 알기만 하면 그는 앓미 지시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을 행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좋은 게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식을 챙겨 먹는 게 좋은 걸 알아. 정말 막 여러 가지 여러분들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는 게 좋은 걸 알아. 그걸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 음식을 먹을 거라고 지금 소크라테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 건강식 좋은 거 알아. 근데 나 이거 먹기 싫어. 나 그냥 이런 거 먹고 막살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이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그 사람은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바로 소크라테스.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 뒤에 또 개념 복습 때 설명드릴 테니까 그때 같이 봅시다. 1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무지에 대한 자각을 보편적 진리 탐구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거 프로타고로스가 아니라 소크라테스 얘긴데 1번. 네,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인식의 상대성 때문에 한 국가 안에서 통용되는 도덕규범은 없다. B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설명했던 흐름 속에 나왔던 내용이지, 그치? 분명히 윤리상

현대주의를 말한 건 맞아. 각자가 각자의 만물에 척도라는 걸 얘기한 건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피스트 여러분들 프로타고라스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 공동체 안에서 따라야 될 도덕 규범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규범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4번. 어떤 자가 악행을 범했다면 그것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누군가가 만약에 나쁜 걸 했어? 그럼 그 사람은 그게 나쁜 거인 줄 몰랐던 거야. 좋은 게 뭔지를 몰랐던 거야. 무지로 인해서 나쁜 걸 했단 뜻이야. 정답 여러분들, 3번입니다. 네.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얘기했던 지행합일이라는 포인트 연결하면서 푸시면 됩니다. 이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말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무지하기 때문에 악행을 한 거다. 이렇게 연결하면 돼. 4번입니다. 언제나 유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행복한 사람 아니다. B 틀렸습니다. 지덕복합일설. 참된 삶을 지낸 사람, 덕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다음 이제 5번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얻는 것은 행복을 위해 필수 불가결이다.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겠죠? 따라서 5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3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양 윤리 기출을 시작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양 윤리에 비해선 조금 편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려운 한자 표현들이 이제는 좀 줄어들었어. 거의 안 보여.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한번 같이 핵심 구조도 보고 내용도 보면서 점검 복습하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24학년도, 5학년도, 6학년도를 배치해봤습니다. 먼저 24학년도 수능의 경우에는 플라톤, 그다음에 소크라테스랑 아리스토텔레스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의 특징 나오고요. 그다음에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행합일에 대한 포인트, 그런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뒤에 이제 다음 강의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집중 공략할 건데, 그때 이 소크라테스와의 좀 차이점, 플라톤과의 차이점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여러분들 3번을 보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랑 스토아파가 또 비교되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아우렐리우스의 그런 포인트, 관점 차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출을 보게 되면 프로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가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윤리상대주의, 그리고 지행합일, 지덕복합일설의 포인트가 나왔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출제 경향들과 흐름들을 잡아보면서 우리 문제 풀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이제 문제를 보기 전에 같이 핵심 구조부터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같이, 네,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들. 볼게요. 먼저, 들어갈게. 고대 서양 윤리의 시작은 소피스트랑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기 전에도 분명히 서양에는 그런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고들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랑 소피스트 여러분 전의 사람들은 자연 철학자들이었어. 그래서 만물이 무엇을 이루어져 있을까? 만물은 불로 이루어진 게 아닐까? 만물은 물로 이루어진 게 아닐까?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연에 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야. 근데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가 그럼 등장하면서 그 관심이 바뀌게 됩니다. 자연에서 어디로? 바로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사람으로. 네. 둘다 공통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야? 라는 물음표를 갖고 있다는 거. 둘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게 둘의 정말 중요한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생각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어. 그런데 옛날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던 자연에서 이제 관심을 인간으로 돌렸다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먼저 소크라테스부터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선 그와 지금 대립하고 있는 소피스트를 보는 게꼭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소피스트부터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상대주의입니다. 보편타당한 윤리라는 건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모두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옳음이라는 거, 보편적인 진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맛이라는 게 사람들마다 다르고, 그렇죠? 이 사람들마다 인식도 다르고 해. 야, 그냥 각자가 그냥 각자의 기준일 뿐이야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아까 문제에 나왔던 프로타고라스 연결하면 됩니다. 두 번째, 도덕의 근원을 이 소피스트의 경우에는 감각적 경험으로 둡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마주하는 것들,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의 진리와 도덕의 근원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 이들은 변론술, 수사학을 중시했습니다.
당시에 이 소위 말해서 말빨이란 걸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논파시키는 게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그런 과제였어. 그를 통해서 인기를 얻고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게 여러분들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세속적인 가치를 중시했다는 포인트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관점 속에 대표 사상가 3명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프로타고라스, 두 번째 트라시마코스, 세 번째 고르기아스. 프로타고라스의 포인트,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각자가 각자가 판단하는 것대로 오름과 그름, 맛있음, 맛없음 이런 게다 다른 법이다. 윤리 상대주의 관점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사상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트라시마코스입니다. 정의란 강한 자의 이익이라고 얘기했던 사상가예요. 특히나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대립하는 포인트를 볼수 있습니다. 문제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고르기아스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존재한다 해도 인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파악하는 것들, 야, 이거, 회의적이야, 나는. 아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윤리회의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상가가 되겠습니다. 보편적인 진리라는 거 존재하지 않아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사상가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여러분 넘어가서 소크라테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상가입니다. 서양 윤리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사상가. 특징 보겠습니다. 윤리 보편주의입니다. 아니야! 분명히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따라야 될 윤리라는 게 존재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도덕의 근원은 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이성을 통해서 보편적인 진리,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으로 세 번째, 문답법을 중시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모른다는 걸 파악하고 그를 통해 참된 알모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소크라테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 가지 막 사회 문제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 간에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도 많고요. 누가 맞는 말인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막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누군가가, 야, 이게 옳은 거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뭔지 모르겠어. 요즘 또 여러분들 얘기하다 보면, 야, 그래. 내가 틀리면 네 말이 다 맞아. 야, 그렇게 쳐. 라고 말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분명히 보편적인 타당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냥 윤리가 있다고 봤어. 그래서 그 윤리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를 통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고, 그를 통해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문답법을 중시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네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참된 알므로 나아가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는 영혼의 돌봄이라는 걸 특히나 강조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나 명예와 그런 권력의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마음을 돌보는 것을 중시했다. 이세 가지가 특히 소피스트랑 대립하는 부분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2번, 3번 중요한 포인트예요. 2번입니다. 지덕복합일설. 지식이라는 참된 알미라는 것이 곧 덕이다. 용기라던가 절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지식이라는 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식이고 덕이다. 지덕일치의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덕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관점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막 정말 돈만 많거나 권력만 높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혼을 돌보지 않고 그런 세속적인 가치만 추구하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처럼 봤을 때 영혼을 돌보지 않는, 참된 삶을 갖고 있지 않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겁니다. 내려가서 지행합일 얘기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알면, 선을 알면 그 선을 행할 거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너가 지금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나쁜 거 알아야 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누군가가 나쁜 걸 알면서도 먹는다? 그건 달리 말하면 그 사람이 그게 나쁜 게 나쁘다라는 걸 진짜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나쁘다라는 걸 안다면, 그게 정말 옳지 않다는 걸 안다면, 분명히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그 사람은 그걸 안할 거라고 보는 거죠. 반대로 선이 무엇인지 알면 선을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악행의 원인을 무지라고 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악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 포인트고요.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오게 되면 의지의 나약함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여기서 비교되는 포인트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건 다음 강의에서 같이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영혼의 돌봄 강조합니다. 성찰 특히나 중시했습니다. 네,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다음으로 문답법 3팟을 중시합니다. 사람들에게 대화를 계속함으로써 자신이 모른다는 걸 알게 하고 그를 통해 참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3파수를 중시했습니다. 네, 이 포인트들 여러분들 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포인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 포인트는 잠깐 여러분들. 네. 오케이. 비교 포인트를 간단하게 보게 되면 지식과 도덕의 근원에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핵심적인 특징으로 윤리상대주의, 윤리보편주의라는 비교 포인트가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중시했느냐, 영혼 돌봄을 중시했느냐에 따라서 비교 가능하고요. 그렇죠? 이런 비교 포인트 속에서 문제 선지가 구성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둘다 공통점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둘 모두가 자연에 대한 관심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바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나아가서 행복한 삶과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구하려는 공통점이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를 배울 때 단순히 각자의 입장만이 아니라 이런 겹치는 부분 또한 같이 공부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딴딴 앞에 와서 플라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러분들 강의의 경우에는 오늘 플라톤의 좀 개념까지 같이 하고 그 이후에 남은 문제들의 경우엔 다음 강의에 이제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우면서 같이 풀어갈 계획입니다. 먼저 플라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앞에 있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참된 삶이 있다,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이러면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대화하고 막 배워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의 경우에는 스승의 물음을 이어받아서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지켜야 될, 따라야 될 보편적인 윤리가 존재합니다. 어디에? 바로 이데아 세계에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플라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계,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플라톤에 따르면 이데아 세계를 모방한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현상계라고 플라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플라톤 여러분 이야기 한번 저희가 같이 보면서 개념을 잡아가도록 합시다.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플라톤의 포인트,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가 강조했던 정의란 포인트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의로운 영혼과 정의로운 국가를 강조합니다. 우리 쫙 배우게 되면 저 왼쪽에 있는 그림까지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그럼 먼저 세계관부터 간단하게 복습할게요. 이데아 세계와 현상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게임 혹시 좋아하나요? 네. 가끔 모바일 게임을 하다 보면은 우리 현실을 이렇게 닮은 가상의 현실을 만든 게임들이 있죠, 그쵸? 현실에 우리를 마치 캐릭터로 바꿔서 우리가 입는 것처럼 옷도 입히고, 우리가 먹는 것처럼 막 음식도 먹이고, 우리가 막 뛰는 것처럼 막 뛰면서 막 사냥도 하고, 이러한 게임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세계가 그런 게임 속의 세계라고 봤던 거예요. 진짜 세계는 이데아 세계고요. 현상계는 이데아 세계를 모방한 세계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세계관이 바로 플라톤의 세계관 되겠습니다. 그럼 이데아 세계 여러분들, 이데아부터 뭔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이데아가 뭐냐? 사물의 완전하고 이상적인 원형이 바로 이데아라고 얘기합니다. 사물 그 자체라고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현실에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물건들과 이런 대상들은 항상 바뀝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아무리 맛있는, 그쵸? 요즘 유행하는 막 두쫑쿠. 지금 사실 유행이 좀 한물 간것 같아. 유행이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가 없어. 두쫑쿠가 막 유행했다, 막 또, 지금 막또 다른 게또 유행, 어우,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어쨌든, 두쫑쿠라는 게 유행한다고 쳐봐. 이 두쫑쿠 여러분들, 분명히 가게마다, 혹은, 그쵸? 어디에서 먹냐에 따라서, 혹은 내 때로는 몸 상태에 따라서 맛이 좀 바뀌어요. 어떨 땐 진짜 맛있고, 어떨 때는 좀 별로일 때가 있어. 그리고 그럼 두쫑쿠의 경우에는, 분명히 계속 그냥 안 먹고 두다 보면, 썩고 상하게 될 거예요. 그쵸? 우리가 현상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사물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변화하고 썩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막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혹은 이거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데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데아라는 것은 여러분들, 사물의 완전하고 이상적인 원형으로 두쫑쿠 그 자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두쫑쿠에 대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머릿속에서 두쫑쿠가 두쫑쿠가 되는 그 원형을 여러분 떠올리면 돼. 우리는 현실에 수백 개, 수천 개의 그 음식들을 보지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이데아에 의해서 그걸 판단하게 됩니다. 아, 이거 그거네. 이거 그거네. 라고 구분할 수 있게 돼.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두정크의 이데아의 경우에는 썩거나 상하지 않죠. 네, 항상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이데아가 플라톤이 얘기했던, 플라톤이 나름대로 소크라테스를 이어서 말하고 싶었던 그 보편적인 진리와 연결해서 이데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왼쪽에 여러분 그림은 이 요리사가, 네, 제빵사가 빵에 대한 이제 이데아 생각을 갖고 레시피로 만드는 걸 표현한 거예요. 분명히 이 제빵사의 머릿속에 있는 빵의 이데아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다양한 빵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걸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돌아갈게요, 여러분들. 이데아 세계는 원형과 불변의 완전한 세계입니다. 오로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이거는 감각 경험으로 할수 있는 세계가 아니야. 우리 이성으로 파악해야 돼. 이데아 세계에는 좋음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가 있습니다. 선의 이데아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속에서 태양으로 비유되는 이데아입니다. 태양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여러분 목적이고요. 존재의 근원이고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태양빛 아래서 사물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선의 이데아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걸 파악하길 바라겠습니다. 내려가서 현상계입니다. 이데아 세계를 모방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변화하는 세계입니다. 불완전한 세계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같은 온도여도 춥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온도여도 덥기도 하지, 그치?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 감각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경우에는 그때그때 좀 바뀝니다. 그 바뀌는 것들을 따르자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바뀌지 않은 원형의, 그쵸? 불변의 완전한 그런 이데아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플라톤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플라톤 여러분 세계관 속에서 플라톤의 영혼론과 동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론과 동론 바로 한번 들여다 볼게요. 먼저 우리의 영혼은 플라톤 여러분 따르면 이성과 기계, 욕구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부분과 매칭해서 국가 또한 마찬가지로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플라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플라톤을 봤을 때 올바름이라는 걸 탐구하기 위해선 나름대로 인간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해봐야 됐던 거였어.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세 가지 부분과 국가가 갖고 있는 세 가지 계층의 특징이 닮아 있어. 그럼 닮아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려면 이왕이면 좀큰 거를 보는 게 좋잖아, 그치? 그래서 플라톤의 이제 책들을 보게 되면 먼저 국가라고 하는 큰 부분의 정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닮아 있는 이 개인들의 정의를 파악하는 그런 논리를 따라서 책이 전개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린 여러분들 플라톤의 논리에 따라서 국가의 세 부분을 먼저 보고 다음에 인간의 영혼의 세 부분을 연결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볼게요. 국가의 세 계층이 있습니다.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입니다. 통치자의 경우에는 국가를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올바른 통치자의 경우에는 선의 이데아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는 철학자라고 플라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자가 국가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를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방위자의 경우에는 통치자를 도와서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군인과 경찰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생산자 여러분 경우에는 나라의 생산적인 부분을 그런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라에는 세 계층, 통치자, 방위자, 그다음에 생산자가 있다라고 보는 게 플라톤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나라가, 그런 국가가 정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국가의 올바름이란 무엇일까? 국가의 정의란 무엇일까? 플라톤은 얘기합니다. 야, 국가의 올바름이라는 건 각자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에 어울리는 덕을 발휘하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거. 막 다른 역할들을 막 간섭하고 막 시비 걸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의 역할에서 덕을 발휘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플라톤에 따르면 정의로운 국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바로 통치자가 지혜를 발휘하고 방위자가 용기를 발휘하고 생산자가 절제를 발휘해서 서로가 간섭하지 않고 조화 이룰 때 정의라는 덕이 실현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의로운 국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통치해야 하는 통치자가 통치하지 않고 오히려 방위자가 통치하거나 혹은 생산자가 통치하거나 이런 뒤죽박죽의 상황이 생기게 되면 플라톤은 나라에 혼란이 생긴다라고 제시합니다. 정의로운 국가는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덕을 발휘한 국가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국가의 세 계층은 분명히 각자의 덕을 발휘해. 근데 이 덕이라는 게 사실 단계별로 좀 업그레이드가 돼. 생산자의 경우에는 절제의 덕을 갖고 있습니다. 방위자의 경우에는 절제 플러스 용기. 그 다음에 통치자의 경우에는 절제 플러스 용기 플러스 지혜의 덕을 갖추고 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언급되기 때문에 기억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로운 국가의 모습. 그럼 그대로 이 도식을 그냥 인간 영혼에 넣으면 돼요. 인간 영혼에도 세 가지 부분이 있어. 이성, 기계, 욕구. 이세 가지 부분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덕을 발휘할 때 정의로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제가 제 이성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방향도 잡아주고 지도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쉬고 만약에 나의 욕구가 이성의 역할을 막 대신해서 내 몸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장 오늘 막 강의를 준비해야 되는데 욕구가 막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 무슨 강의야. 망고 케이크나 먹으러 가자. 맛있는 초코우유 먹으러 가자.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욕구라는 부분이 몸을 막 뒤죽박죽이로 이끌게 되면 아마 그 사람의 영혼은 망가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플라톤이 얘기합니다. 영혼의 세 부분이 각자 역할을 다해야 돼. 이성은 지혜를 발휘해야 되고요. 기계는 용기를 발휘해야 되고요. 욕구는 여러분들 절제를 발휘해서 간섭하지 않고 좋아요 이럴 때 정의로운 영혼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성, 기계, 욕구가 각자 역할 발휘해서 잘 이끌어 나갈 때 플라톤에 따르면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이걸 플라톤은 여러분들 마부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마부가 이성의 역할이고요. 하얀색 말이 용기의 그 기계의 역할. 그다음에 검은색 말이 욕구의 역할이에요. 욕구의 여러분 역할을 하고 있는 검은색 말이 막 가끔 날뛸 때가 있어. 아, 나 지금 막 자고 싶고 눕고 놀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럴 때 마부가 이 검은색 말을 잘 통제하고 하얀색 말도 마부를 도와서 잘 지도했을 때, 잘 여러분들 통제했을 때 플라톤에 따르면 바른 길을 갈수 있는 정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는 네, 길이 열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참고로 지도하는 건 이성의 역할, 여러분들. 기계는 그런 이성을 돕는 역할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아까 말 속에서 조금 헷갈리게 말한 것 같아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혼론과 덕론을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요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 사회사상 파트에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사상 공부할 때 플라톤도 만날 거예요. 그때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으면 사회사상 문제들은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정의로운 인간입니다. 쉽습니다. 영혼의 각 부분, 이성, 기계, 욕구가 각자의 덕을 발휘해서 조화를 이룬 인간이 바로 정의로운 인간. 그런 정의로운 인간은 플라톤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건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정의로운 국가 여러분들, 국가의 각 계층이 덕을 발휘해서 조화를 이룬 모습이에요. 그래서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그 각자의 계층의 역할이 각자의 덕을 잘 발휘해서 조화 이룰 때 바로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의로운 국가에는 운영원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철인 정치를 해야 됩니다. 통치자가 여러분들 철학자가 되거나 철학자가 통치해야 됩니다. 즉, 국가의 리더인 통치자는 선의 이데아를 인식해서, 보편적인 진리, 그쵸?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해서 국가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1인 1업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각자가 각자 역할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역할만 딱 잘해야 돼요. 방위자가, 그쵸? 통치자를 하겠다고 막 나서게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수호자 계층의 재산 공유를 얘기합니다. 특히나, 수호자 여러분 계층이라는 것은 통치자랑 방위자 계층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둘의 경우에는 세속적인 금과 은을 탐내게 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라고 플라톤은 제시합니다. 그래서, 수호자 계층의 경우에는 재산을 공유해야 된다. 조금 더 나아가면 사유재산 소유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개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플라톤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여러분들 동굴의 비유 잠깐 보고 바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동굴의 비유는 우리 앞에 나왔던 세계관에 대한 것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라는 건 크게 이데아계와 현상계가 있다. 이데아계의 이데아는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이 됩니다. 감각적 경험으로 파악되는 건 여러분들 우리의 현상계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동굴에 여러분 갇힌 죄수입니다. 그래서 동굴 안에 있는 불빛에 의해서 이 비둘기 모형이 이렇게 그림자를 보인 게이 그림자가 진짜라고 착각하며 평생을 사는 거예요.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동굴 안에 이 모방한 거를 불에 비춰서 보이는 이 그림자가 진짜라고 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동굴 안에 있는 갇혀 있는 사람이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한 죄수가 이 사슬이 풀려서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돼서 이제 위에 있는 동굴 밖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여태까지 진짜라고 믿었던 이 그림자가 알고 보니까 이 동굴 밖에 있던 세계에 이 새의 그림자에 불과했구나. 새를 본뜬 이것의 그림자에 불과했구나. 내가 여태까지 진짜를 몰랐구나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플라톤 여러분들, 이데아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태양이 플라톤이 얘기했던 선의 이데아에 대한 비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현상계, 감각 경험을 인식하는 현상계 속에서 진짜 가짜란 혼란 속에서 어지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이데아를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를 통해 진짜가 무엇인지, 보편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따라야 될 옳음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의 이데아를 인식해서, 그렇죠?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앞에 나왔던 철인 정치, 국가의 통치자는 이런 선의의 이데아를 인식해서 국가를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연결 속에서 플라톤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개념들 쫙 복습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싶어서 같이 보았습니다. 이제 바로 한번 문제를 풀면서 우리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쭉 문제를 풀어볼게요. 같이 따라와 봅시다. 네, 첫 번째입니다. 가상편지를 쓴 고대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볼게. 나에 대한 비방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동료 시민들에게 이 편지를 쓴대요. 나에 대한 비방? 이 편지를 쓴 사람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막 지금 욕들을 막 먹고 있나 봐, 그치?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신탁을 전해 듣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신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의 이스트케케는 무슨 뜻일까? 내가 어떻게, 난나 자신이 크든 작든 어떤 점에서도 지혜롭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 난 지혜롭지 않은 것 같은데? 나 아직은 난 배울 게 많은 것 같은데? 난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오랜 시간 동안 고심하다가 내가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인 정치인, 시인 등에게 갔대요.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나는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실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이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시도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아직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걸 암채로 이제 사람들과 얘기를 해봤던 거지.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막다 알고 있대. 그게 뭔지 알고 있고 자기가 막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알고 있다고 말한 거야.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얘가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심지어 자기가 잘 모르는 걸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딱 깨닫게 되는 거지. 아, 내가 쟤들보단 지혜롭겠다. 나는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아는데 쟤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조차 모르고 있구나.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미움을 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막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정치인과 시인들한테 이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만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막 불쾌하겠어, 그치? 그러니까 막 비방도 막 하고 했던 거죠. 어쨌든 난 떠나오면서 나 자신에 관해 추론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보단 내가 더 지혜롭구나. 왜냐면 우리들은 모두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착각하는데 나는 적어도 내가 실제로 알지 못하니까 바로 그렇게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여러분 이야기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무지의 자각과 연결된 이야기예요. 신탁에서 내가 지혜롭다고 하길래 무슨 소리야라고 고민해보고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야. 난 모르는 게 무엇인지 알지만 저 사람들은 모르는 것도 뭔지 모르고 있구나. 무지의 여러분 자각과 연결시켜서 이 편지를 쓴 사상가는 소크라테스라는 걸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한번 내려가서 여러분들 문제를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지식과 덕이 있는 사람은 모두 훌륭하게 살지만 행복하게 살지는 못한다. 아까 봤던 포인트 딱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돼? X 지덕복 합일설이 떠올라야 돼. 소크라테스라는 관점에 따르면 참된 앎이 곧 덕이고요. 그런 덕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덕이 없는 채로 돈만 갖고 있는 사람, 권력만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에 따르면 진짜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들, 바로 덕 있는 사람, 참된 앎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참된 지혜를 갖추려면 먼저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무지의 자각을 먼저 해야 돼. 네. 자신이 뭐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은 대화할 수 없습니다. 참된 앎으로 나아갈 수 없어. 난 용기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난 절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놓고 정작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게 되면 이 사람은 나아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 뜻은 달리 말하면 내가 아는 것과 그 문제 사이의 괴리 때문에 틀리는 거야. 그 뜻은 점점 알아가고 있다는 거야.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파악하고 있다는 거야. 무지의 자각을 통해서 그 공부 습관이나 방법까지 고민하길 바라겠습니다. 정답 여러분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무지를 자각해야지 참된 알모로 나아갈 수 있다. 3번입니다. 죽음의 위험을 피하는 것보다 영혼 돌보기 위한 실천이 더 중요하진 않다. B 틀렸습니다. 플라톤 여러분 경우에는 영혼을 돌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X. 4번입니다. 최상의 조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의견을 검토하는 것을 중지해야 된다. B 틀렸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라는 걸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철학자는 자신이 파악한 지식을 삼파술의 방법으로 젊은이들에게 주입해야 된다.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매력을 느끼는 오답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분명히 이런 포인트, 이런 포인트. 이 사상가가 말했던 단어가 나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야. 오, 그래. 분명히 삼파술 얘기했지. 오, 오케이, 오케이. 정답 5번인가 보다. 이럴 때가 있어. 근데 뭐가 틀렸지? 바로 주입이 틀렸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여러분들, 대화법과 문답법과 삼파술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꾸 질문하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참된 앎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마치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걸 도와주는 산파들처럼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이 참된 앎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산파술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5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바로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가상편지 문제고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문제를 풀어갔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대 서양 사상가 나와 있습니다. 갑과을의 가상 대화이고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갑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바름은 더 강한 자및 통치자에게는 편익이 되지만 복종하며 섬기는 자에게는 해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강한 자에게는 이익이 돼. 그런데 이 피통치자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올바르지 못하면 그 반대라고 얘기하죠.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더 강한 자에게 편익되는 것을 행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 결코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다. 누가 떠올라야 돼? 소피스트의 트라시마코스가 떠올라야 돼요. 됐죠? 다음 이제 여러분들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바름, 정의라는 것은 지식이야. 영혼의 훌륭한 상태, 즉 덕이지만 올바르지 못하면 무지야. 영혼의 나쁜 상태, 즉 악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행의 원인이 무지라고 봤던, 그렇죠? 덕이라는 걸 참된 앎으로 봤던 소크라테스가 연결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사람은 훌륭하게 잘 살게 되겠지만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잘못 살게 될 거야. 네. 참된 앎을 지닌 사람, 덕을 지닌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거야, 훌륭하게 살 거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게 불행하게 살 거야, 잘못되게 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훌륭하게 잘 사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반대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암, 덕, 그 다음에 행복 연결지어서 소크라테스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이제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네, 통치자는 피통치자를 통제하고 이용하는 수단으로 올바름을 사용한다. 정의라는 건 여러분들 강자의 이익입니다. 통치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걸 지키라고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걸 법으로 만들고 그걸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통치자를 통제하고 이용한 수단으로 정의를 사용합니다. 너희들 법 지켜야 돼? 이거 어기면 너희들 나쁜 거야? 정의롭지 못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정작 다스림을 받는 피통치자에게는 손해가 된다라고 보는 게 트라시마코스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법을 준수하려는 피통치자의 노력은 통치자의 행복만을 증진할 수 있다. 그쵸, 여러분들? 네. 트라시마코스가 봤을 때는 분명히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어. 야, 야, 분명히 그래도 피통치자가 통치자 밑에서 사니까 살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거는 단순히 여러분들, 이 통치자들을 위한 게 포인트인 거예요. 통치자가 자기들이 이익을 갖고 배불리 먹고 살려고 피통치자를 다스리는 것뿐이지 정작 그들이 얘기하는 정의라는 건 피통치자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바로 트라시마코스가 되겠습니다. 2번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부하 명성을 최대한 얻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치? 이러면 안 돼.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야? 바로 영혼을 돌보는 거야. 잠깐, 다시 여러분들. 이 소크라테스라는 경우에는 바로 참된 삶을 강조했다라는 걸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사람이 올바름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올바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B 틀렸습니다. 올바른 사람, 정의로운 사람은 분명히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정의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4번 틀렸기 때문에 정답 바로 4번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국가의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올바름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둘다 나름대로 이성을 통해서 정의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고 있죠. 따라서 5번 둘의 공통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5번 동그라미. 다음 이제 여러분들 넘어가서 3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해도 그것을 알수 없다. 만약 그것이 존재하고 내가 그것을 알수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없다. 회의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상가예요. 답은 바로 고르기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피스트. 을입니다. 탁월함이 영혼 속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이고 필연적으로 유익하다면, 이롭다면 그것은 알미어야만 한다. 지덕 일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영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유익하지도 유해하지도 않지만 알미나 무지가 더해지냐에 따라 유익하거나 유해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기라던가 절제라던가 이런 여러분 덕들에는 참된 알미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용기, 그래야 진정한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었던 지덕일치에 대한 생각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소크라테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절대적 진리는 존재한다. B 틀렸습니다. 지금 갑이 얘기하고 싶은 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니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 검토하지 않은 삶은 가치가 없다. 디귿, 덕은 지식이며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보편적인 것이다. 참된 삶에 대한 연결과 함께 지덕일치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감각적 경험이 지식의 진위를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이다. 소크라테스에게 해당이 안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의 3번 잡으시면 돼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아름다움 자체 외에 다른 어떤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은 저 아름다운 자체를 나눠 갖는다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원인 때문이 아니다. 아름다운 것 자체라고 하고 있는 지금 이데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모든 것들이 그러하다고 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쫙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여러분들, 네, 밑줄 쫙.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저 아름다움 자체라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이데아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상가는 플라톤이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그럼 바로 한번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영혼 안에도 국가 내는 것과 같은 종류의 덕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 이성기계 욕구 얘기하면서 이성은 지혜의 덕을, 기계는 용기의 덕을, 그리고 욕구는 절제의 덕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따라서 여러분들, 지혜, 용기, 절제라는 덕을 떠올리면서 첫 번째 기억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의 이상적인 원형, 아까 여러분 얘기했었던 사물 그 자체, 바로 이데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데아. 이데아는 인식할 수 있지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할 때 설명했었죠. 이데아라는 건 오직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이 가능하다. 감각 경험으로는 볼수 없다. 따라서 그럼 니은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니은은 조금 예리하게 봤어야 되는 선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이러한 좀 날카로운 선지의 경우에는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의 문제풀이력을 키워내면 됩니다. 네, 틀렸어도 오케이, 괜찮아. 다음 여러분들 디귿 보겠습니다. 세계에 존재하는 옳고 아름다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B 틀렸습니다. 궁극적인 원인 존재하죠. 아까 동굴의 비유 속에서 태양의 비유가 되었던 좋음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 바로 궁극적인 원인이 존재합니다. 선의 이데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0: 그리고 플라톤이 얘기했었던 정의로운 국가의 통치자는 선의 이데아를 인식해서 그를 통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 된다까지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 경험으로는 실제 자체가 아니라 실제의 모조품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실제 자체, 이데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감각 경험으로는, 감각으로는 이데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어. 우리가 이데아를 파악할 수 없고, 실제의 모조품, 현상계에 마주하는 이데아를 모방한 변화하는 그것들밖에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리을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과 리을의 몇 번? 4번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플라톤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 아리스토텔레스를 하면서 조금 더 더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수강후기 퀴즈도 빼먹지 말고 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들. 화이팅!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유종훈입니다. 저 오늘 인문지리 어떻게 보면 좀 첫 파트잖아요. 그치? 근데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도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문제 풀 때도 한번 핵심 포인트들을 잘 짚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인문지리 파트가 최근에 좀 변별력으로 많이 이렇게 이용되고 있어요. 그 예전에는 기호 문제를 가지고 변별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좀 인문지리 문제를 가지고 변별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근데 이 인문지리도요, 결국은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이 제일 중요해. 알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보진 않을 거고요. 좀 주요한 포인트 몇 개만 봐볼게요. 그치? 여기도 이거 다 보진 않을 겁니다. 그치? 뭐 이런 건 당연하죠. 1960년대 때 우리나라는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했어요. 뭐 이런 것도 당연한 건데요. 1970년대 때 그리고 수출 위주의 공업화 정책에 따라서 남동 임해 지역이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치? 남동 임해 공업 지역 중에서도 전남 쪽이 있고 그리고 또 영남권 쪽이 있잖아요. 그치? 주로 영남권이 먼저 개발이 되고 그다음 이제 전남, 여수라든지 광양 약간 이렇게 좀 개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시대적 흐름이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대략적으로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경향성이. 그치? 이제 제가 그 말을 왜 하냐면요. 이게 막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막 그런 게 가끔씩 출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이제 뭐가 출제가 되냐면은 자, 영남권 그다음 호남권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개가요. 7, 80년대 때 많이 이루어지는 개발이거든요. 7, 80년대 때. 그렇지? 거의 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때 이루어졌던 공업지역이 있었죠. 새로운 공업지역. 어떻게 보면은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도 관련이 있는 서해안 일대 신산업지대. 그렇지? 어디였어? 충청권 일대였죠. 뭐 서산이라든지. 당진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이제 90년대에 많이 성장을 하게 되죠. 이제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렇게. 그래서 그 흐름이 영남권, 호남권, 그다음 충청권 이렇게 좀 흐름대로 가는구나라는 것도 알아두면은 되게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큰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요. 1980년대 이후에 교회화 현상.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요. 이걸 가지고 그 인구의 변화 모습을 추론하게끔 문제로 정말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특히 80년대 이후라고 나오지만요. 서울 주변인 뭐 성남, 고양이라든지 부산 주변인 김해, 양산이라든지 그리고 다시 나왔습니다. 자, 대구 주변인 경산 지역이라든지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요. 80년대 이후부터 교회화 현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거 맞지만 뚜렷하게 인구가 늘어났던 때는 90년대입니다. 90년대. 그래서 교회화 현상 하면은 90년대. 그래서 90년대 갑자기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한다면은 대도시 주변의 교회 지역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교회화 현상으로 나타난 그런 성장한 도시의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주요 포인트들을 꼭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또 90년대에 추가로 알아둬야 될게 뭐예요? 추가로 알아둬야 될게 바로 1기 신도시지, 1기 신도시. 근데 1기 신도시는요, 교회화와 같이 묶어서 기억해도 돼요. 왜냐하면 1기 신도시, 수도권의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디였어요? 지금 뭐, 성남, 안양, 군포, 부천, 고양. 지금 공통점. 다 서울과 거의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서울에서의 교회 지역이었는데, 교회화로 인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던 지역이었는데, 거기 신도시를 건설해줌으로써 더 많은 인구가 빡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화라고 한다면요, 인구가 약간 좀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서서히 증가한다면은 1기 신도시가 있어 이러면은 되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느낌이에요, 그 부분만. 그렇지?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도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90년대 인구가 증가했어요. 교회화 현상이거나 1기 신도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자, 2000년대 이후에는요, 2기 신도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2기 신도시, 갑자기 2기 신도시 있는 곳이 2000년대 들어서 인구가 빡 증가했다? 그럼 거기는 아, 2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가능성이 되게 높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도 좋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은 이번 6월 모평에서 나왔었죠.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은 진주시가 나왔었어요. 이 진주시가 혁신도시잖아. 그치? 혁신도시가 2010년대에 주로 인구가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모든 지역이 다 증가한 건 아니에요. 모든 지역이 다 증가한 건 아니고
원래부터 큰 도시였던 지역은 그렇게 막 눈에 띄게 증가하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주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인구가 많았거든. 그래서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고 혁신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졌어도 인구가 이렇게 확 증가하진 않습니다. 그냥 거의 유지되다시피 해요. 유지되다시피. 근데 다른 혁신도시들, 특히 혁신도시들 중에서 원래 군지역이었던지, 아니 원래 좀 인구가 없었던 지역이었는데, 이런 경우에 혁신도시로 지정된 경우 2010년도에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기 신도시 하면은 2000년대라고 보시면 되지만, 혁신도시라고 한다면요, 201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2010년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 정리해 주세요. 알겠죠? 90년대 교외와 일기 신도시, 2000년대 이기 신도시, 2010년대 혁신도시. 선생님, 기업 도시는요? 기업 도시는 이제 민간 참여여서 뭐 그런지는 몰라도 생각보다 기업 도시가 막 그렇게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원주는 원래 혁신 도시다 보니까 원주는 증가하긴 했어. 근데 그냥 센 기업 도시들 있잖아. 인구가 막 눈에 띄게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혁신 도시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자,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 발달에서요, 결국 이런 문제가 분명히 또 등장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화성이고, A 같은 경우는 성남이죠. D 같은 경우는 부산이고요. C 같은 경우는 김해가 되겠죠. 자, 성남이라고 한다면 여기 몇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이면서 2기 신도시. 그치? 화성은 2기 신도시. 그렇죠. 근데 화성은 또 동탄 1신도시, 2신도시 두 개나 있어요. 또 김해 같은 경우는 부산의 이제 교외화로 성장을 했죠. 부산의 교외화. 부산 같은 경우는 90년대에 교외화 현상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부산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인구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서서히 좀 감소한다고 한다면은 대도시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봤을 때다 같은 경우는 90년대까지는 인구가 증가하다가 90년대부터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죠. 대도시적인 성향입니다. 애초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변화폭도 엄청나게 크지 않아. 그러니까 인구가 애초에 적어야지 조금만 늘어나도 인구가 팍 증가하거나 조금만 감소해도 인구가 팍 감소한단 말이야. 인구가 원래 적었을 때. 그래서 보통은 군지역이 꼭 나오면은 군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요. 알겠죠? 급속도로 감소하는 모습. 근데 군 지역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둘다좀 이렇게 찾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부산 같은 경우가 이제 다가 됐었고요. 그치?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90년대 인구 빡 증가. 90년대부터 서서히 증가. 2000년대 인구가 빡 증가. 이제 이런 차이가 있죠? 2000년대 빡 증가했어요. 그게 바로 뭐야? 화성. 가. 서서히 증가했어요. 나. 김해 교외화. 그렇지. 그리고 90년대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신도시지, 이거는.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니까 확 들어온 거죠. 쉽게 말하면요. 그게 바로 성남. 그렇지. 그게 바로 라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선생님, 성남 이기 신도시도 있다면서요. 왜 2000년대 인구가 안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성남 같은 경우는 이기 신도시가 있는 게 맞는데, 우리가 그 흐름을 한번 보자는 거야.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첫 번째 문제점이 뭐였어요? 너무 서울에 의지하게 되는 배드타운적인 성향이 너무 강했잖아. 그러니까 자족적인 성향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남, 안양, 분포, 부천, 고양 이런 지역들이 낮만 되면 다 서울로 인구가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자족적인 성향이 없잖아. 그래서 이기 신도시에는 좀 자족적인 성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성남의 이기 신도시라고 한다면은 아파트 같은 주거 기능이 주가 되기보다는 일자리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중심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전략,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지 않죠. 그냥 유지되고 있잖아. 그치? 유지되고 있어. 이게 성남의 특성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기 신도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2000년대 인구가 확 증가한 건 아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화성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게 2000년대까지는 인구가 몇만이었냐면 20만밖에 안 됐어. 근데 불과 20년 사이에 인구가 100만 정도가 돼요. 25년 사이에. 그러니까 거의 한 5배가 올라간 거야. 근데 이렇게 인구가 급증, 이렇게 인구가 빠르게 급격하게 2000년대 이후에 증가한 곳은요, 화성밖에 없어요.
화성밖에 없어. 왜 화성은 일자리도 많으면서 여기에 신도시 만들면서 아파트도 정말 많이 건설이 되거든요. 사람들 정말 많이 살고 있어요. 불과 25년 만에 80만 명이 늘었다니 되게 많이 좀 늘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치? 그래서 화성 그래프 정도는 좀 익숙해지면 되게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네. 요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권역별 인구 구조인데요. 이런 것도 뭐 자주 나오는 포인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죠. 이런 거 찾기 되게 쉽잖아. 어떻게 찾아야 돼? 자, A, B 같은 경우는 100만 이상 도시군이 가장 많아요. C, D 같은 경우는 100만 이상 도시군이 있지만 A, B에 비해선 적어요. 그리고 E 같은 경우는 100만 이상이 없어요. 그치? 그럼 E는 뭐가 되고? 강원이 되고. 그렇죠? 강원권이 되고. 그리고 A하고 B 같은 경우는 수도권 아니면 영남권이 되는데, 수도권 아니면 영남권을 봤을 때 어떻게 찾냐면 나머지를 가지고 찾으면 되지. 그치? 일단 100만 이상 되는 도시 말고도 50만 넘어가는 도시가 많아요 라고 한다면은 꽤나 그 도시가 탄탄하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바로 수도권입니다. 반면에 또군 지역은 매우 적지. B는 상대적으로 군 지역에 있는 인구가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50만에서 100만 사이에 되는 인구가 막 엄청나게 많진 않죠. 김해 정도 있거든요. 김해 정도. 그렇지?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본다면은 A가 수도권이고 B가 영남권이겠구나라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C하고 D도 마찬가지야. 100만 이상 되는 도시는 비슷하지만 50만에서 100만을 봐봐요. 뭐가 더 도시가 탄탄하다고 보여져? C가 더 도시가 밑에서 좀 50만에서 100만 되는 인구의 도시가 좀 탄탄하게 받쳐준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치? 그게 바로 충청권입니다. 그래서 충청권하고 호남권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요. 대전하고 그리고 광주의 인구가 비슷하지만 100만 이상 되는 인구는 비슷하지만 그 밑에 인구 50만 이상, 100만 이하 그 인구의 도시가요. 충청권 같은 경우는 청주가 있고 천안 있어. 두 개가 있어. 근데 호남권 같은 경우는 딱 전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되게 적은 것도 있습니다. 호남권이 더 어떻게 보면 또 군지역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 그런 특성도 하나의 특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정도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서 찾기보다는 아예 당연히 이해하면 이럴 수밖에 없지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뭐꼭 읽어보세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넘어갈게요. 자, 권역별 인구 규모 상위 4개의 인구인데요. 요거는 기출로도 정말 많이 등장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수치도 나오지 않고 보통 1위 도시를 100%로 두었을 때 2위 도시 100% 중에서 1위 도시의 몇 퍼센트, 3위 도시는 1위 도시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사실 절대값이 주긴 했지만 뭐 비슷하죠. 여기를 100%로 두는 거로 봤을 때 그냥 비슷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이 1위잖아요. 2위가 어디야?

인천이잖아. 그치? 3위 수원이잖아요. 그치? 그 다음 용인, 고양, 그 다음 화성까지. 그쵸?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치? 그래서 서울 인구 몇만? 서울 인구 같은 경우는요, 900만이 넘어가요. 근데 인천은요, 300만이 넘어가죠. 한 3배 차이야, 거의. 그러면은 이게 한 3배 차이가 되는지 보면서, 아, 1위하고 2위 격차가 정말 크구나. 이거는 수도권밖에 안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빨리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인천인 300만하고 수원, 용인, 고양 같은 경우는요, 100만이 넘어가잖아요. 100만 초반이잖아요. 그럼 인천하고 수원 같은 경우는 3배 차이가 나겠구나. 3위부터 용인, 고양까지는 큰 차이가 없구나라는 거 보고서 수도권인 거 빨리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그렇게 그냥 빨리 몇 배냐? 2위는 1위에 몇 배지? 그렇지? 1위는 2위에 몇 배지? 뭐 2위는 3위에 몇 배지? 그런 거 보면서 빨리 수도권인지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화성도 최근 100만이 넘었는데 100만 넘었다고 문제로 출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고향 다음에 화성이다 정도는 좀 기억해두면 되게 유리합니다. 알겠죠? 자, 영남권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영남권. 영남권 1위 도시 어디예요? 부산이지. 2위 도시 대구입니다. 3위 도시가 울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산 몇 만? 한 300만 초반 돼요. 300만 넘어가요. 330만 정도 됩니다. 300만 넘어가요. 근데 대구는 몇 만? 한 200만 중반 돼요. 250만 정도 됩니다. 울산은 몇 만? 100만 초반 정도 돼요. 창원도 100만 초반 정도 되고. 그래서 3위, 4위 비슷해요. 그리고 부산하고 대구가 큰 차이가 안 나. 한 2분의 3 정도? 딱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 그치? 그렇게 본다면은, 아, 1위, 2위 차이의 그런 비중 차이가 가장 많이 안 나는 곳은 영남권이겠구나. 그리고 대구하고 3위인 울산의 차이가 한 2.5배 나는구나라고 본다면은, 이런 배수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영남권인지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치? 울산, 창원 100만 초반. 알겠죠? 그래서 100만 넘는 도시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수원, 울산, 용인, 고양, 창원. 하나 더 하면 이제 화성까지. 그치.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화성은 100만 넘지는 않아요. 이 수능 완성 안에서는요. 알겠죠? 자, 충청권입니다. 충청권은요. 충청권 같은 경우는 대전 일단 1등이지. 대전. 대전. 되게 중요해, 얘들아. 이거 진짜 바로바로 여러분들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뭐예요? 빨리 말해봐. 뭐야? 이거. 청주지, 청주. 다음 3위는 천안이잖아요. 세종, 4위. 이 인구는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게 좋아요. 대전 몇 만? 한 150만 정도 돼요. 청주 인구가 한 80만 정도, 85만 정도 돼요. 천안 인구가 한 65만, 뭐 70만 정도 돼요. 세종 한 40만 정도 돼요. 요 정도 좀 수치는 기억해두면 되게 유리하단 말이야. 그치? 적어도 청주 천안이 50만에서 100만 사이에요는 알아야 돼. 적어도 진짜 최소한이야, 최소한. 근데 수치 이 정도는 기억하면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 대전하고 청주가 한 절반 좀안 되게 차이가 나는구나. 청주, 천안, 2, 3위가 큰 차이가 많이 안 나는구나를 보고서 충청권인지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호남권도요. 충청권하고 좀 묘하게 달라. 충청권은 1, 2위가 요 정도 차이 나는데 반면 2, 3위는 큰 차이가 안 나죠. 근데, 호남권은요, 1, 2위가 좀 충청권하고 비슷하게 차이가 나는 거 맞는데, 2, 3위부터 되게 차이가 많이 나. 그치, 이런 것도 호남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호남권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데가 광주, 150만 정도 돼요. 그 다음 전주죠. 그치. 그래서 보면은, 광주 같은 경우 한 150만 정도 돼요. 100만 중반. 전주 같은 경우는 한 65만 정도 돼요. 그치. 한두배좀 넘어, 광주가. 그리고 익산, 순천, 이런 곳이 다 30만이 안 돼. 이것뿐만이야. 뭐 여수라든지 뭐 군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인구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남권은요, 3위부터 좀 도시다 싶으면 인구가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합니다. 그치? 그런 것도 하나의 호남권의 특징이야. 그쵸? 그래서 호남권은 1, 2위까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고요. 3위부터는 좀 인구가 비슷비슷하다. 30만 언저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원도도요, 50만 넘는 대도시는 없지만 순서는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원주, 춘천, 강릉, 그치? 그래서 이거 지금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어?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니까요. 강원도는 겨울에 춥잖아요. 그래서 강원도는 추운강 이렇게 기억하면 되게 좋다니까. 강원도는 추운강 아닌강 추운강, 그치? 아, 어이없지만 나도 하기 싫어 얘들아. 진짜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어쨌든 도움이 됐잖아. 어쨌든 도움이 됐잖아. 그렇지? 그래도 좀 재밌게 좀 봐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강원도는 자 따라해봐. 강원도는 추운강. 그렇지? 강원도 추운강. 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30만 언저리 전부 다 30만 언저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 3위가 다 비슷비슷해요. 막큰 차이는 안 납니다. 선생님 차이가 큰데요? 라고 한다면은 수치적으로는 큰 차이가 안 나요. 수치적으로는. 알겠죠? 수치적으로는. 네. 뭐요 정도. 요 정도는 암기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암기는 해두셔야 돼요. 이 정도 암기. 그렇죠? 지역하고 인구수가 얼마인지. 각 권역별로 많으면은 5위까지, 적으면 한 3, 4위까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수능 실전 문제 1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었었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요, 아마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크긴 해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전통 치락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뭘 떠올려야 돼, 머릿속에? 일단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야지. 자연적인 요인과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면 그걸로 됩니다. 네, 그걸로 돼요. 자, 가 같은 경우는요, 역삼동, 역, 원 들어가죠? 가는 역원치락이에요, 역원치락. 역과 원. 교통과 관련한 거죠, 교통으로. 그치? 교통의 중심지로서 이렇게 촌락이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락이 발달했다. 자, 나 같은 경우는 중강진, 그치? 해산진, 그치? 통영. 이 통영이 영자가 병영할 때 영자예요. 병영치락입니다, 병영치락. 이 진은요, 진압하다 할때 진짜예요, 진압하다. 진압해야지, 그치, 진압해야지. 병영실학이니까, 그쵸? 자, 다 같은 경우는 마포, 그치, 삼랑진, 병란도, 그치, 이 도가요, 건너다라는 뜻이고요. 이 마포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항구, 약간 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 진은요, 요 진은 하고 달라요. 요 나루라는 뜻입니다, 나루. 나루터 취락이에요, 나루터 취락. 그래서, 나루터. 그쵸?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서, 아니,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치? 좀 위치적으로 본다면, 얘들아. 중강진, 통영은 어디 있는지 알잖아. 전부 다 바닷가 아니면 뭔가 좀저 북쪽 끝이잖아요. 그럴 때좀 지켜야 되지 않겠어? 그치? 외세로부터 좀 지켜야 되지 않겠어? 병영 치락일 가능성이 좀클 거고요. 그치? 뭐, 그렇게 좀 이해하신다면은, 나는 좀 나는 좀 찾았을 거고, 여건 치락도 좀 워낙에 쉬우니까. 찾았을 거, 그 다음 나머지가 나루터 치락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제 병란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개성 지역인데, 과거에 이제 최대 무역항 중에 하나였죠. 그쵸? 그래서, 개성과 관련한 지역입니다. 문제 출제가 될까? 요새 좀 북한 지역이 좀잘안 나오는 것 같긴 해가지고. 근데 북한에서 지역지리 나온다면, 뭐 개성 설명하면서 추가 힌트 정도는 낼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낼것 같지는 않아. 그냥 뭐 알아두면 좋은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가가 여건실학이고요. 나가 병영실학이고요. 나가 나루터칠학이지. 맨날 나루터라고 할 때면 나루토라고 하더라고 내 발음을. 그래서 나루터칠학입니다. 나루터칠학 알겠죠? 자, 기억입니다. 가와 나만의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여건칠학하고 병영실학의 공통적인 특징. 근데 둘다 자연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기억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니은, 여건, 나루터 공통점, 교통과 관련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설명이에요. 자, 디귿, 군사와 관련한 거는 이 병영치락과 관련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나루터 치락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찾는 거, 정답 찾는 건 되게 뭐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알아가면서 알아둬야 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중강진하고 병란도 정도 알아두면 좋다라는 거. 중강진은 워낙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북한에 기유할 때도 우리나라에서 연교차가 가장 큰곳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강 중간에 있다라는 뜻이지. 압록강 중간에 있잖아. 압록강 중간에. 그렇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미연이었고요. 자, 2번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되게 어려웠죠? 아, 저도 이 문제 풀다가 와, 진짜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웠겠다.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이런 문제 풀때 이제 어떻게 푸냐면요. 그냥 가나 다를 싹 그냥 정리를 해봐요.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그냥 여기 보면은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이 나오잖아. 이제 그러면서 여기다가 한 편에다가 좀 정리를 해두는 거야. 이렇게 표로 딱 정리를 해둡니다. 여기가 수도권, 여기가 영남권, 여기가 충청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총 4개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4개를.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표를 두고 하셔도 좋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자, 봤을 때요. 가는 나보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수를 한번 읊어볼까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 인천, 수원, 용인, 고양, 벌써 다섯 개네. 화성까지 포함하면 또 여섯 개가 되겠죠. 근데 공식적으로는 다섯 개라고 합시다. 여기 이제 2023년 기준으로 보통 인구를 많이 하니까. 그치? 이전 자료를 하니까, 최근 자료보다는. 그래서 다섯 개라고 봅시다. 그치? 기억은 도시수 100만 이상은 다섯 개. 자, 영남권은 몇 개예요? 부산, 대구, 울산, 창원 네 개네요. 충청권은 대전 딱 하나죠. 그치?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한번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면 되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일단 그냥 한번, 첫 번째, 그냥 한번 나열해봐. 그냥 이거를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그냥 다 따져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빠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거꾸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시작점부터 아래로 풀면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근데 뒤쪽에 보면은 굉장히 큰 힌트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두 개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그 하나는 셋 중에 하나라는 게 뭔가 좀 명확히 떨어지니까 하나 찾고 시작하면 너무 편하잖아.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거꾸로 한번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조건 순서대로 보지 말고 한번 쓱 봐. 보고서 혹시 큰 힌트가 될 만한 게 있나? 이렇게 보면서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물론 저는 일단 그렇게 큰 힌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아, 이런 문제가 나올까?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봐봐. 자, 1번. 1번. 첫 번째. 가지수. 일단, 가는 나보다 100만 이상의 도시수가 많다는 거니까, 가가 수도권이라면은, 나가 영남권일 수도 있고, 충청권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가 만약에 영남권이라고 한다면은, 다는 충청권일 거야. 아니야, 두 번째 경우의 수. 가가 수도권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충청권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럼 다는 자연스럽게, 영남권이 될 거야. 그치? 뭐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 그치? 세 번째 경우일 수도 있죠. 영남권이 수도권보다 100만 이상의 도시수는 많지 않지만 영남권이 충청권보다 도시수가 많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가 영남권이라면은 무조건 나는 충청권이고 다는 수도권이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오히려 이런 방법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얘들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것 같지만, 저는 이제 말하면서 천천히 쓰니까 되게 많이 걸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쓸때 되게 별로 안 걸릴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생각보다 의외로 별로 안 걸립니다. 마치 제가 GIS 문제 풀때 그냥 A, B, C, D 다 나열하면서 그냥 숫자 다 써가면서 더하기 해가면서 문제 풀어라라고 하는 게,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확실하게 맞을 수 있는 방법이잖아. 그치? 그렇게 안전하게 가는 방식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가는 다보다 권역 내 자치단체의 수가 많다. 권역 자치단체라고 한다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는 시도를 말하는 거야, 시도. 그치? 시도가 몇 개야? 시도가 몇 개야? 수도권은요, 시도가 몇 개예요? 수도권은요, 세 개야, 세 개. 인천, 서울, 경기. 끝. 영남권 같은 경우는 다섯 개가 되겠죠? 네 개가 되겠죠?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다섯 개네. 다섯 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충청권 같은 경우는 충남, 충북, 세종, 대전 네 개가 되겠죠? 자, 근데 가는 다보다 적잖아. 적잖아. 그럼 만약에 가가 수도권이라고 한다면은 충청권보다 적으니까 얘는 괜찮아. 일단 통과. 가가 수도권이면은 영남권보다 광역단체 수가 적잖아. 얘도 통과. 근데 가가 영남권이라고 한다면은 수도권보다 많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지우는 거야. 지금 세개 중에서 한 개가 지워졌어.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세 번째, 총인구래요. 총인구. 총인구. 이 총인구를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진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수도권이 일단 압도적으로 제일 많다는 건 내가 1위야, 1위. 그치? 그 다음, 영남권이 2위예요. 이건 알지? 충청권이 3위가 될 수밖에 없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런 도시 체계에서 1, 2, 3위 도시만 비교해도 영남권이 2위이고 수도권이 1위라는 건 알겠다. 그치? 그래서 총인구가 적다이니까요. 나가 영남권이라면은

자보다 총이구가 많으니까 얘는 해당이 안 돼. 그치? 그러면은 나가 충청권이라면은 다인 영남권보다 총인구가 적으니까 정답은 가는 수도권, 나는 충청권, 다는 영남권이 되는 거예요. 그치? 요게 정답이었어. 그치? 마지막 거안 해봐도 되겠다.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제조업 출하액이라고 한다면요. 일단 수도권, 영남권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 충청권, 그 다음 호남권 순이야. 그치? 그래서 요거 순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수도권, 영남권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충청권, 그 다음 호남권이에요. 뭐 강원권은 논외로 하고. 그럼 수도권하고 영남권 중에서는 뭐가 더 많아요라고 한다면요, 영남권이 더 많은데 사실 이거 두개 비교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영남권이 제일 많긴 해.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추론할 수 있지 않니? 수도권 영남권은 워낙에 좀 공업이 많이 발달하고, 영남권은 공업 그 자체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 최근 전자산업이 너무 크게 발달하다 보니까 수도권하고 영남권 같은 경우 제조업 출하액이 좀 많을 것이고, 충청권하고 호남권을 비교했을 때는 최근에 충청권이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하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큰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호남권에 있는 석유화학 충청권 있어요. 광양에 있는 제철소 충청권에 있어요. 근데 충청권은 그거 외에도 자동차 공업도 크게 있고요. 전자 공업도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충청권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생각 접근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순위를 굳이 따지자면 1위이고, 수도권이 2위이고, 충청권이 3위이긴 한데요. 1위, 1위까지 구분하는 건좀 어려울 수 있어, 얘들아. 이거는 좀 암기의 영역이잖아요. 생암기의 영역이다 보니까 하면 좋은데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뭐 하면 당연히 좋아요. 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네. 사실 제조업 출하액 그 자체보다는 뭐 그런 것도 최근에 좀 많이 등장하죠. 사업체당 출하액. 사업체당 출하액이라고 한다면은 기업의 그런 숫자 대비 판매액. 쉽게 말하면은 대기업일수록 많이 판매하잖아.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갈수록 사업체당 출하액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작년도 문제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울산하고 경기를 비교했을 때 울산은 대기업 그 자체이고, 그렇지? 경기도는 워낙에 중소기업도 좀 많다 보니까 출하액 대비 아니, 사업체 대비 출하액이라고 한다면은 울산이 더 많은 거지. 뭐 그런 식으로는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권, 호남권도요, 사업체당 출하액 비교하면은 수도권보다 더 높아요, 여러분들. 대기업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외에 공업이 좀잘 발달 안 했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2번을 가지고 가가 수도권, 나가 충청권, 다가 영남권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뭐 이제 정답 찾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잖아요. 자, 충청권의 인구 규모 1위 도시는요, 대전이죠. 150만입니다. 우리나라 수위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수위 도시는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나는 다보다 총 면적이 넓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충청권, 영남권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면적으로 비교했을 때 영남권이 제일 넓어요, 여러분들. 영남권이 제일 넓습니다. 그거는 좀 알아두세요. 아니, 지도로 대충 봐도 영남권이 충청권, 호남권 그 아래까지 걸쳐 있잖아. 그러니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수도권이 제일 적어요. 알겠죠? 자, 다는 가보다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높다.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야? 도시와율을 물어보는 거지. 그치? 어디가 더 군이 적어요?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영남권하고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은 수도권이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더 높죠. 그냥 군 지역이 더 적었지. 그치? 그렇게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고요. 가와 나는 행정구역 경계 일부 맞다.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충청권. 바로 수도권 아래 충청권 있습니다. 정답 4번. 그쵸? 좀 어려웠어, 되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와 다에는 모두 특례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충청권에는 특례시가 없어요. 영남권에는 있지. 100만 넘어가는 일반 도시. 창원 특례시가 있어요. 수도권에도 있죠. 그쵸? 뭐 수원도 있고, 고양도 있고, 용인도 있고, 최근에 하나 더 등장한 화성도 있습니다. 그치? 어쨌든 5번은 아니네요. 정답 4번이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좀 어려웠죠? 근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또 쉬워져. 그치? 볼게요. 앞선 2번과 같은 문제가 뭐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요. 이게 너무 난이도가 있었어. 조금 더 난이도가 조절돼서 나왔으면 나왔지. 너무 좀 높았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알겠지? 그냥 앞으로 더 배워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빈칸에서 들어갈 글자를 지우면은 아래 글자판의 글자가 모두 지워집니다. 한번 볼게요. 한국 국가 내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도시는 수위 도시죠. 1위 도시니까 수위 도시. 수위 도시. 민간 기업이 주도하여서 개발하는 도시. 이거 기업 도시죠. 그렇죠? 그래서 관광 레저형 있었고. 그렇지? 그런. 뭐 연구용, 산업용이 있었고. 그렇지? 그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인구 규모 1위 도시의 인구가 2위 도시 인구보다 두배 이상이 되는 상태를요, 종주 도시화라고 한다면 종주 도시화. 자, 느리고 여유 있는 삶을 지향하며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전통 문화 보존을 바탕으로, 이건 슬로우 시티죠, 슬로우 시티. 그쵸? 한번 지어볼까요? 수위 지우고요. 수위. 수위 지우고, 기업 지우고, 종주 지우고, 또 혁, 슬로 지우면은 혁신 도시가 남네요. 그치? 혁신 도시입니다. 여기 들어갈 단어는 혁신 도시가 되겠네요. 혁신 도시. 그치? 한번 보자. 한 국가의 정치 행정 중심지 역할하는 도시는요. 수도가 되겠죠. 이거 수도겠지. 그치? 수도. 서울. 우리나라 서울. 그치? 생활권이 같은 도시와 농어촌을 합쳐서 만드는 광역생활권. 이거 도농 통합시 아니면 도농 복합시를 말하는 거겠죠. 1995년에 최초로 출범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3차 국토 개발 계획 때 연관지어서 도농통합시 출범 시기와 일치하니 이런 거 많이 물어봤었죠. 특별시와 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와 동급인 광역자치단체, 요거와 비슷한 거 뭐가 있겠어요? 광역시 있겠다, 남은 거. 그치, 광역시. 대도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 기능의 일부를 분담하는 도시라고 한다면요. 뭐, 교외 도시 또는 뭐, 위성 도시, 신도시. 위성 도시겠죠? 위성 도시일 겁니다. 위성 도시. 네, 위성 도시. 위성 도시겠지. 자, 5번. 균형적인 국토 성장을 위해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그게 바로 혁신도시 정답 5번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이 혁신도시의 가장 큰 특징이 중요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예, 수도권에 있어, 없어? 수도권에 없어. 그리고 이 혁신도시의 위치를 좀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좀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얘들아, 각 도마다 한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한뭐 집단씩 있든, 한 군집씩 있든, 한 개씩 있든, 이렇게 있어요. 어째 붙어 있는 지역 두 개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지역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얘들아, 제가 기억할 때. 하나 그냥 읊어볼까요? 자, 혁신도시 한번 읊어볼게요. 일단, 전라도는 참 혁신적이구나 해서, 전라 혁신적이구나 해서, 전주, 나주. 그치. 전라 혁신적이구나. 전주하면서 완주까지 같이 이렇게 하세요. 완주까지. 전주, 완주 붙어 있잖아. 그리고 원래 혁신적이구나. 원주하고 내포 신도시. 그치. 홍성 예산 내포 신도시. 원주, 내포 신도시. 원래 혁신적이구나. 음청 혁신적이구나. 그래서 음성 진천. 음청 혁신적이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좋겠죠. 음천 혁신적이구나. 음천. 이 진천 말고도 김천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찐으로 혁신적이구나. 진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나머지는 뭐 광역시 아니면은 저기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뭐 제주도 이렇게 딱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니까. 뭐 문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낮은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 정도 위치하고 이름 정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일단 기업 도시도 얘들아. 이것도 그냥 어떻게 기억하면 돼? 혜태, 충원이형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했잖아. 충원이형. 혜태 같은 기업 좀 충원해주세요. 해가지고 혜태, 충원이형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니까요. 그치? 혜태, 충원이형. 한번 따라해봐요. 혜태, 충원이형. 혜태, 충원이형. 그치? 위치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끝납니다. 광역시까지 같이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어쨌든요, 이렇게 3번이었고요. 정답은요, 5번이었습니다. 뭐, 문제의 정답은 어렵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씩 또 살펴보는 것도 재미가 있잖아. 넘어갈게요. 자, 4번입니다. 사실, 여기 수능 실전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부산이고요. 여기가 김해죠. 김해. 그 다음, 이쪽은요, 고흥이 되겠습니다. 고흥, 고흥. 나호로 우주 발사대가 있는 그 고흥. 그치? 자, 그래프는요, 지도 표시된 세 지역이 인구 변화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그러니까 있는 대로 고르면 되는데, 결국 그냥 어떤 지역인지, 가나다가 어떤 지역인지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자, 봐봐요. 부산, 김해, 일단 붙어서 설명하잖아. 이렇게 붙여서 문제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은데요. 항상 그 교외 지역은요, 90년대가 기점이야. 90년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서히 상승하느냐,
서서히 상승하느냐, 아니면 9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서히 하락하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야 될 건.

항상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항상 그 도시 문제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도시하고 항상 촌락을 비교하는 거예요. 도시 촌락을 비교하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야. 모든 그 수능 문제든 어떤 문제든 이 도시 파트에서는 그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촌락하고 고흥 군하고 김해시 부산 광역시하고 도시하고 좀 비교를 먼저 하자 이거야. 그러면은 촌락은 인구 감소폭이 매우 높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다부터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다가 고흥이고요. 그렇죠? 제가 가 나부터 이렇게 찾은 거는 빨리 교회화를 알려주고 싶어서 찾았던 거야. 빨리 교회화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90년대 인구가 증가했어요. 서서히 증가했어요. 가. 90년대 인구가 빡 증가했어요. 그럼 신도시일 가능성이 높아요. 1기 신도시. 그렇지? 부산은 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요 정도 찾으면은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틀리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볼게요. 가는 나보다 시도 승격된 시기가 이르다. 이제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냥 뭐가 더 도시인지 찾으면 돼. 항상 도시 문제에서는 도시 촌락을 비교하는 문제 또는 도시 문제에서는 뭐가 더 도시니? 상대적으로 뭐가 더 도시니? 이것도 상대적으로 뭐가 더 도시니? 그러니까 먼저 도시였던 데가 상대적으로 도시인 지역이 더 시도 승격된 시기가 일렀겠죠. 나가 더 이르겠지. 더 도시인데. 그치? 김해는 원래 이게 진짜 김해평야라고 해가지고 그냥 농사를 주로 많이 짓던 곳이에요. 근데 부산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교외 지역까지 도시화가 이루어진 거죠. 네. 니은입니다. 나는 다보다 우리나라 정주체계에서 상위 계층에 해당한다. 결국 더 인구가 많은 쪽이 어디냐? 그게 상위 계층이잖아. 그럼 나하고 다 중에서 나가 더 상위 계층 맞죠? 가와 나는 영남권, 그리고 다는 호남권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너무 기본적이고 물어보는 거고요. 가해사 중에 1980년 인구는요, 어디가 제일 많겠어? 나가 제일 많겠지, 당연히. 왜? 원래 여기는 인구가 많은 곳이니까. 인구 몇만? 300만, 300만. 그치, 300만. 300만 넘어가잖아. 근데 1980년대라고 해봐요, 얘들아. 지금 거의 100에 가깝잖아, 그치? 이거 기준이 어디예요? 2010년 인구를 100으로 뒀어야 되잖아. 2010년 인구랑 거의 비슷해, 얘들아. 그냥 거의 300만 초반이야, 결국. 그치? 초중반이야, 300만 초중반. 그래서 부산의 인구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정답, 니은디귿 리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위도 각 영역별로, 각 권역별로 1위 도시, 2위 도시, 3위 도시, 4위 도시, 많으면 5위 도시까지도 좀 인구를 기억해야 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 빨리빨리 풀어낼 수가 있거든. 그치? 그럼 김해 인구는 몇 만이에요? 여기 50만 넘어가요. 50만 넘어가. 그쵸? 뭐 고흥은 제일 것도 없고. 그치? 넘어갈게요. 자, 수능 실전 문제 5번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유형별 의료기관 수를 나타낸 것이다. A, B에 들어갈 전문으로, 질문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옛날에는 이런 그 중심지 이론과 관련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요새는 좀 출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일단 이것부터 찾으면은, 부산, 창원, 밀양.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도시야?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촌락이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왜? 도시면 도시일수록 종합병원인 그런 고위 기능들, 고차 기능들이 더 많을 거고, 저차 기능도 훨씬 더 많을 거니까. 그치? 그럼 나가 뭐가 되고, 부산이 되고, 가가 두 번째 상대적으로 도시인 인구 100만이 넘는, 최근엔 조금 인구 100만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 지리에서는 인구 100만 넘는 겁니다. 그냥 창원은. 알겠죠? 그래서 인구 100만이 넘는 두 번째 상대적으로 도시. 밀양은 상대적으로 촌락이죠. 밀양시이긴 하나 상대적으로 촌락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45개 다 종합병원은 없어요.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상대적으로 찾는 건 워낙에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가로 가는 예부터에 들어가는 걸 빨리 찾아봅시다. 여기 창원에 들어가야 되는 창원. 창원에 빨리 가가 들어가는 맞는 소리. 도청 소재지에 해당합니까? 도청 소재지가 나온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선지로. 그러니까 뭔가 질문 그 자체로 나오기보다는 그냥 오지선다 중에서 하나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치? 뭐꽤 많이 출제가 되죠. 도청 소재지 위치 정도 다 아셔야 됩니다. 창원에 도청 소재지가 있습니다. 여기 기억에 들어갈 만해. 그치? 자, 그리고 B에서 예인, 나인, 부산 들어가는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부산. 부산 들어가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보면은, 울산광역시와 행정구역 일부가 맞닿아 있습니까? 울산이 여기잖아. 맞닿아 있네요. 근데, 둘다 맞닿아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죠. 그치? 그니까, 둘다 맞닿아 있으니까, 요거는, 들어갈 수가 없겠다.
디귿, 가에서 다중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습니까? 보통 인구가 많을수록 지역 내 총생산이 많아요. 그럼 여기는 디귿이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네. 그치? 그래서 기역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A, B가요. A가 기역, 그리고 B가 디귿이 되겠다. 그쵸?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도 막 쉽지만은 않지 않았어요?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좀잘 푸셔야 돼요. 결국 이 문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모르겠었는데, 우리가 늘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입니다. 얘들아, 산업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요. 산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요. 이게 떠올라야 돼. 자, 산업했어. 산업했어. 산업이구나. 그러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 산업이구나. 얼씨구나. 무조건 세 개로 나눠야지. 어떻게? 1차, 2차, 3차. 그치? 농업, 어업, 광업, 공업, 서비스업. 3차는 또두 개로 나뉘죠. 소비자 서비스업이고 생산자 서비스업이야. 자, 뭐가 더 도시에 있어? 생산자 서비스업이 더 도시에 집중되죠. 그치? 요게 가장 산업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럼 가에서 다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대로 있는 대로 골라보면,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는데요. 일단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위치가 어디 있는지 보니까 여기 대전, 청주, 여기 음성이지, 음성. 음성은 기출로도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은근 제조업이 발달했거든, 여기에. 생각보다. 그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은. 그치? 저왜 제조업이 발달했냐면은 좀 이야기가 새는데, 결국 수도권의 공장 총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다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충청권이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 수도권하고 거리가 가까운 지역은 다 웬만하면 공업이 좀 발달한 지역입니다.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어쨌든 보도록 합시다. 어떤 게 나왔는지 보니까요. 제조업 나왔고요. 2차 산업 나왔네. 도매업, 소비업 나오고 3차 산업 나왔네. 전문 과학 및 서비스업 3차 산업 나왔네. 농림업 1차 산업 나왔네. 자, 우리 기본적으로 그건 알죠. 뭘 아냐면은, 결국 이 문제도 결국 뭐였냐면은, 결국은 너 도시하고 촌락하고 한번 비교해 볼수 있어? 도시 같은 경우는요, 2, 3차 산업이 주로 많이 차지되고, 촌락은 1차 산업이 중심이야. 라는 거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수능 완성에도 나와 있고, 수능 특강에도 가장 기본적으로 배운 내용이잖아. 그치? 그럼 가장 도시일수록 2, 3차 산업이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 충청도 지역 자체가 2차 산업이 좀 발달한 지역이 많아.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풀어야 되냐면은 가장 고도화된 것, 생산자 서비스업을 가지고 푸는 거야. 자, 가를 보니까 가의 생산자 서비스업 3.2%, 나의 생산자 서비스업 6.8%, 다의 생산자 서비스업 1.8%. 뭐가 가장 도시적이야, 얘들아? 나, 그치? 그리고 또한 가지 더 힌트가 더 있잖아. 촌락적인 성향일수록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요. 도시적인 성향일수록 1차 산업의 비중이 낮아요. 자, 나 같은 경우는 1차 산업 비중이 가장 낮아요. 다 같은 경우는 1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촌락적이다, 음성이 될 거고요. 가장 도시적이다, 대전이 되겠죠. 그 사이에 있는 게 청주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어때? 결국 이 문제에서 핵심이 뭐였어? 너희들 촌락하고 도시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잘 적용할 수 있겠니? 결국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되게 문제 풀때막 거창한 지식을 가지고 막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조업에만 매몰되지 않았으면은 생각보다 좀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충청권은 제조업 가지고 풀면 안 되는 이유가 앞서서도 말했지만, 아니, 웬만하면 다 제조업이 발달했어. 특히 수도권하고 거리가 가까운 지역과 청주 지역도 제조업 많이 발달했고요. 제조업 진짜 많이 나오잖아. 그거 파트에서도. 그치? 비교적 대전이 좀 제조업이 가장 덜 발달했겠지라는 그런 추론은 가능합니다. 네. 문제 풀면요. 혁신도시. 하필 다에도 있고 나에도 있는데 가에는 없지. 아니에요. 그치? 다에 소속된 도에서는요. 충북에서는요.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다라고 하는데, 충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청주입니다. 청주. 그치? 아닙니다. 가는 나보다 정주 체계에서 하위 중심지에 해당한다. 가 나를 비교하면 대전이 더 상위 계층이죠.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나는 다보다 지역 내 주택 유형에서 아파트 비율. 결국 이것도 뭐가 더 도시고 뭐가 더 촌락이니 물어보는 거잖아. 나 다르비 글쓸 때 태전이 훨씬 더 도시적인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 비율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막상 풀어보니까 뭔가 또 되게 재밌는 부분도 있었고, 아, 이렇게 또 지식이 활용되는구나라는 그런 파트도 좀 느껴봤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좀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할수 있죠? 잘 따라오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지니가 되어드립니다. 저는 김희진입니다. 우리 2027년 약점 공략 함추구 미추론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벌써 5강이네요, 여러분. 그쵸? 아, 우리 뭔가 1강부터 차근차근 해왔는데 벌써 5강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거 하루에 한 강씩 듣고 있는 친구라면 벌써 5일 차예요. 딱 일주일 만에 끝나는 강의다 보니까 좀 호흡이 짧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5강은요. 여러분, 5강의 우리 제목이요. 표현을 바꿀 거라 라고 되어 있는데 OT 때 선생님 설명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이 OT 때 우리 1, 2, 3, 4, 5, 6 이렇게 섹션별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새로운 섹션의 시작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1강부터 4강까지는 약간 기본기를 다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선생님이 1, 2, 3, 4강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어떻게 보면 주제를 잡자라는 건데 이 5, 6강은요. 주제를 잡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1, 2, 3, 4강에서 어떤 전략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이제 5강부터는 어떤 전략으로 다시 문제에 접근할지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 2강에서는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지문의 주제를 잡아라였어요. 그래서 지문의 주제를 잡기 위해서 뭐 우리가 이미 다른 주제 관련 문제, 뭐 주제, 주장, 요지, 제목 문제에서 계속 하던 거 있잖아요. 뭐 반복되는 단어나 어구를 잡고 첫 문장이나 끝 문장에 집중을 하고 또 어떤 내용의 전환이 일어나면 그 문장에 집중해가지고 주제를 잡아갔고 또 그 밑줄을 주제의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 단순히 밑줄을 1차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가 이런 거니까 밑줄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연결돼서 생각하는 거를 연습을 했었고요. 3, 4강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내용 자체는 지문의 정보를 모아라 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 왜 모으는 거였어요? 그치. 지문 속의 주제가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끌어모아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지문을 읽어서 주제를 뽑아내는 그런 걸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만드는 재료를 모아다가 단순히 반복되는 단어 어구만 보는 거 아니고 원인, 결과, 관계 이 안에 실험이나 예시가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이제 보기에 있는 부분하고 연결지어가지고 공부를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 2, 3, 4강에서 계속 우리가 했던 게 뭐예요 하면 주제 잡기입니다. 자, 근데요. 5강부터는 살짝 다를 건데 우리 그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하고 문제로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표현을 바꿔 읽어라. 이건 대체 뭘 하는 걸까? 우리 요 한국어 문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밑줄 친 부분이 또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수연은 새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처음에는 매일 운동하기로 했고 다음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기로 했다. 계획표에는 매번 새로운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빼곡히 적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계획표 속 다짐들은 점점 흐려졌고 수연의 일상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엄마는 그런 수연을 보며 말했다. 너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구나. 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요 문제, 함추구 미추론 문제 접근할 때 주제 잡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자, 주제를 잡아보자. 이 글의 주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수연이라는 친구를 보아하니까 어때요?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어느 정도 실천을 해냅니다. 그렇죠? 막 운동도 하고 일찍 일어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 막 실천 방법 같은 거 적어가지고는 또 어느 정도 지키는데 자, 여기 부분. 시간이 지나면 이 다짐들이 점점 흐려져가지고 일상의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해가지고 내용이 달라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아 지금 수연이는 보아하니까 계획도 세우고 이걸 실천을 어느 정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다짐들이 뭐라고요? 점점 흐려져서 일상이 또 똑같이 되돌아가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속적으로 뭔가를 지속적인 실천

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구나. 자,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 모래 위에 모래성 같은 거 쌓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무너지죠. 왜? 그치? 기반이 탄탄하지 않다 보니까 그 위에 내가 아무리 뭘 쌓아 올려도 결국 무너지게 되잖아요. 즉, 엄마가 지금 하는 말을 표현을 바꿔 생각하면 뭐예요? 너는 안 될 걸 하고 있구나. 안 될 것을 하고 있구나. 요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걸 지금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럼 우리 지금 잡았던 주제와 연결 짓자면, 자, 수연아, 너는 계획과 실천은 있지만 지속적인 실천으로 가지 못하는 이 안 될 것을 하고 있구나. 요 말을 하고 싶으신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보니까 새로운 도전을 반복하고 있다. 뭐 도전 반복에 대한 거 아니고요. 2번,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쉽게 무너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 쉽게 무너질 계획이라고 했어요. 우리 지금도 그랬지? 안 될 거, 지속적으로 하지 못할 거. 그걸 뭐라고? 쉽게 무너질 계획이라고 표현을 달리 말하면서 이걸 세우고 있다고 했어요. 답은 3번이죠. 자, 4번 볼까요?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아니죠. 5번도 안정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고 있다. 얘도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우리 어떻게 풀었습니까? 이 내용의 주제를 잡기는 잡되 이 주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목처럼 표현을 바꿔 읽었어요. 주제를 바꿔 읽었고 다시 한번 보기에도 그 내용이 바꿔 들어가는 게 보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제부터 5, 6강에 나오는 함축음이 출원 문제는 사실 1, 2, 3, 4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1, 2, 3, 4강에 봤던 것보다. 그래서 문제 접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표현을 바꿔서 숨은 의미를 찾으러 갈 겁니다. 일단 겉표현과 속뜻을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이미 선생님이 1차원적 해석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밑줄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아야 하고 표현이 가리키는 핵심 의미를 도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표현을 의미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표현이 나왔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한글 문제에서 뭐 계획을 세웠고 아침 일찍 일어나기, 뭐 공부 어떻게 하기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걸 추상적 개념으로 바꿔야 돼요. 아, 얘가 지금 어쨌든 간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구나. 뭐 아침 일찍 일어나기, 뭐 밥 먹기 이런 건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라 만약에 추상적 표현이 나왔다. 그럼 이건 다시 한번 상황 속의 구체적인 의미로 바꿔야 됩니다. 뭔가 계속 추상적인 것만 계속되면 그거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이다. 이건 추상적인 일반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추상적인 표현이 나왔다. 이건 상황 속에서 우리 주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주제와 연관지어서 이걸 구체적인 의미로 변환하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작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사실 똑같습니다. 주제와 연결해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밑줄 표현을 숨은 의미를 찾아내고 그 안에 있는 숨은 의미를 가지고 보기 표현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화려한 표현보다는 주제와 연결된 핵심 의미를 선택하는 작업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우리가 이제 주제를 잡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잡고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하고 이제 이 주제를 연관 짓는 과정에서 표현의 의미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선생님하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조금 쉬운 문제로 시작을 할게요. 2023년 6월 모고 기출이고 사실 쉽다고 해도 오답률이 50%가 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제가 근데 계속 얘기하죠. 뭐 3점짜리다, 오답률이 높다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얘기한 그 원칙 있잖아요. 주제를 잡아서 표현을 바꾸면 바로 풀리는 문제예요. 자, 같이 보면요. Lawyers sometimes describe ownership as a bundle of sticks 라고 했어요. 변호사가 때때로는 묘사합니다. 자, 뭐를?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요. Bundle of sticks. Stick 말 그대로 막대죠. 자, bundle, 막대의 다발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막대 다발로 때때로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This metaphor was introduced about a century ago 라고 해서 이러한 비유, 즉 소유권을 막대 다발이라고 하는 이 비유가요. 도입되었는데, 자, 언제? 한 100년 전에, 한 세기 전이니까 한 100년 전쯤에 이러한 비유가 도입이 되었고 and it has dramatically transformed. 자, 그리고 그러한 비유가요. 극적으로 transform, 변화시켰습니다. The teaching

and practice of law. 이 법을 가르치고 또 법을 실행하는 이런 거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a bundle of sticks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영어로 적어볼게요. bundle of sticks. 이렇게 지금 비유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 사람들이 비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세기 전에 도입이 되어가지고는 이 법학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이러한 점까지도 변화시켰다고 하니까 좀 중요한 것 같아. The metaphor is useful. 이러한 비유가 유용한데요. Because it helps us see ownership as a grouping of interpersonal rights. 라고 해서 자, 왜 유용하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보는 걸 도와주기 때문인데 자, 소유권을 뭐로써 보게 하냐? Grouping of interpersonal rights라고 했어요. 자, 우리 interpersonal이라고 하면 개인 간에, 즉 상호 간에 이런 뜻이에요. 즉 개인 관계 속에 있는 권리인데요. 그것의 묶음이에요. 즉 개인 관계 권리의 묶음으로서 소유권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대수로 해서 꾸며줍니다. 대수로 해가지고 관계대명사가 꾸며주기를 can be separated and put back together. 분리될 수도 있고 put back together 하면 합치는 거죠. 합칠 수도 있는 이 대인관계 간의 권리의 묶음으로써 소유권을 보게끔 도와줬기 때문에 이 비유는 유용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잘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이 소유권을 이 막대다발로 보는 것이 이 상호 간의 권리가 뭐 분리될 수도 있고 합쳐질 수도 있는데 이 묶음으로서 소유권을 보는 걸 도와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모르겠으니까 뒤에 설명을 하겠지 해서 뒤에 볼게요. So, when you say it's mine in reference to a resource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면 it's mine이라고 해서 내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in reference to라고 하면 하나의 표현이죠. 우리 뭐뭐에 관해 혹은 뭐뭐에 대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즉, 뭐에 대해서, 뭐뭐에 관해서 이 자원에 관해서 그거 내 거야 라고 여러분이 말하면 often that means 보통 그건 의미한다는 거예요. You own a lot of the sticks. 여러분이 많은 막대들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That make up the full bundle이라고 했어요. 자, 뭐를 구성하는? 이 전체 다발을 구성하는 막대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가 뭔가 해서 뒤에 콜론 뒤에 봤더니만 자, 판매 막대, 그 다음에 대여 막대 The right to mortgage license, give away, even destroy the thing 이라고 하니까 어떤 권리입니까? 우리 mortgage라고 해서 밑에 저당 잡히다라고 나왔죠. 내가 뭔가 담보로 뭔가 설정하고 돈을 빌리는 행위예요. 저당 잡히고 라이센스라고 하면 뭐 허가하고 증여하고 심지어는 파기하는 권리 이런 것까지 이 막대다발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막대를 갖는다는 걸 의미한대요. 자, 이거 쉽게 얘기해 볼게.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자, 이 분필은 내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선생님은 이게 내 거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 판매도 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도 있고요. 자, 요거를 내가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돈도 빌릴 수 있고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허락해 줄 수도 있어요. 막 요거 뭐 분필만 갈아오세요. 이런 식으로 허가할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줘버릴 수도 있고 내가 망가뜨려도 돼요. 내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아니까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소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막대들이 있는데 그 많은 막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통이 있어요. 이 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막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이 막대들을 전부 다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Often though, 자, 근데 보통은 그러나 We split the sticks up 이라고 했어요. 자, split up 이라고 하면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대들을 분리한다는 거야. As for a piece of land라고 해서 마치 뭐처럼 이 땅 한 면처럼 그러니까 땅을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이 막대들을 분리한다라는 건데 자 이게 무슨 얘긴고 해서 콜론 뒤에 또 내용을 보니 There may be a landowner 자 땅을 가지고 있는 땅 소유주가 있고 A bank with a mortgage 저당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있고 A tenant with a lease 지금 뭐예요?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고요 A plumber with a license to enter the land.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뭔가 허가를 가지고 있는 배관공도 있고 An oil company with mineral rights. 광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석유회사도 있고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고 하니 아까 내가 소유하고 있어라고 하면 막대다발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뭐라고? 막대들을 나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내가 이걸 소유해서 나는 땅 주인이야. 이 하나의 막대기를 가졌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저당을 잡혀가지고 대출을 받아 이 땅을 가지고 있는 거면 은행도 그 땅의 부분을 가지고 있지 했죠. 그러니까 은행도 이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여기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 사람도 이 안에서 내가 대여하고 있는 막대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이 막대 다발들을 꼭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나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each of these parties own a stake in the bundle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각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막대들의, 이 묶음에서의 막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일단은 우리가 항상 주제를 찾으려고 했는데, 얘는 주제를 찾기보다는 지금 딱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묶음에서의 막대기 하나래요. 우리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지금 보니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막대기 다발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막대 다발 중에 하나의 막대를 뽑으면 이건 뭐예요? 여기 선생님이 보여줬잖아. 즉, 선생님이 한국말로 쓰자면, 소유권 중에 하나의 부분이 되겠죠. 하나의 부분. 이게 지금 뭐예요? 이 다발에서의 막대기 하나 얘기 아니야? 소유권 중 하나의 부분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걸 잡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봐봅시다. 자, 1번에 보니까 A legal obligation to develop the resource라고 했어요. 자, 법적인 의무예요. 뭐 하는? 이 자원을 개발시키는 법적인 의무. 자원 개발, 법적 의무 이런 얘기 없었고요. 자, 2번. Priority to legally claim the real estate라고 해서 자, 우선순위입니다. 법적으로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즉, 이 부동산을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의 뭐 우선순위? 그런 내용 없었고. 3번. A right to use one aspect of the property라고 해서 자, 권리입니다. 뭐 하는 권리예요? 자산의 한 측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어요. 자산에 대한 한 가지 측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아까 소유권 중 하나의 부분이라고 했는데, 요 얘기가 요 얘기 아니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한 부분을 사용할 권리? 요거 맞네. 답은 3번이 되겠어. 자, 4번도 볼까요? A building to be shared equally by tenants라고 해서. 자, 건물입니다. 동등하게 공유되어지는 거예요. 임차인들에 의해서. 지금 빌딩 얘기하는 거 아니었고요. 자, 5번에. A piece of land. 우리 땅한 면인데. Nobody can claim as their own이라고 해서 아무도 본인들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땅한 면. 우리 땅에 대한 얘기도 아니었죠. 자, 그래서 뭐라고? Stake in the bundle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앞에서 비유를 대놓고 말해줬잖아.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막대다발이라고 비유하는 걸 얘기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막대다발 중에 하나의 막대는 이 소유권 중에 일부를 얘기하고 그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산에 대한 한 측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표현을 바꿔서 보여주고 있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지문 정리하면서 한번더 볼게요. 자, 이 지문 보시면 처음에 내용 자체가요, lawyers의 비유라고 해서 소유권을 막대다발라고 얘기하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막 해줬어요. 심지어는 예시까지 들어주면서요. 우리 대인관계 간의 이 권리의 묶음이 소유권인데 거기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라고 하면서요. 근데 이 소유권이라는 것이 나눠질 수도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땅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단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는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는 아까 선생님이 그린 그림처럼 아, 결국에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a single right that makes up ownership이라고 해서 제가 좀 어렵게 적어놨지만 소유권을 구성하는 한 가지 권리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면, stake in the bundle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떤 자산에 대한 특정 권리를 말하는구나, 라고까지 이어서, 지금 어떻게 한 거야? 우리 지금, 뭐, 주제를 잡았다라고도 할수 있지만, 주제보다는, 가지고 있는 이 표현을 가지고, 바꿔가지고, 요렇게, 밑줄에 있는 그 보기의 언어로 바꾸는 거, 알수 있죠. 그래서요, 우리 사실 키메시지로 선생님, 이 글이 가지고 있는 주제는 뭡니까? 하면 사실 주제는 뭐예요? 이거잖아. 그냥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a bundle of sticks라고 해서 이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요, 우리 5, 6강에서는 주제를 계속 선생님하고 잡긴 하겠지만 주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보다는 이 안에서 얘가 의미하는 표현을 주제와 연결지어 찾아야 돼요. 얘가 메인이라기보다는 얘와 연결지어 찾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좀 어렵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선생님 저 힘들게 주제 잡았는데 아니 또 주제 이외에 또 다른 걸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계속 연습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서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2024년 7월 모국어 기출입니다. 얘도 오답률이 한53% 정도 나오는 문제고 이 친구도 똑같아요. 주제를 잡긴 하겠지만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요, 어떻게, 표현을 바꿔서, 주제와 연결 짓듯 표현을 바꿔서 알아낼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in improv라고 해서, 자, improv 밑에 나와 있죠? 즉흥 연극에서요. The actors have no control of the conversation or the direction it takes라고 해서, 배우들이요, 자, have control of, 혹은 여기는 no control of 되어 있는데, 자, 무슨 말이에요? 통제권이 있다는 거예요. 통제권이 지금 놓으니까 없는 얘기가 되겠죠.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우들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대화라든가 혹은 방향인데 이 대화가 가지는 방향이요. 대화의 방향도 대화도 다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They can only react to the other actor's words or non-verbal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배우들은 오직 반응할 수만 있는 겁니다. 뭐예요? 다른 배우의 말이라든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반응만 할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요. The actors become experts. 배우들이 전문가가 되는데, reading body language and reading between the lines of what he said라고 해서, 자, 뭐 하는데 전문가가 되어가니? 첫 번째, 우리 여기 있는 몸의 언어를 읽어가는 거에 전문가가 되고, 자, 두 번째 보니까, 자, 읽는 건데 between the lines 하니까 이 사이를 읽는 거예요. 보니, what he said. 말해진 것. 즉, 말의 행간에, 말의 말과 말 사이에 그빈 곳을 읽는 것에 전문가가 되어 갑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 이 배우들은 대화나 대화의 방향에 대해서 통제를 할수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나하고 같이 연기하는 상대 배우들의 말이라든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반응만 할수 있다 보니, 뭘할 수밖에 없어. 그들의 어떤 몸짓 언어를 가지고 내가 그 의미를 파악한다거나. 아니면 말을 뱉지만 말과 말 사이에 왜 숨겨진 의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읽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If they're unable to do this, 만약에 그들이, 즉 그들은 누굽니까? 앞에 있는 그 연극 배우들. 만약 그 배우들이요, 이것을 할수 없으면요. 이것은 뭐예요? 바로 앞에 나왔던 뭐 몸짓 언어를 읽지 못하거나 아니면 행간의 의미를 읽지 못하면 they're left in the dark라고 해서 자, 말 그대로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어둠 속에 남겨지게 된다는 건데 이 be left in the dark 어둠에 남겨지면 어떻죠? 우리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남겨지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명문도 모르는 채로 남겨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무것도 모른 채로 남겨지게 되고, and the performance crumbles. 이 연극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연극 안에서 지금 사람들끼리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써 드러내지 않은 비언어적인 표현들을 잘 꺼내야지만, 연극이 잘 진행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This applies to our daily conversations 라고 해서, 이것이요. 앞서 얘기한 이러한 부분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대화에 적용됩니다. But, 하지만요, we are usually too self-centered to notice 라고 해서 여기서 to 구문을 한번 봐야겠죠. 너무 뭐뭐해서 못하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가지고는 이거를 인지하지 못한대요. 자, 여기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앞쪽에 지금 연극, 즉흥 연극에 대해서 나오면서 즉흥 연극에선 이런 게 필요해요라고 지금 얘기해주는 부분이 나왔지만 이 부분보다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있는 여기 아니에요? 사실 앞에서 즉흥 연극에서 있잖아.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읽고 이거를 해석하고 이런 게 중요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일상 대화에 적용된다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우리 일상 속에서 이렇게 대화가 아닌 비언어적인 요소를 읽고 보고 하는 게 중요해. 근데 뭐라고? 그거 우리 잘 인지 못한다? 우리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이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얘기, 일상 대화에서 우리가 비언어적인, 뭐 여기서 비언어적이라고 제가 했지만, 뭐 몸이 얘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행간이든지 이런 거를 내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저 더 읽어볼게.
Just like the improv actors become adept at picking up on the breadcrumbs of the conversation. 자, 있는 그대로만 일단 해석을 해보자.

마치 모처럼요. 즉흥 연극 배우들이 자, 뭐가 되는 겁니까? adapt at이라고 나왔어요. 자, 요 표현 뭐하고 같이 볼 거냐면요. 우리 adapt 하니까 요게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보통 adapt to 해서 같이 외우는데 얘 무슨 의미입니까? 그치? 적용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근데요. 여기 같은 발음임에도 불구하고 A 대신에 E가 들어가게 되면 밑에 나와 있는 능숙한, 뭐뭐 하는데 능숙한 이런 의미입니다. 둘다잘 알아두세요.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즉흥 연극 배우들이 능숙해지면 뭐에? 지금 잡는 거죠. 말 그대로 대화에 breadcrumb 싸면 빵 부스러기예요. 이 대화의 부스러기들을 잡는데 능숙해지는 것처럼 즉흥 연극 배우들이 we need to do the same. 우리가 똑같이 그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얘들아 지문에서 뭐뭐 해야 합니다. 뭐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나오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글의 작가인데 뭐뭐 할 필요가 있어? 뭐뭐 해야 돼? 라고 주장하면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 결국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즉흥 연극 배우들이 대화의 부스러기? 대화의 부스러기가 뭘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화의 부스러기가 이런 거 아니야? 비언어적인 거? 대화 자체에선 보이지 않지만 대화 밖에서 뭐 행간이나 몸짓으로 보이는 거나 이런 거를 잘 잡는 것처럼 우리 또한 대화를 할때 위에 나왔듯이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잘 못하지만 우리도 사실은 똑같이 그런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잘 잡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미 주제도 나온 것 같고 나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것 같은데? 자, 그래도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확인을 좀 해봅시다. 자, 그래서요. When people want to talk about something specific 이라고 해가지고 좀 지워볼게요. 자,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을 때요. 뭔가 특정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 때, rarely will they come out and just say it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rarely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Will they come out 이라고 해가지고 도치가 일어났죠. 우리 뭐 문법 수학은 아니지만 우리 이런 걸 부정하고 도치라고 얘기를 하죠. Rarely가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부정하고 도치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나와가지고 단순히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특정한 걸 말하고 싶을 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99% of people won't say, 99%의 사람이 말하지 않는데, Hey, let's talk about my dog now. So, 야, 이제 내 강아지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대화할 때 누가 뭔가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 싶을 때, 잠깐만, 나 이거 얘기하고 싶어.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요. Instead, 대신에, they will hint at it. 그들이 뭘 한다고요? Hint, 암시합니다. 그것을, 즉,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하고자 싶은 주제를 암시한대요. When they bring up a topic unprompted or ask questions about it, they want to talk about it.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주제를 꺼내는데, Unpromp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자, prompt라고 하는 의미 무슨 의미죠, 여러분? 이게 뭔가 요구하고 촉구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근데 촉구하다인데, 언니 앞에 붙어 있어. 촉구되어지지 않은 거야. 누가 나한테 막 하라고 부추기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얘는요, 자발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의미예요? 누군가가 그들이 이제 주제를 자발적으로 꺼낼 때, 혹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 They want to talk about it.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화 중에, 자, 나 이거 얘기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어떤 주제를 슬그머니, 야, 있잖아. 근데 내 강아지가 우리 요새 얘가 아프거든? 뭐 이런 얘기하면, 강아지 얘기하고 싶구나. 혹은, 갑자기 질문해. 혹시 너뭐 애완동물 키우니? 이러면, 아, 애완동물 얘기하고 싶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아,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구나. 라고 알수 있는 거지. 대놓고 막, 나 강아지 얘기할 거야. 자, 비켜봐, 비켜봐. 이러지 않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sometimes 때때로, when the other person seems to not pick up on these signals 라고 해서, 때때로 다른 이제 상대편 사람이 뭐 하는 것처럼 보이면, 이러한 신호들을 잡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면, they will keep redirecting the conversation. 그들이 뭐할 거라고요? 계속해서 redirecting.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대화를 다시 우회할 거라는 거예요. To that specific topic. 그 특정한 토픽, 그 특정한 주제로 대화를 계속해서 다시 되돌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막 질문도 던지고, 뭐 이렇게 토픽을 막 얘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반대편 사람이 막 눈치가 없어. 못 알아들어. 그러면 나름대로 계속해서 그 특정한 주제로 돌아가기 위해서 대화를 이렇게 옮길 거라는 거예요. If they seem excited whenever the topic comes up, 이라고 해서,

만약 그들이 신나 보이면요. 언제 그 토픽이 나올 때마다 그들이 신나 보이면 they want to talk about it.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뭔가 딱 얘기를 꺼냈는데 되게 신나가지고 막 대화에 참여해. 그러면 아, 저 사람 이 얘기 지금 하고 싶었구나 라고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우리 자 맞춰야 되는 거는 the breadcrumbs of the conversation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 이미 정리한 것 같은데 앞쪽에 얘기했던 이 즉흥 연극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이 배우들은 사실 말, 대화 자체에 대한 통제는 못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말 주변부에 있는 이 상대편 배우의 몸짓이라던가 그 말의 어떤 행간 이런 거를 읽는데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사실 이건 일상 대화에서도 그렇더라. 그래서 일상 대화에서도 우린 사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그걸 잘 못하긴 하지만 결국 뭐 해야 된다? 이 대화의 부스러기라고 말하는 즉 대화 자체가 전달하는 것이 아닌 그거에 수반되는 몸짓이 주는 혹은 행간의 의미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뒤에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 그거를 의도하기 위해서 뭐 한다? Hint at it. 암시한다고 했고 이 암시의 여러 가지 종류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breadcrumbs of the conversation. 전뭘 고르고 싶을까요? 여기. 말로써 전하지 못하는 비언어적인 표현들을 일컫는 걸 찾으면 되겠죠. 자, 1번 보자. Roundabout hint, revealing the speaker's intention. 자, roundabout이라고 하면 우회적인 이런 뜻입니다. 우회적인 암시나 힌트인데, 자, 뭐를 드러내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드러내는 우회적인 암시. 의도를 드러내는 우회적인 힌트.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대화에서 풍기는 비언어적인 의미. 이거 똑같은 것 같은데, 표현을 바꾸면. 자, 혹시 모르니까 나머지도 가볼게요. Opening words to make the topic more interesting. 자, opening words 하면, 첫마디 같은 거야. 말을 이제 포문을 여는. 첫마디인데 뭐 하는? Make the topic more interesting. 주제를 더 흥미롭게 만드는 첫마디? 우리 첫마디에 대한 얘기 아니었고, 주제 흥미로운 것도 아니었고. 자, 3번에. Part of the conversation that distracts the listener. 자, 대화의 부분인데, 뭐 하는? 이, 듣는 사람을 방해하는 대화의 부분? 방해한다는 얘기, 그런 거 상관없었고. 자, 4번에. Characteristics that are unique to the actors themselves. 라고 해서 특징들인데, 자, 독특한 거죠. 이 배우 그들에게만 있어서 독특한 그런 특징들. 그런 얘기 아니잖아. 배우 얘기 아니고. 자, 5번에. Unexpected reactions. 예상치 못한 반응인데 of the audience, 청취자, 듣는 사람들의 to the performance. 이 연극에 대한 이 보는 관객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 이런 연극 얘기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우리 2, 3, 4호는 완전히 소거할 수 있는 답변이죠. 우리 지문과 관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가 잡았던 대화가 아닌 대화 주변부의 비언어적인 몸의 어떤 언어나 행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Roundabout hint라고 해서 우회적인 암시라고 표현을 하면서 발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우회적인 단서, 암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세요? 내가 잡았던 내용을 가지고 표현을 바꿔서 이렇게 보기에 쓰여져 있는 연결을 지금 짓고 있는 거 괜찮은가요? 자, 그러면 지문 분석과 함께 요거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요,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즉흥 연기로 내용을 시작하지만 사실 즉흥 연기 그 파트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는 즉흥 연기 배우들에게 필요한 기술이라고 하면 몸의 언어를 읽고 행간을 읽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 일상 대화에서도 we need to do the same. 똑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를 대놓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봤던 The breadcrumbs of the conversation, 대화의 부스러기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아, 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대화 속에 있는 어떤 작은 단서나 숨겨진 신호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뭐 몸짓이 될 수도 있고 행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렇다면 결국에 아, 이 발화자의 의도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단서를 얘기하는구나라고 해서 보기의 언어로까지 연결을 지어야 된다고요. 좀 어렵긴 하죠, 그쵸? 자, 그래도 우리 요 지문을 다 읽었을 때 그렇다면 key message, 결국 주제는 뭐예요? 그치?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 대화 속에서 결국 일상 대화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간접적 단서라고 해볼게요. 우리 보기에 나왔던 거니까. 단서를 포착하는 것에, 포착하기의 중요성. 요거를 얘기해주는 지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밑줄 친 부분은 이 주제의 큰 축을 차지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에게 요 밑줄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 전체 주제를 가져오기보다는, 아, 요거를 잡아야 되는구나, 라고 알수 있어야 된다고요. 괜찮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확실히, 우리 앞에서 봤던 지문들보다, 그 문제 풀이보다 좀더 어렵네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그냥 주제만 띡 잡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1차원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2차원, 3차원으로 머리를 굴려서, 아, 이게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네. 라고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마지막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걸로 한번 또 연습을 해볼게요. 자, 보니까요, 여기는, 자, 첫 시작이요. The position of the architect rose라고 해가지고요. 이 건축의 위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갔대요. During the Roman Empire 해서 로마 제국 시대 때 올라갔는데, as architecture symbolically became a particularly important political statement라고 해서, 자,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symbolically라고 하니까 상징적으로 특히나 중요한 정치적인 statement이라고 하면 뭐 진술이라든가 성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건축이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특히 이 정치적인 성명 이런 게 되면서 됐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대 때이 건축의 위상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Cicero classed the architect with the physician and the teacher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키케로인데 시세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키케로가 건축을 classed 분류했죠. 뭐하고 같이 분류했냐? physician이라고 하면 우리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 교사와 같이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Vitruvius spoke of so great a profession as this라고 해서 Vitruvius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언급했냐? 이토록 위대한 직업이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간단하네요. 건축이라고 하는 이 학문의 위상이 올라갔다라는 내용을 갖고 다음을 읽어볼게요. Marcus Vitruvius Pollio, a practicing architect during the rule of Augustus Caesar이라고 해서 자, 모르는 사람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쉼표와 쉼표 사이에 삽입 구의 형태로서 좀더 설명을 해주고 있어. 이 사람이 뭐 실용 건축가입니다. 뭔데 이 아우구스투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의 rule 통치 동안에 되게 유명한 어떤 건축가였나 봐요. 이 사람이 recognize that 자, 뭐를 인지했냐? Architecture requires both practical and theoretical knowledge라고 해서 건축이라고 함은 요구한다고요. 우리 여기 있는 both A and B 해서 보니까. 실용적이고 이론적인 지식 모두를 건축은 요구한다라는 것을 인지했대요. 자, 그리고 and he listed the discipline이라고 해서 그가 학문들을 listed 나열을 했는데 어떤 학문이에요? He felt the aspiring architect should master이라고 해서 그가 느끼기에 열망 있는 건축가는 master 막 완즉 완전히 습득해야 되는 그러한 학문을 나열을 했대요. 그래서 그 학문이 뭔가 해서 지금 컬럼 뒤에 나열이 되어 있죠. 저 어떤 학문을 얘기했냐? 문학, 글쓰기, 우리 드래프트맨십이라고 하면 도제라고 되는데 드래프 하면 우리 쉽게 말하면 그 어떤 처음에 초안 이런 거 그냥 설계도의 초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계도 같은 걸 그리는 그러한 이제 능력. 그다음에 마스매틱 수학, 히스토리 역사, 필로소피 철학, 뮤직 음악, 메디슨 의학, 러 법학 그리고 astronomy, 천문학까지. 자, 지금 그가 나열한 여러 가지 학문들이 뭐라고? 아니, 좀 열망 있는 괜찮은 건축가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다 습득해야 돼라고 그가 나열한 학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죠. 다시와 함께 a curriculum that still has much to recommend it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교육 과정인데 뭐라고? 여전히 추천할 거리가 많은 교육 과정이요. 사실 지금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다 배워야 되는 그런 교육 과정 학문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요, 아, 건축가라면 이런 것까지 배워야지라고 이걸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건축의 어떤 위상이 올라갔던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유명한 건축가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지. 아, 건축가라는 사람들은 실용적이고 이론적인 지식 모두를 겸비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All of these study was necessary. 이 모든 학문이 필요했대요. He argued. 그가 주장하기로는 다 필요를 했는데 자, 왜냐면 Architects who have aimed at acquiring manual skills.

still without scholarship이라고 해서 자,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건축가입니다. 그 뒤에 후로 해가지고 한번더 꾸며주기를 자, who have aimed at 막 이렇게 뭐예요? 목표로 두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Acquiring manual skill 해서 manual skill이라고 하면 우리 손기술 같은 걸 얘기합니다. 어떤 수작업을 하는 이 손기술을 습득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자, without scholarship이라고 하니까 학문 없이 그러니까 학문이 아닌 그냥 손기술을 습득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건축가는 have never been able to reach a position of authority라고 해서 절대로 도달치 못할 것인데 자, 어떠한 지위요? Position of authority라고 하니까 권위의 지위에는 절대 도달치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To correspond to their plans라고 해서 그들의 계획에 상응하는 이 권위의 지위에는 절대 도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저 더 해석을 해볼게요. While 반면에 those who have only upon theories and scholarship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긴 주어 안에 여기도 마찬가지 후로 해가지고 꾸며져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야 이번엔 rely upon 하면 의존하고 있는 사람인데 오직 어디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니 이번엔 theories and scholarship. 이론이나 그냥 학문에만 오직 의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반면에 were obviously 명백히요. Hunting the shadow, not the substance. 그대로 해석하면 뭐라고? 쫓고 있는 건데 그림자를 쫓는 거지 어떤 실체를 쫓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보자, 얘들아. 자, 앞에서부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앞에 내용은 사실 별거 없었어요. 그냥, 아, 이 건축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부흥한다, 부흥했다, 이 로마 시대 때 얘기가 나왔고,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유명한 건축가가 한 말은 뭐라고? 있잖아, 건축가는 여기 나왔던. 건축가는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 거였어? 이게 뭐였어? 아까 practical. 실용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theoretical, 이론적인 지식이요. theoretical knowledge를 가져야 된다. 이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막 이렇게 많은 학문들을 공부해야 돼? 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필수적인데, 자, 그 이유를 이제 말해주는 이 부분이었어요. 이유를 말해주는 부분. 자, 이유로 들어가 보니까, 자, 아까 어떤 사람, 이 건축가는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좀 보면, 말 그대로 하면, 학문은 없는데, 손기술만 가지는 걸 목표로 한 사람. 이 사람 지금 뭐예요? 여기로 이제 해당되면. 아까 건축가는 실용 지식과 이론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첫 번째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 같아? 일단, manual skill, 손기술이 있다고 하는 건 실용적 지식이 있다는 거지. 근데 학문적인 깊이는 없는 거야.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실용적인 지식은 있는데, 이론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뭐라고? 권위의 지위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했어. 둘다 있어야 좋은 건축가인데, 당연히 그 중에 하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권위의 지위에는 가지 못한다고. 이 사람 안 된다고. 자, 근데 반면에 하면서 나왔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지금 두 번째 사람. Those who have relied only upon theories and scholarship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오직 이론과 학문에만 의존하는 사람.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지금 보아하니까 실용적 얘기는 전혀 안 나왔네? 그럼 이 사람은 실용은 없이 이론과 학문만을 쌓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뭐라고? 당연히 아까 우리 건축가는 둘다 가져야 된다 했는데 이 사람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 얘기한 거야? Hunting the shadow, not the substance라고 해서 본질을 쫓지 못하고 그림자만 쫓는다. 아, 결국엔 뭐야? 이 사람은 학문적인 어떤 깊이, 어떤 이론적인 지식은 있으나 실제적인 여기 나오는 실용적인 어떤 지식은 갖추지 못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허상만 쫓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중요한 걸 찾지 못한다는 얘기죠. 괜찮나요? 아, 그럼 나는 밑줄 친 부분은 결국에는 좋은 건 아니야. 이 사람도 문제가 있는데 학문 이론적인 것만 갖추고 실용적인 지식은 갖추지 못해서 허상만 쫓더라. 요 얘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니까 Seeking abstract knowledge emphasized by architectural tradition이라고 했습니다. 자, 추상적인 지식을 쫓는 건데요. 강조되어진 거죠. 누구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건축의 전통에 의해서 강조되어진 추상적 지식을 쫓는다? 전통 얘기가 전혀 상관이 없죠. 자, 2번. Discounting. 우리 discount. 할인으로만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무시하다, 경시하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할인을 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가지고 있는 가치를 깎아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the subjects necessary to achieve architectural goals라고 했어요.

과목들을 무시하는 건데요. 필요한 과목이죠. 뭐 하는 데 있어서. 건축의 목표를 성취하고 도달함에 있어서 필요한 과목을 무시하는 거? 요 얘기 아니었잖아. 자, 3번. Pursuing the ideas of architecture without the practical skills. 자, 추구하는 겁니다. 건축의 이상을 추구하는데, 자, 뭐 없이요? 실용적인 기술 없이. 어? 여기 있잖아. 실용적인 거 없이 이론만 갖춘 사람, 우리 뭐라고? 이상을 쫓는데, 여기 있는. 실용적인 기술 없이. 그대로 나오고 있네요. 답은 3번. 자, 4번. Prioritizing architectural material aspects over artistic ones라고 해서, 자, prioritize A over B라고 하면 A를 B보다 우선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의 물질적인 측면을 뭐보다? 예술적인 측면보다 우선시 여긴다? 우리 물질 예술 얘기 아니었기 때문에 탈락. 자, 5번. Following historical precedents without regard to current standard라고 해서 역사적인, 자, precedence 하면 설렘이다. 역사적인 어떤 이전의 예시를 따라가는 건데요. 뭐 하지 않고 현재의 기준을 고려치 않고 역사적인 설례를 따라가는 거. 우리 역사 설례, 뭐 현재 기준 얘기 아니었죠. 그래서 답은 3번. 괜찮나요? 자, 그래서 얘도 지문 분석과 함께 생각을 해보자면요. 처음에 얘기했던 이 로마 제국에서의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의 위상이 올라갔더라. 그래서 건축가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되게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얘기와 함께 이 부분이 핵심이지. 그래서 건축가에게 갖춰야 될 지식은 뭐다? 바로 실용적인 지식과 이론적인 지식 모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뒤에 따라 나왔었어요. 자, 근데 뒤에 보면 결국에 뭐라고? Manual skills, 손기술만을 가지고 있고 학문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권위의 자유로는 가지 못해. 근데 이론만, 학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도 문제가 있었어요. Hunting the shadow, not the substance 라고 해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shadow와 substance는 뭐가 되겠습니까? Shadow는 말 그대로 그림자를 쫓는 거니까 실체 없는 이론, 현실과 연결되지 않은 지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비해서 아까 얘기한 substance 같은 경우는 실제 가치나 적용 가능한 능력, 즉 여기서 얘기한 실용적인 지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론이나 현실과 연결되지 않은 지식만 쫓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능력은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키 메시지를 우리 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 뭐 얘기하고 싶은 거죠. 건축가는요, 뭐와 뭐를 갖추고 있어야 됐다? 실용적인 지식과 학문적인 지식을 모두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괜찮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세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이전과 좀 다른 반응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정리와 함께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6강에서도 써먹어야 되는 접근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단순히 주제를 찾는 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표현을 바꿔서 숨은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한끗 뒤집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원래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속뜻과 겉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이죠. 표현을 의미로 변환할 때 구체적이라면 추상적인 개념으로 일반화를 시키고, 추상적인 표현이라면 상황 속의 구체적인 의미로 바꿔서 그 주제와 연결 짓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제와 연결해 판단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했던 자 밑줄 표현을 읽고 내가 그 안에 숨은 의미를 주제와 연결지어서 찾은 다음에 우리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에서 아, 이거는 절대 안 돼 라는 것이 있었고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좀 헷갈리네 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요 세모일 때 이거를 앞에 내가 찾았던 밑줄 표현의 숨은 의미와 연결지어서 O로 만들어내는 그 능력, 우리가 이걸 기르고자 노력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화려한 표현을 볼 것이 아니라 주제와 연결되면서 핵심 의미를 담고 있는 보기를 선택하자라는 것이 여기에 문제 접근법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쉬운데, 아,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 쉬운데 제가 문제에 적용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라는 친구들. 자, 우리 6강에서도 또 이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 오늘의 퀴즈는 풀고 가야겠죠. 자, 오늘의 퀴즈,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adapt, 그 다음에 adapt 해가지고 발음은 같지만 의미는 다른 이 친구들의 의미를 써서 오늘 수강 잘했다는 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6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산과 염기 평형이에요. 산과 염기 평형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평형에다가 산과 염기까지 묶여 있는 겁니다. 자, 물론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배점도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고 배점이 큰 그런 문제가 수능에 출제가 됩니다. 저는 이제 고민해봤죠. 이 산과 염기에 대해서 이 평형에 대해서 약점을 공격한다면 또 극복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번 전반적인 이번 강의의 기조가 뭐냐면 아주 어려운 문제 가지고 뭐 디테일하게 스킬을 써 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해야 돼 이게 아니고 문제를 흐르는 그 저변에 있는 기본 골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골격을 얼만큼 다시 잘 만들어 줄까? 저는 그게 약점이라고 본 거거든요. 그 약점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한번 알려 드릴 거고 또 극복하는 것까지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목표는 보면 산과 염기의 정의를 아는 거예요. 이때 이제 뭐냐면요. 강산과 약산, 그 다음에 짝산과 짝염기를 잘 파악하셔야겠죠. 이런 것들. 사실 이제 강산과 약산을 찾는다는 것은 KA 값을 찾아야겠고, 역시 KB 값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KA, 그 기존에 알고 있는 K 값과 KA, KB, 즉, A는 액시드의 약자니까 산이고요. B는 베이스의 약자니까 염기다. 요 정도에 대해서 이제 관계를 좀 알아봐야겠고, 그럼 자연스럽게 아마 KW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최근에 수능에는 요 두 개가 잘 안 나오지만, 염의 가수분에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제에는 좀 많이 삽입을 했는데, 근데 염의 가수분에에서는 이제 강산, 그 다음에 강염기 이렇게 여기서 온 친구들과 약산 또 약염기 여기서 온 친구들이 가수분해가 얘는 안 되고 되고 이런 것들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완충용액 결과적으로는 이 완충용액에서 또 평형 이동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래서 산과 염기의 정의도 알아야겠고 K값도 구하는 것도 알아야겠고 그 다음에 염의 가수분해에서 완충용액까지 쭉 제가 압축해가지고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고 거기다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써머리 한번 하고 개념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를 풀 건데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그 핸드아웃을 보시면 대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대표 문제에서 제가 그냥 딱 보는 순간 나는 이렇게 풀 거다.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딱 보는 순간. 자, 제가 할게요. HA의 농도가 0.1몰 농도구나. 100ml구나. 이렇게요.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그러면 이제 저처럼 많이 한 사람들은요. 이거 보면서 아, 이거 10ml이 있구나. 이렇게 밀리몰 단위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뭐가 H 플러스가 또 뭐가 A 마이너스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요. pH가 5가 나왔어요. 그럼 pH가 5가 나왔으면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고요. 아울러 A 마이너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제곱일 거야. 이렇게. 그러면 KA 값을 구하면 10의 마이너스 1분의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 나오겠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순간 이런 거 한번 체크해주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보니까 이온화 상수 KA 값은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니까 작다. 맞는 표현이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산의 세기는요. 당연히

오른쪽으로, 자, HA를 써볼게요. HA가 H 플러스 A 마이너스가 되니까 정반응적으로 약하게 갈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HA가 더 많아야 되니까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입자 수도요. A 마이너스가 HA보단 더 어떻게 돼? 적어야겠죠. 그래서 HA에 해당하는 입자 수. 그래서 입자의 양은 누가 더 많다? 그러면 A 마이너스가 더 많다. 이것도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입자 수만 봤을 때. 자, 이제 세기를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니은은 제가 입자 수로 본 거고, 요 세기가 아니고 입자 수로 본 거예요, 그냥. 자, 니은은 이제 세기로 보겠습니다. 세기로 보려면 KA 값이 10의 마이너스 9제곱 정도 되니까, 아, 이게 약산이고 강이고 강이니까 A 마이너스가 누구보다 H3O 플러스, 즉 H 플러스보단 더 HA가 더 약이구나. 그럼 강은 누구냐? H 플러스가 더 강이구나.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거구나. 해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요렇게. 제가 아까 전에 하얀색으로 아니야라고 한건 입자수를 다본 겁니다. 요렇게 풀면 1분도 안 걸립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풀었으니까 됐지? 야, 넘어가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 쭉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수능장 가서 요 정도 문제가 나온다면 요 정도 속도가 나와야 돼요. 쭉 이렇게. 그러면 과연 선생님 머릿속에서는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이렇게 푼 것이냐? 그 약점을 이제부터 극복해보자 이거죠. 첫 번째. 다시 풀게요. 아까 선택지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이제. 첫 번째. 무조건 매뉴얼을 만든다면, 아, HA가 있고요. 이 HA가 H 플러스, H 플러스는 H3O 플러스예요. 더하기 A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된다는 이온화식은 쓸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형에서 배웠잖아. 쓸줄 알아야겠고, 그 다음에 KA 값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KA 값은 산이잖아, 산. 산의 이온화 상수니까 분모가 H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만약에 강산이었으면요. 0.1몰 농도니까 pH가 아마 1이었을 거야. 이게 이제 화원이잖아요. 화원인데, 우리는 이제 화투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야. 이게 아니어서 pH가 5란 얘기는 여기에 숫자가 10에 마이너스 5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얘도 10에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얘는 반응 전의 농도니까 10에 마이너스 1을 해서 10에 마이너스 9를 구하는 거에 익숙하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다시 말해서, 좀 지워볼게요. 자, 공식으로 할게요. 자, 이거 쓰세요. 농도가, 처음에 농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C. 그 다음에 반응을 얼만큼 하느냐라고 한다면, 빼기 C 곱하기 알파만큼 합니다. 자, 이때 알파는 이온화도예요. 이온화도. 이온화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하기 C알파, 더하기 C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C 마이너스 C 알파가 되고요. C 알파가 되고 C 알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약이다 보니까 약산이다 보니까 요 C 알파는 너무 작아 양이.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없다는 걸 뭐라 그래요? 근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사한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KA 값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KA 값은 C분의 요거 C의 알파 C 알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지워지면 어떻게 돼요? KA 값은 C 알파의 제곱 이렇게 구합니다. 한번 더. 자, 봐라. KA 값은 얼마예요? C 알파의 제곱. 이거를 저는 미리 본 거야. 근데 지금 알파가 없으니까 안쓴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아주 베리 땡큐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pH가 5예요. 그럼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옆에도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겠죠. 그럼 처음에 농도가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이것만 갖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 그래서 HA, 약산의 평형상수 구하는 거. 이렇게 풀면 됩니다. 두 번째. 자,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 HA가 있고요. H 플러스가 있고 A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때 KA 값이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정반응 쪽으로 잘안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잘안 가니까 약산이다.

H 플러스가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HA가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OH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KB 값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염기니까 KB 값 구하면 분모에 A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리고 분자에 HA가 나오고 농도입니다. OH 마이너스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KB 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수치가 있다면 당연히 구해야겠죠. 근데 수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자, 25도씨에서요. 25도씨에서는 KA 곱하기 KB가 얼마냐? KW입니다. 자, 여러분들 KW 많이 기억나시죠? 이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잖아요? 그래요. 이게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까 전에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었다면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5제곱으로 KA와 KB도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약점이 있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처음에 HA가 나오는 순간 얘가 약산이다 라고 판단되는 순간 이렇게 C알파, C알파 해가지고 KA는 C알파의 제곱을 구할 수 있는가?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알파가 안 나왔으니까 안 써도 됩니다. 물론 알파 값도 구해낼 수 있어요. 두 번째, 강산, 약산 확인할 수 있는가? 상대 값입니다. 강산, 약산, 짝산, 짝염기 생각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이 염기를 가지고 다시 가수 역반응을 시켜가지고 KB까지 얻어내는 이 일련의 과정이 알려드리면 다 끄덕끄덕 해요. 아, 나 맞아. 많이 알아. 맞아, 맞아. 해놓고 실제로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못 풀어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기억은 지금 구해놨고요. 니은에서 산의 세기를 물어봤잖아요? 산의 세기. 세기면 약산, 강산이니까 H3O 플러스가, H3O 플러스가 A-보다 HA보다 이렇게 HA보다 강산이니 그러면은 약산 강산 니은 빙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입자수는요. 조심하세요. 입자수는 당연히 H가 훨씬 많죠. HA가 훨씬 많죠. 오른쪽으로 잘안 가니까. 정반쪽으로 잘안 가니까. 이렇게. 그래서 입자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디귿에서. 어떻게 물어봐요? HA가 HA는 A-가 누가 더 많니라고 하면 당연히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니까 이쪽이 더 많다고요. 그 말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해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KA하고 KB를 능수능란하게 가지고 오실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증가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우리 목표였던 완충이라든지 염은 아직 안 했어요. 근데 딱 하나만 했어요. 그냥 가수분해. 염의 가수분해 모습은 살짝 보여드렸거든. 역반응 진행하는 거. 이거를 쓸줄 알아야 돼요. 자유자재로. 그 정도 돼야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야. 실제로 최근에 수능 문제는요, 이렇게 쉽진 않습니다. 대신 이 틀, 여기 나와 있는 요 매뉴얼로 만든 이틀 있잖아요. 이 틀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나도 제가 이렇게 EBS 강의하면서 글씨를 이렇게 천천히 쓴 적은 별로 없거든요. 막 빨리 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또박또박 쓸수 있어야 요 부분이 약점이 극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 그래프, 저기 뭐야, 자료가 나와도요. 0.1몰 농도, 그 다음에 pH5, 아, 그러면 10에 마이너스 5제곱이군. 그러면은 H 플러스가 얼마고 A 마이너스가 얼마니까 KA 값이 얼마다. 이게 바로바로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 정도가 돼야 여러분들이 연습이 됐다고 얘기하고 약점이 극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필수 개념만 딱 안긴다면 저는 이거는 꼭 기억해라. 예? KA 값 구할 수 있어? C알파의 제곱인 거 알아?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KW 값. 우리가 화원에서 많이 봤던 10의 마이너스 14제곱. 그거 있잖아요. 그 KW 값은 KA 곱하기 KB라는 거. 한번 더. KA 곱하기 KB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두 개만 가지고도 또 평형 이동과 함께 해서 다음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또 약점을 또 극복해 볼게요. 자,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2번 문제는 1번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의 차이가 뭐냐면 대표 문제 1번은요, 요 정도에 있었고 pH가 나왔는데 이거는 보니까 뭔가 지금 반응을 유도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돼.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자, 이때 KA 값이 얼마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KA 값이 나와 있어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라 나와 있으니까

그럼 KA 값 말고 딴거 물어보겠네? 그거 꼭 기억하셔야겠고. 자, 보세요, 한번. 너희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화원에서 배웠던 중화반응. 이런 걸또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운 걸다 이용하셔야 돼요. 중화반응을 시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렇게 합니다. 0.1몰 농도가 있고 HA가 있잖아요. 근데 얼만큼 있다? 100ml가 있다. 그 다음에요. 0.5몰 농도가 있고 NaOH가 있는데 NaOH가 10ml가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대로 보고 0.1 농도, 그 다음에 100ml 부피 곱하면 얼마야? 이게 H 플러스가 10이다. 이렇게 밀리몰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OH 마이너스가 0.5 곱하기 10이니까 얼마야? 5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미 이 반응이 진행되면서 여기가 짠, 짠, 오. 산성이네요. 혼합 용액은 산성일 것이다. 요게 보입니다. 완전히 중화가 안된 거예요. 사실은 요런 상황도 화학에서는 이제 완충 용액이다. 완충 용액이다라고 불러줍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야. 거기까지는 알겠어. 자, 다른 건 모르겠고요. 선택지위부터 바로 갈까요? 가에서 HA가 A-보다 크냐? 맞습니다. 왜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HA가 있었는데, 이 HA는 H 플러스, 이게 H3O 플러스입니다. 더하기 A 마이너스가 되면서 K 값이 얼마냐면요. KA 값이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야. 1.0은 뺄게요. 그러면 약이니까 약, 그 다음에 강, 강. 얘가 산이고 염기다. 이럴 거 아닙니까? 물론 H 플러스 주면 산 받으면 염기예요. 그러니까 정반응 쪽으로 많이 못 가. 그래서 얘가 많단 얘기야. 그래서 HA가 H 플러스나 A 마이너스의 농도보다 많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니은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갑자기 OH 마이너스 농도 분의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8제곱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거 많이 배웠잖아. 그럼 이러려면 뭐가 알아야 돼? H 플러스가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그럼 pH를 구하면 되죠. 자, 구해 보겠습니다. 요거 별표 치시고요. 현재 KA 값이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에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5를 왼쪽에 쓰시고요. 자, 저는 KA 값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KA 값은 C분의, 이렇게, 잠깐만요. HA의 농도 분의, 좀더 쉽게 말씀드려줄게. H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A 마이너스의 농도예요. 그러면 얘를 그냥 X 취급하세요. X 취급. 그럼 얼마예요? 분모가 10의 마이너스 1이고요. 왜?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X의 제곱이 되겠죠. 요 X는 얘가 각각 XX예요. 그러면 X의 제곱은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6제곱 나오죠? 그러면 X는 얼마예요? X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 나옵니다. 자, X가 뭐라고 여러분들? H 플러스 값이라고. 그럼 H 플러스 값이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pH가 3이었겠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요 위의 가격, 위, 그 분자의 값이 10의 마이너스 3제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합쳐서 10의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하니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11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을 구하면 10의 몇 제곱? 8제곱이 되겠죠. 딩동댕, 니은은 맞는 표현이죠. 자, 디귿도 볼게요. 혼합 용액의 pH가 얼마냐? 제가 지금 산성이라고 먼저 딱 찍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pH가 7보다 크대. pH가 7보다 크면 염기성이잖아요. 저는 산성이라고 딱 찍어놨는데 현재 염기성이래. 그럼 틀린 거죠. 그럼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다. 자,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앞에 문제에서는 pH가 있었지만 뒤에 문제, 2번 문제에서는 pH를 9에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쨌든 pH를 물어보게 돼 있어. 그 물어볼 수 있는 것까지 예상을 해서 내가 자료 분석이 완벽하게 되면 약점이 극복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기니디 보면서 들어와. 뭐야? 내가 다 맞춰줄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계산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대신 지금 제가 하나 팁을 드린 건 뭐냐면 여기에 X의 제곱을 썼다는 거야. 이게 좀 생소해 보이죠? 생소하지 않아요. 그냥 얘가 처음에 농도 10의 마이너스 1. 그 평형일 때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거 X 이렇게 한 거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그러니까 머리 많이 쓰지 않고 내가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처럼 이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지만 문제 푸는 틀을 좀 이해하시고요.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약간 달라집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맞춰야 돼요. 약간 달라져요. 하지만 느낌이 좀 묘해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문제 만드는데 좀 어려웠어요. 구성하는데.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역시 여기 KA가 나왔어요. KA가 나왔는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g을 첨가했어요. 그럼 전체 부피는 1000ml를 넘지 않는다. 뭐 이런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식량은 40이다.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전체 부피는 안 바뀐다고 하고요. 자, 그래놓고, 가에서 pH가 얼마고, 0.1몰 넣었을 때 어떻게 될 거고, 그 다음에 0.1몰에 NaA가 들어갔을 때 AQ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 AQ가 있는데 Na 플러스가 맞니?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이건 웃긴 거야. 이거 비슷한데. 그쵸? 그럼 잘 모르겠죠? 그럼 여기부터 가세요. 갈 건데, 그 전에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이거 화원하고 똑같은데? 그럼 0.1몰농도 쓰시고, HA 쓰시고, 부피 1000ml 쓰시면 얼마예요? 여기가 100ml가 있구나. 누가? H 플러스가. 항상 우리는 산만 보잖아요. 산염기만.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농도하고 이런 부피는 없는데, NaOH가 2g이 들어왔어요. 2g이. 그러면 2g이 들어왔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분자량이 40이라고. 그 얼마예요? 20분의 1 몰이 되겠죠. 20분의 1이면 0.05 몰이 됩니다. 얼마? 0.05 몰. 얘는 몇이에요? 밀리몰이에요. 자, 제가 항상 기승전 몰 그렇게 강조하잖아. 제가 왜 자꾸 몰을 강조하느냐? 몰로 일단은 가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안 되면 농도 가는 거지.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가 매뉴얼이라고 한건 뭐야? 매뉴얼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렇게 쓰란 얘기야.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하건 안 하건 관계는 없어요. 물론 이용 안 하면 좀 기분 나쁘지. 하지만 그냥 100, 여기는 얼마야? 0.05. 여기는 0.05 몰인데, 여기는 위에는 밀리몰이네? 그럼 뭘로 바꾸면 될거 아니야? 얼마로 바꿔요? 0.1 몰. 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 그러면 중화 반응이 진행되면 얘가 없어지고, 없어지고, 여기가 0.05 몰이 돼서, 그쵸? 그래서, 아, 여기 나도 산성이겠구나. 요 정도는 알 수가 있다고. 아직 염기성까지 못간 거죠. 그런 거구나.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가에서 수용액의 pH가 얼마냐? 자, pH는 아까 전에 H 플러스를 알아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X라고 표현했잖아. 그러면 KA는 C분의 X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x의 제곱은 CKA가 되겠죠. 그러면 x는 얼마야? 루트 CKA가 되겠죠. 자, 집어넣는다. 자, 루트 갖다 놓고요. 농도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곱하기 KA가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루트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나오고요. 내가 원하는 x는 얼마냐? x는 H 플러스고, H 플러스는 얼마냐?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이걸 통해서 pH가 얼마다? 3이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 선생님, 잠깐만요. 우리가 대표 문제 1번 하고요. 대표 문제 2번 하고요. 지금 3번을 봤을 때, 공식이 약간 달라지는데요.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까 루트 안 배웠잖아요. 그냥 변화를 준 것뿐이야.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변화를 준 것뿐인데 잘 모르는 친구들은요, 뭐야, 아까 전에 2번 쓸 때하고 1번 쓸 때하고 다 공식이 다르잖아. 안 달라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빨리 하려고 한 것뿐이야. 두 번째. 자, 나의 0.1몰 농도 HCl 1ml. 그 0.1에 1ml니까 와, 0.1밀리몰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즉 H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자 이쪽에 집어넣을 때하고 이쪽에 집어넣을 때하고 수용액은 넣은 수용액은 가의 수용액보다 pH가 작다. 그럴 수가 없죠. 이미 여기는 pH가 높아요. 예, 여기 pH가 3이면 대략 한5 정도 될 거야. 대략 높단 말이야. 근데 높은데 뭐 하자는 거지? 아, 이거 완충 용액이구나. 드디어 완충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완충 용액이구나.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제가 산 HA가 있어요. 산 HA가 있고, 산 HA는 H 플러스 A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염기를 NaOH를 집어넣었어요. NaOH를 집어넣으면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때 중화 반응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면서 물 되겠죠? 그럼 나머지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 이거를 염이라고 합니다. 염. 뭐라고 한다고? 염. 그런데 완충 용액이란, 자, 이거 개념 정리 필기하세요. 완충 용액이란, 완충 용액이란 뭐냐? 약산과 그의 염. 짝염이에요, 짝. 그의 짝. 그러니까 약산과 그의 염. 혹은 약염기와 그의 짝염이, 짝꿍이 되는 염이 있어야 됩니다. 있는 것도 좋은데요. 있고 나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몰로 따지면 거의 1대1 수준으로 있는 게 가장 완충이 잘 됩니다. 1대1 수준으로 있는 게 가장 잘 돼요. 이제 완충 용액의 이론적 배경, 즉 원리는 뭐냐? 완충 용액이 되는 원리는 뭐냐면, 완충 용액의 원리는요, 평형 이동이에요. 평형 이동이고요. 완충 용액에 사용하는 이유 혹은 결과, 완충 용액을 나무 꼭 생각해야 되는 거. 자, 완충 용액은요, pH가 급격히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충이란 말이 뭐예요? 완충이란 말은 영어로 버퍼 솔루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버퍼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진짜 싫어하는 거거든요. 버퍼 걸린다. 와, 싫잖아요. 뭐 요즘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공감하던데, 핸드폰 보면 이게 동영상에서 이게 돌잖아요, 이렇게. 그걸 버퍼링 걸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HA가 있으면 HA는 평형 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평형 상태가 되는 거고요. NaA가 들어가잖아요. NaA는 Na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주목. 지금 위의 식하고 아래 식하고 뭐가 달라요? 아래 식에는요, 원웨이입니다. 즉, 가역 반응이 아니야. 얘는 그냥 한번 오면 끝이야. 자, 이럴 때 누가 H 플러스를 더 투입했어요. 투입하면, H 플러스가 많아지네? 많아지니까 A 마이너스랑 만나서 어느 반응? 역반응 가서 pH의 변화를 줄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pH가 잘안 변하는 거야. 만약에 누가 OH 마이너스를 투입했어. 그럼, H 플러스가 반응해야지? 라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반응이, 즉, 정반응으로 유도돼가지고 pH, H 플러스 양을 채워주는 거야. 이게 바로 완충 용액이고요. 완충 용액의 효과는 뭐라고? pH의 변화를, 급격한 변화를 막아주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완충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필기하라는 얘기를 잘안 하거든요. 근데 이건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자, 그러면 여기가 산성이긴 한데 완충 용액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기다 H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pH가 낮아지면 낮아질지 올라가진 않겠죠? 근데 이미 pH가 올라가 있어. pH가 5 정도 될 거야. 나중에 뭐 헨더슨 하셀바식 쓰면 5 그냥 나옵니다. 5 정도 될 건데 5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H 플러스를 집어넣으면은 다시 내려가야 될 건데 야 완충이라니까. 완충이니까 어떻게 돼? 안 내려간다고. 안 내려가요. 그래서 pH는 변화는 더 작아요, 여기가. 그래서 나에서 0.1몰 농도 HCl 1ml를 넣었을 때 가보다 나가 변화가 작다라고 하면 맞아요. 말 조심해야 돼. 변화가 작다. pH 변화가 작다고 맞아. 근데 pH는 어떻게 돼? 얘가 작다고? 아니잖아. 이미 큰데 변화가 안 되니까 계속 오겠지. 계속 오겠지. 물론 들어간 양이 소량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겁니다. 조심해. 변화가 작다라는 거 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0.1몰 농도 NaA. 자, NaA가 Na 플러스 A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약에서 온 짝꿍이기 때문에 자, HA가 있었고 H 플러스 A 마이너스니까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잖아요. 그래서 약에서 왔기 때문에 나 약이야. 그러면 물이 있으면 물과 뭐가 돼? 가수분해가 돼서 반대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10개 있었다 할지라도 A 마이너스는 물과 함께 가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 양이 약간 작아집니다. 그럼 누가 제일 많겠어요? 반응하지 않는 Na 플러스가 제일 많겠죠.
그래서 Na 플러스 이온이다. 정답은 ㄷ.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번, 2번, 3번 문제.

여러분들 푸시면서요. 어땠어요? 1번, 2번, 3번 문제. 문제는 쉬워요. 답 맞추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숨은 원리가 이거다. 이 골격이 이거다. 그거를 잊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앞에 원리를 담고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HA가 아니고요. 정말 잘 나오는 아세트산을 말씀드렸고, 이때 또 KA 값이 나와 있습니다. KA 값,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체크해야 돼.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 있는 거고요. 자, 지금 보니까 산과 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매뉴얼 뭐 해야 돼? 이제는 해야지. 딱 보는 순간, 아, 0.1몰 농도가 있고, CH3, COOH가 얼만큼 있다? 1000mg가 있구나.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100mmol, 100mmol 있구나. 이거 쓰지 맙시다. 이렇게 딱 써놓는 거야. 나만의 루틴인 거야. 자, 이번에 두 번째는 0.1몰 농도 NaOH가 들어오는데, 얼마야? 500mg가 들어오네. 그러면 얘가 50이 있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중화 반응하면서 50 됐구나. 여기가 완충인 거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나의 경우가 지금 완충 용액이 되어 있는 거야. 나가 완충 용액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0.05몰이네. 얼렐레? 봐라. 50mmol이니까 50mmol이 0.05몰인 거죠.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는 농도도 없고요. 그냥 NaOH가 퉁 하고 0.05몰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완전히 중화된 거야, 이렇게. 그 얘가 완전히 중화된 상태구나. 완전히 중화된 상태구나. 이렇게 딱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니?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나는 완충 용액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다에서는 중성이다. 맞겠죠? 그 다음에 나에서 CH3COO에 OOH의 KA 값은, 자, 온도가, K 값은요, 여러분들, K 값은 온도에 의해서 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온도가 안 바뀌었어요. 온도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K 값은, 혹은 KA 값은 그대로 있죠. 몰코 크기는, 정답은 기역, 니은, 이러면 틀립니다. 에잉? 이러면 틀려요. 뭐야? 페이크였죠? 예. 어떤 페이크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봐도 중성 맞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화1이면 이게 맞아요. 근데 화2는 틀려요. 이게 뭘까요? 예. 니은 별표 치세요. 니은 별표 칩니다. 그래요. 중화된 건 맞습니다. 그럼 중화된 결과 뭐가 나와요? 지금 이렇게 쭉쭉쭉 없어지고 나면, 자, 없어지지요? 없어지지요? 없어집니다. 남아있는 건 Na 플러스가 남아있죠. 또 뭐가 남아있어? CH3COO 마이너스가 남아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강에서 왔으니까, 즉 강염기에서 왔으니까 가수분해 한다 안 한다? 가수분해를 안 한다. 가수분해와 관계가 없어. 안 해. 이렇게. 그런데 얘는 물과 함께 만나서, 그래서 제가 식 쓰는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물과 함께 만나서 H 플러스가 이동하니까 CH3COOH가 되고 OH 마이너스가 형성이 되는 거야. 이해갔니? 얘가 누구냐면요. 다시 볼게요. 얘가 누구냐면, 아까 HA에서 그 A예요. 아, 그러네. 그 아까 전에 A-는 가수분해 한해 만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Na 플러스보다 만내 적대 그런 얘기 했잖아. 어디에서? 3번 문제에서. 그대로 이어오는 거야. 이거 뭐 달라진 거 있겠어요? 위치만 바뀌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가수, 염의 가수분해에 의해서 뭐가 된다? OH-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완전히 중화됐던 이때가 중성이다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중성이 아니고 오히려 pH가 7보다 약간 큰 염기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 친구들이 기역과 니은을 고르고, 뭐야? 정답이 없네? 이랬으면 참 좋은 해석인 거죠. 원래는 문제는 기역, 니은이 있더라고요. 기역님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틀리라고. 그래서 정답은 기역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틀린 거야. 선택지가 기역, 니은이 있고 기역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요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예 이걸 빼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뭐 어디가 있냐?

0: 예, 기어, 기긋은 있잖아요. 그러면 다 풀어놓고, 이상하다. 이런 경우 많잖아. 이상하다. 기억력은 확실한데? 아유, 양교사님 또 오타를 냈네. 이러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겠지. 왜 그랬을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니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5번 문제. 자, 지금 염의 가수분에 대해서는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에 가수분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5번 문제에서, 5번 문제는 이제 약간 더 업그레이드가 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스타일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쉬운 문제는. 근데 이 문제도, 조금만 조작시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먼저 시작할게요. 산 HA가 있는데, KA 값이 있나 봐요. 그럼 일단은 잘 모르니까 H 플러스 A 마이너스 KA 값 얼마인지 몰라. 그 다음에 B이온이 있는데, B의 이온화 반응식. 원래 안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좀 그래도 쉽게 만들려고 이 식을 써준 겁니다. 위의 식은 안 써준 거고요. 자, 요 식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BH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 즉, H 플러스가 일로 간 거죠. 여기가 이제 KB입니다. KB가 있는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 문장에서, HA의 KA 값은, 염기 B의 KB 값의 몇 배? 10의 9제곱 배요. 요거 써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아직 KA 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KB 값도 얼마인지 모르는데, 10의 9제곱 배래. 아, 그런 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중요하네요. 전체 이온의 양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몰이다. 이거 왜 중요할까요? 잘 보세요. B가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됐는데, 되고 나서 이 BH 플러스와 요 값과 요 값을 더했더니 얼마라고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몰입니다. 매우 어려워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몰이야. 그런데 얘네들은 어차피 1대1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아, 4. 10의 마이너스 4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몰로. 이렇게. 근데 우리가 K 값 구할 때는 어떻게 돼? 뭐를 써야 돼? 몰 농도를 써야 돼? 몰 농도를 써야죠. 자, 문제를 읽어보면요. 얘가 처음에 농도가 0.1 몰 농도래요. HA도 0.1 몰농도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둘다 100ml씩 있어요. 둘다 100ml씩 있다. 이렇게. 둘다 100ml씩 있다. 그러면 이온화 돼가지고요. 결론을 봤을 때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몰이 있으니까 하나당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몰이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몰이야, 몰농도야. 몰 농도가 필요하죠. 그럼 부피가 얼만큼 있어? 100ml가 있어. 그럼 분모가 10에 마이너스 1에 10에 마이너스 4죠. 잘 봐야 돼, 이거. 요게 몰이야. 이게 뭐예요? 부피야. 이렇게요. 리터로. 이거 얼마야? 10에 마이너스 3이죠. 그래요. 여기가 10에 마이너스 3 몰농도고요. 여기도 10에 마이너스 3 몰농도고요. 반응 전에는 10에 마이너스 1 몰농도입니다. 자, KB 값 생각해 봅시다. KB 값은요, 10의 마이너스 1분의 10의 마이너스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됐니? 그럼 10의 마이너스 9가 나올 거고요. 10의 마이너스 6이 나올 거고, 9랜다. 10의 마이너스 6이 나올 거고, 10의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아하, KB가 10의 마이너스 5구나. 여기까지 인정? 그러면 KA 값 구해 볼게요. 10의 마이너스 5가 KB잖아요. 거기에 얼마야? 몇 배? 10의 9제곱배. 10의 9제곱배. 이걸 이용하는 거야. 10의 9제곱배를 갖다 집어넣을게요. 10의 9제곱배. 하면 얼마야? 10의 4제곱이 나옵니다. 와우. 10의 4제곱이야. 그럼 얘는 산이고요. 얘도 산이고, 얘는 염기지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1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정반응 쪽으로 무지막지하게 가는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강, 약, 약이 되는 거죠. 심지어 KA가 그랬으니까 요 KB는 누구 거야? 얘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A 마이너스 빼먹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여기 A마이너스가 있잖아. 다시 A마이너스는 물과 함께 만나서 HA가 되고 더하기 OH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때는 KB값이잖아. 이 KB값은 구하는 게 아니야. 구하는 게 아니고 10의 4제곱이 있으니까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 10의 마이너스 18제곱인 거죠. 와우, 이렇게. 자, 그리고 한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A-의 KB 값은 10의 마이너스 18제곱이야. 근데 KA 값은 얼마야? 10의 4제곱이야. 그럼 누가 더 커야 돼? 10의 4제곱이 커야겠죠. 근데 A-의 KB는 HA의 상수보다 크다? 어우, 기억은 틀렸네. 이렇게 금방 할수 있어요. 니은? 염기의 세기는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찾았거든요. B가. 근데 KB가 10에 마이너스 5제곱이야. 그래서 염기인데 약염기입니다. 여기는 10에 마이너스 18제곱이야. 그럼 여기도 염기인데 약염기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자, 자, 간다. 치트키 간다. 이것 때문에 약점 공격하는 거야. 봐봐. 10에 마이너스 4제곱이고요. 5제곱이고요. 10에 마이너스 18제곱이야. 5제곱. 그럼 18제곱이야? 누가 커요? 얘가 좀 크죠? 그럼 얘가 더 작지요? 그러면 정반응 쪽으로 얘가 더안 가고 있다. 그러면 더 약한 염기다.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전에 이거 한것 같은데 10에 마이너스 5제곱이 KB 값입니다. 그러면 얘가 약염기인 건 맞아. 위에 것도 약염기인데 이건 더 낮아. 숫자가. 더안 가. 어? 정반응처럼 안 가. 그래서 더 약한 염기야. 그래서 더 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누가 강한 거야? B가 A-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겁니다. 그 니은은 맞는 겁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A-는 가수분해 하느냐?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한다 해서 니은 디귿해서 4번 찍은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 페이크입니다. 큰일 나요. 이때 A-는 지금까지 네가 본 A-가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는 A- 아니냐. 그렇죠? 이때 해당하는 A-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얘는 강에서 온 거야, 강에서. 10의 마이너스 18제곱은 거의 안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수분해 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A-가 약산에서 왔니? 이 말이야. 약산이었니? 약산에서 온 짝꿍이니? 이 얘기거든? 근데 약산이 아니고 뭐야? 아닌데요. 우리 강산인데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 아, 디귿 틀린 거구나.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염의 가수분해가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강에서 온 아까 Na 플러스 같은 것도 가긴 가. 근데 거의 안 가는 거야. 이게 마찬가지야. 그럼 선생님 어느 숫자가 돼야 KB 값이 혹은 KA 값이 어느 정도 가야 안 갑니까? 그게 아니고요. 강산이냐 약산이냐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강산이라면 오른쪽으로 즉 정반응 쪽으로 많이 갈거 아니야. 많이 가니까 역반응이 안 간다고. 그러니까 역반응 간다는 얘기는 가수분해 한다는 얘기잖아. 역반응으로 안 간다고. 그러니까 뭐야? 가수분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가수분해 특징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약하고만 한다. 가수분해는 약에서만 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디귿 페이크였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평형 이동을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서요. 식을 한번 써볼 건데 몇 개가 있니? 하나, 둘, 셋. 그러니까 H2PO4-1가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HPO4-2가가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습니다. 똑같이 있네요. 좀 평형 같은 상태죠. 그런데 Y가 뭔지는 몰라. X하고 Y는 H3O 플러스 혹은 H 플러스 혹은 OH 마이너스인데요. 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모르겠는데 지금 H2PO4-1가가 하나, 둘, 두 개밖에 없네? 얘가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면 빼기 1 되면서 오른쪽으로 간 거죠. 그럼 더하기 1 돼서 4개가 됐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쵸?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아, 얘는 지금 정반응 쪽으로 진행하고 있구나. 뭐가? Y를 집어넣었을 때 정반응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려면 이 H 플러스 양이 줄어들어야겠죠. 이 H 플러스 양이 줄어들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OH 마이너스가 들어가야겠지. 그래야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Y는 OH 마이너스다. 그래서 그럼 X는 H 플러스 혹은 H3O 플러스니까 니은은 맞습니다. 자, 기억에서요. HPO4E-는 H2O의 짝염기다고 했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식을 보시면 H2PO4-1가가 H 플러스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내가 산이고 넌 받으니까 염기인 거죠. 자, 반대로 HPO4-2가는요. 자, 왼쪽으로 가려면 H 플러스를 받아야 됩니다. 역반응하려면. 그래서 얘가 산이고 염기가 됩니다. 그러면 산의 짝은 염기니까 이렇게 짝산 짝염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선택지 기억에서 HPO4E-는 물과 관계가 없는 거와 짝염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아예. 선택이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D급 보시면 H2PO4-의 농도를 물어봤잖아요. 그 농도는, 자, 가가 위에 겁니다. 제가 써놨지만 수식으로. 나는 아래 거니까요. 당연히 가가 나보다 크다. 이게 정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를 다 풀어놨는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서서히 문제 하나하나마다 업데이트 될 때마다, 개념을 집어넣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염이거든요. 그리고 염하고 이어지는 게 완충이에요. 자, 염하고 이어지는 게 완충이다. 그러면 이두 개를 연결시켜 주는 건 평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염도 이렇게 NA A-인데 이 NA 플러스 A-인데 이 A-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강산에서 온 친구냐, 출신이 강산이냐, 아니면 약산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자, 만약에 들어온 출신이 내가 강산에서 왔어. 예를 들어서 HCl에서 Cl-야. HNO3에서 NO3-가 A가 됐다. 혹은 H2SO4 같은 거가 있었다면 얘네들은 가수 분해를, 자, 이리로 갈게요. 가수 분해를 하지 않습니다. 즉, 가수 분해를 하지 않으니까 pH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약산에서 온 출신들, 즉 친구들이 약산에서 왔다. 니들은 약산에서 왔구나. 예를 들어서 CH3, COOH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약산에서 왔구나. 아까 봤듯이 H3PO4에서 온 친구들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가수 분해를 합니다. 가수 분해를 하기 때문에 역반응이 진행이 되죠. 즉 A-가 H 플러스 물에서 OH 이렇게 있으면 끊어주는 거야. 물이 물에서 H 플러스로 주니까 나머지는 OH가 남죠. 그래서 아 이때는 염기성이구나. 가수 분해는 이렇게 실존용으로 여기만 기억하는 거야.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수능에 나오는 3점짜리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는 아유 이거보다 훨씬 어렵죠. 네. 왜냐면 이 조건들을 두 개, 세 개를 써서 그 다음에 사고력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제가 아무리 봐도요, 그러면 왜 거기까지 아이들이 도달하지 못할 것이냐? 왜 아이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속된 말로 막 아이들이 막 떠냐? 왜 너희는 떨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그 앞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지 그 과정을 모르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아, 나는 여기가 약점이구나. 너희 약점은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패키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문제를 풀면서 공격해주고 극복해줘야겠다 해서 만든 겁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전기화학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1: <놔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수능완성독 마케팅 마이스터 2027학년도 수능완성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습은 대가를 만든다 라고 하는 속담으로 오늘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4회 실전 모의고사 풀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3회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어휘 영역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체크하고 가면 좋겠다 라고 하는 선지 구성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문항이었는지 여러분은 궁금하시죠? 바로 보도록 할게요. 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Hast du vielleicht meine neue Brille gesehen? Ja, sie ist in der Küche. 라고 했어요. 너 혹시 내 안경 봤어? 라고 했더니 응, 그거 부엌에 있던데? 라고 한 거예요. 밑줄 친 부분은 자음 V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자음 V는 발음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발음을 낼 수 있었나요? F 발음을 내거나 아니면 V 발음을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V 발음을 내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거든요. 파우 발음은 대부분의 독일어 어휘에서 파우가 F 발음을 낸다 라고 했었고요. 혹시라도 외래어이다 라고 하면 V로 발음을 한다 라고 했어요. 또 뭐가 있었나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알파벳 파우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 요 파우는 V로 발음을 한다. 모여도 독일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거든요. 지금 저 단어는 아마도 어쩌면 이라는 의미를 지닌 독일어 단어입니다. 그러면 무슨 발음? F 발음을 낼 거예요. 자, 그러면 Vielleicht V는 F 발음을 냅니다. 그럼 선지 구성에서는 V 중에서 F 발음을 내는 아이가 올 수도 있지만 어느 자리에 있건 F 발음을 내는 단자음 F나 복자음 F 또는 복자음들 중에서 이 F 발음을 내는 또 다른 아이들이 선지 구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주의하면서 우리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Wand는 여기 나와 있는 V 발음을 묻는 거일 텐데요. 알파벳 자음 V는 어느 자리에 있건 V 발음이에요. 즉, 알파벳 V가 외래어이거나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을 때 내는 그 V 발음으로 내는 소리가 나는 경우입니다. 지금 그럼 서로 다른 발음이네요. 2번, Fabrik, 공장이라는 의미를 지닌 저 단어는 알파벳 F가 나왔거든요. F는 어느 자리에 있건 그냥 F 발음을 내거든요. 그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2번 되겠습니다. Klavier라고 하는 저 단어는 V가 있어요. 하지만 V가 모와 모 사이에 위치하나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위치해요. 아 하고 복모음 이의 사이에 위치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V 발음을 내요. 그럼 다른 발음이고 4번 플로바는 외래어입니다. 하지만 위치로 봐도 우리 사실은 또 유추할 수 있죠. 모음과 모음 사이에 파우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V 발음을 내겠구나. Universität도 외래어 차용어인데 사실은 봤더니 또 위치도 어떻게 돼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파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 4, 5번 정작 지금 선지에 나와 있고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그냥 철자로만 맞추면 발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발음으로 났던 파우 발음을 묻고 있었던 거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파우 발음의 예시가 3, 4, 5번 선지에 모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자, 요거 유념하면서 우리 그러면 요 단어의 발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 발음을 낼 수 있는 조합들은 그럼 뭐가 있을까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한번 선택지로 가본다면 어느 자리에 있건 F는 F 발음을 내니까 Fahrrad 등의 단어에 F는 F 발음을 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통수단 중에서 Schiff라고 해서 복자음 FF도 어느 자리에 있건 F 발음을 낼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봤더니 아 복자음 중에 폐하도 F 발음을 내요. 물리학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였던 이 Physik의 폐하도 F 발음을 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알파벳 V가 F 발음을 낼 수 있습니다. 아빠라는 의미를 지녔던 단어인 Vater의 F는 F 발음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자음 F 발음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이런 발음 기호를 갖는 건 아까 봤다시피 뭐라고 했어요? 외래어이거나 인 거죠. 그래서 외래어여서 Pullover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에서 V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면 November 등과 같이 또는 Klavier와 같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V 가 들어가 있을 때 V 발음을 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선지에서도 나왔었죠. 어느 자리에 있건 알파벳 V는 V 발음을 냅니다. Wagen이에요. 하나 더 주의해서 보고 가도록 할까요? 여러분 알파벳 Q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 이 Q는 단독으로 쓰이잖아요. 뒤에 마치 모음처럼 생긴 어떤 알파벳 철자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알파벳이 모음 발음을 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Bequem이라고 하는 편안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만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봤더니 McVeigh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뒤에 우처럼 생긴 알파벳이 따라 들어왔지만 이거 모음 발음이 아니라 무슨 발음? V 발음 낸다라고 했어요. 즉 알파벳 Q 뒤에 나와 있는 이렇게 생긴 알파벳도 V 발음을 내는 I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조금 어려운 발음으로 V 발음을 냈을 때 이런 선지들이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여러분이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각각의 단어에 해당하는 예시들은 방금 전에 선생님이랑 사실은 예시를 들어봤는데 여러분 여기 빈칸 채우실 수 있겠죠, 이제는? 네, 그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독일어 단어 중 V 발음 들어가는 것도 앞선 예시경으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철자 문제가 나왔고요. 글자 맞추기 세로 줄에 들어갈 낱말에 의미는 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자 유형은 우리 너무 익숙해졌네요.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포크라는 단어에서 알파벳 B, 글자 B가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부인 또는 여자라는 의미에서 모음 아, 글자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글자 우가 빠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셔츠라고 하는 명사의 글자 M이 빠져 있네요. 자, 이 경우에도 순서대로 쭉 세로 줄에 들어갈 낱말을 읽었더니 바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완성됐어요. 자, 여러분 다 바움은 너무 쉬운 단어여서 이미 정답은 찾으셨을 건데 2번 나무란 뜻이잖아요. 나머지도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빼악이 바로 산이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는 명사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 뭐였나며 알파벳 B로 시작을 하는 bank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침대 뭐였나? 이것도 영어랑 철자가 또 똑같아서 우리 많이 비슷해가지고 안 헷갈리고 잘 기억하는 단어인데 bed이고요. 사무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뷰호입니다. 그쵸? 뷰호라고 하는 이 단어까지 B로 시작하는 4개의 5개의 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중에 나무가 정답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어요. 네, 계속해서 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Seit einer Woche 뭐라고 하고선 Inge und ihr Mann Was ist mit ihnen los? 라고 했네요. Sie sind nicht mehr bei uns. Inge hat einen neuen Arbeitsplatz in England. Schade, sie werden uns sehr. 라고 했어요. Seit, 뭐뭐 이래로 쭉이거든요. 삼격집의 전치사이고요. 일주일 전부터 잉혜와 그녀의 남편은 뭐뭐뭐 했어 라고 했고요.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니? 라고 했더니 그들은 더 이상 by uns 라고 해서 우리 집에 없다? 라는 뜻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곁에 없어 라고 한 거예요. 즉 우리랑 이 우리가 살던 이 근방에 이 주변에 더 이상 있지 않아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잉혜는 왜냐하면 영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성명사로 썼습니다. Arbeitsplatz라고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거든 이란 의미로 쓴 거예요. 너무 아쉽다. 그들이 뭐뭐뭐 할 텐데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우리들에게 뭐뭐 할 텐데 근데 위에 나와 있는 걸로는 사실은 선생님 정확하게 답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래쪽 표현을 보니까 아 누구누구가 보고 싶다 그립다 아니면 없어서 아쉬울 텐데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구나 라고 하는 의미 유추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예만됨 feeling 이라고 하는 요 삼격 집의 표현으로 쓰는 그거였더라고요. 어떤 동사? feeling이라고 하는 동사가 아래쪽 문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위쪽에다 feeling을 넣어서 무슨 뜻인지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Seit einer Woche feeling Inge und ihr Mann 이라고 했네요. 일주일 전부터 잉혜와 그녀의 남편이 feeling 동사의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격집의 표현으로 쓰면 누구누구가 그립다, 보고 싶다 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원래 feeling 동사는 결석하다 할 때도 썼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자리에 없는 거죠. 안 나오고 있어. 결석을 하고 있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아, 더 이상 우리 있는 이 동네 곁에 있지 않아. 아니면 뭔가 수업을 듣는 상황이었으면 by uns니까 우리 광자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 하고선 뭐뭐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 feeling이라는 동사를 찾으면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이 아마 조금 고민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잉혜랑 이녀의 남편이 무슨 뭐라는 거지? 라고 했을 때 feeling을 넣고도 아니 갑자기 잉혜와 이녀의 남편이 결석하다라는 의미가 맞을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의미로 쓴 게 맞아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었던 동사 의미로 해석을 해

보고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적용 가능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팔레 농사는 떨어지다 넘어지다 이 뜻이 있어요. 할텐 벌써 몇 번째 나오고 있죠. 무슨 뜻이라고요? 멈추다, 뭐 반려동물을 기르다, 준수하다, 잡고 있다 이런 뜻. 쉬대한 농사,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얘가 삼격 지배로 활용이 되게 되면 그때는 어울리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거 나한테 잘 어울려. 만약에 혹시 인쇄매체와 함께 쓰이게 되면 그때는 어디 어디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다. In der steht in der Zeitung, steht im Buch라고 하면 어디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어. 기록되어져 있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Bestehen 동사는 PP형을 우리 많이 봤었어요. 합격하다. 여기에서는 무엇 무엇으로 이루어진 구성된이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는 그 동사입니다. 자, 몇개 동사들은 우리가 처음 보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즉 처음 본다라고 무슨 뜻이냐면 진짜 처음 보는 게 아니고요. 팁스를 통해서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즉 선지로 처음 나오는 동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 어휘 문제에. 그 아이들을 오늘의 팁스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페렌 동사 지금 문장에서처럼 없다의 뜻이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없다. 즉 결석했다. 이런 표현으로 Es fehlt immer noch einer. 여전히 한 명이 없네. Seid ihr alle da? 너희들 다온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Mir fehlt es an Wort. Fehlen an 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 결핍된 부족한 이라는 수거 구문으로 쓰인다는 것 알고 있으세요? 배웠거든요. 자, 근데 이런 의미로 쓰였을 땐 Wort라고 하는 단어랑 쓰면 어떻게 써야 될까 하면 내가 말문이 막힌다라는 표현이에요. Mir fehlt es an Wort.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말문이 턱하니 막혔네. 할 때, an Wort fehlen. 이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너무너무 그리웠어라고 하는 표현이 결국은 너가 없어서 힘들었어. 너가 너무너무 절실했고 필요했는데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du hast mir sehr gefehlt라고 해서 네가 너무너무 필요했지, 절박했지, 그리웠지가 가로 안에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Das hat gerade noch gefehlt라고 하면 설상가상인 거예요. 심지어 그런 일까지 딱그 일만은 생기지 않길 바랬는데라고 하는 맥락으로 쓰이는 표현이고요. Es fehlt ihm an nichts 하면 그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Was fehlt dir는 우리가 의사소통 기능 표현에서 자주 봤던 표현인데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어디가 아프니? 라고 해서 fehlen 동사 격지배, 삼격지배 표현으로 썼을 때 이런 의미로도 우리 자주 봤어요. Was hat Ihnen gefehlt? 이란 표현으로 어디가 아프세요? 잘 기억해 주세요. Bestehen 동사는 우리 PP형으로 자주 봤었다라고 했었죠. 어떤 의미? 합격하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완료시제형으로 썼습니다. Ich habe die Prüfung bestanden. 저는 시험에 합격했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Bestehen 동사는 어디에 무엇이 세워져 있다, 존재하다 이런 의미로도 씁니다. Die Firma besteht seit 10 Jahren. 그 회사는 벌써 10년째 뭐 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세워진 지 10년 됐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er besteht auf seinem Recht. 요거 어디에선가 본적 있으시죠? 맞아요. 우리 문화 영역 지문 어디 나온 거에 수거 구문에서 이게 뭐를 고수하다, 고집을 피다란 뜻이야. 라고 했는데 그 의미로 이런 예문을 쓸수 있어요. 그는 자신의 권리를 고집하다. 그 다음에 지키려 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구성되다 할 때도 많이 씁니다. bestehen aus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재료가 뭐야 뭐 이런 표현으로도 쓸수 있고 아니면 실제로 몇 명으로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일 때도 씁니다. Ein Tag besteht aus 24 Stunden. 하루는 2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4번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Welches haben wir heute? Heute ist der 5. August 이라고 해서 날짜를 말했어요. 오늘은 8월 5일이야 이고요. 중상명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걸 의문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날짜를 말했으니까 오늘 며칠이야를 묻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날짜를 묻는 여러 개 표현 중에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중성명사라고 했어요. 그럼 중성명사 중에 날짜라는 의미를 지닌 명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명사 어휘 문제였었고요. and 중성이긴 하지만 끝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정답이 될수 없고요. 야는 연도해란 뜻이에요. 그쵸? 오늘 몇 년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쓸수 있지만 지금 오늘 며칠이지를 물은 거잖아요. 날짜니까 쓸수 없어요. Datum이라는 명사가 중성명사로 날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Welches Datum haben wir heute? 하고 했더니 오늘 며칠이야 이어질 수 있겠네요.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Glück, 행운 또는 행복이란 표현이고 중성명사도 맞아요. Viertel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15분이라고 하는 숫자 단위, 즉 시간 단위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이 Viertel이 다른 의미도 있어요. 구역이란 표현이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이 베를린 지역을 소개하는

문화 지문을 보면 뭐 무슨 무슨 퓨어틀, 알렉산더 퓨어틀 해서 알렉산더 구역, 즉 뭐뭐라고 불리우는 지역이란 표현으로 요 퓨어틀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안에서 아마 기출 문제 중에 요 아이가 다른 의미로 활용됐던 걸 보신 적 있을 텐데 다의어로서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는 명사이긴 하다 하는 것도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팁스를 통해서 뭐를 정리하고 가려고 하냐면 오늘 며칠이야? 라고 해서 날짜를 묻는 표현이 그럼 어떻게 말하는 거였더라? 라고 하는 거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방금 보셨던 대화문에서처럼 웨이시라고 하는 의문사를 쓰고 다툼 명사를 써서 며칠이야를 물어볼 수 있어요. 웨이셔스 다툼 함 wir heute? 오늘 며칠이지? 아니면 자, 수사 표현에 해당하는 거를 써서 몇 번째라고 하는 의문사를 씁니다. Wie viel라고 하는 요 수사적 의미의 의문사를 쓰고요. 얘는 서수처럼 쓰이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뒤에 형용사 어미 변화할 거예요. 일격으로 쓸 수도 있고 사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Der wie viel ist heute? 오늘 며칠이야. 일격으로 쓴 경우이고요. 만약에 사격으로 쓰면 주어가 wir로 바뀌고 동사는 haben 동사를 꺽 써주셔야 해요. Denn wie viel haben wir heute? 오늘 며칠이지, 그 즉 직역을 하면 오늘 몇 번째 날을 가졌지이지만 결국은 오늘 며칠이야를 묻는 표현이고요. 아래쪽에 조금 떨어져서 들어가 있는 welchen Tag haben wir heute는 오늘 무슨 날이지를 묻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 질문은 누군가는 들으면 요일을 먼저 대답할 수도 있어요. 아, 오늘 수요일이지. 그런데 어떤 의미도 가로 안에 있냐면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지를 묻는 표현이기도 해서 welchen Tag haben wir heute라고 하면 아, 오늘 몇월 며칠 무슨 요일이야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묻는 표현, 며칠인지 묻는 표현이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오는 거 아, 이것도 날짜 묻는 표현이었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의사 발음 및 철자, 그 다음에 어휘 영역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아비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Because ist das Bild genau? 그랬더니 Es ist 162,2cm 라고 했어요. 아니면 162cm 2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선 Und 112,1cm 라고 하던지 또는 112cm 1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숫자 읽는 방법이 이 자리에 일단은 단위명사를 넣어서 읽는 거고요. 단위명사 넣고 나서 뒤에 소수점 한 자리일 듯이 읽던지 아니면은 끝까지 다 하고 쉼표라고 하는 명사 저 표현을 쓴 다음에 뒤에다 단위명사를 붙이셔도 돼요. 자, 이 그림이 정확하게 크기가 어떻게 되지?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림은 이렇게 여러분 한번 그려놓고 생각해보면 가로, 세로가 있어요. 즉, 폭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림의 높이가 얼마나 되지를 묻는 거예요. 맞아요? 가로와 세로를 지금 묻는 표현이니까 그러면 넓이가 얼마나 되지? 폭이 얼마나 되지? 일 때는 어떤 형용사를 쓸까요? 넓은이라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 우리 배운 거 있어요. 뭐였나요? bright라고 합니다. bright라고 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써서 숫자 표현 뒤에다가 뭐뭐뭐 bright 하면 폭이 얼마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1m야 그러면 폭이 1m. I meter bright 이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크기가 얼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사람의 키는 groß란 형용사를 써서 키가 얼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I meter 70, 1m 70에 groß에서 I meter 70 groß를 쓰지만 물건의 경우는 높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키가 아니라 그때는 형용사를 다르게 씁니다. 뭐를 쓰냐면 hoch 그랬어요. 높이를 얘기한다 해서 이미 감을 잡으셨겠죠. 그래서 bright und hoch 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로, 세로의 길이를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게 그림이 아니라 만약에 전선이나 끈이었어요. 그러면 쭉 길게 늘어뜨릴 거잖아요. 그때는 lang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써서 길이가 얼마야를 쓰겠죠. bright가 아니라 혹시라도 이게 아니라 서랍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로, 폭, 세로, 뭐 길이 이렇게 하지 않는 다음에 뭐 하냐면 깊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이 서랍장이 깊이가 얼마나 된다라고 할 때는 어떤 형용사 쓰냐? 이것도 우리 배웠습니다. 깊은이라는 형용사 배웠잖아요. tief를 써요. 이 서랍장의 깊이는 뭐 30cm입니다. 그럼 30cm tief라고 해서 형용사를 숫자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일단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두 개가 순서대로 나온 걸 보고 이 그림의 가로, 세로, 단면 길이를 알 수 있네요.

나오는 파란이라는 의미입니다. Bright hoch 우리가 찾는 그 형용사가 나왔어요. 폭이 162.2였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의 높이가 얼마예요? 111.2였네요. 정답은 그래서 Bright hoch입니다. 이렇게 형용사 잘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만약에 우리 뭐라고 했어요? 깊이가 얼마다라고 하면 네. 그럴 때는 tief입니다. 그림을 또 급히 그리다 보니 네, 혹시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그냥 형용사로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의 정육면체였을 때 묘사하는 표현, 그 다음에 단면이었을 때 폭과 길이 묘사하는 표현이 차이가 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지만 여기 나왔던 형용사들 탭스 통해서 어휘로 한번 정리할게요. 암은 가난한이란 뜻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수거구문 하나 알고 있어요. 암안. 무엇이 부족한 결핍된이란 표현이거든요. 첫 번째 거 볼까요? Besser arm und gesund als reich und krank. 방금 봤던 반이어간 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가난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나아. 뭐보다? 부유하고 아픈 것보다는이라는 표현이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 앞에 암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이면, 아이고, 가난한 누구누구가 아니라, 안쓰러울 때 이렇게 표현을, 아유, 불쌍한, 뭐뭐뭐란 표현 써서, Ach, das arme Kind 이라고 하면 너무 애처롭고 안쓰러운 거, 아이고, 안쓰러운 아이 같으니, 아이고, 불쌍한 아이 같으니, 라고 하는 감정적인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난하다라는 의미 외에 사람에 대한 수식어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요 예문은 아마 여러분 교재에서 자주 보셨을 거예요. 뭐, 비타민이 많은, 비타민이 적은 할 때, 저, 암, 안, 라이시, 안을 썼었거든요. 파란이라는 형용사는 실제로 푸른색을 뜻합니다. Der Himmel ist blau. 하늘은 파란색이야. 라고 하지만, 파란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파란 날이 뭐냐면 달력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날들이에요. 어떤 의미죠? 일단은 쉬는 날이에요. 일하지 않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 파란 날이라고 하는 날이 독일에선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쉬는 날이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거여서 Das Museum öffnet am Montag nicht. 그 박물관은 월요일에 문을 열지 않아. 왜냐하면 Es ist ein blauer Montag. 파란 월요일이거든. 이라고 해서 쉬는 월요일이야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방금 봤었던 것처럼 폭이라는 의미를 지녀서 Der Schrank ist 70 cm breit. 폭이 70cm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이기도 해요? 넓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서 Es ist eine sehr breite Straße. 매우 넓은 길이네요 라고 관용구 전에 한번 나왔던 걸 기억나시죠? Weit und breit 하면 도처에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거였고요. 두는 두께가 얇은입니다. 그래서 ich brauche dünnes Papier. 저는 얇은 종이가 필요해요. 또는 농도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ie Suppe ist sehr dünn 하면 이 수프 매우 묽은데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dünn이라고 하면 무엇이 희박한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서 die Luft ist dünn이라고 하면 공기가 여기 좀 없는 거예요. 공기가 희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나 만약에 두께 표현으로 쓴다라고 하면 신체 부위 중인 하를 묘사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er hat dünne Haare, 굉장히 가는 모발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쓴 경우이고요. hoch는 아까 봤던 것처럼 높이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높은 이런 표현도 되지만 가격 같은 걸 표현할 때도 가격이 높다 할때 씁니다. Die Preise sind sehr hoch. 가격이 매우 높네요. 그다음에 die Sonne steht hoch.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표현이죠. 하늘이 어디에? 아, 태양이 하늘 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중천에 해가 떴다 이런 표현 쓸때 쓰고 es ist höchste Zeit이라고 해서 최고 시간이다라고 했는데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딱 결정적인 시점이 온 거예요. Der Zug kommt in 5 Minuten이라고 해서 더 이상은 늦출 수 없어. 기차가 뭐예요? 5분 뒤에 올 예정이야라고 해서 최상급으로 이렇게 쓰이는 표현의 관용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수학식 표현에서 올림이란 표현을 쓸때이 호흡을 씁니다. 그래서 was macht zwei hoch drei? 이 올림 3은 도대체 무엇이지?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ich는 부유한 이런 표현이어서 der Mann ist ganz reich, 매우 부유해 라고 할 수도 있고 관용적 표현에 아까 am 안에 반이어 관계로 무엇 무엇이 풍부한 이런 표현을 써서 Orangen sind reich an Vitaminen, 오렌지에는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수 있어요. 네, 형용사 관련되어 있는 기본 어휘, 다이어 이렇게 정리하고 의사소통 기능 영역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Wie war dein Ausflug? 뭐라고 대답을 하고 Warum denn? 물어보고 나서는 Ich hatte eine Erkältung 이라고 했어요. 소풍 어땠어? 라고 물어봐서 소풍이 좋았는지 싫었는지를 대답을 하면 돼요. 그랬는데 도대체 왜?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즉, 그러면 긍정적인 답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니나 다를까 뒤에 뭐라고 했어요? 나 감기에 걸렸었거든. 인 거예요. 즉, 소풍이 너무 힘들었어. 별로였어. 부정적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헤아릿, 환상적인 이고요.

베스트는 나쁜이에요. 소풍 어땠어? 아, 안 좋았어. 나빴어.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라고 했더니, 아, 나 감기 걸렸었거든. 컨디션이 별로니까 소풍을 제대로 즐길 수 없었겠네요.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말쟁. 두고 보자. 아니면, 그래, 한번 보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한번 지켜보지 뭐. 일단 표현할 때, 말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니면, 그래, 그러지 뭐. 이런 응답 표현으로도 쓸수 있어요. Es war toll. 톨은 환상적인이잖아요. 너무 좋았어. 라고 하는 긍정 표현이고요. Nichts Neues. 라고 해서 중성 명사화된 저 표현을 써서, 새로운 건 없었어. 라고 하는 표현이죠. 뭐 재밌는 거 있었어? 흥미로운 거 있었어? 했을 때, nichts Neues. 그닥 새로운 건 없었지. 라고 하는 표현을 쓸때 활용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뒤쪽에 감기에 걸렸었어. 라고 하는 대화 맥락으로 이어지기엔 5번은 정답으로선 타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뭐 하나? 2번 하나입니다. 별로였어. 안 좋았어. 라고 하는 명확한 표현이 들어가야 해요.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Haben Sie Kinder?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ich 하고 뭐라고 대답을 했네요. 자녀가 있으신가요? 라고 했으니까 자녀를 지칭하는 명사 표현이 나오면 됩니다. 아들은 sohn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딸은 tochter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아니면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그냥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kind라고 하는 명사를 썼을 거예요. Haben Sie Kinder라고 하고 이 표현을 쭉 아래쪽에 찾으면 되는데 정답은 벌써 보이시죠? 4번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표현 보고 가도록 할게요. Ladies는 무슨 뜻이에요? 미혼인이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야, ich bin Ladies라고 하면 아, 네, 저는 미혼이에요. 즉, 결혼하셨어요? 아니에요? 라고 할 때, 물어볼 때 답할 수 있는 표현이어서 지금은 적합하지 않고요. 야, ich lebe allein. allein은 혼자 살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홀로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지금은 적합하지 않아요. 자녀에 대한 질문으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야, ich habe kein. 하면 네, 전 없어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라고 이미 했기 때문에 keine라고 하는 부정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고요. 4번, habe zwei Söhne. Sohn의 복수형이 쓰였네요. Sohn의 복수형 어떻게 쓴다고요? 변모음을 바꾸고 에를 붙인대요. 아들이 둘 있습니다라고 한 거고요. habe eine Schwester. Schwester는 형제자매 관계를 묘사할 때 쓰는 명사잖아요. 그래서 네, 저 누나 또는 언니가 한명 있어요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tochter의 복수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보고 갈까요? 에, 에아르로 끝난 명사거든요. 하지만 생물학적 성별이 여성을 지칭하고 있어요. 아, 이럴 경우에는 복수형 여성 어미를 붙였던가? 아니면 에, 에아르로 끝나는 명사니까 별다른 복수형을 붙이지 않았던가라고 하면 얘는 주의해야 하는 명사였습니다. 생물학적인 성별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복수형 어미를 쓰지 않아요. 여기 대신 변모음으로만 바꿔요. 퇴시터란 형태로 씁니다. 슈베스터는 하지만 여러분 복수형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얘도 에, 에아르로 끝났지만 얘는 여성형 복수 어미를 씁니다. 그래서 뒤에 뭐를 써요? 복수형 되면 슈베스테안이라면서 선생님 벌써 썼네요. n을 붙여서 복수형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는데 딸이라고 하는 명사는 복수형 어미를 붙이지 않아요. 이렇게 복수형 어미를 붙이지 않은 여성 명사 하나 더 있죠. 무터의 복수형인 뮤터도 변모음으로만 바꿔주고요. 뭐는 하지 않아요? 복수형 어미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인 성별이 여성이면 에에아르로 끝나도 여성 복수형 어미 썼는데 아닌 거두 개가 있었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요 어휘 활용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메모해 놓았던 내용 머릿속에서 잘 기억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Guten Tag, hier spricht Neuhaus 라고 했습니다. Ich möchte gern Herrn Hofmann sprechen. 그랬더니 Herr Hofmann ist im Moment nicht da. 라고 했고요. 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놓고선 Nein, danke. Ich rufe später wieder an. 이라고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너희 하우스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여기 sprechen 동사를 바로 쓴 걸로 봐서 그 다음에 그 sprechen 동사 몇 격으로 3격, 3인칭으로 활용한 걸로 봐선 전화 통화 상황이죠. Here is Here spricht 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써서 네, 전화건 이쪽은 너희 하우스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저는 호프만 씨와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sprechen 동사 쓴 거예요. 그랬더니 호프만 씨는 in moment 라고 해서 yet입니다. 현재 지금 뭐예요? 이곳에 없습니다 라고 하고 뭐라고 물어보고 나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라고 해서 rufe später wieder an이라고 한 거예요. 즉, 뭔가를 부탁을 할게 있는지 물어봤더니 괜찮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라고 해서 제가 호프만 씨에게 말씀을 전해드릴까요? 뭐 이런 표현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거 독일어로 뭐라고 하는지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한 누구입니다. 전화 거신 분 누구세요? 이거 묻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한번더 생각해야 돼요. 볼게요. Soll ich ihm etwas sagen? 이라고 하는 표현이 sollen 이라고 해서 뭐뭐 하는 편이 좋을까요? 물어본 거죠. 제가 그에게 뭔가 말을 할까요? 해서 전달할까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 걸게요. 라고 이어질 거고요. 2번, warten Sie auf seinen Anruf. Anruf과 전화입니다. 혹시 그의 전화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라고 묻는 표현이고요. Sind Sie ein Freund von ihm? 그의 친구이신가요? 라고 묻는 표현이고요. 4번, haben Sie seine Handynummer? 그의 휴대전화번호가 있으신가요? 라고 묻는 표현이에요. 5번, wissen Sie, wohin er gegangen ist? 혹시 아세요? 라고 해서 뭘 물어봤냐면, 그가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오프만 씨가 여기 없는데,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세요? 그럼 나인이라고만 했으면 혹시 아니요, 맞아요라는 답변이 될지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지 않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메시지 전해드릴까요? 라고 하는 표현을, 원래 무엇무엇을 전달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기본 어휘표 안에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soll ich ihm etwas sagen? 이라고 하거나, 아니, möchten Sie ihm etwas sagen? 이라고 해서, 그에게 뭔가 하실 말씀 있으세요? 라고 할때 써요. 여러분 혹시 전화통화 상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 표현만 말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전화 거신 분 누구세요? 라고 할 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Hier spricht hier ist 라고 합니다. 혹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처럼, 호프만 씨랑 통화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호프만, 접니다.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 할때 독일어로 뭐라고 했죠? Am Apparat 라고 한다고 했어요. 아니면 또 뭐라고요? 당신은 그와 지금 통화 중입니다. 라고 해서, Sie sprechen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접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그거까지 잘 기억을 하시고, 일반적인 전화통화 상황에서 체크업하는 내용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9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이라고 했어요. Guten Tag, ich habe ein Zimmer auf den Namen Klaus Meier reserviert. Einen Moment bitte, reserviert für 2 Nächte. Richtig? 물어봤더니, ja, prima. 뭐라고 하고선, Richtig, hier ist die Schlüsselkarte für Ihr Zimmer. 라고 했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호텔 상황 대화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을 예약했어요. Auf den Namen 이라고 해서 Auf 무슨 무슨 이름으로 어떤 어떤 이름으로 무엇을 하다라고 할때 Unter den Namen도 쓰지만 Auf 전체 써서 Auf den Namen도 써요. 과거에는 아마 기출문제 보시면 누구누구 이름으로 예약하다 할때 Unter 전체 쓴걸 많이 보실 거거든요. 근데 Auf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Auf den Namen 뭐뭐뭐라고 하면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뭐 예약을 하다 뭐 뭐를 전하다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Klaus Meier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했더니 Einen Moment,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고선, reserviert für 2 Nächte, richtig? 라고 해서 맞죠? 라고 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richtig 쓰더니, oder? 라고 물어보는 표현도 결국 같은 표현이죠. 2박 하시려고 예약하셨죠? 맞습니까? 라고 했더니, 네, 맞습니다. 라고 하고, 뭐뭐뭐 했더니, 네, 맞네요. 라고 또 상대방도 대답을 해요. 프런트 직원이. 자, 여기에 Schlüsselkarte라고 해서 룸 키가 있습니다. 방 키를. 어떤 형식으로? 카드인 거죠. 그래서 열쇠인데 카드 열쇠가 있고요. 당신의 카드, 방 카드 열쇠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요 답변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상대방이 뭐뭐뭐를 얘기했더니 예약되어진 정보 중에 뭔가 추가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방만 2박을 한다라고 예약한 게 아니라 뭔가 추가 예약을 한 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아, 네, 맞네요라고 한 거예요. 옵션을 뭐를 설정했을까를 한번 볼게요. Mit Frühstück, 조식 포함입니다. 아, 예, 맞네요. 여기 방키 있습니다. 그럼 조식 포함도 여러 옵션 중에 하나이니까 그 정보가 적용된 게 맞는지를 물었더니 호텔 프론트에서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겠네요. Nur eine Nacht. 하룻밤만 머물 거예요. 이미 며칠 머문다고 했죠? 2박 예약하신 거죠? 라고 하니까 요거는 틀린 정보이고요. Von heute bis übermorgen. 2박이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하는 거죠. 오늘부터 모레까지요. 라고 하는 기간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가능해요. 일단 2박이라고 해서 이거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Das Zimmer brauche ich nicht mehr. 저는 그 방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 호텔 프론트에 가서 저 예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하지 않아요? 열쇠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서 프론트에

프론트 직원이 말하지 않았겠죠? 정답은 옵션 정보와 관련된 거 하나, 그 다음에 본인이 숙박하는 기간을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하는 von bis 구문이요. von heute bis übermorgen. 정답은 아체를 선택한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이요. 2번. 체와 같은 구문이 사실은 우리가 자주 보지 못했던 표현이거든요. 기억해 주세요. 아, 이틀간 숙박한다라고 하면 von heute bis übermorgen 이라고 부사로 풀어서 말할 수도 있었네 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Liebe Marie, unser Haus ist endlich fertig. Am Samstag feiern wir das mit Familie und Freunden. Um 12 Uhr essen wir zu Mittag. Bei uns in der Friedenstraße 102. Wir freuen uns auf dich. Herzliche Grüße, Hannah und Fritz. 자, 일단은 안내문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약간 편지 형식의 초대글처럼 되어 있는데 봤더니 사랑하는 마리에게라고 하고선 우리의 집이 마침내 끝났어 라고 한 거예요. 뭔가 집을 새로 지었던지 아니면은 입주를 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했던 시간이 있었나 봐요. 드디어 집 정비가 끝났네 라고 한 거예요. 토요일에 우리는 이것을, 즉집 정비가 끝나고 뭔가 집이 끝난 것을, 건축이 끝난 것을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축하하려고 해 라고 있어요. 12시에 우리 집에, 우리는 뭐할 거예요? 점심을 먹을 거야. Um 12 essen wir zum Mittag bei uns, 어디에서? 우리 집에서. 근데 그 우리 집은 어디 있는지 주소를 나타냈어요. 프리덴가 102번지에는 우리 집에서 12시에 정오에 같이 점심 먹을 거야 라고 했고요. sich freuen auf 라고 하는 수거 구문 나와서 무엇무엇을 기대하다, 기다리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네가 올 것을 기대할게 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인사를 담아, 따뜻한 마음을 담아 한나와 프리츠가 라고 한 거네요. 생일 파티 초대 글인 건 아니고요. 지금 뭐냐면 집 입주를 위한 아니면 공사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게 틀린 정보예요. 마리를 초대하고자 하는 내용은 맞고요. 모임은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봤더니 언제면 삼스타게 열린다라고 했었거든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축하 모임이라고 했었고 모임 장소는 한나와 프리츠의 집입니다. 그쵸? 102번지에 있는 집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안내문이라고 되어 있었던 글 우리 한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1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앙드리하고 민호의 대화이네요. Was machst du in deiner Freizeit? Ich spiele gern Gitarre. Gitarre spielen ist mein Hobby라고 했고, Und was ist dein Hobby?라고 했더니, Ich gehe auf Schwimmen이라고 했네요. Gehst du allein?이라고 물어봤더니, Nein, meistens mit Freunden이라고 하고, Wir treffen uns immer im Schwimmbad이라고 했네요. 취미 활동을 묻고 답하는 대화 주제이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묻고 있습니다. 뭔지 볼게요. 너는 여가 시간에 뭐 하니? 라고 했더니 민호가 나는 기타 연주해 라고 했어요. 기타 연주하는 것은 나의 취미야 라고 했네요. 너의 취미는 뭐야? 라고 해서 Und was ist dein Hobby? 라고 물어봤더니 자 얘는 뭐 하러 가요? 나는 종종 수영하러 가지. 난 수영하러 자주 가 라고 했어요. 알라인이 또 나왔네요. 홀로란 표현이거든요. 혼자 가?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라고 하고선 빈도부사 하나 나와요. 대부분의 경우 친구들과 함께 가지 라고 했고요. sich treffen입니다. 만나다죠. 항상 만나.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만나요? 수영장에서 만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만나서 가는 게 아니라 수영장에서 만나서 친구들과 같이 수영을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민호 막 schwimmen 이름 보고 잘 찾아야 되겠네요. 민호는 수영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일단 민호는 기타 연주를 즐깁니다. 그 다음에 수영을 즐기는 사람은 안드레였어요. 민호가 수영을 즐기는지 아닌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고요. 안드레의 hobby is swimming. 안드레의 취미는 수영이다는 맞아요. 그쵸? 너는 취미가 뭐야라고 했더니 나는 수영하러 자주 가라고 했거든요.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 내용은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André geht immer allein schwimmen. 안드레는 항상 혼자 간다가 아니라 친구들과 대부분 같이 간다고 했고, Mino trifft André immer im Schwimmbad. 민호와 안드레가 수영을 같이 한다는 표현은 없었어요. 둘이 친구 사이인 건 맞을 수도 있지만 이건 아니어서 이 내용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André und Mino spielen zusammen Gitarre. 둘이 함께 기타 연주한다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각각의 취미를 일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에 대부분 간다라고 하긴 했어요. 정답 2번 확인하면서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arf ich bitte kurz vorbei? Ja, sicher. 라고 하고 뭐라고 얘기하고선 Bitte schön. 이라고 했습니다. Vorbei 라고 하는 표현이 지나간 이라는 의미지닌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들어가 있는 요 전철이 들어가 있는 분리동사로 뭘 봤냐면 vorbei gehen 또는 vorbei kommen을 봤습니다. vorbei gehen이 지나가다예요. 그 다음에 vorbei kommen은 들르다 라는 표현이었거든요. 내가 니네 집에 잠시 들를게 라고 하면 ich komme kurz vorbei 라고 할 때 썼었고 지금은 아마 gehen 동사를 생략해서 vorbei를 쓴 거죠. 제가 잠시 지나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막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도 될까요? 했더니 네 물론이죠 라고 하고선 sicher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sicher라고 하는 저 아이는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안전한 확실한이지만 의사소통 표현에서는 당연하지, 물론이지 라는 표현이에요. 네, 물론이죠 라고 하면서 일단은 상대방을 뭐 한 거예요? 불편하게 한 거니까 상대방이 또 양해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인사했겠죠. 아래 나와 있는 표현이 감사 인사에 대한 응답 표현인 거니까 고맙습니다를 찾겠습니다. 그라이시 발스는 기원하는 인사 표현 했을 때 너도, 당신도요 라고 하는 표현이어서 지금 쓸 수 없고요. Bitte sehr는 이미 고맙다라는 인사에 대한 천만에요여서 쓸 수 없고요. 우리가 찾는 거 여기 있네요. Dankeschön, 감사합니다 하면 천만에요이고 Einverstanden 언제 써요? 동의해요, 알겠어요 라는 표현이고요. Das macht nicht 언제 쓰는 거였죠? 사과하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거였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고요. Was hatten Sie? Die Rechnung bitte. Das Hähnchen und zwei Bier. 자, 일단은 Rechnung 보고 딱 알았어요. 아, 이거 식당 대화 상황이구나. 영수증 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계산서 주세요. 그 다음에 닭고기 요리랑 맥주 두 개요 라고 했고요. 뭐를 드셨죠? 라고 하는 표현을 뭐 가지셨었죠? 뭐 받으셨었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아베가 그럼 누구누구인지 이제 찾아야 되죠. 한 명은 점원이고 한 명은 손님이에요. 그쵸? 봤더니 나 듀얼릿이라고 하고선 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das macht 26 Euro 30. 일단 B가 그거는 다 해서 26유로 30센트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라서 B가 종업원이에요. 그쵸? 여기가 종업원입니다. 종업원이 당연하죠? 라고 얘기해 손님이 그럼 먼저 뭐를 요구해요? 계산서 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 당연하죠 물론이죠 라고 하고선 와서 물어봐요. 여러 명이었나 봐요. 뭐 드셨죠? 라고 하고선 먹은 거 먼저 체크합니다. 그래서 was hatten지? 라고 했더니 본인이 뭐를 먹었는지 이제 얘기해요. 뭐라고 해요? 닭고기 요리와 그 다음에 맥주 두 개요 라고 해서 이어지면 되겠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 그래서 대화 순서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B, A, C 순으로 나열인데 몇 번?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식당 대화 상황에서 was hatten sie? 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에서 사실 이렇게 썼는데 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화 표현에선 was haben sie bekommen? 으로 보통 bekommen 동사 쓰는 걸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haben 동사로도 뭐 드셨나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14번 문항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was ist dein Lieblingsfach? My Lieblingsfach ist Musik 했더니 대답하고 in Musik ich bin ziemlich gut 이라고 했어요. 네가 좋아하는 과목 뭐야?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음악이야 라고 했더니 자, 음악에서 어떠어떠하니를 물어보니까 나 꽤 잘해 라고 해서 얼마나 잘해 라고 해서 과목이니까 성취도가 얼마나 좋아? 성적 얼마나 뛰어나? 이거 물어본 거예요. 볼게요. Was lernst du? 뭐 배워? 는 성취도를 물어보는 표현이지 않죠. Wie gut bist du? 얼마나 잘하는데? 나 꽤 잘해. 너 음악에서 얼마나 잘하는데? 하면 Wie ist deine Note? 물어볼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성취도 몇이야? 등급 몇 받았어? 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잘하는데? 꽤 잘해. 라고 해서 정답은 2번이고요. Welche Lieder singst du? 너 어떤 노래 불러? Wann hast du eine Prüfung? 언제 시험 봐? 5번. Wie viele Stunden hast du pro Woche?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들었어?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가장 알맞은 것은 2번인 거네요. 계속해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Ich muss meine Mutter anrufen. Aber mein Handy ist kaputt. 뭐뭐뭐 했더니 Klar, kein Problem. Hier, nimm mein Handy. 라고 했네요. 나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 그런데 내 전화기가 고장났어. 뭐뭐뭐? 라고 물어봤더니 물론이지. 전혀 문제될 거 없어. Klar, 당연하지. 라고 했거든요. 저기 내 거 휴대폰 사용해. 라고 했거든요. 네 휴대폰을 좀 사용해도 될까? 또는 빌려도 될까? 라이언 뭐 이런 동사 썼을 거예요.
Ist dein Handy auch kaputt? 네 휴대폰도 고장났니? 라고 물어보진 않았을 것 같고요. Weißt du, wo mein Handy ist? 내 전화기 어디 있는지 알겠어?

물론이지. 답은 할수 있어요. 하지만 뒤에 뭐예요? 내거 사용해. 라고 하진 않았겠죠. Swiss Stein Handy Quotes Lion. 너의 휴대폰을 잠시 빌려도 될까? 물론이지. 내거 여기 있어. 사용해. 정답은 3번이고요. Soll ich deine Mutter für dich anrufen?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대신에 엄마한테 전화 좀 해줄까? 라고 하는 표현도 지금 둘 다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Comes to meet me at my 나무차. 너 나랑 같이 우리 엄마 보러 갈래? 라고 하는 표현이어서 이것도 대화 상황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16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고요. Das Fleisch ist sehr lecker. 이 고기 진짜 맛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Das nennt man 불고기. 넨넨 뭐뭐라고 부르다거든요. 그거 불고기라고 해. In Korea essen das viele Leute zu Hause oder im Restaurant.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집이나 식당에서 먹지 하고요. 이거 뭐라고 불러?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Wie heißt das? 정답 1번이죠. 그거 어떻게 먹어? 그거 어떻게 요리해? 위 터야 is das in Korea? 그거 한국에선 가격이 얼마나 해? Wie oft isst du koreanisches Essen? 넌 한국 음식을 얼마나 자주 먹니? 를 묻는 표현이어서 빈도 물었던 표현이네요. 정답 1번 확인하면서 17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Bitte, isst doch etwas. Ich habe keinen Appetit. Essen ist sehr wichtig für die Gesundheit.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고선 Ich werde versuchen, ein bisschen zu essen. 이라고 했어요. 볼게요. Bitte, isst doch 라고 했어요. 뭐좀 먹어 라고 한 거예요. 좀 이런 표현으로. 나는 appetite가 없대요. appetite이 식욕이거든요. 입맛이 없어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음식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뭐뭐 하고 나는 시도하겠어. 노력하겠어 라고 한 거예요. versuchen, 뭐를? ein bisschen. 조금이라도 먹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 볼게 라고 한 거예요. 건강에는 음식 먹는 게 중요해라고 해서 아, 알겠어. 그렇지. 뭐 이런 표현을 쓰면 돼요. Das ist richtig. 네 말이 맞아. 내가 조금이라도 먹도록 해볼게. Du hast recht. 네 말이 맞아. 이것도 들어갈 수 있죠. Ich bin dagegen.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반대하는 의사표명이잖아요. 그러면 나 먹어볼게 라고 하는 대화로 이어지지 않았겠죠. 정답 3번이에요. 알맞지 않은 거 찾는 거거든요. Ich sehe das genauso. Sehen 동사를 나도 그렇게 봐. 즉, 이 봐라는 표현 앞에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Ja, das denke ich auch. 직접적으로 생각하다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네, 선지들은 사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표현으로 많이 나와 있었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실전 모의고사의 17번 문항까지 풀어봤고요. 어휘영역 오늘 팁스가 좀 많이 들어갔었어요. 해당 표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18번에서 30번 문제를 만날게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우석입니다. 2027 약점 공략 생명과학 2의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7번째 시간에는요, 이제 유전자 발현 파트에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 유전자 발현 파트 하면 여러분들이, 아, 이거 정말 돌연변이도 어렵고, 그 다음에 뭔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러한 걱정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 강의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디딤돌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약점 진단 해볼 것은 무엇이냐면 유전자의 기능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전자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들과 테이텀의 붉은빵 곰팡이 실험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요즘 최근의 수능에는 자주 출제된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약점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해석형이라는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쌤이 한번 정리를 하고 관련 기출 문제도 한번 풀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비들과 테이텀 같은 경우에는요, 1유전자 1효소설을 주장을 했어요.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효소를 합성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여기는요, 붉은빵 곰팡이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붉은빵 곰팡이 야생형에다가 X선을 쪼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났어요. 그때 가정은 여기에 있는 유전자 셋 중에 하나가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것이니까, 유전자 3개 있으니까 3가지의 돌연변이주, 영양요구 돌연변이주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다 라는 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붉은빵 곰팡이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냐면, 전구물질로부터 오르니틴, 시트룰린을 합성해서 아르지닌까지, 이 아르지닌이 있어야지만 얘네들은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야생형 같은 경우에는요, 채소배지에만 채소배지에서 배양을 해도 얘네들은 자라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쌤이랑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한번 여기 표를 채워 보도록 할게요. 플러스는 생장을 한다 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생장을 못한다. 자, 야생형 같은 경우에는 채소배지에서도 생장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오르니틴을 넣어주든 시트룰린을 넣어주든 아르지닌을 넣어주든 모두 생장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표가 나왔다 그랬을 때 야생형인지 돌연변이주인지 구분 이렇게 가려놨다면 모두 채소배지에서만 사는 것만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야생형이다 라고 골라낼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하지만 이 그 돌연변이주 1, 2, 3형은 여기에 유전자 중에 하나에 이상이 생긴 애들이기 때문에 채소배지에서는 생장을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1형 같은 경우에는요, 1형이든 2형이든 3형이든 돌연변이주 같은 경우에는요, 아르지닌을 첨가해 줬을 때 얘네들은 모두 생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르지닌이 있으면 얘네들은 생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오르니틴과 시트룰린과 아르지닌을 가려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떠한 물질을 넣어줬을 때 돌연변이주가 모두 다 생장을 한다라는 것은, 아, 이것이 거꾸로 아르지닌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 오르니틴을 넣었을 때는 생장을 하지 못했어. 그런데 시트룰린을 넣어줬더니, 아, 오르니틴을 넣어줬을 때는 생장을 했고 시트룰린을 넣어줬을 때도 생장을 했다. 이렇게 된다면 얘네들은 어떠한 유전자의 이상이 생겼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라고 본다면 채소배지에서는 생장을 하지 못하지만 오르니틴을 넣어줬을 때 생장을 했다라는 건 효소 B하고 C는 제대로 합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 B하고 C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실험은 어떤 걸 가정했다고요? 하나의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다고 가정을 한 거지. 그래서 A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그러면 이 A에 이상이 생겼으니까 얘네들은 효소 A는 합성할 수가 없겠네요. 효소 A가 합성할 수가 없겠다. 하지만 BC는 제대로 합성이 되니까 오르니틴을 넣어줘도 아르지닌까지 합성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생장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오르니틴을 넣어줬을 때는 생장을 하지 못했어. 근데 시트룰린이나 아르지닌을 넣어주면 생장을 한답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이에요? 얘네들 오르니틴에서 시트룰린으로 전환시켜주는 효소 B의 합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 말인즉슨 유전자 B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효소 B가 합성이 안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찾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우르니틴이랑 시트룰린을 첨가해도 얘네들은 생장을 못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얘네들은 효소 C에 이상이 생긴 거지. 그래서, 효소 C, 유전자 C에 이상이 생겨서 효소 C에 합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르니틴이랑 시트룰린까지 제대로 합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효소의 부재로, 아르지닌이 합성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생장을 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걸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오르니틴, 시트룰린, 아르지닌을 내던가 아니면 어떠한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는지를 찾아내는 문제 형태가 출제가 된다. 자료 해석형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쌤이랑 정복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은 바로 유전 정보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파트에서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내면서 문제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따져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DNA의 이중가닥으로부터 mRNA가 전사가 되고, mRNA의 정보로부터 번역이 되면 폴리펩타이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 이걸 이제 번역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이때요, 여러분들. mRNA 같은 경우에는 단일 가닥이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두 가닥 중에 누구를 주형으로 전사가 되었느냐? 이거를 찾아내는 게 우리 문제풀이에서의 핵심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두 가닥 중에서 주형 가닥과 비주형 가닥 중에서 어떠한 가닥이 주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보통은 한 가닥이 주어져요. 주형 가닥이 주어질 수도 있고, 비주형 가닥이 주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딱그 문제에서 파악을 했을 때, 주어진 염기서열이 비주형 가닥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염기서열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겠죠. 왜 그러냐? 전사의 비주형 가닥의 염기서열은 mRNA의 염기서열과 일치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형 가닥과 비주형 가닥이 상부적이고, 그 다음에 주형 가닥과 mRNA가 상부적이죠. 그러니까 비주형 가닥과 mRNA의 염기서열이 같다라고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mRNA에는 T가 없으니까 T 대신 U로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이 일어날 때는요, 게시코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게시코드는 무엇이냐? 바로 A, U, G가 될 것이고요. 5프라임에서 3프라임 쪽으로 AUG가 된다라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게시코드를 찾으려면 DNA의 가닥이 주어졌을 때는 전사의 주형 가닥인지 비주형 가닥인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잖아요. 만약에 주형 가닥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방향성에 따라서 3프라임에서 5프라임으로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주형 가닥인데 5프라임에서 3프라임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치? 3프라임에서 5프라임으로 나오게 된다면 여기 AUG의 상부적인 게 TAC죠. 그러면 3프라임에서 5프라임일 테니까 TAC 태그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쭉 태그를 찾으면 된다라는 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에는 게시코드부터 시작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TAC가 없는 것일 뿐 TAC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방향성이 항상 3프라임에서 5프라임으로 나오라는 법은 없다라고 그랬죠? 그걸 찾아야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TAC를 거꾸로 읽어야 되죠. TAC. 그럼 여러분들이 왼쪽부터 읽게 된다면 캣이 되겠죠. 그래서 캣을 찾거나 오른쪽부터 TAC를 찾거나.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만약에 전사의 주형 가닥이 주어졌는데 5프라임에서 쭉 나와서 3프라임으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쪽쯤에서 캣을 찾을 필요보다는 캣을 찾기보다는 어디에서 찾아야겠어? 3프라임 쪽에서 찾아야겠지. 왜냐면 요렇게 이제 mRNA가 만들어지게 될 테니까 최소 필요한 것들이 이쪽부터 게시코드는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3프라임 쪽에서 캣이 있는지, 그래서 TAC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이제 더 빠르게 찾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사 비주형 가닥이 주어질 수 있는 거잖아. 비주형 가닥임을 파악했다. 주어진 염기 서열이. 그렇게 되면 이제 AUG에서 U만 T로 바꿔서 ATG를 찾아주면 되겠다. 근데 반대로 3프라임에서 5프라임으로 나오게 된다면 반대쪽에서 ATG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게시코드를 찾는 거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플러스 이 게시코드와 함께 종결코드까지 생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결코드 같은 경우에는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5프라임에서 3프라임 방향으로 UAA, UAG,
UGA 세 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몇 개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두 개가 염기서열이 뭐 결실이 돼가지고 여섯 개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게 된다. 라고 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큼의 몇 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만약에 8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폴리펩타이드다 라고 한다면 몇 개의 염기로 구성이 된 거야? 우선은 8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이 8개일 테니까 염기는 38에 24, 그 다음에 종결코돈 3개에서 27개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치? 6개라고 한다라고 하면 18에다가 3을 더해서 21개 이렇게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테니까 주어진 염기서열에서 주어진 염기서열이 뭐 30개든 35개든 얘네들이 결정하는 염기서열이 몇

몇 개인지를 알고 파악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종결 코던이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만약에 주형 가닥이다라고 한다면 3프라임에서 5프라임의 DNA 염기 사열은 종결 코던을 누구를 찾아야겠어요? 당연히 ATT를 찾아야겠죠. 그치? 그 다음에 ATC를 찾거나 ACT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맞지? 비주형 가닥이 주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찾아야겠어? 여기에서 U 대신에 TAA를 찾거나 TAG를 찾거나 TGA를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 알지? 그래서 주형 가닥인지 비주형 가닥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결 코돈의 염기 서열을 찾아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의 내용에서 펩타이드의 결합수는 이제 좀 쉬운 문제에서만 물어보고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것까지는 잘 물어보지 않는데 펩타이드 결합수를 물어보게 된다면 아미노산 수에서 이제 마이너스 1만 해주면 된다라는 것 정도로 여러분들이 유전 정보의 흐름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코돈표예요, 여러분들. 코돈표. 자, 이 코돈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빠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코돈표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우선 AUG는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게시코돈이고요. 어떠한 아미노산을 지정하냐면, 메사이오닌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다음에 지금 선생님이랑 조금 전에 봤었던 UAA, UAG, UGA는 종결 코돈 되겠습니다. 종결 코돈. 자, 그러면 이제 U로 시작해서 A하고 G의 조합인데 G지만 종결 코돈이 아니잖아. UG지. 그러면 이거 하나만 트립토판이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보통은 최소 두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메사이오닌이랑 트립토판만 얘네들 한 개의 그 코돈이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트립토판, 종결 코돈, 메사이오닌 정도,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도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가게 된다면, 여섯 개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일명, 류, 세, 아. 류신, 세린, 그 다음에 아르지닌이 있는 것인데, 자, 여기 UUA, UUG, 이게 류신입니다. 그리고 CU로 시작하는 애들도 류신 되겠고요. 그 다음에 UC로 시작하는 애들이 세린이에요. 그리고 세린은 AG로 시작해서 UC, 이렇게 끝난 애들이 세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G로 시작하는 애들은 뒤에 어떤 애들이 오더라도 아르지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G로 시작하는 애들도 AG가 뒤에 오게 된다면 아르지닌이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기보다는 그 상황 상황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우기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 생각하고 코덤표로 생각하고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약점 진단은 끝났고 약점 극복을 위해서 문제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폴리펩타이드 합성 과정 중에 형성되는 복합체를 나타낸 것인데, tRNA 기억과 뒤에는 각각 리보솜의 A 자리와 P 자리에 위치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 A 자리인지 P 자리인지 이거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자, 이 P 자리라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들? 신장되는 폴리펩타이드가 있는 tRNA가 결합하는 자리. 이가 되는 것이고, A 자리는 쉽게 얘기한다면 새로 결합할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tRNA가 결합하는 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신장되는 폴리펩타이드를 가지고 있는 거, 얘가 P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결합될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tRNA가 결합하는 자리는 A 자리. 그래서 A 자리, P 자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요 옆에가 E 자리가 됩니다. 근데 학생은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찾아내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리보솜이 나와 있고 방향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 리보솜이 이제 하나의 코돈만큼 이동을 할때 5프라임에서 3프라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이동 방향의 앞쪽이 이쪽, 오른쪽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쪽이 가는 방향의 앞쪽이다라고 생각해서 앞, AP, 그다음에 앞에 쪽 해서 앞에 이대로 읽으면 AP를 쉽게 여러분들이 쓸수 있습니다. 앞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mRNA 방향까지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보기를 바로 볼게요. 보기 기억. 기억을 구성하는 당은

리보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tRNA예요. 어쨌든 RNA란 말이에요. 그치? RNA를 구성하는 당은 리보스죠. DNA를 구성하는 당이 디옥시리보스니까 맞는 것이고, 기억은 리보솜의 A 자리에 위치한다라고 했는데 기억이 P 자리에 위치하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 A는 DNA의 5' 말단에 결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 아미노산 A가 요 tRNA, DNA 어디 말단에 결합되어 있느냐? 3' 말단 쪽에 아미노산 결합 부위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 쪽이다라고 해서 틀리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만 정답이다라고 고를 수 있을 것이고. 다음에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로 가게 되면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이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 다음은 어떤 진핵생물의 유전자 X와 X에서 돌연 변이가 일어난 유전자 Y의 발현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X와 Y로부터 각각 폴리펩타이드 대문자 X와 Y가 합성된다라고 되어져 있고, DNA의 이중가닥 중에서, X의 이중가닥 중에서 염기서열 한 가닥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기억하고 니은이 ATGC 중에 하나씩이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그 기억과 니은도 찾아내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 A와 B가 5' 말단과 3' 말단 중에 어디인지도 가려놨습니다. 그치? 그리고 X는 8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쌤이 그 개념을 할 때도 설명해 줬지만, 이렇게 8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얘네들 24개의 코돈과 종결 코든 3개 합쳐가지고 총 27개의 염기가 이 X를 구성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Y는 X의 전사주연 가닥에서 연속된 2개의 동일한 염기가 1회 결실되었다. 연속된 2개야. 결실되었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Y는 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고 1개의 페닐알라닌을 가진다. 그러면 페닐알라닌 바로 나와요. 코든표에 UUU, UUC 이거거든요. 그치? 아, 이것을 가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큰 힌트였어요. Y는 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다라는 걸 이제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면, 봐봐. X로부터 2개의 동일한 염기가 1회 결실돼서 6개의 아미노산을 만드는 그 mRNA, Y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얼른즉슨 코돈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이제 아까 선생님이 24개에다가 3개의 그 종결 코돈이 존재한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원래 여기 X를 구성하는 mRNA의 종결 코돈 3개가 여기 끝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24개의 염기가 있고 3개의 종결 코돈이 있었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으로 Y 같은 경우에는요, 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된대요. 그치? 6개의 아미노산이라고 한다면 18번째까지 이제 그 코돈이 있고, 그 다음에 종결 코돈이 3개 이렇게 나와서 21번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치? 하지만 지금 뭐라고 했냐면, 두 개의 동일한 염기가 1회 결실됐다 그랬어. 요 앞쪽에서, 이 앞쪽인지 여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개가 결실이 되고 종결 코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사이에서는 그 코돈이, 염기가 6개 있었겠죠? 그러면은 두 개가 결실되고 종결 코돈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Y의 종결 코돈과 X의 종결 코돈 사이에는 하나의 염기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치?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해야 이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요거까지 이제 파악한 상태에서 이제는 방향성을 먼저 결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주연 가닥인지 비주연 가닥인지 이거를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얘를 비주연 가닥이라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주연 가닥이다. 그리고 A하고 B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먼저 5', 3'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5', 3'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염기의 개수가 지금 총몇 개가 있냐면 32개의 염기가 있어요. 자, 여기에 32개가 있어. 그러면 X에서 8개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려면 27개의 그 염기가 사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2개에서 27개 사용되려면 5개 제외하고 다 사용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가게 된다면 비주형 가닥이라고 한다면 얘네들 T를 그대로 U로만 바꿔가지고 염기를 보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AUG가 게시 코드온이니까 ATG가 최소 몇 번째에서 나와야 돼요? 여섯 번째 안에서는 시작이 돼야 되죠. 게시 코드온이. 그래야지 뒤에가 27개가 염기를 이용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에서 보더라도 여기에서 ATG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비주형 가닥이고 O프라임으로 봤을 때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비주형 가닥이면서 3프라임이고 O프라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쪽에서 ATG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ATG를 이제 마찬가지로 보게 된다면 여섯 번째 안에서 ATG의 A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수 있는 애가 없죠. 기억과 니은에 아무리 다른 걸 넣더라도 ATG가 될 수는 없으니까. 아, 그러면 얘는 비주형 가닥이 아닙니다. 주형 가닥이 맞습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A하고 B를 또 O프라임인지 3프라임인지를 가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를 또 마찬가지로 O프라임이고 B가 3프라임이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형 가닥에 O프라임, 3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니까 mRNA는 O프라임에서 3프라임 쪽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AUG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뭘 찾아야 된다 그랬어? CAT을 찾아야 된다 그랬어. CAT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CAT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3프라임 쪽에서 찾아야 된다 그랬지? 자, 그러고 보니까 CAT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여기에서 CAT. 여기 T가 있으니까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기억이 C고 니은이 A다. 그러면은 CAT 나오죠. 그럼 O프라임부터 읽을 때 AUG 이렇게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읽어가지고 8개야 그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게 되려면 24번 4개까지 그 염기를 사용을 하고 그 뒤에서 25번째에서 종결 코돈이 나와야 돼. 근데 그거를 세면 일일이 세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 여기에서 시작을 했어. 그러면 총 32개라고 했어. 그러면 둘 빼고 뒤에서 세 번째. 그럼 빼면은 여기 사이의 염기 수가 27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뒤에 끝에 거세 개가 종결 코돈이 되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기역이 C고 니은이 A니까 ACT면 얘네들 UGA 돼서 종결 코돈 나오죠.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우리는 무엇까지 생각해야 돼?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두개 동일한 염기가 1에 결실된 Y까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Y의 종결 코드는 X의 종결 코드와 하나 차이 난다 그랬어. 그러면 하나 차이 뺀이 앞에서 종결 코드가 나와야 되는데 TCT로는 종결 코드가 나올 수가 없죠. AGA니까. 그치? 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서 기역을 C, 니은을 A라고 뒀을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CAT가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에서 기역을 A, 니은을 T라고 넣었을 때또한번 CAT가 나오잖아. 그러면 AUG가 또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앞에서 세개 쓰지 않았으니까 뒤에서 두개 쓰지 않고 종결 코드 나오면 되겠네. 그러면은 기역이 A니까 ATC 했을 때 UAG로 종결 코드는 또 나온다. 근데 하나 건너뛰고 나머지에서 또 종결 코드가 나와야지 Y까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GAG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종결 코드가 아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3프라임 A를 5프라임으로 뒀을 때안 된다. 그래서 A가 3프라임이고 B가 5프라임이다라고 이렇게 확정을 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3프라임에서 5프라임으로 볼 때는 우리 주형 가닥일 때 게시 코드는 뭘 찾는다? TAC. TAC. 그래야지 AUG 이걸 되는 거니까 TAC를 찾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가능성이 또두 개가 있어. 여기가 TAC일 수도 있고 여기가 TAC일 수도 있다. 라는 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선 여기에다가 기역 A, 니은 C 이렇게 넣어보자. TAC 이렇게 넣어볼게.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시작이니까 앞에서 세개안 썼어. 뒤에서 두 개를 안쓸 거야. 그러면은 기역이 A고 니은이 C니까 UGA 나오면서 종결 코드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차이로 요 앞에서 Y에 대한 종결 코드이 나오면 되겠다라고 봤더니 ACT, UGA니까 종결 코드 나온다. 됐다. 이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기역이 A, 니은이 C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이니까 한번 또 해봐야지 하고서는 여기에서 기역을 T, 니은을 A, C 이렇게 해서 TAC로 놓고 하게 된다면
여기 뒤에서 Y에 대한 종결코드는 또 나오지 않게 됩니다. 알겠죠? 아, 그래서 이게 맞다. 기억이 A, 니은이 C. 이렇게 하고 문제를 쭉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니은 같은 경우가 C로 우리가 찾아냈고요. 기억을 A, 니은이 C. 이렇게 다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X에 대한 염기서열은 다 찾아낸 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Y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줘가지고 어떠한 두 개의 동일한 염기가 결실돼가지고 여섯 개의 아민선이 나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종결코돈이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동일한 염기가 이제 누가 있냐라고 봤더니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여기 CC. CC 부분이 이제 결실되게 된다면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기 결실되고 AAG 해가지고 여섯. 그러면은 여섯 개 아미노산 구성되고 ACT 종결코드 나오니까 딱 맞네. 아, 여기가 결실돼서 이제 mRNAY가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부터 번역이 되면 여섯 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한 개의 페닐알라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주형 가닥이 나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5'에서 3'으로 코돈을 읽었을 때 UUUUC라는 거잖아. 그러면 3'에서 5'으로 그 주형 가닥을 읽었을 때는 AAA나 AAG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마지막에 AAG 이렇게 있죠. 페닐알라닌 있네. 한 개의 페닐알라닌을 가진다라는 거를 만족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에서 B는 5' 말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B가 5' 말단이다. 맞고요. 자, Y는 발린을 가진다라고 되어져 있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부터 아, 얘는 TAC니까 AUG, 메사이오닌 뭐 이렇게 해서 AUG 쓰고 그다음에 GAG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막쓸수 있어요. 그치? 근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차피 전사의 주형 가닥이라다라는 걸 찾았으니까 발린을 한번 생각해봐요. 자, 발린은 코돈표에 봤을 때 G유로 시작하고 뒤에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치? 그러면 5'에서 3'으로 간다라는 건 주형 가닥에서 3'에서 5' 쪽으로 CA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CA로 시작하는 애가 있습니까? 라고 보니까 없잖아, Y에는. CA로 시작하는 거 없으니까 발린을 가진다? 틀렸다. 바로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X. 되겠고. 다음에 XY가 합성될 때 사용된 종결코드의 염기서열은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지금, X의 종결코드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봤을 때, 이쪽, 3' 쪽에서 쭉 봤을 때, 여기에서 ACT, 주형 가닥이 ACT였고, 그 다음에 Y도 ACT였죠. 그러면은 UGA로 똑같은 거네. 그치? 그래서 같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기역디귿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돌연변이가 두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돌연변이 두개 나오는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어떤 진핵생물의 유전자 X와 돌연변이 유전자 YG의 발현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무엇이 주어져 있는 거냐면, 폴리펩타이드 X에서 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열을 이렇게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얘는 X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무엇의 정보를 얻어야 되냐면, mRNA의 X의 정보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메사이오닌 같은 경우에는요, AUG로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히스티딘, 프룰린 이런 거는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코돈표를 보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히스티딘 같은 경우에는요, CA로 시작하는데 C나 U가 돼야 됩니다. 그럼 U인지 C인지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프룰린은 CC로 시작하는데 뒤에 어떤 게 와도 상관없다라고 되어져 있고, 아이소루신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메사이오닌하고 똑같이 시작해. AU로 시작하는데 G 뺀 나머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U든 C든 A든 이셋 중에 하나가 오면 되겠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알라닌 같은 경우에는 이제 GC로 시작합니다. GC로 시작하고 뒤에 어떤 것이 와, 네개 중에 어떤 게 와도 상관없다. 아르지닌은 여섯 개의 코돈이 결정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CG에 어떤 것이 올 수도 있고 AG로 시작해서 A나 G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종결 코돈 세 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낼 수 있는지.

결실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염기 서열이 나왔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에는 뭐가 나와 있어? 그 Y에 주형 가닥에 염기 서열이 주어져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은 3프라임 쪽에서 읽어야 되는 거니까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Y를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5프라임 쪽에서부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Y에서 이제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볼 때, cat을 봐야 되죠? cat을 보니까 여기 TAC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끊어가지고 쓰는 거지. A, U, G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GTA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AUG 써주고 GTA 돼 있으니까 CAU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쌤이 순차적으로 써보면 CAU에다가 CCA 그리고 AUC ACG GUA AUU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UGA라는 종결 코돈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인 이 C의 상부적인 G가 이렇게 하나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 어때요? 이것이 결실돼가지고 얘네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 AUG 같은 경우에는요, 메사이오닌이었어요. 그 다음에 CAU는 히스티딘이고요. CCA는 프롤린입니다. 그 다음에 AUC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소루신이고, 그 다음에 ACG가 트레오닌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봤을 때, 프롤린 아이소류신까지는 똑같은데, 알라닌이랑 트레오닌이 바뀌었다는 건, 이 근처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겼다는 거잖아. 근데 그 변화는 결실만 일어났다며. X의 그 염기서열에서 결실이 일어났다며. 우리는 지금 mRNA로 비교를 하고, 주형 가닥을 역으로 추적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서, AUC에다가, 그 다음에, 알라닌 대신에 이렇게 나오게 되려면, 지금 A하고 G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애가 그 결실이 돼야 돼. mRNA. 그 X의 mRNA에서. 맞지? AG일 수도 있고, GA일 수도 있고. 자, 근데 이 근처에서 보니까 AGGA가 연속적으로 있는 애가 누구밖에 없냐면, 이게 A가 되고, G가 되면서. 그치? AG가, 원래 여기가 AUA, G였던 거야. 근데 얘네들이 이제 결실이 되게 되면서 AUC가 됐던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알라닌 같은 경우에는 AUC였으니까 그 다음에 A가 들어가면 되겠네. A. 그래서 여기랑 똑같이 비교해 보면 A, C, G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G가 나오면서 여기에 아르지닌도 CGG다. 이렇게 결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UAA, UAA 나오면서 종결 코드 나오니까 딱 들어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럼 여기 앞에도 비교해보면, 히스티딘, CAU에요. 그러면 EC가 아니고 EU다라는 거를 찾아냈고, 프롤린도 CCA 해가지고, X의 염기서열을 이렇게 다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지. 되겠지?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로부터 어떠한 염기가 결실됐는지 찾아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우리 5프라임에서 3프라임으로 볼 때, X의 mRNA에서 AG. 얘네들이 이제 결실이 되었어. 그치? mRNA 기준으로. 그럼 이거의 주형 가닥은 3프라임에서 5프라임 쪽으로 상부적인 염기니까 A의 상부적인 T, G의 상부적인 C. 얘가 결실이 되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 5프라임 순으로 봤을 때 기역, 니은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 기역이 C고, 그 다음에 니은이 T다라는 거를 이렇게 매칭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제 G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G를 보면 X의 DNA 이중 가닥 중 전사 주형 가닥에서 기역과 니은이 서로 각각 서로 다른 위치에 1을 삽입됐대. 즉 C하고 T가 주형 가닥에 각각 서로 다른 곳에 삽입이 됐고 다른 위치에서 디귿이라는 염기가 타이민으로 치환되어서 이러한 아미노산 서열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는 X하고 비교를 하면서 어떠한 애들이 끼어 들어간 것이냐라는 걸 이제 찾아보면 됩니다. 자, 메사이오닌은 AUG 똑같으니까 우리는 mRNA-G의 염기서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AUG이고 히스티딘 똑같아요. CAU 바뀐 거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프롤린이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아르지닌이 나왔다라는 거야. 우리 아르지닌 아까 뭐라 그랬어? CG의 뒤에 네 가지가 오거나 AG의 AG 오는 게 오거나

만들었어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오게 되면 여기에서 푸를린이 바뀔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CC 사이에 아르지닌이 될수 있는 거는 G가 들어오면 되겠지. 근데 우리가 아까 기억과 니은이 서로 다른 위치에 삽입된다라고 했으니까 mRNA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부적인 A 또는 G가 서로 각각 다른 위치에 삽입이 되는 거면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G를 넣어서 프롤린을 아르지닌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아, 여기 C하고 C 사이에 G가 이렇게 삽입이 된 거구나. 그래서 CG, C가 된 거구나. 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이 아스파라진이 되는지 보니까 AAU 하면은 아스파라진이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결실될 걸 그대로 놔야 되죠. 결실된 이유를 보면 안 되고, X를 봐야 되는 거니까 AGC 봅니다. 그러면은 세린 AGC 되겠죠. 세린 AGC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오닌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AGC 다음에 ACG 이렇게 나오면 트레오닌이 된단 말이야. ACG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트레오닌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린이 나와야 돼요. 근데 세린이 나오려고 보니까 여기에서 GUA로 가요. 자 그럼 GUA는 GU로 시작하면 발린이었잖아요. 그치? 자 그러니까 세린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린은 AG로 시작했잖아. 그치? 여기에 A를 갖다가 넣는 거지. 아까 G 아니면 A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A를 여기에다가 삽입을 하게 된다면 A, G, U가 되죠. 그러면 세린이 성립이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A, G, U 다음에 아스파라진이니까 AA 가게 될 것이고, 자, 이 AA 뒤에 거의 염기서열은 Y의 염기서열을 보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AA 다음에 U가 나오니까 AAU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UUG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종결 코돈이 돼야 돼요. 근데 UUG는 종결 코돈이 아니잖아. 근데 여기에서 하나만 바꿔서 종결 코돈으로 바꿀 수 있죠. 왜? G는 지금 디귿이 타이밍으로 주연 가닥에서 치환돼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종결 코돈이 됐다라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이 U가 A로 바뀌게 되면 UAG로 종결 코돈이 되겠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거의 상부적인 게 T니까 아 주연 가닥에서 T로 치환이 되었구나. 누가? U의 상부적인 A가 이렇게 그 치환이 되었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이 A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바로 디귿입니다라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역이 C, 니은이 T, 디귿이 A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역에서 디귿은 아데닌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디귿은 A, 아데닌이다. 맞고. X하고 Y가 합성될 때 사용된 종결 코돈의 염기 서열 보니까 X는 UAA고요.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요 UGA였습니다. 그치? 자, 그러니까 염기 서열은 다른 애 틀렸고 G의 트레오닌을 암호화하는 코돈의 3프라임 말단 염기는 사이토신이다라고 했어. 자, 트레오닌 가볼까? 보니까 3프라임이 이쪽이죠. 그러니까 G다. 근데 사이토신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구안인으로 고쳐줘야 된다. 그래서 기억만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좀 복잡해 보이죠? 자,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기준점을 확실하게 잡은 다음에 하나하나씩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 내에 풀수 있는 그러한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을 약점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출 문제로 연습을 조금 더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약점 극복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이거는 비들과 테이텀 과 관련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문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붉은빵 곰팡이의 유전자 발현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야생형에서 아르지닌이 합성되는 과정은 그림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다음에 돌연변이 중에 1은요. 지금 두 가지밖에 안 나왔어. ABC 중에 어느 하나에. 그다음에 나머지 2는 그 나머지 중 유전자 중 하나에만 돌연변이가 일어난 것이다. 이게 1 유전자 1 효소설이다 보니까 하나의 유전자에만 이상이 생겼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자, 오히려 두 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면 좀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두 개만 나와서 더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표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최소 배지에다가 기역을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최소 배지에 니은을 첨가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생장을 했는지, 그 다음에 디귿이라는 물질이 우르니틴, 시트룰린, 아르지닌 중에 하나인데 어떠한 것이 합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표에서 여러분들이 뭐부터 봐야 될까라는 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야생형 같은 경우에는 최소 배지에서 생장을 하니까 기역을 첨가하든 니은을 첨가하든 다 생장을 하게 됩니다. 즉, 아르지닌이 합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르지닌이 있어야지만 얘네들은 생장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이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돌연변이 중에 1을 보게 된다면 얘네들은 당연히 여기에 유전자 중에 하나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생장을 최소 배지만 넣었을 때는 생장을 못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니은을 첨가를 했더니 생장을 못했어. 그치? 니은을 첨가했는데 생장 못했어. 그럼 니은은 아르지닌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디귿이 합성됐는데도 생장을 못했어. 디귿이 아르지닌이라면 생장했겠죠. 아, 그럼 디귿도 아르지닌이 아니다. 아,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이 둘다 아르지닌이 아니니까 기역이 아르지닌입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확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제 니은하고 디귿은 시트룰린하고 오르니틴 중에 하나가 될 것이잖아? 가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쌤이, 니은을 시트룰린, 그 다음에 디귿을 오르니틴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2번 돌연변이줄을 한번 보게 된다면, 얘는요, 지금, 아르지닌을 첨가한, 채소 배지 아르지닌을 첨가를 했고, 오르니틴 합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유전자 어디에 이상이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A에 이상이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A에 이상이 있다. A에 이상이 있다라는 말은 BC는 제대로 이제 그 효소를 합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자, 그렇게 된다면 얘는요, 지금 시트룰린을 넣었을 때 생장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유전자 C에 이상이 없으니까 아르지닌까지 만들어서 생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 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가정하면 틀리는 것이구나. 그러면 니은이 오르니틴 되는 것이고 디귿이 시트룰린 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지. 그럼 이제 1번하고 2번에서 각각 어떠한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느냐라는 걸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시트룰린이 합성이 됐어. 합성이 됐다라는 말은 A, B까지는 제대로 됐다라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아르지닌을 넣었기 때문에 생장을 한 거야. 시트룰린까지 합성이 됐어. 근데 생장을 못한 이유, 오르니틴을 넣었을 때 시트룰린까지 됐다라는 거는 여기까지는 제대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치? 근데 C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거지. 유전자 C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면 얘는 효소 C에 합성이 제대로 안될 테니까 생장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오르니틴을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시트룰린의 합성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르니틴을 넣었는데 시트룰린이 합성이 안 돼? 그러면 유전자 B에 이상이 생긴 거구나. 그래서 효소 B가 제대로 합성되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역부터 가볼게요. 기역은 시트룰린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기역은 아르지닌이네. 틀렸고, 니은은 효소 B의 기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니은이 오르니틴이니까 오르니틴이 효소 B의 기질이 맞죠? 그 다음, 1은 최소 배지에 디귿을 첨가하여 배양했을 때 생장한다 라고 되어져 있어. 자, 1 같은 경우에는요, C에 이상이 생겼단 말이야. 그치? 거기에 아무리 시트룰린을 첨가해서 배양한다라고 해봤자 생장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니은만 정답으로 골라주면 답이 되는 것이고. 자,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아까 봤었던 그첫 번째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폴리펩타이드 합성 과정 중에 형성되는 복합체를 나타낸 것이고, tRNA 기역은 P 자리에, 그 다음에 여기 tRNA 니에는 A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요 A가 이번에는 5' 말단인지 3' 말단인지를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쌤이 이거 방향성 따질 때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 어디가 앞이야? 이거 순서대로 앞에 읽으라고 했죠. 여기에 이 자리, 앞에. 자, 그러면 얘네들이 요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이쪽, 오른쪽이 앞쪽이다. 가는 방향이 앞쪽이다. 그러면은 리보솜은 5'에서 3'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A가 5' 말단입니다.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원래 피 자리에 그 신장되는 폴리펩타이드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넘어갔어? 아, 여기에, 원래 여기에 연결되어 있었던 애들이 지금 얘하고

갖고 연결이 되면서 이쪽으로 넘어갔구나. 그 다음에 P 자리에 있었던 tRNA는 이 자리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겠구나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이 아미노산 가나다에서 누가 제일 먼저 그 합성된 애들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미노산 가 앞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얘가 메사이오닌일 거야. 1번일 거고, 그 다음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가와 나의 결합은 나와 나의 결합보다 먼저 형성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어. 지금 2번, 3번하고 사이의 결합이 3번, 4번 사이의 결합보다 먼저 형성되었다라고 하면 맞는 거잖아. 그래서 이 아미노산의 순서를 찾아내는 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리보솜에서 기억은 니은보다 먼저 방출된다라고 되어져 있어. 그렇지. 지금 기억이 P 자리에 있었던 애였고 얘네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니은은 A 자리에 있었으니까 P 자리로 오겠다. 이렇게 이동한다. 그래서 기억이 먼저 방출된다. 이것도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기 티긋. A는 mRNA의 5' 말단이다. 이 5' 말단을 결정을 하는 것은 요 P 자리하고 A 자리. 요걸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지만, 쌤이 말한 것처럼 앞에로 생각해라. 앞에로 생각해서 얘네들이 이제 5'에서 3' 쪽으로 코돈 한 개만큼. 즉, 염기서열 세 개만큼, 이동을 하면서 5'에서 3'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A는 5' 말단이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기역, 니은, 디귿 다 정답으로 고를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전자 발현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과 관련된 좀 쉬운 문제부터 해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를 공략하는 방법까지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안 듣던 부분이 어떤 건지 정확히 캐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도 고생 많았고요. 쌤이랑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수능 완성 마스터 키트, 오늘은 3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연계 시그널은 뭐냐면요. poems, 바로 시입니다. 자, 제가 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승무입니다. 얇은 사 하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 내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고깔에 감추오고 두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자, 굉장히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리고 있는 이 시죠. 자, 그러면 이 시를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이 얇은 사 하얀 고깔이라는 표현이 the thin white pointed head. 자, 그러니까 그냥 얇은 하얀색 뾰족한 모자 이런 식으로밖에 번역이 잘 안 됩니다. 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파르라니. 자, 이 질감, 이 떨림 이런 것들이 하나도 표현이 되지 않고 the bluishly shaved head. 자, 뭔가 그냥 blue하다 이 정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왜 이럴까요? 자, 시 자체는요,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라기보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죠. 자, 이렇게 나빌레라, 파르라니, 고와서 서러워라 같이 굉장히 미묘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모여가지고 시를 구성하는 건데 이 말들은 번역하기가

어렵거든요. 따라서 의미만 옮겨서 영어로 바꾸면 더 이상 그 시가 살아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외국 소설은 꽤 많이 읽어봤어도 외국 시는 거의 접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와 노랫말에 대한 글들이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에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자, 시는 표현 형식 자체가 그 본질이다라는 내용이 수능 완성에서 나왔고요. 수능 특강에서는 노랫말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고 신나게 우리 문제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마지막 빈칸 문제입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빈칸이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With poems. 자, poem에서는요 라고 얘기를 해요. poem 하면은 시죠, 시. 빈칸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어떤 정보를 잡아야 되는지 되게 확실하네. 뭐에 대한 정보를 잡으라고요? poems. 바로 시에 대한 정보를 찾아라. poem이 뭐 어떻다는 것일까? 요거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됐을까? 자, 그러면 우리 뭐에 대한 정보 찾아야 되는지 확인했으니까 앞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poems are peculiar because they are so particular. 자, 이 시라는 것은 어떠냐면요, 특이해요. 자, 왜냐하면 they are so particular. 굉장히 어떤 특정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해. 자, 시라는 건 조금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at least that is so story.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이야기입니다라고 했어요. 자, if this is true, 이것이 사실이라면, then when we change the words of a poem or shift their order. 자, 만약에 우리가 change the words of a poem. 자, 무엇이냐면은 poem의 단어를 순서를 바꾸거나 또는 or shift their order. 그러니까 단어의 순서를 바꾸거나 또는 단어 그 자체를 만약에 바꿔버린다면 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자, 그러면 we make a new poem. 새로운 시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요. 자, 다시. 자, 시가 있는데, 그 시에 change the words of a poem. 자, 단어 하나하나하나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아까 연계 시그널에서 뭐 나빌레라 이런 거 나왔었잖아. 자, 나빌레라라는 단어를 다른 걸로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그 단어끼리의 순서를 바꾼다던가 하면은 이거는 완전 새로운 시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poems seem to be radically and essentially defined by their words. 자, 이 시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이냐면요, radically, 진짜, 그리고 essentially, 본질적으로 defined by their words. 자, 그들의 단어로서 규정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했어. 아, 그러면 지금 우리 시의 특성 잔뜩 나왔다. 시라는 건 뭐라고요? 시의 단어를 만약에 바꾸거나, 아니면 단어의 순서를 바꾸면 새로운 시가 된다. 자,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규정이 된다. 뭐에 의해서? 단어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 자, 그런데 ordinary. 자, 일반적으로 everyday sentences. 매일매일의 sentences. 뭐요? 문장은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반면에? 라고 하면은, 우리 시가 아니라 반면에 일반적인 sentence는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A, B 대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는 이런데 그냥 문장은 이렇다라는 거야. 일반적인 매일매일의 문장은요, are not defined by their words in this way. 자, 여기 보시면 not A, but B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요, defined by their words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단어에 의해서 정의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but by the thoughts they express. 그들이 표현하는 생각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장인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단어로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규정을 하는 것이다? 생각으로서 규정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개 사이에 완전한 차이가 보이죠? 자, we say something one way. 자, 우리가 어떤 거를 말을 해요. And we say it another. 자, 우리는 그거를 다르게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Trying to get it right. 그거를 올바르게 표현을 하려고 하고, or trying to discover what we mean. 또는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in
our ordinary lives with language. 자, 이 언어

와 함께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what we say 우리가 말하는 것은 not equivalent. equivalent 하면 무슨 뜻이니? 동등한이라는 뜻이죠. 동등하지 않습니다. to what we mean 우리가 의미하는 것과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친구가 과자를 사 가지고 왔어요. 내가 저걸 먹고 싶어라고 할때 나는 그 의미를 굉장히 여러 가지 센텐스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야, 그거 맛있겠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거 신상이야? 나도 그거 먹어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야, 나 너무 배고파.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자, 문장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미하는 거는 계속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반드시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의미하는 것에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and once we understand what someone else means. 자,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만약에 이해를 하잖아? 제가 배고프대. 자, 그게, 아, 과자 달라는 얘기구나. 이거를 이해를 하잖아? 그러면, we often forget what was said. 자, 우리는 종종 까먹어버려요. 무엇이 말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말해졌는지는 그냥 잊어버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자, it is the meaning that matters. 자, 그러면 이거는 무엇이냐? 자, 바로 the meaning that matters. 자, it that 강조 구문이죠. 바로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Or the uptake of what we take a sentence to imply. 라고 한다면은 또 우리가 그 sentence가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이해한다 정도로 이 의미를 이해를 해보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it that 강조 구문 나왔으니까 중요한 정보가 나온 거죠. 자, 뭐가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는 이 문장은요. meaning, 의미가 중요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sentences dissolve in our grasping of them. 자, 그러면 문장은 어떻게 되냐? dissolve 된대요. 자, dissolve라고 하면은 녹아내리다라는 뜻이에요. 녹아버리는 거야. 자, 녹는데요. 우리의 in our grasping of them. 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문장은 녹아서 없어지는 거야. 자, 그 의미만 남고, 아, 이걸 달라는 거구나. 의미만 남고 정확하게 어떤 문장을 말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요. dissolve 되어버려요. 녹아버려요. 자, 근데 Poems are not like that. 시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죠. 자, 정확하게 A, B 대조구문임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어요. 자, we may never know that. 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What a poem means. 자, 이 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근데, and yet we can be held by its particular words. 자, 의미는 정확하게 몰라도 특정한 단어들에 의해서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with poems. 자, 시에 대해서는 빈칸합니다. 라고 해. 자, 그러면, 시는 빈칸한대요.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 문장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A poem seems bound tightly. 자, 시는요, 어떻게 된 것으로 보이냐면요, 강력하게 묶여있는 것으로 보인답니다. 무엇에 있어서? To the particularity of its words. 이 단어의 특정함, 특정성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우리 이 poems, 시가 어떻다는 건지를 고르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시는요, 뭐가 중요해요?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의미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의미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어가 중요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일상생활에서의 문장은 단어는 안 중요하고 의미나 생각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with poems. 자, 여기 볼게요. 5번부터 볼까요? Meaning overrides wording or phrasing and can be rephrased without loss 합니다. 자, 의미라는 것은 더 중요하대요. 뭐보다? 단어보다라고 해요. 의미가 단어보다 더 중요합니까? 아니죠. 단어가 더 중요하죠. 따라서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4번 볼게요. The intentions of poet can vary, depending on the context. 자, intentions라고 하면은 뭐야? 의도죠. 의도. 무엇의 포에츠라고 하면은 시인이잖아요. 자, 시인의 의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맥락에 따라서. 상관없는 얘기죠. 자, the novelty of word order. 자, 단어 순서의 새로움이 또는 구조의 새로움이 dissolves with repeated recitation. 자, 어떻게 되냐면 녹아버립니다라고 해. 융해되어 버려요. 뭐와 함께 반복되는 recitation이라고 하면은 이거 낭송이거든요. 자, 낭송과 함께라고 합니다. 자, 낭송이랑은 상관이 없었죠. 자, 그 다음에 we rely on context or discourse

to determine the meaning of a word. 자, 우리는 맥락이나 단어에 의존을 합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단어의 의미를 determine 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자, 맥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 그럼 정답 1번이겠네요. 볼게요. 자, what is said or written does not dissolve in what is meant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는 것은, 자, 말해지거나 쓰여진 것이 녹아지지 않는다. 의미에 따라서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까 일상적인 문장은요, 말을 하고 나면은 의미가 생기면은 그 문장 자체는 녹여진다. 즉, 문장 자체는 기억이 안 나고 없어진다라고 했잖아. 자, 근데 시는요, 의미보다 단어 하나하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미에 따라서 dissolve 되지 않는다, 녹아내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기 전에, 자, 우리 퀵 체크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dissolve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dissolve, dissolve. 여기 있는 이 dissolve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A, B 대조구조였고요. 일상 문장에서는 의미가 중요한데, 시는요, 의미가 아니라 단어와 표현이 중요하다라는 글이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sentence는 dissolve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자, 근데 반면에 poems는 dissolve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낼 수 있었어요. 잘했고요. 자, 이제 3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관계 없는 문장 찾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ealm of biomechanics, within tennis. 자, 테니스 안에서의 biomechanics의 realm이라고 하면은 영역이죠. 자, biomechanics. 자, 어떤 특정한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테니스라는 얘기가 나왔고, 테니스에서의 biomechanics라는 것이 나왔어요. 자, 근데 그게 어떻다는 걸까 보면은요. possess significant challenges. 자, 뭐를 가지고 있냐면 상당한 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야. 자, 되게 도전거리들이 많대요. It begins with the player keenly observing the ball's departure from their opponent's racket. 자,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운동선수가 예리하게 관찰하는 거야. 뭐를요? The ball's departure from their opponent's racket. 자, 다 상대방의 라켓으로부터 이 공이 departure, 출발하는 것을 열심히 보는 거야. 자, 뭐를 확인하면서 discerning its speed, spin, trajectory and precise position. 자, speed, spin, 그리고 궤적, 그리고 정확한 position, 위치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상대방이 공이 이렇게 날아오는 거를 열심히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공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따라간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기준 잡는 부분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1번이 시작이 됩니다. 자, 1번 내용 볼게요. 자, in response, 그 반응으로 the athlete must rapidly adjust their body orientation. 자, 그러면 이 운동선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빠르게 조종을 해야 되겠죠. Their body orientation. 그들의 몸의 방향을요. 뭐를 하기 위해서? To avoid incoming ball. 자, 이게 들어오는 공이 있잖아. 나한테 공이 막 날라와. 그러면 그거를 보기 위해서 몸의 위치를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1번 내용상 흐름에 문제가 없죠. 자, 그런데 as the player prepares to make contact. 자, 무엇이냐면요. 자, player,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make contact, 이 공을 치려고 준비를 할 때, their entire body, 그들의 전체 몸은 engages in motion. 어떻게 되냐면은 이 motion, 움직임에 참여하게 되고, 움직임을 하게 되고, synchronize with, 뭐와 동기화가 되냐면 both movement, 자, 공의 움직임과 동기화가 됩니다. 근데 그 공은 어디를 가로지르는 거냐면 across two linear dimensions, 두 개의 선형의 차원을 가로지르는 거고, and potential rotational spin, 자, 그리고 potential rotational spin이라고 하면은 잠재적인 회전의 스핀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while the racket also comes into play. 그리고 라켓도 역할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공이 날라옴에 따라서 선수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공을 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바이오메카닉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근데 within half a second. 자, 그러면은요. half a second 하면 0.5초잖아요.

0.5초 안에 the player must orchestrate. 자, orchestrate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조화롭게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 플레이어는요,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All these motions, 이런 행동들을 다 조화롭게 만들어야 돼요. So that, 그래서 they hit the ball as near to the racket center. 그들이 공을 치도록 어떻게 라켓의 센터에 as possible, 가능한 한 가깝게. 공을 치는데 라켓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딱칠수 있게 최대한 움직여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causing it to spin, 이 공이 스핀을 돌면서 나가게 하고 travel at the appropriate speed. 자, 무엇이냐면은 적절한 스피드. 적절한 스피드로 움직이고 and return in the desired direction.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desired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라는 거야. 자, 계속 뭔가 복잡하지만 결국은요. 이 테니스를 칠때 어떤 움직임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플레이어는 어떤 생각과 어떤 움직임을 취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쓰고 있는 거죠. 바이오 메카닉스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4번을 볼게요. The effort of the player puts into mental strength training. 자, play a more decisive role in achieving desirable development than those focused on enhancing biomechanics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노력은 노력인데 어떤 노력이냐라고 했을 때 플레이어가 mental strength training. 자, 여기 정신 훈련에 쏟는 노력인 거예요. 그것이 play a more decisive role,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자, 원하는 발달에 도달하기 위해서 뭐보다 자, those focus on enhancing biomechanics. 자, biomechanics를 올리기 위해서 집중시킨 노력들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 바이오메케닉스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것이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4번 문장만 갑자기 바이오메케닉스라는 단어가 나오긴 나왔지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정신 스트렝스를 훈련하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완전 주제에 반대되는 내용인 거죠.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돼요. 자, 마지막 5번까지 확인해야 되죠. 자, disprove beyond a reasonable doubt. 자, 이것은요, 무엇을 증명하냐면요, beyond, 자, 뭐를 넘어서, 자, 합리적인 doubt, 의심을 넘어서. 어떤 의심이냐면, the biomechanics plays a critical role. 자, 이 바이오케믹스가 메케닉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in tennis player stroke production, 테니스 플레이어의 스트로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의심을 다 날려버릴 수 있도록 증명을 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요, 몇 번이었냐면은 4번이었어요. 다 바이오메케닉스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얘가 중요하다, 엄청나게 critical role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4번만 mental strength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이상한 거죠. 자, 근데, 자, 이 문제, 35번 문제 풀 때요. 사실요, 우리가 소재로 잡고 있는 거 있잖아. biomechanics였죠, 여기서는. 이 biomechanics가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적어요. 여기서도 바이오메케닉스라는 단어가 들어 있었어요. 그러나 잘 읽어보면은 속의 내용은 정반대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36번입니다. 주어진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A recent poll on consumer spending found that In America and Great Britain, over 50% of the household grocery bill is spent on ultra processed food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설문조사예요. 자, 근데 어떤 것에 대한 설문조사냐면요. Consumer spending. 자, 소비 지출에 대한 것이었어요. 자, 그것은 찾아냈습니다. 뭐를 찾아냈냐라고 했을 때, In America and Great Britain, 미국과 영국에서 over 50%, 자, 50%가 넘는 household grocery bill. 자, 이런 가정의 식료품 비용이 is spent on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디에다가 초가공식품에요라고요. 초가공식품에 50% 이상의 돈을 사용을 한대요. 자, 여기 정리하고 갑시다. 초가공식품. 가공식품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가공이 된 이런 식품들에 50% 이상의 돈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내용인 거야. 자, 그래서 this makes you wonder. 자, 이것은

생각하게 만듭니다. What are the trickle-down effects on the gut? 이라고 합니다. 자, what are the trickle-down? trickle-down이라고 하면은 낙수효과이고요. 낙수효과는 무엇일까요? 무엇에 대한 gut 하면은 장이에요. 자, 당신의 장에 내려오는 낙수효과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초과공식품을 지금 많이 먹는다는 거잖아요, 결국. 자, 그러면 그것이 gut, 장에는 어떤 역할을 미칠까요? 라고 하면서 질문으로 끝났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어질 내용이 뭐가 적절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 좋아. 자, 1번 볼게요. The diversity of his gut microbiota species. 자, 무엇이냐면은 그의 것의 microbiota라고 되어 있어요. 자, his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라고 지칭할 만한 사람이 앞에 있었나? 안 나왔지. 그러니까 A는 첫 번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확실히 제껴낼 수 있어야지, 너 스스로도. 잘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B 볼게요. 자, 팀 스펙터, 그리고 어떤 교수가 나왔는데, 자, 이 교수는요, 이러이러이러한 대학에서 뭐를 연구하는 교수예요. 자, 이런 것들 굳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읽을 필요 없죠. 그냥 소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요, ask himself,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비슷한 질문을요, when he was an undergraduate student, 그가 학부생 시절에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어떤 질문이 나왔는데, 자, 비슷한 질문을 학부생 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연결이 잘 된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끝말잇기가 잘 돼요. 자, C를 한번 볼게요. His method. 자, 또 문제네. His method 하면은요, 여기서 his가 가리킬 만한 것이 주어진 문장에서는 없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B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B입니다. 첫 번째를 특정했으니까 우리는 한결 쉬워졌어요. 자, 그런데 팀 decided to test out the hypothesis. 자, 그는요, 결정을 했습니다. 뭐를 결정을 했냐면요, 이 hypothesis, 가설을 확인해 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이 가설 어떤 가설이냐면 processed food consumption. 자, 이런 가공식품의 소비가 destroys gut bacteria diversity. 자, 파괴시킨다고요. 무엇을? 장 박테리아의 diversity. 뭐요? 어떠한 다양성을 파괴시킨다라고 증명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거를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A냐 C냐가 와야 되는데, 자, 요거, 자, 여기에서 우리 지금 실험을 시작하는 얘기잖아요. 요거 한번 볼게요. 실험이나 연구를 이야기할 때는요, 실험 연구의 주제에 대해서 보통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공식이야, 거의. 주제 나온 다음에는 실험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자, 방법이 나왔으면 마지막으로는 실험의 결과,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일단 주제 여기서 나왔잖아. 뭐에 대해서 실험을 할지. 그것의 다음에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적절하거든. 자, 그럼 여기 봅시다. His method. 방식 나왔다. 자, 그러면 C가 유력한 두 번째 후보네. C 볼게요. His method, 그의 방식은 involved eating nothing but fast food for 10 days. 어떤 것이었냐면은 nothing but fast food, fast food만 먹는 거예요. 10일 동안. 그 다음에 specter tested. 자, 그의 specter가 그의 것을, 그의 장에 있는 microbiota, 미생물군의 특성을 테스트했습니다. Before and after, 앞뒤로 to assess the impact, assess the impact. 자, 뭐를 하기 위해서?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what happened? 무엇이 일어났냐? 라고 했을 때 the results were pretty astonishing. 그 결과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방법 다 나왔으니까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해 줄게. 라고 마지막 문장에서 시그널을 탁 보내고 있는 거 보여? 그렇지. 자, 그러면 B 다음에 C인 게 거의 확실하고 C 다음에 A가 오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면 되겠다. 그럼 우리 A의 내용 읽지 않아도 뭔지 알 것 같은데 뭘까? 그치. 실험의 결과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The diversity of his gut microbiota. 자, 그의 미생물군의 종의 diversity, 다양성은요. dropped significantly, 상당히 떨어졌어요. After only 10 days of the fast food diet, 패스트푸드를 열흘 먹은 그런 식단 이후에 결과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요, think about the implications for young high school.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편하게 읽으면 되는

부분이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함의를요. 어린 하이스쿨 스튜던트 그리고 대학교에 있는 운동 선수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초가공식품들을 자주 먹는 사람들. 그리고 또는요. 일반적인 다이어트하는 클라이언트, 손님들을 생각을 해보래요. 항상 움직이면서 막 빠르게 막 어떻게 패스트푸드로 밥을 때우고 그다음에 and struggles to lose weight. 살을 빼지 못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라는 말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 C, A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다. 자, 우리요, 우리 여기서 퀵 체크 나갈게요. 너무 중요한 거야. 자, 실험이나 연구가 나왔을 때는요, 3단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3단계가 실험 연구에 무엇인지 꼭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중요해. 이걸로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풀수 있거든요. 실험 연구가 나왔을 때는 구조가 어떻게 된다? 이거, 이거, 이거로 이어진다. 요거 퀵체크 잘 써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36번도 잘 풀어봤습니다. 정답은 B, C, A니까 3번이구나.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가공식품이 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고. 자, 그래서 열흘 동안 이렇게 먹으면서 실험을 해봤더니 다양성이 엄청 줄어들더라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영어 표현으로 볼게요. 자, 어떤 질문으로 끝났어요. 주어진 문장에서. 자, 그거를 a similar question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의 his method라고 하면서 그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마지막으로 dropped significantly라고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실험 연구에 아주 전형적인 글의 흐름을 보여주는 문제였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similar question, his method. 자, 그다음에 그 결과 이렇게 생긴 것까지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잠깐 쉬어가는 시간, 영자의 플레이리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연의 그대라는 시입니다. 그대라는 시가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대를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이 오면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 뭔가 센치한 밤이 왔을 때 저는 이 노래를 많이 들어요. 뭔가 밤이 되면 그냥 이유 없이 조금 막 멜랑콜리 하면서 이런 잡념들이 막들 때가 많거든요. 자, 근데 아예 그 잡념들 그냥 굳이 막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게 막 발전하도록 두지 마세요. 그냥 아, 이거 지금 잠깐 센치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떠내려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럴 때 가끔씩 이런 노래 같은 것도 들어주면은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제가 많이 듣는 노래 여러분께 공유해드렸습니다.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그대라는 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도 뭔가 하고 봤더니 순서죠, 순서. 어우, 순서 근데 이번에 되게 길다. 앞에 주어진 문장이. 한번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The plants typically experience warm daytime temperatures. 자, 무엇이냐면 식물은요. 보통 경험한대요. 뭐를요? Warm daytime temperature. 따뜻한 낮 시간의 기온을 경험을 합니다. 자, 근데 그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linked to the presence of sunlight. 자, sunlight라고 하면은 햇빛이죠. 햇빛의 존재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And cooler night. 자, 그리고 더 시원한 밤이랑 밤을 경험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식물의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낮에는 당연히 따뜻하고, 낮에는 따뜻, 기온이 높고, 밤에는 기온이 낮은 것을 경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little is known. 자, little is known이라고 하면은 뭔 소리일까요? little 하면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이니까, 거의 알지 못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거의 모른대요. 무엇에 대해서? About how plants respond to fluctuating diurnal, deep temperature patterns. 자,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식물들이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fluctuating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diurnal 하면은 하루를 주기로 하는 이거든요. 그래서 diurnal temperature patterns 이렇게 하루에 기온이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이 하루의 주기에 식물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우리 잘 몰라요라고 했어. 자, 근데 whole plant studies. 자, 전체의 식물의 연구는요. have shown. 자,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자, 뭐를 밝혀냈냐면 the overall rate of growth. 자, 이 성장의 전체적인 속도는 is usually strongly dependent on daytime temperature. 자, 무엇에 달려 있냐면요. dependent on daytime temperature. 낮 시간의 온도에 더 많이 달려 있고 and less dependent on nighttime temperature. 밤의 온도에는

덜 영향을 가진다라는 것을 밝혀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뭐라고요? 자, 우리 낮에는 온도가 높고 밤에는 온도가 낮은 거 알겠는데, 식물이 성장을 할 때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낮의 기온이다, 밤의 기온이다, 낮의 기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낮의 기온이 더 중요하고 밤의 기온은 별로 안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어떤 내용이 따라서 올 수 있는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subsequent molecular and metabolic studies 라고 합니다. 자, 그 후에 이어지는 분자 그리고 대사의 연구. 자, 분자 대사 연구 너무 뜬금없죠. 그리고 뭐 이어서 그 후속 연구라는 것이 이어지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A는 첫 번째가 아니죠. B를 볼게요. 자, while this implies that. 자, 이것이 implies 뭐를 하냐면은 의미를 한대요. 함축한대요. 뭐를? That expansion grows at night is temperature compensated. 자, 확장 성장인데 언제? 밤에 확장 성장하는 것은 temperature compensated. 자, 어떻다? 기온에 보상이 된다 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밤에 영향을 별로 안 받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밤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도 딱 맞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이거 세모 정도 쳐놓고 C를 가볼게요. 자, lower night temperature, 낮은 밤의 기온은 can lead to,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A decrease, 낮은 또는 little or no change, 거의 없거나 변화가 없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어때요? 자, 밤의 기온은 뭘로 이어가요? 변화가 없음으로 이어진다. 어? 여기 내용이 그대로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네? 밤의 기온은 별로 영향이 없다고요. 그치? 그럼 끝말잇기가 완전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다? C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C의 내용을 좀 더 읽어보죠. Or an increase in growth in the response depending on the temperature range and photo period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뭐로 이어질 수 있냐면 increase in growth. 자, 성장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 with the response, 어떤 반응과. 근데 반응은 어디에 달린 거냐면 depending on the temperature range, 기온의 범위, 그리고 photo period, 광주기의 달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 되게 어렵다. 조금 더 읽어볼까? However, 그러나 these earlier hopes and studies, 자, 이러한 earlier, 이전에 있었던 hopes and studies, 자, 이런 전체 식물에 대한 연구는 didn't provide any information, 어떤 정보도 주지 못했어요. 어떤 정보도 주지 못했냐면 about the diurnal timing of growth. 자, 하루 중에 하루의 시간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성장이라던가 or the mechanics that compensate growth. 자, 어떤 mechanics, mechanism인데 a mechanism that compensate growth against changes. 자, 무엇을 보상하는 것이냐면 growth against changes in the night temperature. 자, 이 밤의 기온의 변화에 대해서 compensate, 어떻게 보상하는 성장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은요. 자, 지금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냐면은 아직 잘 모르는 것들이 많다. 근데 어디에서는 잘 모른다? 지금까지 these earlier studies, 지금까지의 초기에 있었던 연구들에서는 잘 모릅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의 연구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여기 한번 볼까? Subsequent molecular and metabolic studies. 그 후속으로 이어지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후속으로 이어지는 분자와 대사의 연구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subsequent가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 subsequent, 후속의, 이어지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연구는 focused, 어디에다가 집중을 했냐면 on the response to sustained change in temperature, 지속적인 기온의 변화에 대한 반응에 초점을 맞췄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earlier studies의 짝꿍이 딱 맞네. 따라서 다음에 올 것은 A구나. 그래서 여기에 subsequent studies가 이어서 붙어올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과 그의 colleague, 그의 동료들은 noted that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that decreasing the night temperature from 24 Celsius to 17 degrees Celsius. 자, 그러면 24도에서 17도로 밤 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had no effect, 어떠한 역할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서 on the rate or the diurnal timing of leaf expansion growth. 자, 속도라던가 아니면은 하루 중에 타이밍에 뭐에 있어서 잎이 자라나는 성장에 있어서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쭉 봤더니 온도가 24도에서 17도로 밤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서 아무 효과가 없었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잎이 확장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A까지 봤으니까 그 다음에 B가 연결이 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B 볼게요. While this implies. 자, 그러면 B에서는요. this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문장이겠죠. 자, 앞에 문장. 자, 이것이 함축한다. 의미한대요. 뭐를요? That expansion grows at night temperature. 자, 뭐냐면은요. expansion growth. 확장의 성장인데 밤에 일어나는 확장의 성장은요. is temperature compensated. 어떠냐면은 자, 온도에 보상이 된대요. against 뭐에 대해서 a small decrease in the temperature. 자, 온도에 약간의 하락에 있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겠네요. a temperature compensated가 된다라는 것은 자, 온도가 변함에도 그럼에도 약간은 보상이 된다. 즉 크게 변화가 없다. 그 결과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 내용이 24도에서 17도로 떨어진다라는 거였잖아. 24도에서 17도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왜? temperature compensated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a small decrease the underlying mechanisms. 자, 그것에 대한 기저의 메커니즘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C, A, B로 이어지는 거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this가 앞에 문장을 의미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그것이 24도에서 17도로 떨어졌을 때도 문제가 없었다. 그 내용이 이렇게 temperature compensated라는 단어로 이어서 설명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풀었고 마지막 거는 그냥 빠르게 읽어볼게요. 자, it is also unclear. 자, 또한 clear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뭐가? If it holds only for expansion growth. 자, 이것이 확장의 성장에만 작용하는 것인지. 근데 확장의 성장이라는 것은 주로 물을 섭취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건데 또는 또 이게 어디에서 작동을 하냐? For the synthesis of cellular components. 자, 어떤 세포의 요소의 합성 뭐 이런 거에서도 작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얘기로 끝이 났습니다. 정답 C, A, B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C, A, B니까 정답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고요. 자, 내용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식물들을 연구를 하면은 성장은 주로 밤이 아니라 낮 온도에 의존을 한다. 밤 온도를 낮췄을 때 결과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상 기제 이런 것들을 찾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분자나 대사 연구를 후속에서 해봤더니 24도에서 17도로 낮춰도 영향이 없었다. 그러니까 밤 성장은 온도에 보상이 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The these unclear whole plant studies didn't provide any information. The earlier studies라는 것이 subsequent studies로 연결이 되었고요. 그것이 다시 this로 연결이 되어서 CAB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 자, 마지막 38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뭐냐면은 삽입 문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It also grew into socially acceptable conversation art form for entertaining othe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요. 일단은 is라는 힌트가 있고요. also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자, is은 대명사니까 이 대명사가 가리킬 만한 게 앞에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lso는 언제 쓰여? also, 또한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또한 이렇다라고 할 때 also를 쓰는 거잖아요. 그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것은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대화의 art form. 자, 어떤 예술의 형태로 자라납니다. 뭐를 함에 있어서? For entertaining others.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함에 있어서 in social gathering, 사회적인 모임에서라고요. 사회적인 모임에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어떠한 대화적인 예술의 형태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데까지 자라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자라나서 어떤 기능을 하게 되었다.

즉, a generic term for anything that causes laughter and mirth. 자, 그것은요, 일반적인 용어였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For anything that causes laughter and mirth. 자, 웃음과 mirth라고 하면은 즐거움이잖아. 즐거움, 웃음과 즐거움을 유발하는 일반적인 것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였다라는 거죠. 뭔가 웃긴 것, 즐거움을 유발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ridicule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1번 볼게요. However 나왔어요. 자, however 나왔으면 뭔가 내용이 변환이 되어야 되겠죠? 자, while laughter was a passive response. 자, 근데 laughter, 웃음이라는 것은요. passive response. 무엇이냐면요. 수동적인 반응이었는데, ridicule was seen as active and aggressive, a form of attack. 자, ridicule이라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은 active, 뭔가 적극적이고 더 공격적으로. 자, 그래서 a form of attack. 공격의 한 형태로서 받아들여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지금 laughter, 웃음, laughter, 이렇게 스펠링 맞죠? laughter.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ridicule, 요두 개의 어떤 의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ridicule, Throughout Europe during this time, 이 시기의 유럽에서는요, 이 ridicule이라는 것이 became a popular debating technique. 또 무엇이 되기도 했냐면요, debating 테크닉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했대요. debating 하면 토론하는 거잖아. 토론의 기술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야. For outwitting, 자,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humiliating 하면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adversaries라고 하면 상대방이고요. By making them laughable to others, 그들을 다른 이들에게 좀 우스워지게 만듦으로써 상대방을 자 이렇게 뭔가 창피하게 만들고 그를 넘어서고 이렇게 쓸수 있는 그러한 디베이팅 테크닉으로 쓰였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ridicule의 어떠한 기능, 첫 번째 기능, 디베이팅 테크닉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자, 그런데 다음을 볼게요. The person who was adept at generating clever remarks to ridicule others and thereby provoke laughter was seen as a particularly desirable dinner guest.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인데 특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뭐를 하는 것을? 자, 영리한 말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And thereby provoke laughter. 그렇게 함으로써 웃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was seen as a particularly desirable dinner guest. 특히나 바람직한 디너 게스트로 여겨졌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만만치 않은데, 자, 여기서 한번 잘 볼게. 여기 보시면은 디너 게스트라는 표현이 나와요. 갑자기 디너 게스트? 갑자기 저녁 시간에 초대할 만한 사람? 그리고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요, 자, 이 ridicule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술로서, 디베이팅의 기술로서 사용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자, 근데 우리 문장을 보면은요. 자, 이것은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conversation art form, 대화의 아트 형식으로 자라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사회적인 모임에서 즐겁게 하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 3번 자리 봐봐. 3번에 얘가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이게 debating이라는 역할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social gathering, 사회적인 모임에서 웃겨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들어감으로써 앞에 내용과 이 3번 자리에 이 주어진 문장이 연결이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social gatherings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그 다음 문장에서 desirable dinner guests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이죠. 그래서 정답 3번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막 단절이 엄청나게 명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 안에 있는 힌트들 그리고 내용상의 흐름을 보면서 아, 이 위치가 어디인지 풀어야 되는 좀 고난도의 문제였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고난도의 문제가 요즘 평가원에서 한 문제씩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 잘 푸는 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other words that were commonly used during this time. 자, 이때 잘 많이 쓰였던 단어들은 ridicule과 함께 자, raillery라는 단어가 있고 banter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근데 이두 개의 용어는 refer to aggressive form of witty repartee. 자, 둘다 무엇을 가리켰냐면 자, aggressive form. 자, 어떤 공격적인 형태. 무엇에 재치 있는 말재주 있는 사람. used in conversation.

0: 대화에서요. 그러나 벤턴은 어떻게 여겨졌냐면 좀더 거칠고 조금 더 예의가 없고 더 저급한 것으로서 여겨졌고, where is 반면에 raillery라는 것은 더 뭔가 정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기쁜 것, 흥미로운 것, 기쁨을 주는 것으로 쓰여졌다라고 해서 뒤에 얘기는 다른 단어들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므로 여기에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주어진 문장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It also grew into a conversation art form for entertaining others 라는 문장이었어요. 자, 앞에는 디베이팅 테크닉으로, 3번 앞에는 디베이팅 테크닉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였고, 뒤에는 그거 말고 디너 게스트라는 표현이 나오므로 앞뒤 연결이 잘 되는 곳이 3번이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자의 퀴즈 풀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tonishing이라는 단어를 보고요. 이 astonishing이 가장 비슷한 단어, 바꿔 쓸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보기에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힘내서 모의고사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1: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끼리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환영합니다. 약점공략 윤리와 사상 핵심 기출 분석 특강 6강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이번 6강에서는요, 우리 중세시대의 서양 사상가들에 관련된 기출 문항, 그리고 이제 근대시대와 관련된 문항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미리 여러분들에게 좀 엄포를 좀 두고 놓고 이제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문항들이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문항도 굉장히, 그치, 좀 난도 있는 문항들, 진짜 중요한 문항들 오늘 풀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이미 동양과 한국윤리 사상 공부할 때그 윤사의 최근에 평가원에서 그 맵기를 항상 불맛으로 강도를 높이는 3대장 사상가가 있다라고 소개한 바 있어요. 동양 한국윤리 사상에서 누구였어? 정약용. 그렇지, 잘 기억해서 정약용. 그리고 서양 윤리에서 두분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스피노자와 칸트야. 스피노자와 칸트.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스피노자와 관련된 문항들이 좀 후반부에 쫙 배치가 짜르르르르 이어질 거예요.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돼. 단디. 단디 딱 차리고, 지금도 이렇게 딱 마음을 딱 하나로 모으고, 그치? 오늘 공부하는 내용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내가 이번 수능 시험장에서 스피노자 만나면 내가 정말 꼼꼼하게, 예리하게 내가 분석해서 그 문항 꼭 맞추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와 중세 서양 사상가가 제시가 됐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만물을 위한 공통의 법에 따라 사는 삶이다. 공통의 법은 다름 아니라 만물을 관통하는 옳은 이성이다. 옳은 이성은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신과 동일하다. 얘들아, 알겠지? 고대 서양 사상이야. 보니까 이성 나와 있고요. 모든 만물 나와 있고, 우주 나와 있고, 결국 신까지 나왔네. 그렇죠. 스토아파가 되겠습니다. 스토아파 얘기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잖아.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자연, 우주, 신, 공통된 본성.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그 공통된 법은 뭐라 그랬어? 이 공통된 법은 뭐야? 그렇죠. 필연적인 자연 법칙. 로고스에 따른 자연 법칙, 즉 자연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니까 얘들아, 옳은 이성은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신과 동일하다. 아, 그 이성, 그 로고스가 바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대 서양 사상, 그래서 다시 한번 스토아파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을 보겠습니다. 이번엔 중세 서양 사상이야. 만물을 다스리는 이성 자체는 신 안에 존재하며 법의 성격을 지닌다. 이런 법은 영원한 법으로 불린다. 이성적인 피조물에 의해 탁월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그 영원법의 참여가 바로 자연법이다. 그래서 이 문장은 지난 시간에도 등장했었고 중요하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누구지? 그렇죠. 아퀴나스가 되겠네요. 중세 서양 사상가로서 아퀴나스는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파악한 그 영원법의 일부, 그것이 바로 자연법이고, 인간은 어때? 그 자연법을 통해서 영원법에 참여하게 된다, 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요, 스토아파와 아퀴나스가 같이 갑걸로 제시가 됐던 문항을 소개하면서, 요런 패턴 잘 기억해 두세요. 최근에도 다시 한번 등장했어요. 라고 지난 시간에 살짝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 바로 그 문항이, 그죠? 이 문항입니다. 바로 직전에 치루어졌었던 2026학년도 수능시험 문항이었습니다. 얘들아, 정답률이 수능시험에서 27%였으면 어때? 굉장히 낮은 거야.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육모가 아니라 그랬어. 심지어 구모도 아니야. 수능시험입니다. 수능시험장까지 왔으면 이미 윤사회에 막 나를 막 갈아갖고 왔잖아. 그런데도 정답률이 30%가 안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인데, 죄송해요. 스토아파와, 그렇지. 아퀴나스는 이미 지난 시간에 풀어본 것처럼 한번 나왔던 조합인데 또 나왔는데 왜 이렇게 여전히 오답률이 높았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좀더 분석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쉽지가 않았어. 쉽지가 않았고요. 한 선지 한 선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좀 꼼꼼하게, 예리하게, 차분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거 가져가야 돼. 요런 거. 삐뽀, 삐뽀. 이런 거 가져가셔야 돼요. 신의 섭리 전체는 자연법 안에 포함된다. 신의 섭리 전체가 자연법 안에 이렇게 다 포함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토아파 사상의 입장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스토아파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자연이 바로 그 자체가 신이었어. 그치? 신이 바로 자연이고 자연이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의 섭리 전체가 결국 자연의 법칙이야, 자연법이야. 신의 섭리 전체가 결국 자연법이네, 똑같은 거네. 그치? 이두 개가 스토아파 사상가에겐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신의 섭리 전체가 자연법 안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 왜냐하면 똑같은 거니까 두 개가. A와 B가 똑같다면 A는 B 안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서로 두 개가 똑같은 거니까. 다시 봐봐. 신의 섭리 전체가 바로 자연법이야. 자연법이 바로 신의 섭리 전체야. 왜? 신이 자연이고 자연이 신이니까. 그러니까 신의 섭리 전체가 자연법 안에 포함된다? 가능해요? 문제는 아퀴나스야. 얘들아, 잘 봐봐.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지. 계속 얘기했어. 아퀴나스의 자연법이 뭐니? 아퀴나스의 자연법이 뭐니?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 그런데 인간의 유한한 이성으로 신의 무한한 영원법의 전체를 다 파악하는 건 불가능해. 따라서 다시 정리해보자. 아퀴나스에 따르면 자연법은 뭐라고?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의 일부. 그치? 다 공부했던 내용이잖아. 다시 봐봐.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자연법이 뭐라고?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의 일부잖아. 신의 섭리 전체를 영원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영원법이 더큰 개념이니? 자연법이 더큰 개념이니? 아퀴나스에 따르면 그렇지. 영원법이 더큰 개념이지. 그 영원법의 일부를 파악한 게 자연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의 섭리 전체가 자연법 안에 포함된다? 에이, 그건 아니죠. 이렇게. 이렇게. 공부한 데서 할수 있어, 얘들아. 수능 시험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뭐 아주,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막 아주 신기한 문제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번 누누이 얘기합니다. 배운 교육 과정 안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게 나오는 거야. 제발 쫄지 않기. 알겠지? 할수 있어? 아, 기억을 가만히 보니까 아퀴나스는 아니오. 요거 걸러낸 게, 요게 킥이라는 거지? 이게 딱 걸러지는 순간, 그렇지. 기억은, 맞네. A에 들어갈 수 있네. 그럼 당연히 3번, 4번, 5번이 떨어져 나가게 되잖아. 3번, 4번 다 24%, 23%. 거의 이두개 합치면 50% 친구들이 다 여기서

걸려 넘어졌는데, 일단 기억이 분명해지는 순간 우리는 이런 오답을 일단 지워 나갈 수 있습니다. 2번 보자. 완전한 행복은 인간이 바라는 목적이자 당위이다. 얘들아, 스토아파 생각해봐. 완전한 행복이 뭐니? 그렇지, 아파테이아의 경지에 이르는 거야. 그렇지, 로고스에 따른 이성에 따른 삶을 삶으로써 아파테이아의 경지에 이르는 것. 그것이 인간이 바라는 목적이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테이아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건 뭐야? 완전한 행복을 실현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이성에 따라 살았다는 것이고, 로고스에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덕 있는 삶이고, 그게 바로 도덕적인 삶이자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완전히 완전한 행복, 이런 아파테이아의 경지에 이르는 건 목적이자, 그렇지, 그렇게 해야만 하는 당위이다. 성립 가능해요.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완전한 행복은 뭐니? 그렇죠. 신의 은총을 입어서 신과 하나가 되는 거야. 얘들아, 신의 은총을 받아서 신과 하나가 되는 거. 그건 인간이 바라는 목적이자,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것을 지향해야만 하는 인간의 당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완전한 행복의 구체적인 함의는 다르지만, 완전한 행복은 인간이 바라는 목적이자 당위예요. 요 정도의 진술은 둘다 다, 공통적인 진술로 성립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그렇지, 요렇게 풀어갈 수 있어. 한번 우리 디귿 리을도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인간 본성의 완성은 신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다. 천천히 보자. 스토아파, 어때? 스토아파 기본적으로 어떤 사고방식 갖고 있었지? 인간과 자연과 신의 공통된 본성. 그게 바로 이성, 로고스였어. 자, 그러면, 인간의 본성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성적으로 로고스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야. 왜냐하면 인간과 자연과 신의 공통 본성이 바로 이성, 로고스였기 때문에 인간 본성의 완성은 이성에 따른 삶이야. 그런데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이성 자체가 바로 뭐야? 그게 바로 신이야. 그게 바로 신의 필연성, 신적 필연성이야. 그게 바로 신의 섭리, 그게 바로 신의 계획이야. 아, 그러니까 인간 본성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나 신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나 결국 둘 다다. 이성, 즉 로고스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아, 두 개는 똑같은 거야.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아퀴나스에게 있어서도 어때? 인간 본성을 완성한다고 하는 건 신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선생님 계속 얘기해. 아퀴나스에 따르면 신은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 영원법에 따라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어. 따라서 인간의 본성 안에 이미 그 영원법의 내용, 이미 그 영원법의 내용을 인간의 본성 안에 다 부여해 놓았어. 따라서 그 인간의 본성을 완성한다고 하는 건 신의 계획에 무엇하는 거야? 참여하는 것이잖아. 아, 이건 공통점이네. 따라서 B에 들어가야 되겠네. 리뷰 보겠습니다. 도덕적 실천을 행한 자라면 자연법 역시 준수한 자이다. 아퀴나스부터 볼까? 아퀴나스에 따르면 그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야.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보편적 도덕 법칙이잖아. 따라서 어때? 도덕적 실천을 행한 자라면 자연법 역시 준수한 자이다. 맞는 진술이 되겠죠. 스토아파 기억하지 얘들아? 스토아파가 이야기한 자연법은 자연법칙이야. 그 자연법이 우리에게 내리는 명령은 뭐야? 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라. 그 자연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덕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지. 모든 정념이 초연한 아파테이아에 이를 수 있는 거잖아. 아, 자연법을 준수한다는 건 도덕적 실천과 역시 같은 맥락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귿과 리을이 다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거 가져가셔야 되겠지? 얘들아 잘 봐봐. 이렇게 수능 시험에서 이렇게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입니다. 당시에 거의 오답률 완전 상위 랭크에 기록되어 있어서 오답률 거의 1위였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문항들은요, 어때? 살짝살짝 선지를 바꿔서 다시 등장할 수 있어. 여전히 아무리 한번 치러졌던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살짝살짝 선지만 다듬어도 여전히 매운맛 불맛은 남아있기 때문에 친구들 꼼꼼하게 완전하게 자신의 입으로 완전하게 설명될 때까지 스스로가 스스로의 설명에 납득될 때까지 반복해서 중얼중얼하면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중세 서양 사상가 갑과 을입니다. 일단 중세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이 동시에 나왔으면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가 될 가능성, 그런 확률이 제일 높겠죠. 절제라고 하는 건 자신을 완전히 신에게 바치는 사랑, 용기란 역시 신에 대한 사랑, 정의도 신에 대한 사랑, 지혜도 역시 그렇죠. 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지용절정의 사주덕을 다 신에 대한 사랑으로 해석했어. 누구야?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되겠네요. 지용절정,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다 신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해석했습니다. 지성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 이거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인데 이걸 원용해서 그리스도교 사상을 펼쳐나갔구나. 조금 더 읽어볼게요.

성경적인 덕과 도덕적 품성적 덕은 우리 행위에 의해서 획득되며 우리 안에 있는 특정한 자연적 원리에 의해서 발생한다. 아,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자연적 원리 이외에도 신이 우리에게 주신 종교적인 덕,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덕에 힘입어 우리는 초자연적인 목적을 향하게 돼. 그 초자연적인 목적은 뭐야? 신의 은총을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목적을 향하게 되는데 누굴까? 좋아요. 아퀴나스가 되겠네요. 인간은 이성만으로도 자신의 유한성을 초월할 수 있다? 아니죠? 갑과 을 모두 인정하지 않지. 자신의 인간의 그 유한성을 초월하기 위해서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이런 일을 할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도 초월할 수 없고요. 영원한,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도 없죠. 반드시 신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죄악은 불변하는 선을 인간이 외면하는 데서 발생한다. 맞죠? 얘들아, 천천히 보자.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죄악이라고 하는 건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실체도 아니야. 그럼 죄악은 뭐였어? 악은 뭐였어? 선이 없는 상태, 선의 결핍, 선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야. 불변하는 선은 결국 신을 의미하죠? 아, 그 신의 뜻을 인간이 외면하는 데서, 인간이 신에게서 부여받은 그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신을 외면했고, 그것으로부터 죄악이 발생했다. 네, 아우구스티누스의 설명, 맞는 진술이 되겠죠. 자연법은 영원하며 모든 피조물이 준수해야 할 법칙이다. 자연법이 영원하다는 건 맞아. 그치? 그런데 후반부 봐봐. 모든 피조물이 준수해야 할 법칙은 아니죠. 3번 같은 이런 선지 잘 봐두세요. 자, 아퀴나스에 따르면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피조물이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준수해야 하는? 그렇죠. 오직 인간. 이성적 피조물인 인간이 준수해야 할 법칙이지. 왜냐하면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 이성이 없기 때문에 자연법을 인식할 수조차 없어요. 그치? 자연법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고 이성을 가진 인간이 따라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었습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 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하는 거. 아, 철학적으로 딱 증명만 딱 하고 안 믿어. 그럼 그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니? 아니지.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은요, 존재를 철학적으로 딱 증명하는 것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요. 그렇죠? 신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신의 은총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종교적인 덕을 또 얻고요. 또 신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 신을 또 받아들이고 신과 하나가 되는 거 필요합니다. 참된 행복은 신의 은총으로 현세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아니죠. 두 사상가들,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요,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건 신의 은총을 통해서 신과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건데,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가 되려면 내세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 순서대로 탐구해 볼게요. 동일한 종류에 속하면서 동일한 이성을 공유하는 생명들의 완성 형식은 하나이다. 그렇다면 만물로 이루어진 우주도 하나이고, 만물을 관통하는 신도 하나이고, 모든 지적 생명체들에게 공통된 이성도 하나이고, 역시나 법도 하나이다. 계속해서 고대 서양 사상, 반복되는 워딩들이 나온다는 거 느껴졌니, 얘들아? 옳지, 잘했다. 어떤 입장이야? 그렇죠. 스토아학파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스토아학파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성을 강조하면서, 로고스를 강조하면서 인간과, 그렇지, 자연과 신의 공통적인 본성이 바로 이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한 그 하나의 법은 자연법을 의미하겠네요. 우리 인간은 실체인 신의 유한한 형태이다. 자, 실체는 신인데, 인간은 그 신의 유한한 형태이다. 누구니? 근대 서양 사상가. 그렇지, 드디어 나왔다. 스피노자가 되겠네요.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이다. 아, 너무 중요한 거 나왔다. 너무 중요한 거 나왔다. 자,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 알아도 지금 형광펜 드시고 밑줄 빡빡 치고 완전히 알아두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선이다. 즉, 천천히 생각해봐. 스피노자는 양태인 인간은 자기 보존의 욕구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 모든 양태들은 다 자기 보존의 성향,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선은 뭐니? 여기 나왔잖아. 너무 중요한 문장이야. 선은 뭐니? 자기 보존에 유익한 거. 인간에게 유익한 거. 자기 보존에게 유익하면 그게 선인 거야. 그치? 자기 보존에 해로우면 그게 바로 악인 거야. 그런데 자기 보존에게 가장 유익한 게 뭐야? 그렇죠. 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 아,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평안, 안정. 이것만큼 자기 보존이 유익한 게 어디 있겠니? 그럼 그것이 바로 그렇지. 인간으로서 마주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
그렇죠. 지복이 되는 거야. 다시 해봐. 스피노자에 있어서 선이라고 하는 건 뭐야? 유익한 거야. 자기 보존에게 유익하면 그게 바로 선이야. 자, 여기 밑에 스피노자가 나와 있고요. 위에, 그렇죠. 스토아파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A는요, 스토아파가 네, 스피노자가 아니오. B는요, 스토아파가 네, C는요, 그렇죠. 스피노자가 네, 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구모에서 정답률이 지금 10%대를 기록했어. 스피노자는 한번 등장했다 하면 같이 나오든 단독으로 나오든, 그렇지. 오답률이 확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변별력을 갖춘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한번 꼼꼼하게 차분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스토아파와 스피노자가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과 인간을 동일한 부류로 만드는 공통 본성이 있는가? 네. 다시 한번 계속 얘기했어. 선생님,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합쳐서 스토아파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왜 얘기했어? 그렇지.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내 걸로 완전히 암기하고 가져가라고 반복합니다. 스토아파 사상가들에 의하면, 스토아파 사상가들에 따르면 인간과 자연과 신의 공통 본성이 있죠? 그게 바로 이성 로고스였으니까 기억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스피노자야. 스피노자는 애초에 잘 봐봐. 인간과 신은요, 동일한 부류라고 하는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왜? 신은 실체잖아. 인간은 양태잖아. 존재 방식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부류가 애시당초 될수 없어요. 실체와 양태는 동일한 부류가 될수 없어요. 따라서 아무리 블라블라 멋있는 말이 써 있는 것 같아도 동일한 부류 아닌데, 그러면 간만의 입장 맞네. 이렇게 차분하게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니은 볼게요. 정념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으면 불행의 확실한 징표인가? 잘 보자. 일단 얘들아, 스피노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정념에 지배당하고 있으면 이거 불행의 확실한 징표 맞지? 왜냐면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문제 상황은 정념에 질질 끌려다니고 정념에 예속되고 정념에 지배당하는 것이 인간이 극복해야 하는 최고의 문제 상황이었잖아. 그치? 따라서 정념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건 불행의 확실한 징표 맞습니다. 스토아파 사상가들 맞을까? 천천히 보자. 스토아파 사상가들에 있어서 거꾸로 역설적으로 생각해봐. 행복이 뭐니? 불행의 반대를 생각해봐. 행복. 스토아파 사상가들에게 최고의 행복은 뭐야? 아파테이아의 경지에 이르는 거야. 아파테이아는 뭐야? 모든 정념으로부터 초연한 상태잖아. 다시 한번, 아파테이아는 뭐였어? 모든 정념으로부터 초연한 부동심의 경지잖아. 모든 정념으로부터 초연한 게 행복인데, 초연하지 못하고 지배당하고 있으면 불행의 확실한 징표 맞지? 아, 차분히 생각해 본다면 공통점 맞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연 법칙은 신의 의지와 섭리를 모두 포함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얘들아, 스피노자 의견이 맞는지부터 한번 보자. 일단 가만히 보면 맞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신즉 자연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틀렸지. 이거 틀렸어. 이거 이런 거 계속 걸리면 안 되는데요, 틀렸니? 그렇지.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은요, 인격이 없어.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은 인격이 없어. 따라서 의지 없는 거야.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막 결정을 내리고 이런 인격이 없어요. 필연적인 자연 법칙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격이 없어. 다시 한번, 스피노자의 신은 인격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의지 가질 수 없어요.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기 존재의 보존에 도움이 되지 않아도 선이 되는가? 얘들아, 봐봐. 다시 한번 이거 봐봐. 유익한 것이 선이다. 출제하시는 분들이 계속 주는 거야. 우리 이거 계속 낼 거다, 얘들아. 우리 계속 이거 내고 있어. 자기 보존 코나투스 계속 문제 출제하고 있는 거 알지? 자기 보존에 유익한 게 선이야. 유익한 게 선. 유익한 게선 계속 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물어보잖아. 자기 보존에 유익하지 않아도 선입니까? 아니, 유익한 게 선이기 때문에 자기 보존에 유익하지 않으면 선이 될수 없어요.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1번이 되겠네요. 근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신은 곧 자연이다. 신즉 자연 바로 나왔죠? 누구야? 그렇죠. 일단 스피노자가 되겠네요. 개별적인 존재는 신의 속성을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이다. 오직 신즉 자연만이 유일한 실체이고요. 나머지 모든 개별적인 존재들은 다 양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자. 정서는 신체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이래. 자, 지금 중요한 얘기 나왔다. 활동 능력 나왔어.
줄여서 활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그 활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신체 변용인 동시에 변용의 관념이 바로

정설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변형에 타당한 원인이 될수 있다면 나는 그 정설을 능동적인 정서라고 이해하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 정서를 수동적인 정서라고 이해한다. 잘 봐봐. 잘 봐봐. 너무 좋아. 이런 거잘 가져가세요. 최근에는 평가원에서 계속 스피노자를 어떤 것으로 불만을 입히고 있냐면 자기 보존, 코나투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그 유익한 것이 선이다. 그 개념. 자기 보존의 유익한 것이 선이다. 그 개념 계속 가져가세요. 그리고 요 정서에 대한 얘기도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서를 얘기했는데, 기쁨과 슬픔이야. 기쁨과 슬픔. 가장 대표적으로 스피노자가 이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쁨이 대표적인 능동적인 정서고요. 슬픔이 대표적인 수동적인 정서야.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이 기쁨이라고 하는 정서는요,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켜줘. 그치? 우리가 기쁘고 막 이런 막 상쾌함과 유쾌함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봐. 막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럼 어때? 자신의 활력이 막 증진되면서 어때? 자기 보존에 막 도움이 되겠지. 이런 게 능동적인 정서야. 그런데 슬픔 생각해봐, 얘들아. 슬픔은 아주 무서운 거야. 슬픔에 침잠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때? 심신이 다 위축될 수밖에 없어. 몸과 마음이 다 위축될 수밖에 없어. 활동 능력이 다 저하될 수밖에 없어. 슬픔에 압도당한 사람은 어때? 자기를 보존하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활력을 유지할 만한 힘을 얻지 못해. 그런 슬픔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야? 그렇죠. 수동적인 것이야. 이해했니, 얘들아? 자, 그는요, 스피노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런 능동적인 정서, 기쁨, 활력을 느끼는 거, 이런 것 충분히 다 인정해요. 왜?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선이고, 인간은 양태로서 자기 보존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자기 보존 욕구를 갖고 있다. 그는 분명히 긍정하고 있다는 것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1번 보겠습니다. 신은 유일한 실체로서 모든 자연 세계의 안과 밖에 존재한다. 다 좋은 말인데 딱한 글자 때문에 틀렸어. 왜 틀렸니? 그렇죠. 자연 세계의 밖. 요박 때문에 틀렸습니다. 신즉 자연이 유일한 실체고요. 그 자체가 바로 자연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이라고 할지라도 자연을 초월할 순 없어. 자연 그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신은 모든 자연 만물을 생산해낸 내재적인 원인입니다. 밖에 있을 수 없어요. 쾌락을 억제해야만 이성의 힘으로 비로소 지복에 도달할 수 있다. 얘들아 잘 봐봐. 맞는 말인 것 같지? 스피노자가 이성을 통해서 지극한 행복에 도달해야 한다고 봤잖아요. 왜 틀렸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왜 틀렸지? 그렇지. 쾌락을 억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능동적인 정서인 기쁨 인정했어.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스피노자 자기 보존의 욕구 긍정했습니다. 아주 상큼한 그런 활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몸에 좋은 그런 건강한 그런 음식, 과일 같은 거 생각해봐. 아주 그치? 신선한 그런 과일, 사과 같은 거 하나 싹 베어 물면서, 뭐 신선한 산들바람 그런 거 쐬면서, 아, 너무 유쾌하고, 이런 기쁨을 느끼고, 이런 건요, 그런 기쁨? 완전 인정했어요. 긍정적으로 인정했어요. 억제해야 한다. 억제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연은 인간적 관계를 넘어선 목적의 필연성으로 정해져 있다. 다 좋은데 왜 틀렸어? 그렇죠. 자연은요, 이런 필연적인 인과적 관계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어. 자연은 인과적인 필연성 그 자체였어요.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도 원인에 대한 명확한 관념에 의존한다. 그렇죠. 이런 거 가져가 보자. 잘 봐봐.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 이게 바로 스피노자가 추구하는 사람이야.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야? 그렇죠. 이성적인 사람. 그렇죠? 이성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한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잖아. 얘들아. 그런 이성적인 사람은 어때? 만물의 필연적인 발생 원인과 질서인 그 신즉 자연, 그 신적 필연성, 그 신적 필연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따라서 이런 이성적인 사람은 신즉 자연이라고 하는 필연적인 원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관념에 의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한 원인은 뭐야?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다. 원인이자 그것이 발생하는 인과 조건인 신즉 자연을 이야기하잖아. 신즉 자연에 대한 명확한 관념과 인식 필요합니다. 선은 양태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자기 보존을 위한 활동 능력 그 자체이다. 얘들아 잘 봐봐. 선을요. 자기 보존과 엮는 거 좋아. 그런데 5번은 왜 틀렸어? 자기 보존을 위한 활동 능력 그 자체가 바로 선은 아니지.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선은 자기 보존에 유익한 거야. 자기 보존에 도움이 돼야 돼. 그러려면 활동 능력만 딱 가지고만 있으면 되니? 안 되지. 그 활동 능력을 무엇

해야 돼? 그렇지, 발휘하고. 그 활동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계속해서 증진시켜 나가야지. 활동 능력을 지금 무엇하라고 있어? 증대시키라고 했잖아. 활동 능력을 가만히, 갖고만 있어. 이러면 안 돼. 그치? 그 활동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 증대시키고, 증진시키고, 그치? 발휘하고, 개발하고 해야 되죠? 아, 활동 능력 그 자체가 선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근대 서양사상가입니다. 인간이 이성의 지도에 의해 생활하는 한, 그들은 본성에 있어서 언제나 필연적으로 일치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이미 무엇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다. 계속해서 누구야? 그렇죠. 스피노자가 되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렇죠? 필연적인, 신적 필연성에 의해서 그렇게 존재하게끔, 그렇게 작동하게끔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스피노자는 생각하죠. 이성만으로는 덕과 부덕을 발견할 수 없고요. 덕과 부덕이 유발하는 인상, 즉 감정이나 소감을 통해서만 우리는 덕과 부덕의 차이를 확정할 수 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건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누굴까? 그렇죠. 휴음이 되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는 느껴진다라고 휴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정념은 필연성 밖에 있기 때문에 능동적 감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얘들아, 잘 봐봐. 정념을 능동적 감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여기까지 참 좋아. 그런데 왜 틀린 거야? 그렇죠. 아무리 정념이라고 할지라도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그 신적 본성의 필연성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모든 것은 신 안에서만 존재하잖아. 따라서 필연성 밖에 있을 수 없어. 아무리 정념이라고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그 정념이 발생하게 된그 원인과 조건인 신즉 자연 안에서 존재합니다. 모든 양태는 자기 보존을 위해 자기 파괴 성향을 극복해야 한다? 말도 안 돼. 왜냐하면 스피노자는 모든 양태는 다 자기 보존의 성향을 갖고 있다. 자기 보존의 본성, 자기 보존의 욕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자기 파괴 성향 같은 것은 애시당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감은 행위에 내재하는 선악의 속성을 발견하는 능력이다. 맨날 나와, 얘들아. 이게 틀렸지. 이제 걸러낼 수 있어야 돼. 천천히 보자. 거의 44%나 되는 친구들이 3번 골라서 이 문제 틀렸는데,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돼. 천천히 보자. 흉은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위자의 행위나 품성 속에 내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지? 선과 악은 어떤 외부의 그 행위 속에 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다. 그러면 선과 악은 뭐야? 선과 악은 뭐야?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관찰자.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시인의 감정과 부인의 감정이잖아. 관찰자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지 행위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은 정념이 기초하고 있는 판단의 오류를 밝힐 수 있다. 그렇죠. 이거 맨날 나와, 요즘에. 자, 흄이 이야기하는 이성의 능력, 이성의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성은 어떤 역할,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해? 팩트 체크할 수 있다 그랬지? 참인지 거짓인지 진위를 변별하고요. 또, 감정이 설정해 놓은 그 목적에 다다르기 위한 수단과 방법, 절차 같은 거 안내해 주고요. 추론 같은 거 하게 해준다고 했어? 이거 봐봐. 감정이 기초하고 있는 판단. 그게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 그게 타당한지 타당한지 아닌지는 이성이 보조적인 역할로 이거 밝힐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도덕적 행위가 될수 없다. 아니죠. 스피노자는 이성에 따라서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선이고, 그게 바로 도덕적 행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흉도 어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도덕적 행위가 될수 있어요. 왜?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 중에서 일부는 어때? 사회적으로도 유익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시인의 감정의 대상이 될수 있잖아. 사회적으로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 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 중에서도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도덕적 행위가 될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스피노자, 흄 모두가 다 아니오라고 대답하겠네요. 근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신이 곧 자연이며 실체이다. 계속 나오지. 진짜, 선생님, 어쩜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근데 어쩜 이렇게 정답률이 계속 낮아요? 이런 생각 들지 않니, 얘들아? 그러니까 반복해서 풀어야 돼. 그치? 선생님, 누누이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핵심 기출 분석 특강 오답, 쭉쭉 오답률 높은 문항들 선별해서 풀고 있지, 약정 공략. 같이 세트로 선생님 뭐 같이 꼭 들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수능 완성, 후반부에는 OX 특강 같이 들으세요. 그 시너지 효과 정말 체감할 수 있을 거야. 계속 풀면 얘들아 평가에서 뭘 물어보는지 보이거든. 연이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은 곧 자연이며 실

실체이다. 신직자연, 유일한 실체. 그렇죠. 스피노자입니다. 실체와 대비되는 개체. 개체란 표현을 썼네. 즉, 유한하고 특정한 존재. 우리가 공부한 용어로 따지면 양태 혹은 변용. 요 정도로 공부했죠. 이런 개체, 즉, 양태, 즉, 변용은 유일한 실체인 신직자연의, 그렇죠, 양태이다. 신적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무한히 많은 것들이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따라 나와야만 한다. 모든 것은 신직자연 안에서, 신직자연으로부터 존재하게 된다. 라고 스피노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적 본성은 자연 법칙을 매개하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다? 아니지, 얘들아. 왜냐하면 스피노자에 따르면 신적 본성 그 자체가 필연적인 자연 법칙입니다. 똑같은 거야. 따라서 자연 법칙을 매개하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욕망, 사랑, 지성을 모두 가진 개체만이 실체 양태가 된다? 얘들아, 근데 유일한 실체는 신직 자연이잖아. 그 신직 자연의 양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잖아. 그런데 모든 만물이 다 욕망, 사랑, 지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뭐 욕망, 사랑, 지성을 가지지 못한 그런 개체들 중에서도 그렇지, 양태가 있잖아. 다른 만물들, 다른 사물들을 보면요. 욕망, 사랑, 지성을 다 모두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적 본성을 표현하는 양태의 수는 셀수 있을 정도로 유한하다. 선생님, 이 양태는 유한하다고 있으니까 이거 맞는 거죠? 에이, 아니지,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유한하고는 양태의 속성이 유한하다는 거고요. 그 양태의 수는요, 무한히 많지. 그치? 신직 자연 안에 존재하는, 신직 자연이 생산한 수많은 만물들을 생각해봐. 인간과 모든 만물들의 수를 다셀수 없잖아. 무한히 많잖아. 따라서 유한하다. 틀렸습니다. 신의 선택과 결정을 전제하지 않고서 세계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 4번. 제발 이런 거 우리 이제 틀리지 않기. 그 당시에 요 4번 무려 40% 친구들이 이걸 골라서 틀렸어. 왜 틀렸는지 여러분이 이제 설명해봐. 그 앞에서 똑같은 문제 나왔었어. 비슷한 맥락의 문제 나왔어. 왜 틀렸어? 옳지. 이거 너무 잘했다. 그래. 스피노자의 신은요, 자연 그 자체입니다. 인격 없어. 의지 없어. 나 이렇게 해야지. 나 이렇게 골라야지. 막 선택하고 막 결정하는 그런 인격 의지 딩딩 없어. 평가원은 계속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내도 계속 틀리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이제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5번입니다. 사건 사이에는 실제적 인과관계를 제외한 다른 방식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스피노자에 따르면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과 사건 사이에는 실제적인 인과관계, 그게 바로 신적 본성의 필연성이지, 필연적인 인과법칙이지, 일어날 만한 일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신적 필연성, 즉 필연적 인과관계 많이 성립하지. 이것을 제외한 다른 방식, 즉 우연이야, 우연. 실제적 인과관계를 제외한 다른 방식은 우연인데, 우연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죠. 일어날 만한 일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이 우주이자 세계입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5번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근대 서양 사상 갑니다. 신은 곧 자연이다. 선생님, 안 맞아 할것 같아요. 또 스피노자죠. 맞아. 근데 우리 제시문 꼼꼼히 봐야 돼. 제시문 너무 좋고요. 이 제시문 속에 스피노자를 깊이 이해하는 단초가 들어있고요. 그렇지. 이번 수능에서 새롭게 등장할 선지들에 대한 힌트들이 담겨 있습니다. 신은 물리적인 것 혹은 정신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신을 완전하게 이해함으로써 완벽한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된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지극한 행복, 지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비롯된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즉, 신에 대한 이해는 최고의 행복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준다. 완전한 행복은 신을 인식하는 데서 성립한다. 스피노자는 신에 대한 인식을 강조했고, 그 인식을 이야기하면서 이성적 인식과 직관적 인식을 모두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덕이 요구하는 것만을 행할 수 있다. 정신의 최고의 덕은 무엇이야?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기억하니 얘들아,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선이라고 하는 건 자기 보존에 유익한 것이었지? 그런데 왜 신을 인식하는 것이 최고의 덕이 될까? 그 신적 필연성을 인식하는 것이 자기 보존에 가장 유익하기 때문이야. 그 신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어때?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정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의 심신의 활동 능력이 증대되고, 그렇지, 기쁨 속에서 활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 아, 계속해서 스피노자 우리에게 이런
최고의 덕은 신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보존에 아주 유용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 볼게요. 외적 대상에 대한 이해는 언제나 감정적 동요로 끝난다. 어떤 외적 대상을 이해했어. 이성적으로. 아, 저게 왜 저런 일이 발생했는지 필연적인, 그렇죠? 원인과 조건을 다 이해했어. 이성적으로. 그러면 그 끝이 언제나 감정적으로 막 동요하는 걸로 끝나니? 아니지. 오히려 스피노자는요, 우리가 외적 대상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잘 이해해서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 그 발생과 발생 원인과 조건을 이성적으로 잘 이해하게 되면 감정적 동요에서부터 벗어나서 정념의, 그렇죠? 속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신은 무한한 실체이며 신의 산물인 인간은 유한한 실체이다. 왜 틀렸어? 인간은 실체가 아닙니다. 신의 양태, 양태였네요. 양태의 변용,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실체 아니죠. 자연에 대한 지적 사랑 없이 완전한 자유 실현은 불가능하다. 얘들아, 잘 봐봐. 3번 같은 이런 선지 잘 봐. 자연이 뭐니? 여기서 신이야. 그치? 신에 대한 지적 사랑. 스피노자가 중시한 건 맞지?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이라고도 우리 공부했고, 자연에 대한 이성적인 관조. 이렇게도 공부했습니다. 자, 신, 즉, 자연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것은 바로 신, 즉, 자연의 필연성에 대해서 어때? 지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야. 이런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없이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는 거 불가능하지. 자, 완전한 자유를 실현한다는 건 뭐야? 정념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거잖아. 정념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과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 스피노자는 인간과 신 모두 자유의지는 가질 수 없지만, 인간은 신적 필연성을 인식함으로써 정념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신즉 자연의 필연성을 어때?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것. 즉,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자연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3번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인간은 필연성을 벗어날 수 없지만 자유의지는 가질 수 있다. 왜 틀렸어?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필연성을 벗어날 수도 없고요. 자유의지도 가질 수 없어요. 단 자유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인간 자리에 신을 넣어도 똑같아. 신도 역시요. 자신이 필연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벗어날 수 없어. 아무리 신이라고 할지라도 필연성 벗어날 수 없고요. 아무리 신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나? 스피노자의 신은 의지 없어.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없어요. 5번입니다. 모든 사물이 본질적으로 자기 존재 보존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야. 오히려 스피노자는요, 모든 사물이라고 하니까 양태잖아. 양태는 본질적으로 자기 존재의 보존을 추구한다. 그리고 자기 보존에 유익한 것, 그것이 바로 선이다. 인간의 자기 보존에 유익한 것, 그것이 바로 선이다. 라고 스피노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갑과을의 입장을 순서대로 탐구할게요.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누굴까? 그렇죠. 휴미 되겠네요. 이성은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임무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을 볼게요. 신은요,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즉,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들로 이루어진 실체야. 반면에, 개별적인 사물은 신의 속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이다. 그렇죠. 스피노자가 되겠습니다. A는요, 휴미, 예, 스피노자가 아니오. B는요, 그렇죠, 휴미, 예. C는요, 좋아요, 스피노자가 예. 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선악 판단에 대한 설명은 인간의 자연 본성에 기초하는가? 자, 요 기억 같은 요런 선지도 얘들아. 다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다. 그치? 한번 천천히 보자. 일단 먼저 스피노자부터 보겠습니다. 스피노자의 선이 뭐였어? 오늘 계속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 보존에 유익한 거. 옳지. 악은 뭐였어? 자기 보존에 해로운 거. 좋아. 잘하는데. 자기 보존이라고 하는 건 뭐야? 양태인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악 판단에 대한 설명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기초한다.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흉에게 있어서 선은 무엇이니? 어때? 자연적 성향인 그 공감 능력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시인의 감정을 느끼면 그것이 바로 선이고 또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해로운 것에 대해서 부인의 감정을
보편적으로 느끼면 그것이 바로 악이죠. 그러니까 선악

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어때?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 아, 도덕과 관련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덕감이라고 하는 자연적 본성이 기초하죠. 따라서 이것은 공통적인 진술에 해당하겠네요. 니은입니다. 개인의 승인 감정은 자신의 이해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얘들아, 천천히 보자. 자, 흉이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승인의 감정을 느꼈어. 저거 너무 좋다. 나 저런 행동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 너무 좋아. 유쾌해. 시인의 감정, 승인의 감정을 느꼈어. 이건 자신의 이해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죠.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무조건 승인의 감정을 느끼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무조건 부인의 감정,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거 아니지. 자신의 이해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왜 인간은? 휴먼. 뭐라고 정했어? 모든 사람은 자연적 성향인 공감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때? 자신의 편협한 관점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이해 관심에서 벗어나서 승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그럼 천천히 보자. 스피노자 어떨까? 아, 그러니까 이거 순서도 그림이었죠? 따라서 아, 휴미 예라고만 대답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휴미 예라고 대답했으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귿 볼게요. 비인격적인 신에 대해서 사랑의 정서를 지닐 수 있는가? 디귿과 리을은 다 시니까요. 스피노자만의 입장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구성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비인격적인 신. 스피노자의 신은 신즉 자연으로서 비인격적인 신 맞죠? 그러면 비인격적인 신에 대해서 사랑의 정서, 이런 능동적인 정서 느낄 수 있죠? 스피노자는 계속해서 뭘 얘기했어?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자기 보존에 유익한 그런 능동적인 정서였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사건 대신에 다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니, 얘들아? 봐봐. 스피노자에 따르면 나에게 일어난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에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필연적인 인과법칙에 의해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그일 대신에 다른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지. 그치? 아,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은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답은요? 그렇죠.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자, 9번입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네요. 정념과 이성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건 엄밀하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대요. 즉, 이성은 감히 정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성은 정념의 노예일 뿐이고 노예여야만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우리가 행동의 어떤 동기가 되는 건,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건 정념, 즉 감정이고요. 따라서 행동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도 감정, 즉 정념입니다. 이성은 도와주는 역할만 해야 돼. 그러니까 정념과 이성은 싸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고 또 노예일 뿐이어야 한다. 이성은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 어떤 임무도 탐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성의 이런 보조적인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계속 출제하고 있어요. 이런 강한 워딩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흄도 여전히 이성의 보조적인 기능을 인정함으로써 이성이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 요 정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기여할 수 있어서 팩트 체크할 수 있어서 진위 참 거짓을 변별할 수 있습니다. 정념이 기초하고 있는 정념이 근거로 삼는 그 믿음, 그게 과연 타당하냐? 이거 팩트 맞냐? 이것은 내 이성이 변별해 줄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어떤 도덕적 행동을 하기 위한 방법, 수단, 절차를 이성은 안내해 줄수 있고요. 또 어떤 이성을 통해서 추론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쾌락이나 불쾌의 공감적인 움직임을 일으킨다. 자, 우리가 어떤 광경을 보는 관찰자가 됐을 때그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쾌락이나 불쾌의 감정이 바로 도덕적인 선과 악, 덕과 악덕이다라고 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흄의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이성은 도덕적 선악을 판별함으로써 정념에 봉사한다. 맨날 나오지? 절대 이거 다시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왜 틀렸어? 도덕적 선과 악을 판별하는 건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야. 그러면 이성은 뭘 판별하는 거야? 그렇죠. 팩트, 진위, 참, 거짓, 타당성을 판별하는 것이었어요. 이성은 불쾌의 감정을 통제하여 정념의 안정에 기여한다. 이런 거 절대 인정될 수 없어요. 어디 감히 노예인 이성이 주인인 감정을 통제하니? 이성은 감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3번 볼게요. 이성은 감정에 반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의혹할 수 있다? 주인인 감정이 반하는 그런 행위를 이성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의혹하는 것 역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휴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어떤 행동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것,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건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행복을 고려하는 경우에만 쾌락의 감정이 일어난다. 얘들아, 4번 같은 요런 소지 잘 봐봐. 사적인 행복을 고려하는 경우에만 쾌락의 감정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 사적인 행복을 고려할 때도 우리가 쾌락의 감정을 가질 수는 있겠지. 하지만 인간에게는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적인 행복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지 쾌락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행위는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맞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행위가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보편화될 수 있는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요. 이것이 바로 도덕적인 선이고 덕이다라고 휴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 스피노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지만 스피노자는요,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도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다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얘들아, 스피노자가 어렵게 나온다는 걸 모르는 애가 어디 있니? 모르는 수험생이 어디 있니? 다 알고 있어. 근데 왜 자꾸만 이렇게 오답률이 높게 나올까? 이번 6모에서도 스피노자 문항 오답률 여전히 높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스피노자에 대해서 더, 그렇죠? 갈고 닦는 마음으로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이제 벌써 AI의 다음 주자로서 양자 기술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기술을 하루하루 따라가기도 힘든데 나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까?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열려 있습니다. 여러 오픈된 마인드로 다양한 가능성을 받아들이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은미입니다. 여러분, 양자 컴퓨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 상당히 핫한 키워드 중 하나인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AI도 따라가기 벅찹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AI의 다음 주자로서 양자 기술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기술을 하루하루 따라가기도 힘든데 나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 기술, 그 중에서도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사 중에서 명확하게 양자 컴퓨터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기사를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구글이 본인들의 첫 번째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면서 그 당시에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리는 어떤 계산을 본인들의 양자 컴퓨터로 3분 만에 풀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1년 뒤에 중국에서는 또 25억 년 걸리는 어떤 계산을 본인들의 독자적인 양자 컴퓨터로 또 한 3분 만에 풀었다 그랬고요. 또 2024년 말에는

그럼 이 양자 컴퓨터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능을 보여주는 걸까요?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의 상당히 재밌는 성질인 중첩 그리고 얽힘 이두 가지를 활용해서 계산을 하는 컴퓨터입니다. 양자 중첩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정보의 기본 단위는 비트죠. 그리고 비트는 0 또는 1두 가지 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 양자 비트, 줄여서 Q 비트는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가 가능한데요. 이걸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얽힘이라는 재밌는 상태도 활용을 하는데요. 이 얽힘은 여러 개의 큐비트가 있을 때이 큐비트들의 값이 모두 얽혀 있는, 예를 들어 하나가 0이면 다 0, 하나가 1이면 다 1, 이렇게 같이 값이 얽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양자 컴퓨터가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양자 중첩 같은 경우는 여러 경우의 수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기존의 컴퓨터가 예를 들어 비트가 3개 있다라고 하면 이 3개의 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00, 001, 010 해서 쭉 111까지 8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의 컴퓨터는 이 8가지 경우의 수를 한 번에 하나씩 계산을 합니다. 000 대입해서 계산하고, 001 대입해서 계산하고, 이렇게 8번 계산을 해서 원하는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중첩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3개의 큐비트가 있다고 했을 때, 큐비트 하나하나를 다 중첩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도 0이면서 1, 두 번째도 0이면서 1, 세 번째도 0이면서 1.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모두가 중첩인 상태에 아까 말했던 8가지 경우의 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즉, 이 모두가 중첩인 상태를 계산을 하면 우리가 8가지 경우의 수를 한 번에 계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얽힘을 사용하면 기존의 컴퓨터로 여러 번에 걸쳐서 계산해야 됐던 문제를 한 번에 묶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5개의 비트가 있는데 제가 다 0으로 초기화를 해놨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개의 비트를 다 1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바꿔주면 되겠죠. 1로 바꾸고, 1로 바꾸고, 1로 바꾸고, 1, 1. 5번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 5개의 큐비트를 다 얽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 양자 얽힘 상태로 만들어주면 하나가 0이면 다 0, 하나가 1이면 다 1이라면 제가 한번 신호를 줘서 하나를 0에서 1로 바꾸면 그 순간 5개 큐비트가 동시에 0에서 1로 바뀌게 됩니다. 즉, 원래 컴퓨터로 5번의 신호가 필요했던 어떤 태스크가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첩을 이용해서 여러 경우의 수를 동시에 탐색하고, 얽힘을 이용해서 어떤 여러 번 거쳐야 되는 계산을 한 번에 하는 이두 가지를 잘 조합하면 양자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컴퓨터를 생각을 할때 CPU 칩 하나 딱 들고 와서 이게 컴퓨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요즘 우리가 컴퓨터를 생각을 하면 어떤 네모난 상자가 있어서 그 안에 이제 어떤 보드가 있죠. 마더보드라고 불리는 보드가 있고 그 안에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요즘은 GPU도 있고 이런 모든 칩들이 다 연결이 잘 되어 있고 더불어서 OS 깔려 있고, 각종 보안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여러 기본적인 소프트웨어까지 장착된 그 상자를 보통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사실 컴퓨터에서는 CPU가 개발됐던 시기부터

지금 뭐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올 때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하나하나 개발이 진행이 되었다면 양자 컴퓨터 분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직 양자 컴퓨터가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이유는 나중에 어떤 양자 컴퓨터가 주류가 되더라도 이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모든 시스템들의 작동 원리는 결국 중첩, 얽힘, 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핵심만 잘 가지고 가면 바로 응용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직 개발 초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 모든 계산을 잘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계산은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양자 컴퓨터를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까? 양자 컴퓨터의 응용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양자 컴퓨터도 아주 잘 푸는 문제로 최적화 문제, 그리고 뭐 신소재 시뮬레이션 혹은 화학 반응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최적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조건이 있을 때 어떤 조건을 어떻게 조합하면 최상의 결과를 주는가라는 문제죠. 예를 들어 저라는 사람이 있을 때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가장 편할까요? 당연히 누워있는 거겠죠. 그래서 누워있는 상태가 가장 에너지가 낮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누워있고 싶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런 최적화 문제를 에너지 문제로 변환해서 상당히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활용을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보안 분야가 있습니다. 이 능력을 잘 활용하면 예를 들어 몇몇 암호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인수 분해를 양자 컴퓨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소인수 분해에 기반의 암호 체계는 무력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암호를 만든다거나 양자 컴퓨터도 못 푸는 문제로 암호를 만드는 등 다양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크게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중첩, 얽힘 이 두 가지 이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는 것. 이것은 정해져 있지만 양자 컴퓨터가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될지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양자 역학이라는 학문이 지금 양자 컴퓨터라는 새로운 기술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양자 역학을 활용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에 양자 역학이 녹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레이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레이저 정말 자주 보시죠?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도 우리가 요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고 또 산업용 레이저 혹은 요즘 병원에서 의료용 레이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저 생각해보면 상당히 재밌는 빛입니다. 저희가 이런 방에서 주로 보는 형광등이나 전구는 빛의 여러 색깔이 섞여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섞여 있죠. 그리고 빛이 퍼지죠. 기본적으로 퍼집니다. 그런데 레이저는 보통 하나의 색깔만 가지고 있습니다. 빨강이면 빨강, 초록이면 초록. 그리고 모든 빛이 한 방향으로 직진을 하죠. 이런 재미있는 빛을 어떻게 만들까요?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이 레이저를 만드는 원리는 저희가 빛이 양자 역학에서는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 빛의 입자, 광자가 하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0: 있습니다. 이 광자 하나는 고유의 색깔과 그리고 이 광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있겠죠. 레이저는 이 광자를 소위 카피 앤 페이스트, 복사해서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광자를 복제를 해서 많이 만들면 그게 레이저가 됩니다. 그러면 같은 광자를 복사했으니까 다 같은 색깔이겠죠? 그리고 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뭐 바코드 읽을 때도 요즘 레이저를 쓰는데 이 레이저에도 양자역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여러분들 어디 여행을 한다 할 때 지도책 가지고 여행 잘 안 하시죠?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딱 가지고 세계 어디든 여행을 하면 GPS를 이용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GPS도 사실은 양자역학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제 핸드폰이 제 위치를 파악하는 원리는 하늘에 수많은 GPS 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성이 빛을 쏘고 있어요. 저도 운전하고 오면서 오늘 GPS 썼는데요. 즉, 이미 정말 파급력 있는 여러 기술들이 양자역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양자역학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큰 가능성을 우리에게 줄지를 조금 엿볼 수 있겠죠. 지금 양자 컴퓨터는 1940년대 컴퓨터랑 많이 비교를 합니다. 초기의 컴퓨터, 뭐 예를 들어 애니악 같은 컴퓨터를 혹시 사진을 보신다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컴퓨터가 방 하나만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처음 개발할 때는 2 더하기 3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비판을 받았겠죠. 저렇게 저 전기만 많이 먹는 저 기계 심지어 많이 틀린다는데 저거 왜 만드나? 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컴퓨터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다른 분야의 혁신이죠. 반도체라는 분야랑 만나면서 컴퓨터의 모양이 획기적으로 바뀌었고 지금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저희 요즘 한 사람이 컴퓨터 두세 대씩은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양자 컴퓨터도 지금 상당히 초기에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용한 다양한 기술을 봤을 때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핵심, 중첩, 얽힘 같은 핵심만 잘 가지고 있고 여러 오픈된 마인드로 다양한 가능성을 받아들이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혹은 어떤 핵심 가치를 잘 붙들고 그 외에는 오픈된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신다면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입학하기 한 달 전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하루도 안 빼고 일했어요. 계속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를 돌립니다. 당장에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성실함으로 표현되지는 않아요. 성실이 성실로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성실함의 경력이 필요하다. 약간의 방향성이 흐트러지더라도 절대 다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약간씩 비뚤비뚤 이렇게 나가도 굉장히 길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일자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 정말 폭풍과도 같은 어려운 파트를 막 지나서 조금 더 어려운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약간은 중간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유형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일까요? 새로운 파트의 시작이기도 한데, 그렇지. 쭉 읽으면서 무관한 문장을 쏙 찾아내는 그런 유형, 무관한 문장, 흐름상 정확하지 않은, 어울리지 않는 문장을 찾는 문제 유형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입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이 되고, 선생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의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고, 때로는 공부를 해도 크게 발전하는 것 같지 않고, 뭐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선생님이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내가 폭풍의 눈에 있었던 것 같아요. 폭풍이 막 휘몰아치는 그 상황에서 잠잠해 보이는데 어디로 가든 분명히 나는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불안한 상태.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시간들이 물론 지나서 드는 생각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까지 들지 않을 수도 있어. 쌤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시간들이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모든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나와 같은 기회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많은 친구들이 물론 똑같은 이런 교육의 기회도 받고 또 시험의 기회도 받고 많은 이 가능성들에 대한 선택을 받기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가장 선생님은 중요한 게 살아가면서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인드셋이 뭐야? 마음가짐이야, 마음가짐. 예. Even storms, 심지어 폭풍조차도 give us, 우리에게 reasons, 이유를 준대요. 뭐 할 수 있는 이유? To be grateful,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들을 지금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부모님이든 친구든 혹은 가족이든 아니면 주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든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자체로 사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감사한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똑같은 기회를 받는 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혹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감사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뜬금없는 것 같지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래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이 되면 조금은 더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무관한 문장 찾기 파트예요. 문제를 풀면서 조금은 쉬어가는 파트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만만치는 않은 파트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선생님 저는 이 파트가 이 유형이 제일 어려워요라고 말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영어를 못하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친구를 어렵게 하는, 헷갈릴 만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 요소들이 왜 답이 되는지, 헷갈리기는 한데 얘가 왜 관련이 없는 흐름상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잡아가는 첫 번째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총 3시간에 걸쳐서 바로 무관한 문장 유형 한번 가볼게요. 똑똑 유형 분석 가보겠습니다. 일단 발모는 글의 흐름에서 전체적인 흐름과 관련이 없는 문장을 속가내는 문제가 되겠고요. 일단 소재에서 아웃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읽었을 때 전혀 관련 없는 뜬금없는 생뚱맞은 녀석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눈에 어때? 엄청나게 눈에 띄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유형은 이런 그 문제 같은 경우에 같은 유형에서도 이런 문제는 쉽겠어? 어렵겠어? 그렇지. 쉬운 편이겠지. 그럼 나한테만 쉽겠어? 다른 친구들한테도 쉽겠어? 맞아. 다른 애들한테도 분명히 쉬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소재가 나온 거 아주 극명하게 조금 더 쉬운 문제일수록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 유형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즉, 위나 아래에서 혹은 중심 소재가 분명히 문장 안에 들어와는 있어요. 그래서, 야, 나도 얘네들이랑 같은 결을 갖고 있어. 나도 같은 가족이야, 우리. 이렇게 그런 척을 하고 있는 문장의 요소가 바로 공통 핵심 주제나 소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관련 없는 소재가 갑자기 들어와 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눈에 띌 수도 있고, 어떻게 봤을 때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문제들도, 우리 푸는 문제 중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이나 결론에 논지를 갖고 있는 그런 문장들도 있죠. 즉, 소재는 같아. 그래서 같은 소재를 썼어. 하지만 위에는 다, 전체적으로는 다 긍정이야. A라는 대상에 대해서. 그런데 그 관련 없는 문장만 뜬금없이 갑자기 부정적인 내용으로 쏙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야. 다음 문장도 어떤데? 긍정적인 내용인데. 그러니까 글의 흐름을 확 갑자기 바꿔주는데 거기에 뒷받침할 문장은 없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방향, 다른 결론이나 논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아웃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웃을 시킬 때 글의 흐름이나 논지가 다른 경우는 앞뒤 문장의 그 흐름이 앞과 뒤, 그 문장을 주변으로 앞에 뒤에 있는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그 특히, 잘 들어. 특히,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 연결어나 대명사나 지시어, 특히나 연결어를 많이 사용해서, 야, 나 바로 앞 문장, 얘랑은 관련 없고, 그앞 문장이랑 관련 있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경우들의 문제가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80% 이상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어, 특히 이제 5번 문장이나 뭐 4번 문장에 연결어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연결어가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이랑 연결이 되는지, 혹은 그 바로 또 다음 다음에 앞에 있었던 문장이랑 연결되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 잘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서거든요. 그래서 요거 오늘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문제를 풀 텐데요. 늘 선생님 시작할 때, 끝날 때뭐 찾아오라고 이야기해요? 그치. 근거 찾자고 이야기하지.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내용 중에서 얘가 과연 왜 틀리는지, 반대로 나머지는 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단서가 되는 부분에 표시하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까, 물론 여러분들 단서를 잘 찾아왔겠지만, 오늘 이번 시간에 풀면서, 아, 단서를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구나. 이러면 덜 헷갈리겠구나. 라고 좀 감이 오면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에 동일하게 단서 찾아가지고 오면 돼요. 자, 일단 앞부분 한번 봤더니 눈에 띄는 소재가 바로 뭐예요? Self-care activities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했을 때 자기를 관리하는 활동, 자기 관리 활동이 됩니다. 자기 관리 활동이 뭐야? 나 관리하는 거. 운동 같은 게될수 있고, 뭐 식단 관리도 될수 있고, 뭐 아니면 새로운 나의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영역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기 개발 활동에
관련

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 좀더더그 소재를 통해서 그 소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지 한번 내용을 번호가 있는 바로 전까지 한번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There are few of us. 자, few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그러면 이런 우리가 거의 있어? 아니면 많아? 예, 거의 없어. 라는 이야기죠. 그죠? 어떤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Who don't want. 자,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원한다. 이런 의미요. 적어도 뭘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To make time. 시간을 만들. 즉, 시간을 내. 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우리 중에 거의 없습니다. 라는 얘기요. 뭘 위해서 시간을 만들고 내? Self-care activities such as exercise, hobbies, or relaxation. 자, 운동이나 아니면 취미, 혹은 요거 뭐지? 아,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휴식과 같이요. 자기를 관리하는 그런 활동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싶지 않아, 적어도 내고 싶지 않아, 라고 이렇게 원치 않는 사람은 우리 중에 거의 없습니다. 라는 얘기야. 나는 그냥 계속 공부만 할 거야. 아, 난 계속 일만 해도 돼.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We start each day. 우리는 매일매일을 시작합니다. With the best intentions, best of intentions. 가장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가장 좋은 의도가 뭐겠어? 자기 개발에 대한 정말 좋은 의도. 오늘만큼은 내가 자기 개발 확실하게 해야지. 내 취미 해야지. 운동해야지. 아니면 꼭 오늘은 좀 휴식을 취해야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자, 그렇지만요. 그러고 나서는 get stuck. 어떻게 돼요? 갇혀버리게 돼요. By the flood of email messages. 이메일 그 메시지의 홍수 속에 갇히게 되고, 홍수에 갇히게 되고, 라는 얘기야. 지금 뭐야? 일 처리하는데 급급하고 바쁘게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get stuck 하거나 아니면 pulled 하게 된대요. 당겨지게 된대요. 누구에서 당겨져? 어느 속으로? 어느 속으로 끌어와져? Into an unexpected meeting. 예상치 못한 회의? 이 모임? 이런 부분으로 끌려와집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그런 일 때문에 나의 자기 관리 활동이 지장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에 일단 중요한 건 바로 뭐야? 자기 관리 활동이 일단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될 거야. 그리고 자기 관리 활동이 정말 사람들마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원치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해요. 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려고 해. 이걸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여기 두 번째 문장은 바로 뭐야? 그치, 외부 환경 혹은 주어진 여건이 이것을 어떻게 반대하게 하는,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건들이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내용으로 끝났는지 봐봐. Unexpected meeting 아니면 the flood of email messages.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여건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자기 관리 활동이 지장을 받는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1번 시작합니다. 자, as we struggle to reprioritize so we can get everything done before our deadline. Deadline은 마감이죠. 그죠? 그럼 마감 전에 모든 일을 우리가 끝내서, 그래서 우리가 뭐 하려고 애써요? Reprioritize. 다시 새롭게 우선순위를 두려고 할 때란 얘기야. 이걸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맞추려고 우리가 그 일정을 다시 재조정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다시 이런 그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려고 할 때, often our self-care activities, 흔히요, 우리의 이런 자기를 관리하는 이런 활동들이 are the first thing, 첫 번째 것이 된대요. 자, 대상이 되는데, 첫 번째 어떤 대상이 돼요? To be given up. 포기되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과제가 왔어. 아니면 뭐 친구들의 약속이 갑자기 잡혔어.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희생이 되는, 포기가 돼야 되는 대상이 뭐란 얘기야? 자기 관리 활동이 가장 먼저 희생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야. 지금 보세요. 여건이 그렇지 않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자기 관리 활동에 어떻게 지장을 받게 된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아웃시켜야 되는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 문장 어때?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2번 가보겠습니다. No matter how, 아무리 뭐뭐한다 하더라도 라는 얘기요. No matter how much we plan,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we all, 우리 모두는요. Occasionally have days when that happens.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래, 이따금씩의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일을 겪게 돼요. 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도 아, 오늘은 꼭 운동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뭔가 일이 들어오면 에이, 운동 내일 해. 내일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일어나기 마련이다 라는 거니까 1번과 2번은 전부 다 뭐야? 그치, 외부의 여건에 따라서 이 자기관리 활동이 지장을 받는다 라는 흐름은 동일합니다. 계속 갈게요. In the short term 뭐예요? 그치, 단기적으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뒤에 봤더니 in the long term 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고 장기적으로는 이렇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The impact of missing that grant deadline. 자, 뭐 하는 거? That grant deadline. Grant라는 거 여러분들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자, 그러면 보조금의 deadline, 마감을 놓치는 것의 영향은요. Maybe greater than, 뭐보다 더 클 수 있어요? The impact of missing a woodworking class. Woodworking은 나무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니까 목공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걸 배우는 수업이니까 목공 수업 이렇게 가볼게요. 목공 수업을 놓치는 것, 빠지는 것의 영향보다 더 클 거다. 자, 앞에 것의 주어가 뒤에 것의 대상보다 더 클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조금을 놓친대, 보조금 마감일. 오늘 뭔가 신청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마감일이야. 오늘 안 하면 못 받아. 이거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목공 수업 가는 것보다 이걸 놓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니까,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문제니까 얘가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바로 뭘까요? 예상치 못했던 어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예상치 못했던 다른 일들, 다른 모임이나 다른 일들 때문에 역시 어떻다? 그렇지. Our self-care activities가 지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needless to say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뜻이에요. 말할 필요도 없이요. We should try. 갑자기 당위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죠?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뭐를요? 열심히 자기관리를 그래도 활동을 놓치지 않고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 좋을 텐데 그래도. 자, 봤더니 우리가 뭘 하는 게 좋아? 네, 필요해? Involve. 등록하다라는 뜻이죠. 요거 듣기평가에 혹은 18번에 목적 찾기 문제 좀 많이 나오죠. 자, 등록해야만, 등록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어디에? 갑자기 뭐에 등록해? 목공 수업에 등록을 해야 된대요. 뭐 하기 전에요? Before the design class. 디자인 수업 전에 목공 수업에 등록하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왜? 왜 그래야 되는데? Because it is more competitive. 그것이 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요. 목공 수업을 들려는 사람이 더 많나 봐. 그죠? 더 심하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To get into. 들어가려는 그 사람들의 그 경쟁이 더 치열하고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하기 때문에? More beneficial to us. 우리에게 더 이롭기 때문에. 라는 얘기야. 그래. 목공 수업이 뭐 디자인 수업보다 더 유익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들으려고 하는구나. 그냥 이 상태로 보면 안 돼. 자, 얘가 갑자기 왜 나온 거야? 목공 수업과 디자인 수업 두 가지를 비교해서 뭐가 더 유익하니까 뭘 더 해라. 이 얘기는 뭐가 지금 빠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그렇지, 자기관리 활동에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쵸?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관리 활동, 선생님 여기도 지금 없는데요. 자기관리 활동이 이것 때문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관리 활동은 여기 뭐가 되는데? Woodworking class가 되잖아요. 목공 수업 같은 게 자기관리 활동이란 말이야. 선생님, 그럼 이것도 자기관리 활동? 근데 자기관리 활동에서 둘 중에 어떤 수업이 더 중요하느냐? 그거는 둘 다 자기관리 활동에 해당이 되고 이 수업의 경중은 지금 이 전체 흐름과는 관련이 없잖아. 인정? 그쵸.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맞아.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지. 관련 없는 걸 솎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나머지 문장들이 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내야 나중에 조금 헷갈리는 문장이 있을 때 아, 얘랑 뒤에 있는 내용이랑 굉장히 끈끈하니까 얘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가볼게요. 자, 하지만은요. It is important to. 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t to 가져오진 주어지. 자, recognize. 인정하고 혹은 인식하고 그리고 또 뭐 하는 게? To make sure.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and로 to부정사가 진주어로 병렬 연결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을 때요. 우리는요. 이렇게 not prioritize self-care, 자기관리를 우선시하지 않는 것에

cumulative. 축적되는 영향을 인식하고 계속 안 가. 자기가 뭐 운동한다고 해놓고 안 가. 그리고 뭔가 배운다고 하고 안 해. 그렇게 되면 그게 계속 쌓이겠지. 그지? 그 축적되는 결과를 인식하고 축적되는 그 영향을 인식하고 그리고 and to make sure that in the long term 결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엇을 또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This is the exception rather than the norm. 표준보다는 그것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일반적인 기준이 되기보다는 예외적인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This가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기 관리를 우선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기준이 되면 안 돼. 늘 그런 norm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가끔씩 이따금씩 어쩔 수 없이 돼야 되는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과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 이렇게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그 디자인 수업, 목공 수업 두 개에 관련 없는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고 경중이니까. 그다음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는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3번과 5번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어. 하지만 4번만 붕떠 있죠?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잘 해결해 봤어요. 나머지 문제는 더잘할 겁니다. 조금 이제 더 속력을 내볼게요.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앞부분은 중요한 소재, 그리고 흐름 방향을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자, 모든 근로자들은요, 일을 하는 노동자들, 근로자들은요, 뭐가 필요해요? Access to. 누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접근할 줄 알아야 돼. 누구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 멘토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멘토들은 뭐 해주는 사람인데? That can provide them. 그들에게, 즉이 근로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줘?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준대요. 그리고 또 뭐? 이 사람들이 아마도 뒤에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 게 psychosocial support, 심리사회적인 지지도 또 해주는 존재가 바로 멘토다. 이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치 있는 정보를 이 노동자들, 근로자들한테 뭘, 어떤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까? 그들의 업무에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그들의 직장에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그들이 조직 내에서 이용 가능한 그런 자원들에 대한 것이든, 그런 가치 있는 정보를 그 노동자들, 근로자들에게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노동자들, 근로자들에게 누가 필요하다? 그렇지. 멘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멘토로의 접근이 어떻게 확실하게 좀 일단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멘토의 어떤 측면, 긍정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멘토는요, 또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멘토에 역시 뭐가 나와야 돼? 긍정적인 측면이 나오는지 볼게요. 멘토는 또한 제공합니다. Much needed psychosocial support. 필요한 심리사회적인 지지를, 지원을 또 정말 많이 꼭 필요한 그런 지지를 해줍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심리적인 지원까지. 뭔가 봤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정보 제공과,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도움을 준다라는 부분이 주어진 내용이 돼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관련 없는 정보, 혹은 관련이 있다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Having a diverse network of mentors, 멘토와 다양한, 여러 가지 다양한 멘토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는 것. 멘토들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는 것. 멘토들과 아주 다양하게 연결을 갖는 거죠. 연결망을 갖는 것은 중요해요. 누구에게 있어서 중요해? Dominant group members and minority group members.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배 그룹 구성원들과 그리고 소수 그룹 구성원들 둘 다에게 중요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멘토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나왔어요. 그럼 1번 문장은 지금 뭐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 누구에게 이것이 필요하냐? 누구에게 멘토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누구에게? 다수. 다수라는 건 지배적인 그룹이 되겠죠? 그리고 소수, minority group members, 소수의 그룹 멤버들한테 이점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점이라기보단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네. 그걸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각각 이 다수와 소수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나왔어요? 그렇지. 지배적인 그룹이 아닌 마이너리 그룹한테 먼저 이 이점을 어떻게 주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소수의 집단 구성원들은요, 필요해요. 다양한 멘토들이 필요하죠. 왜? So that,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자, so that they can get inside. 그들이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기 통찰력을 이 멘토들이 얻도록 도와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잘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뭐에 대한 통찰력인지 볼게요. What it means to,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뭐 하는 게, to be employed by. 자, 뒤에 것에 의해서 고용이 된다는 거. 즉, 여기에 고용돼서 여기서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멘토들이요. 자, 그러면 어디에 고용이 돼? 특정한 조직 혹은 특정한 분야나 혹은 어떤 전문 분야, 전문 직종에 고용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멘토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이를테면 변호사직을 얻게 됐어. 그러면 거기에서 그 멘토들이 야, 변호사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이런 부분의 특정 부분에 대한 이 고용에 자신들이 고용된 그 집단의 의미,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2번은 바로 누구에게? 소수에게 이 사람들이 멘토들이 주는 도움 역시 관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누구한테 갈까? 다수의 그룹, 지배적인 그룹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수의 이 근로자들은요, benefit 역시 뭐가 나왔어? 이점을 얻는다, 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 함으로써? By having a network of diverse mentors. 이번에도 멘토들과 네트워크를 갖는데요. 멘토들과 access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첫 문장에 봤던 access라는 표현이 여기 있는 network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멘토들과 이렇게 해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게왜 이점을 얻을 수 있지? 왜냐면 이렇게 네트워크를 갖는다는 것, having a network of diverse mentors라고 하는 것이 increases their understanding and sensitivity. 이해와 그리고 민감성을 높여준대요. 이해를 더 많이 할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중요하거나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요? 고유한 그런 정체성, 고유한 현실? 예, 여기 정체성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자, 뭐에 대한 현실? 다양한 노동자들에 대한 이 고유한 현실. 각각의 노동자들이 각각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리고 perhaps even their own forms of privilege. privilege가 특권이라는 뜻이죠. 자, 그들만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권들을 아마도 특권들에 대한 그런 이해와 그리고 민감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막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이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정도인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체성이라든가 자신들의 정체성이나 아니면 그 다른 직원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현실, 마주친 현실이라든가 자신들의 특권이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누구에게? 다수. 즉, 지배적인 집단에게도 역시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mentoring has been typically required and praised as. 멘토링은요, 일반적으로 필요하고 칭송되어 왔대요. 요구되어지고 칭송되어 왔대요. 뭐, 이거는 멘토가 그만큼 중요하다. 멘토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흐름상. 자, 그런데 뭘로써? As an essential component. component라는 단어가 구성 성분이나 요소라는 뜻이에요.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서. 뭐, 이것도 괜찮은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뭐에 있어서? In the personal development of employers. 뭐래요? 고용주들의 개인적인 발전, 개인적인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필요하고 요구되어지고 정말 좋구나라고 칭송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누구라는 대상으로 확 바뀌었어요. 지금 employee,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workers에 관련된 이야기였다고요. 근데 갑자기 고용주한테 이게 도움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점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 좀 이상하다? 맞아, 의심을 해봐야 돼. 4번이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 순간 우리는 뭘 봐야 돼요? 3번과 5번이 연결이 되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직원들,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멘토링이 필요하고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The ultimate goal of these mentoring opportunities
이러한 멘토링의 그런 기회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is to have the individuals, 자, 이 개인들한테 be more informed, 좀 더 정보를 제공하고 identify, 좀 더 identify라는 건 식별하다, 동일시하다라는 뜻이 있죠. 동일시 될 수 있고, 그리고 and engaged in, 어디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게끔 만드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참여하고 어디와 동일시돼요? 그들의 직장, 그리고 그들의 조직에 좀 더 나와 조직을 동일시할 수 있게끔, 즉 그 직업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멘토링의 실제 목적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아, 이 멘토링을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 이 모든 사람들한테, 소수와 다수의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직장, 그 조직 자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 2, 3, 5번이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4번만 뜬금없는, 관련 없는 갑자기 고용주에 대한 이 멘토링의 이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괜찮아? 네, 좋아요. 자, 이렇게 문제 풀면 돼요. 이제 앞으로도 쭉쭉 한번 풀어볼까요? 좋아요. 3번. 자, 그러면 3번은 일단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맞아요. Glacier가 뭐예요? 아, 빙하입니다. 자, 그럼 빙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제 문제를 그냥 바로 풀어보는, 우린 실전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이니까. 자, 왜 여기서 정답이 몇 번이고? 4번이고. 4번이 왜 정답이 돼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앞부분에서는 이 Glacier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Glacier가 영구적이어야 돼. 계속 없어지지 말고 사라지지 말고 계속 남아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4번에서 다양한 이 Glacier 안에 있는, 빙하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암석이나 아니면 광물, 이런 것들이 인기 있는 주제가 되어왔대요. 자, 어디에 인기 있는 주제가 되어왔어? 학교의 과학 프로젝트에서 인기 있는 주제가 되어왔대.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문제는 좀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4번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연결고리를 한번 찾고, 그리고 확실하게 4번에 아, 얘가 너무나도 관련 없는 소재구나, 이게 진짜 소재상으로 봤을 때 극명하게 드러나서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가볼게요. 자, genuine이라고 하면 진정한, 찐해라는 뜻입니다. 자, 진정한 빙하는요, must be permanent, 어떻게 되어야 돼요? 영구적이 되어야 됩니다. 빙하 사라지면 안 되고, 진정한 빙하라는 건 사라지지 않는, 그냥 남아있는 형태, 이 영구적인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요, this implies that, 이 의미는, 앞에 있는 이 문장의 의미는 sufficient fresh snow, 충분한 신선한 눈, 새로운 눈, 새 눈이 must accumulate, 쌓여야 돼요. During the cold months, 몇 달 동안에, 추운 이 몇 달 동안에 충분히 쌓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눈이 쌓여줘야 어떻게? 여름 동안에, during the summer, 여름 동안에 녹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상쇄해 줄 수 있겠죠. 여름에 좀 녹아도 그걸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새로운 눈이 와줘야 어떻게 돼? 빙하가 permanent, 영구적으로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됐지? 자, 뭐이기는 하지만 although on a year-to-year basis, 자, 우리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해마다의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빙하라는 것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뭐 때로는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지. expand,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또 contract, 줄어들 수도 있어요. 수축하다라는 단어가 contract라는 단어입니다. 수축할 수도 있어요.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local and global climate conditions. 지역적인 기후 상태나 아니면 세계적인 기후 상태에 따라서 뭐 좀 더 많이 생겨서 팽창이 될 수도 있고, 좀 적어져서 좀 수축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눈이 잘 쌓여줘서 여름 동안에 조금 녹아도 이게 잘 유지가 되어야, 그래야 a genuine glacier must be permanent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glacier가 만들어지기, 유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자, today, 오늘날요, most glaciers, 대부분의 빙하들은요, around the world, 세계 대부분의 빙하들은 are melting, 녹고 있어요. 왜? global warming climate 때문에 그렇죠. 온난화에 지는 기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란 이야기지 뭐. 그죠? 자, 그리고 it appears that, 뭐인 것처럼 보여요? the rate of melting, 이 녹는 속도가요, it's accelerating,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 accelerate, 이 단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인데요. 자동차를 타면 엄마 아빠 운전하실 때 브레이크도 밟으시고 뭐도 밟으세요?
악셀로 밟으신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accelerate.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악셀을 밟으면 속도가 쭉 올라갑니다. 가속화되다, 더 빨라지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놓는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치, 더 빨라지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빙하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봤던 건 permanent,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permanent, 맞죠? permanent, and permanent, and ent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영구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점입니다. 그게 뭔데? 온난화예요. 그래서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눈이 좀 쌓여도 그게 너무 빨리 녹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됐죠? 자, this has been documented spectacularly in places such as the Alps. 알프스와 같은 그런 지역에서 이런 현상들이 아주 spectacularly라고 하면 인상적으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상적으로 기록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속화되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나도 잘 보여진다는 얘기인데요. 알프스라는 지역이 바로 뭐냐? 역사적인 기록들이 잘 보존이 된 곳이에요. 그리고 daily sketches. 이 날마다의 그런 일자별 기록들, 스케치의 기록들이 남아있고 사진들이 이용 가능한 곳이에요. 뭐하도록? To compare with the present extent of ice. 현재의 이 빙하의 수준, 얼음의 그 수준, 얼음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게끔 해주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서 현재의 이 상태와 잘 비교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 상태를 봤을 때 어떻다? 그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의 내용도 바로 뭐야? 그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Even over periods as short as a few decades. Decade가 여러분들 10년이잖아? 그죠? S를 붙였으니까 수십 년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수십 년 동안만큼의 그런 짧은 기간에 걸쳐서, 선생님, 수십 년에 그래 짧은 시간이에요? 빙하가 생성된 시간에 비하면 수십 년이란 기간은 짧은 거지. 그지? 수십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도 satellite images, satellite라고 하면 위성이죠? 위성의 이미지가요, 보여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지구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예요. Dramatic reduction of mountain glaciers. 산악 빙하. 산에 쌓이는 그런 빙하의 극적인 감소가 has occurred in the Andes. 안데스 산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뿐만이 아니야. 히말라야. 그리고 다른 이런 산악지대 이런 그 산맥 이런 부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4번, 3번의 내용도 바로 뭐에 관련된 거야? 그치, 빙하의 감소에 관련된 거야. 빙하 감소가 또 다른 사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지. 여기서는 좀, 처음에는 이제 알프스의 사례가 나온 거고, 이번엔 산악지대라고 해서 이제 구체적인 또 다른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례 2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관련 있어, 없어? 관련 있지. 그치? 자, 그럼 4번 가볼게요. The various rocks and minerals contained in glaciers. 아까 봤던, 살짝 봤던 문장이에요. 자, 빙하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암석, 그리고 광물은요, have become a popular subject. 인기 있는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어디에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과학 프로젝트에 아주 인기 있는 주제가 되어 왔어요. 관련 있어? 없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과학 프로젝트, 학교, 역시 확실한 관련 없는 소재.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확실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장은 3번 문장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지. 봤더니 it is estimated that 이하라고 추정이 됩니다. 많은 작은 산악 빙하들이 산악지대 그런 빙하들이 will disappear completely 완벽하게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추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점점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조금 더더 급기야는 완전히 적은 부분들은 사라지게 될 거라고 추정이 된다는 얘기죠. 몇년 이내로요? 10년에서 20년 이내로. 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가 뭐예요? 그렇지. 뭐뭐 하지 않는다면의 뜻이야. 그래서 if not. 뭐가 중요해? 얘가 부정어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뭐 하지 않는다면? there's a sudden and unexpected change in the present warming trend. 현재 이런 온난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갑작스러운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없다면, 다시 말하면 이 추세가 그냥 계속해서 이변이 없는 한 계속된다면, 그렇다면 1, 20년 안에 완벽하게, 완전히 다 사라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점뿐만 아니라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라고, 빙하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종 결론.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좀 경각심을 주는 질문이 되겠죠. 과학 프로젝트는 웬 말이야. 그죠? 네, 그래서 정답 4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더 확실하게 눈에 띄게 한번 연결, 근거들, 단서들 연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4번 가보겠습니다. 자, 4번은 이 소재 주인공이 누구예요? 맞아. 스포츠 투어리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스포츠 투어리즘이 뭘까? 이런 것도 그냥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면 관련된 또 이렇게 비슷한 주제나 소재들이 나올 수 있거든. 투어리즘과 스포츠가 같이 결합이 된 거야. 예를 들면 올림픽 같은 거 있지? 올림픽 스포츠 행사잖아. 전 세계인들의 행사, 축제잖아. 그러니까 그 운동의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 올림픽이 열리는 곳까지 가잖아요. 그죠? 거기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잖아. 그런 게 바로 스포츠 투어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The expansion. 뭐야? 확대. 자, 뭐의 확대? 스포츠 투어리즘의 확대야. 그게 언제 일어난 건데? 20세기에 일어난 이 스포츠 투어리즘의 확대는, 스포츠 관광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스포츠 관광업의 확대는요, has been influenced by.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Further development in transportation. 교통의 발달. 더욱더 큰 발달, 그죠? 더 많은 교통 발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단 뭐니까, 여러분? 관광이잖아. 관광을 하려면 다른 지역으로 뭘 해야 돼? 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교통 발달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 소재는 누구? 주인공은 스포츠 투어리즘. 그리고 얘가 사실은 뭐 때문에 이게 더욱더 영향을 받아서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야? 교통 발달이 되겠죠. 그래서 스포츠 투어리즘은 어떻게 됐다? Expansion, 확장이 되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번호는 없지만 여기 이 문장도 우리의 흐름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Just as, 뭐와 꼭 마찬가지로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 철도가 revolutionize, 혁명을 불러일으켜 왔어요. 어디에? 여행에. 19세기에 여행의 혁명을 불러일으켜왔죠. 철도가 막 깔리면서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 전국이 뭐야?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건너가는 유럽 대륙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 이렇게 여행의 혁신을 불러왔단 말이야. 혁명을 불러일으켰어요.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디에도 마찬가지요. So the automobile produced even more dramatic changes in the 20s. 20세기에는요, 바로 more, 더욱더 dramatic, 극적인 변화를 이 자동차가 훨씬 더더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뭐의 이야기로 끝났어? 교통 발달 중에서도 railway가 아니라 여기서는 자동차의 발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과 1번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볼게요. The significance of the car in the development of sports and tourism. 스포츠와 투어리즘을 합해냈네요. 그죠? 자, 스포츠와 관광업의 발달에 있어서 자동차의 significance, 중요성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importance, 중요성. 자, 이 중요성, 중요함은요, 일반적으로 attracted, 끌어들였습니다. 상당한 coverage, coverage에서 관심? 참 어렵다. 그치? cover라는 게 우리가 그냥 원래 덮다, 이런 뜻인데. 특히 이제 뭔가 그 언론 보도에서의 이런 보도를 한다라고 할때 coverage라고 할 수도 있고 관심이라고 해서 interest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일반적으로는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고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땠는데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그 자동차의 이 스포츠 투어리즘의 발달에 있어서 자동차의 중요성이 has had no less an impact on. 어디에 못지않았어요? 스포츠 투어리즘에도 역시 구체적으로는 또 못지않게 영향을 줬죠.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스포츠와 투어리즘 각각의 영향을 준 것뿐만 아니라 스포츠 투어리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내용은 바로 자동차가 스포츠 투어리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스포츠 투어리즘. 영향을 주었는지. 그런데 그 영향이 어떻다?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이야기니까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아요. 1번 좋습니다. 2번 가볼게요. Although originally invented toward the end of 20th century, 19세기 말쯤에 이것이 원래는 발명이 되었는데, 그게 뭔데? 자동차겠지, 뭐. 그것은 시작했습니다. 그 자동차가 되겠죠. 그죠? 원래는 19세기 말 말년에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와는 다르게요? It's convenience and flexibility. 이거 이외에도 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뭐와는 달리가 아니라 야, 여기서 besides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 자동차의 편의성과 유연성 외에도 The car has the additional advantages. 이거 말고도 그 이외에도 추가적인 장점이 있었어요. 뭐의 장점? Affording 한다라는 장점 뿐만 아니라 allowing 한다는 장점이요.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 as well as가 들어갔죠. 사실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역시 이렇게 보통은 뒤에부터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가져다주는 이점이 또 뭐가 있는가? 좋은 점이, 자동차의 좋은 점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편리하고 유연한 것 말고도 자, 뒤에부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짐이나 아니면 장비를 쉽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 제공되지 않았던 그런 많은 다른 지역에 접근을 가능하게 해줬어요.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 이 3번의 내용도 바로 뭐예요? 대중교통이 가져온, 자동차로서의 대중교통이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 자, 이거 말고도 이것도 이래요. 라고 해서 게다가 라는 정도의 의미, 첨가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내용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딱 봐도 새로운 소재가 나왔어. 그게 누구야? accommodation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accommodation이 뭔데? 숙박, 숙박시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The expansion of reasonably priced good quality accommodation. 가격적으로 적당하고요. 그리고 좋은 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숙박이, 숙박시설이 뭐랑 관련된? tourism 성장과 관련된. 자, 보세요. 마치 얘가 스포츠 투어리즘이나 투어리즘이랑 관련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재를 갖다 쓴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관광업의 그런 성장과 관련해서 적절한 가격, 그리고 좋은 질의 숙박업소의 숙박시설의 팽창은 has also facilitated, 또한 촉진시켜 왔습니다. 뭐를요? The growth of locally based restaurants. 새로운 소재가 또 나왔어요. 숙박시설이 막 팽창을 하면서 많이 생기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현지를 기반으로 한 그런 식당들이 성장을 촉진했다는 얘기예요. 숙박시설이 생기니까 그 주변 식당들도 많이 생겼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랑 지금 완전히 예, 그 흐름이 벗어났어요. 스포츠 투어리즘과도 자동차의 이점과도 자동차가 대중교통을 제공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이점과도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저 5번 볼게요. 자, 결과적으로. 자, 그럼 이 결과는 누구의 결과에 있어? 3번, 2번, 3번의 결과에 되겠지. 자동차가 대중교통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나타나는 그 이점의 그 결과가 It was invaluable for the development of many forms of sports tourism. 그것이, 즉 자동차가 대중교통이 된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얘기예요.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죠. 뭘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투어리즘의 발달에서는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invaluable, 가치가 없는이 아니라 매우 소중한 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자, 하지만 특히나 어디에? Which required the transportation of people and equipment to relatively remote locations. 상대적으로 비교적 먼 지역까지 사람 그리고 장비들을 날라야 되는, 운송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특히나 그런 지역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곳까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자동차가 갈 수 있었던 건 스포츠 투어리즘이 번영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되는데 그게 바로 자동차가 그걸 가능하게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의 내용도 네, 5번의 내용도 비슷하게 자동차가 스포츠 투어리즘에 미친 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몇 번이 확실하게 4번이 정답이 되는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괜찮지? 지금 우리가 보시면 정답의 패턴이 되는 게 어떤 애들은 확실하게 완전히 관련 없는 소재가 이렇게 버젓이 들어가는 경우. 근데 이제 뭘 가지고 나왔어요? 앞에 있었던 그런 단어들을 심심치 않게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마치 야 나도 같은 가족이라니까 야 나도 친구야 이렇게 자꾸 속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만 있다면 얘가 완전히 뜬금없네.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예, 그래서 단어가, 예, 물론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에서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각각의 의미들을 파악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알겠지? 네, 좋아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의 내용은 일단 누구에 대한 거예요? 딜러들에 관련된 거죠. 그것도 그냥 딜러가 아니라 best dealers.
라는 이야기.

Best dealer가 아주 최고의 판매업자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죠? 무언가를 판매하는 사람, 판매업자, 이런 사람들을 딜러라고 부르니까요. 그러면 이 최고의 판매업자들은 뭘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최고라는 얘기야? Broader service, 더 넓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해준대요. 근데 그 서비스가 다양하잖아, 서비스 분야가. 그제?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야, 이 질문은? 맞아요. Collection, 수집. 수집품을 우리가 크게 확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 최고의 판매업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쭉쭉쭉 가보면서 이번에도 소재가 눈에 확 띄게 했는지 아니면 소재가 그럴듯하게 포장했는데 조금 어려웠는데 그냥 결론 부분이 좀 다른 건지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Best dealers, 최고의 판매업자들은요, offer, 제공합니다. A much broader service. 훨씬 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해요. 비교의 표현이 나왔죠. 누구보다 훨씬 더큰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까? That merely having their goods on display. 자, have,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의 그냥 제품을 그냥 전시만 단순히 해놓는다거나 해놔서 and selling from stock. stock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그 재고죠? 재고 상태에 있는 그 재고품을 파는 것. 단순히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신들의 가게에 있는 거 진열해가지고 그냥 그걸 판매하는 거 그것보다 최고의 판매업자라는 건그 이상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더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 자, once가 뭐예요? once는 한 번이라는 부사의 의미에도 있지만 얘가 문장을 이끄면 they know처럼 뒤에 문장을 이끌게 되면 또 지금 문장을 이끌고 중간에 보시면 또 They can. 문장을 이끌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쓰인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맞아요. 일단 뭐뭐 하면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뭐 하면은요? They know. 그들이 알면요. The needs of a particular collector. 특정한 어떤 collector. 수집하는 그 사람의 필요. 요구사항들을 안다면. 예를 들면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이 아주 특정한 어떤 그, 뭐, 이렇게 수집하는 사람이에요. 그 특정한 그한 명의 수집하는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라는 걸 알아요? 그 그들이라는 게 누구야? Best dealers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판매업자가 딱 알잖아요? 그러면 저희 없는데요?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까? They can actively seek. 그들은요, 아주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구해요. 뭐를요? 특정한 아이템을 구합니다. 특정한 물품을 구한다는 얘기죠. 왜? To fill gaps in the collection. 자신들이 어떤 수집품 혹은 그 특정한 그 수집을 하려고 하는 그 컬렉터가 원하는 컬렉션 중에 뭘 채우기 위해서?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요. 뭐 이를테면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게 만화책, 슬램덩크 이런 거 선생님 집에 쫙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몇 편이 빠져 있어. 그럼 나 그거 모으고 싶은데 그거 찾고 싶은 거야. 그럴 때그 빠져 있는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빠져 있는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한 그 권을 판 권을 찾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그냥 딜러가 아니라 best dealer. 최고의 판매업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소재는 누구고? 그렇지. best dealers. 이 사람들이 되겠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야? 그냥 단순히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의 특징은 바로 actively seek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찾고 구해주는 사람이에요. 고객을 위해서요. 자, 계속 가볼게요. Because it is their business. 그게 바로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은 어떤 일인데? To which they devote themselves full time. 그들이 전업으로 하는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즉, 자신들이 전업이라는 거 뭐야? Part time이 아니에요. 아르바이트처럼 그냥 시간제로 일하는 게 아니라 전업으로 거기에 올인해서 하는 그런 자신들의 일이기 때문에 they will inevitably. 그들은요, 필연적으로 have a much wider network. 필연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 훨씬 더 폭넓은 네트워크,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 훨씬 더 많은 큰 연결망을 갖고 있어요? Any non-professional collector can ever develop. 비전문적인 콜렉터가 수집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발달하고 개발할 수 있었던 그 어떠한 다른 네트워크, 연결망보다도 더 큰, 훨씬 더 넓은 연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훨씬 더 물건을 많이 구할 수 있는 풀이 넓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느 정도로 넓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일단 1번은 바로 뭐야? 이 사람들이 어떤 걸 갖고 있어? Wider network. 네트워크가 굉장히

굉장히 크다. 이 정도로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As a matter of course, 물론요, they can inquire. 그들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About the ability of pieces from dealers in other cities. 다른 도시에 있는 판매업자들한테요, pieces라는 건 조각이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컬렉팅하는 그런 작품들이요. 작품의 이용 가능성, 즉 구매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지역에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다른 지역까지 네트워크를 펼쳐가지고 그쪽에 요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더 나가요. And most crucially,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in some categories, 어떠한 범주에서는 from overseas, 어디까지도 가요. 해외까지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해외까지도 요청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놀랍죠. 그죠? 자, 그러면 이 broader network를, wider network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은 뭘 한다? 그치, 이 사람들은 availability. Availability. Availability. 말을 하면서 쓰다 보면 이렇게 좀 철자가 틀릴 수 있어서 이렇게 보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용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다. 어떻게 해서 이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they will be routinely informed of. 그들은요, 일상적으로 소식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소식이요? Auction이라는 게 뭐야? 경매야, 경매. 그리고 중요한 개인적인 판매에 대해서도요. 개인 판매 이거 아마도 할것 같아요. 이분 이거 갖고 계신데, 근데 아직 안 판다고 하시는데, 근데 일단 소장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정보들을 일상적으로 받게 될 거란 얘기죠. 그리고 should be well enough connected. 그리고 충분히 잘 연결이 돼 있을 거래요. 어느 정도로? To hear occasionally of items. 그 항목에 대해서, 물품에 대해서 이따금씩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네트워크로 잘 연결되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어떤 항목에 대해서요? 자, which are not yet quite on sale. 아직까지 판매는 하지 않지만, but might be available for a certain price. 특정 가격에 대해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따금씩 계속해서 꾸준하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번의 내용도 바로 뭐야? Wider network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4번 가겠습니다. The main advantage of buying from a dealer. 자, 딜러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판매업자로부터 구매를 하는 주된 이점은요? 그럼 그냥 일반 판매업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던 거. 어떤 사람이야? Best dealers에 관련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일반 이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getting personalized service on your purchases. 여러분들이 구매한 것에 대해서 개별적인, 개인적인 그런 서비스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냥 일반 서비스가 아니잖아. 와,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죠? 그냥 일반 서비스 아니고 지금 컬렉팅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특별한, 특화된, 더 넓은 우리가 선택지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넓은 연결망을 이용해서, 조직망을 이용해서. 그죠? 그러니까 왠지 4번은 좀 모호합니다. 자, 5번 볼게요. In turn,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봐봐. 이렇게 조금 애매한 문장 다음에 나오는 연결어 조심하라고 이야기했고, 3번과 5번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요, they can circulate. 그들은요, 유통할 수 있어요. 혹은 배부할 수 있습니다. 그들만의 연락처를 배부한다는 게 맞겠죠? 뭐와 함께? Want list. 구매 희망 물품이 되겠죠? 그 목록과 함께 자신들의 이 연락처를 유통하고 혹은 배부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이런 희망 리스트가 되겠어? 관련된 이 대상이나 아니면 바라는 그런 물품에 대한 want 리스트를.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배가 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고객들의 이 컬렉터들의 가능성을요. 뭐할수 있는 가능성? 그들의 이그 고객들의 컬렉팅을 expanding,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훨씬 늘려주게 됩니다. 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고객들을 정말 더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상민 고객님, 그 만화책 그몇권다 구했어요. 이렇게 연락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얻을 수 있는 바로 이점이 된다는 거 맞아요. 연결망을 이용해서 고객들한테 더 많은 이런 수집품들에 대한 그 앞에 있었던, 1번에 있었던 뭘 줄여줄 수 있다? 그렇지. And to fill gaps in the collection. 할수 있다. 라는 내용이 5번에도 역시 연결돼서 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우리가 봤던 거, 역시 4번. 조금 애매하긴 했지만, 4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일반적인 서비스를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선물 가겠습니다. 똑똑포카 accelerate라는 단어고요. 어느 쪽으로 빠르게 더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속도를 더하다, 더 빠르게 하다, 혹은 가속화하다라는 의미, 가속하다라는 의미로 acceleration이라는 명사형까지 똑똑포카로 정리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첫 번째

0: 번째 시간 우리 잘 정리했으니까 두 번째 시간 단서 찾아서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히 계세요.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세 번째 강의에 오셨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공부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번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계속 반복해서 연습했던 게 문장이 길어지더라도 뭐만 찾으면 된다? 문장에서 동사만 찾으면 문장이 좀 쉬워진다라고 하는 내용 계속 반복해서 했었습니다.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강의에서도 문장의 구성, 즉 문장에서 진짜 동사가 어디 있는지, 진짜 주어가 어디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풀어볼 문제는요,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고요.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 문항 되겠습니다. 역시 어법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people from more individualistic cultural contexts. 여기까지가 주어 되겠습니다. 왜? 왜 이걸 판단할 수 있냐면 tend to be motivated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동사이기 때문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부터 계속 반복해서 했던 거 주어랑 동사 찾기. 이게 진짜 쉬워 보여도 얘들아, 문장이 길어지면 정말 찾기가 힘드니까 짧은 문장에서부터 계속 연습하는 버릇 같이 드리자고 했었어. 그치? 자,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더 개인주의적인 문화적 맥락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럼 말이 좀 어렵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온 사람들은요, tend to be motiva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런데 to maintain self-focus agency or control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뭐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있냐면요, 자기중심적인 주체성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통제력을 내가 유지하고 싶은 거야. 왜?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온 사람들이라며. 그러니까 나 정말 주체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나 스스로 통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것을 유지하는 데 더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밑줄이 어디 그어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as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우리 저번 시간부터 계속 반복해서 했던 것도 뭐 있었죠? as가 우리 나타나면 쌤이 한 번쯤 생각해 보라고 했었어. 이 as가 무슨 기능을 할까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 자,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 문장에서 as가 두 개가 있어. 그런데 두 개가 다 다른 쓰임인 것 같아. 자, 한번 맞춰볼까요?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as는 문법적으로 뭘까?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오는 거 보니 얘는 접속사 as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추셨으면 진짜 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고 이때 as는 뭐뭐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요, these serve, 여기서 말하는 these는 앞에 등장한 self-focus agency or control 이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주체성이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통제력은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as the basis of one's self-wor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 주체성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했으면 너무 완벽하게 잘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등장하는 이 as는 뭐라고 해석했어? 뭐뭐로서 라고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문법적으로는 어떤 쓰임으로 쓰인 걸까? 얘는 전치사로 쓰인 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as가 두 번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as는 뒤에 주어 동사를 수반하고 있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뒤따라 나오는 이 as는 뒤에 명사구가 따라 나오는 전치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꼭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접속사로서 뒤에 주어 동사 잘 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문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 그치? 자,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문장으로. 자, with this form of agency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문장 시작하기 전에 문장 앞에 별표 달린 거 보여요?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별표를 한번 쳐볼까? with this form of agenc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형태의 주체성은 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보통 문장의 맨 앞에 뭐가 와요?
주어가 오죠. 그런데 지금 여기 문장의 형태를 봤더니 전치사가 이끄는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에 왔네. 그러면 얘는 주어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문장의 원래 뒤편에 있어야 할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왔으니 우리 어떻게 돼야 된다? 문장이 도치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주체성은 comes 동사가 먼저 왔고요. the belief이라고 하는 주어가 뒤에 오게 되었네. 그러면 전치사구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주어 동사가 도치된 문장 구조구나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고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주체성이 comes the belief 이러한 믿음을 도출시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믿음을 도출시켰냐면 that individual successes depending primarily on one's own abilities and ac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될 점. 이 대시 한번 동그라미 쳐볼래? 이때 이 대시 뭔지 한번 맞춰볼 사람. 이때 대시 뭘까요? 우리 저번 시간부터 대시 쓰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짚었었거든요. 이때 대시는 동격의 대시입니다. 맞추셨으면 아주 잘하셨어요. 자, 동격의 대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뒤에 문장이 완전하고 앞에는 추상명사가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앞에 살짝 봤더니 the belief이라고 하는 추상명사가 위치하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만 맞추면 돼? 뒤에 문장이 완전하기만 하면 돼. 자, 그래서 뒤에 문장을 봤더니 individual successes, 개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depending primarily on one's own ability and ac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이 뒤에 문장에 동사 있어요? 동사가? 없어. 그러면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이 depending을 어떻게 바꿔주면 돼? 그냥 depend로 바꿔주면 되겠네. 그럼 얘가 이제 동사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개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개인의 능력이나 혹은 개인의 행동에 주로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완전한 문장이 나오네. 그치?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러한 주체성의 형태, 즉 내가 자기중심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주체성의 형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온다고 했냐면 개인의 성공 있잖아. 당연히 개인의 능력이랑 개인의 행동에 따라서 온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믿음을 수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치? 말이 되죠? 자, 그런데 and thus, 그리고 그러므로 whether이 나오면 얘들아, whether 다음에 or이 어디 있을까를 향해서 한번 나아가 보세요. 자, whether A or B라고 하면 A 혹은 B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and thus, 그러므로 whether by influencing the environ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던지 혹은 trying to accept the one's circumstances, 그 개인의 환경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던지 간에 어쨌든 the use of control, 그 통제력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centers on the individu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개인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두 문장 읽어봤는데 두 문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개인한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구나. 개인한테 초점을 맞추면서 동기부여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문법 문제 풀고 있었잖아. 문법 문제는 사실 답이 나왔어. 이미 2번이 depend라고 하는 동사로 바뀌면 됐었잖아. 그럼 우리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나머지 선지들 한번 살펴볼까요?

볼까요? The independent self, 이 개인적인, 이 독립적인 주체는요, 개인은 may be more driven,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어진대. 아, 독립적인 개인은 동기부여가 훨씬 되어지는데, 뭐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지냐면요, appealing to sense of agency or contr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주체성이나 혹은 통제력이라고 하는 거를 호소함으로써 더 동기부여가 되어진다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때 얘 밑줄이 그어진 이유는 여기 수동태가 올 자리가 맞아?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주어를 봤을 때이 독립적인 개인은 동기부여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앞부분의 표현에서도 계속 동기부여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거든. 그래서 이 독립적인 개인들은요,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어지는데, 어떤 경우에 동기부여가 되어진대? 주체성이나 혹은 통제력에 대한 호소를 하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어진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수동태 온 것까지도 괜찮네.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보면요, however, 하지만. 얘들아, 하지만이 나오면 무슨 얘기야? 내용이 한번 반전된다는 얘기잖아. 하지만 people from more interdependent cultural context. 자, 여기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 자,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interdependent이라고 하면 서로서로 상호 의존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상호 의존적인 문화적 맥락에서 온 사람들. 앞에 맥락은 어떤 맥락이었어? 개인주의적인 맥락이었어. 근데 두 번째 나온 사람들은 상호 의존적인 맥락에서 온 사람들은요, tend to less focus on issues of individual success and agenc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대. 어디에 덜 초점을 맞추냐면 개인의 성공이나 혹은 이런 주체성에 덜 초점을 맞추겠지. 그리고 and more motivated, 훨씬 더 동기부여가 많이 되어지는데 어떨 때 동기부여가 많이 되어진대? Group goals and harmon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공동의 목표나 혹은 조합, 화합 이런 경우에 훨씬 더 동기부여가 잘 된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아, 그러면 두 개의 다른 그룹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Research has shown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연구 결과는 보여줍니다 라고 나오고 있네. 자, 그러면 t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 우리 이제 좀 자신 있어. 그치? t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 뭘 생각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자, 뒤에 문장을 봤더니요. East Asian prefer to receive 이라고 나오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 그치? 아,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고, 앞에를 봤더니 선행사가 없네? 그럼 얘는 뭘까? 접속사 that 이라고 대답하셨으면 잘 하셨습니다. 자, 연구 결과는요.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that 이하를 보여주었대. East Asian, 동아시아인들이요, prefer to receive, 받는 것을 더 좋아한대. 뭐 하는 것보다는요, but not seek, 무언가를 나서서 추구하기보다는 동아시아인들은요, 뭔가를 그냥 받는 것을 좋아하고요, more social support rather than seek personal control in certain ca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경우에 개인적인 통제력을 찾아 나선다기보다는 뭐 하는 것을 좋아한대? social support. 사회적으로 지지받는 거를 좋아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뒤에 문장 완전하고 앞에 선행사 없는 접속사로서의 that 쓰인 거 너무 괜찮네. 문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럼 4번도 우리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보면 therefore,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hold a more interdependent self-contr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상호 의존적인 자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여기서 어려운 말이지만 무슨 말이야? 상호 의존적인 자기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즉슨 서로 의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호 의존적인 자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may prefer to cope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는 것을 좋아하냐면요. 어떤 방식? That promote harmony in relationshi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관계 안에서 조화를 촉진시키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오케이. 자, 그러면 5번 마저 한번 볼게요. who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자, 그러면 who, 우리 보통 뭐 생각하지? who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관계대명사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잖아요. 자, 앞에 봤더니 선행사 before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우리 관계대명사로 볼 거야. 그치? 아하, 뒤에 바로 hold라고 하는 동사가 오고 있으니까 뒤에 문장 불완전하고 앞에 선행사 있고 그러면 who 관계대명사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럼 보너스로 하나만 더 볼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that도 관계대명사지. 왜? 앞에 선행사 way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뒤에 문장 promote라고 하는 동사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불완전하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way라고 하는 방법을 수식해주고 있는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 8번 문제도 막힘없이 잘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밑줄이 그어지는 부분이 중복되고 있어. 그러면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9번 문제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볼 겁니다. 2018학년도 사관학교 12번 문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천천히 볼게요. ABC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The personal computer can be thought of as a commodity, as an everyday objec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도 또 눈에 띄는 거뭐 보여요? as가 여기서도 첫 번째 문장부터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어. 우리 저번 문장에서도 as가 두번 등장했었잖아. 그런데 기억나? 첫 번째 나왔었던 as는 접속사 as였고요. 두 번째 나왔었던 as는 전치사 s였어. 그치? 바로 옆에 문제 있잖아. 그치?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as는 그럼 어떻게 쓰인 건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the personal computer. 우리가 흔히 말하는 PC죠. 개인용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는요, 생각되어집니다. 뭐로써 생각이 되어지냐면요, as a commodity라고 하면 필수용품입니다. 우리의 필수용품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And as an everyday obj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사용하는 물건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두 번의 as 어떻게 쓰인 걸까? 첫 번째 as는 일단 뒤에 뭐가 등장하고 있어? A commodity라고 하는 필수용품이라고 하는 명사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얘는 뭐다? 전치사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An everyday object. 역시나 명사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얘도 뭐다? 전치사네. 자, 그러면 as가 두번 이어지고 있는데 둘다 전치사로 쓰였다. 그치? 자,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PC라고 하는 것은요. 일상용품이고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 It can end its days as a piece of junk. 또 as 등장하고 있어. 이때 as는 뭔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의 PC, 개인용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요, end its day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대. 수명이 다된 거죠. 그래서 그 PC는요, 수명을 마감할 수 있는데, as a piece of junk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junk는 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물 덩어리로서 그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도 역시나 뭐뭐로서라고 말했으니까 얘도 뭐다? 전치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반복해서 얘들아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하나하나 쌓이면 나중에 진짜 팍 하면 얘 전치사다. 얘 접속사다. 이렇게 볼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조금 귀찮더라도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해 두는 연습을 해 봅시다. 그래서 It can end its day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개인용 컴퓨터는 생을 마감할 수 있는데 뭐로 생을 마감할 수 있대? 그 고물 덩어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물 덩어리라고 하는 것이요, a bygone obj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bygone은 한물간이거든요. 한물간 물건으로 뭔가 고물 덩어리로서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 하네. 자, 그런데 여기 are이 들어갈까, to be가 들어갈까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are이 들어가면 얘들아, 얘 지금 동사지? 여기 동사가 들어올 자리야? 라고 지금 물어보신다면,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이때 동사가 can end라고 하는 동사가 이미 등장을 했어. 그치? 자, 그런데 뒤로 쭉쭉쭉쭉 넘어가 봤을 때, 접속사나 혹은 뭔가 연결 지어줄 만한 것들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관계사나 접속사가 없는데 동사가 한 문장에 두 개가 등장할 수가 없지. 그러면 are이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올 자리는 아니네. 왜? 동사가 이미 나왔으니까. 그러면 개인용 컴퓨터는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미

이 문장은 완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to be라고 하는 to 부정사가 들어갈 자리가 맞겠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To be disposed of someh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버려져야만 하는 그 piece of junk, 고물 덩어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o be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네. 그래서, 어떻게든 버려져야만 하는 고물 덩어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Either A or B라고 하면 얘들아, 어떻게 해석하지? A 혹은 B라고 해석하시잖아요. 그래서 Either A or B or C or D라고 해가지고, or 이라고 하는 문장 구조가 네 번이나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Either by literally throwing it a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PC, 그 개인용 컴퓨터를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고, 혹은 by resale, 다시 되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Or by passing it on to someone el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누군가한테 그냥 전달해줄 수도 있을 거고요. Or by keeping it somewhere out of s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곳에 그냥 넣어둘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컴퓨터가 딱 생을 마감을 했을 때 그것이 버려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 그치? 그래서 어떻게든 버려져야만 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버려질 수 있어.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A번 같은 경우는 저기 동사가 올수 있는 자리야? 라고 하는 물어보는 부분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여기가 동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야? 아니야? 라고 하는 거 많이 나오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틴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1년에 has written a brilliant book. 엄청난 책을 한권 썼다고 합니다. 뭐에 대한 책을 쓰셨냐면요. On computer as junk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고물로서의 컴퓨터에 대한 엄청난 책을 한권 썼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B번 볼게요. Which일까? 혹은 in which일까? 자, 그러면 두 개를 고르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뒤에 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이것만 따져보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which를 봤을 때는 그냥 관계대명사. in which를 봤을 때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치? 자,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왔을 때는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되고,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오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되겠다. 뒤에 문장만 한번 바로 볼게요. She looks at the way they are disposed of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녀는 그 방식을 보았다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지. 그녀는 그 방식을 본다. 문장이 완전하잖아요. 문장이 완전하면 뭐가 와야 된다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인위치가 오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을 때, 크리스틴 핀이라고 하는 분께서 엄청난 책을 한권 작성을 했는데, 그 고물로서의 컴퓨터라고 하는 그 책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책 안에서 She looks at the way they are disposed o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컴퓨터가 버려지는 방식을 그녀가 본 거죠. 컴퓨터가 어떻게 버려지지? 어떻게 버려지지? 사람들이 그냥 버리나? 혹은 다른 사람한테 되파나? 혹은 안 보이게 치워두나? 라고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all the activities, 그 모든 활동들, 즉, 여기서 컴퓨터가 버려지는 모든 활동들은요, that take place at the supposed end of the PC day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personal computer, 즉, 개인용 컴퓨터의 생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발생하는 모든 활동들을 그녀가 지켜본 거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네. 그래서 그 PC가 본인의 생을 마감할 때 어떻게 버려지는지, 어떤 행동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분이 지금 관찰해서 책을 쓴것 같아. 그치? 그랬을 때, whether that means having its reusable bits removed or being snapped up by a vintage computer collecto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whether 이라고 하는 표현 보면 뭐 하라 그랬었지? whether A or B 라고 하는 우리 수거 표현 한번 찾아보라고 했었어. 그치? 그래서 A인지 B인지 라고 해석을 할 건데, whether that means 그 말인즉슨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요, having its reusable bits remov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버려질 때 다시 재사용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되어지던지, 혹은 being snapped up by a vintage computer collecto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snapped up 이라고 하면 급하게 사지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낙하채서 사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 빈티지 컴퓨터를 수집하는 분께 아주 낙하채듯이 사지든지 간에 쨌든 그 PC가 그 생을 다할 때 일어나는 그 행동들을 누가? 이 여성분께서 관찰하고 그거를 책으로 써내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써져 있네. 그치? 자, 여기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는 뭐였냐면,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을 때는 뭐를 보자?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자라고 하는 내용이 키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니 뒤에 문장이 완전할 수 있겠구나. 이거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eople from my generation, 내 세대에서 온 사람들은요, 즉내 세대 사람들은 don't like to think about computers as junk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 세대 사람들은 뭐 하는 것을 싫어하냐면 컴퓨터를 고물로 보는 것은 싫어한대. 왜 컴퓨터를 고물로 보는 걸 싫어하냐면 because to us, 우리에게 있어서 they are still such new thing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너무 새로운 문물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컴퓨터를 고물로 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I find it 혹은 I find them much harder to throw one out than say a tumble dryer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나는 I find it much harder. 얘들아, 문장 구조를 조금 크게 한번 볼까? 크게 봤을 때 뭐가 보이냐면요. I라고 하는 거는 주어, find라고 하는 거 동사 나왔다. 그치? 자, 그러면 이 C에 들어갈 이 부분이 목적어 부분인 것 같아요. 목적어고 much harder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목적격 보어인 것 같은데 나는 발견했다. 그것이 훨씬 힘들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 라고 했는데 얘들아, 문장 뒤에 한번 보면 To throw one out, then say a tumble drye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장 구조다, 그치? 우리 1강 할때 이거 반드시 짚어라 라고 내가 말했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여기 이때 목적격 보어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이 부분, 얘가 뭐다? 진짜 목적어 부분이다. 그래서 얘가 진짜 목적어면 우리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가목적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 1강부터 계속 반복해서 했었어. 그치? 그래서 나는 훨씬 더 어려운 걸 알게 되었어. 훨씬 더 어려운 게 뭐냐면 to throw one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one은 앞에 등장한 computer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훨씬 힘들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는데 뭐가 힘드냐면 to throw one out 컴퓨터를 버리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야. 뭐보다 어려운 거냐면요. Then say a tumble dryer 이라고 하면 회전식 건조기거든요. 회전식 건조기를 버리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PC, 즉 개인용 컴퓨터를 버리는 것을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어.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요. And I can see much more symbolic value in a 20-year-old computer than I can in 20-year-old c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훨씬 더 상징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대. 어디서 상징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냐면요. In a 20-year-old computer, 내가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컴퓨터에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되었대. 뭐보다는 20년 동안 내가 몬 차보다는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컴퓨터에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도 쌤이 정말 1강부터 강조 많이 한 부분이거든. 왜냐면 가목적어 부분에 is이 들어가고 진짜 목적어 부분에는 이때 투부정사가 들어가. 얘들아, 이거 생각보다 문장 구조가 복잡하니까 잘 살펴봐라고 했었어. 그쵸? 문제에서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조금 실감이 되시죠?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고요. 10번으로 같이 넘어가 볼 겁니다. 자, 2018학년도 역시나 사관학교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Fairy tales are filled with frogs turning into princ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역시나 이 문장 앞에 뭐 붙어 있어?
별부터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서도 별 한번 쳐보세요. 왜 별을 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자면, Fairy Tales, 동화라고 하는 것은요, 가득 차 있습니다. 뭐로 가득 차 있냐면, 개구리로 가득 차 있다.

개구리는 개구리인데 어떤 개구리라고 되어 있냐면 뒤에서 현재 분사가 꾸며주고 있어. 즉, 현재 분사가 꾸며주고 있다는 거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개구리로 가득 차 있냐면요. Turning into prince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왕자님으로 변하는 개구리로 가득 차 있고요. 혹은요, or pumpkins, 호박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자, 호박은 호박인데 어떤 호박이냐면 turning into couch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마차로 변하는 호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현재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네라고 하는 거볼수 있겠다, 그치? 왕자님으로 변하는 개구리로 가득 차 있고 마차로 변하는 pumpkin. 호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문장 안 끝났지? 자, coaches라고 하면 마차라고 했잖아. 마차는 마차인데 drawn by white horses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라? 그런데 여기 지금 형태 보면 drawn by라고 하면 얘는 무슨 꼴이야, 얘들아? 과거 분사 꼴이다, 그치? 여기까지는 현재 분사 신나게 쓰고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과거 분사가 수식해주고 있단 말이지. 즉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겠어. 그러면 그 말인즉슨 이러한 coaches라는 마차라고 했잖아요. 마차인데 이 마차들이 흰색 말, 즉 백마에 의해서 끌어지는 여기 coach, 마차 같은 경우는 흰색 말, 즉 백마에 의해서 끌어짐을 당하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과거 분사 drawn by라고 하는 표현이 올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답을 골라야 되는 부분에 가까워지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백마는 백마인데 transformed 혹은 are transformed from white mi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흰색 쥐로부터 변신한 백마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과거 분사가 올까? 수동태가 올까? 이거를 묻는 문제인데 뭐가 올까요, 여러분? 앞에 문장 꼴을 보니 다 현재 분사가 앞에 명사 꾸며줬고, 현재 분사가 앞에 명사 꾸며줬고, 여기 마차 같은 경우는 백마에 의해서 끌어짐을 당한 거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과거 분사가 꾸며줬다. 그러면 여기 백마 같은 경우는 흰색 쥐가 변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야 되므로 과거 분사 transformed이라고 하는 것을 동그라미 치면 되겠지. 그래서 뒤에서 지금 white horses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표현으로 가면 되겠다. 왜 별표를 쳐놨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분사가 지금 한 문장에서 네 번이나 쓰였어. 특히 현재 분사 두 번, 과거 분사 두 번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 구조를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구리는 개구리인데 왕자로 변하는 개구리. 그치? 이럴 때는 능동이지만, 자, 마차는 마차인데 백마에 의해서 끌어지는 마차. 라고 해서 수동의 의미를 가질 때는 PP, 능동의 의미를 가질 때는 ING를 쓸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거꼭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문장 보면요. Such fantasy, 이러한 공상들은요, are profoundly unrealist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그쵸? 갑자기 이제 frog가 개구리가 왕자님으로 변하고라고 하는 게 비현실적일 수 있죠. 그래서 they couldn't happen.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Not for biological reasons, but mathematical on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뿐만 아니라 어떤 생물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수학적인 이유 측면에서도 이러한 일은 발생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아, 갑자기 그 호박들이 마차로 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Such transitions, 이러한 변화들은요, would be virtually impossible. 사실상 불가능하죠.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이러한 전환, 이러한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은 불가능한데, which means that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for practical purposes, 어떤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we can rule them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m은 뭐예요? 이때 등장하는 them은 Such transitions. 여기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rule something out 하면 배제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어차피 사실상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이러한 전환을 사실 배제하고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왕자님, 그 개구리가 왕자님으로 변하지 않을 거니까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는 배제하고 있어도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But for a caterpillar. 하지만 얘들아, caterpillar 하면

애벌레거든요. 하지만 애벌레는요, to turn 혹은 turns into a butterfly is not a problem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여기 B에 뭐가 들어갈지 고르는 문제인데, 이 문장에서 동사가 어디 있는지 한 번만 볼래요? 동사가 어디 있어? 동사가 is가 있네. 그러면 이 앞부분까지가 주어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인 즉슨, 하지만 애벌레에게 있어서 to turn into a butterfly, 나비가 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주어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어 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인 즉슨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고 to 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이겠지. 자, 그래서 하지만 애벌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비가 된다는 것은 it's not a problem.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니까. 자, 그래서 it happens all the time. 매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The rules having been built up over the ages by natural sele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법칙, 여기서 말하는 법칙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그래서 이러한 법칙은요, having been built up over yea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수십 년 동안 세워졌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 그래서 이러한 법칙들은 수십 년 동안 세워졌는데요, by natural selection 이라고 하면 자연적인 선택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원리들이, 이러한 원칙들이 세워졌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주어가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 주어 자리인데 to 부정사가 들어가면 좋겠지 라고 하는 게 문법 포인트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6번 문장 보면요, and although no butterfly has ever been seen to turn into a caterpill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어떠한 나비가 보여지지는 않았대요. 나비가 어떻게 되는 건 보여지지 않았냐면요, to turn into a caterpill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 보셨어요? 나비가 갑자기 날다가 애벌레가 되는 모습 봤어요? 못 보셨을걸요? 그쵸? 자, 그런데 비록 그 어떠한 나비도 애벌레로 변하는 것을 보여진 적은 없지만 is이 들어올까 which가 들어올까 이 두 개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 얘들아, 이런 문제가 아마 사관학교 문제에서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 수능에서 잘 안 나왔거든?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등장하는 is은 얘들아, 우리 대명사라고 알고 있어. 그치? 자, 그러면 바로 뒤따라오는 위치는 우리 뭐라고 알고 있을까? 관계 대명사라고 알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얘는 대명사, 얘는 관계 대명사. 그럼 이거 두 개 차이점은 관계사 밖에 없다는 거네. 그치? 관계사가 있다는 말인 즉슨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힘이 얘한테 있다는 거야. 그치? 대명사는 그런 힘은 없어요. 자, 그런데 앞에 문장을 쭉쭉쭉쭉쭉 가서 봤더니 although라고 하는 접속사가 떡하니 있어. 얘들아, 접속사가 있는데 뒤에 또 한 번 관계사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앞문장과 뒷문장이 완벽하게 although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말이거든. 왜? 접속사니까. 그래서 비록 그 어떠한 나비가 보여지진 않았지만 뭐 되는 것이? 나비가 다시 애벌레가 되는 것은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지만 It should not surprise us in the same wa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는 거죠. As, say, a frog turning into a pri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개구리가 왕자님으로 변하는 것 마냥 우리가 똑같이 놀라지는 않는다는 거지. 왜? 바로 밑에 문장에서 나와요. Frogs don't contain genes for making princ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개구리는요, 무엇이 없냐면 유전자가 없어. 뭐를 위한 유전자가 없대? Making princes. 왕자님이 될 만한 유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거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 여기서 개구리가 왕자님이 될 가능성은 아예 없는데 But they do contain genes for making tadpo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개구리라고 하는 애들은요. 여기서 they는 개구리를 의미하는 거네요. 하지만 개구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for making tadpo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올챙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는 가지고 있으니까 아, 갑자기 개구리가 왕자님이 되는 것보다는 개구리가 올챙이가 되는 것이 사실은 덜 놀랍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 it, with 그리고 which는 사실 수능에서 잘 안 나오는 포인트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리해둬라. 무슨 차이다? 얘랑 얘는 아, 관계사가 있냐 없냐의 차이밖에 없는데 앞에 접속사가 있었으니까 이때 관계사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문법 포인트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이고요. 2015학년도 3월 학력평가 28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요. Coming home from work the other day. 어느 날 내가 일로부터, 즉, 내가 뭐 직장이겠죠? 직장으로부터 집으로 오는 길에 I saw a woman. 나는 여성 한 분을 봤어요. 여성 한 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 trying to turn on to the main stre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메인 거리, 즉, 어떤 큰 도로로 나오기를 시도하는 여성분을 보고 있었던 거지. 어, 저분 메인 스트리트로 나오고 싶어 하시네 라고 하는 여성분을 봤는데 and having very little luck because of the constant stream of traff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여성분이 거의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큰 도로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대. 왜 기회가 없었냐면 the constant stream of traff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그 교통량 때문에 거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그 여성분을 보게 된 거죠. 상황이 좀 그려지시죠? 여러분 차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큰 도로로 나오고 싶어 해. 근데 사람들이 계속 이제 차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못 껴든 거지.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자, 1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 보니까 having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try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앞에 나오는 woman을 꾸며주고 있고 그리고 이때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한번더 연결이 돼서 having이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그치? 그래서 and가 앞에 나오는 trying, 뒤에 나오는 having을 가지고 woman을 꾸며주고 있지. 그래서 큰 도로로 나오고 싶어 하는, 큰 도로로 나오기를 노력하고 있는 그 여성. 하지만 거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이라고 두번 꾸며주고 있네. 자, 그랬는데 I slowed and allowed her to turn in front of m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속도를 늦춰서 그녀로 하여금 내 앞에 올수 있도록 즉 껴준 거죠. 그쵸? 껴주었는데요. I was feeling pretty good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나는 좀 뿌듯했어. 왜냐면 잘못 껴들고 계셨는데 내가 앞에 껴드렸잖아. 그러니까 나는 조금 뿌듯했단 말이죠. Until 그런데 언제까지만 딱 기분이 좋았냐면 a couple blocks later 한몇 블럭이 더 지나고 나서 She stopped to let a few more cars into the l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가 차를 멈춰 세우더니 몇몇 차를 더그 껴주신 거죠. 어, 내가 이분이 못 들어오고 있어서 내 앞에 껴주었는데 이분이 몇 블럭 지나지 않아서 멈춰서서 여러 차들을 계속 껴주시는 거야. 그래서 causing 어떤 일을 발생하게 만들었냐면요. us both to miss the next fl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음 신호를 놓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랬더니 어떤 감정이 느껴져? I found myself completely irritated with 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내 스스로를 발견했다. 어떤 내 스스로를 발견했냐면 얘들아, 문장 구조 한번 볼까? 여기 주어 나오고 있고 found가 동사입니다. 그치? 여기서 목적어는 myself인데 여기서 내 스스로를 발견한 거니까 여기 제귀 대명사 온 것까지도 오케이, 완벽한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나는 내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내 스스로를 발견했냐면 completely irritated with 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에게 완전히 화가 난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 거지. 어, 뭐야. 나는 양보해가지고 내 앞으로 껴줬는데 그분이 앞으로 가면서 다른 차들을 자꾸 앞으로 더 껴줘. 라고 하니까 내가, 아, 그녀한테 조금 짜증이 난 상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irritated 이라고 하는 표현이 괜찮을지 한번 보면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잖아요. 그쵸? 내 스스로가 그녀에게 화가 났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오케이. 괜찮은 표현이네요. 그쵸?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녀에게 조금 너무 화가 났었던 거야. 그래서 How dare she slow me down after I had so graciously let her into the traff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녀가 나를 늦게 가도록 만들 수가 있어? After I had so graciously 내가 그렇게 친절하게 그녀가 내 앞에 끼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그녀가 내가 이렇게 늦게 가도록 만들 수가 있어? 라고 해서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As I was sitting there stew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stewing 하면 안달하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앉아서 안달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내 차에 앉아 있었겠죠. 아, 왜 이렇게 다들 껴주시는 거야? 라고 해서 안달이

내가 어디 쓰여야 돼? 의문문에 쓰여야 되잖아. 자, 그런데 얘는 의문문은 아니고 이런 문장을 우리 뭐라고 한다? 의문사를 가지고 있지만 평서문 안에 쓰인 거를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간접 의문문에 쓰인 의문부사 how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는데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의문부사 잘 쓰여져 있고요. 뒤에 엇은 의문사, 주어, 동사 부분으로 잘 나오고 있으니까 문법적으로 괜찮네. 그치? 그리고 7번 문장을 보면요. Suddenly, 갑자기 a phrase I once read came floating into my mi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갑자기 내가 읽었었던 한 구절이 came floating into my mind 나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된 거죠. 자, 여기 지금 4번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 동사 오는 자리 맞아? 라고 물어보고 있네. 쌤이 조금 쉽게 읽으라고 여기다가 싹 가로를 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보기가 편했죠. 그랬을 때, 자, a phra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구는 문구인데 내가 읽었던 문구가 떠올랐다, 나의 머릿속에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주어가 a phrase 부분이고 동사가 came이라고 하는 과거 동사가 온거 너무 잘 왔네, 그치? 동사 자리에 동사가 온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었던 한 문구가 내 머릿속에 팍 하고 떠올랐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요. You must do him or her kindness for inner reas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그녀나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뭐로 친절을 베풀어야만 하냐면요. for inner reas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 깊숙이 그런 이유로 친절을 베풀어야지. Not because someone is keeping sco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너한테 점수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어서는 안 돼. 혹은 or because you will be punished if you do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뭔가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어서는 안 돼. 뭐 때문에 친절을 베풀어야만 돼? inner reason 어떤 내부에 즉 마음속 깊이의 이유 때문에 너는 친절을 베풀어야만 해라고 하는 그 구절이 머릿속에 떠오른 거죠. 자, 그랬을 때, I realized, 나는 깨달았다. 또 깨달았네.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What I had wanted a rewa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어떠한 보상을 원했다라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해석은 됐는데 이때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 what 보면 이제 너무 기쁘다. 그치? 앞에 뭐가 없고. 선행사는 없어야 되고, 왜? 얘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니까 앞에 선행사는 없어야 되고, 뒤에 문장은 불완전해야 돼. 그치? 그럼 뒤에 문장 불완전한지 볼까? I had wanted a reward. 완전한데? 나는 원했어, 보상을. 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관계대명사 what이 올 자리가 아니라, 뭐가 올 자리지?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까, 접속사 대시 오면 좋겠다. 여러분 다 따라 하시는 거죠? 네, 따라 하면서 듣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는 사실 마음속 깊숙이 뭔가 보상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어. 그래서 if I do this nice thing for you,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했을 때 you or someone else, 당신이나 혹은 그 누구라도 will do an equally nice thing for me. 똑같이 나한테 그 좋은 일을 해주겠지라고 하는 그 보상을 나는 기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 그 여성분을 끼워줬을 때도 내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그 여성분도 나한테 친절을 베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2014년도 수능B형 27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Oxygen is what it is all ab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공기, 그 산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쵸? 중요하죠. 산소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Ironically, 아이러니하게도 The stuff that gives us life eventually kills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뭔가 물건은 물건인데 어떤 물건이냐면 that gives us lif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셔야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아마도
옥시즌. 맞아. 산소를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산소라고 하는 것은요, eventually kills i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죽일 수도 있대. 오, 아이러니하네요. 그쵸? 무슨 내용인지 조금만 더 읽어보자면, The ultimate life force lies in tiny cellular factories of energ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궁극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 있냐면, tiny cellular factories of energ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작은 에너지의 세포 공장에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대? 뭔가 아주 작은 세포 공장, 에너지의 세포 공장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르는 그러한 어떤 아주 작은 세포 공장 안에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that burn nearly all the oxygen we breathe in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그 미토콘드리아, 즉 아주 작은 세포 공장 얘네들이요. burn nearly all the oxygen we breathe in. 우리가 들이마시는 거의 모든 공기를 다 태워버리는 역할을 한대. 연소해버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럼 1번에 밑줄 그어진 곳 보니까 넷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 앞에 문장 보니까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 보니까 동사가 있으니까 불완전하고 그러면 얘는 뭐다? 관계대명사 대수로 잘 쓰여지고 있다. 그럼 1번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but breathing has a price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숨 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price가 있대. 얘들아, 대가가 있다라고 합니다. 대가가 있다는 거는 내가 뭔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지. 자, The combustion of oxygen that keeps us alive and active, sending out byproducts called oxygen-free radic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combustion 이라고 하면 얘들아 연소거든요. 태우는 거. 그래서 산소의 연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That keeps us alive and activ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를 활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이 산소를 태우는 거. 산소의 연소는 동사 있어야 되는데 얘들아. 그치? 여기서 that이 앞에 나오는 주어를 수식해 줬거든? 그런데 지금 동사가 나올 자리인데 동사는 없고 ing가 붙어 있어. 그럼 안 되지? 자, 그럼 얘를 뭐로 바꿔준다? sends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the combustion of oxygen that keeps us alive and active sends out byprodu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byproduct 하면 부산물이거든요. 부산물을 내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이 산소를 태우는 행동은요, 어떤 부산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 부산물은 뭐라고 불리우냐면 활성산소라고 하는 부산물을 만들게 된대요. 자, 그런데 they have The Dr. Jekyll and Mr. Hyde characterist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지킬 앤 하이드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얘들아, 지킬 앤 하이드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즉, 이 활성산소가 좋은 역할도 있지만 나쁜 역할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네.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ey help guarantee our surviv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활성산소는 돕는다,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도록 돕는다라고 하고 있어. 그럼 얘는 좋은 측면이네. 활성산소가 좋은 측면을 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hen the body mobiliz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몸이 막 움직일 때뭐 하기 위해서? To fight off infectious ag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떠한 병균 개체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움직일 때, it generates a burst of free radic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엇을 만들어낸대? 우리의 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destroy the invaders very efficient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침입자, 즉 여기 병균과 같은 그런 애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그럼 여기서의 활성산소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네. 그치? 우리가 병균한테 감염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선 지킬 앤 하이드 모습에서는 지킬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치? 자, 그럼 이때 to fight이라고 하는 얘가 어떤 쓰임으로 쓰였는지 한번 보자면요. 우리의 몸이 움직일 때, 자, 왜 움직이냐면 이러한 병균으로부터 to fight off, 이기기 위해서, 싸워내기 위해서라고 말했잖아. 그럼 이때 to 부정사는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 뭐뭐 하기 위해서. 즉,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부사적 용법으로 잘 쓰여지고 있으니 투는

가볍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free radicals, 이런 활성산소들은요, move uncontrollab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통제 불가능하게 막 움직이는 경우도 있대. 자, 앞부분까지는요, 이런 활성산소들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줬어. 그치, 도움을 줬단 말이야.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활성산소들이 uncontrollably move through the bo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몸을 통제 불가능하게 막 움직이면서 다니는 경향도 있나 봐요. Attacking cells, rusting their proteins, piercing their membranes, and corrupting their genetic cod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세포들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부식시키기도 하고 그들의 얇은 막이라고 하는 것을 뚫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corrupting their genetic cod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코드를, 유전적인 암호를 어떻게 한대요? corrup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변질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게요,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이 너무 통제 불가능하게 몸을 막 돌아다니면서 몸을 지금 헤집고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활성산소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네. 자, 그럼 이때 등장하고 있는 controllab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를 꾸미고 있는지 봅시다. 통제 불가능하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지금 동사를 꾸며주고 있지.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 너무 잘하고 있는 거다. 그치? 그래서 아, uncontrollably가 move를 꾸미고 있으니 4번도 오케이, 괜찮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근데 언제까지 우리의 몸에 있는 이런 세포들을 괴롭히냐면 until the cells become dysfunction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세포가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고 and sometimes give up and di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우 포기할래.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괴롭히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활성산소가. 그렇죠? 자, 그래서 these fierce radic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아주 격렬한 활성산소들은요. 자, 그런데 얘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built into life as both protector and aveng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활성산소들은요. 지어졌대. 우리의 생명체 안에 지어졌는데요. both A and B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사람으로서 보호자의 역할로서도 우리 몸 안에 있고요. 그리고 avengers 하면 보복자죠. 보복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활성산소 입장에서는 우리 몸에 들어와 진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과거 분사 쓰여져 있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격렬한 활성산소들,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로도 그리고 우리 몸에 보복하는 역할로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활성산소들은요 are potent agents of ag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aging 하면 뭐예요 여러분? 노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화에 아주 강력한 주체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도 다섯 문제 알차게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문제도 철저히 복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밝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

Übung macht den Meister. 2027학년도 수능 완성 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습은 대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속담으로 오늘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4회 실전 모의고사 풀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3회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어휘 영역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체크하고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지 구성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문항이었는지 여러분은 궁금하시죠? 바로 보도록 할게요. 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Hast du vielleicht meine Brille gesehen? Ja, sie ist in der Küche. 라고 했어요. 너 혹시 내 안경 봤어? 라고 했더니 응, 그거 부엌에 있던데? 라고 한 거예요. 밑줄 친 부분은 자음 V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자음 V는 발음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발음을 낼 수 있었나요? F 발음을 내거나 아니면 V 발음을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V 발음을 내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거든요. 파우 발음은 대부분의 독일어 어휘에서 파우가 F 발음을 낸다라고 했었고요. 혹시라도 외래어이다라고 하면 V로 발음을 한다라고 했어요. 또 뭐가 있었나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알파벳 파우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 요 파우는 V로 발음을 한다. 모여도 독일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거든요. 지금 저 단어는 아마도 어쩌면 이라는 의미를 지닌 독일어 단어입니다. 그럼 무슨 발음? F 발음을 낼 거예요. 자, 그러면 Vielleicht V는 F 발음을 냅니다. 그럼 선지 구성에서는 V 중에서 F 발음을 내는 아이가 올 수도 있지만 어느 자리에 있건 F 발음을 내는 단자음 F나 복자음 F 또는 복자음들 중에서 이 F 발음을 내는 또 다른 아이들이 선지 구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주의하면서 우리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Wand는 여기 나와 있는 V 발음을 묻는 거일 텐데요. 알파벳 자음 V는 어느 자리에 있건 V 발음이에요. 즉, 알파벳 V가 외래어이거나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을 때 내는 그 V 발음으로 내는 소리가 나는 경우입니다. 지금 그럼 서로 다른 발음이네요. 2번, Fabrik, 공장이라는 의미를 지닌 저 단어는 알파벳 F가 나왔거든요. F는 어느 자리에 있건 그냥 F 발음을 내거든요. 그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2번 되겠습니다. Klavier라고 하는 저 단어는 V가 있어요. 하지만 V가 모와 모 사이에 위치하나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위치해요. 아 하고 복모음 이의 사이에 위치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V 발음을 내요. 그럼 다른 발음이고 4번 플로바는 외래어입니다. 하지만 위치로 봐도 우리 사실은 또 유추할 수 있죠. 모음과 모음 사이에 파우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V 발음을 내겠구나. Universität도 외래어 차용어인데 사실은 봤더니 또 위치도 어떻게 돼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파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 4, 5번 정작 지금 선지에 나와 있고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그냥 철자로만 맞추면 발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발음으로 났던 파우 발음을 묻고 있었던 거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파우 발음의 예시가 3, 4, 5번 선지에 모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자, 요거 유념하면서 우리 그러면 요 단어의 발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 발음을 낼 수 있는 조합들은 그럼 뭐가 있을까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한번 선택지로 가본다면 어느 자리에 있건 F는 F 발음을 내니까 Fahrrad 등의 단어에 F는 F 발음을 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통수단 중에서 Schiff라고 해서 복자음 FF도 어느 자리에 있건 F 발음을 낼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봤더니 아 복자음 중에 폐하도 F 발음을 내요. 물리학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였던 이 Physik의 폐하도 F 발음을 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알파벳 V가 F 발음을 낼 수 있습니다. 아빠라는 의미를 지녔던 단어인 Vater의 F는 F 발음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자음 F 발음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이런 발음 기호를 갖는 건 아까 봤다시피 뭐라고 했어요? 외래어이거나인 거죠. 그래서 외래어여서 Pullover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에서 V가 들어가는 거 아니면 November 등과 같이 또는 Klavier와 같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V 가 들어가 있을 때 V 발음을 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선지에서도 나왔었죠. 어느 자리에 있건 알파벳 V는 V 발음을 냅니다. Wagen이에요. 하나 더 주의해서 보고 가도록 할까요? 여러분 알파벳 Q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 이 Q는 단독으로 쓰이잖아요. 뒤에 마치 모음처럼 생긴 어떤 알파벳 철자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알파벳이 모음 발음을 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Bequem이라고 하는 편안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만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봤더니 McVeigh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뒤에 우처럼 생긴 알파벳이 따라 들어왔지만 요거 모음 발음이 아니라 무슨 발음? V 발음 낸다라고 했어요. 즉 알파벳 Q 뒤에 나와 있는 요렇게 생긴 알파벳도 V 발음을 내는 I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조금 어려운 발음으로 V 발음을 냈을 때 요런 선지들이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여러분이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각각의 단어에 해당하는 예시들은 방금 전에 선생님이랑 사실은 예시를 들어봤는데 여러분 여기 빈칸 채우실 수 있겠죠, 이제는? 네, 그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독일어 단어 중 V 발음 들어가는 것도 앞선 예시경으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철자 문제가 나왔고요. 글자 맞추기 세로 줄에 들어갈 낱말의 의미는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자 유형은 우리 너무 익숙해졌네요.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포크라는 단어에서 알파벳 B, 글자 B가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부인 또는 여자라는 의미에서 모음 아 글자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글자 우가 빠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셔츠라고 하는 명사의 글자 M이 빠져 있네요. 자, 이 경우에도 순서대로 쭉 세로 줄에 들어갈 낱말을 읽었더니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완성됐어요. 자, 여러분 다 마음은 너무 쉬운 단어여서 이미 정답은 찾으셨을 건데 2번 나무란 뜻이잖아요. 나머지도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빼앗이 바로 산이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는 명사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 뭐였나요? 알파벳 B로 시작을 하는 bank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침대 뭐였나요? 이것도 영어랑 철자가 똑같아서 우리 많이 비슷해가지고 안 헷갈리고 잘 기억하는 단어인데 bed이고요. 사무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묘호입니다. 그쵸? 묘호라고 하는 이 단어까지 B로 시작하는 4개의 5개의 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중에 나무가 정답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어요. 네, 계속해서 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Seit einer Woche 뭐라고 하고선 Inge und ihr Mann. Was ist mit Ihnen los? 라고 했네요. Sie sind nicht mehr bei uns. Inge hat einen neuen Arbeitsplatz in England. Schade, Sie werden uns sehr. 라고 했어요. Seit 뭐뭐 이래로 쭉 이거든요. 삼격집의 전치사이고요. 일주일 전부터 잉에와 그녀의 남편은 뭐뭐뭐 했어 라고 했고요.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니? 라고 했더니 그들은 더 이상 by uns 라고 해서 우리 집에 없다? 라는 뜻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곁에 없어 라고 한 거예요. 즉, 우리가 살던 이 근방에 이 주변에 더 이상 있지 않아.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잉에는 왜냐하면 영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성명사로 썼습니다. Arbeitsplatz라고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거든 이란 의미로 쓴 거예요. 너무 아쉽다. 그들이 뭐뭐뭐 할 텐데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우리들에게 뭐뭐뭐 할 텐데 근데 위에 나와 있는 걸로는 사실은 선생님 정확하게 답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래쪽 표현을 보니까 아 누구누구가 보고 싶다 그립다 아니면 없어서 아쉬울 텐데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구나 라고 하는 의미 유추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예만댐 필렌이라고 하는 요 삼격 집의 표현으로 쓰는 그거였더라고요. 어떤 동사? Fehlen이라고 하는 동사가 아래쪽 문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위쪽에다 Fehlen을 넣어서 무슨 뜻인지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Seit einer Woche fehlen Inge und ihr Mann이라고 했네요. 일주일 전부터 잉에와 그녀의 남편이 Fehlen 동사의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격집의 표현으로 쓰면 누구누구가 그립다, 보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원래 필렌 동사는 결석하다 할 때도 썼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자리에 없는 거죠. 안 나오고 있어. 결석을 하고 있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아, 더 이상 우리 있는 이 동네 곁에 있지 않아. 아니면 뭔가 수업을 듣는 상황이었으면 by uns니까 우리 광장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 하고선 뭐뭐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 필렌이라는 동사를 찾으면 되는구나를 알수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이 아마 조금 고민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잉에랑 잉녀의 남편이 무슨 뭐라는 거지? 라고 했을 때 필렌을 넣고도 아니 갑자기 잉에와 잉녀의 남편이 결석하다라는 의미가 맞을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의미로 쓴게 맞아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알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었던 동사 의미로 해석을 해보고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적용 가능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팔렌 동사는 떨어지다, 넘어지다의 뜻이 있어요. 하여튼 벌써 몇 번째 나오고 있죠?
무슨 뜻이라고요? 멈추다, 뭐 반려동물을 기르다, 준수하다, 잡고 있다 이런 뜻, 슈디한 동사,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얘가 삼격 지배로 활용이 되게 되면 그때는 어울리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거 나한테 잘 어울려. 만약에 혹시 인쇄매체와 함께 쓰이게 되면 그때는 어디 어디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다. In der steht in der Zeitung, steht im Buch라고 하면 어디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어. 기록되어져 있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bestehen 동사는 PP형을 우리 많이 봤었어요. 합격하다. 여기에서는 무엇 무엇으로 이루어진 구성된이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는 그 동사입니다. 자, 몇개 동사들은 우리가 처음 보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즉 처음 본다라고 무슨 뜻이냐면 진짜 처음 보는 게 아니고요. 팁스를 통해서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즉 선지로 처음 나오는 동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 어휘 문제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오늘의 팁스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fehlen 동사 지금 문장에서처럼 없다의 뜻이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없다. 즉 결석했다. 이런 표현으로 es fehlt immer noch einer. 여전히 한 명이 없네. seid ihr alle da? 너희들 다온 거야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자,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mir fehlt es an Wort. fehlen an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 결핍된 부족한이라는 수거 구문으로 쓰인다는 것 알고 있으세요? 배웠거든요. 자, 근데 요런 의미로 쓰였을 땐 Wort라고 하는 단어랑 쓰면 어떻게 써야 될까 하면 내가 말문이 막힌다란 표현이에요. mir fehlt es an Wort.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말문이 턱하니 막혔네. 할 때, an what, feeling 이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너무너무 그리웠어 라고 하는 표현이 결국은, 너가 없어서 힘들었어. 너가 너무너무 절실했고 필요했는데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du hast mir sehr gefehlt 라고 해서, 네가 너무너무 필요했지, 절박했지, 그리웠지가 가로 안에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das hat gerade noch gefehlt 라고 하면, 아, 설상가상인 거예요. 심지어 그런 일까지 딱그 일만은 생기지 않길 바랬는데라고 하는 맥락으로 쓰이는 표현이고요. Es fehlt ihm an nichts 하면 그는 부족함이 없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Was fehlt ihr는 우리가 의사소통 기능 표현에서 자주 봤던 표현인데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어디가 아프니라고 해서 fehlen 동사 격지배 삼격지배 표현으로 썼을 때 이런 의미로도 우리 자주 봤어요. Was hat Ihnen gefehlt? 이란 표현으로 어디가 아프세요? 잘 기억해 주세요. bestehen 동사는 우리 PP형으로 자주 봤었다라고 했었죠. 어떤 의미? 합격하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완료시제형으로 썼습니다. Ich habe die Prüfung bestanden. 저는 시험에 합격했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bestehen 동사는 어디에 무엇이 세워져 있다, 존재하다 이런 의미로도 씁니다. Die Firma besteht seit 10 Jahren. 그 회사는 벌써 10년째 뭐 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세워진 지 10년 됐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es besteht, er besteht auf seinem Recht. 요거 어디에서가 본적 있으시죠? 맞아요. 우리 문화 영역 지문 어디 나온 거에 수거 구문에서 이게 뭐를 고수하다, 고집을 피다란 뜻이야. 라고 했는데 그 의미로 이런 예문을 쓸수 있어요. 그는 자신의 권리를 고집하다. 그 다음에 지키려 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구성되다 할 때도 많이 씁니다. bestehen aus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재료가 뭐야 뭐 이런 표현으로도 쓸수 있고 아니면 실제로 몇 명으로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일 때도 씁니다. Ein Tag besteht aus 24 Stunden. 하루는 2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4번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Welches haben wir heute? Heute ist der 5. August 이라고 해서 날짜를 말했어요. 오늘은 8월 5일이야 이고요. 중상명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걸 의문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날짜를 말했으니까 오늘 며칠이야를 묻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날짜를 묻는 여러 개 표현 중에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중성명사라고 했어요. 그럼 중성명사 중에 날짜라는 의미를 지닌 명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명사 어휘 문제였었고요. and 중성이긴 하지만 끝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정답이 될수 없고요. 야는 연도해란 뜻이에요. 그쵸? 오늘 몇 년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쓸수 있지만 지금 오늘 며칠이지를 물은 거잖아요. 날짜니까 쓸수 없어요. Datum이라는 명사가 중성명사로 날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Welches Datum haben wir heute? 하고 했더니 오늘 며칠이야 이어질 수 있겠네요.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Glück, 행운 또는 행복이란 표현이고 중성명사도 맞아요. Viertel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15분이라고 하는 숫자 단위, 즉 시간 단위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이 Viertel이 다른 의미도 있어요. 구역이란 표현이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이 베를린 지역을 소개하는 문화 지문을 보면 뭐 무슨
무슨 무슨 퓨어틀, 알렉산더 퓨어틀 해서 알렉산더 구역, 즉 뭐뭐라고 불리우는 지역이란 표현으로 요 퓨어틀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안에서 아마 기출 문제 중에 요 아이가 다른 의미로 활용됐던 걸 보신 적 있을 텐데 다의어로서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는 명사이긴 하다 하는 것도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팁스를 통해서 뭐를 정리하고 가려고 하냐면 오늘 며칠이야? 라고 해서 날짜를 묻는 표현이 그럼 어떻게 말하는 거였더라? 라고 하는 거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방금 보셨던 대화문에서처럼 웨이시라고 하는 의문사를 쓰고 다툼 명사를 써서 며칠이야를 물어볼 수 있어요. 웨이시 다툼 한 몇 허이트? 오늘 며칠이지? 아니면 자, 수사 표현에 해당하는 거를 써서 몇 번째? 라고 하는 의문사를 씁니다. 위필트라고 하는 요 수사적 의미의 의문사를 쓰고요. 얘는 서수처럼 쓰이는 거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형용사, 어미 변화할 거예요. 일격으로 쓸 수도 있고 사격으로 쓸 수 있습니다. Der Wievielte ist heute? 오늘 며칠이야? 일격으로 쓴 경우이고요. 만약에 사격으로 쓰면 주어가 wir로 바뀌고 동사는 haben 동사를 꺾 써주셔야 해요. Den Wievielten haben wir heute? 오늘 며칠이지? 그 즉, 직역을 하면 오늘 몇 번째 날을 가졌지이지만 결국은 오늘 며칠이야를 묻는 표현이고요. 아래쪽에 조금 떨어져서 들어가 있는 welchen Tag haben wir heute는 오늘 무슨 날이지를 묻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 질문은 누군가는 들으면 요일을 먼저 대답할 수도 있어요. 아, 오늘 수요일이지. 그런데 어떤 의미로 가로 안에 있냐면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지를 묻는 표현이기도 해서 welchen Tag haben wir heute? 라고 하면 아, 오늘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이야?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묻는 표현, 며칠인지를 묻는 표현 표현이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오는 거, 아, 이것도 날짜 묻는 표현이었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의사 발음 및 철자, 그 다음에 어휘 영역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아베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Wie groß ist das Bild genau? 그랬더니 Es ist 162,2cm 라고 했어요. 아니면 아이는 20cm, 2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선 und 112,1cm 라고 하던지 또는 112cm 1이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숫자 읽는 방법이 이 자리에 일단은 단위명사를 넣어서 읽는 거고요. 단위명사 넣고 나서 뒤에 소수점 한 자리 읽듯이 읽던지 아니면은 끝까지 다 하고 쉼표라고 하는 명사 저 표현을 쓴 다음에 뒤에다 단위명사를 붙이셔도 돼요. 자, 이 그림이 정확하게 크기가 어떻게 되지?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림은 이렇게 여러분 한번 그려놓고 생각해보면 가로, 세로가 있어요. 즉, 폭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림의 높이가 얼마나 되지를 묻는 거예요. 맞아요? 가로와 세로를 지금 묻는 표현이니까 그러면 넓이가 얼마나 되지? 폭이 얼마나 되지? 일 때는 어떤 형용사를 쓸까요? 넓은이라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 우리 배운 거 있어요. 뭐였나요? bright라고 합니다. bright라고 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써서 숫자 표현 뒤에다가 뭐뭐뭐 bright 하면 폭이 얼마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1m야? 그러면 폭이 1m. I'm bright이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크기가 얼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사람의 키는 groß라는 형용사를 써서 키가 얼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m 70에 groß에서 1m 70 groß를 쓰지만 물건의 경우는 높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키가 아니라 그때는 형용사를 다르게 씁니다. 뭐를 쓰냐면 hoch 그랬어요. 높이를 얘기한다 해서 이미 감을 잡으셨겠죠. 그래서 breit und hoch 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로, 세로의 길이를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게 그림이 아니라 만약에 전선이나 끈이었어요. 그러면 쭉 길게 늘어뜨릴 거잖아요. 그때는 랑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써서 길이가 얼마야를 쓰겠죠. 브라이트가 아니라 혹시라도 이게 아니라 서랍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로, 폭, 세로, 뭐 길이 이렇게 하지 않는 다음에 뭐 하면 깊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이 서랍장이 깊이가 얼마나 된다라고 할 때는 어떤 형용사 써요? 이것도 우리 배웠습니다. 깊은이라는 형용사 배웠잖아요. Tief를 써요.

이 서랍장의 깊이는 뭐 30cm입니다. 그럼 30cm TF라고 해서 형용사를 숫자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일단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두 개가 순서대로 나온 걸 보고 이 그림의 가로세로 단면 길이를 알수 있네요. Arm은 가난한이에요. Reich는 부유한. 지금 절대 쓸수 없는 형용사입니다. dünn 하고 dick 서로 반이어 관계들이 잘 나열이 되긴 했거든요. dünn은 얇은이고요. dick은 두꺼운이에요. 두께 표현할 때 쓰는 거지. 그다음에 또 하나 그림이 여러분 162cm 두께를 갖고 있을 리는 잘 없습니다. 요거는 다 불가능한 표현이고요. 봤더니 lang이 나와서 맞지 않나 싶겠지만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선처럼 길게 늘어지는 거일 때는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lang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가로 폭이라는 표현을, 넓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서 랑을 쓸수 없다. 그 다음에 사람의 키가 아니기 때문에 gross라고 하는 크기라는 표현의 형용사를 쓰지 않습니다. 색상과 관련된 표현이어서 4번은 정답이 될수 없겠네요. blunt는 금발인, brown은 파란이라는 의미입니다. bright, 우리가 찾는 그 형용사가 나왔어요. 폭이 162.2였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의 높이가 얼마예요? 111.2였네요. 정답은 그래서 bright, hoch입니다. 이렇게 형용사 잘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만약에 우리 뭐라고 했어요? 깊이가 얼마다라고 하면 네. 그럴 때는 tiff입니다. 그림을 또 급히 그리다 보니. 네, 혹시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그냥 형용사로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의 정육면체였을 때 묘사하는 표현, 그 다음에 단면이었을 때 폭과 길이 묘사하는 표현이 차이가 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지만 여기 나왔던 형용사들 탭스 통해서 어휘로 한번 정리할게요. 암은 가난한이란 뜻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수거구문 하나 알고 있어요. 암, 안. 무엇이 부족한 결핍된이란 표현이거든요. 첫 번째 거 볼까요? Besser arm und gesund als reich und krank. 방금 봤던 반이어 관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가난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나아. 뭐보다 부유하고 아픈 것보다는 이라는 표현이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 앞에 암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이면 아이고 가난한 누구누구가 아니라 안쓰러울 때 이렇게 표현을 아유 불쌍한 뭐뭐뭐란 표현 써서 Ach, das arme Kind이라고 하면 너무 애처롭고 안쓰러운 거 아이고 안쓰러운 아이 같으니 아이고 불쌍한 아이 같으니라고 하는 감정적인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난하다라는 의미 외에 사람에 대한 수식어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요 예문은 아마 여러분 교재에서 자주 보셨을 거예요. 뭐 비타민이 많은 비타민이 적은 할때저 암, 안, 라이시 안을 썼었거든요. 파란이라는 형용사는 실제로 푸른색을 뜻합니다. Der Himmel ist blau. 하늘은 파란색이야라고 하지만 파란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파란 날이 뭐냐면 달력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날들이에요. 어떤 의미죠? 일단은 쉬는 날이에요. 일하지 않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 파란 날이라고 하는 날이 독일에선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쉬는 날이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거여서 Das Museum öffnet am Montag nicht. 그 박물관은 월요일에 문을 열지 않아. 왜냐하면 Es ist ein blauer Montag. 파란 월요일이거든. 이라고 해서 쉬는 월요일이야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방금 봤었던 것처럼 폭이라는 의미를 지녀서 Der Schrank ist 70cm breit. 폭이 70cm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이기도 해요? 넓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서 Es ist eine sehr breite Straße. 매우 넓은 길이네요 라고 관용구 전에 한번 나왔던 걸 기억나시죠? Weit und breit 하면 도처에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거였고요. 두는 두께가 얇은입니다. 그래서 ich brauche dünnes Papier. 저는 얇은 종이가 필요해요. 또는 농도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ie Suppe ist sehr dünn 하면 이 수프 매우 묽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dünn이라고 하면 무엇이 희박한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서 die Luft ist dünn이라고 하면 공기가 여기 좀 없는 거예요. 공기가 희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나 만약에 두께 표현으로 쓴다라고 하면 신체 부위 중엔 하를 묘사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야 뜨네 하 굉장히 가는 모발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쓴 경우이고요. 호흐는 아까 봤던 것처럼 높이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높은 이런 표현도 되지만 가격 같은 거 표현할 때도 가격이 높다 할때 씁니다. Die Preise sind sehr hoch. 가격이 매우 높네요. 그다음에 die Sonne steht hoch.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표현이죠. 하늘이 어디에? 태양이 하늘 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중천에 해가 떴다 이런 표현 쓸때 쓰고 Es ist höchste Zeit이라고 해서 최고 시간이다라고 했는데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딱 결정적인 시점이 온 거예요. Dazu kommt in 5 Minuten이라고 해서 더 이상은 늦출 수 없어. 기차가 뭐해요? 5분 뒤에 올 예정이야라고 해서 최상급으로 이렇게 쓰이는 표현의 관용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수학식 표현에서
올림이란 표현을 쓸때이 hoch를 씁니다. 그래서 was macht zwei hoch drei? 이 올림 3은 도대체 무엇이지?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ich는 부유한 이란 표현이어서 der Mann ist ganz reich, 매우 부유해 라고 할 수도 있고 관용적 표현에 아까 am 안에 반이어 관계로 무엇 무엇이 풍부한 이란 표현을 써서 orangen sind reich an Vitamin, 오렌지에는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네, 형용사 관련되어 있는 기본 어휘, 다이어 이렇게 정리하고 의사소통 기능 영역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Wie war dein Ausflug? 뭐라고 대답을 하고 Warum denn? 물어보고 나서는 Ich hatte eine Erkältung 이라고 했어요. 소풍 어땠어? 라고 물어봐서 소풍이 좋았는지 싫었는지를 대답을 하면 돼요. 그랬는데 도대체 왜?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즉, 그러면 긍정적인 답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니나 다를까 뒤에 뭐라고 했어요? 나 감기에 걸렸었거든 인 거예요. 즉, 소풍이 너무 힘들었어, 별로였어, 부정적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헤알릿, 환상적인이고요. 슐레시트는 나쁜이에요. 소풍 어땠어? 아, 안 좋았어, 나빴어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라고 했더니 아, 나 감기 걸렸었거든. 컨디션이 별로니까 소풍을 제대로 즐길 수 없었겠네요.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mal sehen, 두고 보자. 아니면 그래 한번 보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한번 지켜보지 뭐 일단 표현할 때 mal sehen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니면 그래 그러지 뭐 이런 응답 표현으로도 쓸 수 있어요. Es war toll, 톨은 환상적인이잖아요. 너무 좋았어 라고 하는 긍정 표현이고요. Nicht Neues 라고 해서 중성 명사화된 저 표현을 써서 새로운 건 없었어 라고 하는 표현이죠. 뭐 재밌는 거 있었어? 흥미로운 거 있었어? 했을 때 Nicht Neues 그닥 새로운 건 없었지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활용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뒤쪽에 감기에 걸렸었어 라고 하는 대화 맥락으로 이어지기엔 5번은 정답으로선 타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뭐 하나? 2번 하나입니다. 별로였어, 안 좋았어 라고 하는 명확한 표현이 들어가야 해요.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Haben Sie Kinder?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ich 하고 뭐라고 대답을 했네요. 자녀가 있으신가요? 라고 했으니까 자녀를 지칭하는 명사 표현이 나오면 됩니다. 아들은 Sohn 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딸은 Tochter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아니면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그냥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Kind 라고 하는 명사를 썼을 거예요. Haben Sie Kinder? 라고 하고 이 표현을 쭉 아래쪽에서 찾으면 되는데 정답은 벌써 보이시죠? 4번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표현 보고 가도록 할게요. Ledig는 무슨 뜻이에요? 미혼인 이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야, ich bin ledig 라고 하면 아, 네, 저는 미혼이에요. 즉, 결혼하셨어요? 아니에요? 라고 할 때 물어볼 때 답할 수 있는 표현이어서 지금은 적합하지 않고요. 야, ich lebe allein. allein은 혼자 살다 라는 표현을 쓴 거죠. 홀로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지금은 적합하지 않아요. 자녀에 대한 질문으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야, ich habe kein 하면 네, 전 없어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라고 이미 했기 때문에 keine 라고 하는 부정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고요. 4번, habe zwei Söhne. Sohn의 복수형이 쓰였네요. Sohn의 복수형 어떻게 쓴다고요? 변모음을 바꾸고 에를 붙인대요. 아들이 둘 있습니다 라고 한 거고요. habe eine Schwester. Schwester는 형제자매 관계를 묘사할 때 쓰는 명사잖아요. 그래서 네, 저 누나 또는 언니가 한 명 있어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Tochter의 복수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보고 갈까요? 에아르로 끝난 명사거든요. 하지만 생물학적 성별이 여성을 지칭하고 있어요. 아, 이럴 경우에는 복수형 여성 어미를 붙였던가 아니면 에아르로 끝나는 명사니까 별다른 복수형을 붙이지 않았던가 라고 하면 얘는 주의해야 하는 명사였습니다. 생물학적인 성별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복수형 어미를 쓰지 않아요. 여기 대신 변모음으로만 바꿔요. 퇴시터라는 형태로 씁니다. 슈베스터는 하지만 여러분 복수형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얘도 AR로 끝났지만 얘는 여성형 복수 어미를 씁니다. 그래서 뒤에 뭐를 써요? 복수형 되면 슈베스테안이라는 해서 선생님 벌써 썼네요. N을 붙여서 복수형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는데 딸이라고 하는 명사는 복수형 어미를 붙이지 않아요. 이렇게 복수형 어미를 붙이지 않은 여성 명사 하나 더 있죠. 무터의 복수형인 뮤터도 변모음으로만 바꿔주고요. 뭐는 하지 않아요?
복수형 어미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인 성별이 여성이면 에어로 끝나도 여성 복수형 어미 썼는데 아닌 거두 개가 있었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요 어휘 활용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메모해 놓았던 내용 머릿속에서 잘 기억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Guten Tag, hier spricht Neuhaus 라고 했습니다. Ich möchte gern Herrn Hofmann sprechen. 그랬더니 Herr Hofmann ist im Moment nicht da 라고 했고요. 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놓고선 Nein, danke. Ich rufe später wieder an 이라고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Neuhaus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여기 sprechen 동사를 바로 쓴 걸로 봐서 그 다음에 그 sprechen 동사 몇 격으로 3격, 3인칭으로 활용한 걸로 봐선 전화 통화 상황이죠. Here is Here spricht 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써서 네, 전화건 이쪽은 너희 하우스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저는 호프만 씨와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sprechen 동사 쓴 거예요. 그랬더니 호프만 씨는 in moment 라고 해서 yet입니다. 현재 지금 뭐예요? 이곳에 없습니다 라고 하고 뭐라고 물어보고 나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라고 해서 rufe später wieder an이라고 한 거예요. 즉, 뭔가를 부탁을 할게 있는지 물어봤더니 괜찮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라고 해서 제가 호프만 씨에게 말씀을 전해드릴까요? 뭐 이런 표현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거 독일어로 뭐라고 하는지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한 누구입니다. 전화 거신 분 누구세요? 이거 묻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한번더 생각해야 돼요. 볼게요. Soll ich ihm etwas sagen? 이라고 하는 표현이 sollen 이라고 해서 뭐뭐 하는 편이 좋을까요? 물어본 거죠. 제가 그에게 뭔가 말을 할까요? 해서 전달할까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 걸게요. 라고 이어질 거고요. 2번, warten Sie auf seinen Anruf. Anruf과 전화입니다. 혹시 그의 전화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라고 묻는 표현이고요. Sind Sie ein Freund von ihm? 그의 친구이신가요? 라고 묻는 표현이고요. 4번, haben Sie seine Handynummer? 그의 휴대전화번호가 있으신가요? 라고 묻는 표현이에요. 5번, wissen Sie, wohin er gegangen ist? 혹시 아세요? 라고 해서 뭘 물어봤냐면, 그가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오프만 씨가 여기 없는데,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세요? 그럼 나인이라고만 했으면 혹시 아니요, 맞아요라는 답변이 될지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지 않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메시지 전해드릴까요? 라고 하는 표현을, 원래 무엇무엇을 전달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기본 어휘표 안에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Soll ich ihm etwas sagen? 이라고 하거나 아니 Möchten Sie ihm etwas sagen? 이라고 해서 그에게 뭔가 하실 말씀 있으세요? 라고 할때 써요. 여러분 혹시 전화 통화 상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 표현 말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전화 거신 분 누구세요? 라고 할 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Here spricht, here ist 라고 합니다. 혹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처럼 호프만 씨랑 통화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호프만 접니다.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 할때 독일어로 뭐라고 했죠? Am Apparat 라고 한다고 했어요. 아니면 또 뭐라고 해요? 당신은 그와 지금 통화 중입니다. 라고 해서 Sie sprechen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접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그거까지 잘 기억을 하시고 일반적인 전화 통화 상황에서 체크업하는 내용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9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Guten Tag, ich habe ein Zimmer auf den Namen Klaus Meier reserviert. Einen Moment bitte, reserviert für 2 Nächte. Richtig? 물어봤더니, ja, prima. 뭐라고 하고선, Richtig, hier ist die Schlüsselkarte für Ihr Zimmer. 라고 했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호텔 상황 대화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을 예약했어요. Auf den Namen 이라고 해서 auf 무슨 무슨 이름으로 어떤 어떤 이름으로 무엇을 하다라고 할때 unter den Namen도 쓰지만 auf 전체 써서 auf den Namen도 써요. 과거에는 아마 기출문제 보시면 누구누구 이름으로 예약하다 할때 unter 전체 쓴걸 많이 보실 거거든요. 근데 auf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auf den Namen 뭐뭐뭐라고 하면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뭐 예약을 하다 뭐 뭐를 전하다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클라우스 마이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했더니 Einen Moment,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고선, reserviert für 2 Nächte, richtig? 라고 해서 맞죠? 라고 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richtig 쓰더니, oder? 라고 물어보는 표현도 결국 같은 표현이죠. 2박 하시려고 예약하셨죠? 맞습니까? 라고 했더니, 네, 맞습니다. 라고 하고, 뭐뭐뭐 했더니, 네, 맞네요. 라고 또 상대방도 대답을 해요. 프런트 직원이. 자, 여기에 Schlüsselkarte라고 해서 룸 키가 있습니다. 방 키를. 어떤 형식으로 카드인 거죠. 그래서 열쇠인

카드 열쇠가 있고요. 당신의 카드 방 카드 열쇠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요 답변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상대방이 뭐뭐뭐를 얘기했더니 예약되어진 정보 중에 뭔가 추가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방만 2박을 한다라고 예약한 게 아니라 뭔가 추가 예약을 한 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아, 네, 맞네요라고 한 거예요. 옵션을 뭐를 설정했을까를 한번 볼게요. Mit Frühstück 조식 포함입니다. 아, 예, 맞네요. 여기 방키 있습니다. 그럼 조식 포함도 여러 옵션 중에 하나이니까 그 정보가 적용된 게 맞는지를 물었더니 호텔 프론트에서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겠네요. Nur eine Nacht. 하룻밤만 머물 거예요. 이미 며칠 머문다고 했죠? 2박 예약하신 거죠? 라고 하니까 요거는 틀린 정보이고요. Von heute bis übermorgen. 2박이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하는 거죠. 오늘부터 모레까지요. 라고 하는 기간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가능해요. 일단 2박이라고 해서 요거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Das Zimmer brauche ich nicht mehr. 저는 그 방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 호텔 프론트에 가서 저 예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하지 않아요? 열쇠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서 프론트 직원이 말하지 않았겠죠? 정답은 옵션 정보와 관련된 거 하나, 그 다음에 본인이 숙박하는 기간을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하는 von bis 구문이요. von heute bis übermorgen. 정답은 아체를 선택한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이요. 2번. 체와 같은 구문이 사실은 우리가 자주 보지 못했던 표현이거든요. 기억해 주세요. 아, 이틀간 숙박한다라고 하면 von heute bis übermorgen 이라고 부사로 풀어서 말할 수도 있었네 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Liebe Marie, unser Haus ist endlich fertig. Am Samstag feiern wir das mit Familie und Freunden. Um 12 Uhr essen wir zu Mittag. Bei uns in der Friedenstraße 102. Wir freuen uns auf dich. Herzliche Grüße, Hanna und Fritz. 자, 일단은 안내문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약간 편지 형식의 초대글처럼 되어 있는데 볼더니 사랑하는 마리에게라고 하고선 우리의 집이 마침내 끝났어 라고 한 거예요. 뭔가 집을 새로 지었던지 아니면은 입주를 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했던 시간이 있었나 봐요. 드디어 집 정비가 끝났네 라고 한 거예요. 토요일에 우리는 이것을 즉집 정비가 끝나고 뭔가 집이 끝난 것을 건축이 끝난 것을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축하하려고 해 라고 있어요. 12시에 우리 집에 우리는 뭐할 거예요? 점심을 먹을 거야. Um 12 essen wir zum Mittag bei uns 어디에서? 우리 집에서. 근데 그 우리 집은 어디 있는지 주소를 나타냈어요. 프리덴가 102번지에는 우리 집에서 12시에 정오에 같이 점심 먹을 거야라고 했고요. sich freuen auf라고 하는 수거 구문 나와서 무엇무엇을 기대하다, 기다리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네가 올 것을 기대할게라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인사를 담아 따뜻한 마음을 담아 한나와 프리츠가라고 한 거네요. 생일 파티 초대 그린 건 아니고요. 지금 뭐냐면 집 입주를 위한 아니면 공사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요게 틀린 정보예요. 마리를 초대하고자 하는 내용은 맞고요. 모임은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봤더니 언제면 삼스타게 열린다라고 했었거든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축하 모임이라고 했었고 모임 장소는 한나와 프리츠의 집입니다. 그쵸? 102번지에 있는 집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안내문이라고 되어 있었던 글 우리 한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1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앙드리하고 민호의 대화이네요. Was machst du in deiner Freizeit? Ich spiele gern Gitarre. Gitarre spielen ist mein Hobby라고 했고, Und was ist dein Hobby?라고 했더니, Ich gehe auf Schwimmen이라고 했네요. Gehst du allein?이라고 물어봤더니, Nein, meistens mit Freunden이라고 하고, Wir treffen uns immer im Schwimmbad이라고 했네요. 취미 활동을 묻고 답하는 대화 주제이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묻고 있습니다. 뭔지 볼게요. 너는 여가 시간에 뭐 하니? 라고 했더니 민호가 나는 기타 연주해 라고 했어요. 기타 연주하는 것은 나의 취미야 라고 했네요. 너의 취미는 뭐야? 라고 해서 Und was ist dein Hobby? 라고 물어봤더니 자 얘는 뭐 하러 가요? 나는 종종 수영하러 가지. 난 수영하러 자주 가 라고 했어요. 알라인이 또 나왔네요. 홀로란 표현이거든요. 혼자 가?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라고 하고선 빈도부사 하나 나와요. 대부분의 경우 친구들과 함께 가지 라고 했고요. sich treffen입니다. 만나다죠. 항상 만나.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만나요? 수영장에서 만나지 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만나서 가는 게 아니라 수영장에서 만나서 친구들과 같이 수영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민호 막슈베맨, 이름 보고 잘 찾아야 되겠네요. 민호는 수영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일단 민호는 기타 연주를 즐깁니다. 그 다음에 수영을 즐기는 사람은 안드레였어요. 민호가 수영을 즐기는지 아닌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고요. 안드레의 허비 인스트루먼트. 안드레의 취미는 수영이다는 맞아요. 그쵸? 너는 취미가 뭐야라고 했더니 나는 수영하러 자주 가라고 했거든요.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 내용은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안드레 get immer allein schwimmen. 안드레는 항상 혼자 간다가 아니라 친구들과 대부분 같이 간다고 했고 민호 trifft 안드레 immer allein schwimmen. 민호와 안드레가 수영을 같이 한다는 표현은 없었어요. 둘이 친구 사이인 건 맞을 수도 있지만 요건 아니어서 요 내용도 틀렸고요. 그다음에 안드레 und 민호 spielen zusammen Gitarre. 둘이 함께 기타 연주한다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각각의 취미를 일단 얘기하고 그다음에 안드레가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에 대부분 간다라고 하긴 했어요. 정답 2번 확인하면서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a fish bitte kurz vorbei. Ja, sicher. 라고 하고 뭐라고 얘기하고선 bitte schön. 이라고 했습니다. vorbei. 라고 하는 표현이 지나간 이란 의미 지닌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들어가 있는 요 전철이 들어가 있는 분리동사로 뭘 봤냐면 vorbei gehen 또는 vorbei kommen을 봤습니다. vorbei gehen이 지나가다예요. 그 다음에 vorbei kommen은 들르다라는 표현이었거든요. 내가 니네 집에 잠시 들를게 라고 하면 ich komme kurz vorbei 라고 할때 썼었고 지금은 아마 gehen 동사를 생략해서 vorbei를 쓴 거죠. 제가 잠시 지나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막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도 될까요? 했더니 네, 물론이죠. 라고 하고선 sicher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sicher라고 하는 저 아이는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안전한 확실한이지만 의사소통 표현에서는 당연하지, 물론이지란 표현이에요. 네, 물론이죠. 라고 하면서 일단은 상대방을 뭐한 거예요? 불편하게 한 거니까 상대방이 또 양해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인사했겠죠. 아래 나와 있는 표현이 감사 인사에 대한 응답 표현인 거니까 고맙습니다를 찾겠습니다. 글라이시 발음은 기원하는 인사 표현했을 때 너도, 당신도요. 라고 하는 표현이어서 지금 쓸수 없고요. Bitte sehr는 이미 고맙다란 인사에 대한 천만에요여서 쓸수 없고요. 우리가 찾는 거 여기 있네요. Dankeschön, 감사합니다 하면 천만에요이고 Einverstanden 언제 써요? 동의해요, 알겠어요. 그런 표현이고요. Das macht nichts 언제 쓰는 거였죠? 사과하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거였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고요. Was hatten Sie? Die Rechnung bitte. Das Hähnchen und zwei Bier. 자, 일단은 Rechnung 보고 딱 알았어요. 아, 이거 식당 대화 상황이구나. 영수증 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계산서 주세요. 그다음에 닭고기 요리랑 맥주 두 개요라고 했고요. 뭐를 드셨죠?라고 하는 표현을 뭐 가지셨었죠? 뭐 받으셨었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아베가 그럼 누구누구인지 이제 찾아야 되죠. 한 명은 점원이고, 한 명은 손님이에요. 그쵸? 봤더니, 나 tuerlich이라고 하고선 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das macht 26 Euro 30. 일단 B가, 그거는 다 해서 26유로 30센트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라서 B가 종업원이에요. 그쵸? 여기가 종업원입니다. 종업원이 당연하죠? 라고 얘기해. 손님이 그럼 먼저 뭐를 요구해요? 계산서 주세요라고 했더니 아 당연하죠 물론이죠라고 하고선 와서 물어봐요 여러 명이었나 봐요 뭐 드셨죠라고 하고선 먹은 거 먼저 체크합니다 그래서 was hatten지라고 했더니 본인이 뭐를 먹었는지 이제 얘기해요 뭐라고 해요 닭고기 요리와 그다음에 맥주 두 개요라고 해서 이어지면 되겠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 그래서 대화 순서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B, A, C 순으로 나열된 몇 번?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식당 대화 상황에서 was hatten Sie? 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에서 사실 이렇게 썼는데 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화 표현에선 was haben Sie bekommen? 으로 보통 bekommen 동사 쓰는 걸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haben 동사로도 뭐 드셨나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14번 문항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was ist dein Lieblingsfach? Mein Lieblingsfach ist Musik 했더니 대답하고 in Musik ich bin ziemlich gut 이라고 했어요. 네가 좋아하는 과목 뭐야?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음악이야. 라고 했더니, 자, 음악에서 어떠어떠하니?를 물어보니까, 나꽤 잘해. 라고 해서, 얼마나 잘해. 라고 해서, 과목이니까, 성취도가 얼마나 좋아? 성적 얼마나 뛰어나? 이거 물어본 거예요. 볼게요. Was lernst du? 뭐 배워? 는 성취도를

0: Okay. 전혀 문제될 거 없어. 클라, 당연하지라고 했거든요. 저기 내거 휴대폰 사용해라고 했거든요. 네 휴대폰을 좀 사용해도 될까? 또는 빌려도 될까? 라이엔 뭐 이런 동사 썼을 거예요. It's not dein Handy, auch kaputt. 네 휴대폰도 고장났니? 라고 물어보진 않았을 것 같고요. Weißt du, wo mein Handy ist? 내 전화기 어딘지 알겠어? 물론이지. 답은 할수 있어요. 하지만 뒤에 뭐예요? 내거 사용해. 라고 하진 않았겠죠. Darf ich dein Handy kurz leihen? 너의 휴대폰을 잠시 빌려도 될까? 물론이지. 내거 여기 있어. 사용해. 정답은 3번이고요. Soll ich deine Mutter für dich anrufen?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대신에 엄마한테 전화 좀 해줄까? 라고 하는 표현도 지금 둘 다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Comes to meet me at my 나무차. 너 나랑 같이 우리 엄마 보러 갈래? 라고 하는 표현이어서 이것도 대화 상황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16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고요. Das Fleisch ist sehr lecker. 이 고기 진짜 맛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Das nennt man 불고기. 넨넨 뭐뭐라고 부르다거든요. 그거 불고기라고 해. In Korea, essen das viele Leute zu Hause oder im Restaurant.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집이나 식당에서 먹지 하고요. 이거 뭐라고 불러?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Wie heißt das? 정답 1번이죠. 그거 어떻게 먹어? 그거 어떻게 요리해? 그거 Wie teuer ist das in Korea? 그거 한국에선 가격이 얼마나 해? Wie oft isst du koreanisches Essen? 넌 한국 음식을 얼마나 자주 묻니? 자주 먹니? 를 묻는 표현이어서 빈도 물었던 표현이네요. 정답 1번 확인하면서 17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 Bitte, isst doch etwas. Ich habe keinen Appetit. Essen ist sehr wichtig für die Gesundheit.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고선 Ich werde versuchen, ein bisschen zu essen. 이라고 했어요. 볼게요. Bitte, isst doch 라고 했어요. 뭐좀 먹어 라고 한 거예요. 좀 이런 표현으로. 나는 appetite가 없대. appetite이 식욕이거든요. 입맛이 없어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음식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뭐뭐 하고 나는 시도하겠어. 노력하겠어 라고 한 거예요. Versuchen, 뭐를? Ein bisschen. 조금이라도 먹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 볼게 라고 한 거예요. 건강에는 음식 먹는 게 중요해라고 해서 알겠어. 그렇지. 뭐 이런 표현을 쓰면 돼요. Das ist richtig. 네 말이 맞아. 내가 조금이라도 먹도록 해볼게. Du hast recht. 네 말이 맞아. 이것도 들어갈 수 있죠. Ich bin dagegen.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반대하는 의사표명이잖아요. 그러면 나 먹어볼게 라고 하는 대화로 이어지지 않았겠죠. 정답 3번이에요. 알맞지 않은 거 찾는 거거든요. Ich sehe das genauso. Sehen 동사를 나도 그렇게 봐. 즉, 이 봐라는 표현 앞에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Ja, das denke ich auch. 직접적으로 생각하다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네, 선지들은 사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표현으로 많이 나와 있었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실전 모의고사의 17번 문항까지 풀어봤고요. 어휘 영역 오늘 팁스가 좀 많이 들어갔었어요. 해당 표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18번에서 30번 문제로 만날게요. Bis next, 주던데. Auf Wiedersehen. Tschüss.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교토 노회원입니다. 예,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2회 두 번째 시간인데요. 16번부터 30번까지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6번부터 나머지 끝번호까지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 문항, 그리고 문화 문항, 그리고 어법 문항이 함께 존재하는데요. 각각 풀이 방법 자세히 기억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럼 16번으로 가볼까요? 네, 16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런 유형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고 소개드렸었어요. 빈칸 채우는 문항. 빈칸을 볼 때는 항상 앞뒤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앞뒤의 문맥을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뒤 문맥 해석이다. 자, 그럼 한마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자 카페이디엔 한 모초. 예, 카페이디엔 하면 커피숍이죠. 그래서 예, 이 커피숍은 아주 좋다. 坐在这里学习很舒服. 여기 앉아서 공부하니까 아주 편해. 자, 이렇게 카페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많죠. 그랬더니 B가 밑줄이라고 대답합니다. 而且咖啡价格也很便宜. 게다가 커피 가격도 아주 싸. 자, 그러면 좋은 점, 여기서 공부하니까 되게 편안하고 가격도 싸다라는 좋은 점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B가 밑줄에서 할 말은 동의의 표현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동의 표현은 참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러 번 출제가 이미 되었던 건데요. 다양한 표현들이 형태를 바꿔가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또 6월 모의고사에도 같은 유형의 문항이 등장했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볼게요. A번, 可不是이 나왔고요. 그리고 我也这么想,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는 뜻이고요. 这可不一定,我才不觉得呢,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게 바로 이 A번이에요. 可不是, 헷갈려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는 거기도 하거든요. 예, 不是이란 표현이 있기 때문에 뭔가 거절하거나 동의하는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可不是 같은 경우는 그러게 말이야 라고 말하는 아주 대표적인 동의 표현입니다. 可不是, 그리고 我也这么想, 같은 뜻이죠. 그래서 A와 B가 모두 다 동의 표현이고요. 정답은 1번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도 해석해 볼게요. 这可不一定, 예, 不一定 하면 꼭 그렇지 않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강조의 의미고요. 그건 꼭 그렇진 않아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D번 볼게요. 我才不觉得呢,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不觉得,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서 보실 게 바로 이 자의 용법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자의가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서의 자의는 무슨 의미를 나타내느냐? 조금 차이의 의미 중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좀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지는 않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뒤에 부정부사랑 사용이 되어서 자이뿌 동사 이런 형태로 오면요. 아주 강한 반박을 나타냅니다. 절대 뭐뭐하지 않다. 혹은 전혀 뭐뭐가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용법이 나왔을 때마다 좀 확인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도 자의를 빼고도 해석해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서 자의의 의미를 그냥 넘긴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이런 건 한 번 더 눈여겨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6번은 동의를 묻는 표현이었고 그리고 선지에 나와 있는 것도 해석이 잘될수 있도록 연습하자. 자, 16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17번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부정발문이 등장했어요. 부정발문 나오면 바로 없는에 크게 X표 치셔야 된다고 했죠. 예, 그리고 틀린 걸 찾는 거라는 거를 스스로 뇌가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昨天下课以后, 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我和朋友一起去了图书馆. 나와 친구는 함께 도서관에 갔다. 我们先做了一个小时的作业. 자, 이렇게 먼저 선후관계가 항상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한다라고 할 때는 시엔란후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왜 그러냐면 항상 선후관계가 좀 헷갈리게 나오거나 오답이 있을 때 요것들을 잘 앞뒤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먼저 동그라미 쳐주고 크게 한번 확인해봐라서 그 순서를. 우리는 먼저 한 시간 동안 숙제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又找了一些有意思的书来看. 몇몇 재밌는 책들을 찾아서 봤대요. 我最喜欢的是一本关于动物的书.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동물에 관한 책입니다. 자, 이번书죠, 그죠? 책한 권인데 어떤 책인지 지금 수식해주고 있는 형태인 겁니다. 关于动物的, 동물에 관련된 책이다. 看完书以后, 책을 다본 후에 我们去公园.

散步，우리는공원에산책을하러갔습니다。公园里有很多人，공원에는아주많은사람들이있었고요。有的在跑步，어떤사람들은跑步달리기를했고，有的在跳舞，어떤사람들은춤을췄습니다。我们一边走一边聊天，觉得很开心。자이边이边문장나왔네요한편으로뭐뭐하면서한편으로뭐뭐하다라는뜻으로동시동작을나타내는표현이었어요우리는걸으면서聊天이야기하다죠얘기를해서아주기분이좋았습니다자그러면질문이밑에나와있어요지금이렇게중국어선지도어려운데또선지도중국어로나왔으니까본문도어려운데한번내용하나하나자세히살펴보죠我最喜欢看哪本书？나는어떤책을읽는걸가장좋아합니까？내가한번정답을찾아서체킹을해볼게요，선생님。자，我最喜欢的是一本关于动物的书，했잖아요。그래서동물에관한책，1번질문에대한정답입니다。그래서2번，我们在公园做了什么？우리는공원에서무엇을했습니까？우리는공원에서一边走一边聊天，했죠。그렇죠? 여기 나옵니다. 어떤 걸 했는지. 그리고 3번. 공원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나요? 有的在跑步，有的在跳舞，했다고 나오죠. 跑步, 跳舞. 그리고 昨天我们下课以后去了哪里? 어제 우리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어디에 갔나요? 어제 우리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도서관에 갔다고 나오죠. 네, 이렇게 답을 찾는 문제가 다시 뭐 선지를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하고 바꿔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문장 자체를 좀 다양하게 문제를 바꿔보는 연습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에 해당하는 것은 수많은 대답, 문제가 질문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찾아보시면서 문장을 또 문제를 유형을 확장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답도 찾아봤고요. 마지막 5번 볼게요. 아, 5번이 아닌 거 알겠죠? 그래서 5번이 오답이긴 한데요. 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해석을 보겠습니다. 我们在图书馆看了几个小时的书。 우리는 도서관에서 몇 시간 동안 책을 봤습니까? 라는 건데요. 도서관에서 책을 몇 시간 봤는지는 나오지 않았죠. 여기서 먼저 1시간 동안 숙제를 했다는 얘기는 나와요. 근데 책을 몇 시간 봤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17번 문제도 함께 확장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18번이에요.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휴대폰 속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는지 볼게요. 今天的菜单，鸡蛋炒饭。 자, 오늘의 메뉴 계란볶음밥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어떤 요리를 하는 방법들이 쭉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럴 때는 요리하는 재료가 뭔지, 그리고 순서, 요리 순서가 어떤지, 요걸 잘 봐야 되거든요. 특히 요리는 이렇게 단계별로 순서가 있고, 뭐 넣은 다음에 뭐 넣은 다음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유의해서 순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要准备的东西，준비할 것. 2개 鸡蛋, 米饭, 油, 盐이네요. 계란 2개, 그리고 쌀밥, 기름, 그리고 소금입니다. 方法, 방법이요. 先把2个鸡蛋打散. 자, 역시 순서 나와요. 시인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然后 혹은 짜이가 나오는지 보셔야 됩니다. 둘다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然后가 올 수도 있고 짜이가 올 수도 있어요. 먼저 계란 두 개를 깨뜨리셔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약간의 소금을 넣으세요. 锅热后, 그 달궈진 후에 빵油 기름을 넣고요. 然后先炒鸡蛋. 그리고 나서 또 순서가 더 있어요. 지금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또 순서 있어요. 그리고 나서 먼저 炒鸡蛋, 계란을 볶고요. 그리고 再把饭倒进去, 밥을 넣으래요. 그리고 같이 볶으면 됩니다. 하고 계란볶음밥을 만드는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알맞은 걸 찾는 거네요. 1번, 모두 세 가지 재료가 필요하다. 세 가지인가요? 아니죠. 2개 鸡蛋, 그리고 미반, 여옌이니까 네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계란 두 개를 깨고 소금을 넣는다. 두 번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죠. 先把2个鸡蛋打散，再加点盐이죠. 요 순서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계란 두개 깨서 넣고 그 다음에 소금을 좀 넣는다. 요 문장이니까 2번은 맞는 문제가 되겠고요.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기름을 넣어서 마무리한다. 자, 마지막에는 제일 뒤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잖아요. 밥을 넣어가지고 같이 볶는 거예요. 그리고 4번, 밥을 먼저 볶은 다음에 계란을 넣는다. 밥은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5번, 요리하기 전 먼저 냄비에 물을 끓여야 한다.

자, 꾸어르 호우 팡요잖아요. 그죠? 물 끓이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이제 19번 가볼 텐데요. 19번은 관용어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이 있고 그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다른 표현을 찾는 문제가 관용어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관용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어로 직역하면 바로 찾을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좀 난이도가 쉽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문장을 하나하나 직역을 먼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你和哥哥怎么了? 너랑 哥哥 하면 오빠 형이죠? 너네 오빠랑 어떻게 된 거야? 他老是叫我做这做那的. 그가 항상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하고 저거 하라고 시킨다는 거죠. 叫我么하게 하다라는 뜻이니까요. 真是拿我当小孩子. 나를 가지고 어린애처럼 대한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는 나를 어린애 취급한다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표현들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나我当小孩子, 나를 어린애 취급한다. 자, 그럼 얘랑 같은 표현을 지금 찾아봐야겠네요. 1번 보겠습니다. 觉得我很聪明. 내가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2번이에요. 总是给我买东西. 항상 나에게 물건을 사준다. 不让我跟朋友玩. 자, 내가 친구랑 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거죠. 他想我做事非常认真. 그가 생각하기에 내가 일을 하는 것을 대단히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认真, 열심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5번, 他总是觉得我什么都不懂. 자, 우리가 찾는 답은 5번이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는 항상 내가 무엇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린아이 취급한다라는 표현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문장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거든요. 이 밑에 것도 해석이 되고 위에 것도 해석이 돼야 같이 매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직역을 한번 해보시고 나를 가지고 어린아이가 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나를 어린이 취급하다라는 뜻이구나라고 먼저 보신 후에 그 다음에 가장 맞는 표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사실 관용어도 실제 수능 중국어에서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관용어 문제는 계속 직역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의미를 직역을 통해서 유추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선지를 꼼꼼하게 해석해서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휘가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수능 중국어 범위에 해당되는 기본 어휘표에서 모두 다 나오기 때문에 단어를 열심히 학습하시면 직역을 통해서 의미를 유추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초 단어 학습이 역시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20번으로 가볼까요?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네, 1점짜리 문항이고요. 지금 글이, 뭐, 블로그 글 같은 게 작성이 되어 있네요. 我的包太多了. 예, 包가 나왔어요. 우리 包는 다이어로도 여러 차례 했던 단어예요. 의미가 다양하게 많이 있었는데요. 역시 사용되는 빈도도 높았죠. 여기서는 包라는 명사형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가방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书包 할때 책가방이었잖아요. 여기서는 제 가방이 많아서라는 뜻으로 가방이라는 명사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一个想送给需要的人. 하나를 필요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这个包放不了太多的东西. 예, 放不了 가능보의 부정입니다. 넣을 수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 가방은 너무 많은 물건을 담을 수는 없어요. 能放两三本书. 두세 권의 책 정도를 담을 수 있다는 거죠. 这个包买了2年了. 이 가방은 산지 2년이 되었습니다. 但是我没怎么用过. 근데 제가 별로 사용은 하지 않았어요. 所以包好像新的一样. 그래서 가방이 好像什么什么一样이죠. 마치 뭐뭐 같다라는 뜻입니다. 새것 같아요. 想要这个包的人请留言. 이 가방을 원하시는 분은 留言, 메모를 남겨주세요. 자, 그랬더니 댓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는지 보죠. 我要给我妹妹. 저는 여동생에게, 제 여동생에게 주고 싶어요. 我现在的包坏了. 上班要用这个包. 上班하면

출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쓰는 가방이 화해라 망가졌대요. 그래서 출근할 때이 가방을 쓰고 싶어요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이 가방을 필요한 사람하고 나눔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필요한 사람들이 댓글을 남겨둔 그런 상황이네요. 1번. 가방은 너무 오래돼서 상태가 좋지 않다. 너무 오래되진 않았죠. 지금 요 밑에 보시면 사용은 2년 동안을 했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새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팡은 지금 쓰는 가방이 망가졌다고 했대요. 그럼 팡이 한 말을 봐야겠죠. 我现在的包坏了. 제가 쓰는 가방이 망가졌어요.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가볼게요. 가방을 산지 2년이 넘었고 매일 사용했다. 자, 2년이 된건 맞아요. 저거 바오 말레량이에러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용을 별로 안 해서 새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매일 사용했다라는 뒷문장이 틀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투즈는 친구에게 이 가방을 주고 싶다고 했다. 친구가 아니라 원메이메이. 메이메이는 여동생이죠. 여동생에게 주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번 한번 가볼게요. 가방은 책과 많은 물건을 담을 수 있을 만큼 크다. 자, 여기서 빵 볼리아오 타에 또어 똥시. 너무 많은 물건을 담을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두세 권 정도 담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5번도 아닌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20번의 정답. 예, 아까 전에 봤던 여기 2번. 팡은 지금 쓰는 가방이 망가졌다고 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볼수 있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유형도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유형의 글을 해석하고 이해하시는데,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21번. 역시 또 다양한 글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광고 글이 나왔거든요. 사실 우리가 중국어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광고 글까지 해석을 하긴 사실 어려워요. 실제 중국 TV나 이런 걸, 뭐 그런 걸 보더라도 내용을 해석하긴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수능 중국어 수준에 맞게 잘 편집된 문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하시면서 전체 내용 파악하시는 걸 계속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慢慢来也很好.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你是不是有时候觉得很累? 때로는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느끼진 않나요? 每天有很多事情. 매일 아주 많은 일이 있죠. 但总是做不完. 근데 항상 다 해내지는 못해요. 心里很乱. 예, 마음이 되게 복잡하고 어지러워서 예, 不知道怎么办,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这本书想告诉你, 이 책은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 慢一点, 예, 没关系. 좀 느려도 괜찮다고. 아마 지금 이 광고하는 광고글이 책 내용을 광고하는 거였네요. 生活不是比赛, 생활은 경기가 아니래요. 시합이 아닙니다. 我们可以休息一下再出发. 우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不管你是学生、上班的人，还是正在找方向的人. 자, 不管 A 还是 B인 거네요. 不管은 뭐뭐에 상관없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학생이든 그리고 출근하는 사람이든지에 출근하는 사람이든 혹은 지금 방향을 찾고 있는 사람이든지에 관계없이 这本书都会给累了的你一点温暖. 이 책은 피곤한 당신에게 따뜻함을 줄 겁니다. 陪你一起找到自己的路. 같이 그리고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줄 거고요. 你现在来书店看看吧. 서점에 오셔서 같이 봅시다. 看看吧. 보세요라는 뜻이죠.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인가요? 아니죠. 지금 너무 빠르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피곤한 사람들에게 좀 천천히 가도 된다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광고글이었습니다. 책을 소개하는 거고요. 천천히 가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자, 우리가 찾는 답은 2번이네요. 3번.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중심으로 쓰여 있다.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3번은 말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아닙니다. 4번. 진로가 정해진 사람들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책이다. 예, 학생들을 위한 책이다. 아니죠. 그리고 방향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이기도 하죠. 그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피곤할 땐 책을 들고 여행을 떠나는 게 좋다고 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이 전체적으로 긴 글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글이에요. 이런 글을 잘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쭉 한번 다시 읽으시면서 한 문장 한 문장씩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광고글까지 같이 봤어요. 다음 문제는 문화 문제예요. 22번부터 26번까지가 문화 문제라고 했죠. 항상 이렇게 다섯 문제가 문화 문제로 나오는데요. 지금 22번에서 보이는 것처럼 점점 뒤로 갈수록 내용도 많아지고 길어지고 한자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22번, 26번쯤 왔을 때는 굉장히 피로도 높아진 상태고 또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 이거 잘못풀것 같아라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문화 문제는 다른 어떤 구간보다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다양한 고유명사들이 등장할 뿐이지 그 고유명사들을 다 일일이 해석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모르는 한자가 많이 나와서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지 정말로 모르는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을 그냥 A라고 치환해놓고 푸셔도 무방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겁먹지 말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화 문제도 또 다른 독해 문제의 일환이니까 독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은 유형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22번부터 26번까지 꼭다 맞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틀리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연습하면 분명히 다 맞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자이엔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역시 틀린 것 찾는 문항입니다. 바이지아이엔이라는 것은 중국의 전통 활동이래요. 자, 보시면 바이지아이엔이라는 단어도 모르겠어요. 지금 처음 보는 거야. 그래서 겁먹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 문화 문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에는 맨 처음에 먼저 한국어 지문이 있으면 한국어 지문 역시 똑같이 독해 문제랑 똑같아요. 먼저 보고 가는 게 좋아요. 전체적인 소재가 뭔지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소재를 알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나오는 예, 지금 주석도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먼저 선지를 한번 좀 볼게요. 왜냐면 바이지아이엔이라는 게첫 번째 단어로 나와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1번부터 선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중국 여러 지역에서 열리는 전통 행사다. 집안에 탁자를 놓고 다양한 음식을 먹는다. 뭔가 연회할 때그 연자인 것 같고 전통 행사 그리고 노래나 춤, 공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람들은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행사로 인해서 사람들은 좋은 친구가 될수 있다. 이렇게 뭔가 연회나 잔치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어떤 내용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한국어를 보시면서 먼저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챙겨주시는 게 필요하다. 자, 바이지아이엔은 뭔가요? 중국의 전통 활동이래요. 특히 이 문화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전통, 전통이란 단어고요. 그리고 전통, 중국은 워낙 역사가 길고 문화가 유구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소재가 등장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전통이란 단어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기본 어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바이지아이엔은 중국의 전통 활동이다. 桌子, 放在路边. 자, 桌子가 갑자기 나왔어요. 桌子는 무슨 뜻이었죠? 책상이란 뜻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탁자, 책상, 요게 키워드가 일치하네라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한국어 읽었을 때 책상, 탁자 있었는데? 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탁자는 放在路边, 어디에 둔대요? 예, 길가에 둔답니다. 근데 바로 지금 틀린 거 보이죠? 집안에 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집안이 아니라 방자이루비엔이었습니다. 길가에 두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벌써 답을 찾았습니다. 사실은 2번이 정답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집안에 탁자를 놓고 아니죠. 길가에 탁자를 놓고 每家做一个菜. 모든 집이 한 가지 요리를 해서 大家一起吃. 함께 먹는데요. 그래서 非常热闹. 아주 떠들썩합니다. 시끌벅적합니다. 다양한 음식을 먹는 건 맞는데 집안에 놓는 게 아니라 길가에 놓는 거다. 자, 길가에다가 음식을 놓고 이렇게 막 먹으면 굉장히 축제 분위기가 나겠죠. 예,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人们 一边吃一边说话，一边 중요했죠? 동시 동작이었어요. 앞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사람들은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대요. 可以成为好朋友, 좋은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자, 4번에서 익숙한 내용이 바로 해석이 되네요.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래서 이 행사로 인해서 좋은 친구가 될수 있다. 5번까지 맞는 문장이라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한국어를 먼저 보는 것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바로 아시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봤을 때 요게 해석이 바로바로 된다. 中国很多地方有百家宴. 중국에 아주 많은 곳에 발자옌이 있는데요. 어떤 지역에 있는지 예시가 나옵니다. 비루라는 단어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게 있어요 라고 말할 때 비루라고 표현을 써요. 河南, 江西, 福建和 云南. 다 모르는 단어니까 어떡하죠, 선생님? 할수 있는데 아니라고요. 자, 고유명사는 그 고유명사대로 두면 된다. 이건 장소예요. 중국의 성의 이름입니다. 河南, 江西, 福建, 云南 같은 곳들에 다 각각 지방에 발자인이 있다는 거죠. 有的地方还有唱歌、跳舞等表演. 어떤 지방에는 노래 부르는 거나 춤추는 것 같은 공연도 있대요. 그래서 모두 大家都能玩得很开心, 아주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문장인 거알수 있네요. 어떤 지역에서는 노래, 춤 등의 공연을 한다. 이거 마지막 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23번으로 가볼게요. 23번은 지역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출제 유형입니다. 타이비엔이라는 중국의 다양한 도시들 중에서 타이비엔이란 지역이 나왔고요. 그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 특징을 소개하는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지역은 어느 성에 위치해 있고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인구가 얼마인지, 혹은 그 지역의 주요 명승고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유명한 음식은 뭐가 있는지, 혹시 특별한 관광지나 유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런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문장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시면서 23번 문제 푸는 방법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타이완은 중국 산시省의 省회. 예, 타이완은 중국 산시省의 省회. 예, 省회는 그 도청 소재지죠. 성도라고 말하는데요. 도청 소재지를 省회라고 합니다. 중국 산시省의 도청 소재지다. 这个城市有很长的历史. 자,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문장이에요. 이 도시는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도시 중에 긴 역사가 아닌 도시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에나 이 문장을 쓸수 있겠죠. 现在是一个发展中的现代城市. 지금은 발전 중인 현대 도시입니다. 아닌 곳이 있을까요? 다 똑같죠. 어느 도시에 넣어도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来太原可以看到老房子. 타이비엔에 오시면 오래된 집을 보실 수가 있고, 还可以看到城市的新样子. 도시의 새로운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太原有名的地方很多. 자, 요 문장도 도시만 바꿔서 다른 문장으로 가능하겠죠? 유명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 비루 또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비루, 문화 문제에서 아주 자주 나옵니다. 双塔寺, 晋祠 등. 네, 이런 双塔寺나 이런 절이나 진츠 같은 곳들도 있습니다. 双塔寺有两座高高的塔. 예, 이 双塔寺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아주 높디 높은 탑이 있대요. 是太原有名的地方之一. 타이비엔의 유명한 곳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또 문화 문제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뭐뭐뭐之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 중 하나다란 뜻이에요. 아주 많은 곳이 있는데 그것들 중 하나다라고 표현할 때 요밍더디방之一, 그중 하나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除了双塔寺还有晋祠等有名的景点. 예, 除了 이거 말고 또 있다라는 뜻이죠. 双塔寺 말고도 진츠 같은 유명한 景点 명소들이 있습니다. 人们可以在那了解太原的文化和故事. 그곳에서 사람들은 타이비엔의 문화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시 다른 도시에서도 쓸수 있는 문장이에요. 这里的风景很美，景点也很多，来玩的人也不少. 이곳의 풍경은 아름답고요. 그리고 景点 명소도 아주 많고요. 놀러 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비엔在哪里? 타이비엔은 어디 있습니까? 위치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中国山西省 山西省에 있는 거죠. 대답을 찾을 수 있고요. 타이완의人口有多少? 자, 人口라는 단어 중요해요. 문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인구죠. 네, 타이완의 인구는 얼마입니까? 인구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네요.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타이완有哪些有名的地方? 타이완에는 어떠한 유명한 곳들이 있습니까?
유명한 명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 타이완은 一个什么样的城市? 타이완은 어떠한 도시입니까? 사실 이건 추상적이긴 하지만 뭐 다양한 거다 많이 얘기할 수 있겠죠. 과거 역사가 길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현대 도시다. 이런 것도 다 맞는 답이 되겠네요. 5번, 人们来泰面可以看到什么? 타이완에 오면 어떤 것들을 볼수 있습니까? 각종 다양한 명소들 소개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아까 확인했고요. 23번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24번으로 가볼게요. 자, 오늘 소개하는 이런 문화 내용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아까 도시 소개 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인물 소개가 또 나올 겁니다. 중국에도 역사가 역시 오래되다 보니까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걸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화 문제가 항상 출제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중국의 유명한 화가인 지발실에 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인물도 단순히 계속 나오는 문장, 왜 유명한지,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떠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것들이 항상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많이 보시면서 문장 자체를 익숙하게 해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발실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齐白石是中国有名的画家。 齐白石은 중국의 유명한 화가고 湖南人, 湖南 사람이래요. 他小时候学木工, 그는 어렸을 때 목공을 배워서 后来开始学习画画, 그 후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대요. 자, 어렸을 때 먼저 목공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림을 배운 거죠. 자, 이런 순서는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목공 먼저 1번, 그 다음에 그림 2번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문제 풀때 좋겠죠. 他最喜欢画虾、鱼、花、鸟等等. 그가 그리기 가장 좋아한 것은 새우, 그리고 물고기, 꽃, 그다음 새 등등이 있었습니다. 他的画很特别. 그의 그림은 아주 특별했고요. 很多人都喜欢他的画.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좋아했대요. 齐白石觉得画画要有自己的想法. 齐白石는 그림을 그리는 데는 자신만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대요. 后来他在大学教画画. 후에 그는 대학에서 그림을 가르칩니다. 他对中国画的发展有很大的帮助. 그는 중국의 그림 발전에 아주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이런 문장들도 얼마든지 다른 데또 활용할 수 있는 문장이 되겠죠. 꽃, 물고기, 새우 등을 그리는 걸 좋아했다. A번 맞고요. 그림을 배우다가 나중에 목공 배운 거 아니에요. 순서 중요하다고 했어요. 목공 먼저 배우고 그림 배웠어요. 그림을 그릴 때는 자신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요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D번. 나중에 그는 여러 미술 선생님들에게 중국화를 배웠다? 아니죠. 그래서 네, 정답은 A와 C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번이고요. 네, 이제는 요리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꼬바탕에 관한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锅巴汤是中国的小吃，也，예, 锅巴汤이라는 것은 중국의 간식이래요. 用米做的锅巴加上糖炒一炒就做好了. 쌀을 사용해서 만든 누룽지에 설탕을 더해서 그리고 한번 볶는 거죠. 그러면 다 완성이 된대요. 做好的锅巴汤是黄色的. 다잘 만들어진 꼬바탕은 노란 색깔이고요. 看起来非常好吃, 보기에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吃起来很甜, 먹기에도 아주 맛있고 也很香, 달콤하고 그리고 맛있죠. 脆脆다, 그리고 바삭바삭하고요. 老人和小孩子都喜欢吃, 어른들이나 아이들 모두 다 남녀노소 먹기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꼬바탕에 대한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걸 찾아볼까요? 먼저 맛. 나와 있죠? 달콤하고, 뭐, 그리고, 好吃, 很香, 脆脆的, 이런 거다 마시고요. 유래가 있었나요? 이 음식의 유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식감은 脆脆다 하고, 바삭바삭하다라고 나왔고요. 색깔도 黄色的, 노란 색깔이라고 나왔고, 조리법도, 뭐뭐뭐를 사용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조리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유래가 되겠네요. 자,
26번 경극입니다. 찡쥐 경극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자, 역시 한국어가 먼저 나와 있으면 한국어 눈으로 쭉 한번 읽고 가는 겁니다. 우리 경극은 어느 정도 좀 뭔지 이해하고 있잖아요. 중국의 전통 공연 예술이다. 너무 당연하게 맞을 것 같고요. 색을 통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다. 근데 색깔이라는 표현을 옌서라는 걸 떠올리셔야 되고 그 색깔이 나오면 위에서 주목해서 봐야겠죠. 얼굴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할 수 있다. 네, 얼굴이란 단어도 눈여겨봐야 되고요. 색상이 다양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른다. 이런 것도 색깔, 무대 뭐 이런 단어들을 키워드로 보시고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京剧是中国的传统表演艺术. 네, 京剧, 경극은 중국의 전통 공연 예술입니다. 人们表演的时候在脸上画上红黑蓝等颜色. 자, 다양한 색깔 나왔어요. 주목해야죠. 이 해석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공연할 때 얼굴에 그린대요. 빨간색, 검은색, 그리고 파란색 등의 색깔을 칠합니다. 这些颜色表示人物的性格. 이 색깔들은 表示 나타내는 거죠. 예, 사람들의 성격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一看就知道各个人物是什么样的人. 이지옥 용법입니다. 뭐 하자마자 뭐 하다라는 뜻이죠. 보기만 하면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인물이 착한 인물인지 아니면 그 뭐 어떤 나쁜 인물인지라는 것들도 한눈에 색깔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A번 중국의 전통 공연 예술이다 맞고요. 그리고 책을 통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게 계속 이 글의 전체적인 맥락의 주제였습니다. 얼굴에는 한 가지 색상만 칠할 수 있다? 아니죠. 여러 가지 색깔들을 칠할 수 있었고 색상이 다양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른다도 위에 나온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이 A, B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 문제 전체 풀어봤어요. 예, 문화 문제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나올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이미 나온 것도 많고요. 하지만 이 중국 전통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경극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아, A번과 B번이 이 글의 중심 주제가 되겠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를 다 내용을 외워서 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중국 문화의 기초적인 내용도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봐둔다면 조금 더 남들보다 빠르게 풀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모르더라도 독해로 다 풀 수 있다는 거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요. 자, 이제는 27번부터 30번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부터 30번까지는 어법 문항이에요. 어법 문항들은 난이도가 높아서 항상 변별이 되는 문항이기도 하거든요. 27번 문항에서는 항상 어순배열 문제가 나오는데 이 어순배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놓치지 말고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 낱말 카드로 완성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네, 배열 문제입니다. 你昨天上课, 너 어제 수업을 어떻게 했어? 라는 뜻인 거네요. 자, 매이 아니다. 怎么 어떻게 来 오다죠. 왜 안 왔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怎么에 어떻게 라는 뜻도 있지만 어째서 라는 의미도 있죠. 그 두 가지 의미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你昨天 怎么 어째서 안 왔어니까 没来가 되겠죠. 怎么 没来. 그래서 BAC가 정답이네요. 너 어제 어째서 수업에 안 온 거야? 라고 묻고 있는 문장이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네,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28번으로 가볼까요? 네, 28번도 이렇게 어법 문제가 항상 28, 29, 30은 옳고 그른 거를 찾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한 가지 포인트만 묻는다고 했었죠. 어떤 어법 포인트를 묻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자, 28번을 보면 사실은 바로 막 드러나진 않아요. 뭘 묻고 있는지. 여러 가지가 막 같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부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我妹妹一般不吃早饭. 우리 여동생은 일반적으로 不吃早饭,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小王非常愿意参加比赛, 네, 非常 대단히 라는 뜻이죠. 근데 이 위엔이도 동사이긴 하지만 일부 조동사들을 이렇게 非常이라는 정도 부사가 꾸며줄 수 있어요.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뭐 회나 위엔이 뭐 이런 아이들은 헌회, 헌위엔이 뭐 이런 게 된다는 거죠. 小王은 경기에 참가하기를 대단히 바랍니다. 3번. 这几年一直我没有跟他联系. 요 몇 년간 나는
선생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맞는 문장으로 읽어버렸네요. 一直我没有跟他联系, 계속 我 그와 연락을 하지 못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我의 위치랑 一直의 위치를 좀 볼게요. 요몇년 동안 나는 계속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사오는 기분

기본적으로 주어와 그리고 수러 사이에 위치합니다. 부사의 위치는 여기예요. 그래서 이 위치를 잘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거든요. 여기서는 워가 그리고 주어고 메이오건 다 联系 그와 연락을 안 했다는 것이 뒷 문장이니까 이워 주어 뒤에 이즈리 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바르게 고치면 저지니엔我一直没有跟他联系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시간 저지니엔 같은 경우는 시간 명사여서 주어 앞뒤에 자연스럽게 올수 있지만 이즈 같은 경우는 부사어예요. 그래서 주어 뒤 수로 앞에만 위치한다. 고정되어 있다 위치가. 그래서 시간 명사인지 아니면 시간 부사인지 요거에 따라서 주어 앞뒤에도 올수 있고 그리고 주어 뒤 수로 앞에만 올수 있는 경우도 있다. 시간 부사일 때는 이렇게 주어 뒤 수로 앞에만 위치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这几年我一直没有跟他联系 이렇게 바꿔 써주는 게 맞겠죠. 又到星期一了. 또 일요일이 왔다. 그래서 원래 원래 요는 과거의 사실의 반복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이게 왔다라는 것으로 쓰일 때는 요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요의 약간 예외 용법이에요. 又该去上班了. 또그 출근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我刚从大学毕业就找到工作了. 내가 막 대학을 졸업해서 그리고 일을 찾았다라는 뜻이니까요. 여기서도 맞는 문장이 되겠죠. 깡이라는 부사어가 역시 잘 나와 있죠. 막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아까 이 3번 주어 뒤 수로 앞에 부사가 위치해야 된다라는 거. 시간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묻는 기본적인 문제였는데 좀 헷갈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더꼭 정리하시고요. 29번 가보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여기서는 또뭘 묻고 있는 건가? 한번 볼게요. 我以前很喜欢他了. 나는 이전에 그를 아주 좋아했다. 我睡了3个小时觉. 나는 3시간 동안 잠을 잤다. 我去年经常去旅游了. 나는 작년에 자주 여행을 갔다. 他昨天让我喝了一瓶牛奶. 그가 어제 나에게 우유를 한병 먹으라고 했다. 자, 여기서 보면 다 러가 있는 문장이네요. 이 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러는 여러 가지 동사 뒤에 사용될 때 완료의 러로 쓰였어요. 그래서 동작의 완성이나 실현, 완료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습관적이나 반복적인 동작을 설명할 때는 러를 안 붙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습관적인지 반복적인지 알수 있는가? 常常, 뭐, 每天 이런 부사들로 알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걔는 쓰지 않는다. 그리고 정반 의문문 형식은 동사, 러, 목적어, 메이어의 형태를 쓸수 있었다. 그리고 문장 끝에 사용되는 러는 변화의 러였죠. 下雨了, 天冷了 이런 것들요. 새로운 상황의 출현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러원, 러투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완료의 러와 그리고 변화의 러두 가지의 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다시 와볼까요? 我以前很喜欢他了. 자, 여기서 喜欢은 심리동사예요. 좋아하다라는 심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러를, 심리는 지속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완료가 됐다라는 것을 끝을 맺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과거 시점을 나타낸다면 이 지엔이라는 시간 부사를 통해서 과거 시점을 나타내지 굳이 러를 쓰지는 않는다. 자, B. 나는 3시간 동안 잤다. 睡觉. 예, 잠자다라는 거니까 이 사이에 넣어서 동사 뒤에 러를 붙였습니다. 예, 이합동사죠. 그래서 이합동사 첫 번째 동사 뒤에다가 러를 붙인다. See, 我去年经常去旅游了. 나는 작년에 자주 여행을 갔다. 자주라는 经常이라는 부사 있어요. 이게 자주 사용되는 것에는 러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습관적인 사실에 러를 안 붙인다. 역시 아니고요. 자, 그리고 D 볼게요. 他昨天让我喝了. 어제 이렇게 했다라는 완료의 의미로 러를 붙여줬죠. 맞죠? 그래서 A와 C가 틀렸고 B와 D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아는 것 찾아야 되네요. A, B, C, D, E 나온 문장입니다. 我以前不太喜欢运动. 나는 예전에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친구가 자주 나랑 함께 농구를 하자고 찾아왔대요. 一开始的时候, 막 시작했을 때는 나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自己都觉得没意思, 재미가 없다고 느꼈었는데요. 근데 내가 매주 친구와 함께 두번 농구를 했더니,

0: 이상한 거 보이죠? 량츠 라는 동량보어 용법. 자, 동량보어는 이렇게 목적어 앞에 써줘야 되죠. 다 량츠 란치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건데 위치가 좀 잘못됐습니다. 우선 해석 쭉 해볼게요. 샤오쉐이핑만만더티가올라 수준이 점점 올라갔대요. 그리고 게다가 건강해지는 것도 신체도 더 건강해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现在我真的离不开篮球了. 离不开 하면 뗄래야 뗄수 없다. 떨어질 수 없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나는 농구와 정말 뗄래야 뗄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인데요. 우리 이 동양보의 목적어의 위치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되면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동양보어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 거죠. 다 란치오잖아요. 그래서 다 량츠 란치오의 형태로 와줘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항상 고정된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타 그냥 일반 대명사도 그렇고요. 인칭 대명사도 그렇고 장소 대명사도 마찬가지로 its 앞에 동양보어 앞에 항상 목적어가 와줘야 됐죠. 그래서 주로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가 근데 오늘은 지금 일반 명사인 경우를 물어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인명, 지명일 경우에는 둘다쓸수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동양보어를 제대로 어순을 써주면 다, 량, 츠, 란, 치오 해서 C가 아닌 게 되겠죠. 자, 우리 동양보어가 나온 김에 선생님이 기출문제 중에 동양보어 문제를 하나 더 가지고 와봤어요. 님은 장창 찌엠미엠마 널 자주 만나니? 최근에 우리가 모두 바빠서 우리는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어.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찌엔미엔 만나다고요? 이츠가 한 번이고 뭐뭐 한 적이 있다인 거죠. 그래서 한 번이라는 동양보어의 위치 찌엔 그리고 그 동사 뒤에 꼬 붙여야 되니까 찌엔 꼬 이츠미엔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ADCP 예, 정답은 C번이 되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동양보어의 위치 하나 더 추가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선생님이 오늘 더 소개해드릴 건데요. 치발실, 아까 앞에서 문화 문제로 이 중국의 치발실에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그 치발실의 그림에 대한 문제가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를 함께 한번 보충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그림을 보시죠. 这条鱼画的真生动. 자, 이 물고기가 참 생동감 있죠? 이것은 중국의 유명한 화가 齐白石 화다. 齐白石이 그린 그림입니다. 他除了与海画过花、鸟、马、山等，그는 물고기 말고도 꽃, 그리고 새, 말, 산 등을 그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뭐를 이 치발실의 그림을 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위가 나왔잖아요. 이 위가 아주 생동감 있죠?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 물고기가 나온 그림을 찾아야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치발실에 해당하는 그림을 찾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문화 문제로 이렇게 치발실의 생애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는가 하면 이 그림을 묘사하는 걸 통해서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그림을 찾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소재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보충 문항까지 같이 풀어봤어요. 우리 문화 문제에서 그리고 또뭐 다이어에서 계속해서 선생님이 보충 문항들을 소개할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방식을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도 함께 학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끝나자마자 바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은 또 3회 실전 모의고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짜이찌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2: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수능완성 러시아어의 박주윤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자, 오늘은 수능완성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능 실전 문제 2회의 뒷부분을 풀어볼 시간이라서요. 의사소통 대부분의 문항과 문법

네 문항을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1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세요 라고 했더니 B가 Добрый вечер. 자, 이거는 저녁에 건네는 인사죠. 러시아어도 영어처럼 굿모닝, 굿애프터눈처럼 시간에 따른 인사가 있습니다. 아침 인사는 아침이 중성 명사니까 Доброе утро 하면 되고요. 점심 인사는 지엔이 남성 명사라서 Добрый день. 저녁 인사는 얘가 역시 남성 명사로 Добрый вече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기 전에 하는 인사는 뭘까요? 잘 자, 안녕히 보세요. Спокойной ноч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고 뭐라고 질문을 했더니 A가 하는 말이 나, 네, садитесь 앉으세요. Пожалуйста, please, вот меню 여기에 메뉴가 있습니다. 식당인 것 같습니다. 자, 1번이 Кого ты любишь?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 의문사 кто 역시 격변화하는데요. 생격부터 한번 볼게요. 까보. 자, 격변화 속에서 등장하는 개는 배발음 나니까 이렇게 읽고요. 역격은 까무. 자, 다시 까보가 대격이 되고요. 교격은 깸. 전치격은 꼼 됩니다. 그래서 뭐뭐와 함께 스랑 결합하면 스키엠 하면 누구와 함께 아는 뭐뭐에 관하여서 아꼼 하면 누구에 관하여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 좋아하다 동사가 대격을 지배하니까 저렇게 격변화가 된 겁니다. 이번 모시나 왕 빠모치 빠모치 하면은 헬프라는 말이거든요. 돕다 라는 건데 불활유상이 있고 완료상 동사가 있습니다. 불활유상 동사는 빠마가츠고요. 저기 나온 아이가 완료상 빠모치예요. 중요한 것은 얘네 다음에 반드시 역격이 온다는 것. 역격 지배 동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아이랑 닮은 아이가 있어서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 아이는 불활유상이 모치고요. 완료상이 스모치예요. 어머, 정말 선생님 말대로 얘가 계속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얘 빼고는.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쓴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 할 수 있다. can에 해당하는 겁니다. can. can에 해당하는 거고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이 오겠죠. 그래서 동사 변화를 할 때는 가장 이제 뿌리가 되는 이 부분을 동사 변화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다른 걸 똑같이 적용시키면 되는데 야 하면 마구 디 모시쉬 온 아나 모시 그 다음 무이 모심 이리로 갈게요. 무이 모시쉬 아니 모구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여기에다가 수만 붙여주면 되고요. 여기에다는 바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헬프, 얘는 캔, 그리고 각각의 동사 변화는 얘만 그냥 일식 동사 변화 해주고 나머지는 이거에 근거해서 앞에 얘를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돕다의 완료상 동사라서요. 제가 역격을 지배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앞에 오는 아이가 역격이 됐습니다. V의 역격인 마음이 왔죠. 당신을 도와도 될까요? 라고 말한 거고요. 3번, 아까도 한번 나왔는데 에터미에스터 이 자리가 이 장소가 스바보나 자유로운가요? 이 자리 비어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4번 까까이 시보드냐 빠고다 오늘 날씨가 어떤가요? 5번 모션 자카제츠 노멜 자카제츠 예약하다 주문하다라는 말이고요. 노멜은 번호죠 넘버. 근데 어떤 이제 그 숙박업소에서는 이렇게 몇 호 할 때 호텔 같은데 201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넘버가 호실을 말하는 거니까 객실을 예약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스토랑이 있는 부분이라서 가장 장소와 어울리는 말은 3번 이 자리 비어있나요? 네, 앉으세요. 여기 메뉴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아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미니아 발릿 어디어디 갈라바이 고르라 갈라바는 머리고 고릴라는 목입니다. 머리하고 목이 아파 라고 했더니 배가 뭐라고 말을 했고요. 질문을 던졌고요. 얘가 위쏘게 하면은 높은인데 여성형으로 됐고 이게 붙어서 높지 않아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메가 모셔 브이츠 아마도 우리가 아까 그 이번 수능에서 나왔던 모의수능에서 나왔던 나 위에르나에 그 다음 문예가 쉐츠사 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디프라스토지시아 너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아. 지비엔 나드크브라추 정말 많이 쓰는 충고 표현이

깍지 빠지와이시 똑같은 의미고요. 3번 빠치무 이유죠. 왜 너는 지금 집에 있어? 4번 어떻게 너는 스스로를 느끼고 있니? 너 컨디션이 어떠니? 5번 가까야우 집에 찜페라뚜라. 이게 온도 열이잖아요. 그래서 너열 있어? 라는 말이어서 이 대답과 가장 어울리는 것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까치야 스라스비. 까짜야 안녕 하고 이제 뭐라고 말했더니 까짜가 Здравствуй, Соня. 안녕, Соня. Да. Меня долго не было в городе. 도시에 오랫동안 없었어. 없었어. 어떤 거죠? 존재 부정 생격의 과거 시제. 그리고 없는 것은 생격. 누가 없었죠? 내가 없었으니까 야의 생격 미냐. 나 도시에 오랫동안 없었어. 이아이즈라 내가 다녀왔어. 크 플러스 역격 사람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 빠따무슈더. 왜냐하면 할머니가 아프시거든. 자, 발노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아픈이라는 말이고요. 요거의 남성 단어미 형태가 울린이고요. 여성 단어미 형태가 발라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거. 만약 주어가 복수면은 발리 되겠죠. 주어가 아나라서 이렇게 됐고요. 형용사 단어미 형태는 스스로 혼자 힘으로 과거 시제를 만들 수가 없는 아이라서 브이치 동사의 과거 시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셨거든. 브라우다, 정말이야. 아깍 아나. 그러면은 어떻게 스스로를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러니까 할머니 지금 몸 상태는 어떠신 거야? 이미 좋아지셨어. 고마워.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말라지엣. 칭찬의 표현이죠. 2번, 무니에빠라, 플러스, 쿠다. 많이 오죠. 무니에빠라다, 모이. 나 집에 가야 될 시간이야. 뭐, 이렇게 해서. 그때 의미상에도 역격이 와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랑 어울리지가 않고요. 다 스트레치, 다 플러스 생격. 원래는 아르구나 여성 명사인데 생격 의미가 바뀌었어요. 만날 때까지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만남이라서 헤어질 때 인사 되겠습니다. 4번, 나브노니 비질리스. 오랫동안 보지 못했구나 해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건넨 인사말인데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다바이 얘는 뭐뭐 하자라는 제안의 표현이고요. 이 다바이 다바이즈 다음에 불완료성 동사가 오면은 동사 원형을 써주고요. 완료성 동사가 오면은 무의 변화형을 써주거든요. 스나코미츠사 불완료상, 빠스나코미자 완료상이라서 얘는 완료상이니까 무의 변화 형태인 보시죠? 이미 왔죠? 이시동사. 나바이 빠스나코미시야. 서로 알고 지내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대화의 내용과 관련 있는 표지판으로 알맞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지스. 여기에서 무엇이나 가능한가요? 포토그래피라 베츠. 사진 찍는 게 가능한가요? 사진 촬영 가능해요? 그랬더니 메가 니엣. 아니요. 니지야.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져 있으니까 앞 안에 있는 흰색 그림 보면 되겠네요. 사진이 어디 있을까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20번. 글의 내용으로 보아 사샤는 누구일까요? 안경을 쓴 친구, 안쓴 친구, 치마를 입은 친구, 바지를 입은 친구, 머리가 길고 짧고 여러 가지 특징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타마야 시스라 사샤. 이 사람이 나의 여자 형제 사샤이다. 아나 도브라지오슈카. 그녀는 착한 아가씨다. 여기까지는 뭐 관계나 아니면은 뭐 성격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 외모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서 전혀 힌트가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정보가 쭉 나열이 됩니다. 우니요 그녀에게 딜리니에 긴 그리고 쇼르니에 검은 몰러시 머리카락이 있다. 그러면 짧은 머리는 지워볼게요. 2번이랑 5번 중에 남았는데. 바지 치마가 결정적인 차이고 안경도 있네요. 아나, 자, 부 플러스 전치격인데 육가 이게 치마라는 말이거든요. 치마인데 치마가 지금 부 플러스 전치격으로 에워 싸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녀는 치마를 입고 있다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또뭘 입고 있냐면 또 전치격이에요. 원래는 미엘라야 블루스칸데 얘 전치사 부 때문에 전치격이 됐습니다. 하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시다치키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뭐뭐를 착용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이동동사 중에 물건을 가지고 가다의 부정태 동사인 나시

시치 동사 얘를 쓰면 돼요. 안경도 되고요. 나 시치 플러스 대격. 근데 저는 하지치 쓰고 싶은데요. 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슈노모슈노 당연히 가능합니다. 걸어 다니는데 하지치 두 플러스 전치격으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뭐를? 그 의복을. 그리고 간단하게 선생님 저는 동사 쓰기 싫고요. 가장 간단하게 쓰는 방법 알려주실래요? 자, 그러면 이 동사를 생략하고 얘만 이렇게 쓰면 돼요. 이 밑줄 그은 이 물결 친 부분이 바로 여기죠. 부 플러스 전치격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자, 2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제답으로이 실례지만 우바시에스티 슈로날 끼노 끼노라는 잡지가 있나요? 우리가 뭐 서점이나 아니면은 뭐 기념품샵에 가서 여기에 그게 있나요? 당신에게 그게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이 표현을 쓰죠. 그랬더니 내가 나 예스 네 있습니다. 못봐셔옵시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더니 500루블이라고 답하고 있어요. 가격을 물어봤겠죠? 1번 슈토노거바 뭐 새로운 일 있나요? 라는 말이고요. 2번 가코에터 슈나 이것은 어떤 잡지입니까? 3번 스콜카에터 스토이 자 얘는 가치가 있다는 말이어서 이것은 얼만큼의 가치가 있나요? 즉 얼마입니까? 라고 가격을 묻는 표현입니다.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스콜카 스미니아 혹은 스콜카 이야 밤 노션 노션 뭐뭐 해야 된다 강한 의미고 뒤에 지불하단 말이 생략돼서 제가 당신에게 얼만큼을 지불해야 하나요? 라는 말로 가격을 묻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4번 저기에서 신문을 파나요? 라는 말이고요. 5번 왜 당신은 사길 원하십니까?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원하다 동사 하찌지 동사 변화에서 왼쪽 온 야띠 온하나는 일식 동사 변화 무이위 아니는 이식 동사 변화라서 어떻게 되죠? 야츠 띠호치시 온하나 호칠 무이하찌 위하찌제 아니하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어가 위이기 때문에 하찌제가 왔습니다. 다음에 동사 원형 왔고요. 그래서 어울리는 것은 가격을 답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묻는 질문 3번 되겠습니다. 22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드라스비치 안녕하세요. 질문. 드라스비치 안녕하세요. 문예 노슈나 로바슈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와이셔츠가. 자, 뭐뭐가 필요하다. 할 때 이 여기에 해당하는 명사가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중성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죠. 그럴 때 요 말이 뒤에 오는 것의 성수에 따라서 바뀝니다. 남성일 때는 노션, 여성일 때는 아로 바뀌고요. 중성일 때는 오로 바뀌고요. 복수일 때는 의로 바뀝니다. 그런데 앞에 의미상의 조 엮여오는 것은 불변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는 루바슈가가 필요하니까 여성이라서 노슈나가 왔죠. 만일 말쇼이 스톨 큰 책상이 필요하다 했으면 스톨은 남성이니까 노션이 왔겠죠. 와이셔츠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7호요 라고 자기 치수를 말했습니다. 바스마트리 이제 보세요 한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했습니다. 이아바지무 이아바지무 자 동사 원형은 뭘까요? 우지아치 우지아치는 여러분 영어의 테이크처럼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정말 30번 이상 말씀드렸는데 선택하다 고르다 잡다 빌리다 다양한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동사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여러분이 동사 변화된 상태를 보면 얘가 이 아이랑 같은 아이야 라고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동사 변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이 바뀌어서요. 와지무 와지묘쉬 와지묘트 와지묘움 이렇게 바뀝니다. 얘는 완료상 동사고요. 쌍인 불완료상 동사는 뭐냐면 브라치예요. 브라치. 근데 이 아이도 동사 변화가 조금 독특해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아, 동사 원형을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미루, 미료슈, 미료트, 미룸 이렇게 됩니다. 요 앞에 어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좀 많이 변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는 선택하다, 고르다 그 말일 것 같아요. 얘는 뒤에 이제 루바슈가가 왔기 때문에 파란색의 라는 것이 이렇게 되잖아요. 시니
N-E-E 끄라트고에는 여성형이 야야가 됩니다. 그래서 야야로 끝나는 여성형 형용사 어미의 대격이 유유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겁니다. 파란색 제가 선택할게요. 나, 내, 밤, 당신에게 오치니지옷 매우 어울립니다. 파란색이 집에 담은 색깔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뭐가 어울린다, 이 원피스가 어울린다, 아니면 검정색이 어울린다 할 때 이동동사 중에 걸어가다 정태동사인 것의 오나나 형태 이걸 쓰죠. 당신에게 파란색이 어울리네요, 매우. 자, 맨 처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쳄 이야마구 밤뽀빠모치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저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문법이 많이 녹아 있거든요. 자, 어떤 것들을 선생님이 설명할 것 같아요? 먼저 처음에 빠모치 하면은 헬프죠. 얘는 역격을 지배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당신에게 도움을 주다. 그 다음에 마구는 모치죠. 할 수 있다. 캔, 야 마구, 나는 할 수 있다. 니 모쉬, 너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어가 야기 때문에 마구가 왔습니다. 챔은 뭘까요? 챔. 챔은 슈또의 무슨 격이냐면 조격입니다. 여러분, 조격의 기본 용법이 뭐죠? 도구, 수단이잖아요. 방법. 그래서 무엇, 슈또가 챔이 되면은 무엇으로, 이렇게 방법적인 의미를 가미해서 해석하시면 돼요. 수단의 의미, 무엇으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겠죠.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첫 번째 들어갈 말은 B고요. 두 번째로는 47호라고 했으니까 사이즈를 묻는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라스미에르가 눈에 보이네요. 이게 치수 사이즈잖아요. 가코이 우바스 라스미에르, 당신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래서 정답 두 번째는 A입니다. 47호입니다. 보세요. 자, 마지막에 우나스 루바슈키 라즈니흐 지비토프, 다양한 색깔의 루바슈키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 저는 파란색 할게요. 그래서 B, A, C가 있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저기에서 색이 나왔기 때문에 색과 관련된 효용사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색, 초르니. 그 다음에 흰색은 비엘리. 그 다음에 노란색, 졸띠. 빨간색, 그라스니. 녹색, 질요니. 이렇게 되죠. 그리고 색은 러시아로 지비트고요. 얘 복수형이 특이하게 강세 있는 아가 와서 지비따라고 됩니다. 이 아이랑 닮은 아이가 뭐냐면 꽃입니다. 꽃은요, 단수는 지비토크고요. 거의 여러분이 복수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비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 구별하셔요. 왜냐면 너무 닮아 있어서. 23번으로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뭐라고 질문을 했더니 B가 온 삐리보드 칙. 삐리보드 칙은 뭐죠, 여러분? 통역관이죠. 그는 통역사입니다. 온 라보오타에. 그는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여러분 전치사 부와 결합하는 장소명사입니다. 그러면 직업을 묻는 질문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1번, 슈도 온 젤라이트,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번, 그지에 온 슈비옷, 그는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3번, 그다 온 미슈잇, 그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자, 이게 달려가다. 비슈아치 동사라서 꾸다가 와야 돼요. 왜냐면 이동동사니까. 어디로, 어디에가 아니라 어디로 달려가고 있나요? 4번, 까크, 온, 라보다이. 그는 어떻게 일하고 있나요? 5번은 의문사 부분만 앞에만 좀 달라졌거든요. 4번이랑 어떤 차이냐면은 얘는 크또의 족격이 온 거죠. 크또의 족격 겜이 와서 겜, 온, 라보다이 됐습니다. 왜 족격이 왔냐면 이 일하다 동사 다음에 족격이 오면 얘를 직업을, 이 직업이란 명사가 오면 그 아이를 족격으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누구로 일하다,
Мой папа работает учителем. 나의 아버지는 의사로, 아, 선생님.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족격을 원하기 때문에 크또의 족격인 깨미 와서 그는 누구로 일하고 있나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겠죠? 자, 두 개 설명하고 24번으로 넘어갈게요. 직업을 묻는 질문은 가장 간단한 거는 요겁니다. 크또 플러스 인칭 대명사. 비교해서 크또에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요. 여기처럼 크또 V.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냥 러시아에 대한 부연 설명 이제 없이 이 단어의 의미로 설명 해석을 했을 때는 애매하죠.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과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뭘 대답해야 될지가 좀 모호한데 러시아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크또에다는 관계나 이름을 답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에타 마야 시스트라 이런 식으로 나의 뭐 시스터다. 에타 소냐 이 사람은 소냐다 이렇게 답하면 되고 크또 플러스 인칭 대명사는 바로 직업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걸 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크또 V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 크또 V 똑같이 쓰고 빠 전치사 빠입니다. 그 다음에 프라피시아 이게 직업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빠 플러스 역격이 뒤에 이제 와야 되기 때문에 빠 플러스 역격 요법 중에 하나인 뭐뭐로 보아 그러니까 준거 기준이죠. 뭐뭐에 따라 직업에 따라 봤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말이어서요. 여기를 역격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하로 끝나는 명사의 역격은 뭐죠? 이이죠. 그래서 또 V 바 프라피시 이것도 역시 직업을 묻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기 5번에는 겜 V 라보타이지로 바꿀 수가 있고요. 하나가 뭐냐면 자니마자 동사 아시죠? 자니마자 동사도 어디에 종사하다 전념하다 해서 족격을 지배한 동사죠. 무엇에 무슨 일에 종사하고 있냐 해서 무엇에 해당하는 슈도의 족격이 와서 쳄 쓰면 되겠죠. 쳄 V 자니마이티스 이렇게 서로 호환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비리보드칙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비리바지트 혹은 비리비스지 원래 바지지비스지 이동동사 중에 사람을 데리고 가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부정태고 이게 정태예요. 근데 그 앞에 이 접두사 비리가 붙으면 번역하다, 통역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저것이 통역사란 말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통역과 번역은 A라는 언어에서 B라는 언어로의 이동이죠. 그래서 A라는 언어에서 할 때 쓰 생격, B라는 언어로 할 때는 나 플러스 대격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서 러시아어로 어떻게 할까요? 스카레스카비지카 나 로스키직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설명 추가적으로 드렸고요.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깍디 두마시. 자, 두마치는 생각하다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춤. 인지 스위츠 아트 보이브라트. 너의 남자 형제가 무엇에 흥미를 느낀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족격 지배동사. 수능특강 19강이 여러분 전치사 총집합이고요. 수능특강 20강이 동사격 지배 총집합이어서 정말 꼼꼼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9강, 20강 내용을 잘 소화하면 러시아를 표현하는 격이 한 3단계는 올라간다 생각하는데 거기 족격 지배동사 중에 이런 아이들이 쭉 등장했거든요. 이 인지네사바조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뭐가 되다. 아까 장래희망 같은 거 표현할 때 이 동사 쓰죠. start. 얘 족격지배 동사고요. 뭐에 전념하다, 전공하다. 대학에서 뭐 전공하다 표현도 되고요. 자니마츠사 동사. 족격지배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하다. 사용하다. 여러분이 많이 안 쓰는 동사긴 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 좀 낯설어 하시는데 수능특강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 보험에 분명히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볼사바짜, 볼사바짜. 사전을 사용하면 슬라바리 주택 슬라바륨 이렇게 와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흥미를 느끼다,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다. 저기 나와 있는 동사 원형서 볼게요. 인지리사바짜 이렇게 됩니다. 또 동사의 형태적인 면을 봤을 때 얘랑 얘랑 요게 닮았죠. 이거를 무슨 동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오바지 동사. 오바지 동사는 동사 변화할 때 오바가 우로 바뀌어서 이 동사 변화하면은 이렇게 우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뜻이 두 개인 아이가 있습니다. 뭐뭐에 능통하다, 뭐뭐를 소유하다, 뭐큰 주말별장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 의미, 러시아에 능통하다. 그래서 요거는 어휘로 출제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빈칸 두개 뚫어서 바로 그게 라짓입니다. 이렇게 족격을 지배한 동사가 많지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아이들을 설명을 드렸고, 하나 더 나아가서 족격을 지배한 전치사가 있죠. 자, 보세요. 얘네 동사는 바로 족격을 데려와야 돼요. 동사 다음에 바로 족격. 근데 지금 쓰는 거 한번 볼까요? 스트리치사, 스 족격, 나가바리사, 역시 스 족격, 그 다음에 바스나코미사, 바스나코미사, 스 족격, 그 다음에 슬루치사, 일어나다 발생하다, 스 족격. 자, 얘는 만나다, 누구누구와 함께 만나다, 누구누구와 약속하다, 누구누구와 알고 지내다,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러니까 전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족격인지 바로 족격인지 요거를 잘 구별해서 A 그룹과 B 그룹을 나눠서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렸고요. 다시 24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족격 지배 동사니까 슈토의 족격 체미 온거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오바츠 동사라서 우로 바뀌어요 했는데 여기 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의 오빠, 남자 형제는 뭐에 관심이 있다고 너는 생각하니? 도치는 있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스포르담. 왜 족격이 왔죠? 자음으로 끝나면서 족격이 옴이 붙잖아요. 바로 이 동사 때문에 이 동사가 생략된 거죠.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 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슈자면 여겨져. 의미상의 조 역격 쓰기 때문에 문예 가슈자라고 하죠. 그래서 A는 들어갈 수 있고요. B, 바모이무. 내 생각으로는 이것도 역시 A와 같은 의미라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C번, 깍셔, 정말 유감이다라는 표현이고요. D번, 수다 볼스티뱀, 기꺼이 제안에 동의할 때 쓰는 아이죠. A, B가 있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5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제 뭐라고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을 던졌네요. 차일드 코페. 차 드릴까요? 커피 드릴까요? 그랬더니 메가 차이 차 주세요. 스 플러스 족격이네요. 스 플러스 족격은 뭐뭐와 함께죠. 그리고 다른 스의 의미는 스 플러스 생격이 있는데 걔는 뭐뭐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의미로 쓰였어요. 족격이 왔으니까 레몬 넣어서 드릴까요? 물어본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아니요 했으니까 레몬 빼고 달라고 하는 거죠. 얘는 without이잖아요. 뭐뭐 없이 무슨 격 지배하죠? 생격. 그래서 레몬의 생격. 아니요, 레몬 빼고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번, 구다 위 이해지지.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 타고 가다 정태 동사, 이해하지 동사입니다. 동사 변화 이해두, 이해지쉬, 이해지, 온 무이예짐, 위예짓제, 아니예도 플러스 꾸다, 어디 어디로 가다. 꾸다가 의미하는 것은 분화, 나 플러스 대격. 다시 쓸게요. 분화, 나 플러스 대격. 혹은 사람 쪽으로 가다 하면은 크 플러스 역격 됩니다. 또 얘는 타고 가다 하니까 어떤 거랑 자연스럽게 결합할까요?
교통수단.

그래서 나 플러스 전치격이 연결돼서 오는 경우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너는 어디로 가니? 2번, 가꾸에 W다. 이것은 어떤 요리야? 3번, 각 위파슈바이지. 당신 어떻게 지내시나요? 안부를 묻는 말이 되겠습니다. 각 우바스지라, 각 위슈빌처럼 바꿨을 수가 있고요. 4번, 슈토 위하지지비지. 당신은 무엇을 마시길 원하나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마시다 동사 변화하실 수 있겠어요? 동사원형 비치. 동사원형 비치. 어떤 게 마시다고 어떤 게 노래하다예요? 자, 이게 마시다. 얘는 노래하다. 동사 변화할 때 얘는 미약기상이 들어가죠? 그리고 유가 들어갑니다. 비오쉬, 비오. 얘는 동사 변화할 때 오가 들어갑니다. 바이유, 바이오쉬. 자, 그리고 마시다와 노래하다의 그 명령법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비지 하면은 마시세요. 비 하면 마셔. 보이지 하면 노래하세요. 노래하면 보이 이렇게 되겠죠. 명령법을 보실 때 아, 이게 이렇게 생겨서 얘랑 닮았잖아. 그럼 얘가 노래하세요인가? 아닙니다. 요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5번 가겠습니다. 빠치무 위 아빠지다리. 아빠지다지 하면 지각하다 하죠. 아빠지디바지 하면 불완료상, 얘는 완료상. 그리고 이 지각하다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어디로 지각하다라고 생각해요. 러시아 사람들은 어디에 지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업에 지각했으면 한국어는 수업에지만 러시아어로는 꾸다니까 나우록 이렇게 표현해야지 나우록게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우셔야 돼요. 꾸다라서. 왜 너, 당신은 지각했나요?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말이 가장 어울릴까요? 슈도브야 치치피치. 당신은 무엇을 마시길 원하나요? 차를 드릴까요? 커피를 드릴까요? 자, 26번 가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내일의 날씨는 되어 있습니다. 날씨. 디니스 나이쉬. 가까이 빠고 다 부지스 앞더라. 내일 날씨가 어떤지 널 알고 있어? 빠라 지오피리드 바리. 라디오에서 말하기를 비가 올 거래. 자, 비.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날씨 표현. 뭐뭐가 있을까요? 덥다부터 시작해 볼게요. 덥다. 쥬아르까. 그 다음 따뜻하다. 따뜻해. 찌뿌로. 추워. 홀랐나. 그 다음에 막다, 야스나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비가 오다, 눈이 오다가 여기 나왔고 눈만 써드리면 될 것 같아요. 눈, 스니아크 이렇게. 자, 27번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네 문항이 문법 문항입니다. 27번은 보시면 이동동사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아, 동사 문제, 그러니까 엄청나게 범주가 넓어요. 동사는 낼 게 정말 많은데 첫 번째로 동사 변화 일식과 이식 그리고 특수 변화가 있죠. 지금까지는 이거는 조금 너무 일반적인 거라서 이 부분이 가끔가다 나왔고요. 그 다음 동사 격집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수능 특강 20강에 정리된 것처럼 러시아어 동사는 어떤 격을 지배한다고 정해진 아이들이 있어요. 생격, 역격, 대격, 족격, 전치격. 그래서 그 동사 격집에와 관련된 문제들이 수능에서 29번, 30번 문제에 정말 많이 등장을 하고요. 세 번째로 제기동사. 제기동사는 수능 특강에서 한강에서 다루긴 하지만 문제화로는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요. 요즘에 좀 등장하는 추세라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이동동사. 그 다음 가장 어려워하는 동사의 상. 그리고 동작동사와 상태동사 같이 쌍으로 비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4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자, 이동동사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동사는 이동동사의 집에는 두 명이 살고 있어요. 두 명의 아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는 부정태 살고 있고 하나는 정태라는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부정태를 쓰고 언제 정태를 쓰는지 용법을 정리해 볼게요. 부정태는

네 개가 존재합니다. 먼저 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시제, 다녀왔다, 갔다 왔다 할때 이렇게 부정태 동사를 쓰고요. 그리고 2번이 사실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어떤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학교에 다닌다 이렇게 반복의 의미를 쓰일 때 부정태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빈도 표현과 어울리겠죠. 매일 아침, 토요일마다 아니면 항상 자주 이런 빈도부사랑 쓰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 능력의 을 표현할 때 부정태를 쓰고 네 번째로는 이동인데 특정 방향이 없어요. 특정 방향이 없는 이동 표현할 때 부정태를 씁니다. 반면에 정태는 간단합니다. 특정 시간, 특정 방향으로의 이동.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이동 동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얘가 이제 큰 집에 이렇게 사니까 이동 동사를 써볼게요. 다음에 보어로 꾸다를 취합니다. 어디 어디로 이 꾸다의 의미는 그 플러스 나 플러스 대격, 그 플러스 역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 동사에서 이번에 주인공은 뭐가 나왔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정태, 하나는 부정태가 나왔을 텐데. 자, 얘랑 얘.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동사 원형 했다가 동사 변형 시켰다가 바로 걸어가다입니다. 걸어가다 부정태 동사, 정태 동사. 어떻게 생겼는지 써볼게요. 하지. 얘는 있지. 아까 우리 날씨 표현에서 비가 오다, 눈이 오다가 이 동사의 온화나 변화 형태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Teachers. 지금이네요. 특정 시간이네요. 특정 시간이면 정태가 와야 되죠?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가슈데오드라. 가슈디, 가슈다의 가슈디, 가슈디 플러스 시간에서 대격으로 만들어주면은 뭐뭐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뭐마다는 반복이네요. 반복이면은 부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키워드가 돼서, 열쇠가 돼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동동사는 꾸다를 지배하니까 부나 나 플러스 대격이 오는데 여기에는 도서관이나 두 번째 나와 있는 수영장 모두 부랑 짝꿍이 나이에요. 부를 쓰는지, 나를 쓰는지는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다고 했죠. 대학교, 우니베르시티엣, 학교, 슈콜라 이런 애들은 부랑 짝꿍이고요. 보츠다, 우체국, 리너, 시장 이런 아이들은 나랑 짝꿍이잖아요. 근데 이 도서관과 수영장은 모두 공이 부랑 짝꿍이기 때문에 부플러스 대격, 부플러스 대격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정태니까 주어가 야라서 동사변은 어떻게 되죠? 야 이두, 디 이조슈, 오나나 이조. 자, 이두 찾아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날라갔고요. 그럼 두개 중에 이거예요, 이거예요? 부정태니까 하지 동사변의 동사변화형 2번 되겠습니다. 자, 28번 가겠습니다. 28번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여러분,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도 격변화를 하죠. 그죠? 야, 뜨이, 온, 아나, 무이, 위, 아니. 이거에 해당하는 생격. 즉, 야의 생격부터 아니의 생격까지 한번 가볼까요? 야의 생격은 뭐예요, 여러분? 민야죠. 민야. 뜨이는 집이야. 오는 이보. 아나는 이요. 무이는 나스. 위는 와스. 아니는 이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하고, 소유의 의미를 가진 전치사가 뭐죠? 우죠. 우 플러스 생격. 그래서 이런 표현 많이 접하셨잖아요. 우 플러스 생격. 나에게 우민이야. 너에게 우집이야. 이렇게 됐죠. 그런데 제가 이 동그라미 친 것을 보시면 공통점이 뭐예요? 3인칭입니다. 3인칭 단수 복수. 자, 인칭 대명사가 격변화할 때, 3인칭 대명사가 격변화할 때그 앞에 전치사가 오면 요거 앞에 n을 넣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려면 우니보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녀에게 하려면 우니오. 전치사가 왔기 때문에 N이 들어가고 있죠. 그들에게 하면 우니흐 이렇게 N이 들어갑니다. 다른 전치사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크는 역격이잖아요. 그러면 큰 이무. 오늘의 역격이 이무니까 이렇게 큰 이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보, 이오, 이흐를 봐보세요. 이것과 굉장히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소유대명사. 소유대명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의, 너의, 우리의, 당신의.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소유대명사는 뒤에 오는 명사의 성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남녀중복 네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나의는 모이, 마이야, 마이오, 마이. 너의는 드보이, 드바이야, 드바이오, 드바이. 우리는 우리의 나쉬, 아, 예, 이. 당신의 와쉬, 와샤, 와쉐, 와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뭘안 썼어요? 나, 너, 우리, 당신. 역시 3인칭만 남았죠? 바로 그의, 그녀의, 그들의 얘를 지금 안 썼거든요. 자, 얘는 그냥 이렇게 칸을 하나로만 해볼게요. 네 개가 아니고, 네 개가 아니고, 왜 그럴까요? 이 3인칭 소유대명사는요, 뒤에 오는 명사의 성과 수와 전혀 무관하게 그냥 그의 것이면 이보만 써주면 돼요. 뒤에 뭐가 오건, 남자가 오건, 여성이 오건, 중성이 오건, 복수가 오건, 그냥 이보만 써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녀의도 뒤에 오는 명사의 성과 수에 상관없이 이오만 써주시면 되고요. 그들의도 이흐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소유대명사 3인칭에 이보, 이오, 이흐하고 저기 3인칭 대명사의 성격 변화랑 굉장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잘 구별하시라고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워볼게요. 이제 문제를 풀러 들어갈 시간입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들어갈게요. 인칭 대명사 성격은 무슨 격과 동일하죠? 자, 나를 불러요 소냐라고. 미니아자부 소냐. 이름의 주체는 대격을 쓴다고 했죠. 나를 부른다. 사람들이 쏘냐라고 이거기 때문에 나르르니까 대격을 쓴 거예요. 인칭대명사 성격은 대격과 동일한 형태를 가집니다. 즉, 요게 성격도 되고 대격도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U bilibrata jest nowy journal.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얘를 지금 성격으로 만들었어요. 남자 형제에게 있나요? 새 잡지가? 그러면 그 앞에 오는 건 소유대명사죠. 누구의 남자 형제에게? 변하지 않은 그 형태 그대로. 그래서 이보, 이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N이 들어가는 것은 인칭대명사 격변화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유대명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 이보 브라타. 그의 남자 형제에게 새 잡지가 있나요? 나. 네. 그러면은 그의 남자 형제니까 그에게가 되겠죠. 이제 그에게. 우 다음에 성격이니까 자 생각해 보자. 그의 성격이 뭐지? 이보다. 근데 선생님이 이 3인칭 대명사가 격변화할 때 앞에 전치사가 오면은 N을 넣어주라고 했어. 그래서 우, 니보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29번 가겠습니다. 문장의 표현이 옳은 것은 자, 1번 정말 많이 했던 공식인데요. 줄라지 동사 의미가 뭐예요? 기원하다죠. 기원하다 다음에는 대상이 오고 내용이 온다고 그랬어요. 너의 행복을 기원해, 당신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기원의 대상은 역격, 기원의 내용은 성격입니다. 너의 역격은 뭐죠? 지위에죠. 그리고 샤스지가 행복인데 예로 끝난 명사의 성격은 야라서 이 기원의 내용은 잘 표현된 반면에 이 부분이 오류라서 얘는 옳지 않은 문장 되겠습니다. 이번 온 무짓 마마가지 누루가 그는 뭐뭐할 것이다. 자, 이게 불완료상인데요. 불완료상 동사는 미래 시제를 표현할 때 부치 동사의 미래 시제랑 결합시켜 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상이 없는데 빠마가지 동사는 역격을 지배하는 동사죠.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역격은 아가 아니라 뭐죠? 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얘도 X 되겠습니다. 3번 온 블라지엣. 아까 선생님이 족격 지배 동사로 썼던 아이인데

네. 능통하다, 소유하다. 여기서 첫 번째 의미예요. 어떤 외국어에 능통하다 했을 때 이걸 쓰거든요. 그는 러시아에 능통하다. 근데 족격이라고 했는데 그대로인 것 같은데 족격 그대로 맞습니다. 족격으로 만들어 볼까요? 루스김, 이즈콤. 그래서 얘도 격치배가 안돼 있으므로 아웃입니다. 자, 4번. 인치르사바자 동사도 선생님이 족격지배 동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뒤에 음악인데 아로 끝나는 명사, 무지카의 족격 한번 해볼까요? 아로 끝난 명사는 아, 의, 예, 우, 오이에 이렇게 단수 격변화가 되죠. 족격이 오이음이 갖는 거 맞네요. 동그라미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은 러시아에서 여자가 결혼을 할때 공식이 wait, zamush, zaplus, 대격을 쓰거든요. 자, which의 과거 시제 vushla까지는 맞았고요. 얘도 맞았는데 전치사가 보세요. 다른 게 나왔죠. za를 써야 되고 대격이니까 ivana 이렇게 고쳐야 돼서 얘도 x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시보냐 수보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포슬레 플러스 생격 뭐뭐 후엔데요. 자, 음으로 끝난 명사 생격은 아죠. 갑자기 웬의 x. 점심 식사 후에 나는 산책했다. 스 플러스 족격. 누구누구와 함께 산책했겠죠. 그러면은 친구가 누룩고요. 크 발음, 어말 무성음아. 얘 복수가 누르지아입니다. 친구들. 특이하게 미약사 야 형태를 갖는 복수 어미를 갖는 아인데 이거의 복수 생격 누르지. 그다음 복수 역격 누르지암. 미약사 얌. 그다음에 대격 다시 예의. 족격 누르지야미, 전치격 누르지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와 함께니까 스 플러스 족격에서 요 형태가 와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서 비도 아웃.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오클라 몇 시경에 할때 이렇게 시간을 표현할 때 뒤에 생격이 와서 오클라를 사용하는데 얘가 생격이니까 뜨리를 생격으로 만들어줘요. 뜨리오. 그리고 원래 2, 3, 4 다음에는 단수 생격을 쓰지만 이 2, 3, 4가 앞에 전치사 때문에 생격으로 바뀐 상태에서는 뒤에 있는 이 명사가 단수 생격이 아니라 복수 생격이 와야 돼서 이렇게 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20강에도 나온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이 부분이 X고요. 저녁에 내가 스지엘랄 여기 이제 붙여야 됩니다. 했습니다. 숙제를 남마 슈니사다니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크 플러스 역격인데요. 여기 뒤에 어미를 주목해 보시면 자음을 끝난 명사의 역격은 우가 옵니다. 그래서 요게 아니기 때문에 이도 X입니다. X. 뭔 시험을 준비했냐면 바 플러스 역격으로 러시아 시험을 내가 준비했다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D번이네요. D번.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문법이 조금 어려웠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레츠비다니아.

봉자두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완성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저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실전 모의고사 2회 편 뒤쪽 부분을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풀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점이 또 미흡하고 어떤 점이 또 강점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2회 실전문고사 16번부터 3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이제 볼게요. 광고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Venez découvrir la boulangerie Raphaël 이라고 나오죠. 자, 라파엘 빵집으로 구경하러 오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Ouvert du mardi au samedi 라고 하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엽니다. 그리고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열어요. Chaque matin, nous préparons du pain frais et des croissants이라고 하죠. 매일 아침 저희는요, 신선한 빵과 그리고 크와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Vous pouvez aussi prendre du café pour le petit-déjeuner 라고 하고 있어요. 아침 식사를 위해서 커피를 또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주소가 나와 있죠? Boulangerie Raphaël, The Paris Couga, Métro Notre-Dame de Lorette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 1번, on peut y boire un café le matin. 아침마다 커피를 거기서 마실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요. 맞죠? 아침 식사를 위해서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1번이네요. 2번, la boulangerie est fermée le week-end. 빵집은 주말에는 문을 닫습니다. 라고 했는데, 토요일은 열어요. 그쵸? 3번, La boulangerie est ouverte à 20h. 이 빵집은 오후 8시에 문을 엽니다. 아닙니다. 19시, 7시에 문을 닫아요. 4번. La boulangerie se trouve près de la gare. Se trouve는 être 동사.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뜻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빵집은 역 근처에 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역이랑 가까운 건지. 뭔지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내리시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가깝다, 멀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야근은 기차역이죠. 이 메트로는 지하철을 말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5번, il est impossible d'y acheter du pain frais 라고 하는데 신선한 빵을 거기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되는데 아니죠. 여기에 pain frai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에는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푸시면 이제 뭐 아시겠지만 여러 광고문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우연히 어떠한 뭐 잡지나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걸 보셨을 때 이런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간단한 광고문들은 한번 보시면서 아, 이게 또 시험 문제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한번 슬쩍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볼까요? 게시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점짜리네요. 보시면 기가 쓴 거예요. J'ai une chambre libre. 제가 빈 방이 하나 있습니다. Dans mon appartement. 제 아파트에 빈 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Je cherche quelqu'un pour y habiter à partir du 1er avril 이라고 하죠. 4월 1일부터, à partir de 뭐뭐부터죠. 4월 1일부터 거기에서 살 누군가를 제가 찾고 있습니다. 40 euros par mois, 한 달에 400유로고요. 그리고 Vue sur le parc Montsouris, 몽수리 공원을 전망으로 하고 있어요. Grand et très clair avec une fenêtre. 큰 방이고요. 아주 밝고요. 그리고 창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저기 전망이다라고 할때 요거 표현 하나 알아두시고요. view라고 하는 거. 언급되지 않은 거 볼까요? 1번에 방의 크기 나와 있었어요. 월 임대료 나와 있죠? 한 달에 400유로. 3번에 창밖 풍경. 창밖 풍경에 몽수리 공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4번 입주 가능 시기 어딨죠? 4월 1일부터. 5번 주차 가능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자동차, 주차라는 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쉽다라고 대충 읽으시면 또 틀릴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보시고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On prépare une pizza ce soir 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피자를 좀 준비할까? 라고 했어요. 비가 뭐니 돼 좋은 생각이군 이라고 하면서 물어보죠. A가 Non, j'ai déjà tout acheté ce matin. 오늘 아침에 모든 것을 내가 이미 샀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 농이라고 대답하면서 내가 이미 다 샀지라고 했으니까 비는 뭔가를 사러 가야 되지 않을까? 사러 갈까?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계속 볼게요. 샀다라고 하니까 비가 아 super 오 아주 좋아 on l'a fait ensemble 우리 그거 함께 만들까?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볼게요. 1번 Tu connais la recette? 너 요리법을 알고 있어? 레시피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죠. 아니 나 몰라.

나 지금 찾아봐야 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1번은. 1번 아니고요. 2번. Tu vas vendre la pizza? 너는 피자를 팔 거니? 피자를 지금 사야 되는 거나 만들거나 하는데 파는 건 아니죠. 지금 여기서. 요거 아닙니다. 3번. Quel est ton plat préféré? 선호하는 너의 요리가 무엇이니? 라고 한다면 농이라고 대답이 나올 수 없겠죠. 뭐 비빔밥이다, 뭐 피자다. 아, 피자 얘기를 하니까 비빔밥은 아니겠군요. 뭐 파인애플 피자다.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아니고요. 4번 옹빠송 막시 엉 헝텅이라고 했어요. 제롱 디프가 나오고 있네요. 우리는 돌아오면서 시장에 들릴까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4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A가 아니야, 다 샀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롱 디프는 엉 플러스 현재 분사가 나오면서 동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프랑스어 문법의 형태죠. 뭐뭐 하면서. 5번, c'est pour combien de personnes? 이거 몇 명을 위한 거니? 라고 하고 있어요. 5번도 역시 아닙니다. 그래서 18번에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몇해 전에 제롱 디프 문제도 문법에서 수능으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또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9번 볼게요. 그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루카 마르땡이라고 되어 있어요. Je vends mon vélo라고 했어요. vend 지금 계속 나오네요. vendre 팔다라는 뜻이죠. Je vends mon vélo. 제가 저의 자전거를 팝니다. Il marche bien. 오, 작동이 잘 돼요. Je l'ai acheté il y a 12 ans. 2년 전에 제가 그것을 샀어요. 일리아 시기가 나오게 되면 뭐뭐 전에라는 뜻이죠. 반대는 덩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샀다라고 할때요 그것은 자전거가 되겠고요. 이렇게 복합 과거에서 아부와 과거 분사를 쓸때 직접 목적 보호가 이렇게 동사 앞으로 나가게 되면 과거 분사를 아부와라고 하더라도 아부와 과거 분사인 복합 과거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맞춰줘야 되죠. 직접 목적 보호의 과거 분사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velo가 남성 단수이기 때문에 지금 아슈 때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여성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의가 하나 더 붙게 되는 거죠. 복합 과거 일치.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계속 볼게요. 2년 전에 자전거를 샀어요. Mais, 하지만, je ne m'en sers plus 라고 하죠. 저는 더 이상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Se servir, 사용하는 거. Le bleu, 파란색이고요. léger, 가벼워요. 그리고 facile à utiliser, 사용하기가 쉬워요. Je le vends à 80 euros, 80유로로 그것을 팝니다. 그것은 계속 자전거가 되겠죠? 그리고 venez le chercher chez moi à Lyon. 그리고 그것을 찾으러 오세요. 저희 집으로. 리용에 있는 저희 집으로 오시면 제가 80유로에 드립니다. Écrivez-moi si cela vous intéresse. 이것이 여러분의 관심을 끈다면 저에게 편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29일 쓴 거죠. 볼까요?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 1번. 자전거는 무겁다라고 했는데요.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Léger. 2번, 판매자는 자전거를 작년에 구입했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2년 전에라고 나오죠. 3번,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전화로 연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화번호도 없고 마지막에 écrivez-moi라고 했죠. 쓰라고 했어요. 아니죠. 4번, 판매자는 더 이상 자전거를 사용하지 않는다. 맞죠? 4번이 정답. 5번, 판매자가 구매자 집으로 자전거를 배송해 준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에요. 살 사람이 우리 집으로 와야 되는 거죠. 쉐 무아라고 했어요.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렵진 않았지만 뭐 하나하나 문장을 다 뜯어봐야지 문제를 풀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20번부터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A가요. Bonjour, Madame Dupont. 안녕하세요, Dupont 부인. Vous rentrez du travail. 지금 직장에서 돌아오시는 길인가요? 라고 했어요. Oui, je rentre maintenant.
네, 저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A가 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B가 주스 서비스 동서 레스토랑. 아, 네, 저는요 레스토랑에서 점원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B가 대답을 하기를 저는 레스토랑에서 점원을 일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직업이죠. 그럼 직업을 뭐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또는 요즘 어떤 일 하세요?라고 물어봤겠죠. 그러한 문장이 A의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1번 무헝 트랬다. 늦게 가시나요? 아니죠. 늦게 가시나요? 그러고 한다면 네, 제가 좀 오늘 일이 있어서요.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고요. 2번 꺼멍했대 보토존에 선생님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아닙니다. 3번 pourquoi vous avez changé de travail? 왜 직장을 바꾸셨죠? 왜 일을 바꾸셨죠? 아니죠. 4번, Qu'est-ce que vous faites comme métier?라고 했어요. métier는 직업이라는 단어이고요. 직업으로는 뭐를 하고 계시죠? 직장이 어떻게 되시죠?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똑같은 표현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Vous êtes contente de votre nouveau travail? 선생님은 선생님의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위우농으로 답을 하겠죠. 네, 만족합니다. 아니요, 만족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래서 20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메띠에라고 하는 단어가 직업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21번 계속해서 볼게요. 2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서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얼핏 보면 막 돈이 나오고 막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그뭐 놀라 달러도 나오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A가 Bonjour,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B가 Bonjour, Monsieur, combien de dollars avez-vous? 얼마 달러를 가지고 계시죠? 달러 얼마를 가지고 계시나요? 라고 했어요. 예, j'ai 100 dollars. 네, 100달러요 라고 하고 있어요. B가 또 대답을 합니다. A가 d'accord, 알겠습니다. Je voudrais tout changer. 제가 다 바꿀게요. 환전하는 것 같죠? 지금 보시면. S'il vous plaît. B가 뭐라고 하면서 Merci de votre visite.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볼게요. 지금 환전하는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는 대화. 보기를 보시면 A가 Voilà vos euros 라고 했어요. 여기 있어. 선생님의 유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유로를 지금 바꾼 거죠. 그죠? 그 마지막에 유로로 바꾼 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건넬 수 있는 표현이죠. Voilà는. 그러니까 아마 A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B번 1 dollar fait 87 유로 오즈로쥐 라고 했어요. 오늘 0.87 유로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환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C번은 Je voudrais changer de dollar en euro 라고 했는데요. Change A en B 그러면요. A를 B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를 유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C번이 제일 먼저 들어가겠죠. 제가 이 달러를요 유로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 네, 선생님. 달러 얼마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100달러요. 100달러의 환율을 지금 얘기하는 거겠죠. 100달러 환율을 얘기해 줬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 바꿀게요. 마지막에, 아, 선생님, 유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겠죠. 저 이렇게 C, B, A의 순서라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요렇게 대화 지문에서 어떤 물건을 팔거나 이런 것처럼 뭐 환전하는 상황이구나라고 할 때는 이제 누가 손님인지 또 누가 판매원인지를 잘 구분을 하셔서 대화 지문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A번이 지금 손님이 되겠고요. B번이 이제 그 판매원이 되겠습니다. 점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무조건 대화 A가 손님이 먼저 가게를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한다라고 또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판매원이 먼저 인사를 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로 시작하는 그 대화의 한 세트를 보시고 누가 방문한 사람이고 누가 점원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내셔야지 되겠습니다. 21번에는 정답 5번이었어요. 자, 이제 22번 보겠습니다. 22번은 딕시오네르 데 프랑카폰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프랑스와 캐나다와 벨기에와 세네갈 그리고 다른 나라. 이 나라들은 전부 다 프랑스어권 나라죠. 프랑스어를 쓰는 그런 나라들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프랑스어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다 이제 그 여성 국가, 남성 국가 앞에 쓰는 전치사가 다르죠. Les utilisateurs peuvent y chercher des mots et aussi proposer de nouveaux mots라고 했어요. 사용자들, utilisateurs 사용자들이거든요. 사용자들은요, 거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단어들을 찾을 수 있어요. 사전 안에서. 그리고 또한 제안할 수 있대요. 새로운 단어들을. 자, 여기서 복수 형용사와 그리고 복수 명사가 나오게 되면요. 대가 드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 드가 나온 거예요. 대가 아니고. 스딕스네어 이 사전은요. 에데 아 뭐뭐 하는 것을 돕다라는 거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그리고 apprendre le français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에 또 도움이 될수 있대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알맞은 것을 골라 보겠습니다. 종이 사전이다라고 했는데요. 종이 사전 아니죠. Sur Internet 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번 아니고요. 2번 유로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유로 아니고요. 그아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 굉장히 이게 그아찌라는 표현이 무료의라는 뜻도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입장료가 무료다라고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딱 기억해 두시고요. 3번, 영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프랑스어권, 그리고 프랑스어에 대한 사전이기 때문에 영어와는 관계가 없죠. 4번, 사용자가 새로운 단어를 제안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포포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볼게요. 프랑스에서 사용되는 단어들만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세네갈, 여러 지의 다른 단어들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벨지크라든지 세네갈이라든지 이런 거 나라 이름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그 우리가 벨기에라고 알고 있지만 프랑스어는 벨지크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우리나라 발음이랑 틀리니까 이런 것들도 문제 제시가 됐을 때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짚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게 이제 딕시오네어 데 프랑코폰이 문제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요런 게 있다. 자, 이제 23번 보겠습니다. 23번의 문제는요. 언어 문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화 문제에서는 수능에서 하나는 순수하게 문화를 물어보는 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또 이렇게 언어 문화를 물어보고요. 나머지는 또 그냥 순수 독해 지문이 나오는데, 언어 문화 같은 경우에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용적인 표현은 여러분들이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정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수특회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런 관용어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용어 사전을 볼 필요가 있나?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문맥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오 텔레폰 전화상에서 이제 하는 대화가 되겠습니다. 얘가 사페 롱땅이라고 했어요. 정말 오래간만이다. 비가 위 세브레 맞아 그래 옹스부아 앙드 세캬트라고 하죠. 우리 서로 만날까라고 했어요. 스부아 대명 동사죠. 부아라고 하는 동사는 보다라는 거죠. 근데 스부아가 되면서 그 서로 보다라고 해서 만나다라는 뜻이 되죠. 대명 동사는 뭐 재기적인 용법, 그다음에 상호적인 용법, 수동적인 용법, 본질적인 용법에 대명 동사가 있죠. 여기 상호적인 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서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만날까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에 밑줄이 그어져 있나요? 엉드세 꺄트라고 했어요. 이네개 중에 하나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보겠습니다. 애가 avec plaisir. 기꺼이 좋지. Tu vas m'envoyer un petit message. 너 나한테 그러면 메시지 좀 보내줄래? 라고 했어요. 비가 bien sûr. 물론이지.

지 아비앙또라고 했어요. 곧 만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비앙또 요게 또 힌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펠롱땅 요것도 뭐 힌트 아닌 힌트가 될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본 상황에서 마지막에 비가 곧 만나자라고 했으니까 우리 조만간 만날까라는 뜻이 되겠죠. On se voit en de se quatre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의미를 보시면요. 1번에 어제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어제 우리가 만났나? 이거는 아니죠. 어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기억을 하는 건가? 이거를 기억을 우리가 상기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거 시제도 아니니까 1번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3번 작년에라는 것도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번에 내년에는 내년에 볼까라고 하면 곧 만나 나한테 메시지 하나 보내줘. 요거랑 조금 안 맞아요. 그쵸? 4번 조만간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5번에 바로 지금이라고 하면 바로 지금 우리 볼까? 좀 이상합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본다라고 하면 지금 너 어디야? 내가 갈게. 우리 어느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 요렇게 대화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조만간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이런 관용어구라고 해서 선생님 이거는 진짜 네개 중에 하나를 어떻게 조만간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사전 없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충분히 지금 보시면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 2, 3, 4, 5번 중에서도 너무 아닌 것들이 좀 보이죠, 보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풀수 있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1점짜리로 지금 등장을 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언어 문화에 대한 거 풀어봤습니다. 이제 24번을 보겠습니다. 24번 문화 문제인데요. 이제 그 지역에 관한 문제예요. 프랑스의 지역 깨르카송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르카송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보시게 되면 깨르카송이라는 도시를 나는 정말 생전 처음 들어봤다. 라고 하면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중에서 요즘에는 조금 최근에 너무 자주 나왔던 도시들은 조금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뭐 파리나 뭐 스트라스부르도 조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도시보다는 조금 이렇게 소도시나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들이 나와서 정말 독해의 능력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도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인터넷상이든 뭐 책이든 뭐 이런 것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깨르카송의 그런 사진이 지금 나와 있고요. 깨르카송 est une vieille ville dans le sud de la France. 깨르카송은 프랑스의 남쪽에 있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저이 vieille 요거 철자 조심하셔야 되겠죠? 굉장히 철자 어려워하시는 철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래된이라고 하는 남성 단수의 형용사는 vieux라고 해서 이러한 형태이고요. 여성형이 나오게 되면 뒤에 VAE 이렇게 바뀌게 되죠? 첫자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뒤에 남성인데 모음으로 시작하면은 여기를 을 을을 떼면 남성 제2형이 된거 기억하실 겁니다. 수능 특강의 그 형용사 편에 나오죠. 우리가 누보랑 보랑 비유 같은 거세개 한꺼번에 묶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모음이나 무음 아씨가 나오는 남성인 경우에는 요렇게 형태가 요렇게 된다. 아이고, L까지 지웠네요. 요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아무튼 여기에서는 지금 여성형이니까 VAU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도시다. Elle est célèbre pour ses murs et ses tours 라고 나오죠. 이 도시는 성벽과 그리고 탑으로 유명합니다. Beaucoup de touristes visitent cette ville chaque année라고 했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이 도시를 해마다 방문을 하고 있어요. Beaucoup de 다음에 복수 명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관사가 없어지죠. 그래서 복구 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요거 문법에 나온 적이 있어요. 수능에서. 복구 대 다음에는 관사가 없어집니다. On peut marcher dans les rues anciennes, rue ancienne. 그래서 우리는 또 오래된 거리를 걸을 수도 있어요. Visiter le château Comtal et voir un spectacle en été. 그리고 꽁딸 성을 방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공연도 볼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내용 볼게요. 1번, C'est une vieille ville ancienne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된 도시입니다. 맞죠? 이거 똑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죠. 2번, 1, 2,

일리 앙샤 동안 부활을 봐야 할 성이 있어요. 그쵸? 3번 엘레오노르 드라 퐁스. 그것은 프랑스의 북쪽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북쪽 아니고 남쪽 써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알맞지 않은 건. 4번 옴푼 막쉬의 덩세 위에 유휘. 오래된 거리에서 산책을 할수 있다. 맞아요. 5번 보크 드 백손 위엔 이지 두 레정.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온다라고 했어요. 여기를 보시면 뚜레정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샤크 안에가 쓰여지고 있죠. 똑같은 뜻이죠. 해마다 샤크 안에, 즉 뚜레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문장을 바꿔서, 표현을 좀 바꿔서 쓴 거죠.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24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깔까손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25번 이제 볼게요. 프랑스의 화폐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랑스 화폐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수능 특강에 안 나왔는데 이런 거 나오면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문화라는 거는요, 사실 그 모든 것이 다 주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꼭 교재에 나와 있는 것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독해 실력을 늘리셔야 되겠죠. 볼게요. 25번. 펑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Le Fong est une ancienne monnaie utilisée en France라고 되어 있죠. 프랑은 프랑스에서 사용이 되는 옛날 화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그쵸? Il apparaît au 14e siècle et reste la monnaie de la France pendant plus de 200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200년 이상 동안 프랑스에서 화폐로 있었어요. 화폐로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14세기에 이 화폐가 등장을 한 거고요. En 2002, 2002년에 l'euro arrive et prend sa place라고 되어 있죠. 유로가 나타났고요. 유로가 등장을 했고요. 그 자리를 내어준 거죠. 그 자리를 이제 프랑이 내어준 거예요. 유로로 이제 바뀐 거죠. Aujourd'hui, certaines personnes parlent encore des prix en francs. 오늘날 몇몇 사람들은요, 여전히 프랑의 가격으로 얘기를 합니다. 프랑의 가격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프랑에 더 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2002년도에 또 이렇게 나왔으니까 옛날에 프랑으로 익숙해졌던 분들은 여전히 또 프랑으로, 아, 그러면 그게 몇 프랑이지? 몇 유로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Par exemple, 예를 들면, pour eux, 그들에게 있어서, un objet à 15 euros, 15유로짜리의 물건은 coûte 100 francs, 100프랑의 가치가 있다, 100프랑의 가격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럼 보시면, 보기 A. L'euro arrive après le franc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로는 프랑 다음에 나왔다. 맞죠? 프랑 다음에 2002년도에 나온 거예요. A번 맞고요. B번, Le franc commence au 14e siècle. 14세기에 프랑이 시작됐다. 맞아요. C번, Le franc est une nouvelle monnaie. 프랑은 새로운 화폐인가요? 아니죠. D번, Aujourd'hui, Le franc est encore la monnaie de France. 프랑은 여전히 프랑스의 화폐인가요? 아닙니다. 바뀌었죠. A하고 B가 올바른 문장이니까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소하다라고 하면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프랑스의 화폐의 역사 뭐 이래가지고 뭐 너무 거창하게는 뭐 찾으실 필요는 없겠지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6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문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르의 아스마라에 관한 글을,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A가 물어봅니다. On va voir Azur et Asmar. 우리 아주르의 아스마라를 보러 갈까? 라고 했어요. B가 Satan film? 그 영화니?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A가 Oui, c'est un film d'animation. 그거 만화 영화야. Il raconte l'histoire des deux garçons. 두 명의 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Azur est blond,
아주 많은

금발이고, 그리고 아스마가는 갈색이야. 아니, 프랑스어로 쓸게요. 블롱이고, 브랑이야. 갈색이야. Il cherche une fée. 그들은 요정을 찾고 있어. 비가 끼야 페스 필름 이 영화를 누가 만들었는데? A가 미셸 오슬로 un réalisateur français라고 하죠. réalisateur는 이제 감독을 말합니다. 미셸 오슬로라고 하는 프랑스 감독이 만든 거야. Ce film a du succès? 이 영화가 성공을 했니?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Avoir du succès, 성공을 거두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와요. 특히나 영화나 어떤 연극 이런 거에 대해서 작품을 굉장히 성공을 거두다라고 할 때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oui, beaucoup, 그럼 많이 성공했어. On peut le voir dans plusieurs pays. 우리는 여러 국가에서, 여러 나라에서 또 그것을 볼 수 있어. Il y a gagné des prix, 그리고 상도 탔어. Et les couleurs sont magnifiques. 그리고 그 색깔이 정말 아름다워. 컬러가 진짜 아름답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라볼게요. 보기 1번. 아, 보기 A번. Ce film a eu un prix. 이 영화는 상을 받았다. avoir eu에서, 이거는 avoir 동사의 과거 분사죠. 그래서 avoir 동사의 복합 과거는 avoir. 이렇게 avoir가 두 개 나오는 거죠. 하나는 원래 그냥 현재형, 하나는 과거 분사 형태로 나옵니다. 상을 탔어요. 맞아요. A번 맞고요. B번, Azur a les cheveux bruns. Azur는 갈색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Azur는 아까 금발이라고 했죠? 그렇죠? 맞지 않아요? C번, c'est un très beau film à voir. 이것은 봐야 할 좋은 영화이다. 맞아요. D번, on peut le voir seulement en France. 이것은 프랑스에서만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Plusieurs pay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A하고 C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A하고 C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영화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27번부터 문제 4개 문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A. Il ne fait pas beau cet après-midi? 라고 했어요. 오늘 오후에 날씨가 안 좋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비가 농 안 좋아? 라고 하면서 빈칸 il pleut, prends ton parapluie. 우산을 가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Je peux t'en prêter un si tu veux. 네가 원한다면 내가 하나를 너한테 빌려줄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un이 나온 것은 un parapluie에서 이 parapluie가 파라플리가 중성 대명사 엉으로 지금 앞으로 나간 거죠.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수량 표현은 숫자나 수량 표현은 뒤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럼 볼게요. 들어갈 수 있는 거. 오늘 오후에 날씨가 안 좋나? 안 좋아라고 하면서 A번을 보면 실블리라고 하면 비가 온다면 우산을 가져가. 쓸 수 있겠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맥카르 일뿌리 비가 오는데 비가 오 왜냐하면 비가 오니까 그쵸 좀 뭔가 이상하죠. 꺄흐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제일 앞에 들어올 수가 없죠. 문장 앞에서 쓰고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꺄흐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꽃무는 문장의 앞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가 온다면 비가 오기 때문에 그죠.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져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하고 C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7번에는 3번이에요. 이거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우리가 수능에서 수능 특강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거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꺄흐절은 원인을 표현하지만 종석이 아닌 주절과 대등한 관계로서 설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쓴 다음에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앞부분에 쓰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네페숑 누 서두르자 서두르야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의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기차가 va partir dans quelques minutes 몇 분 후에 떠날 거니까 이렇게 서두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주어진 문장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제일 앞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뭔가 앞에 그 전제가 되는 설명, 전제가 되는 문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2번 꽃무는 주절보다 항상 앞에 위치해서 원인을 강조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꿈 오나 뉴똥을 리브 여유로운 시간, 자유시간이 있으니까 알롱 오파크 부르누 포문에 공원에 산책을 하러 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 쓸수 있는 거죠. 여유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수능특강에서 봤던 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가져와 본 겁니다. 자, 그 다음 28번 이제 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굉장히 많이 틀리십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수능특강의 그 부정법 편에 보면요. 그 뒤쪽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동사 구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로 부정법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전치사 들을 가지고 오거나 전치사 are을 가지고 오거나, 그런데 또 하나는 안아드던 앞에 목적어를 취하고 뒤에 나오느냐 또 그냥 바로 나오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구문을 암기하셔야지 됩니다. 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 On va obliger à partir라고 했어요. 내가 떠나야만 한다. 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그 강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블리제. 그러면 그래서 뒤에 제가 정리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뒤에 아가 나오게 됩니다. 오블리제 누구누구 아 동사 원형. 그럼 누구누구에게 동사 원형을 강요하다, 의무를 지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일종 아레테 드 파를레라고 했어요. 아레테 드 동사 원형, 무엇무엇 하는 것을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는 것을 멈췄다. 아랫대 드 쓰는 거 맞습니다. 네, 3번은 주트 프리 드 페르메 라 포르트라고 했어요. 내가 너한테 좀 부탁을 할게. 창문 좀 닫아줘 라고 얘기하죠. 프리의 사람 드 동사 원형.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드 이하를 간청하다, 부탁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4번, tu espères de réussir à l'examen 이라고 했는데, 너는 시험을 성공하기를 좀 기대하고 있다. espère는 바로 부정법이 나올 수 있는 동사예요.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입니다. 5번, elle décide de partir demain matin. 그녀는 내일 아침에 떠나기로 결정한다. décide de 나오죠. 이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의 유형이 되겠어요.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오블리제 사람, 아, 동사 원형.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치사들 기억해 두시고요. 아레테 드, 뭐뭐 하기를 중단하다, 멈추다. 프리의 사람 드 동사 원형, 누구누구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다. 이게 있고요. 에스페하는 동사 원형이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데시데 드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기 부정법에도 동그라미를 치면 또 혼동하시겠네요. 바로 나옵니다.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에스페헨은. 그래서 이런 구문이 있으니까 이걸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 29번 보겠습니다. 29번도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각동사, 사역동사 이런 구문이 되겠는데요. 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문제는 사역동사, 레세동사, 그리고 지각동사가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가 세 개의 문장으로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역동사, 지각동사, 레세동사. 볼게요. 부정법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Elle a fait partir son frère sans rien dire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뭐뭐 하도록 만들었다, 시켰다라는 거죠. Son frère, 그녀의 남동생이 빡뛰 떠나도록 하였다. 뭐 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sans rien dire.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사역동사인 경우에, 부정법의 위치는요, 제가 이렇게 사역동사,

동사나 지각 동사나 레서 동사를 끊고 그 뒤에 의미상의 주어와 동사의 구문으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 fair 사역 동사의 경우에는요, 여기 의미상의 동사가 먼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가 나온다. 이때 사역 동사의 경우에는요, 의미상의 주어가 먼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한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정법이 먼저 나와야 돼요. 사역동사 다음에는. 그래서 여기 지금 의미상의 동사 주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SV의 순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문장 전체의 흐름은 맞는 거죠. 문장 표현은. 이제 B번 볼까요? J'ai entendu chanter les enfants à l'école 이라고 했어요. 엉뚱뚱 듣다라는 지각동사예요. 지각동사는 사역동사와 다르게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와 의미상의 동사가, 아이고, 의미상의 동사와 의미상의 주어가 이런 어순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와 동사의 어순으로 나올 수도 있죠. 두 개가 다 가능한 동사이죠. 지각동사의 경우에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물론 Les enfants chantaient라고 써도 되고요. 이것도 맞아요. 4번, nous avons laissé les enfants jouer dans le jardin. 우리는 정원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놀게끔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거. 사역동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주어 동사 형태로 쓸수 있습니다. 얘도 맞아요. 그래서 문장 표현은 전부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뭐 하게 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fair 동사는 뒤에 부정법이 나온다라고 해서 부정법, 즉 동사 원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속띠가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건 의미상의 동사가 되는 거고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그 뒤에 이렇게 레젤레브의 형태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상의 동사, 의미상의 주어에서 퇴거 동사와 부정법 사이에는 원칙상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단, 꾸며주는 부사라든지 재개대명사는 퇴거 동사와 부정법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재개대명사는 어쨌든 대명동사의 그 하나의 묶음이기 때문에 얘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구 같은 거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동사 앞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이제 레세랑 지각동사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뭐뭐하게 내버려 두다의 의미를 지니는 레세 동사 뒤에 부정법이 오는데 레세 동사는 페거 동사와 다르게 부정법의 앞과 뒤에 다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미상의 주어와 동사의 순서도 되고요. 의미상의 동사와 주어의 순서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순서를 서로 바꿔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지각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각동사는 뒤에 부정법이 따라오는 구조를 취할 수가 있다. 이때 부정법의 의미상의 주어는 부정법의 앞 또는 뒤에 역시 올수 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Je écoutais mon enfant, 아이가 주어, chant 때 노래하는 것을 이렇게 해도 되고 맞바꿔서 chant 때 mon enfant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아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좀 전에 29번의 문제였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시고요. 최근에 조금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30번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Bonjour, c'est Julie, Elisella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줄리인데요. 앨리스 거기 있나요? 라고 했어요. B가 Désolé, 미안하다. Elle partir라고 했어요. Elle 다음에 동사 원형에 partir, 떠나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 앞에 동사 원형을 취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겠죠? 계속 볼게요. A가 Vous pouvez lui dire de me rappeler plus tard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저에게 다시 전화해 달라고 그 엘리즈에게죠. 엘리즈를 말하는 거죠. 엘리즈에게 말해줄 수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B가 Bien sûr, 물론이지 라고 하면서 주 빈칸 le lui dire 내가 그것을 그녀에게 말해줄게 라고 했어요. 자, 한 문장에서 직접 목적보와 간접 목적보 대명사가 동시에 나왔죠. 문장이 어순 물어보는 걸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3인칭들끼리에 나오게 되면 직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간목이 나오게 되죠. 1, 2, 3인칭이 다 겹쳐서 1, 3인칭, 2, 3인칭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 2인칭이 3인칭보다 먼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순서도 기억해 두시고요.

주시고요. 지금 이것은 3인칭들끼리의 순서이기 때문에 직접이 먼저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줄게라고 하면서 하니까 A가 Merci beaucoup. 정말 감사합니다. Bonne journée.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들어가는 거 찾아볼까요? 1번에 va가 나옵니다. 요거는 근접 미래, 근접 과거,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요. 근접 미래는 알레 플러스 동사 원형이 근접 미래죠. 근접 미래. 그다음 근접 과거는 venir de 동사 원형이 근접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장의 내용상 거기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미안해. 그녀는 떠날 거야. 라고 하면 아직 떠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방금 떠난 거니까 근접 미래가 쓰이면 안 되겠죠. 근접 과거가 돼야 되겠죠. 그럼 근접 미래로 쓴 1번과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3번과 4번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고요. 5번에 être en train de 같은 경우에는 막 뭐뭐 하고 있다. 진행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5번은 들어갈 수가 없겠어요. 자, 그 다음에 좀 있다가 그러면 저한테 전화해 달라고 말씀해 줄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말할게. 라고 해서 이거는 앞으로 내가 말할 거라는 근접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때는 알레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주시 엉트렌드 맞지 않아요. 막 지금 막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진행형이기 때문에 역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번에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전모의고사 2회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문법이 조금 어렵게 나온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정리해 보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열심히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공인실 수술특가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 16번째 시간이고요. 7번째 주제에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제는요. 자연재해 그리고 기후변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식생과 토양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식생과 토양은 단독으로는 잘 출제되지 않는데 최근에 한 문제씩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모의평가에 말이죠. 물론 문제가 아주 까다롭진 않았는데 이게 단독으로 자주 출제가 되지 않았던 주제다 보니까 생각보다 틀린 친구들이 꽤 많았던 주제입니다.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분량이 생각보다 적진 않은데 그렇다고 모의평가나 수능이 아주 까다롭거나 어렵게 출제되는 그런 유형의 주제들은 아닙니다. 특히나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아마 문제 풀어보셨던 친구들은 통계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건데 예를 들면 62페이지 실전 문제 1번이나 63페이지 실전 문제 3번 이렇게 통계 자료와 함께 나왔던 문제들이 옛날에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최근에 수능에서는 이런 통계 자료와 함께 문제를 잘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자연재해는 해에 따라서 워낙에 피해계 변동이 크기 때문에 약간의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수능을 출제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자연재해 관련된 문항들은 난이도가 조금 낮아진 편입니다. 기후변화도 단독으로 많이 나왔었으나 최근엔 단독으로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얘는 또 반대로 워낙에 변별력이 좀 낮아요. 기존에 출제되어도 기출문제만 잘 풀어보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단독으로 최근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하지는 엄청나게 어렵거나 출제 빈도가 엄청 높은 그런 주제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의 자연재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연재해, 자연환경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기후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 그리고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진 화산 활동 잘 일어나나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다룰 내용들도 거의 다 기후적 요인의 자연재해들입니다. 하지만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 중에 지진과 관련된 내용은 알아야 됩니다.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큰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종종 발생하긴 합니다. 자, 일례로 제가 올해 1월에 발생했던 지진을 찾아봤습니다. 1월 1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벌써 6번이나 지진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지진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작은 지진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큰 지진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2016년에 경주에서, 2017년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특히나 경북 일대를 중심으로 생각보다 꽤큰 피해가 발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북이 태풍 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특히나 2017년에 발생했던 포항 지진 때문에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집 안에서는 탁자 같은 데 밑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천정이나 또는 뭐 책장 같은 데서 책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이 떨어져서 머리가 다치는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 있는 것보단 밖에 나가는 게 좋아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예, 재밌을 겁니다. 자,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 요령입니다. 일단 지진 발생 시에 가스밸브를 차단하고 전기 스위치를 차단한 다음에 나가야 돼요. 나 치고 사람이 나오는 것 같죠? 예, 접니다. 예전에 지진 대피 요령에 관해서 촬영했던 영상이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밖에 나가더라도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공원이나 운동장 가운데로 달려 나가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예, 왜 가운데로 가야 되냐면 건물이 무너지거나 나무가 쓰러져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넓게 개방되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을 지키는 것인데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머리를.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감싸는 제자리에 앉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진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나서 오랜만에 찾아봤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 이걸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데로 가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적인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입니다. 여기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기온과 관련된 자연재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 한파는 매우 추운 것을 얘기합니다. 너무 더운 거, 너무 추운 거. 주로 여름에, 주로 겨울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폭염과 한파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어디냐? 발생 일수가 많은 지역은 어디냐?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정리해 드렸었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은 폭염 일수가 많은 지역들이에요. 폭염 일수, 당연히 저위도 지역에 많을 겁니다. 기온이 높은 거니까. 그리고 해안보다는 내륙에서 많이 발생할 것이고, 특히나 대구 비롯한 영남 내륙 지역이 폭염 발생 일수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저위도 내륙, 특히나 영남 내륙 지역. 반면, 한파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현상이기 때문에 고위도의 내륙 지역, 그리고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 한파 발생일 수가 많습니다. 고위도의 내륙과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최근에 이런 기상현상 관련된 문제들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강수와 관련된 자연재해입니다. 홍수, 가뭄, 대설인데요. 사실, 홍수 대신에 호우가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대설과 밑에 나올 태풍, 요세 가지의 자연재해가 많이 출제되는 편이에요. 자, 교재 56페이지 탐구활동에 그래프 두개 나와 있죠. 그거 같이 보면서 호우, 대설, 태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우입니다. 자, 가부터 다는 호우, 대설, 태풍 중에 하나인데요. 가나다 중에 누가 호우일까요? 호우, 비가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호우가 발생을 하면은 하천이 범람하여 홍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나가 호우가 발생하는 횟수를 표시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호우 피해는 어디서 많이 발생을 할까요?

일단 볼게요. 호우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도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한강 유역은 이렇게 산줄기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름철에 남서풍이 불때 바람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름강 수집중률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게다가 여름에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걸려 있을 때 여기로 많은 남서기류가 모여들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특히나 중부지역에 호우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중부지역에.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부지역에 해당하는 충북, 충남, 경기, 강원, 요런 지역들의 피해가 많은 C가 호우가 됩니다. 이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요 피해액은요,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누적 피해액이에요.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게 정말 해마다 차이가 클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공부했던 거랑 다른데 이런 광경들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매해마다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혔던 자연재해가 발생했던 해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았던 해도 있습니다. 어떤 해는 호우로 인한 피해가 컸었지만, 어떤 해는 대설로 인한 피해가 클 수도 있고요. 어떤 해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는 불확실성이 높고, 해마다 피해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준 연도에 따라 누적 피해액도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통계 자료로 수능 문제는 잘 출제하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큰틀 정도만 좀 기억해 둡시다. 호우는 중부지방 일대에서 피해가 컸다. 다음은 대설입니다. 자, 대설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 지역에는 큰 피해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립니다. 어떤 피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빙판길에 지나가던 사람이 넘어지거나 또는 차가 미끄러져서 접촉 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나거나 이런 피해 나타날 수 있겠죠. 막 건물이 무너진다던가 또는 뭐 집이 눈에 잠겨가지고 막 집안에 눈이 엄청 들어와서 집안에 집기들을 파손한다던가 이런 일은 흔히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촌락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내리게 되면 농경지에 눈이 쌓이고 비닐하우스나 축사 위에도 눈이 쌓이게 돼요. 눈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이렇게 눈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축사에 눈이 쌓여서 오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와르르 막 무너져서 동물들이 도망가는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대설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은 촌락 지역들입니다.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비닐하우스나 축사에 붕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대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상대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북동풍에 의해서 많은 지형성 강서 발생하는 동해안 지역. 특히나 영동지방, 강원의 영동지방, 그리고 북서풍에 의해서 많은 눈이 내리는 전라북도, 특히나 전북의 해안 지역, 요런 지역들이 대설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들입니다. 그러나 대설 피해는 그 피해액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가가 대설이 되고요. 그리고 A, B, C, D 중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뭐지? 잘안 보이는데? 맞아요. B가 대설입니다. B. 상대적으로 다른 자연재해보다는 피해가 적은 거죠. 선생님, A도 적은데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선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경북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진이 되거든요. 요거 말고 여러 지역에서 고루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피해액이 적은 B가 대설이 됩니다. 그리고 강원이나 전북 요런 지역들, 강설량이 많은 지역들에서 상대적으로 피해액이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태풍 볼게요. 태풍. 태풍은 6, 7, 8월에 많이 발생하는 호우보다는 조금 더 늦은 시기에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태풍. 태풍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의 여름철에 적도 부근이 뜨겁게 달아오르게 됩니다. 뜨겁게 달아오르면은 수증기가 막 증발을 하면서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해요.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북반구의 중위도 지역은 1년 내내 편서풍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이 태풍이 중위도에 다다르게 되면 편서풍에 의해서 북동쪽으로 진로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태풍의 진로가 이렇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그럼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고 저기압의 중심에서는 상승기류가 발달을 합니다. 상승기류 때문에 구름 만들고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비로 인한 피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무서운 것은 비로 인한 피해도 초래하지만 바람으로 인한 피해도 초래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바람을 동반하게 됩니다. 특히나 바다에 강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때는 커다란 해일이 우리나라에 덮쳐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바람, 풍수해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우보다는 조금 늦은 시기에 가을까지도 피해를 발생시키는 자연재해가 태풍이에요. 자, 태풍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저위도 부근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을 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태풍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지역은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태풍이 북상해 오면서 남부 지역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연재해 중에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저위도에 위치하다 보니까. 다음, 태풍은 다른 말로 열대성 저기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람이 굉장히 강해서 위험한 반쪽의 원과 상대적으로 바람이 약해서 안전한 반쪽의 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보조단에 나와 있는데요. 태풍의 가항반원과 위험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가항반원은 항해가 가능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바람의 힘이 약한 반원을 얘기해요. 자, 보면 지금 태풍의 진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게 열대성 저기압이에요. 태풍. 이게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있는데 태풍 왼쪽은 태풍의 진행 방향 그리고 편서풍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 항해가 가능할 정도로 태풍의 위력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특히나 선박들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비가 많이 내리거나 눈이 많이 내리는 것보다 바람이 엄청 강하게 불게 되면 파도가 엄청 크게 치게 되고 바다가 요동을 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항해가 가능할 정도야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서. 반면 태풍의 오른쪽 반원은 태풍의 진로 그리고 편서풍의 방향과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태풍의 위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위험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가 위험반원에 속할 때 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태풍 중심부근의 풍속이 중심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으로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성 저기압. 그래서 이는 풍수해를 초래한다. 바람과 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풍수해를 초래한다. 그래서 강풍 및 호우에 대비한 시설 점검을 해야 되고요. 위험 지역 접근을 금지해야 됩니다. 자, 얘기했듯이 호우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8, 9, 10월까지 발생하는 다가 태풍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남부 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이나 또는 경남, 부산, 울산 이런 지역들에서 피해가 크고요. 그리고 제주에서 차지하는 피해 비중이 가장 높은 D가 태풍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우리 탐구활동 같이 볼게요. 이때 글 읽어보겠습니다. 자연재해의 월별 피해 발생 횟수를 보고 가부터 다에 당하는 자연재해를 파악해보자. 가는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에 주로 발생하는 대설이 되겠죠. 나는 여름철인 6월에서 8월에 주로 발생하는 호우. 다는 8월에서 10월에 주로 발생하는 태풍입니다. 저위도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해 오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북의 피해액이 월등히 많은 A는 지진이에요. 사실 경북에서만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닌데요. 다른 지역의 피해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거의 경북에만 피해액이 표시가 됩니다. 다음, 태백산지가 있는 강원, 경북 및 겨울철에 황해를 통과하는 북서계절풍이 영향을 받는 전북 등에서 피해액이 많은 B는 대설입니다. 그래서 전북, 강원에서 그나마 피해액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피해액이 가장 적다. 다음, 경북, 경남 등 남부지방에서 피해액이 많은 D는 태풍입니다. 그래서 D, 요 경남이나 경북, 그리고 울산, 부산 이런 지역들에서 상대적으로 피해액이 많죠. 다음, 중부지방에 위치한 중부지방, 충북, 충남, 경기 등에서 피해액이 많은 C는 호우가 됩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상대적으로 중부지방의 피해액 비중이 높다. 이렇게 기억해둡시다. 자연재해. 자, 여기까지 자연재해 살펴봤고요. 얘기했듯이 최근에는 한파, 서리, 열대야, 폭염 이런 기상현상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뒤에도 그런 문제가 나와 있고 이런 내용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로 가면은 황사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황사. 황사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왼쪽에 황사의 발생과 이동 먼저 살펴볼까요? 자, 강풍이 건조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불면

황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강한 상승기를 타고 올라와서 뭐를 타고 편서풍에 실려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래먼지가 발생을 하는데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와악 하고 이동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황해를 지나 한반도에 도달하게 되고 우리나라에 황사가 날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황사의 발원지인 중국과 몽골의 내륙 건조 지역이 봄철에 가장 건조합니다. 봄철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봄철에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봄철에. 다음, 백령도와 서울 울릉도의 발생 일수를 좀 비교해 보면, 백령도 발생 일수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쵸? 서울은 4월에 가장 많지만, 백령도보단 전체적으로는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울릉도는 가장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황사 발원지와 가까운 지역들은 당연히 황사가 더 많이 불어올 수밖에 없겠죠. 황사 발생 일수는 황사 발원지와 가까운 지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황사의 발원지가 고위도 쪽에 위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부지방의 서쪽 지역에 황사 발생 일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자, 밑에 볼게요. 황사는 중국 서부의 타커라마칸 사막, 몽골 중국의 고비 사막 등지에서 건조한 봄철이나 겨울철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봄에만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이 황사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이동해 오면 호흡기 코로 들어가거나 눈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질환을 발생시키고요. 항공기 결항이나 정밀기계 및 전자기기 고장 등의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특히나 최근에 기후변화 그리고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황사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지게 됐죠. 중요한 건 아래쪽입니다. 자, 백령도, 서울, 울릉도의 월별 황사 발생 일수는 모두 봄철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최적의 연간 황사 발생 일수는 백령도, 서울, 울릉도 순인데요. 이는 황사 발원지와 가까운 지역일수록 대체로 황사가 빈번하게 발생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어이구, 우리나라는 중부 지방 서쪽 요런 지역이 황사 발생 일수가 많은 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황사 내용 살펴봤고요. 자,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기후 변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 보죠. 기후 변화는 말 그대로 기후가 변화하는 건데 기후 변화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깊게 배우는 것은 지구 온난화고요. 그리고 거의 지구 온난화 관련된 문제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기후 변화는 무엇이냐? 기후가 자연적 요인이나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어쨌든 장기간에 걸쳐 점차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지구 온난화를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자연적 요인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인위적 요인으로는 화석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화석 에너지, 석탄, 석유가 특히나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죠. 이런 화석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소비하게 되면서 온실가스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림을 파괴합니다. 이 삼림은 CO2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런 나무를 벌목하고 나무를 잘라낸 다음에 농경지로 이용하고 도로 깔고 건물 짓다 보니까 삼림이 흡수하는 CO2의 양이 줄어들면서 대기 중에 CO2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또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지표 상태가 변화한 것도 있고요. 특히나 화석 연료의 소비 증가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느냐? 자, 전 지구적으로 지구 온난화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난 109년간의 연평균 기온이 10년당 0.2도씩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10년에 0.2도면 100년 동안은 한 2도 정도 상승했겠죠. 그리고 대도시의 기온 상승편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온이 상승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강수량은 매십년당 17mm 정도 증가했는데 연 강수일수는 감소하였습니다. 자, 요거는 예전에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 연 강수량은 늘어났어. 하지만 강수일수는 감소 추세예요. 전체 강수량은 늘어났는데 비가 내리는 날의 수는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루에 내리는 비의 양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집중호우 일수가 늘어났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기온 높아지니까 열대야, 열대일 발생빈도 늘어납니다. 기온 높아지니까. 반면 한파 너무 추운 거, 설이 발생하는 날의 발생빈도는 감소하겠죠. 기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열대야, 열대일은 기온 높을 때 발생하는 현상, 한파와 설에는 기온 낮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니까요. 요것도 잘 봐두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아래로 가볼게요. 자, 그럼 기후변화로 인해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 영향이 가장 중요한데, 전 지구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자,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극지 및 고산 지역의 빙하 감소. 바꿔 얘기하면, 극지 및 고산 지역의 빙하가 녹아버린 거야! 그럼 녹은 물은 어디로 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니까 바닷물의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해수의 온도 자체가 상승하면서 그 자체가 열적인 팽창을 합니다.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이 뜨거워지면서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래쪽에 58페이지 가운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은 오른쪽 볼게요. 평균 해수면 상승률을 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한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는 현상, 수온 상승에 따른 바닷물의 열 팽창 등과 관련이 있으며, 해수면이 상승하면 저지대가 침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해수면이 상승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전체 평균은 3mm 정도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한다. 그리고 저지대가 침수된다. 다음. 생태계도 변화합니다. 극지 및 고산 식물의 서식지가 축소됩니다. 이 고산 식물은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서식하는 식물이에요. 해발고도가 높은 곳은 기온이 낮겠지. 해발고도 높아서 기온 낮은 곳에 서식하는 식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온이 높아지니까 나는 추운 데가 좋은데,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 살수 있는 곳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다음, 우리나라 보죠. 계절의 변화.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집니다. 요것도 탐구활동 자료 같이 볼게요. 자, 일단 과거 29년, 1912년부터 1940년까지, 최근 30년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자, 봄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이 되는데, 과거에는 여름이 이때쯤 시작했어, 이때쯤에. 근데 최근 30년에는 여름이 시작된 시기가 빨라집니다. 그쵸? 그리고 과거 29년보다 최근 30년이 여름이 끝나는 시기가 늦어져요. 여름이 일찍 시작해서 늦게 끝나니까 여름의 일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름의 시작일은 빨라지고 여름의 종료일은 느려진다. 늦어진다. 다음, 겨울. 겨울 같은 경우는 과거 29년은 109일이었는데 최근 30년은 87일로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여름의 일수는 증가하고 겨울 일수는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 얘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진다. 다음 두 번째, 농작물 재배 북한 개선이 변화하는데 특히나 북한 개선과 재배 적지, 재배에 가장 적확한 지역이 북상하게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너무 기온이 높아서 재배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너무 기온이 낮아서 이 농작물을 재배하려면 이 정도의 기온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온 자체가 확보가 안 돼서 재배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를 재배하려고 하는데 사과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적어도 10도는 넘어야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1월 평균 기온 선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10도,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 낮아질 테니까 5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사과 재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사과 재배가 불가능해요. 1월 평균 기온이 10도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과 재배 안 됩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사과는 1월 평균 기온 10도 선까지만 재배가 가능해. 북쪽으로 10도 선까지가 이 사과 재배의 한계야. 여기를 넘어가선 재배가 어려워. 이것을 북 한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북쪽의 한계를 이루는 선. 그런데 지구온난화에 의해 지구의 기온이 높아집니다. 옛날에 10도였던 곳이 15도, 5도였던 곳이 10도로 변한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이제는 여기 사과 재배 가능한가요? 가능해졌어. 왜? 1월 평균 기온이 10도 넘어가거든. 사과 재배, 오케이. 하지만 여기는 여전히 안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어려웠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나눠 먹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바나나가 싸죠. 물론 이거는 다른 전 세계적으로 재배 지역 늘어나고 기술 발달하면서 단가가 낮아진 것도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바나나 재배가 가능해졌고요. 또 옛날에는 정말 생소했던 열대 과일들, 동남아시아 여행 가야지만 먹을 수 있었던 열대 과일들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백향과와 홍용과를 사 먹었었는데, 백향과는 대체 뭔가요? 예, 패션으로 줍니다. 홍용과는 뭘것 같아요? 예, 드래곤입니다, 드래곤. 드래곤. 그래서 우리 제주산입니다, 제주산. 이게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한 게 아니라 제주에서 재배한 거예요. 옛날에는 재배가 불가능했었나, 이젠 재배가 가능해졌어. 왜? 북한계선이 저 아래였는데,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열대작물 재배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작물 재배에 북한계선이 북상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식생 변화, 난대림의 분포 면적은 확대되고요. 냉대림의 분포 면적은 축소됩니다. 난대림은 따뜻한 데 자라는 나무들이고요. 냉대림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데 자라는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난대림이 분포하는 대표적인 지역,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울릉도,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남해안의 저지대에서 난대림이 자라는데, 요 지역이 확대됩니다. 따뜻해지니까. 그러면 냉대림의 분포 면적은 축소됩니다. 다음, 병충해 및 열대성 질병의 발생 증가하고요. 태풍의 세력도 강화됩니다. 그래서 자료 주고, 이런 변화 지속되면 어떤 변화 나타나겠니? 이런 것들이 선지로 나오는 이런 유형이 가장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자,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우리는 한국지리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예, 교토의정서라는 협약과 파리협정이라는 협약이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38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 높은 나라만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한 거예요. 그래서 당사국 중 일부 국가에만 38개국이 되는 거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당사국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였다. 그래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만,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까지 모든 국가에게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얘는 절대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국가적, 지역적, 개인적으로는 이런 노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이제 59페이지로 가서 식생과 토양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했듯이 식생과 토양은 단독으로 잘안 나옵니다라고 제가 몇번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단독으로 나왔어요. 이게 제가 절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잘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나왔습니다. 토양이 먼저 나왔다가 그다음에 식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식생과 토양이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렵게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로 주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큰 틀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볼게요. 식생의 분포. 우리나라에 대체 과연 어떤 지역에 어떤 식생들이 분포하느냐, 이것을 식생의 분포라고 얘기하는데, 수평적 분포와 수직적 분포가 있습니다. 먼저, 수평 분포에는 위도에 따른 기온 차이가 반영이 되는데, 사실, 위도에 따른 기온 차이만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발 고도에 따른 기온 차이도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남부지방에서 북부지방으로 가면서 전반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난대림, 온대림, 냉대림 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난대림은요,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곳에 서식하는 나무들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구분해 보면 난대림은 상록화렵수예요. 낙엽하지 않는 잎이 넓은 나무들. 다음, 온대림은 낙엽 화렵수의 비중이 높다. 그리고 냉대림은 침엽수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데 자라는 친구들이니까 잎이 넓고 굳이 낙엽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대림. 자, 오른쪽에 보면 그래서 수평 분포가 고위도로 가면서 난대림, 온대림, 냉대림 정도로 나타나게 되는데, 난대림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 여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주도 해안의 저지대. 여기 보시면 여기 난대림 있죠. 그 다음에 남해안일 때. 그 다음에 여기
잘 안 보이죠?

여기 보시면 성인봉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해안 저지대에도 난드림이 분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주도, 울릉도, 남해안에 일대 특히나 울릉도에 후박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랐었는데 이 후박나무로 엿을 만들었대요. 후박나무의 껍질로. 그래서 후박나무의 껍질로 만든 엿이라서 후박엿이었는데 이게 후박나무가 울릉도에는 꽤나 있었는데 다른 지역엔 별로 없었던 거야.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울릉도에 가서 후박엿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던 거지. 근데 야, 그엿 되게 맛있었는데 뭐였더라? 호박엿이었나? 그래, 호박엿이었나봐. 근데 사람들이 점점점 호박엿이라고 부르는데 마침 울릉도에서 후박나무가 많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럼 어차피 이름도 호박엿인데 호박을 넣어서 만들어볼까? 이렇게 해서 호박엿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후박나무가 넓은 지역에 걸쳐서 자라는 흔한 나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울릉도, 난대림의 대표적인 나무 중에 하나가 후박나무였던 겁니다. 그래서 울릉도 저지대에도 후박나무가 자랐다. 그리고 냉대림이 자라는 곳은 냉대림. 일단 개마고원 일대. 일대 냉대림. 그리고 저지, 이거 다시요. 해발고도 높은 지역들, 해발고도 높은 지역들도 냉대림이 종종 자라는 지역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마고원과 해발고도가 높은 고산 지역들. 그래서 이렇게 고산 지역과 개마고원 일대.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온대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난대림은 남해안, 제주도, 울릉도의 저지대. 온대림은 대부분의 지역에 분포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하나만 더 보면은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자, 지금 얘를 이렇게 눕혀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눕혀놓은 거. 이쪽으로 가면서 위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해발고도 높아지고요. 자, 얘가 냉대림인데 냉대림이 시작되는 고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면 더 낮은 곳에서부터 냉대림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위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저지대의 기온이 낮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높이라고 하더라도 고위도 지역이 기온이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고위도 지역은 냉대림이 더 낮은 높이부터 시작이 된다. 냉대림의 시작 고도가 더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있잖아. 냉대림. 높은 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일단 마침 보는 김에 여기도 봅시다. 울릉도 같은 경우에 울릉도. 얘는 뭔가 그 층이 다른 지역과 좀 다르게 나타나죠. 예를 들어 난대림이 여긴 여기만 분포하고 온대림인데 얘는 난대림이 더 높은 지역까지 분포하고 온대림도 높은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섬이라서 그래요. 섬이라서 상대적으로 1월 달에 따뜻하기 때문에 더 높은 곳까지 나무들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대림도 마찬가지지. 난대림. 난대림이 한라산은 여기까지 분포할 수 있는데 남해안은 이렇게 분포하다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고위도로 가면서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난대림 자랄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못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평 분포와 수직 분포에까지 위도와 해발고도가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쪽으로 갈수록 냉대림의 시작 고도가 낮아진다. 또는 냉대림 분포 고도의 하한선. 하한선이 낮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냉대림 분포 고도의 하한선이 낮아진다. 좋아요. 다음 수직적 분포로 가겠습니다. 수직 분포. 자, 해발고도가 높아지면서 기온이 낮아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해발고도에 따라 식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수직 분포라고 얘기하는데, 한라산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식생의 수직 분포가 뚜렷하게 나타나려면 일단 해발고도가 높아야 돼. 그래야지만 다양한 식생들이 높이에 따라 분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난대림부터 나타나야 가장 다양한 식생들이 해발고도에 따라 분포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곳. 저위도에, 다시요. 저지대에 난대림 있으면서 해발고도가 높아서 고도에 따라 다양한 식생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 한라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라산이 이렇게 수직 분포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해안 저지대에 난대, 상록, 화력수림대. 그리고 2차 초지대 나오고요. 좀 이따 볼게요. 그리고 온대, 낙엽 화력수림 나오고, 침엽수림대 나오고, 관목림, 고산식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식생의 수직 분포가 가장 뚜렷하다. 그리고 2차 초지대는 무엇이냐? 2차라는 말이 들어가면 뭔가 인위적으로 인간의 영향이 가해진 것, 요런 뜻이거든요.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목축업이 주로 행해지고요. 여러분들, 제주도 가면은 말타는 그

말타는 그 목장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 목장들이 주로 이런 2차 초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나무가 있었던 곳인데 나무를 다 불태우고 초지를 만들었다고 하죠. 한라산이 가장 뚜렷하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다음 식생과 인간 활동. 인간 활동에 의해서 식생이 다양하게 변화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가서 오늘 토양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토양의 특징. 토양은 암석의 풍화산물, 쉽게 얘기하면 암석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작은 풍화산물, 돌멩이 중에 아주 작은 것들,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유기물로 구성이 됩니다. 생물, 동식물이 죽어서 만들어진 시체, 뭐 낙엽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식물 성장의 토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성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산성화된 토양의 비율이 높아요. 크게 두 가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영양분이 많이 씻겨 내려갑니다. 그리고 화학비료 많이 써서 산성화된 토양이 많다. 자, 이러한 토양은 크게 성숙토와 미성숙토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토는 말 그대로 성숙한 거야. 오랫동안 토양 형성 작용을 받아서 성숙합니다. 그래서 이 성숙토와 미성숙토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요 차이입니다. 자, 얘는 성숙토입니다. 잘 봐도 뭔가, 오, 되게 성숙한 느낌 들지 않아요? 뭐가 되게 잘 나뉘어져 있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이가 먹고 점점 성숙해갈수록 이 신체 구분이 뚜렷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토양도 오랫동안 토양 형성작용을 받게 되면 토양의 층이 뚜렷하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토는 토층 구분이 뚜렷하다. 아이고, 뚜렷이 아니라 뚜렷. 뚜렷하다. 뚜렷. 반면 미성숙토는 토층 구분이 미약하다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층이 잘 나뉘어져 있는 게 성숙한 토양이에요. 그럼 얘는 왜 이렇게 성숙했냐? 토양이 잘 층이 나뉘어져 있느냐? 얘는 오랫동안 토양 형성 작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얘는 형성 기간이 길어. 반면 얘는 형성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토양층이 나뉘어질 시간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다시요. 성대토양과 간대토양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성대토양. 자, 성대토양의 저 대자는 띠 대자입니다. 이룰 성자. 띠를 이루면서 분포하는 토양이라는 얘기입니다. 띠를 이루면서. 이 띠라는 것은 전지구적으로 띠를 이루면서 분포한다는 얘기예요. 자, 찍어볼게요. 자, 위도에 따라 기후가 달라지게 되죠.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고 기후에 따라 식생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대토양은 대체적으로 기후대나 식생 분포를 따라서 위도와 평행하게 띠를 이루며 분포하는 토양이에요. 이렇게 위도와 띠를 이루며 평행하게 분포한다는 얘기는 기후와 식생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기후와 식생의 영향을 받은 토양들. 그래서 성대토양은 기후와 식생의 영향을 받아 띠 모양으로 위도와 대체로 평행하게 나타나는 토양을 성대토양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하나는 적색토, 하나는 회백색토입니다. 적색토는 남해안의 구릉지일대에 널리 분포하는 토양인데, 혹시나 색의질이 같이 하는 친구들은 약간 라테라이트토 같은 그런 토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고온다습한 기후 환경에서 철분이 산화되어서 만들어진 토양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기온이 높고 더웠었대요. 그래서 옛날의 기후 환경이 반영된 토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남해안 일대에 분포하고요. 회백색토는 강산성의 토양인데 개마고원 일대의 토양입니다. 침엽수림의 영향을 받은 토양이에요. 회백색토. 정확하게 형성 과정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 그냥 남해안 일대의 적색토가 개마고원 일대 회백색토가 있구나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간대토양. 역시나 대자는 띠 대자고요. 간자는 사이 간자입니다. 띠 사이사이에 분포하는 토양이란 얘기가 되겠죠. 얘는 띠를 따라, 기후대를 따라 분포하는 게 아니라 기후 사이사이에, 기후대에 걸쳐서 기후와는 상관없이 분포하는 토양입니다. 얘기는 기후나 식생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간대토양은 주로 기반암의 영향을 받은 토양이에요. 그 지역에 어떤 암석이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토양의 특성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석회암이 널리 분포하는 지역, 석회암은 탄산칼슘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탄산칼슘은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서 용식작용을 받아 잘 씻겨 내려갑니다.
하지만 쉽게 날아가지 않는 게 있다 그랬지? 그게

철분입니다. 이러한 철분은 산화작용에 의해 산소와 결합되면서 붉은색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토양 자체도 붉은색을 띠는 토양이 발달하죠. 이러한 토양을 석회암 풍화토라고 얘기하죠. 석회암 풍화토, 석회암이라고 하는 기반암의 영향을 받은 토양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간대 토양이 되고 현무암이 널리 분포하는 제주도에는 현무암 풍화토가 분포합니다. 현무암은 흑갈색이잖아요. 그래서 현무암 풍화토 또한 흑갈색을 띠는 간대 토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석회암지대나 화산지대 특히나 제주도는 똑같은 간대 토양이 분포한다라는 얘기 간단하게 했었죠. 자, 보죠. 성숙토. 토양 생성 기간이 길어요.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토양층의 발달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성대 토양과 간대 토양, 우리 앞에 봤었던 그 토양들 모두 토양층 발달이 뚜렷한 거예요. 다음, 성대 토양은 기후와 식생의 성질 많이 반영된 토양입니다. 회백색토와 갈색 삼림토가 대표적인데, 회백색토는 개마고원 지역에 주로 분포합니다. 그리고 저 개마고원 지역은 침엽수림이 분포하는 지역이라, 회백색토는 침엽수림의 영향을 받은 토양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산성이 강한 강산성의 토양입니다. 회백색토. 다음, 갈색 삼림토. 갈색 삼림토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쳐서 굉장히 넓게 분포하는 토양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갈색 삼림토 전 지역에 걸쳐서 넓게 분포한다. 성대 토양. 사실 성대 토양보다는 간대 토양이 더 자주 출제가 됩니다. 모암. 기반암의 성질이 많이 반영된 토양입니다. 대표적으로 석회암 풍화토가 있고요. 현무암 풍화토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석회암 풍화토는 당연히 석회암 분포 지역에 많이 분포하겠죠? 그래서 우리 카르스트 제형할 때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강원 남부와 충북 북동부 지역에 주로 분포합니다. 여기 있죠. 여기 석회암 풍화토 요 일대 많이 분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석회암 풍화토는 무슨 색?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이고 얘는 간대 토양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로 밭으로 이용이 되죠. 붉은색의 밭으로 이용이 되는 토양. 다음은 미성숙토입니다. 미성숙토. 얘는 토양 생성 기간이 짧아 또는 운반 및 퇴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토양층의 발달이 미약합니다. 미약해요. 자, 충적토와 염류토가 있는데, 자, 충적 지난번에 얘기했었네. 충적 하천이 운반한 퇴적물이 쌓인 것 또는 하천에 의해서 이루어진 퇴적, 그것을 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하천 주변의 충적지에 분포하겠지. 하천 주변 중요한 건 하천 주변입니다. 그래서 충적토의 분포를 살펴보면 이렇게 한강일로 가고요. 한강 주변에 한강 지류를 따라서 충적토 분포합니다. 낙동강을 따라서 낙동강의 지류들을 따라 분포하고요. 그리고 금강도 마찬가지고 영산강, 섬진강 이런 하천을 따라 선형으로 분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주변에 분포한다. 아, 그리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퇴적물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분들까지 같이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옥하기 때문에 농경에 이용이 됩니다. 다음, 염류토. 염류토도 생각보다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일단 염류토니까 염분을 포함하고 있는 토양이야. 어느 정도의 염분을 포함하고 있었던 토양. 서남해안일 때 간척지. 간척지, 그리고 하구 부근에 주로 염류토가 분포합니다. 하천의 하구는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는 곳이니까. 그런데 염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경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염분을 제거한 후에 농경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염류토는 주로 해안을 따라 또는 하천의 하구 부근에 분포한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토와 미성숙토를 구분하는 내용. 그리고 특히나 지형과 관련지어서 간대 토양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아래로 갈게요. 자, 이러한 토양도 인간 활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자, 먼저 농지 개간,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개발 등으로 토양 침식, 토양이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또 토양 오염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살펴봤듯이 화학 비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토양이 산성화되어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영양분이 많이 씻겨 내려가는데 게다가 화학 비료도 많이 사용하니까 산성화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된 것이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방공사 그리고 등고선식 경작 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방공사입니다. 가끔 차 타고 가다 보면은 도로 옆에 이런 공사해 놓은 곳이 있는데요. 이런 공사는 사방공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를 깎아내려서 도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 토사가 아래로

쓸려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다음, 등고선식 경작. 이 밭의 이랑과 고랑을 이렇게 등고선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얘가 만약 이렇게 경사져 있는 곳에 이렇게 밭을 만든다면 비가 내리면 비물이 이렇게 다 흘러내려가면서 토양이 아래로 다 씻겨 내려가겠죠? 하지만 등고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랑과 고랑을 만들면 비가 내려서 경사로를 따라 흘러내려오더라도 토양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일곱 번째 주제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뒤쪽에 나와 있는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꼭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미리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선제압 OX, 나와라!

꼼꼼하게 소녀특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수 그 인사에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47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46강에서요, 우리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다소 좀 생소한 그런 사상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마르크스식의 사회주의와 민주사회주의의 그 공통점과 차이점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다 사회주의야.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그렇지, 공동의 이익을 더 중시 여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들 가지고 있고요. 또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그런 이상들, 그런 것들은 얘들아, 그렇지. 어떤 공유하는 지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구분돼야 되는 지점이 있었어. 그렇지. 마르크스와 달리, 마르크스식의 사회주의와 달리 민주사회주의자들은 그런 급진적인 폭력혁명, 폭력혁명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뭐 자본주의가 붕괴되고 뭐 공산사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식의 입장들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서, 마르크스는 공산사회가 되면 생산수단의 전면적인 공유가 일어날 것이다, 사적 소유가 철폐될 것이다라고 보았지만,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어때? 기본적으로는 공유제를 바탕으로 하지만 일부 영역에서의 사적 소유를 분명하게 인정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어떤 민주적인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사회주의 이상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민주사회주의자들의 입장. 그렇기 때문에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어때? 그렇지. 분배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일단은 기본으로 하지만,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 자신의 노력, 개인적인 어떤 노력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도, 네, 보상받을 권리, 이런 거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런 좀 절충적인 측면들 가지고 있었다는 것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되겠네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관련된 챕터 문항들 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전 문항들 이어서 풀어보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 윤사의 또 마지막을 장식하는 또 평화 파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항풀이 계속해 볼게요. 실전 문항 1번입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입장 골라라라고 묻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의 정치 체제, 정치는 정치 체제의 줄임말이 되겠죠? 우리

정치체제 특징이 무엇인지 물어본 자네의 질문에 답하고자 하네. 우리의 정치체제는 정치의 책임이 소수자에게 있지 않고 다수자에게 골고루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민주정이라고 불리운다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 계급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때? 능력을 위주로 공직자를 선출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서양 사상가, 민주주의의 시초가 되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이상이 담겨 있는 글이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될때 등장하는 사상가는 페리클레스거든요. 지금도 페리클레스 이름이 어려우면 그냥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 모습들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정에서는 공직자를 시민의 선거로 선출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있다? 얘들아. 근데 이제 이렇게 공직자를 시민의 선거로 선출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구현되어 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죠. 이건 이제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의 모습을 생각해 볼수 있는 건데, 오늘날은 공직자를 시민의 선거로 선출하는 그런 간접 민주주의가 이제 실행되고 있죠. 이 당시에 고대 서양 사상가가 뭐 공직자를 시민의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고요. 보통은 어떻게 하지, 얘들아? 너네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렇지? 이제 추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첨을 하기도 하고요. 뭐 능력에 따라서 뭐 이렇게 직위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했어요. 시민의 선거로 공직자를 선출한다는 잘못된 진술입니다. 민주정에서는 법원의 배심원을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아니, 선생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추첨에 따라서 이렇게 선발하는 거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엄격히 금지 아니네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시민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 아니죠. 여성은 제외됐었죠. 성인 남성만을 시민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여성, 노예, 뭐 외국인 이런 정치 참여가 제한되는 계층이 존재했습니다. 가난한 노예도 부유한 성인 남성과 동등한 정치 참여를 가진다. 정치 참여의 기회를 가진다. 왜 틀렸어? 그렇지, 노예. 노예는 안 돼. 노예는 정치 참여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공동체의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운영된다. 그렇죠? 이게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갑과을의 입장을요,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갑부터 볼게요. 모든 공동의 힘으로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주며 그것을 통해서 각자가 전체와 결합되어 있지만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기 때문에 이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자유로운 결합 형태를 찾아내는 문제 해결책은 사회계약에 있다. 이대로 네 줄이 다한 문장이어서 지금 뭔 소리야 했을 텐데 천천히 보자. 일단은 사회계약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회계약론자겠다. 홉스, 로크, 루소 중에 한 명이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공동의 힘이래. 공동의 힘. 공동의 힘으로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준대. 그럼으로써 개개인이 전체와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대. 얘들아, 기억나니? 일반 의지의 감독 아래 자신의 신체와 능력을 맡기기로 결정함으로써 개인과 전체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는 형태의 사회계약을 이야기한 사상가는 누구야? 그렇지, 루소가 되겠죠? 일부러 얘들아 봐봐. 이제 최근에 이렇게 루소 문항을 출제하시면서 여기 일반 의지라고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게 없어도 이제 루소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루소가 이야기한 가장 독특한 워딩이 담겨 있잖아. 자, 결국은 일반 의지에게 복종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죠. 왜냐하면 일반 의지 안에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자신의 의지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의지에 대한 복종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다. 따라서 어때? 사회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유롭다. 어떤 자유? 시민적 자유를 얻기 때문에 자유롭다라고 루소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의 더 높은 단계가 되면, 즉 개인이 노예처럼 분업에 예속되는 상태가 사라지고, 즉 분업 사라집니다. 노동이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삶의 일차적인 욕구가 된다. 즉 생계 유지의 수단. 또 물론 노동이지만 노동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일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 삶의 일차적 욕구가 된다는 거야. 왜? 노동의 본질, 자아 실현, 인간성 실현 같은 노동의 본질을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좋아요, 필요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는 사회, 즉 마르크스가 꿈꿨던 공산 사회가 실현된다. 자, 을은요, 공산 사회를 꿈꿨던 마르크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루소와 마르크스 입장이 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조합은 많이 못 봤을 거야. 그러니까 더눈 땡그랗게 뜨고 살펴봐야 되겠죠? 자, A는 루소가 예, 마르크스가 아니요. B는 루소가 예, C는요. 그렇죠. 마르크스가 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국가는 특정 계층의 이익을 초월하여 공공의 이익을 지향할 수 있는가? 일단 마르크스는 아니오죠. 왜냐, 마르크스가 보기에 국가라고 하는 건 어때? 그렇지, 특정 계층의 이익, 즉 지배 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 지향하는 조직 아니야라고 봅니다. 루소는 어떨까? 자, 루소가 생각할 때이 국가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어때? 일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반 의지를 실현하는 조직이잖아. 그런데 그 일반 의지라고 하는 건 공동선을 지향하는 의지잖아. 즉 국가라고 하는 건 그렇죠.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루소는 바라보겠죠. 공동선이라고 하는 건 특정 계층의 이익을 초월해서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루소는 예스라고 대답하겠다. 아 기억 같은 이런 선지도 너무너무 좋은 선지지더라. 루소와 마르크스의 차이점 잘 드러나 있고요. A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유재산제는 인간을 불평등과 예속으로 이끄는 원인으로 작용하는가? 이번 선지도 너무 좋아. 얘들아, 잘 봐. 마르크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인간을 불평등과 예속으로 이끄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사적소유의 철폐를 주장하면서 공산사회가 되면 사적소유가 철폐되고 모든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그런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보잖아요. 자, 루소는 어떨까? 루소 기억나니? 루소의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화롭고 평등한 이상적인 상황이었어.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발생했어? 그래, 이게 사회 상태로,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회 상태로 이행하면서, 사유재산과 사유재산 제도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간은 불평등과 예속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때? 그런 불평등과 예속의 상태를 극복하고,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일반 의지에 지도 아래 자신의 신체와 능력을 맡기기로 하는 형태의 사회계약을 맺음으로써,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렇죠. 자유를 회복하게 된다라고 루소는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루소가 보기에 사유재산제에는 인간을 불평등과 예속으로 이끄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하지. 따라서 아 이건 둘다다 예스라고 대답할 진술이기 때문에 아 A에 들어갈 수는 없겠네요. 일단은 기억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될수 있는가? 얘들아 루소 입장에 따르면요.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건 결국 무엇에 따르는 거야?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일반 의지에 대한 복종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루소가 네라고 대답하겠네요. 리을입니다. 역사 발전 단계에서 오직 자본주의 이후 출현하는 공산사회에서만 계급 간 대립이 부재하는가? 계급 간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가? 자, 일단 공산사회에서는 계급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계급 간 대립이 부재하는 거 맞아. 그런데 리을 같은 경우도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설을 좀 촘촘하게 이해한 친구들이 풀수 있는 또 역시 좋은 선지입니다. 자, 마르크스는 오직 자본주의 이후 출현하는 공산사회에서만 계급 간 대립이 부재하는가? 그건 아니지, 얘들아. 기억나니? 역사 발전 5단계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원시 공산제 사회였는데. 원시 사회에서는요, 아직 계급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그래서 우리, 그래,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곰수체크 자료, 우리 마르크스에 대해서 공부했던 내용 찾아보면 역사 발전 5단계설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 원시 공산사회에서도 여전히 계급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급 간 대립도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사회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었네요. 이번에 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가불입니다. 다른 거의. 모든 종류의 동물들은 일단 성숙하면 완전히 독립하며 자연의 상태에서는 다른 동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거의 항상 다른 동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게다가 그것을 그들의 자비심에만 기대한다면 그것은 헛수고이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죽간 술집,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해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다. 한마디로 아, 내가 빵 맛있게 구워서 우리 빵 많이 팔면 내가 대박 나겠지. 자신의 이익과 손해에 대한 그들의 관심, 즉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오히려 우리 마을 사람들은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할수 있었다는 거야. 아, 봐봐. 서로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수 있는 건 오히려 사람들의 이기심에 기대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아, 시장에서는 개인의 사익 추구와 또 공익 실현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사익과 공익이 일치하게 된다라고 보았던 애덤 스미스가 되겠네요. 을입니다. 사회주의는 공공 이익이 사적 이윤에 우선하는 제도로 자본주의를 대체하고자 노력한다. 사회주의 정책의 경제적 목적은 완전 고용, 생산의 증진, 생활 수준의 향상, 사회보장 및 소득과 재산의 공평화 분배이다. 국가는 중요한 부분에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데, 국가는 사적 소유자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계획 경제의 틀 속에서 생산과 복지의 증진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입장에 한세줄 이렇게 소개가 됐어.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힌트가 나왔지.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서의 뭐를 인정한다. 사적 소유 인정한다고 하고 있잖아. 얘들아, 이거 뭐니? 그렇지.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민주사회주의가 을로 제시가 됐고요. 갑은 아까 애덤 스미스였어요.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생산 양식으로서의 분업은 자원 분배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다. 네.

따라서 애덤 스미스는요, 분업이 효율적인 생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찬성한다라고 보고 있죠.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에 대한 신뢰는 국부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되,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에 대한 이 신뢰를 담아서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 것이 국가의 부를 증진시켜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는 점진적 개혁이 아니라 급진적 혁명에 기반해야 한다? 아니죠. 오히려 민주사회주의자들은요, 급진적 혁명을 비판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산수단의 전면 공유는 경제체제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다. 그렇지. 요 정도 공통점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애덤 스미스도 당연히 생산수단의 전면적인 공유를 인정하지 않을 거고요. 민주사회주의자들도 생산수단의 전면 공유는 인정하지 않잖아. 왜? 사적 소유. 일부 부분에 있어서의 사적 소유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지. 리을 같은 경우는요, 공통점으로 제시가 될수 있겠네요. 답은 기역, 니은, 그리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각자는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결국은 아무에게도 자신을 양도하지 않게 된다. 자, 각자가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양도한대. 그리고 모든 구성원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자신의 권리와 똑같은 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받기 때문에 그가 잃었던 전부와 동일한 것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한 것을 보존하기 위한 더큰 힘을 얻게 된대. 따라서 사회계약은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일반 의지라고 하는 최고의 지휘권 아래 두고 우리 모두가 각 구성원을 전체와 불가분의 부분으로 모두 함께 받아들인다는 말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윗부분에선 다소 애매하게, 그치, 좀 가려져 있는 형태로 진술이 표현됐는데 후반부에서는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누구야? 그렇죠. 루소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루소 입장 체크해 볼게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을 제정할 권리와 법에 복종할 의무를 모두 지닌다. 너무 중요하지, 얘들아. 잘 봐. 루소가 보기에 주권 누가 갖고 있니? 모든 시민이 다 갖고 있는 거야. 법을 제정할 권리, 입법권 누가 갖고 있니? 모든 시민이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권을 지닌 사람이 법을 제정할 권리 갖고 있어? 그러면 모든 시민들은 그렇게 제정된 그 법에 대해서 어때? 그렇지, 복종할 의무도 모두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맞는 진술이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사유재산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누린 자유를 상실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렇죠. 기억나니, 얘들아?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그치? 평등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그런 이상적인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회 상태로 이행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유재산이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불평등과 예속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회계약을 맺고 그 사회계약을 통해서 어때?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됨으로써 다시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 라고 루소는 얘기하잖아.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인간은 일반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시민적 자유를 상실하고 자연적 자유를 획득한다? 아니지, 얘들아. 오히려 일반 의지에 복종한다는 건 사회계약을 맺었다는 거야. 사회계약을 맺게 되면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그런 자유는 오히려 상실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무엇을 얻게 돼?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은 자유롭다라고 루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권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는 대표될 수 없지만 정부에 의해서는 대표될 수 있니? 아니지. 다시 정리해. 루소에 따르면 주권이라고 하는 건 일반 의지의 행사입니다. 따라서 일반 의지, 즉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될 수도 없고, 양도될 수도 없고, 분할될 수도 없는 거야. 쌤, 그러면요, 정부는요, 대표가 아니라 그럼 뭐예요? 그렇지, 어디까지나 심부름꾼, 대행, 대리, 요 정도만 인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일반 의지의 대행자다, 뭐 대리이다, 심부름꾼이다, 이런 건 괜찮지만 대표한다는, 네,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죄송해요, 갑이 되겠네요. 자, 기억에 들어갈 진술 골라볼게요. 어떤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선생님도 동의하시나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만만투의 투쟁 상태가 아닙니다. 즉, 홉스를 비판하고 있어. 자연 상태는 인간이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의 절대적인 주인이자, 그럼 소유권이 있는 거구나. 가장 위대한 사람과도 평등하며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권리를 누리는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사회계약을 맺고 국가를 수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간이 국가와 결합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 아래 두려는 이유는 자연 상태에서는 블라블라하기 때문입니다. 자, 로크가 그치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 왜냐하면 그래, 자연 상태에서도 소유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자연 상태를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사상과 로크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로크가 생각하는 사회 계약의 이유

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억에 들어갈 말을 골라야 되겠네요. 자연권이 존재하지 않아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로크는요, 자연 상태에서도요, 자연권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죠. 자연권 존재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자연권을 침해선 안 된다라고 하는 자연법도 존재하고 그 자연법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지니고 있는 재산권의 확실하고 안전한 향유가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치, 얘들아, 잘 봐봐. 자연 상태에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 이러한 자연권이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게 된다라고 로크는 생각하죠. 따라서 2번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연법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얘들아, 자연 상태에서는요, 자연법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연법의 집행권을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때? 공평무사한 재판관이나 공통의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각 개인들의 자연법 집행권, 그것을 발휘하는 그 과정에서 분쟁과 갈등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자연 상태에서는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계약을 맺게 된다. 라고 로크는 이야기하죠. 분쟁을 해결할 공평무사한 재판관은 존재하지만 판결을 집행할 권력은 없기 때문이다. 아니지. 자연 상태에서는요, 공평무사한 재판관도 존재하지 않고요, 판결을 집행할 권력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자연권에 위해를 가해도 되는 무제한적인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아니야, 로크가 보기에 아무리 자연 상태라고 할지라도 어때? 다른 사람의 자연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연법의 지배 아래 사람들은 있습니다. 놓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5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서로가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요, 요런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갑과 을이 누군지부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회에 공론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에는 시민사회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자, 공론장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얘들아, 공론장이라고 하는 게 뭐야? 또 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잖아. 그러니까 또 공론을 중시하는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감지하여 정치적 의지 및 의사 형성을 할수 있게 함으로써 공론장은 민주적인 정치 과정에서 생활 세계와 정치 세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공론장의 기능 수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어떤 사상이야? 우리 민주주의 공부했잖아. 그중에서 또 공론의 과정, 심의의 과정을 중시한 입장은 뭐지? 그래, 심의 민주주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을 볼게요. 민주주의는 인민이 자신을 통치할 사람들을 뽑아주거나 뽑아주지 않을 투표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누구야? 이제는 나와야지. 그렇지. 엘리트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와 대비되는 엘리트 민주주의를 제시했던 슘페터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그러나 인민은 비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도 이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방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추가 기준, 즉 선거인의 투표를 얻으려는 그런 엘리트, 정치인들 사이의 경쟁이란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우리의 정의가 제한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슈페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심의 민주주의와 엘리트 민주주의가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렇죠. 비판 문제는 이렇게 괄호치고 시작하라. 라고 선생님은 늘 항상 이야기하고 있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국가의 모든 정책은 시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 왜 모르시나요? 아니지, 얘들아. 심의 민주주의 사상가들이 국가의 모든 정책이 다 시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진 않습니다. 시민의 역할이 정치 권력을 선출하는 것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 왜 모르시나요? 그렇죠. 자, 심의 민주주의 사상가들은요, 어때? 시민의 역할은 정치 권력을 선출하는 투표자로 국한되면 안 되지. 다양한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때? 엘리트 민주주의, 슘페터는 아니야. 시민은 그냥 선출하는 투표자 역할로 한정돼야 돼라고 보기 때문에 간과한다라고 비판받을 수 있겠네요. 다수 시민의 정치적인 판단은 전문 정치가에 비해서 충동적이기 쉽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얘들아, 오히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그렇지, 엘리트 민주주의를 이야기했던 슘페터의 핵심 주장이자 간과한다라고 비판받을 수 없네요. 게다가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심의 민주주의 사상가들의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정책의 심의는 공직자와 전문가의 독점적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얘들아, 모르지 않았죠? 오히려
그렇죠. 각과 같은 심의 민주주의 사상가들은요, 공직자와 전문가의 독점적 영역이 되어선 안 된다. 일반 시민도 그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과

된다고 비판받을 수 없어요. 정책을 합의하는 과정은 개인의 고정된 선호에 단순한 합의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모르지 않았지, 얘들아. 봐봐. 우리 신의민주주의 하버마스 계속 공부할 때 어땠어? 사람들이 서로 심의 과정에서, 그 공론의 과정에서 자신의 선호를 그렇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합의하는 과정은 개인의 고정된 선호에 단순한 합은 아닙니다. 그 선호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실무의 민주주의 사상가들 간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과한다라고 비판받을 수도 없습니다. 갑과을의 입장을요. 자, 요렇게 나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이 소개가 됐어요. 자, 갑부터 보겠습니다. 만약 재무성이 낡은 몇 개의 병에 지폐를 채워서 그것을 탄광에 탄갱에 묶고 그 다음에 탄갱을 도시의 쓰레기로 지면까지 채워놓은 다음에 자유방임의 원리에 입각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그 지폐를 다시 파내게 한다면 어때? 어떤 공공정책을 펼친다는 거야. 어떤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경제부처에서 이런 어떤 대규모의 공공근로를 실시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더 이상 실업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 반작용의 도움에 따라서 사회 실질 소득이 나아가서는 부가 현재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써 어때? 유효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누구야? 그렇죠. 케인스. 수정자본주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을입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전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왜곡시켜버렸다. 사회주의가 인간을 분열시키고 있는 착취를 제거함으로써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려 하는 데 비해 공산주의는 오로지 일당 독재 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계급적 분열을 격화 조장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식의 공산사회, 그것을 추구하려고 할때그 과도기로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적인 방법과 달리 사회주의는 국민들의 철저하고도 적극적인 참여 없이 성공할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최고 형태이다. 아,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케인스와 민주사회주의 우리 공통점 잘 정리했던 거 떠올려 보면서 같이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분석해 볼게요. 케인스와 민주사회주의 입장입니다. 완전 고용은 한 사회의 경제 체제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될수 있다. 네. 케인스나 민주사회주의 모두가 다 어떤 실업 문제 해소라고 하는 완전 고용, 이건 한 사회의 경제 체제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될수 있다. 그리고 그런 완전 고용의 실현을 위해서 누가? 그렇지, 국가가. 그렇죠?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 입장에 들어가야 할 진술이 되겠습니다. 생산수단의 전면 공유를 통해서만 시장의 문제가 해결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케인스 자본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에요. 생산수단의 전면 공유를 통해서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야. 사적 소유 인정해라고 봅니다. 민주사회주의 계속 얘기했죠? 생산수단의 전면 공유를 통해서만 시장의 문제가 해결 가능한 건 아니야. 일부 영역에서의 사적 소유 허용해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 대표적인 공통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겠네요.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국방과 치안으로 제한해선 안 돼. 적극적인 역할 시장에서 담당해야 해라고 케인스는 보고 있고요. 우리 민주사회주의자들도 정부 역할을 국방이나 치안으로 제한해선 안 돼. 국가 역할 적극적으로 완전 고용을 실현하고 사회 보장제도 실시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역할 해야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폭력적 투쟁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얘들아, 민주사회주의자 당연히 인정하지. 폭력적 투쟁이 꼭 필요한 건 아니야. 점진적으로 의회에서의 그런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도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어라고 봅니다. 케인스는 어떨까? 케인스가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폭력적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니? 아니지, 케인스도 그건 불가피하지 않아라고 볼 거예요. 요 정도의 워딩은 그렇죠. 공통 진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죠. 답은요,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자,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일. 경쟁이 유효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만 비로소 경쟁을 대체하는 일, 이 일들은 확실히 국가가 해야 할 광범위한 분야들이다. 얘들아, 일단 경쟁 나오고 효율성 막 나왔어. 그러면 하이에크겠구나라고 하는 거 친구들 이제 알수 있지. 그런데 하이에크도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언제? 그래,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그런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 국가가 해야 합니다. 또 어떤 거 있었어? 경쟁만 가지고는 유효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뭐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어때?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 분명히 인정했네요. 생산 방법에 대한 통제 가운데 일부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하지만, 즉 일정한 산출물을 생산하는데 종전보다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도록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남는 유일한 질문은 그런 특정한 제한으로 얻는 이득이 그와 같은 제한으로.

이나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큰지 여부이다. 자, 그러니까 국가가 시장에 막 개입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이큰 얘기하잖아. 근데 그때도 이득과 비용을 잘 계산해서 뭐가 뭐보다 커야 된대. 그래서 이득이 비용보다 더 커야 된다. 아, 정말 실용적이다. 그치? 정말 그런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 생산성 이런 걸 중시한다는 거알수 있어요? 자, 만약 사회적 서비스들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된다면 경쟁의 유지가 광범위한 사회적 서비스 시스템과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에크 입장으로 적절한 것 한번 골라볼게요. 정부에 자의적인 간섭이 있어야만 경제 주체들의 행위가 서로 조정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지. 꼭 정부가 자의적으로 간섭해야지만 주체들의 행위가 조정될 수 있는 건 아니야. 뭘 통해서? 경쟁. 경쟁은 오히려 자의적인 간섭 없이도 어때? 사람들의, 인간들의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그런 의미에서 가장 어때? 우월한 방법이다. 라고까지 하이에크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시장에. 자생적 질서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 의한 생산 방법 통제는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얘들아, 근데 다시 한번 계속 반복이야. 하이에크가 물론 시장에게 가능한 많은 자유를 줘라.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중시한 건 맞지만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생산 방법 통제가 전면 다 금지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 예외적으로 인정도 되잖아. 다시 좀 계속 얘기했지만 네다섯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하이에크가 국가가 시장에 간섭하는 것, 즉 국가가 어때? 생산 방법을 또 통제하고 이런 거 국가에 의한 시장 개입, 시장 간섭이잖아. 이런 게 정당화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지? 언제 정당화됐어?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때는. 그리고 경쟁이 유효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이런 경우에는 아, 국가가 생산 방법을 통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면 금지는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은 결과 유용성을 배제하고 의도의 선언만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아니지. 아까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어? 제시문에서. 그래. 이렇게 정부가 개입할 때 그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어? 그래. 그 이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잘 헤아려서 이익이 비용보다 커야지 정당화된다라고 봤잖아. 결과 유용성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행위에 제약이 가해진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얘들아, 잘 봐. 리을 같은 이런 선지들 친구들 좀 분석하기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근데 얘들아, 천천히 봐봐. 어렵지 않다? 경제 주체들의 행위에 제약이 가해진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 그러니까 제약이 있으면 무조건 다 부당하고, 제약이 없어야지만 무조건 정당한 게 아니었잖아. 계속 무한반복이야. 정부의 개입이 정당한 경우도 있어. 경제 주체들의 행위에 정부가 제약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한 경우도 있었잖아. 언제? 이제 나와야지. 그치? 그래. 시장에서의 경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경제 주체의 행위에 정부가 제약을 가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 그 경쟁만으로는 유효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경제 주체들의 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릴 정도의, 요 정도의 워딩도, 그렇죠. 성립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8번의 답은요.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 되겠네요. 자, 기역과 리을 요런 선지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이에크에 관한 굉장히 좀 깊이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세트 문항입니다. 갑부터 볼게요. 경쟁이든 계획이든 이두 가지는 모두 완전하게 시행하지 못하면 시원찮고 비효과적인 도구가 되고 만다. 따라서 이두 가지 원칙을 혼합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작동하지 않게 하고 그중한 가지 시스템을 일관되게 적용했을 때에 비해 더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계획과 경쟁은 경쟁을 위한 계획이라는 형태로만 결합될 수 있으며 경쟁에 반하는 계획이라는 형태로는 결코 결합될 수 없다. 즉 따라서 이사상가가 중시하는 건 뭐야? 경쟁이 중요하다는 거야.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경쟁을 중시하면서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그렇죠? 중시했던 사상가 하이에크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현대의 부르주아적 사유재산은 계급 대립과 소수에 의한 다수의 착취에 기반을 둔 생산물의 생산과 점유체제의 최종적이고 가장 완벽한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현대의 자본주의적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이론은 사유재산의 폐지라고 하는 한마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어느 누구에게

에서도 사회의 생산물을 전유할 권력을 박탈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전유를 활용해 다른 사람의 노동을 종속시키려 하는 권력을 박탈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공산사회가 도래하면 사적 소유는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다 배제된다. 사적 소유가 폐지하면 계급도 사라지고 그럼 계급 착취 수단인 국가도 사라질 것이다. 그렇죠. 마르크스가 되겠습니다. 케인스와 마르크스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경쟁 원리에 의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담보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이건 아니지. 자, 아무리 경쟁 원리를 하이크가 긍정했다 하더라도 경쟁 원리에 의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어떤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어때 시장 참여자들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이크는 인정하죠.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이번 실전 문항에서 하이에크가 그렇지 국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허용하는 그런 예외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문항으로 묻고 있습니다. 자유 경쟁의 원활한 작동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은 허용될 수 있다. 그래. 이번 맞는 진술이 되겠죠. 노동자 계급에 의한 독재를 포함한 모든 독재는 이상사회의 도래를 가로막는다? 아니죠. 오히려 마르크스는요, 노동자 계급에 의한 독재가 이상사회인 공산사회로 가기 위한 과도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혁명이 역사의 발전을 진전시키는 경우는 없다? 아니죠. 오히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일으키는 폭력혁명은 자본주의를 붕괴시키고 과도기를 거쳐서 공산사회를 도래하게 하기 때문에 역사의 발전을 진전시킨다라고 봅니다. 불황 극복을 위해서 정부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일단 하이에크는요, 불황 극복을 위해서 정부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불황이나 실업과 같은 이런 문제들도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라고 하이에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요, 그렇죠.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 상가가 갑과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골라보겠습니다. 소비 성향과 투자 유인의 상호 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일에 관련되는 정부 기능의 확대는 그것이 현존하는 경제 형태들의 근본적 파괴를 회피하는 유일한 실행 가능한 수단이라는 이유로 또 개인의 창의가 성공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이유로 옹호되어야 한다. 자, 한마디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잘 유지시켜주고요. 또 개인의 창의성의 조건이 될수 있다. 창의성을 발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효 수요가 부족하면 자원을 낭비한다는 공공의 비방이 참을 수 없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자원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개인 사업가는 그의 진로를 가로막는 불리한 조건 아래에서 활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전제주의적 국가체제는 능률과 자유를 희생시켜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올바른 분석만 한다면 능률과 자유를 온전히 보존하면서도 병폐를 치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해서 오히려, 그렇죠? 자본주의적인 경제 질서가 더 굳건해질 수 있다. 누구야? 그렇죠. 수정 자본주의를 이야기했던 케인스가 되겠네요. 따라서, 케인스가 하이에크와 마르크스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에크에게 할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볼게요.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케인스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없이는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하이에크 선생님은 어때? 이런 불황의 문제를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신은 과로와 같은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그렇죠. 과로와 같은 주장은요, 케인스가 주장했고 하이에크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케인스가 하이에크에게 왜 이런 사실을 모르십니까? 라고 비판할 수 있겠네요. 자, 4번과 5번은요. 그렇죠. 케인스가 마르크스에게 할수 있는 비판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실업 문제는 정부 정책이 아니라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통해 해결해야 함을 왜 모르십니까? 아니죠.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케인스 입장이 아닙니다. 케인스는 실업 문제는 정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효 수요의 창출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죄송해요, 케인스. 케인스는 유효수요의 창출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그렇죠, 오히려 보장해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진술이 케인스의 입장이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역할이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하이에크도 어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역할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 그런 비록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다.

안 됐을 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평화 파트도 비교적 좀 휑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 갈퉁 이런 사상가들의 평화 사상들 잘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뒤에 배우는 세계 시민주의, 누스밤의 세계 시민주의도 평권에서 이미 출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친구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한번 계속해서 마지막 챕터까지 멋지게 마무리해 볼게요. 자, 동서영의 평화 사상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지금부터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묵자부터 보겠습니다. 묵자는요, 우리가 공자의 인을 비판한 사상가로 처음에 이제 유교 사상 공부할 때 슬쩍 등장했었던 사상가입니다. 자, 묵자는요, 좀비 친소를 분별하는 차별적 사랑인, 즉, 인. 이것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든 원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인을 강하게 무엇해서 비판했습니다. 인은 차별적인 사랑이야. 그래서 인을 별애라고 하는 차별하는 사랑, 별애라고 지칭하면서 인을 비판하고요. 그에 대한 대안으로 무엇을 이야기했어? 그렇죠.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차별 없이 두루두루 똑같이 처음부터 사랑하는 거야. 두루두루 겸자를 써서 이걸 뭐라고 불러? 겸애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이웃을 처음부터 자기 몸처럼 똑같이 사랑하고 남의 가문을 자기 가문처럼 처음부터 똑같이 남의 나라를 처음부터 자기 나라처럼 똑같이 사랑하는 거야. 즉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처음부터 똑같이 사랑하는 겸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배고픈 자에게 밥 먹자, 밥 먹여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보면서 아 서로 이익을 나눌 것을 이야기해. 그래서 아 이걸 겸애 교리라고 부르고요. 앞에 서로라고 선생님 붙였죠. 그래서 서로 상을 집어넣어서 이걸 겸상의 교상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개가 똑같은 표현이야. 겸의 교리랑 겸상의 교상리는 똑같은 표현이니까 본인 입에 더 잘 붙는 걸로 정리해 두세요. 묵자하면 바로 겸의 교리, 겸상의 교상리 떠올리셔야 합니다. 자, 묵자가 생각하는 어짐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겸의 교리를 실천하는 거야. 그래서 어진 사람은 이로움을 서로 나누고 해로움은 제거한다. 당연히 교리, 교상리이기 때문에 이로움을 서로 나누고 해로움은 제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그가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차별 없는 사랑, 겸의 실천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아, 어짐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겸의 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당연히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해를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야 돼. 왜? 교리, 교상리니까. 그런데 천하에 쓸데없는 천하에 피해 막심한 일이 있어. 그게 바로 전쟁이다라고 생각했어. 따라서 묵자는요 이런 침략 전쟁을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자, 다른 나라를 해치고 자기 나라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태도는 애초에 의롭지 않아. 왜냐하면 그 의라고 하는 것도 겸해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를 막 피해를 주면서 내 나라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건 이미 겸해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의롭지 않다고 보는 거야. 심지어는 전쟁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이미 국가적으로 정치적 혼란이 많아져. 게다가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과 인명의 피해가 있겠니? 아무리 승리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때? 이런 다양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쇠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천하에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그는요 겸해, 즉 모든 사람을 처음부터 똑같이 평등하게 사랑하는 그 겸해. 이건 보편적 인류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보편적 인류애를 강조하면서 타국을 정복하거나 침략하기 위한 전쟁을 반대하는. 즉 나는 공격전쟁에 대해서 반대세 아닐 비를 써서 비공을 주장하죠. 근데 얘들아 잘 봐. 이렇게 침략전쟁, 공격전쟁은 분명히 반대하지만 어떤 약소국이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그 약소국은 어떻게 해야 되니? 전쟁하면 안 되니까 가만히 당해야 되니? 아니잖아. 그럴 때 어떤 전쟁은 인정했어? 옳지. 방어 전쟁은 인정합니다. 자, 지금 공부하는 묵자도 인정하고요. 또 평화를 중시했던 맹자도 방어 전쟁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후반부에 공부할 칸트도 평화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심지어는 칸트도 방어 전쟁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묵자의 평화 사상과 관련된 원전 자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의 나라 보는 것을 자기 나라 보는 것처럼 하고 남의 집 보기를 자기 집 보듯이 하며 남의 몸 보기를 자기 몸 보듯이 해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치? 처음부터 똑같이. 모든 사람을 겸해 평등하게 사랑해야 한다고 보죠. 제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들판에서 전쟁하는 일이 없게 되고 집안 우두머리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빼앗는 일이 없게 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해치지 않게 될 거다.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려면 겸해 교리해야 한다. 나라와 도읍이 서로 공격하거나 정벌하지 않고 사람과 집안이 서로 어지럽히거나 해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천하에 해가 되겠는가 이익이 되겠는가. 당연히 이익이 된다는 거야. 천하에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는 말을 따져본다면 그들을
차별 두는 사람이라고 할 것인가 모두를 아우르

부르는 사람이라고 할 것인가? 한마디로 아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죠. 요 한자도 알아두면 좋아. 얘들아, 이렇게 생긴 한자, 이렇게 생긴 한자 눈으로 봐봐. 저 한자부터는데요. 괜찮아. 그냥 눈으로 봐봐. 눈으로 익혀둬. 이렇게 위에 생겼어. 이거 두루두루 겸자야. 왜 얘기하냐면 묵자에 겸해를 얘기할 때 반드시 꺽쇠를 주고서 요 한자를 주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 그래서 두루두루 겸해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즉 겸해 교리를 계속해서 강조한다는 거알수 있어요. 자, 넘어가서 간디 보겠습니다. 친구들 간디하면 워낙 비폭력의, 그렇죠? 윤리를 강조했다는 거알수 있어. 그 비폭력의 윤리를 힌디어로 아힘사 윤리라고 부릅니다. 힘사가 이제 폭력이란 뜻이고, 아힘사는 비폭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생명을 보존하고 살생을 금지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비협력, 단식, 시민 불복종 등의 실천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쉽게 폭력에 휩쓸릴 수 있는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동정심을 행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적에게조차 자비를 베풀면서 복수심 가져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외워야 되는 포인트는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들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어서 에라스미스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직전에 간디 나왔고, 지금 에라스미스 나왔고, 이후에 생피에르 나올 텐데요. 이세 명의 사상가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외워야 되는 사상가는 아니고요. 수능에서 실제로 출제가 될 확률도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근데 친구들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봐두긴 하셔야 돼요. 근데 아마 출제가 되더라도 제시문 분석 수준에서 출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그치, 이렇게 좀 파악해 두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라스미스는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적인 그런 종교 사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문 분야에서의 영향을 미쳤던 인문학자입니다. 그래서 에라스미스가 르네상스나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평가받기도 해요. 에라스미스는 갈등이 생기는 원인을 인간의 탐욕과 야망이다라고 진단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전쟁은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정신에도 맞지 않고요. 악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수까지 혹독한 재앙에 휘말리게 된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은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 다 옳지 않아요. 게다가 경제적 측면에서 봐도 이건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야. 많은 비용, 블라블라, 이렇게 다양한, 그 선생님 다 읽지 않아도 여러분 눈으로만 봐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경제적 측면에서도 많은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적, 도덕적, 경제적으로 다 전쟁은 인정될 수 없다. 전쟁보다는 평화로운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심지어는 부당한 평화란 거의 있을 수 없으며, 아무리 정당하게 포장된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부당한 평화보다 못하다라고 그는 강조하면서, 평화야말로 인간 상호간의 우애로 모든 선의 근원이기 때문에 전쟁을 반대하면서 평화를 강조했다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생피에르 볼게요. 생피에르는요, 전쟁이 생기는 원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인간의 무엇 때문이야? 이기심 때문이야. 그러니까 잘 봐봐. 평화를 실현할 때도 다른 어떤 종교나 도덕에 기대서 평화를 얘기하는 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기심 때문에 전쟁이 생기니까 오히려 그 이기심을 잘 역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 이성에 따라서, 야, 평화를 실현하는 게 너한테 더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 오히려 평화가 더잘 실현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전쟁과 평화를 잘 따져봤을 때둘 중에 뭐가 이익이 손해보다 큰 선택일까? 평화가 더 이익이 크네. 전쟁하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데 평화의 이익이 훨씬 더 나한테 이익이 되네. 그러니까 난 평화를 실현해야지. 기본적으로 이익과 손해를 헤아리는 공리적 관점을 배경으로 한다는 걸알수 있죠? 이런 공리적 관점에 근거해서 전쟁에 따르는 불이익과 평화에 따르는 이익을 군주에게 잘 제시해 보면, 군주가 합리적 이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해봤자 이거 손해만 보네. 평화에 따른 이익이 나한테 더 크고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구먼, 이라고 하는 걸 군주가, 그렇죠, 받아들인다면 평화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논점을 바탕으로 생피에르는 군주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국가 연합, 어떤 상설 국가 기구, 이런 것들을 제안해요. 굉장히 사실은 새로운 어떤 그런 관점이죠. 자, 잘 봐. 이런 군주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걸 제안하는데요. 생피에르는 이런 항구적인 평화, 즉 영속적인 이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군주들의 연합과 같은 어떤 국가 연합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형성함으로써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각국은 무엇을 인정받아? 주권과 영토권을 다 인정받고 보장받죠? 이런 걸 보장받으면서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국가의 대표들로 구성된 어떤 기구, 항상 설치되어 있는 기구, 언제든지, 그렇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상설 기구를 통해서 평화롭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각국이 주권과 영토를

보장받으면서도 어때? 아, 그런 군주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국가의 그치? 연합으로 구성된 그런 국제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설기구를 통해서 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시대를 앞서 나가는 관점을 생피에르가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들 헤아려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피에르의 입장은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공부하게 될 칸트. 그 칸트에게도 아주 큰 영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 생피에르의 군주들의 연합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같이 한번 꼼꼼하게 또 복습해보는 시간 필요하겠죠? 여러분의 고백도 후기에 남겨주세요. 선생님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한국지리의 저는 이진욱입니다. 오늘은 4회차 모의고사 풀어볼 거고요. 역시나 20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풀어보셨죠? 예. 예, 꽤나 까다로웠던 회차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쉽게도 올해가 한국지리가 마지막이잖아요. 교육과정과 수능 체제가 바뀌면서 그래서 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이제 꽁꽁 숨겨놓았던 또 사용하지 않았던 여러 유형의 문항들을 이번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에 모조리다 쏟아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회차였습니다. 꽤나 까다로웠던 문항인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들이 여러분들 실전 경험 향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나의 부족한 것들을 메우고 또 이러한 개념들이 이렇게도 출제될 수가 있구나. 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해결해 갈 수가 있구나. 그런 연습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차가 그런 회차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일단 1번부터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지난 수능에 1번에 나왔던 유형의 문항과 굉장히 유사한 문항입니다. 읽어볼게요.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단 가부터라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지점 중에 하나이고요. 그 중에 두 지점은 우리나라의 최동단 그리고 최남단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최동단은 독도고 최남단은 마라도가 되겠죠. 확대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지도를 보면은 요 친구가 독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 친구가 마라도가 되겠죠. 그리고 편의상 요 친구는 A, 요 친구는 B라고 표시해 볼게요. 자, 그리고 A는 우리나라의 영해선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B는 우리나라의 직선기선과 영해선 사이에 위치하니까 우리나라의 영해에 해당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가와 다는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직선기선에 적용을 받는 영해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네 지역 중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직선기선에 적용을 받는 영해에 위치한대요. 자,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하는 곳은 A입니다. 다음, 직선기선에 적용을 받는 영해에 위치하는 곳은 B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가와 다는 A 아니면 B가 됩니다. 다음, 나와 다는 이어도 종합해안과학기지를 지나는 위선. 그리고 호미곶 기점을 지나는 위선 사이에 위치한대요. 자, 무슨 얘기냐? 마라도보다도 저위도에 이어도가 있잖아요. 그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지난 위선이니까 대략적으로 요쯤을 지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쯤을 지나간다. 이렇게 보이죠? 다음 호미곶 기점을 지나는 위선은 호미곶은 여기 위치하고 있으니까 호미곶 기점을 지난 위선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와 다 요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점이라는 얘기거든요. 요 사이에. 그러면 두 개밖에 없죠. B와 마라도입니다. 그러면 B, 마라고 적어볼게요. B마. 자, 정리해보죠. 가,

나, 다, 랍니다. 자, 가, 다가 AB. 나, 다가 B와 마라도입니다. 공통적인 게 다네요? 그럼 다가 B가 되겠네? 다가 B. 그러면은, 다가 B니까 남아있는 가가 A가 되는 거죠. 역시, 다가 B니까 남아있는 나가 마라도가 됩니다. 나가 마라도. 그러면, 남아있는 라가 독도가 되겠죠. 독도. 자, 그러면은, 보기 볼게요. A와의 공통 특징으로, 최종빙기의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던 곳에 위치합니다. 자, 독도는 최종빙기의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죠? A는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A, 가와의 공통 특징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자, 이제 여기를 가로 바꿔볼게요. 얘를 가. 그리고 얘가 다. 그리고 마라도가 나가 되죠. 다음, 인접한 유인도와의 최단 거리는 나와 나 인접 유인도 간 최단 거리보다 멉니다. 자, 나는 마라도고요. 마라도와 인접한 유인도는 가파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제주도와 마라도 사이에 있어요. 어쨌든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반면 독도와 가장 인접한 유인도는 울릉도고요.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마라도와 가파도 사이의 거리보다 멉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인접한 유인도와의 최단 거리는 마라도와 가파도 사이의 최단 거리보다 멀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다음, 다보다 태양의 남중 시각이 이릅니다. 태양의 남중 시각은 동쪽에 위치할수록 이른데 독도가 가장 동쪽에 위치하니까 당연히 다보다 남중 시각이 이릅니다. 다음, 수직상공에서는 타국 군용기의 군사훈련이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독도의 수직상공은 우리나라의 영공이고요. 우리나라 영공에서는 다른 나라 군대의 군용기가 군사훈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조금 까다로웠죠. 다음 2번입니다. 그래프는 한반도의 지질시대별 암석 구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자, 먼저 A는 시원생 때 만들어진 변성암입니다. 편의상 그냥 A를 변성암이라고 적어볼게요. 다음, B는 화성암 중에 중생대에 만들어진 친구예요. 화성암 중에 중생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암석은 화강암입니다. B는 화강암, 얘는 변성암. 다음, C는 화성암 중에 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대표적인 게 현무암이 되죠. 다음 D는 퇴적암 중에 고생대에 만들어진 친구, 대표적인 게 석회암 아니면 무연탄이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오름에 있는 섬 지역에 널리 분포한 암석입니까? 자, 오름이 있는 섬 지역은 제주도고요. 제주도에는 현무암이 널리 분포하죠. 따라서 기억은 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북한산을 이루는 주변 기반암과 관계가 깊은 암석입니까? 자, 북한산을 이루는 주된 기반암은 화강암입니다. 그러면은 나에 들어가면은 예 해서 화강암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니는 나에 들어갈 수 있고요. 다음, 돌리뇌 분포 지역의 주된 기반암과 관계가 깊은 암석입니까? 돌리뇌 분포 지역의 주된 기반암은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그런데 지금 얘가 다에 들어가 버리면 아니오가 되니까 D가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귿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음, 춘천 침식분지의 배후산지를 이루는 주된 암석에 해당합니까? 자, 춘천 침식분지의 배후산지는 변성암이 기반암입니다. 그러면은 가에 니을이 들어가면은 여기가 A와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니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 니을, 나, 니은, 가, 다 기억이니까 니을, 니은, 기억.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은 대동여지도의 일부

후이다.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역참의 입지를 선정하고자 할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곳을 지도 A부터 E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조건 1번. 성곽으로 둘러싸인 읍지. 성곽으로 둘러싸인 읍지는, 아이고. 그렇게 할게요. 성곽으로 둘러싸인 읍지는 여기 유성 읍지를 얘기하는 거죠. 유성 읍지까지의 도로상 거리가 20리 이하여야 된대요. 또는 순위 가능한 하천까지. 순위 가능한 하천은 요런 쌍선 하천을 얘기하는 거겠죠. 역시 거리가 20리 이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먼저 A입니다. A는 성곽으로 둘러싸인 읍지, 유성 읍지와의 도로상 거리가 20리 이하인가요? A 근처에 유성 읍지가 보이질 않네. 그러면은 요 조건은 만족하지 못해요. 하지만 두 번째, 요 조건을 만족할 수도 있겠죠. 순위 가능한 하천까지, 여기 순위 가능한 하천이 있고요. A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10리, 20리 이하야. 그러면은 괜찮은 거죠. 이거는 만족 못해도 요거는 만족하는데, 5월이니까. A는 괜찮아요. 일단 B 볼게요, B. 자, 주변에 유성읍지 찾아봅시다. 유성읍지가 없네요. 과천이 있는데, 과천은 무성이니까. 요 조건 만족 못해. 다음, 순위 가능한 하천까지 20리 미만, 20리 이하. 순위 가능한 하천은 요쪽에 있는데요. 주변에 순위 가능한 하천이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B는 탈락입니다. 탈락. 다음, C 볼게요. C도 주변에 유성읍지가 여기 있네. 근데 유성읍지까지의 거리가 10리, 20리가 넘어갑니다. 20리 이하여야 되는데 20리가 넘어가니까 요 조건 해당이 안 돼. 다음, 순위 가능한 하천까지의 도로상 거리가 20리 이하인데 순위 가능한 하천까지 거리가 너무나도 멀죠. 그래서 C도 탈락입니다. 다음, D는 유성읍지까지 거리가 10리, 20리 이하 괜찮습니다. 그래서 D도 괜찮아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다음, E는 뭐, 살펴보지 않아도 요 조건에 만족하죠? 순위 가능한 하천까지 도로상 거리가 20리 이하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E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지금 B와 C는 탈락. A, D, E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 볼게요. 가장 가까운 역참까지의 도로상 거리가 10리 이상이어야 된대요. 자, 볼게요. A와 가장 가까운 역참 어디 있나요? 예, 여기 있네. 이 역참과의 거리가 10리 이상입니다. A 괜찮아요. 다음 D 볼게요. D 가장 가까운 역참이 예, 근처에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10리 이상이 되겠네요. 반면 E는 가장 가까운 역참이 여기 있습니다. 10리 이상이 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E가 탈락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 자, 조건 1, 2를 모두 만족하는 곳은 지금 A와 D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한강 본류와의 여기를 얘기하겠죠. 도로상 최단 거리가 먼 곳을 선정한대요. 자, A보다는 D가 도로상의 최단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우리는 D를 골라야 되겠죠. 정답은 D 4번입니다. 이것도 조금 까다로웠죠?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와 나가 나와 있는데요. 둘다 공유하는 하천이에요. 그런데 가는 물론 이쪽에 산지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쪽에 넓은 농경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반면 나는 하천 흘러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경사가 급한 산지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굳이 표현해 보자면 얘는 중하류 구간, 굳이 적어 보자면 얘는 자유공유 하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중상류 구간에 감입 공유 하천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와 B는 아마도 범람원일 겁니다. 범람원인데 A는 하천과 가까운 곳에 밭과 취락이 들어서 있으니까 A는 자연재방. 담비는 주로 논으로 이용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배후습지가 되겠죠. 배습이라고 적어볼게요.
다음 C는

삼익공려천의 공유 안쪽에.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고 밭으로 이용이 되고 있네요. C는 뭔가요? 예, 하안당구죠. 하안당구. 다음 D는 하천이 아마도 옛날에 요렇게 흘렀을 겁니다. 근데 잘려나가고 현재는 요렇게 흘러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D는 구하도가 됩니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구하도. 자, 그러면 보죠. 가는 나보다 신생대 기억의 영향을 적게 받았대요. 기억은 집안의 윤기입니다. 맞죠? 감익공유하천은 자유공유하천보다 신생대 집안 윤기 영향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얘는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C의 퇴적층에 분포하는 둥근 자갈. 자, 하안당구를 파보면 둥근 자갈이 발견됩니다. 이 자갈은 C의 니은이 하안당구의 과거 모습이 하천 바닥이나 범람원이었을 것으로 추론하는 근거가 된다. 과거에 하천 바닥이나 범람원이었기 때문에 물의 영향을 받아서 둥근 자갈이 분포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다음 3번. D는 구하도는 우각호다? 아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 자연재방은 배후습지보다 퇴적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큽니다. 얘는 주로 모래, 얘는 주로 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맞죠? 다음 B는 배후습지는 하안당구보다 홍수 시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범람원이고요. 하안당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홍수 시에도 잘 침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뒤로 가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죠?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에 나와 있는 지역의 지명들부터 좀 살펴볼까요? 자, 좀 확대해서 적어볼게요. 자, 이쪽에 평양이 있고요. 평양의 외항에 해당하는 곳이죠? 여기는 남포입니다. 남포. 다음 여기는 백두산 아래쪽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세계 연못이 있는 곳이다. 삼지연이라고 합니다. 다음 여기는 이 동해안에서 살짝 내륙 쪽으로 이쪽에는 태백산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관령입니다. 여기는 울릉도죠. 여기는 호랑이 꼬랑지에 있는 포항. 포항과 비슷한 이도인데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는 군산이죠. 다음 여기는 거제. 여기는 서귀포가 됩니다. 이렇게 자 볼게요. 우리 좀 크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의 출발지는 라의 출발지보다 여름철 장마 시작 시기가 이르대요. 자, 여름철 장마 시작 시기가 이르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위도에 위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위도. 저위도에 위치합니다. 왜냐하면 장마 전선은 저위도에서 만들어져서 북상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이것만 해가지고 가와라가 어디인지 찾기는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자, 밑에 볼게요. 가와라 중에 출발지와 도착지 간에 해발고도 차이 값이 가장 큰 경로는 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발고도 차이 값이 가장 큰 경로 어디일까요? 일단 얘네들은 제외가 되겠죠? 자, 대관령 해발고도 굉장히 높습니다. 삼지연도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삼지연이 대관령보다 해발고도가 더 높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요 북동쪽 일대가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니까. 결국 해발고도 차이의 값이 가장 큰 경로는 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바로 나 경로가 됩니다. 됐죠? 다음 가나 라만 도착지가 출발지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대요. 자,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다는 도착지가 출발지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는 얘기예요. 가나 라만 도착지가 출발지보다 기온 연교차가 크다니까 바꿔 얘기하면 다만 도착지가 출발지보다 기온 연교차가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볼까요? 먼저 거제랑 서귀포 볼까요? 도착지가 출발지보다 기온 연교차가 작나요? 아닙니다. 서귀포가 기온 연교차가 워낙 작기 때문에 거제보단 서귀포가 작습니다. 탈락이에요. 다음, 포항보다 군산이 기온 연교차가 작나요? 아닙니다. 군산이 서해안, 포항이 동해안이니까 기온 연교차는 서해안인 도착지가 더 큽니다. 다음, 대관령보다 울릉도가 기온 연교차가 작죠? 왜냐면 얘는 섬이니까 바다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연교차가 작고요. 어쨌든 대관령은 내륙이니까 기온 연교차가 큽니다. 그러면 도착지가 출발지보다 기온 연교차가 작네요. 여기가 다 구간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거 써먹을 시간입니다. 나와 달을 찾았으니까 가와 라만 남았네. 가는 라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자, 두개 중에 얘가 더 저위도니까 여기가 가 구간, 여기가 라 구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찾는 것도 좀 힘들었는데, 선지도 굉장히 좀 귀찮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볼게요. 가의 출발지는, 서귀포입니다. 적어볼게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서귀포는, 다의 도착지는 울릉도예요. 울릉도보다 겨울강수 집중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다음. 나의 도착지는 삼지연이에요. 3이라고 적어볼게요. 나의 출발지는 포항입니다. 봄꽃의 개화 시기가 늦죠? 틀렸습니다. 다음, 다의 출발지는 대관령이에요. 대관령은 나의 출발지 남포보다 최난월 평균 기온이 높대요. 자, 물론, 대관령이 남포보다 저위도에 위치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난월에 8월 달에 지역 간 기온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대관령은 해발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은 곳이니까 최난월 평균 기온은 남포가 높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다음, 라의 도착지는 군산이고요. 군산은 가의 도착지 거제보다 황사일 수가 많죠. 왜냐면 군산이 거제보다 더 서쪽에 위치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다음, 가의 도착지는 거제고요. 다의 도착지 울릉도입니다. 여름 강수량의 합은 나의 출발지 남포와 라의 도착지 거제 아니죠? 라의 도착지는 군산입니다. 군산의 여름 강수량보다 많다. 자, 거제 연강수량이 워낙에 많은 곳이고 울릉도가 연강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름 강수량 적지 않습니다. 반면 남포 대표적인 소호지입니다. 그리고 군산 비롯한 서해안 일대도 전반적으로 소호지이기 때문에 여름 강수량의 합은 이쪽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새 자연재해의 피해 분석을 위한 가상 회의 장면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대해 옳게 설명한 참석자만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가나다의 피해 상위 4개 시도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 맨 아래쪽에 있는 내용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얘네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새 자연재해 중에 총 피해액이 가장 적은 게 어디였죠? 납니다. 바로 대설이 가장 적습니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가, 나, 다 중에 피해액이 가장 적은 게 대설이니까 나가 대설이에요. 대설은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그럼 가와 다를 구분해주면 되는데 가는 경북, 경남, 울산 같은 남부지방에서 피해액이 많고요. 다는 충북, 충남, 경기 같은 중부지방에서 피해액이 많네요. 중부지방은 호우 피해액이 많고, 남부지방은 태풍 피해액이 많으니까, 가는 태풍, 나는 대설, 다는 호우가 됩니다.

자, 갑, 나의 피해액, 대설 피해액은 대부분 정체 전선에 영향을 받는 7월에 집중됩니다. 이것은 호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갑은 틀렸습니다. 다음, 태풍은 대설보다 발생 1회당 피해 규모가 크죠? 그래서 을 맞습니다. 다음, 대설은 호우보다 2014에서 2023년 사이에 경북에 지역 내총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대요. 자, 대설은 나니까요. 여기 지금 경북이 2등입니다. 다음, 다는 경북이 4등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 대설은 호우보다 경북의 지역 내총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까? 아니죠. 중요한 건 요거예요. 총 피해액이 대설이 워낙에 적습니다. 그래서 순위는 대설에서 경북이 2등이긴 하지만 대설의 총 피해액 자체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전체 경북의 총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설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이 맞습니다. 다음, 요 기간 동안에 선박 피해액은 태풍보다 호우에 의한 것이 많다. 자, 선박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강한 바람입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것은 태풍이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한 것이 더 많죠. 그래서 정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을과 병이 맞으니까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병이 조금 까다로운 선지였었죠. 병. 다음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가나 토양에 대해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부터 D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자, 가와 나는 각각 지도에 표현된 세 토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도부터 볼게요. 자, 요 친구 볼게요. 요 친구. 요 친구는 강원 남부와 충북 북동부 일대에 주로 분포하는 토양입니다. 그럼 요 친구 뭘까요? 요 친구는 석회암 풍화토가 되겠죠. 다음, 요 친구. 요 친구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주로 하천을 따라 분포하네. 이 친구는 충적토가 됩니다. 다음, 이 친구는 울릉도, 제주 일대 분포하네. 아, 화산 지형이 분포하는 곳에 분포하는 토양이구나. 이 친구는 화산 회토가 됩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 보죠. 자, 저는 우리 기역 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가를 이용해 만든 허벅을 비롯한 용기 그릇의 새로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짙은 흑색을 띠는 이 토양은 짙은 흑색을 띈다고 합니다. 나트륨이나 칼륨 함량이 높아 낮은 온도에서 자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화는 흙이 고온에서 구워져 유리처럼 단단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는 성질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흑색을 띠는 요 토양 뭘까요? 나트륨과 칼륨 함량이 높은 토양입니다. 비교적 비옥한 토양이에요. 바로 화산회토입니다. 그래서 가가 화산회토가 돼요. 가가 화산회토. 너무 얕네. 다음. 두 번째. 저는 우리 니은 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나를 토대로 재배한 마늘의 우수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이 토양은 비가 오면 연못이 되었다가 비가 그치면 다시 밭이 된다는 의미의 이름이 붙여진 못밭, 돌리네 지형이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석회암 풍화토가 되겠죠. 석회암 풍화토. 자, 그럼 여기다 적어볼게요. 가가 화산회토, 나가 석회암 풍화토가 됩니다. 자, 우리 여러 번 해봤었죠? 보기 봅시다. 분포 지역 기역 니은은 기바람의 특성대로 인한 건천이 나타납니까? 자, 화산회토가 분포한 특히나 제주도 일대에 건천 발달하고요. 또 석회암 풍화토가 분포하는 석회암지대에 건천 발달합니다. 두 지역 모두 동그라미. 그러니까 A에 들어갈 수 있죠. 기억은 맞습니다. 다음. 남부지방보다 중부지방의 분포 면적이 넓습니까? 자, 화산회토는 남부지역에, 석회암 풍화토는 중부지역에. 따라서 화산회토는 틀렸고, 석회암 풍화토는 맞아. 그러면은 XO니까 얘는 B가 아니라 C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기바람은 고생대 해성층에 분포합니까? 화산해토는 X, 석회암풍화토는 석회암이 고생대 해성층에 분포하니까 동그라미. 그러면은 XO니까 C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D 것은 맞습니다.

주로 하천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퇴적돼 형성되었습니까? 이것은 충적토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둘다 X. 둘다 X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뒤에. 그래서 리을 맞습니다. 그러면 기역, 디귿, 리을이 맞아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그래프는 세 권역 내 인구 1, 2위 도시의 인구 증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권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여기다 한번 볼까요, 일단. 자,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인데요. 수도권의 인구 1위 도시는 서울입니다. 2위 도시는 인천. 다음, 영남권의 인구 1위 도시는 부산. 2위 도시는 대구가 되겠죠. 다음, 충청권. 충청권의 인구 1위 도시는 대전. 2위 도시는 청주입니다. 자, 그럼 일단 그래프를 살펴보았더니 1위 도시의 인구는 다 감소했어요. 그러네. 왜냐면 서울, 부산, 대전과 같은 대도시는 최근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특히나 교회화에 의해서. 그런데 특히나 가해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야 감소할 만한 인구도 많겠죠? 그래서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가는 그만큼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서울이 되겠죠. 반면 2위 도시의 인구는 증가했네? 인천과 경기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특히나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가가 수도권이 됩니다. 두 번째, 나와 다 중에서 다는 1위 도시의 인구도 감소하고 2위 도시의 인구도 감소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를 비롯한 대도시들은 인구의 교외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네? 근데 영남권은 부산도 교외화로 인해 감소, 대구도 교외화로 인해 감소. 그러니까 1, 2위 도시 인구가 모두 감소한 다가 영남권이 되고요. 남아있는 나가 충청권이 되는 겁니다. 충청권은 1위 도시는 감소, 2위 도시는 증가했으니까요. 자, 볼게요. 나는 충청권은 요 기간 동안 영남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보다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많죠.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해서 수도권의 인구와 제조업이 충청권으로 분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다음 2번. 다는 영남권은 가보다 1위 도시의 인구가 적네요. 다음, 가의 2위 도시는 인천입니다. 도청? 없겠죠. 나의 2위 도시는 청주입니다. 충북도청이 있습니다. 광역시청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뒤바뀌었죠. 다음, 수도권과 영남권은 수도권 전철 노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아니죠. 수도권과 충청권이 수도권 전철 노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2024년 영남권의 총인구는 수도권과 충청권 총인구야보다 많다. 아니죠. 요거 두개 합친 것보다 수도권의 총인구가 더 많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9번으로 가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통근통학 유출인구 및 유입인구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은 게임을 활용한 수업 활동지 일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지도부터 볼게요. 이 친구 노원구입니다. 노원이라고만 적어보죠. 이 친구는 중구죠. 이 친구는 강남구. 이 친구는 영구금입니다. 영구금. 그래서 구로구입니다. 자, 그럼 대략적인 특징을 좀 적어보면 노원구는 외곽적입니다. 주거 기능이 발달했죠. 중구는 도심입니다. 도심인 중구는 업무 기능 발달했죠. 강남구는 부도심입니다. 부도심인 강남구는 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이 모두 발달했죠. 구로구는 제조업 발달한 곳입니다. 그냥 제조업 발달이라고만 적어볼게요. 이렇게. 자, 왼쪽에 그래프 보죠. 자, 그래프에서 세로축은 통근통학 유입인구, 가로축은 통근통학 유출인구입니다. 항상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요렇게 그어보면, 자, 요선은 통근 통합 유입인구와 유출인구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선의 위에 위치하면 통근 통합 유출보다 유입이 많은 지역이에요. 반면 아래 위치하면 통근 통합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유일한 지역이 D입니다. 왜? 업무 기능이 미약하고 주거 기능만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D가 노원구가 돼요. 노원구. 다음, A와 B는 통근 통합 유입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A는 B보다 통근 통합 유출 인구가 많아. 상대적으로 얘보단 많은 거죠. 왜? 상주 인구가 조금 더 많거든요. 중구는 업무 기능만 발달하다 보니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사람도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B가 중구가 되고요. A가 강남구가 됩니다. 남아있는 C가 구로구가 되죠. 자, 이거 확대해서 여기 좀 볼게요. 자, 활동지에 A, B, C, D를 비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A와 B 중에 도심과 강남구 중에 시가지의 형성 시기는 누가 더 빠르죠? 중구가 빠릅니다. 둘 중에 일은 높은 많은 지역을 아래 기입하는 거니까 가에는 B가 와야 되죠. 다음, 주간인구지수 C와 D, 구로구와 노원구 중에 누가 더 높아? 구로구가 높지. 그래서 나는 C가 됩니다. 다음, B와 D 중에 중구와 구로구 중에 초등학생 수 많은 곳은 구로구입니다. 그래서 다도시가 되는 거예요. 다도시. 여기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여기죠? C입니다. C는 통근 통합 인구의 순유입이 나타난대요. 자, 그래프 보면 통근 통합 유출보다는 유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순유입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다음, 가는 B를 얘기합니다. B, 중구 얘기예요. 중구는 한강 이북. 맞네. 다음, 나는 C예요. 구로구는 한강 이남. 맞네. 다음, 가는 B예요. 그러니까 중구는 D, 노원구보다 거주자의 평균 통근 거리가 가깝죠. 어쨌든 여기 사람이 많이 살지 않지만 여기 사는 사람은 업무 기능이 발달했으니까 직장까지 평균 거리가 가까울 거예요. 맞습니다. 다음, 나는 C예요. 구로구는 A보다, 강남구보다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높다. 자, 얘기했듯이 구로구는 제조업 발달한 곳이니까 맞겠죠. 강남구는 특히나 서비스업 발달한 곳입니다. 다음, 다는 C예요. 그러니까 구로구는 A부터 D 중에서 가정 내 전력 소비량 비율이 가장 높다. 아니죠. 가정 내 전력 소비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가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았었죠? 자, 10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1990년 주택수 및 시기별 주택수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자, 요 친구는 연포탕을 가양동에서 먹었어. 가평입니다. 스페이드를 눕혀놓은 것처럼 생긴 요 친구는 고양입니다. 다음, 엄청 입이 큰 상어처럼 생긴 화성. 얘는 수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나다 라지역에 1990년에 주택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주택수는 가가 가장 많았네? 그 얘기는 옛날부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왔던 지역이란 얘기가 되겠죠. 반면, 라는 주택수가 가장 적었어. 예전에 사람들이 가장 적게 살던 곳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네 지역 중에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은 어딜까요? 네, 수원입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도시니까. 그래서 가가 수원입니다. 반면 사람이 가장 적게 살던 곳은 가장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가평이에요. 그래서 라가 가평이 됩니다. 됐죠?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확인해 보면

그러면 라, 가평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의 증가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남아있는 것은 나와다, 고양과 화성인데요. 자, 고양은 일기 신도시, 일산 신도시가 조성된 곳이죠. 일산 신도시는 90년대 조성됩니다. 따라서 90년대 주택수가 많이 증가한, 주택수 증가율이 높은 나가 고양이 됩니다. 반면 화성에는 이기 신도시, 동탄 신도시가 조성됐죠. 동탄 신도시는 2000년대 조성되었고 지금도 계속 지어지고 있어서 2000년대 주택수 증가율이 높은 다가 화성입니다. 화성. 자, 물론 수원에도 이기 신도시인 광교 신도시가 있습니다만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곳이라서 상대적으로 2000년대 주택수 증가율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자, 볼게요. 1번, 고향은 화성보다 주거인구 지수가 낮죠. 왜냐면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2번, 가평은 수원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어휴, 당연히 낮겠죠. 수원은 경기도에서 인구 가장 많은 대도시인데. 다음, 갑토 라 중에 제조업 출하액은 화성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 갑토 라 중에 인구 밀도는 화성이 가장 높다? 아니죠. 수원이 가장 높죠. 자, 일단, 고양, 화성, 수원이 모두 인구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인데, 수원이 면적이 가장 좁아요. 그리고 수원이 세 지역 중에 인구가 제일 많죠. 가장 많은 인구가 가장 좁은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인구 밀도는 수원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 가다. 수원과 화성에는 이기 신도시가 건설되어 있다. 이게 맞죠. 화성에는 동탄 신도시, 수원에는 광교 신도시 이렇게 됩니다. 다음 반환점을 돌아 11번 가볼게요. 표는 두 시기의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자, 키워드 잘 봐야 되는데요. 자, 가는요. 개방형 통합 국토축 형성.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 환경 조성, 이것은 4차의 키워드죠. 4차. 4차. 요 색깔이 잘안 보이네요. 파란색으로 해볼까? 4차입니다. 다음. 나는 대규모 공업 기반 구축, 교통통신, 수자원 및 에너지 공급망 정비, 이것은 1차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럼 보죠. 가시행 시기, 4차는 나시행 시기, 1차 시기보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인구 비율이 높다. 자, 아까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1차부터 4차까지 가는 동안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꾸준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가 늦을수록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높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죠. 다음, 1차는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채택했고요. 4차는 균형 개발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거점은 균형보다 역류 효과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 맞죠? 다음,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를 위해 가시행 시기에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신산업지대 조성이 시작되었다. 아니죠. 물론 4차 때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를 추진한 것은 맞지만 서해안 지역에 신산업지대를 조성한 것은 4차가 아니라 3차 때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아요. 다음, 리을을 위해 나시행 시기에 1차 때 혁신도시 건설이 최초로 추진되었다. 아니죠. 혁신도시는 4차 때 추진됩니다. 그래서 리을도 넣지 않아. 옳은 것은 기역 니은이니까 1번입니다. 다음 12번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1차 에너지원별 공급량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부터 D는 각각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 하나예요. 자, 지도부터 볼까요? 자, 지도에, 먼저 여기는 경기죠. 그리고 충남, 그리고 경북입니다. 그리고 전남, 이렇게 되죠. 이렇게, 혹시나 헷갈릴까 봐. 자, 그러면은, 일로 와보죠. 자, 네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지역은 경기, 충남, 경북, 전남이에요. 그리고 에너지 공급원별, 공급량을 상대값으로 표시한 건데요. 일단 원자력을 찾아보는 게 좋겠죠. 왜? 원자력은 두 군데밖에 없어. 경북과
전남에만 있습니다.

경기와 충남에는 원자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력이 두 군데만 있어야 되니까 두 군데만 있는 거뭐 있나요? 자, D는 지금 가와 나밖에 없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가와 나밖에 없어. 아, 두 군데밖에 없는 D가 원자력이구나. D가 원자력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역 내에서 원자력의 공급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나가 어디일까요? 예, 경북은 경주와 울진 두 군데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경북이 되죠. 그럼 자연스레 원자력은 경북과 전남밖에 없는데 나가 경북이니까 가는 전남이 되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다는 경기가 됩니다. 자, 그럼 경기는 천연가스의 공급 비율이 높습니다. 조금만 늘려볼게요. 천연가스. 자, 그러면 경기에서 공급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C가 천연가스가 되는 거죠. 천연가스. 다음, 충남, 전남에서 소비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경북에서도 경기에서도 꽤나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요 B는 내 지역에서 골고루 쓰이고 있고 특히나 충남, 전남에서 공급 비율이 높다. 왜? 여기 석유화학공업 발달했거든요. 다음, A도 중요한 힌트가 바로 경기인데요. 충남, 전남, 경북에서는 꽤나 많이 쓰이고 있지만 경기에선 거의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석탄이 되겠죠. 그래서 A가 석탄, B가 석유가 됩니다. 볼게요. 전남은 다시요. 경북은 전남보다 수력 발전량이 많대요. 자, 경북에는 꽤나 많은 양수식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북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있어서 산지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력 발전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2번. 경기는 전남보다 1차 에너지 공급량이 많대요.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충남, 전남, 경북이 에너지 1, 2, 3등입니다. 다음. 석탄은 석유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낮습니다.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연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죠. 원자력은 석유보다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된 시기가 늦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13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뭐 자료량이 많아서 이렇게 작게 보면 잘안 보이거든요.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자, 지도에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 김제죠. 김제. 김제. 여기는 고창입니다. 고창. 다음 여기는 광주 아래에 있어요. 광주 아래 나주죠. 나주. 다음 여기는 한반도의 끝머리에 위치하고 있는 해남입니다. 해남. 자, 그래서 가부터 다 지역을 지도에서 찾아서 하나씩 지운 후에 남은 지역 A를 쓰라고 해요. 그래서 단 가부터 다와 A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볼게요. 가 지역은 기역제외와 관계가 깊은 벽골제를 중심으로 축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자, 벽골제 김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는 벽골제를 중심으로 김제 지평선 축제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가가 김제입니다. 가가 김제. 결국 김제는 지우게 되겠죠. 그리고 김제는 벼와 관련이 깊으니까 자, 여기다 적어볼까요? 밑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기역은 벼가 되죠. 아, 여기다 적으면 되겠다. 기역은 벼가 되죠. 다음, 나 지역은 니은에 해당하는 작물을 활용한 세본맞이새 김치 담그기. 자, 김치의 주재료는 배추고요. 배추는 채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니은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채소가 되죠. 채소. 채소. 그리고 배추로 유명한 지역 어디예요? 예, 해남의 월동배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해남이에요. 해남. 다음 다 지역은 디귿에 해당하는 작물이 자라는 약 77만 제곱미터 면적의 밭을 중심으로 축제를 개최한대요. 뭐지?

이는 나주가 되는 거죠. 괜찮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지우는 남은 지역 A는 나주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 볼게요. 지평선 축제는 김제에서 개최됩니다. 맞아요. 다음, 나는, 해남은 A보다, 나주보다 경지면적당 과실 생산량이 많다. 자, 나주 하면 굉장히 유명한 농작물이 하나 있죠? 바로 배입니다. 그러니까 나주가 경지면적당 과실 생산량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3번. 다는, 고창은 나주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수비율이 높다. 자, 고창은 군이고요. 나주는 시입니다. 그리고 나주는 최근에 한국전력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고창이 높고요. 나주는 고창보다는 2, 3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높겠죠. 다음, 채소는 벼보다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비율이 높다. 예, 벼는 고랭지에서 재배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랭지에서는 주로 채소를 재배합니다. 맞죠? 다음, 맹류는 벼의 구루가리 작물로 재배된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군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네 업종이 비금속 광물 제품 대표적인 게 시멘트가 있죠. 여기다 적어볼게요. 시멘트. 그 다음에 자동차 밑으로 예를 올리니까 자동차. 다음, 전자조립, 전자라고만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A부터 D가 요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다음, 지도 볼게요, 지도. 자, 지도에 조금 확대해보죠. 여기는 영월입니다. 영월 밑에 여기는 단양이죠. 그래서 여기는 영월과 단양입니다. 영월. 영월, 단양. 다음, 여기는 포항부터 포경울부. 포경울부. 그래서 여기는 경주와 울산이 됩니다. 다음, 여기 볼까요? 여기는 경기도의 남쪽 끝에 평택입니다. 평택. 그리고 태안에서 서당 다니던 아이가 평택과 아산이 되죠. 평택, 아산. 다음, 여기는 아산 옆에 천안. 그리고 세종 옆에 충북 도청 소재지 청주가 되죠. 그래서 천안과 청주입니다. 그러면 왼쪽 그래프 봅시다. 왼쪽 그래프. 자, 가나, 다, 라가 나와 있는데, 일단 눈에 띄는 친구는 저는 라가 눈에 띄네요. 라. 라는 D의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요. 그 외에는 뭐 식료품,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과 같이 좀 생소한 제조업의 출하액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업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고, 특정 제조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이거 어딜 것 같아요? 예, 영월과 단양은 석회암이 많이 매장되어 있고, 그 석회암 바탕으로 시멘트 제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 시멘트가 바로 비금속 광물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라가 영월 단양이 되고요. 그리고 D가, 자, 여기다 적어볼까요? A, B, C, D. D가 시멘트가 됩니다. 시멘트. 다음. 다 볼게요, 다. 다는 정유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정유산업. 자, 정유는 석유화학과 분포가 거의 일치하는데요. 석유화학과 정유는 울, 여서. 울산, 여수, 서산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면은 울산 있고, 나머지는 없네? 그렇다면, 다는 경주, 울산이 될 거예요. 경주, 울산. 됐죠? 자, 그렇다면, B와 C가 남아있는데, 정유산업 발달했으니까 석유산업의 비율도 높게 나타날 거야? 그러면은 B가 석유화학일까요? 그런데 가에도 B가 있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남아있는 지역들은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가 석유화학이라면 다른 지역에도 석유화학이 발달했다는 얘기인데 그럴 순 없어. 하지만 C는 다른데 없어요.
그러니까 C가 석유화학이 되고

그러면 울산은 자동차 공업도 발달했죠?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곳이니까 B가 자동차가 됩니다. 자동차. 남아있는 A가 전자가 되겠죠. 됐죠? 그렇다면 A, 전자 출하액 비율이 가장 높은데 평택과 아산은 모두 전자조립공업 발달한 곳입니다. 따라서 가가 평택과 아산이 되고요. 남아있는 나가 천안, 청주가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전기 장비 제조업이 꽤나 발달한 곳이에요. 최근에 꽤나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전자 조립공업도 발달했죠. 그리고 평택과 아산은 평택의 KGM 모터스, KGM. 아산의 현대자동차 있죠. 자동차가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나는 다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어이, 그럴리가요. 울산이 워낙에 제조업 출하액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라는 가보다 제조업 사업 체수가 많다. 어유, 그럴 리가요. 평택과 아산은 전자와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제조업 사업 체수는 평택, 아산이 더 많습니다. 다음, 전자는 석유화학보다 전국 대비 수도권 출하액 비율이 높다. 예, 전자조립은 수도권이 출하액 비율이 아주아주 아주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4번. 석유화학은 자동차보다 계열화된 조립형 공업으로. 자, 석유화학도 계열화된 공업이지만 조립형 공업은 아니에요. 조립형 공업은 자동차와 조선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 나와 있죠? 고용 파급 효과가 크다. 자,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조립형 공업은 대체적으로 종사자가 많은 편이다. 기계화가 많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사람의 손으로 조립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멘트는 자동차보다 연구개발비 비율이 높다. 어이, 그럴 리가요. 이 자동차와 전자가 연구개발비 비율이 굉장히 높죠. 14번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가나 지역을 지도에 A부터 D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도. 자, A 어딘가요? A. 자, 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기 남해입니다. 남해가 너무 풍경이 멋있어요. 그래서 남해 가면은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어. 남해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래서 남해에서 사, 천, 진, 주가 됩니다. A, B, C, D 중에 A가 사천이에요. B가 진주입니다. 다음, 시옷 모양. 크게 보면 치읓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경남도청 소재지 창원. 그리고 부산에 위성도시 역할하고 있습니다. 김해와 양산. 그래서 D는 김해입니다. 자, 그럼 보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 11월 27일 오전 1시 13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남강 유등축제 개최 지역으로 알려진 가는 남강 유등축제 어디죠? 진주입니다.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항공우주연구개발의 중심지였습니다. 항공우주 관련 기관의 집정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위치해 있어 항공 및 방위산업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남강 유등축제 진주입니다. 따라서 가는 진주. 진주는 B입니다. 다음, 부채꼴 모양의 사천 선상지가 있고,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사천입니다, 사천. 다음, 남해군과 다리로 연결되어 있대요. 남해군 여기 있죠. 나는 최근에 우주항공의 핵심 거점이자 항공산업의 핵심 생산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및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사천입니다. 가는, 다시요. 나는 사천이고, 사천은 A죠. 그래서 B, A.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16번 가볼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다섯 지역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및 산업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부터 C는 각각 쉽게 얘기하면 1차, 2차,

3차 산업이 되겠죠. 자, 이것도 확대해 볼게요. 자, 좋습니다. 일단 지도에는 경기, 서울, 그리고 충북, 제주, 여기는 울산입니다. 5개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로축에는 지역 내 총생산, 가로축에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나와 있죠. 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어디가 더 많나요? 울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 울산이에요. 울산. 마. 자, 그리고 1, 2, 3차 ABC도 찾아보죠. ABC. 자, 일단 A는 모든 지역에서 취업자 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고용 효과가 굉장히 커서 모든 시도에서 취업자 수 비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3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A가 3차예요. 서비스업. 다음, 울산은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죠.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높다. 그래서 B가 2차, 남아있는 C가 1차가 되겠죠. 다음, 지역 내 총생산 제일 많은 데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가 서울이죠. 그래서 가가 경기, 경기, 나가 서울이 됩니다. 경기, 가, 서울, 남아있는 건 충북과 제주인데요. 일단 제주는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도 가장 적고요. 지역 내 총생산도 가장 적어요. 그리고 제주는 육지와 분리된 섬이란 특성 때문에 제조업 발달이 굉장히 미약하죠. 그래서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가장 낮아요. 다가 제주, 라가 충북. 그래서 제주가 다, 충북이 라가 됩니다. 그러면 볼게요. 자, 가는 경기는 서울보다 정보통신업 사업체 수가 많다. 자, 정보통신업 사업체 수는 서울이 경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나 정보통신업 관련된 서비스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다음, 2번. 서울은 울산보다 관공업 취업자 수가 많다. 자, 일단 서울은 울산과 비교했을 때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낮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묻고 있는 거는 취업자 수를 묻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 자, 취업자 수는 절대적인 숫자를 얘기합니다. 자, 서울의 인구가 930만이에요. 울산의 인구는 110만 정도입니다. 서울은 울산보다 인구가 8배 이상 많아요. 그런데 2차 산업 취업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자, 서울과 울산을 비교했을 때 아주 많이 보아도 울산이 서울의 한 4배 정도 된다고 볼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보아도. 바꿔 얘기하면 서울은 울산의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의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은 4분의 1 정도인데 인구는 8배가 많아요. 그 얘기는 2차 산업 취업자 수는 서울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비율은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전체 인구가 8배가 많거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묻고 있는 건 수입니다. 수. 다음, 다는 제주는 가, 경기보다 채소 생산량이 많습니다. 제주는 과수와 채소 생산량이 많으니까. 다음, 충북은 제주보다 풍력 발전량이 많다. 아니죠. 제주는 풍력발전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풍력발전은 제주, 강원, 경북 이런 지역들이 많죠. 다음, 울산은 충북보다 총취업자 수가 많다. 왠지 맞을 것 같지만 이 총취업자는 인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충북이 울산보다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총취업자는 충북이 더 많아요.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갈게요. 17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 비율 차이 및 성별 인구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먼저 지도부터 볼까요? 자, 여기 어딘가요? 여기. 연포탕을 가양동에서 먹었어. 연천입니다. 얘도 좀 확대해 볼게요. 연천. 연천. 다음, 얘는? 예, 세종이죠. 세종.
오케이. 이 친구는 여기가 순천이고요. 순천 옆에 보성입니다. 이 친구는 거제죠, 거제. 왼쪽 그래프 볼게요. 왼쪽 그래프는 가와 나의 인구 비율 차이가 나와 있고요. 가와 나는 유소년층과 노년층을 의미합니다. 자, 편의상 그냥 퍼센트 포인트 말고 그냥 퍼센트라고 얘기할게요. 자, 가는 인구 비율 차이가 가장 큰 곳과 낮은 곳 간의 인구 비율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반면 나는 상대적으로 가장 큰 데랑 가장 작은 데 인구 비율 차이가 작죠.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나 노년층이 촌락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의 지역 차이보다 노년층 인구 비율의 지역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가의 인구 비율 차이가 나의 인구 비율 차이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가가 노년층, 나가 유소년층이 됩니다. 가가 노년층, 나가 유소년층이 돼요. 지역 간의, 특히나 시군 간의 차이는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 차이보다 노년층의 인구 비율 차이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정말 높은 곳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만큼 노년층 인구 비율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 그래프는 해당 지역 내 인구 비율에서 내 지역의 평균을 뺀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값이 크면은 그 값도 큰 거고 이 값이 작으면 그 값도 작은 겁니다. 그러면 A와 B는 노년층 인구 비율 차이 값이 커요. 그 얘기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두 지역이고. C와 D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낮은 두 지역이에요. 반면 C와 D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 차이가 큰두 지역이고, 그 얘기는 요두 지역이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 지역을 구분해 보면 상대적으로 연천과 보성은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고, 세종과 거제는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겠죠. 자, 정리해보면, C와 D는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으니까, 얘는 세종 아니면 거제입니다. 그런데, 세종은 모든 시도 중에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거제는 중화공업 발달해서 성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곳이에요. 자, 이걸 정리해보면, 둘 중에, D가 상대적으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더 높고요. D는 성비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남녀 간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아. 하지만 C는 성비가, 남녀 간의 성비가 꽤나 차이가 나타납니다. 특히나 니은이 기역보다 비율이 높죠. 아, 그 얘기는 거제는 성비가 높아서 남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남녀 간의 성비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C가 거제이구나. 그리고 거제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니은이 남성이구나. 그러면 기역은 여성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D는 세종이 됩니다. 자, A와 B 볼게요. A와 B는 연천 아니면 보성인데, 연천은 휴전선 인근이니까 당연히 군부대가 많겠죠? 군부대 많아서 남성 비율 높습니다. 두 지역 중에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B가 연천이 되겠죠. 그리고 A가 보성이 됩니다. 결국 보성이 노년층 인구 비율 제일 높고 세종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가는 노년층, 나는 유소년층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2번. A는 보성은 거제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자, 총부양비가 높다는 얘기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다는 얘기가 되죠? 자, 거제는 중화공업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보성이 거제보다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아서 총부양비가 높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연천은 보성보다 노령화지수가 높대요. 자, 노령화지수는 유분의 노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연천과 보성은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큰 차이가

아, 아니, 죄송합니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유소년층 인구 비율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노년층 인구 비율은 보성이 순천보다 연천보다 훨씬 높아요. 자, 바꿔 얘기하면 연천은 보성과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비슷하지만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아요. 이걸 정리해 보면 연천은 보성보다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비슷하지만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낮아. 그 얘기는 요 값이 작단 얘기죠. 정리해 보면 연천은 보성보다 노령화 지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연천은 세종보다 남성 인구가 많다. 이것도 주의하셔야죠. 나와 있는 건 성비고요. 묶고 있는 건 남성 인구의 절대적인 숫자입니다. 물론 성비는 연천이 세종보다 높지만 인구는 연천보다 세종이 10배 정도 많아요. 따라서 남성의 절대적인 인구수는 세종이 더 많습니다. 다음, 세종은 거제보다 2차 산업초업자 비율이 낮겠죠. 거제가 제조업 발달한 곳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기억부터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국가대리처처 인구총조사관은 다양한 인구 배경을 가진 인구를 포괄하는 등록 센서스 이주 배경 인구 통계를 개발하여 2025년 12월에 최초로 공표하였다. 이주 배경 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중에 적어도 한 명이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들의 합으로 산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주 배경 인구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거주하고요. 시군별로는 경기 안산에 가장 많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1번. 2023년 대비 2025년 이주 배경 인구는 증가하였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부터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주 배경 인구도 증가했겠죠.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당연히 이주 배경 인구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 해당 지표의 유형 중에 하나인 외국인은 행전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외국인 주민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2번. 경기 안산의 외국인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대요. 자, 경기 안산은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고, 제조업이 발달한 곳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는 남성 여성보다 많으니까 남성 여성보다 많아요. 다음 계속 볼게요. 자, 2023년 기준 외국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 194만 명으로 리을이 47만 명, 미음이 18만 명, 유학생이 21만 명 정도로 나타나는데, 디귿, 외국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출신 국가는 베트남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 다음, 가장 숫자가 많은 리을은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미음은 결혼 이민자. 맞습니다. 다음, 비읍. 유학생의 수는 서울이 경기보다 많대요. 서울이 경기보다 대학교 수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 다음,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지도는 지역 내 가부터 다 부가가치 생산액 비율의 충청권 내 상위 3개 시군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나와 있는 것은 제조업, 공공행정, 농림업입니다. 가부터 볼까요? 세종, 홍천, 계룡에서 부가가치 생산액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세종은 특별자치시입니다. 정부 청사가 있어요. 홍성은 충남도청이 있죠. 계룡은 육군본부와 공군, 해군본부가 다 있습니다. 당연히 세종 모두 공공, 행정의 생산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겠죠. 다음, 다 볼까요, 다? 다는 서산, 아산, 그리고 진천에서 높게 나타나는 지표입니다. 서산, 아산, 진천은 농림업과 제조업 중에, 다시요. 이는 지금 다니까요, 다. 농림업과 제조업 중에 뭐가 더 비율이 높게 나타날까요? 당연히 제조업의 비율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남아있는 나, 여기 청량부여, 그리고 여기 괴산이죠. 괴산 청송 부여에서 높게 나타나는 지표 농림업입니다. 정답은 4번이 맞네요.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부터 D에 해당하는 오른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지도에 강릉이죠. 다음 춘천입니다. 그리고 홍천, 그리고 원주예요. 원주. 자, 일단 가나다라를 찾아야 돼. 가나다라. 자, 먼저 볼게요. 자, 가는 나다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대요. 자, 일단 여기에서 제조업 출하액이 가장 많은 곳은 원주입니다. 원주. 그 얘기는 원주는 나다는 될수 없단 얘기예요. 왜냐면 원주가 나다라면 원주보다 가가 제조업 출하액이 많은 건데 그럴 순 없으니까 원주는 나다는 아닙니다. 다음, 나다는 라보다 인구 밀도가 높대요. 자,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곳은 원주입니다. 원주. 그런데 원주는 나다가 될수 없는데 라도 될수 없어요. 왜냐면 나다는 확실히 원주가 아닌데 나다가 라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원주는 라도 될 수가 없어. 결국 원주가 될수 있는 것은 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가 가가 되죠. 가. 다음 두 번째 거 다시 볼게요. 나다는 라보다 인구 밀도가 높대요. 자, 일단 가는 원주입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게 지금 홍천, 춘천, 강릉인데요. 세 지역 중에 인구 밀도가 제일 낮은 데가 어딜까요? 예, 강릉과 춘천은 시고 홍천이 군이니까 홍천이 인구 밀도 제일 낮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홍천은 나와 다가 될수 있나요? 안 됩니다. 홍천은 인구 밀도가 제일 낮기 때문에 나 다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면 그러면 라가 춘천 아니면 강릉이란 얘기인데 홍천이 춘천 아니면 강릉보다 인구 밀도가 높을 순 없잖아요. 결국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라가 홍천이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춘천과 강릉이고요. 다는 나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대요. 춘천과 강릉 중에 최하늘 평균 기온은 강릉이 높으니까 강릉이 다가 되고 춘천이 가가 되는 거죠. 마지막. 홍천은 원주보다 지역 내 용도별 토지 이용 중 임야 비율이 높다. 맞죠? 원주는 대도시고 홍천은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나다라가 이렇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기 전에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부터 좀볼 거예요. 자, 조금만 키워볼게요. 보죠. 자,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위치한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밖에 없나요? 얘는 원주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가에만. 다음, 지명의 첫 글자는 강원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되었다? 어디죠? 원주와 강릉입니다. 그러면은 가와 다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 KTX가 운행되고 있다. 자, KTX가 운행되는 곳, 여기에서 원주랑 강릉만 KTX가 운행됩니다. 요 춘천은 ITX가 가고 있죠. 영서지방에 위치한다. 영서지방. 영서지방은 춘천, 홍천, 원주 모두 영서지방입니다. 오, 요거 제가 잘못 썼죠? 춘천이 납니다. 그러면은 가, 나, 라에 해당해요. 자, 올라가 볼게요. 자, A는 나에만 해당되는 특징이어야 되는데 가에만 해당되는 특징이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B는 가와 다만의 공동 특징인데 맞네요. 그래서 니은 맞고요. 다음 C는 다와 라만의 공동 특징인데 가와 다니까 틀렸네. D는 가나 라의 공동 특징인데 가나라가 맞으니까 요거 맞죠. 그래서 니은 니을이 맞아요.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사회 실전 모의고사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사회가 조금 까다로웠다고 얘기했었죠. 하지만 좋은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고, 특히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5회 실전 모의고사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추는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세 번째 강의에 오셨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공부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번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계속 반복해서 연습했던 게 문장이 길어지더라도 뭐만 찾으면 된다? 문장에서 동사만 찾으면 문장이 좀 쉬워진다라고 하는 내용 계속 반복해서 했었습니다.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강의에서도 문장의 구성, 즉 문장에서 진짜 동사가 어디 있는지, 진짜 주어가 어디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풀어볼 문제는요,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고요.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 문항 되겠습니다. 역시 어법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people from more individualistic cultural contexts. 여기까지가 주어 되겠습니다. 왜? 왜 이걸 판단할 수 있냐면 tend to be motivated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동사이기 때문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부터 계속 반복해서 했던 거 주어랑 동사 찾기. 이게 진짜 쉬워 보여도 얘들아, 문장이 길어지면 정말 찾기가 힘드니까 짧은 문장에서부터 계속 연습하는 버릇 같이 드리자고 했었어. 그치? 자,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더 개인주의적인 문화적 맥락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럼 말이 좀 어렵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온 사람들은요, tend to be motiva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런데 to maintain self-focused agency or control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뭐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있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주체성,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통제력을 내가 유지하고 싶은 거야. 왜?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온 사람들이라며. 그러니까 나 정말 주체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나 스스로 통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것을 유지하는 데 더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밑줄이 어디 그어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as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우리 저번 시간부터 계속 반복해서 했던 것도 뭐 있었죠? as가 우리 나타나면 쌤이 한 번쯤 생각해 보라고 했었어. 이 as가 무슨 기능을 할까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 자,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 문장에서 as가 두 개가 있어. 그런데 두 개가 다 다른 쓰임인 것 같아. 자, 한번 맞춰볼까요?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as는 문법적으로 뭘까?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오는 거 보니 얘는 접속사 as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추셨으면 진짜 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고 이때 as는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요, these serve, 여기서 말하는 these는 앞에 등장한 self-focused agency or control 이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주체성이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통제력은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as the basis of one's self-wor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 주체성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했으면 너무 완벽하게 잘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등장하는 이 as는 뭐라고 해석했어? 뭐뭐로서 라고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문법적으로는 어떤 쓰임으로 쓰인 걸까? 얘는 전치사로 쓰인 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as가 두 번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as는 뒤에

주어 동사를 수반하고 있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뒤따라 나오는 이 as는 뒤에 명사구가 따라 나오는 전치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꼭 넣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접속사로서 뒤에 주어 동사 잘 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문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 그치? 자,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문장으로. 자, With this form of agency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문장 시작하기 전에 문장 앞에 별표 달린 거 보여요?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별표를 한번 쳐볼까? With this form of agenc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형태의 주체성은 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보통 문장의 맨 앞에 뭐가 와요? 주어가 오죠. 그런데 지금 여기 문장의 형태를 봤더니, 전치사가 이끄는 전치사구가 문장의 맨 앞에 왔네? 그러면 얘는 주어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문장의 원래 뒤편에 있어야 할 전치사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왔으니, 우리 어떻게 돼야 된다? 문장이 도치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주체성은 comes, 동사가 먼저 왔고요. the belief이라고 하는 주어가 뒤에 오게 되었네. 그러면, 전치사구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주어 동사가 도치된 문장 구조구나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고,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주체성이 comes the belief, 이러한 믿음을 도출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믿음을 도출시켰냐면, that individual successes depending primarily on one's own abilities and ac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될 점. 이 대시 한번 동그라미 쳐볼래? 이때 이 대시 뭔지 한번 맞춰볼 사람. 이때 대시 뭘까요? 우리 저번 시간부터 대세 쓰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짚었었거든요. 이때의 대신 동격의 대시입니다. 맞추셨으면 아주 잘하셨어요. 자, 동격의 대신 어떤 특징이 있냐면 뒤에 문장이 완전하고 앞에는 추상 명사가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앞에 살짝 봤더니 the belief이라고 하는 추상 명사가 위치하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만 맞추면 돼? 뒤에 문장이 완전하기만 하면 돼. 자, 그래서 뒤에 문장을 봤더니 individual successes, 개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depending primarily on one's own ability and actions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이 뒤에 문장에 동사 있어요? 동사가 없어. 그러면 지금 이번에 나와 있는 이 depending을 어떻게 바꿔주면 돼? 그냥 depend로 바꿔주면 되겠네. 그럼 얘가 이제 동사 역할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개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개인의 능력이나 혹은 개인의 행동에 주로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완전한 문장이 나오네. 그치?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러한 주체성의 형태, 즉, 내가 자기중심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주체성의 형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온다고 했냐면, 개인의 성공 있잖아. 당연히 개인의 능력이랑 개인의 행동에 따라서 온거 아니야? 라고 하는 믿음을 수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치? 말이 되죠? 자, 그런데 and thus, 그리고, 그러므로, whether이 나오면 얘들아, whether 다음에 or이 어디 있을까를 향해서 한번 나아가 보세요. 자, whether A or B라고 하면 A 혹은 B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and thus, 그러므로 whether by influencing the environ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던지 혹은 trying to accept the one's circumstances 그 개인의 환경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던지 간에 어쨌든 The use of control, 그 통제력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centers on the individu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개인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두 문장 읽어봤는데 두 문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개인한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구나. 개인한테 초점을 맞추면서 동기부여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문법 문제 풀고 있었잖아. 문법 문제는 사실 답이 나왔어. 이미 2번이 depend라고 하는 동사로 바뀌면 됐었잖아. 그럼 우리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나머지 선지들 한번 살펴볼까요? The independent self. 이 개인적인, 이 독립적인 주체는요, 개인은 may be more driven,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어진대. 독립적인 개인.

A는 동기부여가 훨씬 되어지는데, 뭐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지냐면요. Appealing to sense of agency or contr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주체성이나 혹은 통제력이라고 하는 거를 호소함으로써 더 동기부여가 되어진다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때 얘 밑줄이 그어진 이유는 여기 수동태가 올 자리가 맞아?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주어를 봤을 때이 독립적인 개인은 동기부여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앞부분의 표현에서도 계속 동기부여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거든. 그래서 이 독립적인 개인들은요,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어지는데, 어떤 경우에 동기부여가 되어진대? 주체성이나 혹은 통제력에 대한 호소를 하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어진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수동태 온 것까지도 괜찮네.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보면요, however, 하지만. 얘들아, 하지만이 나오면 무슨 얘기야? 내용이 한번 반전된다는 얘기잖아. 하지만 people from more interdependent cultural context. 자, 여기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 자,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interdependent이라고 하면 서로서로 상호 의존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상호 의존적인 문화적 맥락에서 온 사람들. 앞에 맥락은 어떤 맥락이었어? 개인주의적인 맥락이었어. 근데 두 번째 나온 사람들은 상호 의존적인 맥락에서 온 사람들은요, tend to less focus on issues of individual success and agenc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대. 어디에 덜 초점을 맞추냐면 개인의 성공이나 혹은 이런 주체성에 덜 초점을 맞추겠지. 그리고 and more motivated, 훨씬 더 동기부여가 많이 되어지는데 어떨 때 동기부여가 많이 되어진대? Group goals and harmon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공동의 목표나 혹은 조합, 화합 이런 경우에 훨씬 더 동기부여가 잘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아, 그러면 두 개의 다른 그룹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Research has shown that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연구 결과는 보여줍니다라고 나오고 있네. 자, 그러면 t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 우리 이제 좀 자신 있어. 그치? t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 뭘 생각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자, 뒤에 문장을 봤더니요. East Asian prefer to receive 이라고 나오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 그치? 아,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고, 앞에를 봤더니 선행사가 없네? 그럼 얘는 뭘까? 접속사 that 이라고 대답하셨으면 잘 하셨습니다. 자, 연구 결과는요.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that 이하를 보여주었대. East Asian, 동아시아인들이요, prefer to receive, 받는 것을 더 좋아한대. 뭐 하는 것보다는요, but not seek, 무언가를 나서서 추구하기보다는 동아시아인들은요, 뭔가를 그냥 받는 것을 좋아하고요, more social support rather than seek personal control in certain ca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경우에 개인적인 통제력을 찾아 나선다기보다는 뭐 하는 것을 좋아한대? social support. 사회적으로 지지받는 거를 좋아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뒤에 문장 완전하고 앞에 선행사 없는 접속사로서의 that인 거 너무 괜찮네. 문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럼 4번도 우리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보면 therefore,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hold a more interdependent self-contro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상호 의존적인 자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여기서 어려운 말이지만 무슨 말이야? 상호 의존적인 자기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즉슨 서로 의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호 의존적인 자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may prefer to cope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는 것을 좋아하냐면요. 어떤 방식? That promote harmony in relationshi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관계 안에서 조화를 촉진시키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오케이. 자, 그러면 5번 마저 한번 볼게요. Who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자, 그러면 who. 우리 보통 뭐 생각하지? Who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관계대명사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잖아요. 자, 앞에 봤더니 선행사, people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우리 관계대명사로 볼 거야. 그치? 아하, 뒤에 바로 hold라고 하는 동사가 오고 있으니까 뒤에 문장 불완전하고 앞에 선행사 있고 그러면 who 관계대명사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럼 보너스로 하나만 더 볼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that도 관계대명사지. 왜? 앞에 선행사 way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뒤에 문장 promote라고 하는 동사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불완전하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way라고 하는 방법을 수식해주고 있는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 8번 문제도 막힘없이 잘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밑줄이 그어지는 부분이 중복되고 있어. 그러면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9번 문제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볼 겁니다. 2018학년도 사관학교 12번 문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천천히 볼게요. ABC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The personal computer can be thought of as a commodity, as an everyday objec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도 또 눈에 띄는 거 뭐 보여요? as가 여기서도 첫 번째 문장부터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어. 우리 저번 문장에서도 as가 두 번 등장했었잖아. 그런데 기억나? 첫 번째 나왔었던 as는 접속사 as였고요. 두 번째 나왔었던 as는 전치사 as였어. 그치? 바로 옆에 문제 있잖아. 그치?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as는 그럼 어떻게 쓰인 건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the personal computer, 우리가 흔히 말하는 PC죠. 개인용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는요, 생각되어집니다. 뭐로써 생각이 되어지냐면요, as a commodity라고 하면 필수용품입니다. 우리의 필수용품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And as an everyday obj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사용하는 물건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두 번의 as 어떻게 쓰인 걸까? 첫 번째 as는 일단 뒤에 뭐가 등장하고 있어? A commodity라고 하는 필수용품이라고 하는 명사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얘는 뭐다? 전치사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An everyday object. 역시나 명사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얘도 뭐다? 전치사네. 자, 그러면 as가 두 번 이어지고 있는데 둘 다 전치사로 쓰였다. 그치? 자,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PC라고 하는 것은요. 일상용품이고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 It can end its days as a piece of junk. 또 as 등장하고 있어. 이때 as는 뭔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의 PC, 개인용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요. end its day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대. 수명이 다 된 거죠. 그래서 그 PC는요. 수명을 마감할 수 있는데 as a piece of junk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junk는 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물 덩어리로서 그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도 역시나 뭐뭐? 로서 라고 말했으니까 얘도 뭐다? 전치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반복해서 얘들아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하나하나 쌓이면 나중에 진짜 팍 하면 얘 전치사다. 얘 접속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조금 귀찮더라도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해두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래서 It can end its day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개인용 컴퓨터는 생을 마감할 수 있는데 뭐로 생을 마감할 수 있대? 그 고물덩어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물덩어리라고 하는 것이요. A bygone obj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bygone은 한물간이거든요. 한물간 물건으로 뭔가 고물덩어리로서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 하네. 자, 그런데 여기 are이 들어갈까 to be가 들어갈까 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are이 들어가면 얘들아, 얘 지금 동사지. 여기 동사가 들어올 자리야? 라고 지금 물어보신다면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이때 동사가 can end라고 하는 동사가 이미 등장을 했어. 그치? 자, 그런데 뒤로 쭉쭉쭉쭉 넘어가 봤을 때 접속사나 혹은 뭔가 연결 지어줄 만한 것들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관계사나 접속사가 없는데 동사가 한 문장에 두 개가 등장할 수가 없지. 그러면 are이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올 자리는 아니네. 왜? 동사가 이미 나왔으니까. 그러면 개인용 컴퓨터는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미 문장은 완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to be라고 하는 to부정사가 들어갈 자리가 맞겠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To be disposed of someh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버려져야만 하는 그 piece of junk, 고물덩어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o be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네. 그래서 아, 어떻게든 버려져야만 하는 고물덩어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Either A or B 라고 하면 얘들아 어떻게 해석하지? A 혹은 B 라고 해석하시잖아요. 그래서 Either A or B or C or D 라고 해가지고 아, or 이라고 하는 문장 구조가 네 번이나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Either by literally throwing it a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PC, 그 개인용 컴퓨터를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고 혹은 by resale, 다시 되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Or by passing it on to someone el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누군가한테 그냥 전달해 줄 수도 있을 거고요. Or by keeping it somewhere out of s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곳에 그냥 넣어둘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컴퓨터가 딱 생을 마감을 했을 때 그것이 버려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 그치? 그래서 어떻게든 버려져야만 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버려질 수 있어.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A번 같은 경우는 저기 동사가 올수 있는 자리야? 라고 하는 물어보는 부분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여기가 동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야, 아니야? 라고 하는 거 많이 나오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틴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1년에 has written a brilliant book, 엄청난 책을 한권 썼다고 합니다. 뭐에 대한 책을 쓰셨냐면요. On computer as junk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고물로서의 컴퓨터에 대한 엄청난 책을 한권 썼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B번 볼게요. Which일까? 혹은 in which일까? 자, 그러면 두 개를 고르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뒤에 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이것만 따져보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which를 봤을 때는 그냥 관계대명사. in which를 봤을 때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치? 자,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왔을 때는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되고,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오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되겠다. 뒤에 문장만 한번 바로 볼게요. She looks at the way they are disposed of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녀는 그 방식을 보았다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지. 그녀는 그 방식을 본다. 문장이 완전하잖아요. 문장이 완전하면 뭐가 와야 된다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in which가 오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을 때 크리스틴 핀이라고 하는 분께서 엄청난 책을 한권 작성을 했는데 그 고물로서의 컴퓨터라고 하는 그 책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책 안에서 She looks at the way they are disposed o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컴퓨터가 버려지는 방식을 그녀가 본 거죠. 컴퓨터가 어떻게 버려지지? 어떻게 버려지지? 사람들이 그냥 버리나? 혹은 다른 사람한테 되파나? 혹은 안 보이게 치워두나? 라고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all the activities, 그 모든 활동들, 즉 여기서 컴퓨터가 버려지는 모든 활동들은요, that take place at the supposed end of the PC day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personal computer, 즉 개인용 컴퓨터의 생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발생하는 모든 활동들을 그녀가 지켜본 거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네. 그래서 그 PC가 본인의 생을 마감할 때 어떻게 버려지는지, 어떤 행동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분이 지금 관찰해서 책을 쓴것 같아. 그치? 그랬을 때, whether that means having its reusable bits removed or being snapped up by a vintage computer collecto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whether 이라고 하는 표현 보면 뭐 하라 그랬었지? whether? A or B 라고 하는 우리 수거 표현 한번 찾아보라고 했었어. 그치? 그래서 A인지 B인지 라고 해석을 할 건데, whether that means 그 말인즉슨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요, having its reusable bits remov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버려질 때 다시 재사용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제거되어지던지
혹은 being snapped up by a vintage computer collecto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snapped up 이라고 하면 급하게 사지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낙하채서 사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

빈티지 컴퓨터를 수집하는 분께 아주 낚아채듯이 사지든지 간에 쨌든 그 PC가 그 생을 다할 때 일어나는 그 행동들을 누가 이 여성분께서 관찰하고 그거를 책으로 써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써져 있네. 그치? 자, 여기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는 뭐였냐면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을 때는 뭐를 보자?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자라고 하는 내용이 키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니 뒤에 문장이 완전할 수 있겠구나. 이거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eople from my generation, 내 세대에서 온 사람들은요, 즉내 세대 사람들은 don't like to think about computers as junk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 세대 사람들은 뭐 하는 것을 싫어하냐면 컴퓨터를 고물로 보는 것은 싫어한대. 왜 컴퓨터를 고물로 보는 걸 싫어하냐면 because to us 우리에게 있어서 they are still such new thing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너무 새로운 문물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컴퓨터를 고물로 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I find it 혹은 I find them much harder to throw one out than say a tumble dryer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나는 I find it much harder. 얘들아, 문장 구조를 조금 크게 한번 볼까? 크게 봤을 때 뭐가 보이냐면요. I라고 하는 거는 주어, find라고 하는 거 동사 나왔다. 그치? 자, 그러면 이 C에 들어갈 이 부분이 목적어 부분인 것 같아요. 목적어고 much harder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목적격 보어인 것 같은데 나는 발견했다. 그것이 훨씬 힘들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 라고 했는데 얘들아, 문장 뒤에 한번 보면 To throw one out, then say a tumble drye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장 구조다, 그지? 우리 1강 할때 이거 반드시 짚어라. 라고 내가 말했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여기 이때 목적격 보어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이 부분, 얘가 뭐다? 진짜 목적어 부분이다. 그래서 얘가 진짜 목적어면 우리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가목적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 1강부터 계속 반복해서 했었어. 그치? 그래서 나는 훨씬 더 어려운 걸 알게 되었어. 훨씬 더 어려운 게 뭐냐면 to throw one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one은 앞에 등장한 computer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훨씬 힘들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는데 뭐가 힘드냐면 to throw one out 컴퓨터를 버리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야. 뭐보다 어려운 거냐면요. Then say a tumble dryer이라고 하면 회전식 건조기거든요. 회전식 건조기를 버리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PC, 즉 개인용 컴퓨터를 버리는 것을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어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요. And I can see much more symbolic value in a 20-year-old computer than I can in 20-year-old ca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훨씬 더 상징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대. 어디서 상징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냐면요. In a 20-year-old computer, 내가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컴퓨터에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되었대. 뭐보다는 20년 동안 내가 몬 차보다는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컴퓨터에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도 쌤이 정말 1강부터 강조 많이 한 부분이거든. 왜냐면 가 목적어 부분에 it이 들어가고 진짜 목적어 부분에는 이때 투부정사가 들어가. 얘들아, 이거 생각보다 문장 구조가 복잡하니까 잘 살펴봐라고 했었어. 그쵸? 문제에서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조금 실감이 되시죠?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고요. 10번으로 같이 넘어가 볼 겁니다. 자, 2018학년도 역시나 사관학교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Fairy tales are filled with frogs turning into princ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역시나 이 문장 앞에 뭐 붙어 있어? 별 붙어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서도 별 한번 쳐보세요. 왜 별을 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자면 Fairy tales, 동화라고 하는 것은요. 가득 차 있습니다. 뭐로 가득 차 있냐면 개구리로 가득 차 있대. 개구리는 개구리인데 어떤 개구리라고 되어 있냐면 뒤에서 현재 분사가 꾸며주고 있어. 즉, 현재 분사가 꾸며주고 있다는 거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개구리로 가

by라고 하면 얘는 무슨 꼴이야, 얘들아? 과거 분사 꼴이다. 그치? 여기까지는 현재 분사 신나게 쓰고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과거 분사가 수식해주고 있단 말이지. 즉,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겠어. 그러면 그 말인즉슨, 이러한 coaches라는 마차라고 했잖아요. 마차인데, 이 마차들이 흰색 말, 즉, 백마에 의해서 끌어지는, 여기 coach, 마차 같은 경우는 흰색 말, 즉, 백마에 의해서 끌어짐을 당하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과거 분사 drawn by라고 하는 표현이 올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답을 골라야 되는 부분에 가까워지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백마는 백마인데 transformed 혹은 are transformed from white mi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흰색 쥐로부터 변신한 백마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과거 분사가 올까? 수동태가 올까? 이거를 묻는 문제인데, 뭐가 올까요, 여러분? 앞에 문장 꼴을 보니 다, 현재 분사가 앞에 명사 꾸며줬고, 현재 분사가 앞에 명사 꾸며줬고, 여기 마차 같은 경우는 백마에서 끌어짐을 당한 거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과거 분사가 꾸며줬다. 그러면 여기 백마 같은 경우는 흰색 쥐가 변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야 되므로 과거 분사 transformed이라고 하는 것을 동그라미 치면 되겠지. 그래서 뒤에서 지금 white horses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표현으로 가면 되겠다. 왜 별표를 쳐놨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분사가 지금 한 문장에서 네 번이나 쓰였어. 특히 현재 분사 두 번, 과거 분사 두 번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 구조를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구리는 개구리인데 왕자로 변하는 개구리. 그치? 이럴 때는 능동이지만, 자, 마차는 마차인데 백마 위에서 끌어지는 마차라고 해서 수동의 의미를 가질 때는 PP, 능동의 의미를 가질 때는 ING를 쓸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거꼭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문장 보면요. Such fantasy, 이러한 공상들은요, are profoundly unrealist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그쵸? 갑자기 이제 frog가, 개구리가 왕자님으로 변하고라고 하는 게 비현실적일 수 있죠. 그래서 they couldn't happen.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Not for biological reasons, but mathematical on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뿐만 아니라 어떤 생물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수학적인 이유 측면에서도 이러한 일은 발생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아, 갑자기 그 호박들이 마차로 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Such transitions, 이러한 변화들은요, would be virtually impossible. 사실상 불가능하죠.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이러한 전환, 이러한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은 불가능한데, which means that,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for practical purposes, 어떤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we can rule them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m은 뭐예요? 이때 등장하는 them은? Such transitions. 여기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rule something out 하면 배제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어차피 사실상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이러한 전환을 사실 배제하고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왕자님, 개구리가 왕자님으로 변하지 않을 거니까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는 배제하고 있어도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But for a caterpillar. 하지만 얘들아 caterpillar 하면 애벌레거든요. 하지만 애벌레는요, to turn 혹은 turns into a butterfly is not a problem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여기 비에 뭐가 들어갈지 고르는 문제인데 이 문장에서 동사가 어디 있는지 한 번만 볼래요? 동사가 어디 있어? 동사가 is가 있네. 그러면 이 앞부분까지가 주어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하지만 애벌레에게 있어서 To turn into a butterfly. 나비가 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주어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어 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인즉슨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고 to 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이겠지. 자, 그래서 하지만 애벌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비가 된다는 것은 it's not a problem.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니까. 자, 그래서 it happens all the time. 매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The rules having been

built up over the ages by natural sele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법칙, 여기서 말하는 법칙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그래서 이러한 법칙은요, having been built up over yea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수십 년 동안 세워졌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네. 그래서 이러한 법칙들은 수십 년 동안 세워졌는데요, by natural selection이라고 하면 자연적인 선택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원리들이, 이러한 원칙들이 세워졌습니다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주어가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 주어 자리인데 to 부정사가 들어가면 좋겠지라고 하는 게 문법 포인트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6번 문장 보면요. And although no butterfly has ever been seen to turn into a caterpill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어떠한 나비가 보여지지는 않았대요. 나비가 어떻게 되는 건 보여지지 않았냐면요. To turn into a caterpill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 보셨어요? 나비가 갑자기 날다가 애벌레가 되는 모습 봤어요? 못 보셨을걸요? 그쵸? 자, 그런데 비록 그 어떠한 나비도 애벌레로 변하는 것을 보여진 적은 없지만 is이 들어올까, which가 들어올까 이두 개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 얘들아, 이런 문제가 아마 사관학교 문제에서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 수능에서 잘안 나왔거든?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등장하는 it은 얘들아, 우리 대명사라고 알고 있어. 그치? 자, 그러면 바로 뒤따라오는 which는 우리 뭐라고 알고 있을까? 관계 대명사라고 알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얘는 대명사, 얘는 관계 대명사. 그럼 이거 두개 차이점은 관계사. 밖에 없다는 거네. 그치? 관계사가 있다는 말인즉슨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시켜 줄수 있는 힘이 얘한테 있다는 거야. 그치? 대명사는 그런 힘은 없어요. 자, 그런데 앞에 문장을 쭉쭉쭉쭉쭉 가서 봤더니 although라고 하는 접속사가 떡하니 있어. 얘들아, 접속사가 있는데 뒤에 또한번 관계사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앞문장과 뒷문장이 완벽하게 although로 연결이 될수 있다는 말이거든. 왜? 접속사니까. 그래서 비록 그 어떠한 나비가 보여지진 않았지만 뭐 되는 것이? 나비가 다시 애벌레가 되는 것은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지만 It should not surprise us in the same 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는 거죠. As, say, a frog turning into a pri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개구리가 왕자님으로 변하는 것 마냥 우리가 똑같이 놀라지는 않는다는 거지. 왜? 바로 밑에 문장에서 나와요. Frogs don't contain genes for making princes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개구리는요, 무엇이 없냐면 유전자가 없어. 뭐를 위한 유전자가 없대? Making princes. 왕자님이 될 만한 유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거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 여기서 개구리가 왕자님이 될 가능성은 아예 없는데, but they do contain genes for making tadpol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개구리라고 하는 애들은요, 여기서 they는 개구리를 의미하는 거네요. 하지만 개구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for making tadpol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올챙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는 가지고 있으니까, 아, 갑자기 개구리가 왕자님이 되는 것보다는 개구리가 올챙이가 되는 것이 사실은 덜 놀랍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 it, with, 그리고 which는 사실 수능에서 잘안 나오는 포인트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해둬라. 무슨 차이다? 얘랑 얘는 아, 관계사가 있냐 없냐의 차이밖에 없는데 앞에 접속사가 있었으니까 이때 관계사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문법 포인트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이고요. 2015학년도 3월 학력평가 28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요. Coming home from work the other day. 어느 날 내가 일로부터, 즉 내가 뭐 직장이겠죠? 직장으로부터 집으로 오는 길에 I saw a woman. 나는 여성 한 분을 봤어요. 여성 한 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 trying to turn on to the main stre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메인 거리, 즉 어떤 큰 도로로 나오기를 시도하는 여성분을 보고 있었던 거지. 어, 저분 메인 스트리트로 나오고 싶어 하시네 라고 하는 여성분을 봤는데 and having very little luck because of the constant stream of traff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여성분이 거의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큰 도로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대. 왜 기회가 없었냐면, The constant stream of traff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그 교통량 때문에 거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그 여성분을 보게 된 거죠. 상황이 좀 그려지시죠? 여러분, 차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큰 도로로 나오고 싶어 해. 근데 사람들이 계속 이제 차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못 껴든 거지.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자, 1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 보니까 having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try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앞에 나오는 원문에 꾸며주고 있고, 그리고 이때 and라고 하는 등위접 속사가 한번더 연결이 돼서 having이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그치? 그래서 and가 앞에 나오는 trying, 뒤에 나오는 having을 가지고 원문을 꾸며주고 있지. 그래서 큰 도로로 나오고 싶어 하는, 큰 도로로 나오기를 노력하고 있는 그 여성. 하지만 거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이라고 두번 꾸며주고 있네. 자, 그랬는데, I slowed and allowed her to turn in front of m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속도를 늦춰서 그녀로 하여금 내 앞에 올수 있도록, 즉, 껴준 거죠. 그쵸? 껴주었는데요. I was feeling pretty good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나는 좀 뿌듯했어. 왜냐면 잘못 껴들고 계셨는데 내가 앞에 껴드렸잖아. 그러니까 나는 조금 뿌듯했단 말이죠. Until, 그런데 언제까지만 딱 기분이 좋았냐면 a couple blocks later, 한몇 블럭이 더 지나고 나서 she stopped to let a few more cars into the l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가 차를 멈춰 세우더니 몇몇 차를 더그 껴주신 거죠. 내가 이분이 못 들어오고 있어서 내 앞에 껴주었는데 이분이 몇 블럭 지나지 않아서 멈춰서서 여러 차들을 계속 껴주시는 거야. 그래서 causing 어떤 일을 발생하게 만들었냐면요. us both to miss the next fl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음 신호를 놓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랬더니 어떤 감정이 느껴져? I found myself completely irritated with 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내 스스로를 발견했다. 어떤 내 스스로를 발견했냐면 얘들아, 문장 구조 한번 볼까? 여기 주어 나오고 있고 found가 동사입니다. 그치? 여기서 목적어는 myself인데 여기서 내 스스로를 발견한 거니까 여기 제귀 대명사 온 것까지도 오케이, 완벽한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나는 내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내 스스로를 발견했냐면 completely irritated with 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에게 완전히 화가 난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 거지. 뭐야, 나는 양보해가지고 내 앞으로 껴줬는데 그분이 앞으로 가면서 다른 차들을 자꾸 앞으로 더 껴줘. 라고 하니까 내가, 그녀한테 조금 짜증이 난 상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irritated 이라고 하는 표현이 괜찮을지 한번 보면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잖아요. 그쵸? 내 스스로가 그녀에게 화가 났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오케이. 괜찮은 표현이네요. 그쵸?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녀에게 조금 너무 화가 났었던 거야. 그래서, How dare she slow me down after I had so graciously let her into the traff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녀가 나를 늦게 가도록 만들 수가 있어? After I had so graciously 내가 그렇게 친절하게 그녀가 내 앞에 끼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그녀가 내가 이렇게 늦게 가도록 만들 수가 있어? 라고 해서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As I was sitting there stew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stewing 하면 안달하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앉아서 안달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내 차에 앉아 있었겠죠. 왜 이렇게 다들 껴주시는 거야? 라고 해서 안달이 나고 있었을 때 I realized 나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지. 자, 무엇을 깨달았냐면 How ridiculous I was be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내용은 이해가 갔고, 자, 이때 how가 어떤 how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치? 그래서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었는지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how는 뭘까, 얘들아? 의문 부사입니다. 자, 의문 부사인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ridiculous라고 하는 얘는 뭐죠, 우리? 형용사입니다. 그치. 자, 원래 형용사고요. I was being이라고 해서 주어 동사 어순이 오고 있어. 자, 그러면 얘 의문 부사면 원래 어디 쓰여야 돼? 의문문에 쓰여야 되잖아. 자, 그런데 얘는 의문문은 아니고 이런 문장을 우리 뭐라고 한다? 의문사를 가지고 있지만 평서문 안에 쓰인 거를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간접 의문문에 쓰인 의문부사 how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는데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의문부사 잘 쓰여져 있고요. 뒤에 어순 의문사 주어 동사 부분으로 잘 나오고 있으니까 문법적으로 괜찮네. 그치? 그리고 7번 문장을 보면요. Suddenly, 갑자기 a phrase I once read came floating into my mi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갑자기 내가 읽었었던 한 구절이 came floating into my mind 나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된 거죠. 자, 여기 지금 4번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 동사 오는 자리 맞아? 라고 물어보고 있네. 쌤이 조금 쉽게 읽으라고 여기다가 싹 가로를 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보기가 편했죠. 그랬을 때, 자, a phra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구는 문구인데 내가 읽었던 문구가 떠올랐다. 나의 머릿속에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주어가 a phrase 부분이고 동사가 came이라고 하는 과거 동사가 온거 너무 잘 왔네. 그치? 동사 자리에 동사가 온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었던 한 문구가 내 머릿속에 팍 하고 떠올랐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요. You must do him or her kindness for inner reas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그녀나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뭐로 친절을 베풀어야만 하냐면요. For inner reas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 깊숙이 그런 이유로 친절을 베풀어야지. Not because someone is keeping sco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너한테 점수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어서는 안 돼. 혹은 or because you will be punished if you do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뭔가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어서는 안 돼. 뭐 때문에 친절을 베풀어야만 돼? Inner reason. 어떤 내부의, 즉 마음속 깊이의 이유 때문에 너는 친절을 베풀어야만 해 라고 하는 그 구절이 머릿속에 떠오른 거죠. 자, 그랬을 때, I realized, 나는 깨달았다. 또 깨달았네.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What I had wanted a rewa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어떠한 보상을 원했다 라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해석은 됐는데 이때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 what 보면 이제 너무 기쁘다. 그치? 앞에 뭐가 없고. 선행사는 없어야 되고, 왜? 얘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니까 앞에 선행사는 없어야 되고, 뒤에 문장은 불완전해야 돼. 그치? 그럼 뒤에 문장 불완전한지 볼까? I had wanted a reward. 완전한데? 나는 원했어, 보상을. 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관계대명사 what이 올 자리가 아니라, 뭐가 올 자리지?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까, 접속사 대시 오면 좋겠다. 여러분 다 따라 하시는 거죠? 네, 따라 하면서 듣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는 사실 마음속 깊숙이 뭔가 보상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어. 그래서 if I do this nice thing for you,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했을 때 you or someone else, 당신이나 혹은 그 누구라도 will do an equally nice thing for me. 똑같이 나한테 그 좋은 일을 해주겠지라고 하는 그 보상을 나는 기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 그 여성분을 끼워줬을 때도 내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그 여성분도 나한테 친절을 베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2014년도 수능B형 27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Oxygen is what it is all ab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공기, 그 산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쵸? 중요하죠? 산소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Ironically, 아이러니하게도 The stuff that gives us life eventually kills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뭔가 물건은 물건인데 어떤 물건이냐면, that gives us lif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셔야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아마도, oxygen. 맞아. 산소를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산소라고 하는 것은요, eventually kills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죽일 수도 있대.
오, 아이러니하네요. 그쵸? 무슨 내용인지 조금만 더 읽어보자면, The ultimate life force lies in tiny cellular factories of energ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궁극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 있냐면, tiny cellular factories of energ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작은 에너지의 세포 공장에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대? 뭔가 아주 작은 세포 공장, 에너지의 세포 공장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르는 그러한 어떤 아주 작은 세포 공장 안에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런데 that burn nearly all the oxygen we breathe in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그 미토콘드리아, 즉 아주 작은 세포 공장 얘네들이요. burn nearly all the oxygen we breathe in. 우리가 들이마시는 거의 모든 공기를 다 태워버리는 역할을 한대. 연소해버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럼 1번에 밑줄 그어진 곳 보니까 넷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 앞에 문장 보니까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 보니까 동사가 있으니까 불완전하고 그러면 얘는 뭐다? 관계대명사 대수로 잘 쓰여지고 있다. 그럼 1번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but breathing has a price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숨 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price가 있대. 얘들아, 대가가 있다라고 합니다. 대가가 있다는 거는 내가 뭔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지. 자, The combustion of oxygen that keeps us alive and active, sending out byproducts called oxygen-free radic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combustion이라고 하면 얘들아 연소거든요. 태우는 거. 그래서 산소의 연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That keeps us alive and active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를 활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이 산소를 태우는 거. 산소의 연소는 동사 있어야 되는데 얘들아. 그치? 여기서 that이 앞에 나오는 주어를 수식해 줬거든? 그런데 지금 동사가 나올 자리인데 동사는 없고 ing가 붙어 있어. 그럼 안 되지? 자, 그럼 얘를 뭐로 바꿔준다? sends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the combustion of oxygen that keeps us alive and active sends out byprodu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byproduct 하면 부산물이거든요. 부산물을 내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이 산소를 태우는 행동은요. 어떤 부산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 부산물은 뭐라고 불리우냐면 활성산소라고 하는 부산물을 만들게 된대요. 자, 그런데 they have The Dr. Jekyll and Mr. Hyde characterist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지킬 앤 하이드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얘들아, 지킬 앤 하이드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즉, 이 활성산소가 좋은 역할도 있지만 나쁜 역할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네.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ey help guarantee our surviv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활성산소는 돕는다,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도록 돕는다라고 하고 있어. 그럼 얘는 좋은 측면이네. 활성산소가 좋은 측면을 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hen the body mobiliz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몸이 막 움직일 때뭐 하기 위해서 To fight off infectious ag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떠한 병균 개체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움직일 때, it generates a burst of free radic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엇을 만들어낸대? 우리의 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destroy the invaders very efficient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침입자, 즉 여기 병균과 같은 그런 애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그럼 여기서의 활성산소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네. 그치? 우리가 병균한테 감염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선 지킬 앤 하이드 모습에서는 지킬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치? 자, 그럼 이때 to fight이라고 하는 얘가 어떤 쓰임으로 쓰였는지 한번 보자면요. 우리의 몸이 움직일 때, 자, 왜 움직이냐면 이러한 병균으로부터 to fight off, 이기기 위해서, 싸워내기 위해서라고 말했잖아. 그럼 이때 to 부정사는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 뭐뭐 하기 위해서. 즉,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부사적 용법으로 잘 쓰여지고 있으니 to는 가볍게 넘어가도 될것 같고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free radicals, 이런 활성산소들은요, move uncontrollab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통제 불가능하게 막 움직이는 경우도 있대. 자, 앞부분까지는요, 이런 활성산소들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줬어. 그치, 도움을 줬단 말이야.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활성산소들이 uncontrollably move through the bo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몸을 통제 불가능하게 막 움직이면서 다니는 경향도 있나 봐요. Attacking cells, rusting their proteins, piercing their membranes, and corrupting their genetic cod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세포들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우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부식시키기도 하고 그들의 얇은 막이라고 하는 것을 뚫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corrupting their genetic cod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코드를, 유전적인 암호를, 어떻게 한대요? corrup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변질시킨다라고 볼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게요,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이 너무 통제 불가능하게 몸을 막 돌아다니면서 몸을 지금 헤집고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활성산소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네. 자, 그럼 이때 등장하고 있는 controllab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를 꾸미고 있는지 봅시다. 통제 불가능하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지금 동사를 꾸며주고 있지.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 너무 잘하고 있는 거다. 그치? 그래서 uncontrollably가 move를 꾸미고 있으니 4번도 오케이, 괜찮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근데 언제까지 우리의 몸에 있는 이런 세포들을 괴롭히냐면 until the cells become dysfunction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세포가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고 and sometimes give up and di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우, 포기할래.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괴롭히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활성산소가. 그렇죠? 자, 그래서 these Fierce radic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아주 격렬한 활성산소들은요. 자, 그런데 얘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built into life as both protector and aveng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활성산소들은요. 지어졌대. 우리의 생명체 안에 지어졌는데요. both A and B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사람으로서 보호자의 역할로서도 우리 몸 안에 있고요. 그리고 avengers 하면 보복자죠. 보복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활성산소 입장에서는 우리 몸에 들어와 진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과거 분사 쓰여져 있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격렬한 활성산소들,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로도, 그리고 우리 몸에 보복하는 역할로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활성산소들은요, are potent agents of ag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aging 하면 뭐예요, 여러분? 노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화에 아주 강력한 주체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도 다섯 문제 알차게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문제도 철저히 복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밝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

0: 이 장소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점이죠. 1972년 세계는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세계유산협약입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유산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이죠. 특정 국가가 아니라 세계가 보호해야 할 유산. 우리나라에도 14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1: 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그런 것이구나. 여러분도 잘 이해하셨나요? 아, 저는 백제역사 유적지구에서 만날 수 있는 이 봉황무늬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마스코트 천봉이가 됐답니다.

있습니다. 백제역사 유적지구는 여기 세 지역에 있는 8곳의 유산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백제역사 유적지구는 어떤 유적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먼저 유적지에 갈 때는 준비물부터 챙기고요. 자, 이제 준비됐죠? 천봉이와 함께 백제역사 유적지구로 떠나보실까요? 가장 먼저 가볼 곳은 바로 서울이에요. 의외라고요? 지금의 서울은 500년 동안 백제의 수도였어요. 지금도 서울에서 백제 역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침입을 받아 두 번째 수도 공주로 옮겨가요. 이후 세 번째 수도는 부여. 점차 부강해지면서 익산에 새로운 왕궁을 세우기도 하죠. 그래서 공주, 부여, 익산에 백제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답니다. 여기는 웅진, 지금의 공주 지역이에요. 서울에서 공주로 수도를 옮겼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공산성을 쌓은 곳. 적의 침입을 막고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아, 공산성이 있어서 든든하구만. 적구나, 물러가라! 공산성 가장 높은 곳에는 왕궁지가 있는데요. 산성 안에 지은 왕궁, 여기서 백제의 왕들이 살았답니다. 여러분, 저기 무덤들 보이시나요? 이곳은 백제왕과 왕족의 무덤이 모여있는 곳이랍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는 특별한 무덤인데요. 유일하게 주인이 확인된 무덤이거든요. 바로 무령왕이 왕비와 함께 묻힌 곳. 우와, 무령왕릉은 사방이 아름다운 벽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벽돌 기술은 중국에서 배워온 것이래요. 이 관은 일본의 금송이라는 나무로 만들었는데요. 이것만 봐도 백제는 여러 나라와 교류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부여로 가보실까요? 백제시대의 부여는 사비라고 불렀어요. 사비는 백제의 세 번째 수도였고요.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한 멋진 도시였어요. 새로운 수도 사비, 북쪽과 서남쪽을 감싸는 금강은 자연 방어 시설이 돼줬어요. 동쪽으로는 긴 성벽 나성을 쌓아서 적의 침입에 대비했죠. 나성을 중심으로 도시의 안과 밖을 구분했어요. 나성 안에 있는 왕궁터인 관북미 유적과 왕궁의 후원 부소산성. 관북미 유적에는 지금도 왕궁의 시설들이 남아있고요. 부소산성은 후원이면서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 방어시설이기도 했어요. 1400여 년 전 사비는 이런 모습이었대요. 와, 정말 놀랍죠? 철저한 계획도시의 모습이에요. 도시의 한가운데에는 정림사라는 절이 있어요. 도착! 불교를 중심으로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백제. 한 개의 탑과 한 개의 금당이 일렬로 선 전형적인 백제 절의 구조예요. 이 석탑을 한번 보실까요? 정림사가 모두 불타 사라졌을 때도 다행히 살아남아 1500여 년 넘게 서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사비의 나성 밖으로 가볼 텐데요.
여기는 백제 사비 시기 왕과 왕족들의 무덤이에요. 공주에서 봤던 무령왕릉 기억나세요? 벽돌로 쌓였던 무령왕릉과 다르게 돌로 만든 벽면이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어요. 이 기술은 나중에 신라와 일본까지 전파되었죠. 이제 세 번째 지역 익산으로 고고! 우와! 이렇게 넓은 곳은 대체 어디냐고요? 백제시대 금마저라고 불린 지금의 익산. 여기는 백제의 화려한 왕궁 모습을 보여주는 왕궁리 유적이라고 해요. 지금도 왕궁의 큰 규모와 화려함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과 활발히 교류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오, 잠깐만요. 여기 사진 먼저 찍고 갈게요. 정말 큰 탑이 있는 미륵사지에 왔습니다. 미륵사에는 아름다운 백제 건축의 대표작이 있죠. 바로 이 석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이기도 해요. 또한 미륵사지는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찰이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천봉이와 함께한 백제 역사 유적지구 답사여행 어떠셨나요? 백제는 자신만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고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백제의 유산에는 수많은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제 인류가 보호하는 세계유산이 된 백제. 앞으로도 소중하게 지켜나가야겠죠?

0: 각자의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 이들의 성공에 공통점이 있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1만 시간 이상을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는 것이다. 특히 그들의 노력과 끈기는 성공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 1만 시간의 법칙을 공부에 적용한 공부 고수가 있었으니 올해 목표했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황용화군이다.
1: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8시간에서 10시간, 그러면 월 평균은 한 300시간, 그러면 한 3년 동안은 총합 1만 시간 정도의 자습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제 공부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굉장히 그냥 양만 많은 게 아닌가? 이래서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만큼은 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봤었습니다.
0: 1만 시간의 법칙을 밑거름 삼아 하루 평균 8시간에서 10시간을 꾸준히 공부했던 용화군. 단 1분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학습 계획을 세운 것은 물론 실천한 것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고 공부에 적용했다는데. 미래의 인류학자를 꿈꾸는 용화군의 공부 비결을 알아보자. 자신이 목표했던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요즘 매일이 즐겁다는 용화군. 입학식까지는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이지만 이것저것 살펴보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 그런데 학교 지도를 살펴본 후 그간 행동은? 교정 곳곳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기록하고 또 기록하는데.
1: 입학 후에 공부나 생활 계획이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었고요. 이제 이 정보들을 토대로 입학 후에 해나갈 활동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0: 친구들 사이에서 계획의 달인으로 불리는 용학은 그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꼭 하는 일이 바로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것이다.

0: 많은 정보가 구체적일수록 세부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습관은 계획을 잘 짜고 꾸준히 지켜나간다는 것. 하지만 용화군에겐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데. 3년 동안 활용했다는 계획표와 자료들. 여기엔 용화군의 꼭 해내겠다는 의지와 절실함이 담겨있다.
1: 이것들이 이제 제가 3년 동안 공부 계획했던 것들, 또 시간도 체크해보고, 또 공부 계획했던 거 했나 잘 체크하고, 그리고 또 공부 계획 잘 지켰는지 점검했던 것들, 그런 것들 다 합쳐놓은 건데 모아놓고 보니까 되게 많네요.
0: 용화군의 공부 비결 첫 번째, 1만 시간의 법칙을 토대로 한 철저한 계획.
1: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렀을 때 115등이라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등수를 얻었는데, 뭔가 좀 더 체계적이고 좀 확실한 틀, 그리고 큰 넓게 보는 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3년 계획 같은 이런 큰 계획들, 이런 것들을 세우고 지켜나가게 되었습니다.
0: 고등학교 1학년, 후회 없이 1만 시간을 공부해보자 라고 마음먹은 용화군. 1만 시간을 3년으로 나눈 후 다시 월 단위로 나누고 하루 단위로 나눴다. 그 결과 매일 평균 8시간에서 10시간을 자습하기로 결심했다.
1: 이제 계획표를 짤 때 과목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 특히 제가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수학 과목입니다. 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수학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는데, 평상시에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그리고 방학 때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학에만 자습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분했습니다.
0: 매일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지자 과목별 학습량과 난이도, 공부 수준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그렇게 3년, 1년, 한 학기, 월 단위의 계획표를 만들고 꾸준히 공부한 결과 원하는 목표를 이뤄낸 용화군. 이 계획표들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다.
2: 공부를 많이 하면 성적이 오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효율성 면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진짜 뭐 만 시간 이렇게 그냥 앉아있는다고 해서 그게 다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얼마만큼 또 집중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0: 용화군의 공부 비결 두 번째, 실천한 것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한 철저한 자기점검.
1: 계획을 단순히 짜는 거에서 그치면 그거 의미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안 지키면은 그것은 그냥 헛된 계획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체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서 다음 계획을 세울 때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았는데, 공부 시간 분석을 하나 했었고, 제가 세웠던 계획표에 대한 과목별 성취 분석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 시간과 그리고 계획표상의 그 공부 과목별로 제가 계획을 지킨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한 결과를 비교해보고, 또 성적 추이를 함께 비교해보니까 서로 이제 공부 시간과 또 계획을 지키는 것과 또 성적이 서로 비례한다라는 상관관계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0: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작성된 학습 분석 보고서와 공부 시간 누적 그래프는 자신이 계획한 방향대로 잘 나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해줬다. 그리고 이런 공부 습관은 특히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됐다는데, 과연 어떻게 공부한 걸까? 며칠 후, 용화군의 모교 후배들을 대상으로 수학 공부의 희망을 찾아주고자 멘토링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1: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나갔으면 좋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너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고.
0: 먼저 어떤 공부 고민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멘티 신청서를 작성케 했다. 그리고 좀 더 깊은 주제를 위해 멘토와의 1대1 면담이 진행됐다.
3: 역시 지금 성취도를 좀

0: 수치로 물어봐도 될까요?
1: 내신은 어. 그 1학년 때 좀 낮다가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2: 멘티 선정 때도 발휘되는 용화군의 분석 본능. 공부 의지부터 생활 습관, 목표 의식까지 꼼꼼하게 물어보는데 과연 멘토링을 받게 될 주인공은 누구일까?
3: 목표 의식, 그리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가? 공부 계획을 세우는가? 그리고 세운다면 그 계획을 얼마나 지키는가 등 이제 한 네다섯 개 항목으로 나눠서 평가를 해보고 또 그 평가 자료와 제 주관적인 분석 결과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제가 함께 하고 또 도와주고 싶은 멘티를 선택했습니다.
2: 공부 의지는 있지만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오늘의 멘티.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 고민이라는 남동욱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부법을 배우고 싶다.
4: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났잖아. 네. 그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서로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특히 공부에 관해서는 더더욱 모르고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해왔는지 또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지에 대해서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나한테 전달해줬으면 좋겠어.
5: 네.
2: 과연 멘티는 학습 계획표를 잘 짜올 수 있을까? 각자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멘토와 멘티가 다시 만났다.
3: 동우야, 저번에 말했던 거 한번 가져와 봤니?
6: 아, 예, 한번 만들어 봤어요.
3: 그래. 이번에 거의 처음 짜본 거지?
6: 네, 그렇죠.
1: 동우야, 네 계획표를 보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6: 네.
1: 대부분 하면 이 시간 안에 끝나?
6: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 그건 아니야?
6: 네.
1: 항상 부족해?
6: 네, 조금 부족하기도 해요.
1: 이 정도로 이렇게 공부하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게 돼?
6: 6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 6시간?
6: 네.
2: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의 계획이 똑같고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 특히 중간중간 비어있는 시간이 눈에 띄는데
3: 계획이라 그러면 뭔가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계획이 체크리스트 역할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나는 계획을 중요시 여기는 편이었어.
6: 네.
3: 내가 가져온 걸 한번 보여줄게. 나는 일단은 계획을 한 네 단계 정도로 나눠서 짰거든.
6: 네.
3: 처음에는 이제 엄청 크게 간 거야. 3년 계획. What?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3년 계획이라고 하면 솔직히 우리 내일 일어날 일도 잘 모르는데 3년 앞을 내다보는 거 불가능하잖아.
6: 그렇죠.
3: 그래도 어쨌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인가 큰 목표? 그런 것들을 뭔가 적어놓은 거거든?
6: 네.
3: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아주 뭐 분야를 나눠놨잖아. 생기부
2: 내신 성적부터 교내 활동 사항까지 입시에 맞춰 큰 목표를 작성했다.
3: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
2: 학년별 교과 과정을 토대로 과목마다 학습 목표를 작성했다.
3: 그리고 생활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2: 건강, 교우관계, 여가시간 활용까지 실천사항을 작성했다.
3: 크게 한번 내가 어떻게 3년을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일종의 보고서처럼 한번 써본 거고
6: 네.
3: 이제 이 3년 계획에서 이제 한번 더 구체화시킨 게 이제 1년 계획이었어.
2: 1년 계획을 짤 때는 4번의 내신 시험과 각종 모의고사, 여름과 겨울방학 등 학사 일정에 맞춰 과목별로 학습 목표를 세우는데 이때 개념, 문제풀이, 실전 공부로 나눠 계획을 짠다. 이후 1년 계획을 토대로 한 달 계획을 짜는데 어떤 교재와 문제집으로 어떤 부분을 공부할지까지 세부적으로 목표를 세운다.
3: 나도 맨 처음에는 내가 얼마만큼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고 또 어느 시간대가 집중 가능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
6: 네.
3: 그런 걸 잘 몰라서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는 시범 기간을 거쳤어.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을 테스트해본 거야. 해보니까
6: 네.
3: 집중 가능한 것들에 따라서 과목을 이렇게 배분해서 사용했었거든.
6: 네.
3: 수학 같은 경우 내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했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엮여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수학 같은 경우 내 집중력이 1시간 반 정도 유지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1시간 반 하고 다른 과목 하다가 1시간 반 하고 1시간 딱 끊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었어. 대신에 그것도 네가 이제 만약에 아침 시간에 국어가 집중이 잘 된다

0: 그러면은 수학 처음 끝난 다음에 이제 국어를 먼저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는 졸릴 때 사회탐구 같은 암기를 해야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으면 점심 먹고 나서는 사회탐구 텀을 들 수도 있고, 이걸 네가 한번 판단해서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
1: 연달아 수학을 공부하기보다 오전에는 집중이 필요한 과목을, 점심 식사 후 졸음이 몰려오는 오후에는 암기 과목을 수학 사이에 배치해 공부 효율성을 높였다.
0: 내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 계획을 한번 짰다고 했었잖아. 근데 그것을 그냥 놔둬버리면 하루에 내가 8시간 했는지 10시간 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생각보다 적게 해서 5~6시간 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체크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어. 그게 이거거든? 매일매일 공부 시간을 다 체크해놓고 주별로 이렇게 다른 줄로 옮겨가서 체크한 걸 비교해보면, 이걸 연결시켜보면 주별로도 비교 가능하고, 이것을 합쳐보면 월간 공부 시간이 나오잖아. 이제 나중에 6개월마다 내가 각 월별로 얼만큼 했는지 이렇게 해보면 내가 어느 달에 많이 했고 어느 달에 적게 했고 또그왜 그랬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내가 목표를 세웠던 거를 잘 이뤘나, 이것을 이 시간 계획표랑 내 원래 계획표 있잖아, 원래 계획표에서의 성취율이랑 비교해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본 거야.
1: 용화군은 계획했던 목표 대비 성과가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 6개월마다 자료를 모아 분석했는데, 공부했던 시간의 총합을 구한 후 계획표와 비교해 달성 비율을 수치로 작성했다. 또한 과목별 성취 비율도 수치로 작성해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했다.
0: 그전에 너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얼만큼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이런 평가를 내림으로써 네가 이제 다음번에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또는 다음번에는 이 정도로만 하면 되겠다 하면은 나는 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너를 질책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그런 평가의 의미로서도 분석이 중요하지만, 이 계획 자체를 너가 실현 가능하게 바꾸는 역할로도 굉장히 중요해. 사실 처음 할 때는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단 말이야. 그런 시행착오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파악하고 이제 네가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로 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나는 분석이라고 보거든. 내 지금까지 알려준 것들은 사실 다내 기준으로 작성이 됐잖아. 그러니까 뭐 한번 그 사이에 너의 그한 시간에 어느 정도를 해낼 수 있는지, 뭐 그리고 어느 시간에 집중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좀 시험을 조금 해봐서 너에 대해서 좀더 많이 파악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어.
2: 계획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이 방법은요, 중위권 이상의 학생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서, 아,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이만큼 향상되네? 그럼 다른 과목에도 적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알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공부를 할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이것을 했는데 성적이 또안 오르거든요. 왜냐하면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아니, 나는 100시간을 공부했는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지? 그럼 좌절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몇 시간을 목표로 잡지 말고요, 교재를 한권 정했으면 한달 안에 이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다, 이거를 목표로 삼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3: 공부를 수학에 집중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래야 할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공부하셨나요?
0: 일단 어떤 과목이든 그렇겠지만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수학도. 일단은 교과서랑 개념서에 있는 것들 이제 내용을 노트로 이제 단권화를 하는 거지. 근데 한번 써내려간다고 우리가 이제 한 번에 외워지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백지 테스트라는 거거든. 개념을 복습하고 싶어? 그러면 이 백지에다가 연산의 기본 법칙, 나머지 정리, 이렇게 키워드들만 적어 놓는 거야. 키워드들만 적어 놓고 이것을 주말에 네가 새로운 교과서를 쓴다라는 마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내가

0: 나 설명을 하고 또 공식이 있다면 증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지. 이제 틀린 문제나 또 문제 풀이 그리고 뭐팁 같은 것에 대한 좀더 자세한 이제 설명은 일단 내가 지금까지 알려준 부분들로만 일단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1: 뚜렷한 공부 목표가 없었던 멘티. 1차 멘토링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을 것 같은데. 동호구는 당장의 성과만을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닌 2년 후의 자신을 떠올리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계획에 맞춰 공부를 진행하려 한다. 그리고 어려우면 도전하기보다는 피하기만 했던 수학 공부에도 변화를 줬다. 멘토의 조언대로 공부한 내용을 자신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 집중을 했다. 하지만 완벽하게 외워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일까? 공부가 쉽지만은 않은데. 멘토링 2일차. 멘티는 멘토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2: 넌좀 열심히 해봤니?
3: 네. 일단 한번 해보긴 했는데, 개념 공부하고 서사체가 덮으니까, 공부했던 개념이 생각이 잘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백지 테스트 해볼 때, 개념을 써보려 해도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잘 못했어요.
2: 지금 너는 이렇게 큰 제목들만 써놨었잖아. 이 정도는 이제 네가 굉장히 익숙해졌을 때 사용할 만한 그런 백지 테스트고, 초반 단계일 때는 네가 쓰는 것을 한 6, 그리고 네가 이제 써내려가야 될 것을 4, 이 정도 비율로 맞추면 좋을 것 같아. 이제 뭘 써야 되냐면, 이제 추가적으로 수열의 수렴이 뭔지,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도 힘들면 정의 같은 것도 거의 다 쓰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 한없이 가까워진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한없이 커짐, 조건이라고 볼수 있는 실수, 이런 부분만 비워두고 일반적인 문장은 다 써놓고 그런 식으로 시작하면, 처음 초기 버전의 백지 테스트는 빈칸 채우기 형식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면 돼. 이 이제 백지 테스트를 했으면 솔직히 뭐 어느 정도 개념을 네가 가졌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다음 단계는 이제 문제 풀이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 문제를 풀때 이제 나는 네 단계로 나눠서 풀었어. 이제 예를 들어서 보자면, 대부분 이제 개념서들과 이나 교과서로 이제 개념 공부를 하지. 그리고 개념서에 딸려 있는 문제들은 같이 거의 수학 익힘책처럼 풀잖아. 그리고 그걸 풀고 내가 하루에 4시간, 평소에는 4시간, 방학 때는 7시간 정도 했다 했잖아. 개념 공부를 하루에 한 단원씩 한다 그래도 한 2시간이면 대부분 끝나거든. 그리고 나서 나머지 2시간 동안에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럴 때는 이제 중간 단계 문제까지 또 같이 푼 거지. 중간 단계까지 한번 받기가 끝나면 대강 한 2주 정도가 지난다라고 볼수 있잖아. 단원 개수, 하루에 한 단원씩 한다고 쳤을 때, 다음에는 심화 문제를 들어가는 거지. 심화 문제는 하루에 4시간씩 똑같이 하면, 이제 얘네는 솔직히 보면은 반 나눠서 했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정도씩 했다고 볼수 있잖아. 얘는 이제 얘만 하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씩 풀로 쓸수 있잖아. 대신에 얘는 난이도가 그만큼 또 어려워졌지. 그래서 얘도 비슷한 기간을 또 제공하는 거지. 2주 정도.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한 문제 한 문제 좀더 시간을 들여서 풀고, 좀더 생각해서 풀수 있는,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부족하다면 이제 기출문제집을 사용하면 되고.
1: 하루 한 단원으로 계획을 세우고 순차적으로 개념, 쉬운 문제, 중간 단계 문제를 마스터한 후 남은 2주 동안 심화 문제 풀기에 집중하면 한 달에 한 과목 정복이 가능하다.
4: 단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딱 쌓아놓고 쌓아놓고 쌓아놓고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속 비슷한 유형의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들만 계속 푸는 것보다는요, 고난도 문제집을 한건 우선 옆에다 놔두고, 내가 해야 될 단계의 문제를 한7 정도, 시간으로 따지면 7, 그리고 고난도 문항을 한 3, 이런 식으로 함께 병행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인 문제 유형도 계속 익히면서 하루에 뭐 한두 문제, 진짜 한두 문제는 고난도 문항으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아, 여기서 사용되는 개념들이 이런 한 문제, 두 문제, 이런 식으로 함께

0: 근데도 정말 뭐 아무런 힌트도 안 떠오르고 뭐 아예 엄두조차 못 내겠다 이러면 이제 답안지를 봤어. 답안지도 처음부터 한 번에 그냥 답까지 한 번에 쫙본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부터 가린 다음에 한 줄씩 내리면서 힌트를 얻으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딱요 정도 줄에서 나온 내용만 보고도 이제 나머지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알것 같다. 그러면 답안지를 덮고 한번 시도를 해봤고 혹시 이게 끝까지 했는데도 이제 겨우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 이랬는데도 이해가 안 간다. 이러면 한번 풀이 과정을 다 베껴서 한번 써본 다음에 다시 풀어보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을 하도록
1: 시험 기간 다 됐을 때풀 때는 어떻게 체크하는 걸 풀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나요?
0: 노력했어. 풀어낸 것은 일단 놔뒀었고, 그 다음에 끝까지 안 풀렸던 것들이랑 아니면 풀었을 때 뭔가 조금 운 좋게 풀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문제들. 그리고 부드럽게 풀긴 풀었는데, 한 번쯤 더 보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들은 따로 문제들을 잘라서 모아놨었어. 그래서 아이디어 노트라고 부르는 데다가 합쳐놨었거든?
2: 용학원의 실전을 대비한 아이디어 노트. 그런데 오류 붙인 문제만 보이고 추가로 적힌 내용이 없다?
0: 한쪽만 붙이고, 이제 그러면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지? 이 안쪽에다가 이제 답과, 그 다음에 이 문제에 접근하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나, 또는 팁, 문제 풀이를 위한 팁만 간단하게 적어놨어.
2: 해설지의 답안을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닌 핵심 키워드만 작성. 문제에 적용되는 개념 정도만 팁으로 정리해놨다.
0: 그래서 이 아이디어 노트는 언제 사용했냐면, 네 말대로 이제 시험 직전에 한번더 봐야 될 때, 문제를 직접 다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 게 아니라, 딱 문제를 보고, 아,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용도로 썼어.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아,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풀면 되겠다라는 게 떠올라서, 딱 봐서 뒤에 적혀있는 팁과 일치하면, 그러면 그냥 넘어갔고, 혹시나 딱 봤는데 막히면, 그때는 이제 제대로 한번 풀어봤어. 이제 내가, 예전에도 계획할 때도 계획표 하고 나서 피드백 하는 걸 보여줬었잖아. 그것처럼 수학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거든? 내가 이름 붙이는 건 이제 오답 체크리스트라고 이름을 붙였었어. 오답 체크리스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문제집 여러 개한 세네 권 정도 풀었잖아, 우리. 그치? 문제집 푼 거, 그리고 단원별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단원에서 틀린 것들을 번호만 써놨었어. 번호만.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은 여기 봤을 때한 13단원 정도가 굉장히 오답이 많지. 이 단원이 도형 단원이거든. 내가 도형에 조금 취약하구나라는 걸알수 있지. 그럼 이 분야를 좀더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도 있고, 개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한번더 개념서를 읽어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대비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 또 번호를 다 써놨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이 오답을 다시 한번 풀어봤는지를 체크하는 역할도 할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
3: 학생들이 문제집에다 OX를 표시하잖아요. 그거는 그 숲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디테일하게 그 문제만 맞고 틀렸는지를 학생들이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은 오답 노트를 만들 때 소단원별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학생처럼 소단원별로 뭐 1-2단원에 대해서 이 문제, 이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틀린 숫자가 많으면 개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오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간단하게 노트를 해놓으면 오개념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놓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이렇게 공부 방법을 찾는 얼마나 걸렸나요, 시간이?
0: 공부 방법 찾는데? 나는 이걸 사실 중학교 때부터 천천히 시도해왔거든? 완전한 체계를 갖추기까지는 한 2년 정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
1: 2년 정도.
0: 나는 그동안 이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많은 걸 적용해보고 또 뺐다가 다른 걸 적용해보고 하면서 했지만 어쨌든 너는 한 사람이 해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좀더 빠르고 쉽게 너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
2: 멘티가 공부에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멘토링은 계속될 것이다.
1: 전에는 수학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몰라서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향의 공부가 듣고 나니까 단점은 고치고 장점은 좀 더

0: 늘릴 수 있는 제 자신의 공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새롭게 시작하는 대학생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기에 용화구는 또다시 1만 시간의 법칙을 실천하려 한다.
2: 앞으로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공부해보고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잘하는 거를 찾아서 더 나은 미래를 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찬 용화군의 밝은 미래를 응원한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도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안녕하세요. 이근상입니다. 저는 지금 KS 아이디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제가 하는 일은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기획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을 할 겁니다.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지, 이 브랜드를 어떻게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도달하게 할지 고민을 할 건데요. 그러다 사실은 결국은 광고를 더 많이 하자,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이런 광고

고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끝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마케팅이 통하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의 브랜드 기획자나 마케터들은 과연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제가 광고 회사에 입사했던 게 아마 1989년일 텐데요. 그때는 광고 산업이 정말 꽃을 막 피우던 시기였죠. 왜 그 초코파이의 정 캠페인 같은 광고는 정말 광고 하나가 사회를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이름이지만 주윤발이 월드스타였을 때 그가 한국의 밀키스라는 광고에 나와서 보여줬던 액션을 그 다음날 사람들이 다 출근해서 따라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 당시에 광고업계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광고를 잘 만드는 일에만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본질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포장하느냐, 마케팅하느냐, 광고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결과가 달라지기도 했거든요. 아마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아마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갑자기 광고에서 짜장면 시키신 분 하는 이런 멘트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97년인가 아마 그때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개그맨 김국진 씨하고 이창명 씨가 출연을 했던 광고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하철 안에서도 짜장면을 주문하고 마라도 앞바다까지 짜장면을 배달해주고 그 주문하면 어디서든지 짜장면이 찾아간다는 이런 그 광고가 있었죠. 근데 이제 와 생각해보면 사실은 조금 지금의 그 개념에서는 사실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떤 기술적 근거라든지 본질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켓 쉐어 면에서 상당히 열세였던 그 당시 파워 디지털 017 이라는 브랜드가 이 멘트 하나로 상당히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성과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어떤 기능적인 또는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차별화가 잘 크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들도 우리가 마케팅이나 광고에서 어떻게 포지셔닝 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1980년대, 90년대까지 이 콜라가 이 소비 시장에서 아주 큰 화두였지 않습니까? 그때 마켓 리더였던 코카콜라와 코카콜라를 쫓아가는 펩시콜라의 이 마케팅 전쟁은 굉장히 그 유명한 일화를 많이 남겼는데 결국 만년 2인자였던 펩시가 카피 한 줄로 사실은 자신들의 위치를 바꿨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코카콜라는 올드 제너레이션의 콜라 그리고 펩시콜라는 신세대의 콜라 이런 인식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이 시장을 흔들었던 좌지우지했던 질풍노도의 지난 한 50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서 글쎄요 막을 내렸다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는 마케팅의 시대가 그 효력을 다해가고 있는 게 아닐까. 왜 그런 걸까요? 제일 첫 번째는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고 있어요. 또 옛날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삼성전자가 애니콜이라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휴대폰을 출시했을 때 그때는 사실 모토로라라는 아주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겼냐면 한국 지형에 강하다라는 광고 카피 한 줄로 사실은 이걸 극복해냈어요. 물론 이 카피가 아무런 근거가 없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주파수 프로토콜 소프트웨어나 더블 안테나를 활용해서 수신도를 높이긴 했는데 사실 이걸 정말 한국 지형에 강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본질이 아주 뛰어났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어떤 브랜드가 한국 지형에 강하다라는 카피를 메시지를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수많은 리뷰가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버들은 아마 전화기 몇 대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어떤 게 어떻게 터지는지 아마 이런 것들을 해서 보이겠죠.

이걸 가속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킨 것은 사실은 인터넷이에요. 마케팅의 시대를 거치면서 소비자들은 마케팅의 작동 원리를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마케팅의 메시지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거를 스스로 깨닫는 그런 힘이 생긴 거죠. 그런데다가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은 것. 인터넷이 이제는 정말 공기처럼 소비 행위의 중심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비자가 어떤 니즈가 발생을 해서 그것을 구매 행위까지 옮기는 이 간격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가 떨어졌다 하면 보통 우리 어떻게 해요? 바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리뷰를 확인하고 그 리뷰를 본 다음에 좋으면 바로 그 밑에 있는 주문하기를 누르거든요. 그러면 심한 경우에 당일 배송이 되기도 하고 다음날 또는 이틀 후에 배송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고객의 니즈 발생과 그것이 구매로 이어지는 그 사이에 브랜드가 개입해서 소비자를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점점 똑똑해지고 마케팅이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그러니 본질은 더욱더 중요해지는 거죠. 우리가 그 요즘 유행하는 밀키트 제품을 하나 기획한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특히나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 밀키트 시장은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카테고리잖아요. 그 안에 지금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안에서 나를 선택해야 되는 분명한 존재 이유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을 할 때는요, 자신만을 설명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구체적인 형용사를 만드는 것이,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밀키트 얘기를 다시 하면 맛있는,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건강한 재료를 사용하는 이런 그 형용사를 나를 수식하는 형용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된 존재의 이유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지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 소비시장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는 맛있는 것, 덜 맛있는 것, 빠른 것, 덜 빠른 것, 똑똑한 것, 덜 똑똑한 것 이 정도의 구분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지만 소비시장은 점점 고도화되고 소비자들은 점점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에 그들의 니즈는 점점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도 제품이나 서비스도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려면 너무 넓게 맛있는, 좋은 재료를 사용한, 건강에 좋은, 착한, 빠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소비자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소비자의 삶 속에 충분한 의미가 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존재의 이유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예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저도 기사만 보았는데 최근에 뉴욕에서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라는 브랜드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많은 그런 그 커피 브랜드들 사이에서 이 브랜드가 지금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제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자신들은 스타벅스보다는 싸지만 던킨 도너츠보다는 맛있는 커피를 만들겠다라고 그런 하나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커피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테크 전문가다. 그래서 커피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는 대신에 바리스타를 고용할 수 있는 돈으로 아주 좋은 스위스제 에스프레소 머신을 삽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니까 뉴욕에서 아주 숙련된 바리스타가 한 시간 동안 한 80잔 정도 커피를 뽑는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 이 커피 스위스제 커피 머신은 한 시간에 700잔 정도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맛은 스타벅스에 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다리기 싫어하는 뉴요커들이 지금 이 브랜드에 열광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카피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멋진 커피 하나가 브랜드를 만드는 일은 이제는 흔치 않습니다. 저는 브랜드가 DNA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가 DNA를 갖는다는 것은 자신만의 형용사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제 브랜드가 자신만을 나타낼 수 있는 자신만의 형용사, 이것을 만들고 찾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자신만의 형용사를 갖고 있습니까?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근상입니다. 저는 지금 KS 아이디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제가 하는 일은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제품력이나 전문성이 그 브랜드의 핵심 가치가 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게 요즘에는 생각한 만큼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볼보라는 자동차는 안전을 이야기하고 BMW라는 자동차는 드라이빙을 이야기했죠. 우리나라에도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죠. 그것이 이제 20세기 말쯤 나타났던 하이트 맥주라는 브랜드입니다. 사실 이 브랜드는 그 전에 1등 브랜드이던 오비 맥주에 눌려 있던 크라운 맥주가 리브랜딩을 한 것인데요. 단순하게 브랜드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이 제품 자체를 바꾼 거예요. 이 하이트라는 브랜드가 이야기했던 메시지는 지하 150m 천연 안반수. 아, 맥주에 정말 물이 중요하구나. 이 메시지 하나로 사실은 브랜드의 순위를 바꾸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제품의 특장점을 가지고 시장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술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인 장점은 정말로 소비자들이 느낄 만한 그런 차이를 제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내세우려는 제품력이 소비자가 공감할 만한 효익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지금 뭐 수십 개의 브랜드가 경쟁하고 있는 생수 시장의 예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생수 시장은 삼다수나 백산수 같은 빅 브랜드가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 우리 제품이, 우리 브랜드가 그 어떤 생수보다 품질이 좋다. 이 생수 브랜드가 이렇게 런칭할 때 과연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줄까요? 이제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품질이라는 것은요, 좋은 브랜드가 될수 있는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정말 잘 만든 그런 제품들, 뛰어난 서비스가 넘쳐나는 이런 세상에서는 뭐 예를 들자면은 20년 장인의 손길이 탄생시킨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진 이런 말들이 결국 소비자에게는 상투적인 수식어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브랜드를 사람으로 치환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미 멋진 파트너와 사귀거나 살고 있는 이성에게 가서 나도 그 사람만큼 멋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정도로밖에 안 들릴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스포츠 브랜드의 양대 산맥인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슬로건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한 브랜드는 Just Do It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브랜드는 Impossible is Nothing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브랜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냥 운동을 좋아하고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싶고 추구하고 싶은 그런 하나의 스피릿을 외치고 있는 얘기 거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생산자가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렇게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당신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고 당신이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전략을 아주 잘 취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전자 기타 브랜드인 팬더 알고 계신가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세계 전자 기타 시장은 깁슨 파와 팬더 파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이두 브랜드가 그 전기 기타 이 분야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글로벌 리딩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가 2000년도, 즉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젊은 세대들은 힙합과 EDM 이런 것들을 즐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자기타 업계는 정말로 이 판매가 추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깁슨이란 브랜드는 사실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2018년 그때 파산 직전까지 몰리고 공장을 폐쇄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팬더는 깁슨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어요. 이 팬더는 브랜드 파워가 훨씬 더 커지고
매출도 따라서 높아졌는데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팬더도 사실은 깁슨과 마찬가지로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매출이 급감하고 아주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생각을 바꿨어요. 생산자 관점에서 소비자 관점으로 바꾼 거죠. 그러기 위해서 2015년에 나이키하고 디즈니 쪽에서 소비자 마케팅을 했던 전문가를 영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소비자 조사를 합니다. 전자기타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남성이고 아마 전문가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었는데 팬더 기타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대부분은 일반인이었고 고객 중에 절반은 특히 여성이었던 거죠.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은 팬더 기타를 구매한 연주자의 45%가 초보자였다고 합니다. 이 초보자들의 90%가 불과 1년도 못 돼서 기타 연주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팬더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사람들이 기타를 쉽게 배우고 그것을 연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기업으로 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 결과 만들어냈던 것이 2017년에 구독형의 기타 레슨 플랫폼인 팬더 플레이를 런칭을 하죠. 이 팬더 플레이는 매달 약 10달러 정도만 내면은 기타나 베이스 그리고 우크렐레 같은 이런 그 현악기들을 연주할 수 있도록 이 안에 그 수많은 수백 개의 튜토리얼 영상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영상을 보면서 자신이 기타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도록 하고 또 이 초보 기타를 배우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뭔가 모임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던 거죠. 이 결과 그 팬더 플레이라는 앱의 사용자는 1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기타 매출도 2020년에는 7억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팬더의 이런 그 사례는 결국 생산자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자신의 브랜드를 조명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팬더처럼 국내에서도요 관점을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바꾸어서 비즈니스를 잘 펼치고 있는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무사이로라는 브랜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무사이로는 상당히 전문적으로 2003년부터 직접 로스팅을 시작을 했고 2007년부터 생원두를 직접을 수입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분야에서는 특히 로스터리 분야에서는 아주 선도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외 매체로부터도 주목을 받아서 영국 타임아웃이 선정한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하는 커피집 이런 브랜드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이 정도로 전문성을 가진 어떤 로스터리 브랜드라면은 상당히 공급자 중심의 까다로운 어떤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사실은 소비자를 좀 불편하게 할 만도 했지만 나무사이로는 조금 다른 접근법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왜 로스터리 카페에 가면은 커피 이름이 굉장히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나무사이로에서 판매하고 있는 커피 원두의 이름을 보면은 이런 어려운 이름 대신에 디카프리오, 와이칸, 브릴리, 몽상스, 나라올라 뭐 이런 이름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디카프리오? 어떤 커피일까요? 네, 맞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를 이들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소비자들이 커피가 어려운 게 아니라 좀 더 쉽게 커피를 기억하고 여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런 브랜드의 활동은 소비자와 브랜드와의 관계를 아주 강력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는 이런 연대감 때문에 브랜드와의 관계를 지속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브랜드의 정신적인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는 거죠. 정신적인 멤버십이라는 것은 브랜드의 본질을 중심으로 한 어떤 하나의 연대감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연대감의 기반이 되는 브랜드의 본질 이상으로 중요한 게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요. 브랜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생산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대신에 관점을 소비자의 관점으로 돌려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브랜드와 소비자, 브랜드와 고객 간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강력하게 만드는 그런 원천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요. 그동안 내 제품은 정말 좋은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 한 번쯤 관점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의 관점으로 돌려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브랜드가 된다는 것은 존재의 이유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수능 완성 1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제 저번 시간하고 이제 이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수능 특강으로 보면 일강에서 20강까지의 문항들 중에 이제 겹치는 문항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근데 2회부터 가면 좀 겹치는 문항

문항이 나옵니다. 자, 오늘까지는 겹치지 않는 문항, 10문항, 뒤에 후반부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입니다. 자, 다음 기사에서 가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수박 농사의 농작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농업인이 있어 화제입니다. 그가 개발한 재배 장치는 보니까 기존 토양바닥에서, 그러니까 기존 흙에서 기르던 그 토양바닥에서 수평으로 재배되고 있는 방식에서 그림과 같이 베드 옆에 과실 받침대와 수직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줄기 유인 보조 장치를 부착해 수박 줄기를 수직으로 유인해서 재배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 방식은 기존 딸기 배드를 그대로 이용해서 인공 배지의 생육 단계별 농도 조정한 배양을 공급을 합니다. 이 재배 방식은 토경 재배와 달리, 핵심 되는다는 거 여기 있었네요. 가 효과가 있어 많은 농가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답니다. 이 원래 여기서 이제 수박을 길렀었는데 원래는 어떻게 길렀냐? 토양 바닥에서, 그러니까 일반 땅에서 골랐죠. 그러니까 땅에서 수박을 기르다 보니까 수박은 포복성이죠. 그러니까 막 줄기가 터지고 저쪽에 수박이 큰거한 동, 이쪽에 또한 통, 한 통. 근데 수박이 막 100g, 200g 그러지 않잖아요. 큰거막 10kg도 넘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 있으니까 이제 작업을 할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앉아야 되고 허리도 숙여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바꿨어요? 배드. 토경지 그 배드를 이용해서 인공 배지의 생육 단계별 농도 조정한 배양에 수경 재배로 바꿨네. 수경 재배로. 수경 재배로 바꾸면서 줄기가 어떻게 쭉 가는 게 아니고 포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갈수 있게끔. 그리고 수직으로 가니까 열매가 달려도 그쯤에 달리겠죠? 거기를 과실 받침대를 놔서, 과실 받침대를 놔서 과실 이렇게 맺히게끔. 그러니까 훨씬 더 작업이 용이해지겠네. 그리고 수경 재배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그러니까 그 수박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조건을 훨씬 더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을 좀 바뀌어졌네요. 자, 토경 재배와 수경 재배. 이 문항도, 이 내용도 잘 나오죠. 잘 나옵니다. 보통 이제 토경 재배는 말 그대로 흙에 심는 게 토경 재배고, 수경 재배는 순수 수경과 배지경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와 같이 토경과 비교한 수경 재배 또는 양액 재배의 장점, 단점을 물어보는 문항이 제법 나왔어요. 자, 수경 재배가 어떤 게 장점이 있느냐? 토양을 이용하지 않아서 이어짓기가 가능해요. 이어짓기, 연작이 가능하다. 토양에서 연작을 해버리면 보통 이제 수박이나 이런 거 키운 데가 노지보다는 시설이 많잖아요. 근데 시설에서 연작을 하면 연작 장애가 오죠. 염류집적도 생기고. 그런데 수경 재배는 그 양액의 구성만 바꾸면 되니까 연작 장애가 토경을 이용한 연작 장애보다 훨씬 연작 장애가 적죠. 그리고 시설화 자동화 기계화가 토경 재배, 흙에서 하는 재배보다는 훨씬 더 쉬워 수월하죠. 그리고 재배 환경 조절이 쉽고 밀식 딱딱 붙여서 할수 있고 청경 재배가 가능합니다. 자, 단점은 토경에 비해서 단점은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많아요. 그렇죠? 양액 그리고 양액이 들어가서 식물이 키울 자리도 뭔가 그 시설 투자해야 되니까 시설 투자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액 순환에 의해서 양액이 순환되니까 병이 한번 생기면 퍼지는 게 토경보다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양액 성분과 pH 변화에 대한 완충 능력이라 그래요. 이게 흙에 비해서 훨씬 피해 정도가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 토경. 흙에서 재배하는 방법과 비교한 수경 재배의 장점, 이어짓기 장애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죠. 수경 재배가. 작업의 효율성, 보세요. 사람이 앉지 않아도 되고,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고, 그냥 가면서 바로바로 바로 뚝뚝뚝 뭔가 작업을 할수 있는 작업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유효 양분의 조절이 쉬워지죠. 양에게 조성만 바꾸면 되니까 양분 조절이 쉬워집니다. 근권 환경의 완충 능력은 수경 재배보다는 땅을 이용한 토경 재배가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으로 된 4번, 1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토경과 비교한 수경재배의 장점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번. 다음 기사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세무사무교육청은 한 초등학교에서 우드칩, 그냥 나무 조각, 우드칩을 활용한 수목 나무의 보호 시연회를 가졌어요. 이날 우드칩 1.5톤을 초등학교 정원 100제곱미터에 뿌렸습니다. 이 우드칩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용 가지가 낮은 잔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네요. 자, 관계자는 산에 방치된 잔가지 때문에 자칫 또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버려진 나무 3,700톤을 수거해서 우드칩으로 재가공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이어 우드칩으로 수목의 토양 표면을 덮어주면 가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지금 근근 주위에. 수목 밑에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이런 우드칩을 덮어주는 근근 주위를 멀칭을 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자, 일단 뭔가를 한번 덮고 있잖아요. 그냥 흙이 아니고 뭔가를 덮고 있으니까 습도 유지가 안 덮고 있을 때보다는 습도 유지가 잘 되고 햇빛을 막아주기 때문에 잡초 발생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양 온도 유지, 그리고 비료 분해 촉진 등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훨씬 더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근근 이 멀칭을 하기 전보다는 해 놓는 게 이러한 효과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다 이거죠. 효과를 좀볼수 있다 이거죠. 방법은 분쇄목이나 자갈집, 톱밥 등을 이렇게 그냥 덮어주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 문항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렇게 우드칩을 근근 주위에 수목의 토양 표면을 이렇게 우드칩으로 덮어주게 되면 잡초 발생이 억제되죠. 다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잡초라고 여겨지는 그 야생초들 얘네들은 호강성인 애들이 많아요. 빛이 있어야지 발화를 하는. 그런데 이걸 덮어주면 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잡초 발생이 안 덮는 것보다는 억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 토양 담합이 억제되는. 토양을 밟으면 단단하게 담합이 되죠. 근데 이걸 우드칩을 위에다가 놔주면 밟더라도 힘이 좀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담합이 억제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꽃눈 형성을 촉진시키는, 꽃눈 형성은 지금 바닥에 있지 않죠? 위쪽에 있죠? 관련이 없고요. 수피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는, 수피는 말 그대로 이제 겉에 이 부분인데, 여기에 뭘 깔아놨다고 해서 이 부분에 해충 요동을 막을 수 있느냐죠? 막을 수 없죠.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으로 된 1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문항 같아도 그냥 이 위에다 뭔가를 깔아놓으면 충분히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마 그 조경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10강에 나왔던 수능 특강 10강에 나왔던 그런 내용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항 보죠. 다음 게시판에서 가에 들어갈 종자 휴먼 타파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 보통 이제 가장을 쓰는가 싶은데, 네. 보통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은으로 끝나는데, 가장 적절한 것만은 있네요. 하여튼, 가에 들어갈 종자 휴먼 타파 방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이네요. 종자 휴먼 타파 방법은 보통 이렇게 볼수 있어요. 우리 그 수능 특강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일단 기계적 처리, 온도 처리, 수세 침지, 화학약품, 생장 조절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휴먼을 타파한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발화를 안 해요, 발화를. 발화를 안 하는데, 발화를 안 되는 이유를, 발화를 못하게 하는 걸 없애주는 거죠. 잠자는 걸 깨우는 거예요. 자, 기계적 처리는 일단 발화를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산소하고 물이 필요한데, 그런 게못 들어가.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상처를 내서 그 상처 틈으로 수분이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면서 발화를 하게 되는 거죠. 기계적 처리, 뭐 모래하고 섞어서 상처를 낸다든지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작물이 자원형 고구마, 핵과리 등이 있고, 온도 처리, 한번 저온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온탕 처리를, 그러니까 한번 온탕 처리를 해야지 발화가 되는 것들. 온도 처리, 장미, 상추, 인삼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수세 침지, 발화를 할수 없도록 무슨 APA나 이런 호르몬들, 그런 성분들이 그 종자를 감싸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을 씻어버립니까? 수세 침지, 당근이나 우엉씨들이 그렇습니다. 다음, 화학약품 처리. 식겁질에 털이나 식겁질 일부를 제거. 산소하고 뭐가 들어 산소하고 수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식겁질이나 털 등이 너무 강해서 너무 들어갈 수 없는, 그걸 황산에 넣으면 태워버리고, 황산으로 태워서 그 태워진 빈 공간으로 침투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건 목화. 지금까지 가장 많이, 보통 휴먼 타파 방법을 물어보는 문항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목화. 왜? 특이하잖아. 황산으로 처리한대. 황산으로. 황산에다가 종자를 집어넣으면 타서 못 쓰게 될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종자가 발화할 수 있는. 하여튼 이 목화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어. 목화, 오크라, 잔디 종자 등이 이렇게 화학용품. 그리고 딱딱한 경질 종자를 질산염으로 처리한다. 화분과 목초 등이 여기 속합니다. 그리고 생장조절제, 식물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지베릴린이나 아니면 시토키닌, 에스트레소용이 침지해서 발화를 시키는 것들. 양배추, 땅콩, 감자가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자유기시 한번 봅시다. 얼마 전에 헛개나무 종자를 파종했는데 발화율이 낮아. 발화율이 낮아. 뭐 휴먼 타파가 안 됐으니까 지금 발화율이 낮겠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파종할 때는 잘 익은 종자를 선택해서 파종해야 발화율이 높고, 성숙한 종자로 파종했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헛개나무 종자는, 아하, 뭐처럼? 목화처럼 종피가 밀랍층으로 쌓여져 있어서 전처리를 해야 돼. 전처리를. 뭐처럼? 목화처럼. 목화는 어떤 전처리를 해? 어떤 전처리가 필요했어요? 어떤 전처리? 황산. 황산이 필요했죠, 황산. 그래서 황산으로 처리를 해줌으로써 산소와 수분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전처리는 황산 되겠네요. 혹시 전처리를 했나요? 전처리를 하지 않고 곧바로 파종했다면 전처리, 황산으로 처리. 자, APA를 처리한다. 이건 APA는 무언가 나중 되면 한번 나오겠지만, 호르몬 크게 4개가 있죠. 그 중에서도 APA는 무언가를 휴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APA를 처리하는 건 휴면 타파를 시킨다보다는 휴면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자외선, 목화, 황산. 그렇죠? 13번은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옛날에 나왔었냐면, 여기 딱 나누어서 위쪽은 뭔가 기계로 처리하고 온도 처리하고 수세 침지하잖아. 이걸 어떻게 봤냐면, 이걸 물리적으로 봤어요. 물리적. 여기는 뭘로 바뀌었어? 이게 화학적으로 봤지. 그래서 이걸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로도 나누기도 합니다. 알았죠? 자, 다음 1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퀴즈에서 가에 들어갈 해충의 특징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인대로 고른 것은? 수능 특강이 총 20강이잖아요. 수능도 20문제. 모의고사도 20문제. 20문제가 거의 각 강에서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근데 이제 식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식물에서는 이제 한두 문제씩 좀덜 나오고, 1강, 1강, 그러니까 실험실습 기초에서 그쪽에

좀 문제가 좀더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건 난이도가 가장 높게 출제되는 게 질병, 식물, 동물, 질병이 난이도가 대부분 좀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해충의 특징,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해충이 한두 가지야? 굉장히 어렵죠. 자, 해충도 교과서 우리 두 개죠, 두 개. 두 가지 나오는 해충들 알아야 되고. 교과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계교재 두 권에 나오는 해충들 알아.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수능에서 해충, 질병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해충의 특징 봅시다. 어떤 해충인지. 자, 골든벨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문제는 해충에 관한 문제인데, 흡집성 해충이네. 흡집성 해충. 식물에서 해충을 크게 이제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흡집과 섭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섭식은 그냥 뭐 뜯어 먹는 거니까 눈에 잘 보이죠. 흡즙은 뭔가 빨대를 꼽아서 즙을 흡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흡집성 해충은 대부분 바이러스를 배게합니다. 바이러스를. 바이러스는 살균제로 방제가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일단 흡집성 해충이고, 2단계 힌트는 단위 생식을 해요. 단위 생식. 단위 생식? 단위 결과는 좀 익숙하죠. 단위 결과. 단위 결과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동물들도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야 하나의 개체가 나오는데, 단위 생식은 한 가지 성으로만도 다음 세대를 만들 수 있는 게 단위 생식이에요. 자, 단위 생식을 통해 증식하기도 하고, 날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무시강과 유시강. 마지막 힌트는 천적의 무당벌레가 있대. 뭐죠, 그러면? 흡집하고 단위 생성하고 날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무당벌레가 천적인 거. 진딧물이에요, 진딧물. 진딧물. 자, 진딧물은 온대지방에서 번식하는 곤충으로 진딧물과에 속하는 곤충의 촌칭입니다. 알로 월동을 합니다. 3, 4월에 부화하고 흡집할 수 있는 대롱의 형태에 입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배설물, 그 배설물은 그을음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바이러스병을 매개하기도 합니다. 진딧물. 자, 진딧물은 거미광에 속하나요? 아닙니다. 거미광에 속하는 건딱 하나 배울 거예요. 응애. 응애. 그렇죠? 바이러스를 매개합니다. 완전 변태하여 성충이 된다? 아니죠. 완전 변태. 번데기 기간이 없죠. 번데기 기간. 보통 이제 알, 약충, 번데기, 성체. 이렇게 하는 게 완전 변태인데, 지금, 진딧물 같은 경우는 번데기 기간이 없어서 불완전 변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죠. 다음 게시판에 질문과 답변 내용을 통해 알수 있는 생장 조절 물질을 농업에 적용한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생장 조절 물질 하면 이렇게 크게 5개. 생장 조절 물질은 많습니다. 5개보다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교과서와 연계교재에서 5개만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요거 5개만 알고 갑시다. 촉진, 옥시네트린, 지베를린, 시토킨, 이거 무언가를 촉진하는 생장조절제, 식물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APA, 무언가를 억제하는 식물 호르몬이에요. 옥시는 햇빛이 있는 곳으로 굽어지는 현상, 굴광성에 의해서 밝혀지는 건데, 귀관 및 줄기의 신장, 착과충치, 과실의 비대, 굴광성, 뿌리 발생 유도를 합니다. 옥시는 농도를 세게 쓰면 식물을 죽일 수도 있어요. 식물을 죽일 수도 있어. 농약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죠, 옥시는. 자, 에틸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알 건데, 이 다섯 개 중에 유일하게 기체로 된 생장조절제입니다. 성숙한 과실의 노화 과정에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에틸렌은 보통 노화, 성숙을 많이 촉진시킵니다. 세 번째, 지베렐린. 씨 없는 포도 만들 때 이거 많이 사용하죠. 벼에 키다리병을 유발하는 곰팡이.

에서 유리한 물질입니다. 지베렐린, 줄기, 신장, 휴면, 타파, 괴화, 촉진, 암수, 변화, 단위 결과 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단위 결과, 포도의 단위 결과를 유도하면 어떻게 돼요? 씨앗이 안 생기죠. 자, 시토키닌 또는 사이토키닌, 옛날엔 사이토키닌이라고 했는데, 고압 열근한 정어리 정자, DNA에서 발견한 물질인데, 세포 분열 및 발화 촉진을 촉진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러스 발생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억제하는 APA, FC

일본 문항은 아니었고요. 기공의 열고 닫음을 조절하는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 5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제 그동안 많이 나왔던 게 에틸렌이 많이 나왔어요. 무언가를 노화시킬 때, 빨리 익히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온 게 옥신하고 지베릴린 정도가 되겠네요. 자,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국화의 초장, 삽수발근, 소나무 전정후 절단면, 그리고 뭐 날이 생장점 조직병 위에 뿌리 발생이네요. 자, 봅시다. 이게 식물 호르몬을 이용한 재초제 작용 원리에 대한 자율 보고서를 작성하러 갑니다. 식물을 이용해서 재초제 얘기는 딱 하나 얘기죠. 자, 식물 호르몬을 이용한 재초제는 식물의 생장 조절 과정에서 작용하는 교란 원리를 이용합니다. 식물 호르몬 중이 호르몬은 식물의 생장과 빛을 향해 굽는 굴광성. 그렇죠. 굴광성. 옥신에 대한 얘기네요. 옥신에 대한 얘기. 자, 굴광성 등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정상적인 농도에서는 농도를 정상적으로 쓰면 세포의 신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세포가 이제 키워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러나 농도가 과도하게 셀 때는, 식물, 셀 때는 세포의 비정상적인 신장이 유도되어 조직의 기능이 교란되고, 결국 식물은 정상적인 생장을 하지 못하게 돼요. 못하게 돼요. 이와 같은 작용은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서 선택적 재초성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벽과식물, 화분과 벽과식물과 같은 단자엽 식물은 감수성이 상대로 낮거나 분해 능력이 있어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반면, 쌍자엽 식물은 이 호르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생장 조절이 크게 결연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재초대는 논이나 보리밭, 옥수수밭 등에서 쌍자엽 재초를 제거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생장 조절 물질은 뭐다? 옥신. 자, 그럼 옥신을 이용한 거, 국화의 초장, 국화의 줄기를 낮추어 재배해요. 강한 빛을 쪼인다든지 아니면 그 호르몬 중에는 B9이라는 호르몬을 사용하면 초장을 줄일 수 있죠. 자, 삽수의 밝은 뿌리 유동, 이거 뿌리 유동하는 거 옥신의 기능 맞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전정 후에 절단면, 소나무를 자르고 난 후에 그 절단면에 수분 증발을 막는 거 도포제죠, 도포제. 자, 날이 생장점 조직 배양 후에 뿌리 발생, 삽수의 밝은 뿌리 발생, 이것도 옥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항이 이건 이제 옥신에 대해 나왔는데,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거 꼭 알고 가고, 그동안에 가장 많이 출제됐던 호르몬, 이제 그 다음으로는 요 정도 되겠습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에틸렌, 옥신, 지베릴린이 대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옥신은 이제 뿌리 밝은, 지베릴린은, 씨 없는 포도 만들 때, 단위 결과 만들 때, 물론 옥신도 토마토톤이라고 그래서 단위 결과 유도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에틸렌은 5가지 호르몬 중에 유일하게 뭘로 된? 기체로 된 생장 조절제, 식물 호르몬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번 보죠. 다음 사례에서 귀농인 A씨가 조치한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귀농인 A씨는 농작업을 위해 트랙터를 점검하던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 농촌진흥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조치하였더니 정상 운행이 됐네요. 농촌진흥청 인터넷 사이트에서 트랙터를 선택을 했고 고장 부위는 충전 개통. 고장 증상은 계기판에 경고 램프가 점등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고등이 계기판에 나타난 거네요.
자, 이 계기판 경고등 물어보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나왔던 내용 요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모양만 보고 외워놓는 게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P는 파킹이에요. 그러니까 주차 브레이크. 얘가 지금 점등이 되어 있다. 주차 브레이크가 지금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지금 바깥에서 뭔가 공기 같은 게 들어가네요. 이게 점등이 됐으면 공기 같은 게 들어가는데 잘못 들어간다. 여과기 막혔다. 이건 엔진 내에 엔진 오일에 좀 문제가 생겼다. 얘는 열선이네요. 뭔가 데워줘야 돼. 디젤 기관에서 예열 시스템. 엔진, 요즘에는 괜찮은데, 옛날에는 디젤 기관이, 그러니까 디젤 기관은 압축 착화잖아요. 그래서 옛날 기관 같은 경우는 좀 엔진을 좀 데워놔야 시동이 걸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 걸립니다. 자, 예열 시스템 작동할 때. 자, 이건, 이렇게만 보면 기름 없는 건데, DEF가 있으면 요소수, 배기가스에 좋지 않은 물질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요소수가 부족할 때 점등이 됩니다. 이건 배터리처럼 생겼죠. 플러스 마이너스 충전 계통이 있을 때 이러한 경고등이 점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항으로 다시 들어오면 지금 충전 계통에 문제가 있네. 전기 계통에.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어떤 조치를 했느냐? 배터리 교체했다. 오는 내용이고. 엔진 오일은 뭐였어요? 엔진 오일. 엔진 오일. 상관없죠? 차동 잠금 장치를 해줘야 했다. 차동 잠금 장치. 경운기나 관리기나, 이건 뭐 차동 잠금 장치가 따로 없어요. 일단, 차동 장치. 뭐, 수능 특강을 같이 공부를 했으면 충분히 알고 있을 거란 믿습니다. 차량이 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하는 쪽을 회전축으로 보면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의 회전수가 다르죠. 달라요. 달라야지 회전이 되죠. 방향을 틀지. 두 바퀴가 똑같이 굴러간다면 얘는 직진운동밖에 못하죠. 일단 차동 장치는 이 바퀴의 회전수를 다르게 주는 거예요. 다르게. 근데 이 바퀴의 회전수를 다르게 해주는 걸 잠그는 게 차동 잠근 장치. 그러면 양쪽의 바퀴가 어떻게 돼요? 같이 돌게 되죠. 그럼 직진 운동을 하는 대신에 같이 돌게 되니까 훨씬 더 견인력? 뭐, 구동력은 훨씬 빨라지죠. 이건 나중에 이 문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차동 잠근 장치하고 관련이 없고, 동력 추출축, PTO, 파워 테이크아웃에서 자주식 농기구에서 힘을 농작업기에 연결할 때 쓰는 동력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축을 얘기하는 거고, 좌우 브레이크는, 트랙터는 좌우 브레이크가 편 브레이크예요. 나뉘어져 있죠. 브레이크가 두 개예요. 오른쪽 밟으면 오른쪽 바퀴만, 왼쪽을 밟으면 왼쪽 바퀴만 브레이크가 먹혀요. 왜? 작업할 때 최대한 회전 반경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 브레이크로 만들어놔요. 그런데 이게 고속 주행 시에 편 브레이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전복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좌우 브레이크를 연결도 시킬 수 있고 연결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하고는 관련이 없죠. 16번의 정답은 일단 전기 계통에 이상이 있다. 전기 계통에 관련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볼까요? 자, 다음 사례에서 가에 들어갈 조치 사항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농가 의견 보겠습니다. 과수원인데 평평하지 않고 경사지에 있나 봐요. 경사지 상부에 사과나무 잎은 양호한 반면, 경사지 하부에 사과나무 잎은 떨어지거나 고사되고 있어. 그러니까 상부는 괜찮은데 하부는 좋지 않네. 사과 과수원이 이렇게 있는데 상부는 괜찮아. 근데 하부는 뭔가 사과나무가 잎이 떨어지고 고사 말라 죽고 있어. 자, 현장 조사 결과 보니까 산으로 둘러싸인 피해 과수원은 과수 대부분이 경사지에 분포하고 있어. 이거 자체가 지금 경사지에 분포하고 있어. 과수원 상부의 사과나무는 생육이 정상이었어, 위쪽은. 하지만 하부의 사과나무는 주간 일부는 살아있으나 곁까지는 고사되고 지지.

내부도 심하게 갈변이 되어 있어요. 밑으로 갈수록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수원 상부의 토양은, 아하, 배수, 물이 잘 빠는데, 하부는 물 빠짐이 좋지 않은 토성에서 대체적으로 점토질. 여기는 물이 잘 빠져서 상부에 있는 나무는 잘 사는데, 여기는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사과나무 뿌리, 흙에 점토질에 물이 계속 차 있는 거죠. 호흡을 할 수가 없네요. 호흡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부 쪽에, 이 과수원 하부 쪽에 물을 좀 빼주면 되네. 그렇죠? 자, 모래일로 객토한다. 모래일로 주면 아무래도 물이 좀더잘 빠질 수 있겠죠. 암거 배수관, 물을 빼는 관을 설치한다. 이것도 옳은 내용입니다. 두꺼운 부직포로 멀칭을 두꺼운 부직포로 멀칭 위에다 깔게 되면 물이 증발도 안 되겠네. 그러면 더 좋지 않겠네. 17번은 기역과 니은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례를 들고 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요거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뭔가 좀 실제적 사례를 들고는 있으나, 전공이 좀 다르더라도, 여기 배수가 위에는 양호해서 위에 사과나무는 괜찮은 반면에 하부는 물이 좀차 있어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물만 좀잘 빼주면 되는 거. 여기서 물 빠질 거 고르면 되겠습니다. 1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기사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가에 들어갈 내용. 자, 축산기술연구소는 이 증세로 약물 치료를 받던 15개가 아니구나. 15개월령. 태어난 지 15개월 된 한우가 어떠한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긴급 도축을 했네. 도축을 했으면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네. 아픈데? 아픈 한우를 도축을 해서 고기를 먹게 되네요. 그러니까 도축을 해도 고기에는 별 이상이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자, 이 질병의 발병 원인은 가에 의한 것이에요.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세가 악화해요. 뚫었어. 무언가를 뚫어서 가스를 제거하는 게 치료 방법이네. 치료 방법. 그러면 소 질병 중에 가스를 빼내야 되는 질병이 뭐가 있나요? 고창증이죠, 고창증. 고창증. 반추동물, 그러니까 위가 4개인 반추동물에서 제1, 제2, 위 내에서 이상 발효가, 그러니까 너무 발효가 빨리 일어나서 가스가 갑자기 많이 발생을 해서 위가 갑자기 크게 팽창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고창증이죠. 그러면 트름을 해서 가스를 빼거나 아니면 방귀를 껴서 가스를 뽑아내면 되는데 그것도 할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위가 늘어나서 식도를 폐쇄하고 2, 3이나 4위로 가는 그 위장도 폐쇄를 시켜버려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게 고창증이다. 고창증. 자, 원인은 부패한 사료 또는 발효 직전에 청초를 과식하거나 사료를 갑자기 바꿨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소는 제1위에 프로토조아라는 미생물들이 살아요. 그 미생물들이 식물을 발효시켜야 돼. 그래서 섬유질을 이용하고서 거기서 나오는 가스가 생성이 돼야 그게 소가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스를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발효가 너무 잘 되거나 발효 직전에 청초니까 미생물들도 발효를 하는데 안 그래도 잘 되는 청초를 갖다 넣었으니 얼마나 발효가 빠르겠어. 발효가 빠르면 가스 생성이 그만큼 많이 되겠죠. 가스 생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증상이 어떤 증상? 복부가 팽창하는 증상이 나타나. 자, 치료는 소포제, 거품을 죽이는 소포제를 투여하거나
기름 같은 걸좀 먹여서 가스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약해도 듣지 않을 만큼 급성일 경우에, 너무 빵빵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위소식자, 이불 구강을 통해서 그 파이프 같은 걸좀 집어넣는 거야. 가스를 나올 수 있게끔. 근데 그것도 안될 때는 어떻게 해? 투간침을 이용해서 찔러야죠. 찔러서 강제로 가스를 빼야죠. 경증일 때는 운동시키면 트름해서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고창증. 자, 그러면 발병 원인은 가에 의한 것이야. 가에 의한 거. 고창증을 일으킬 수 있는 건 가스가 많이 생성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 거세. 거세를 한다고 해서 거세는 생식을 할수 없도록 생식기관을 제거하는 행위죠. 이건 암컷도 수컷도 다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근데 거세를 한다고 해서 뭔가 가스가 발생하고 이러지 않죠. 자, 빈혈이 나타난다고 해서 가스가 생기지 않아요. 발정하고 가스와 관련 없죠. 바이러스 감염도 관련이 없죠. 자, 콩과 작물이 잘 가스 발생을, 그러니까 발효가 잘 됩니다. 우리 콩 봐요. 발효 잘 되죠. 그래서 콩과 작물을 다량 먹으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00%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 가장 적절하는 건 그래도 콩과 작물을 다량 급여했을 때. 건초는 또잘 생기잖아요. 청초. 발효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1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죠. 자, 다음 기사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김장은 늦가을부터 초겨울 사이에 배추김치, 깍두기, 동치미 등을 한꺼번에 담가두는 우리 고유의 문화입니다. 그렇죠? 김장의 첫 단계는 배추를 반으로 자른 뒤 배추잎 사이사이에 소금을 뿌려 약 8시간 동안 절이는 일. 지금 배추를 절이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소금에 절인 배추는 탱탱했던 잎이 쭈글쭈글해져요. 왜? 소금을 뿌려놓으니까 농도 차에 의해서 저농도에 있던 수분, 그러니까 그 배추 안에 있던 수분이 고농도 소금에 의해서 배추 안에 있던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삼투압. 삼투압에 의해서 쭈글쭈글해지면서 부피가 줄어듭니다. 이는 배추 겉에 소금 농도가 높아져 내부에 수분이 빠져나오기 때문이에요. 소금 농도가 높아져 내부에 수분이 빠져나오기 때문이다. 삼투압이죠. 이처럼 배추 속 수분이 제거되면 해로운 세균이나 미생물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돼서 김치를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가를 만들 때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가, 삼투압 원리가 적용된 무엇? 건포도, 매실청, 과일 주스, 그리고 마요네즈, 도토리묵 있네요. 자, 포도를 햇빛에 말렸네. 말렸으니까 건조죠. 매실을 설탕에 재웠네. 설탕을 재워놓으니까 설탕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매실 속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와. 삼투압. 2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감귤을 압착했네. 압착. 4번. 식용유를 달걀 노른자에 섞어 마요네즈. 서로 섞이지 않는 걸 달걀 노른자에 있는 레시틴이라는 물질 때문에 섞여요. 유화. 도토리 가루를 물에 넣고 가열을 해. 전분에 물을 넣고 가열을 하면 호화가 되죠. 도토리묵. 자, 19번은 들어갈 내용, 가를 찾는 문항은 맞긴 맞는데 이걸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식품의 가공 원리를 알아야 돼요. 가공 원리. 가공 원리는 지금 삼투압이고, 삼투압 원리를 이용한 사례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식품 가공 원리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총 10회까지 문제를 풀면서 가공 원리와 관련된 문항이 그래도 몇개 나올 거예요. 그래도 몇개 나와. 나올 때마다 아마 같은 걸 수도 있고 조금 더 추가될 수도 있고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착, 압력을 주어서 납작하게 누르는 거죠. 그래서 뭐 즙을 짜내든 이렇게 유체를 짜내는 거죠. 압착, 발효, 효모나 세균 등 이렇게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알코올, 유기산, 이산화탄소를 등을 생기게 하는 작용, 발효, 삼투압, 농도의 차이로 인해서 수분이 이동하는 현상, 호화,

알파를 알면 노화도 알아야죠. 노화. 전분의 알파와 호화, 전분의 베타와 노화. 전분에 물을 가해서 끓이면, 열을 주면, 그러니까 밥에, 쌀에 물을 넣고 끓이게 되면 밥이 되죠. 그럼 쌀과 밥은 한쪽이 더 부드럽고 촉촉하고 찐득찐득해. 이게 호화된 거야. 그 호화된 밥을 그냥 식탁에 올려두면 찬밥이 되죠. 찬밥이 되면 따뜻했던 밥보다는 조금 더 딱딱해지죠. 그게 노화, 베타화가 되죠. 자, 다음, 유화. 서로 섞이지 않는, 뭐, 물하고 기름을 서로 세게 교반해서 하나의 액체가 다른 액체 속에 들어가. 물 분자 속에 기름 분자가 들어가. 수, 중, 유적형. 기름 분자 속에 물 분자가 들어가. 유적, 수적형에서 이렇게 유타객을 형성하는 게 유화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 1강의 마지막 문제네요. 농산물 거래 유형이야, 거래 유형. 자, 농산물 거래 유형에는, 거래 유형에는 일단 처음에 봐야 될 게, 이게 현물이냐, 선물이냐. 그리고 나서 전자상거래. 뭐죠? 현물, 선물. 현재 눈앞에 있는 걸 팔고 사는 현물. 현재 문 앞에는 없어. 앞으로 생산이 될 거야. 그걸 현재 시점에, 미래에 생산될 상품을 현재 시점에 팔고 사는 선물. 그리고 현물 거래 중에 직접 눈앞에서 주고받는 게 있지만, 이제 그렇게 판매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을 이용해서는 전자상거래. 자, 전자상거래와 일반상거래의 비교. 이것도 우리 19강, 수능특강 19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일단 전자상거래하고 일반상거래의 차이점 보면, 전자상거래는 유통 경로 확 축소가 되죠. 보통 일반상거래는 생산을 하는, 농산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산한 사람이 생산물을 어디로? 도매시장으로. 도매시장에서 소매시장으로. 소매시장에서 소매. 소매시장에서 이제 뭐 소비자로 이렇게 가죠. 소매상으로 가서 소비자로. 전자상거래는 온라인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 있는 물건 살수 있잖아. 그렇죠? 그에 비해서 일반상거래는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죠. 한정이. 거래 시간은 내가 인터넷을 켜서 인터넷에서 접속만 할수 있으면 24시간 언제나. 하지만 일반 상거래는 점포가 있기 때문에 그 점포에 오픈 시간을 맞춰야죠. 판매 방법은 네트워크 기반. 전자상거래는. 일반 상거래는 시장 상점도 한정된 장소. 마케팅으로 보면 쌍방향 통신을 위한 1대1 마케팅. 여기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이 판매자의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걸로 인한 일방적인 마케팅. 점포 형태, 전자상거래는 점포가 따로 없어도 되죠. 창고만 있어도 되지. 그에 비해서 일반상거래는 물건을 진열하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점포가 필요합니다. 소요자본, 일반상거래에 비해서 전자상거래를 아무래도 그 점포를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반상거래보다는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지침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쇼핑몰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플랫폼을 오픈해요. 쇼핑몰과는 다른 이 플랫폼은 생산농가 그리고 큐레이터 그리고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방식이에요. 생산자가 등록한 상품을 농산물 큐레이터라는 새로운 역할 주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소개를 합니다. 소개해서 구매로까지 연결해주는 것이 특징이고요. 생산자들은 등록한 농산물 큐레이터가 큐로그에 입점시켜 소비자가 구매를 하게 되면 준비된 상품이 택배 회사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며 기본적으로 그림과 같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생산된 걸 홈페이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 쇼핑몰에 오르게 되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 쇼핑몰에서 주문하게 돼. 그러면 택배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전자상거래죠. 전자상거래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전자상거래. 자, 전자상거래. A씨가 생산한 마늘을 도매시장. 이건 현물 거래 중에 도매시장 거래가 되겠어요. B씨는 생산한 수막을 농산물 공판장, 공동판매장. 직접 갖다 판 거죠. 온라인을 이용하지 않고 전자상거래가 아니고 C씨가 생산한 사과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했어요. 지금 3번이 같은

전자상거래 유형이 되겠고, 4번은 배추를 사전 계약한 가공업체네. 사전 계약한. 사전에 계약한 가공업체니까 선물. 선물은 선물과 선도로 나누죠. 모의에서 거래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자, 5번. 이 씨가 생산한 복숭아를 아파트 주말 장터. 생산한 복숭아를 주말 장터에 팔려면 생산한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이 장터 가야지. 사는 사람은 이 장터 가야지. 그러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직거래를 하게 되네. 이건 시장 외 거래. 그렇죠? 직거래를 얘기하죠. 자, 직거래 아니고 이건 그 선물 거래죠. 아니고. 그래서 이거와 같은 전자상거래는 뭐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회 수문항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1회의 전체적인 난이도가 뭐랄까 실제 수능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아요. 보통 이제 이런 수준에서 나타납니다. 물론 실제 수능이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답이면 정답인 이유가 확실해야 되고 오답이면 오답인 이유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1회를 풀어봤고요. 이제 2회부터 9회까지 남았는데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일 겁니다. 아셨죠? 자, 2회.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약정 공략 9강 완강 하는 날입니다. 굴절과 전반사고요. 자, 굴절과 전반사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굴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아, 굴절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문제에 개념이 너무 헷갈리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해왔습니다. 약정 공략 내용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우리 관련 문항들 오늘은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 볼 거예요. 자,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약정 공략 9-1번 굴절 상황 두 가지 및 굴절 법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절은요 두 가지 상황밖에 없어요. 뭐냐면 입사각과 굴절각을 비교를 했을 때 굴절각이 작아지는 경우 또는 반대로 굴절각이 더 큰 경우 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자, 항상 이런 굴절 상황이 나오게 되면 매질이 두 개, 세 개, 여러 개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두 매질 사이의 경계면에서의 굴절 상황을 분석을 하실 때는요. 일단 첫 번째로 그 각이 포함되어 있는 그 매질에서의 각, 그러니까 입사각은 매질 1에서의 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굴절각은 매질 2에서의 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입사각, 굴절각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그 각이 포함되어 있는 매질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매질 1에서의 각, 매질 2에서의 각이라는 거죠. 누가 더 커요? 그렇죠. 지금은 매질 1에서의 각이 더 큽니다. 그러면 이 빛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빠르게 판단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원리를 보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법선 쪽으로 굴절을 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이 매질2의 굴절률이 더 커서 속력이 느려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 이제 생각을 매번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속력이 각을 따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입사각이 지금 다시 매질1에서의 각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그 매질 1에서의 빛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매질 2에서보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세요. 자, 그리고요. 매질 1과 매질 2에서 빛의 진동수는 그렇지. 변함이 없습니다.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 알고 있어. V는 F 곱하기 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F 곱하기 람다. 그치? 근데 진동수가 일정하니까 빛의 파장은 빛의 속력하고 무슨 관계여야 돼요? 맞아. 비례하는 관계여야 됩니다. 비례관계. 그래서 빛의 속력은 매질 1에서가 빨라요. 그러니까 파장도 매질 1에서가 길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 결정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굴절률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자, 굴절률을 보시면 굴절률은 매질 2에서, 즉 속력이 느려지는 쪽으로 굴절을 하기 때문에 매질 1에서가 매질 2에서보다 더 작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굴절률이 더 큰 쪽에서는 속력이 더 느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각을 비교하시고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각 비교하고 속력, 파장 똑같이 비교하시면 돼요. 각의 대소관계와 다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굴절률 비교할 때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상대 굴절률도 개념을 배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비교만 해보고 넘어갈 건데요. 자, 상대 굴절률, 1에 대한 2의 굴절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N1분의 N2로 표현을 해요. 근데 N1과 N2 중에서 N2가 더 지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1,2라고 하는 이 상대 굴절률은 1보다 어떠하다?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 상황을 볼 건데 반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큰 경우예요. 자, 입사각 굴절각 이렇게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매질 1에서의 각, 매질 2에서의 각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자, 매질 1과 2에서의 각을 비교를 해보니 매질 2에서의 각이 더 커. 이제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따라 나옵니다. 뭐냐면 속력, 진동수, 파장 다 진동수 빼고 다 똑같아요. 자, 속력은 2에서 더 빨라. 진동수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파장도 매질 2에서가 더 길어. 하지만 마지막으로 굴절률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매질 1에서의 굴절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디에 이제 활용될 수 있냐면 우리 뒤에서 배우게 되는 전반사 있죠? 전반사는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 쪽으로 진행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무조건 진행한다고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뒤에서 할 건데 어쨌든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진행하는 상황이다. 뭐가? 전반사가. 그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상대 굴절률 보시면 상대 굴절률은 n1분의 n2라고 했기 때문에 1보다 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굴절과 전반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요두 가지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이고 얘만 잘 되어 있어도 반은 성공입니다. 정말로. 아시겠죠? 정리 잘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약점 공략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나왔네요. 전반사네요. 전반사. 전반사 너무 중요하죠. 자, 이 전반사에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진행을 해야 돼요.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면은 일어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전반사라고 하는 것이 굴절률이 여기 N1, N2라고 했을 때 얘가 더 커요. N2보다. 자, 빛이 진행을 할때이 입사각이라고 하는 게 점점점 커질수록 굴절각도 같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굴절각이 이렇게 90도가 될 때의 입사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임계각입니다. 임계각.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 이걸 임계각이라고 하는데, 요 임계각보다 각이 더 커져야만, 입사각이 커져야만, 즉,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1번하고 2번은 동시에 만족이 되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쪽으로 진행, 플러스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한다. 이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 임계각의 사인값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 자, 임계각의 사인값. 굴절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건데,

자, 임계각의 사인값, 사인 IC는 굴절률 큰 것분의 굴절률 작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굴절률이 큰 것분의 작은 것인데, 이두 굴절률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커지잖아요? 차이가 크면, 임계각이 작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해요. 세 개의 매질을 주고서 세 개의 매질의 굴절률을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A하고 C, B하고 C 비교를 해보면요. 누가 더 굴절률 차이가 커요? A하고 C의 굴절률 차이가 B하고 C 사이의 굴절률 차이보다 더 큽니다. 그럼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뭐가 작아진다고? 임계각이 작아진다고. 그러니까 매질을 A하고 C를 썼을 때가 매질을 B하고 C로 썼을 때의 경계면에서의 전반사를 보게 되면 임계각이 AC를 쓸 때가 더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관계를 파악해서 우리가 임계각의 사인값을 이제 비교하는 문제도 있고요. 반대로 임계각을 제시를 해주고 나서 굴절률을 이렇게 비교하는 형식도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빛의 역진성 활용인데요. 문제를 풀때 많이 활용되는 이제 개념이에요. 자, 뭐냐면요. 보세요. 빛이 반사나 굴절을 한 경로의 한 지점에서 빛을 역행시키면, 그러니까 거꾸로 보내게 되면 지나온 경로를 역진하는 성질이 바로 빛의 역진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3학년도 3월 모평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단색광 P는요. 매질 Y와 Z의 경계면에서 전반사를 한대. 그런데 세타 제로하고 세타 1을 비교해 보니까 세타 1이 더 크대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자, P가 Z에서 Y로 굴절을 하고 Y에서 X로 이제 굴절하는 상황인데, 자, Z에서 Y로 갈 때의 굴절각은 요거지. 그리고 이 굴절각과 엇각인 것이 요 각이에요. 요 각은 Y에서 X로 굴절할 때의, 진행할 때의 입사각이 돼요. 근데 이두 각은 여러분들 엇각으로 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빛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자,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하나 진행하는 경우, 또 반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 빛의 역진성에 따라 경로를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입사각을 동일하게 두었을 때, 자, 입사각을 동일하게 둔 거예요. 입사각을 동일하게 두었을 때, 굴절된 정도를 보니까 Z에서가 더 커요. 즉, 세타 1이 더 크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입사각과 굴절각의 차이가 클수록 굴절률에 대한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굴절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거죠. Z하고 Y 중에서, 자, Z하고 Y 중에서 일단 굴절률은 누가 더큰 거냐면 Y가 더 커요. 그리고 Y하고 Z 중에서, 아, X죠? X. Y하고 X 중에서 Y의 굴절률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Z하고 Y의 굴절률 차이가 훨씬 더 크다. 누구보다? Y하고 X보다. 그래서 우리가 요세 개에 대한 굴절률을 비교해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Y가 Z보다 큰 거고요. 굴절률이. 그래서 굴절률을 전체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X가 Y하고 Z 중에서 얘네 둘이 굴절률 차이가 더 큽니다. 굴절률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굴절률 차이가 더큰 것을 통해서 Z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가운데 X가 껴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장 굴절률이 큰 거는 Y. 그 다음은 누구겠어? X. 그 다음은 Z. 요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임계각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자, Y하고 Z, 그리고 X하고 Z 중에서 굴절률 차이가 누가 더 크죠? 굴절률 차이는? 맞아요. Y하고 Z가 굴절률 차이가 더 큽니다. 자, 기억나요, 여러분들? 자, 요거 다시 한 번만 복습해 볼게요. 임계각의 사인 값은 너무 중요합니다. 굴절률이 큰 것분의 굴절률 작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사인값이, 아, 임계각이 작아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Y하고 Z일 때가 임계각의 그 크기가 더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코어하고 클래딩의 후보를 보도록 할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광섬유에서 X를 코어로 썼다라고 한다면, 클래딩의 후보는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굴절률이 더 작은? 그렇지. Z가 클래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굴절률 비교를 통해서 광섬유에 쓰이는 코어하고 클래딩의 후보까지 결정해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벌써 이제 문제로 들어왔네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자,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고요. 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단색광 P가 매질 A에서 매질 B에 수직으로 이렇게 입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P는 B와 매질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를 한대요. 자, 여기서 이제 전반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B에서 C로 진행할 때 전반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떠올려야 되는 개념이 뭐예요? 일단 첫 번째, 뭘 비교할 수 있다? 굴절률. B에서 C로 들어간 거니까 굴절률 비교하면 B와 C 중에서 누가 더큰 거예요? 그렇지, B가 더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요 입사각을 여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요게 이제 법선이죠, 여러분들? 여기에 수직인선. 요 입사각이 바로 무엇보다 큰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임계각보다 더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리고요. B와 A의 경계면에 임계각 세타 C로 입사를 한대. 여기가 임계각이래, 여러분들. B에서 A로 진행할 때. 그러면 B에서 A로 진행할 때 임계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요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렇지, B의 굴절률이 누구보다 크다? A의 굴절률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항상 이렇게 굴절률 비교를 하고 나면 이제 여기서 막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뭐에서 막히냐면, 아니 선생님, 둘다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B가 더 커요. C하고 A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잘 봐봐. B에서 A로 진행할 때는 전반사를 못했죠? 근데 B에서 C로 갈 때는 전반사를 했어요. 그 말은 뭐야, 얘들아? B에서 C로 진행할 때는 요 입사각 자체가 이미 무엇을 넘어선 거예요? 임계각을 넘어선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임계각의 크기 비교를 해보세요. 요 임계각하고, 즉 BA 사이의 임계각하고 BC 사이의 임계각을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크다라는 거야. 자, 임계각 비교해 볼게요. 누가 더 크다? 자, BC하고 BA 중에서. 그치. BA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야? 굴절률 써볼까요? 굴절률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BC 사이의 굴절률 차이와 BA 사이의 굴절률 차이는 BC가 더 크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만 더 써주면 돼. 부등호를. 이렇게. BC 사이가 더큰 거예요. 그러면 요 둘을 연결을 하면 B는 A보다 큰데, 그리고 C보다도 큰데, B하고 C는 더 차이가 많이 나니까 A보다는 C가 더 작다라고 하는 요런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겠지. 요거 이해되죠? 요렇게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여기에서 만약에 막혔다라고 한다면 이 임계각 조건을 통해서 굴절률 차이를 알수 있고, 그 굴절률 차이를 통해서 대소비교를 한번더 명확하게 할수 있다. 요 논리예요. 알겠죠? 요거 정리 잘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기억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P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자, P의 속력이에요. A, B를 비교를 할 건데 굴절률이 요렇게 되잖아요. 그럼 속력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속력은 굴절률과, 그렇지,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속력은 A에서가 더 빠르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B와 C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

제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세타 제로가 지금 여기 A하고 C 사이의 그 사이각 세타 제로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보면요. 이렇게 법선을 하나 그어 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직으로 입사하기 때문에 여기는 직각. 그러면 요 각도 있지? 요 각을 X라고 해볼게요. X. 근데 이거 무슨 선이라고 얘들아? 법선. 법선은 경계면에 수직으로 근 선이기 때문에 여기도 직각이에요, 여기. 그죠? 그러면 요 각이 얼마여야 되겠어요? 세타 제로와 X를 더했을 때 90이 나오니까 여기가 그렇지. 세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에서 BC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 제로보다 크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세타 제로는 BC 사이의 임계각보다는 지금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왜? 그래야 전반사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임계각은 세타 제로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바꾸셔야 되겠죠. 요거 이해되죠? 오케이. 그럼 뒤에는 틀린 설명.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굴절률은 A가 C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아까 굴절률 비교를 해놨어요. A가 C보다 작다가 아니라 A가 C보다 크다라고 바꾸셔야 됩니다. 해서 정답은 기역 1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올해 6월 모의평가 문제였고요. 상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간단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찾아야 되고 이용을 해야 되는 사실은 바로 요거. 임계각과 굴절률 차이에 대한 관계. 알겠죠? 그걸 통해서 굴절률에 대한 대소비교를 완벽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논리와 풀이 방법들을 이제 계속 적용을 해볼 건데요. 자, 작년 수능 11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독특한 형태가 나왔어요. 그림과 같이 단색광 P가 공기에서 매질 A의 입사각 세타 1으로 입사를 한대요. 이렇게 지금 입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를 하게 되냐면 굴절을 당연히 하겠죠. 자, 두 번째 줄. 매질 B와 공기의 경계면에서 P의 일부는 굴절각 세타 2로 굴절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 B와 공기 사이에서는 일부는 이렇게 굴절을 하게 된 거고, 일부는 반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상황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요. 매질 C와 공기의 경계면에서 중요한 조건. 여기서 뭐 한대? 여기서 전반사 한대. 전반사. 자, 여기서 이제 전반사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 거죠? 자, 당연히 굴절률 C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보다 당연히 크죠. 공기는 여러분들 진공에서 이제 1인데 공기도 거의 1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입사각이 그렇지 임계각보다 큰게 만족이 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역부터 한번 볼게요. 자,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세타 1으로 입사를 해서 이렇게 굴절을 했어요. 그죠? 그럼 지금 보니까 굴절률이 당연히 A가 크기 때문에 요 굴절각, A에서의 각이 더 작아요. 그쵸? 그럼 요 각을 뭐라고 해볼까요? 뭐, 세타? 세타 제로라고 한번 해볼까요? 세타 제로라고 한다면 요 각과 요 각은 세타 제로로 같아요. 요렇게. 근데 여기에서는 반사를 했지. 반사를 했으니까 무슨 법칙? 그치. 반사 법칙에 따라서 B와 공기 사이의 입사각이 반사각과 같아야 돼. 그래서 여기가 세타 제로. 그럼 또 이제 같은 방법으로 여기가 세타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장선을 다 그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 전부 다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세타 제로. 그리고 여기도 그치. 세타 제로.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사실 요 세타 제로는 60도겠죠. 60도. 그래서 이렇게 세타 제로 60도라고 둘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비교할 건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하는 거잘 보세요. 자, 요거 보이죠? 그리고 요거. 자,

빛의 역진성을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지금은 단색광이 A, B, C를 통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서만큼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냐면 입사각을 다 세타 제로로 동일하게 한번 둬볼게요. 자, 입사각을 세타 제로로 동일하게 둬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세타 제로, 세타 제로로 똑같이 입사시키는 상황에서 A와 공기 사이에서는 굴절을 하고 C와 공기 사이에서는 전반사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얘들아? 자, 보시면요. 자, 여기 정리해놨지. C는 공기보다 굴절률 큰건 알겠어요. 그리고 A도 공기보다 굴절률 당연히 큰 거는 이제 알겠는데, C와 공기 사이에서는 전반사를 했기 때문에 임계각이 A와 공기 사이보다 작다라는 거야. 임계각이 작아? 임계각이 작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임계각이, 자, 공기하고 A 사이, 공기하고 C 사이 중에서 얘가 더 작아. 그러면 굴절률에 대한 차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와 A 사이보다 공기와 C 사이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부등호 하나 이렇게 더 쓰면 돼. 그죠? 그럼 요두 개를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C의 굴절률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은 A의 굴절률, 그 다음에 공기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요. 한번더 해볼 건데요. 똑같이 세타 제로, 세타 제로로 놨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문제의 조건에서 아주 중요한 조건, 세타 2하고 세타 1이 세타 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 우리 약점 공략에서 봤던 거 기억나요, 혹시? 선생님이 예시로 가지고 왔었잖아요. 세타 1과 세타 2를 비교를 해놓고 나서 똑같이 입사각을 이렇게 동일하게 두는 거, 우리 방금 한번 연습해봤는데 여기서 한번 더 해볼 거예요. 입사각을 동일하게 뒀는데 세타 1이 세타 2보다 작대요. 그럼 세타 1 세타 제로와 세타 2 세타 제로 사이의 각 차이가 누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치? 세타 2일 때 이렇게 각도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치?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B가 A보다 더큰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 볼게요. P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와 C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P의 속력은요. 자, 똑같이 세타 제로로 입사를 했는데 세타 제로로 입사를 했는데 세타 2 굴절했고 여기는 전반사를 했어요. 그 말은 C하고 공기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B하고 공기 사이의 굴절률 차이보다 더 어떻다라는 이야기예요. 크다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굴절률은 C가 B보다는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속력은 VC가 VB보다 더 작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디귿 볼게요. P가 B와 공기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게 하려면 세타 1을 증가시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B와 공기, 여기죠, 여기. 여기 사이에서 전반사를 시켜야 된대요. 전반사를 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요 세타 제로보다 더큰 각으로 입사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럼 어쨌든 요 각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세타 1을 증가시키면 된대요. 자, 세타 1을 증가시켜 볼게요. 자, 요거 복잡하니까 이제 지울게요. 세타 1을 증가시켜. 세타 1을 증가시킨다는 이야기는 요 말이에요. 요렇게. 더 증가시켜. 입사각이 증가되면 굴절각도 같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증가가 돼요. 굴절각도 같이 증가. 근데 굴절각이 증가되니까 원래는 B의 중앙에 생겼던 요 경계면에서의 그 점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요 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 각보다. 여기 아까 세타 제로였는데. 이 세타 제로보다 작아지게 돼요.

아시겠죠? 세타 제로일 때도 전반사를 못했어요. 근데 세타 제로보다 더 커져야지 전반사를 할수 있을 텐데, 세타 제로보다 작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반사를 더할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지? 그래서 디귿, 전반사를 하게 하려면 세타 1을 증가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치, 감소를 시켜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었고, 니은 맞고, 디귿은 틀리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2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지금 이 문제도 비교적 간단한 문항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입사각을 동일하게 두고서 굴절각과 입사각의 차이를 비교해서 굴절률 차이를 비교하는 형식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세 개의 매질에 대한 굴절률 비교를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이거 있었죠? 임계각과 굴절률 차이 사이의 관계. 임계각의 사인 값은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작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다음 문제 3번 이제 연계 교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능 특강 166쪽에 8번 문항이고요. 자, 어떤 문항일지 한번 살펴보죠. 자, 그림과 같이 진공에서 광섬유 X의 코어 또는 클래딩으로 사용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물질 AB로 진행하는 단색광이 경계면상의 점 PQ를 지난 다음에 R에서 전반사를 한대요. 자, 여기서 전반사를 한대, 전반사. 요 조건 챙기셔야 되고요. 자, 그랬을 때 기억, Q에서 굴절각은 45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여러분들, 자, 단색광이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진공에서 A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입사를 해서 A와 진공 사이의 경계면에서 이렇게 반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진공과 A 사이의 경계면에 법선을 하나 이렇게 긋게 되면, 법선을 긋게 되면, 여기가 몇 도? 그렇지. 45도가 될 거고요. 여기도 몇 도? 45도. 이런 식으로 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럼 또 이제 같은 방법으로 Q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법선 하나 그어보세요. 법선을 긋게 되면, 요 각도 몇 도가 되겠어요? 그렇지. 45도가 되는 거예요. 45도. 그리고 굴절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요 각. 요게 바로 A와 B 사이에서의 굴절각이 되는 거겠지. 굴절각. 이해되죠? 그리고 그 B가, 비가 아니죠. 요 단색광이 B와 공기 사이에서 전반사를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기억부터 보시면 Q에서, 요 Q죠? Q에서 굴절각은 45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입사각이 45도인데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더 크기 때문에 45도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니은 봅시다. X에서 A는 코어로 이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하고 B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A하고 B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굴절률에 대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세타 A하고, 여기 볼 거예요. 여기에서 세타 A하고 세타 B를 비교해 보니까 세타 B가 더 커요. 그지?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볼까? A의 속력, B의 속력. B가 더 빠르고. 그다음에 파장도 한번 해 볼까요? 파장은 그치. B에서가 더 길고. 가장 중요한 굴절률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지? A의 굴절률과 B의 굴절률 비교해 보면, 그치, A의 굴절률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굴절률이 둘 중에서 A가 더 크니까, 당연히 A가 무엇으로 써야 되겠어요? 코어로 써야 되고, B를, 그치, 클래딩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귿을 볼게요. 이제 단색광은 P에서 전반사하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의 조건에 따르면 R에서 전반사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굴절률을 비교해 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A가 B보다 어때요? 더 큽니다. 그죠? 일단 A, B는 당연히 진공보다는 어때야 돼? 더클 거예요. 당연히 크죠. 그죠?

사이가 클수록 뭐가 작아진다라 그랬어요? 그렇죠. 임계각의 사인값이 작아지니까 임계각의 크기가 더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임계각의 크기를 비교하면 B와 진공 사이보다 A와 진공 사이가 더 작습니다. 임계각이 더큰 B와 진공 사이에서도 전반사를 했기 때문에 임계각이 더 작아진 A와 진공 사이에서도 당연히 무엇이 가능하다? 그렇지. 전반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P에서도 전반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색광은 P에서 전반사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번 문항 정리를 했고요. 우리 그다음 4번 수능특강 문제고요. 169쪽에 1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림 가 나와 같이 물질 XYZ 중에서 두 물질을 이용해서 만든 물체에 단색광을 입사각 세타 제로로 입사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XY 경계면의 점 PQ에 각각 세타하고 1.2세타로 입사를 한대요. 자, 세타는요, X와 Y 사이의 임계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계각. 얘가 임계각이래요. 자, 임계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Y와 X 중에서 누가 더 굴절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Y가 X보다 굴절률이 더 크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기억부터 바로 한번 가볼게요. Y의 굴절률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제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식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굴절 법칙을 쓰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서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사인 나와 있는 굴절 법칙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세타 제로가 여기에 나와 있고 여기는 여러분들 얼마에 해당이 될까? 그치? 여기 직각 삼각형 하나 만들어 버리면 얘는 90도 마이너스 그렇지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굴절 법칙을 써볼게요. 자,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제로. 그러니까 지금 매질 y분의 진공을 한 겁니다. 매질 y분의 진공. 그럼 굴절률은 반대가 돼야 되겠지? 진공의 굴절률 분의 y의 굴절률. 근데 진공에서의 굴절률은 얼마예요? 1. 그지? 그러니까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 하면은 어떻게 바뀌어요? 코사인 세타로 바뀌지? 그리고 사인 세타 제로를 그대로 쓰게 되면 y의 굴절률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제로가 됩니다.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니은 굴절률은 x가 z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여기가 z고요. 여기가 y인데. 자, 단색광이 진행을 할 때, 여기에서 더 많이 꺾여가지고, 그러니까 Z로 진행할 때더 많이 꺾여서, X와 Z 사이의 임계각이, 아, 그, 입사각이 1.2세타가 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Z로 진행할 때더 많이 꺾였기 때문에, Z의 굴절률이 Y의 굴절률보다 더 어떠하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Z와 Y의 비교, 그 다음에 Y의 X의 비교가 완료되었으니까 종합해서 써보면 ZY, 그치, X 순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X가 Z보다 굴절률이 작아야 되겠죠? 니에는 틀린 설명. 자, 디귿 볼게요. 마지막. 나의 Q에서 단색광은 전반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들아, 요게 임계각이었지. 근데 보세요. Y하고 X일 때 임계각이 세타예요. 그쵸? 그러면 Z하고 X 사이는 굴절률 차이가 YX보다 더 커요. 그러면은 임계각이 누구보다 작아진다는 거예요? 세타보다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도의 각으로 입사를 하고 있냐면 1.2세타의 각으로 입사를 하고 있으니까 임계각보다 큰 거네. 그러니까

0: 전반사는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해서 정답은 기역 디귿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우리 이제 연계교재 수능 완성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수능 완성. 그림이 조금 더 복잡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죠? 자, 어떤 문제일지 살펴봅시다. 자, 그림 가와 같이 단색광 X가 매질 A와 매질 B에서 각각 매질 C로 입사를 해서 굴절한 다음에 점 P에 도달합니다. 자, 입사각은 세타1, 세타2 중에서 세타2가 더 작고요. 굴절각은 세타3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기억 한번 볼게요.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자, A하고 C를 물어봤으니까 AC를 바로 찾으시고요. A하고 C가 있는 요 경계면에서의 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A에서의 각과 C에서의 각. 누가 더 크죠? 맞아요. A에서의 각이 더 큽니다. 그 말은 뭐예요? 굴절률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A에서의 굴절률이 C에서보다 작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니은 X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동일한 지금 형식이 나왔는데요. 여기를 왜 세타3로 똑같이 줬겠어요, 여러분들? 요거 활용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빛의 역진성을 활용해서. 자, 요 P를 향해서 지금 빛이 AB에서 요렇게 진행해서 오고 있는데, 반대로 이 P에서 그대로 빛을 발사시켰다라고 했을 때, 지나온 경로를 똑같이 역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타3라고 하는 무엇이 같아진 상황이냐면, 그치. 입사각이 동일해진 상황이에요. 입사각 동일 상황.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세타1이 세타2보다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타3와 세타1 사이의 각 차이. 세타2와 세타3의 각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요 둘이 훨씬 더큰 거죠. 그죠? 자, 그럼 요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자, C하고 A를 먼저 비교를 해보면, 굴절률 C가 A의 굴절률보다 더 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C의 굴절률이 B의 굴절률보다 당연히 더 큽니다. 그런데 각 차이를 보니까 A하고 C 사이가 각 차이가 더 크다? 그 말은 뭐냐면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 그러니까 C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A.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속력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굴절률과 속력 사이의 관계 생각할 수 있겠죠? C가 제일 느리고, 그 다음은 B가 빠르고, 그 다음 A가 속력이 제일 빠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나에서 X가 B로 굴절을 할때 굴절각은 세타3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하고 B는 여러분들, 굴절률 차이가, 자, AB. A하고 C보다는 굴절률 차이가 더 커요. 지금 보세요. A하고 C로 진행할 때 세타1, A하고 B로 진행할 때 세타1. 동일하죠, 입사각이. 세타1으로 입사각이 동일한 상황인데, 요게 과연 세타3보다 크냐라는 거야. 세타3보다 세타라고 했을 때 큰가? 요거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AB 사이의 굴절률 차이를 보면 돼요. AC 사이의 굴절률 차이보다 어때요? 작죠? 작아야 된다라는 거는 이 둘에 대한 각 차이가 별로 안 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타3보다는 커야 되는 게 맞겠지. 커야 각 차이가 AB보다 덜날 테니까. 요거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빛의 역진성을 활용해서 입사각이 동일한 것을 놓고서 세타 1, 2의 크기 비교를 조건으로 제시해줬기 때문에 경계면에서의 입사각 굴절각의 각 차이를 통해서 굴절률 차이를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잘 정리해 보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수능 완성 90페이지에 있는 6번 문항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굴절률이 n인 매질 1에서 점 A에서 X가 1과 매질 2의 경계면상의 점 O에 입사한 후에 굴절을 해서 1의 점 B에 도달한대요. 자, 그리고요. O와 점 P는 1과 2의 경계면의 법선상의 점이고요. 1과 2의 경계면과 나란한 A와 법선 사이의 거리와 B와 법선 사이의 거리가 각각 L1, L2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A와 O 사이의 거리. 여기죠, 여기. A와 O 사이의 거리하고 O와 B 사이의 직선 거리.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얘네 둘이 어떻다라는 거냐면, 그렇지.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자, 그랬을 때 기억부터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X의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자, 1과 2를 바로 찾으시고요. 무엇을 비교하면 돼? 입사각하고 굴절각을 비교하면 돼요. 1과 2에서 입사각과 굴절각. 그러면 세타 1과 세타 2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이제 세타 1이 더 크죠? 그러면 속력 비교했을 때 각 따라가면 되니까 이렇게 1에서가 더 큽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니은에서는 2의 굴절률이 L2분의 L1 N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문제의 상황에서 굴절 법칙을 한번 이제 적용을 해볼 건데요. 자, 굴절 법칙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을 한번 결정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 굴절률을 비교를 해보면 N1분의 N2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요거를 이제 하나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조건에서 굴절률이 N1은 N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얘를 요렇게 한번 써볼까요? N분의 N2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만약에 매질 1에서 매질 2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굴절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매질 2의 어떤 그 경계에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사인 2분의 사인 1을 했을 때 만약에 E 사인 세타, 그러니까 A5분의 L1, 그 다음에 요 직선 거리 OB분의 L2, 요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R분의 L2분의 R분의 L1, 여기를 R이라고 둔다라고 치면 L2분의 L1 요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렇게 된 상황이랑 지금 문제의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굴절된 상황을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요 사인 세타 2를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이 상황이 더 크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연결해서 봤을 때의 상황. 그러면 이 사인 세타 2가 요 위의 상황에서가 더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을 가지고서 이제 등식으로 두고서 식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자, 요 식하고 요 식을 비교를 해봤을 때 요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더 작으니까 요 값은 n분의 n2가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 l2분의 l1 요런 식으로 식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서 n2가 L2분의 L1의 N보다 크다 라고 하는 식 하나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니은에서 설명하는 식은 맞는 설명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디귿. B에서 P를 향해 X를 비추면 X는 A에 도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에서 P를 향해서 발사를 시켜볼게요. 요렇게. 그죠? 그러면 지금 굴절각, 입사각이 더 이렇게 커진 거니까 굴절각도 같이 이렇게 커질 거예요. 같이 커지면서 2에서 1으로 갈때 입사각이 증가된 꼴이니까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A에는 도달한다 못한다? 그치. A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만 맞아서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약점 공략 총 9강에 걸쳐서 오늘 굴절과 전반사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1강부터 역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굴절과 전반사까지 이렇게 쭉 왔는데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치?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물리학 원 수능을 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려서 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내용이 상당히 많고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이 시기적으로 여름방학일 텐데 이 여름방학 때 9강을 가지고서 핵심 개념들 빠르게 정리하고 관련된 문항들을 아주 빠르고 깊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실력을 한 단계 더 업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약점이 강점으로 변했길 선생님이 정말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 물리학 1 보는 친구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선생님이랑은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한 남자 연중입니다.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의 유전병 두 번째로 가계도 비분리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분리 가계도 문제를 풀죠. 그때 이제 정상 구성원부터 분석을 하는데 돌연변이 구성원은 마지막에 해석한다. 보통 이제 가계도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있죠, 자녀가. 뭐 자녀가 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있다. 근데 뭐 셋째 자녀가 비분리로부터 나온 자손이다. 그러면 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표시를 해놓고 마지막에 해석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정상 구성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계도 해석했을 때 했던 것처럼 우회관계를 확인하고 상염색체 유전이냐 반성 유전이냐 이런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독립이다 연관이다 이런 게 뭐 문제 조건이 없으면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전자형을 쓰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비분리된 개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주는 순서로 그렇게 푸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분리 가계도에서 좀 주의하실 건 부모와 다른 자녀의 표현형이 나왔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우열 판단하시는 거 있죠. 부모가 정상인데 자손에게 유전병이 나왔다. 부모의 표현형이 우성이다. 자손의 유전병이 열성이다. 뭐 이런 거 판단해도 됩니다. 비분리 가계도 보실 때. 하지만 우리가 보통 봤던 뭐 모자, 부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반성유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분리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유전 형성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빠, 엄마가 있고요. 여기 이제 유전병이면서 터너 증후군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쓰죠. 이건 뭐 없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썼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부모로부터 없던 거니까 열성이다 라는 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게 딸이 나왔으니까 아빠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그럼 반성유전이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반성유전이 맞거든. X염색체에 있는 터너 증후군의 열성유전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비분리된 정자가 온 거고, 여기서는 정상 난자가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터너 증후군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분리된 경우에는 우리가 우열 관계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부모에게 없던 편이 자손이 나왔다, 이걸 가지고 우성과 열성 판정하는 건 가능하지만, 우리가 뭐 모자, 부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반성 유전 판정 불가,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나오는 게 이제 성염색체 비분리가 잘 나오죠. 요걸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가장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고요. 성염색체 차이로 인해서 비분리 부모가 어느 부부냐, 그 다음 비분리 시기가 1분열 비분리냐, 2분열 비분리냐, 비분리 횟수,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비분리 횟수는 부모 비분리 총 1회면 클라인펠터 터너가 가능합니다. 클라인펠터는 여러분들 XXY죠? 예, 터너는 XO, X 하나 있는 경우,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부모 각각 1회냐, 아니면 부모 중에 한쪽에서만 한 번이냐,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 각각 1회 같은 경우에는 잔여액형 정상 가능.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빠 쪽 N-1 정자랑 엄마 쪽 N 난자가 만나면, N 플러스 1 난자가 만나면, 네, EN짜리 정상 개체가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그리고 아빠 쪽에서 N 플러스 1의 정자랑 엄마 쪽에서 N-1의 난자가 만나도 역시 EN 정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잔여액형 정상이라고 하는 문제 조건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 각각 1회씩 한 경우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분리 잔여를 해석할 때는 Y 염색체를 먼저 확인하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계도 풀 때, 성염색체 유전 같은 거풀때 남자 쪽 먼저 보죠. 네,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남자 쪽 먼저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열성 형질을 함께 해석하고 비분리 과정과 유전장을 결정한다.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연습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로 가볼 텐데, 아, 가계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조건을 줘보고요. 가가 우성이고요. 나가 우성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가가 표현되는 형질이고요. 아빠는. 그 다음에 엄마 같은 경우에는 가도 표현되고, 나도 표현된다. 이렇게 볼게요. 네. 아빠가 만약에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라제이와 스몰비. 그죠? 그럼 가가 표현되고, 나에 대해서는 숨었죠. 안 나오는 것이고, 엄마 쪽은 이렇게 우리가 상반 연관식으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 있으니까 가 표현됐고요. B 있으니까 나 표현된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계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볼 텐데, 먼저 남자부터 보시면 얘가 기억이 표현됐다라고 해봅시다. 기억이 표현됐다. 근데 이 경우에는 부모 중 성비분리 1회. 첫 번째 케이스는 부모 중 성염색체 비분리 1회. 1회 조건이에요. 부모 중 성염색체 비분리 1회 조건으로 한번 만들어 볼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조건을 보시면 내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A, B, Y의 정자와 언제 비분리된 거예요? 1분열 비분리.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 난자. A와 B를 갖는 난자가 만나면, 네, 우리 기억, 가만 나온다 이런 얘기죠. 기억이라는 게 가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분열 비분리된 정자랑 정상 난자가 만났다. 한쪽만 비분리.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번에는 나만 발현됐다. 이렇게 해볼게요. 나만 발현됐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이제 정상 Y 갖는 정자랑, 그 다음에 난자에서 요거 오면 되겠죠? 그죠? 요거 두 개. 이렇게 2분열 비분리. X 염색체 2분열 비분리.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X에 있는

라지 A 스몰 B, X A는 스몰 A 라지 B, X A는 라지 A 스몰 B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만약에 딸이 태어났는데 일단 기억이 발현되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아빠 쪽에서는 네, A, B 이렇게 갖는 정자랑 엄마 쪽에서 비분리된 난자가 만나면 XO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죠? 네, 가만 발현된 XO의 비분리 자녀 만들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딸이 늘었는데 이번엔 또 니은도 해볼까요? 네, 자, 니은도 할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없고, 네, 여기서 정상적인 이제 A, B 이렇게 갖는 난자가 만나면 역시 이제 XO라고 하는 B만 갖는, 즉 나만 갖는 자손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물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안 오고 여기서 비분리된 게 오고 여기서 정상 난자, 그죠? 아, 이렇게 오더라도 가능하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죠? XO라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 각각 성염색체 비분리 1회. 부모 각각 성염색체 비분리 1회. 똑같습니다.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서 우성이고, 라지 B가 스몰 B에 우성이고, 가가 우성, 나가 우성인 조건. 그리고 똑같이 한번 그려보죠.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똑같이 한번 줘볼게요. 가가 발현됐고, 가와 나가 다 발현됐고, 얘는 상반 연관식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라고 해보자. 자, 자손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얘가 이제 가가 발현됐어요. 가가 각각 1회 비분리됐다. 가가 발현됐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애들 왔어요. 1분열 비분리. 아빠 쪽에서 1분의 비분리 되고, 엄마 쪽에서 안 왔어요. 핵형 정상. 자녀 핵형 정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XY 만날 수 있겠죠. 둘다 비분리.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여기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아빠 쪽에서 비분리로 성염색체 없는 정자랑, 엄마 쪽에서 니은만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갖는 2분열 비분리, 그죠? 2분열 비분리된 우리 XX 갖는 거. 가능하겠죠? 그죠? 자, 요런 식으로 자녀핵형 정상, 부모 각 1의 비분리로 만들어질 수 있는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인펠터 증후군과 터너 증후군, 이게 거의 대부분 나오니까,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긴 하죠. 클라인펠터가 XXY인데, 뭐 XYY도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문제에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클라인펠터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설명하시면 되겠고, 터너 같은 경우에도 X 하나짜리가 있고, X 세 개짜리도 가능한데 역시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클라인펠터와 X 하나짜리, 터너 증후군만 좀 보시면 된다. 가능한 경우를 보시면, XX 난자에 Y 정자 나오는 경우죠. 자, XX가 나오는 케이스는 뭐예요? XX가 1분열 비분리로 XX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XX가 1분열 때는 정상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또 비분리 돼가지고 XX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1분열 비분리도 가능하고, 2분열 비분리도 가능하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상 X 난자랑 XY, 이건 한 케이스죠. XY가 1분열 비분리 돼야지만 XY가 만들어진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XY가 만들어지는 가능성은 1분열 비분리, 아빠 쪽 1분열 비분리면 가능한 거고, XX 난자가 만들어지는 건 1분열 비분리도 될수 있고, 2분열 비분리도 가능하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어머니에게서 X염색체를 하나 이상 받는다라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이 클라인펠터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간단하게 그림으로도 확인했듯이 감수 2분열로는 안 돼요.

함수 2분열 비분리로는 XXY를 생성할 수가 없어. XY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 1분열 비분리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거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터너 증후군은 X 하나랑 없는 경우니까 이건 뭐 남자 쪽에서 X 만들 수도 있는 거죠. XY니까 여기서 X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엄마 쪽에서 이런 정자 만들고, 엄마 쪽에서 안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당연히 마찬가지로. 엄마 쪽에서 X 만들어지고, 아빠 쪽에서 없는 거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형은 XO라고 했는데, X 하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없다라는 얘기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관련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봤던 걸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다음은 어떤 가족의 ABO식 혈액형과 유전형질 가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랬어요. 박스 보시면, 가는 H 유전자, 나는 T 유전자 얘기했고, 두 번째 점 보시면, 가와 나 중에 H나 T 중에 ABO식 혈액형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라는 거죠. 상염색체 연관. 그리고 나머지 연관되어 있지 않은 하나는 X 염색체에 있다.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가계도를 여러분들이 살짝 그려볼 수 있도록 표를 좀 제시해놨고, 그 밑에 문장도 좀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중한 명의 생세포 형성 과정에서 대립 유전자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는 돌연변이. 이게 뭘까요? 대립 유전자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었다. 예,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유전자 치환이겠죠. 유전자 치환에 대한 얘기다라는 걸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이 생식세포가 정상 생식세포와 수정되어 자녀 1이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예, 기억과 니은은 가와 나중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만 좀 조심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녀 1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보시면 되니까, 아,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봐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열관계 같은 것들을 좀볼수 있는 게, 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가에 대해서. 자, 가에 대해서 보시면 아빠, 엄마가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자녀가 나왔죠. 네, 자녀가 나왔다. 지금 자녀 1은 좀 놔두시고, 자녀 2, 3 볼까? 네, 자녀 2, 3이 여잔데, 어쨌든 얘가 발현됐단 말이야. 그럼 발현된 게 뭐예요? 이게 열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열성이면 딸이 나왔으면 아빠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죠? 여부 조건이란 말이야. 이게 위배가 됐죠. 그럼 이건 뭐란 얘기죠? 반성 유전이 아니란 얘기예요. 반성 유전이 아니구나. 그럼 얘가 뭐란 얘기죠? 이 가라고 하는 녀석이 ABO식이랑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고, 나라고 하는 게 이제 반성 유전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가 있어요. 얘는 상염색체 연관이고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가계도를 그리시는 겁니다. 저기 있는 그대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계도를 그린다. 자녀 1은 남자, 자녀 2는 여자, 자녀 3도 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런 다음에 얘가 일단 연관되어 있는 걸좀 그릴 수가 있어요. 자녀 2 같은 경우는 B형이에요, B형. BB가 아니고 B5죠. 네, 어버이가 지금 여기가 A형, 여기가 B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 2가 발현됐기 때문에 얘가 이제 라지 H가 우성이고 스몰 H가 열성이에요. 그죠? 얘가 열성 유전한다는 거죠. 됐지? 그럼 얘가 이제 스몰 H, 스몰 H로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 스몰 H가 있다는 얘기고, 근데 엄마는 정상이니까 엄마 여기 라지 H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OH 여기 있으니까 아빠도 정상 유전자가 A랑 연관되어 있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3번도 보시면은 3번 보시면은 지금 가에 대해서 발현되지 않았죠? 근데 혈액형이 A형이니까 A 오겠고, 자, A로부터 받을까요? 자, 오 받을까요? 이렇게 HH, 라지 H, 라지 H 동형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하라고 했지. 정상 보고, 그 다음에 이상 있는 거 확인하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AB형이네요. AB형. 그러면 여기서 얘 받고, 여기서 얘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잔여일이 발현되었다는 거예요. 발현되면 뭐예요? 열성이죠? 그럼 이게 아니라 뭐가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뭐된 거예요? 아, 치환됐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게 있죠. 나 같은 경우가 뭐라 그랬죠?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염색체 유전이라고 그랬죠. X염색체 유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아빠 쪽을 볼까요? 아빠 쪽? 아빠 쪽이 지금 정상이에요. 아빠 쪽이 정상의 Y입니다. 그죠? 아빠 쪽 정상 나왔어요. 아빠 쪽이 정상에 나왔고, 그 다음에 자녀 3, 정상 딸 볼까요? 딸 보시면 지금 나왔죠? 딸은 지금 나왔단 얘기예요. 아빠 거한테 지금 정상을 받았죠? X 하나 받았고, 발현됐다는 얘기는 나란 얘기예요. 그럼 뭐가 우성이란 얘기죠? 자, 지금 딸 3, 자녀 3은 나왔어요. 하나 아빠로부터 정상 받았죠? 근데 지금 나가 나왔기 때문에, 네, 나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다라는 거죠. 이거 알파벳 뭐 썼죠? T 썼죠? 얘가 T요, 얘가 스몰 T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쓰시면 돼요? 정상이 열성이니까 스몰 TY 쓰시면 되겠죠. 정상은 다 스몰 TY, 스몰 TY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녀 2도 정상, 정상은 스몰 T 스몰 T, 그렇죠? 예, 나는 정상 하나, 스몰 T 하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어쨌든 요거 하나를 엄마가 줘야 되니까 엄마는 라지 T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스몰 T 스몰 T 있으니까 엄마는 라지 T 스몰 T겠다. 자, 기억번. 나는 열성형질입니다. 나는 지금 우성형질이라고 찾았어요. 우성형질이라고 찾았고, 니은번에 기억은 H다. 지금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었다 그랬으니까 라지 H가 스몰 H로 바뀐 거니까 기억은 H 맞죠? 기억으로 받는지 니은으로 받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자녀 3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에서 혈액형이 O형이면서, 자, 부모 봐야 되겠죠? 여기 부모 사이에서 O형이면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지 않은 건 요거 발현 안 되잖아, 그지? 이렇게 만나면, 자녀가 이제 O형이면서 발현 안 된다, 라는 거알수 있겠지, 그지? 얘가 이제 우성이니까. 그 다음에 나가 모두 발현되지 않은 거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얘하고 얘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확률을 계산하시면,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겠죠?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분의 1 확률을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뭘 찾는 게 중요했어요? ABO와 연관되어 있는 걸 찾는 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조금 생소한 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뭘 봤어요? 비분리만 봤다가 이렇게 유전자 치환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라지 H가 스몰 H로 치환됐군요. 라는 것은 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연관된 유전자 찾기. 그걸 어떻게 했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비슷하죠? 이게 표도 비슷하고, 가계도를 그려서 푸는 것도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수능에서 만나게 될 문제들이다. 자,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부터 답니다. 정보를 꽤 많이 줬어요. 거기 보시면은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 라지 D와 스몰 D라고 했어요. 또 이제 우열 관계도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다 확인해 줬고요. 그 다음에 또준 정보가 뭐냐면 가와 나는 우성형질이에요. 얘가 우성이란 얘기죠. 얘가 우성이란 얘기죠. 그죠? 얘는 열성이래요. 이렇게 가하고 나는 우성이고. 다는 열성 조건입니다. 라는 걸 줬고, 또 있어요. 문장 중에 또 정보가 있어요.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얘는 상유전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나와 다는 X에 연관돼 있다. 이거는 X염색체 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충분한 조건들을 다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해석하셔야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 수가 있겠죠. 이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인데, 가정을 좀 하셔야 돼요. 가정 1 보시면 뭐라고 가정할 거냐? 첫 번째, 기억이 이게 나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기억이 나. 기억이 나와 관련된 거다. 상유전이니까. 기억이 나. 반성유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을 보고 반성유전을 볼 텐데, 얘가 우성 반성이 돼야 돼요. 아빠가 나오면 딸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가계도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자녀 3이 나왔어요. 그죠? 자녀 3, 남자죠? 자녀 3이 나왔는데, 엄마를 보실까요, 엄마? 자녀 3은 나왔는데, 엄마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뭐죠? 자모 관계죠? 자모. 만약에 이게 우성 반성이라면, 아들이 나왔으면 엄마가 반드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나오지 않았으므로 모순이죠. 그렇죠? X염 색채 유전이라고 문제 줬는데, 성립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기억은 나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속어에 가시는 거야. 자, 이번에는 기억을 뭐라고 한번 해볼까? 기억이 한번 다라고 해볼게요. 기억이 다고, 그 다음에, 니은이 나다라고 해볼까? 니은이 나라면, 어떻게 될까? 어차피 어쨌든 다하고 나, 나하고 다는 연관되어 있으니까, 요 과정을 보고 기억과 그 다음에 니은을 가지고 가계도에다가 좀 표시할 수 있어요.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시간을 좀 여러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계도에 그림을 그리실 때 어떻게 그리시면 되는지를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가 나왔고, 네, 기억이 지금 다라 그랬어요. 나왔단 얘기죠. 다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은이 난데 안 나왔다 이렇게 쓰는 거야. 정상. 뭔지 아시겠죠? 다 정상, X염 색채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자녀 1, 자녀 1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 2가 있고, 자녀 3이 있고, 자녀 4가 있고 이렇게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 4는 좀 이제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겠지. 거기 밑에 자료 보시면은 자녀 4가 태어났는데 클라인펠터 증후군에 이상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정상 자녀를 가지고 본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X염 색채, 즉 Y가 있는 남자 쪽을 먼저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기는 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그려 보시면 얘는 정상의 나고요. 그다음 여자 놔두고 남자부터 보시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확정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다의 정상이란 얘기죠. 그럼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건 아들한테 주니까 엄마는 정나랑 또 다른 X의 다정 가지고 있겠지. 정은 정상 유전자.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딸 보시면 딸이 아빠로부터 다정을 받겠죠? 그죠? 아빠로부터 다정을 받고 엄마로부터 이제 정나 이렇게 받는단 말이야. 이렇게 받으면 뭐가 모순이냐? 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실까요? 다에 대해서. 다가 기억이라 그랬는데 지금 자녀 2 보시면 여자가 나왔어요. 근데 다가 지금 열성이란 말이야. 나올 수가 없지. 다다돼야지 나오는데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모순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이게 하나 깨졌고, 그다음에 하나 더 해보시면 이번에 가정 중에 기억은 다로 놓고, 기억은 다로 놓고 이번에는 디귿이 나일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나다는 XM색의 연관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계도에다가 남자 쪽을 그리고 엄마 찾고, 그 다음에 자녀 2번이 모순이 있는 점을 찾으면 역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남자 쪽다 그릴 수 있겠죠? 정. 다시 볼까요? 자, 기억이 다라 그랬어요. 기억이 다. 그러면 지금 기억이 다니까, 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열성이죠, 그죠? 네, 이게 열성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정 그렸고, 그 다음에 정 나죠. 아빠 쪽이 여러분들 그릴 때 다가 나왔으니까 다의 정이라고 쓰면 되겠고, 아빠 그렸고 그 다음에 아들 그리고 엄마 찾고 그 다음 자녀 2 찾으시면 되겠죠. 네, 그런 순서로 여러분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정나. 정나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다들 한번 써볼까요? 여기는 다하고 나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하나는 정나 가지고 있고 하나는 다하고 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아빠로부터 다정 받고, 자, 엄마로부터 어쨌든 나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예, 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 나에 대해서가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나에 대해서가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결론은 3번은 결론은 뭐냐면 기억이 나도 안 되고 다도 안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기억이 뭐란 얘기야? 이게 가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기억이 가구나. 그러면 아, 니은과 디귿이 나하고 다다. 나와 다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상유전. 얘가 반성유전이죠. 반성연관. 반성연관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인을 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이 상유전이다. 니은과 디귿이 나다. 아, 반성유전이다. 라는 걸 가지고 정리 좀 해보자. 자, 그러면 역시 이제 반성유전을 가지고 또 찾아봅시다. 확정할 수 있으니까. 얘는 이상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리시고. 자, 그럼 정리하면 얘는 정정 가지고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얘가 나다. X 염색체에 지금 나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잔여 1번 나다. 다 나왔다는 얘기죠. 표현형이.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자녀 같은 경우에는 정에다가 다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엄마가 가지고 있겠다. 나다의 정다. 자, 엄마 보시면은 나 나왔죠. 나가 우성이니까. 그 다음에 다 디귿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 봐야 되는데 지금 다다니까 나오겠죠. 동그라미다라는 것도 확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정정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에 이제 와야 되는데 자녀 2를 보시면은 나는 나왔고 다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나가 와야 되겠죠? 나 와야 되겠고 다 오더라도 다가 열성이니까 숨겠죠? 네, 문제 없죠?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비분리된 걸 보셔야 되는데 비분리된 거 보시면은 지금 나가 안 나왔고 나안 나왔고 다안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부모 중한 명의 생색평성 과정에서 성명색체 1에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클라인펠터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비분리가 일어나야 될 것이냐? 나도 안 나오고 다도 안 나와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숨으면 되겠죠? 다는 열성이니까 숨으면 되니까 지금 이쪽에서 정정 오고 Y 온 우리 1분열 비분리랑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나가 오면 안 되니까 나는 없는 게 와야 되겠죠? 정상이랑 다를 가지고 있으면 정상 다 있으니까 다는 숨어버리겠지. 열성이니까. 정정 있으니까 나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아빠 쪽에서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난 정자와 정상 난자가 만나 클라인펠터 나다가 표현되지 않는 표현형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 가시면은 A는 동그라미 맞았고 그다음에 자녀 2는 라지 라지비 라지디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자녀 2죠. 네. 자녀 2인데 이게 나가 나왔으니까 B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상 있는 거니까 D도 있는 거죠. 그럼 요것만 보면 되겠죠. A가 있는지. 자, A가 있는지 요것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다라는 건데 지금 아빠가 지금 있단 얘기고요. 엄마가 지금 없단 얘기고요. 그렇죠? 네, 그럼 자녀 1 지금 열성이니까 없는 거고요. 그럼 아빠로부터 자녀 2가 A를 받아야 되겠죠?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A도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번은 맞는 설명 되겠고 디귿번 쥐는 아버지에게 형성되었다. 비분리 아빠로부터 1분열 비분리다. 몇 분열 비분리다라는 것도 물어보면 더 좋을 텐데
어쨌든 어디서 비불리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정을 좀 해가지고 어느 게 상해 있고 어느 게 성염수에 있는지 찾는 거 여기까지 오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반성 유전이라고 하는 걸 찾으면 확실하게 알수 있다라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반성 유전 같은 경우에는 뭐부터 본다? 남자 쪽부터 그린다. 남자 쪽부터 그리면 엄마가 확정되고, 그러면 이 자녀 2, 여성의 표현형을 가지고 우리가 모순 여부를 발견했다라는 걸이 문제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갈게요. 네, 3번도 좀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제한 문제가 되겠어요. 여기 문제들은 좀 상당히 다양한 유형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라 그랬습니다. 가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H와 T인데, 가의 표현형 유전자에서 대립 유전자 표시되는 거예요. 일종의 다인자 유전입니다, 여러분. 대문자 수. 다인자 유전. 대문자 수가 표현형이다. 대문자 수가 표현형 결정. 요거와 관련된 문제군요. 네, 우리가 이제 봤던 이러한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표는 가족 구성원 나와 있고, 기억부터 미음은 0, 1, 2, 3, 4라 그랬어요. 0, 1, 2, 3, 4. 네. 이러한 숫자로 여러분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봐줄 수 있어요. 대립 유전자는 large H, small H, large small T. 여기에 들어갈 대립 유전자의 종류는 large H, small H, large T, small 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립 유전자 대문자 수. 자, 이 표가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해석이 됐고요. 제일 먼저 볼수 있는 게 엄마죠. 엄마는 large H, small H, large T, small T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얘기지. large H, small H, large T, small T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엄마 대문자 두 개네요. 엄마가 대문자 두 개로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없다라는 의미가 뭘까? 하나가 없다. 이거는 동형 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때 얘가 동형 접합이 있구나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가 동형 접합이기 때문에 얘가 가능한 게 이런 게 가능하겠죠? 뭐,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라든지.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 소문자라든지 이렇게 될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보시면 large H, small H, small T, small T 이렇게 보시면 동형접합이 보이죠? 될까요? 그 다음에 large H, large H, large T, small T 보세요. 동형접합 보이죠? 이런 조건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동형접합이 하나 숨어 있다라는 것까지는 좀 찾으셨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대문자 수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일 수도 있고 몇 개일 수도 있다, 세 개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자녀 1을 좀 보겠습니다. 자녀 1을 보면은 지금 두 개가 없기 때문에 얘는 있다는 얘기죠. 둘다 없, 여기도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두 개가 없다는 얘기는 얘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동형접합이 두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뭐 대문자 두 개, 소문자 두 개.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는데, 여기 이미 2를 썼죠? 여기 문제 보시면은 이게 겹치면 안 돼. 0, 1, 2, 3, 4가 이 안에 들어가야 돼. 그 때문에 이게 탈락. 네, 요거는 탈락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동형접합이 되려면 가능성이 있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소문자이거나, 그죠? 전부 다 대문자이거나, 요것만 되겠죠. small h, small h, small t, small t, large h, large h, large t, large t. 이래야 동형접합이 두개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될까요? 그래서 여기는 0이거나 4일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어요. 0이거나 4일 것이나. 그 다음에 자녀 3이 이제 이상자녀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거기 밑에 보시면은 아버지의 정자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 1회에 일어나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정자 P가 만들어졌고, 이 녀석이 정상 난자와 수정되어서 자녀 3이 만들어졌고, 나머지는 핵형 형성이라고 그랬으니까. 3만 여러분들이 좀 따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제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면,
압박,

엄마, 그 다음에 자녀 1, 자녀 1, 자녀 2, 자녀 3인데 얘는 좀 특별하니까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보잔 말이에요. 자, 아빠는 대문자 수가 한개 아니면 세 개. 엄만 확정. 엄만 두 개. 그 다음 자녀 1은 0 아니면 4예요. 그죠? 그럼 얘는 여기서 나올 수 없는 숫자일 거란 말이죠. 자, 아빠가 하나고 엄마가 두 개인데 대문자 네개 나올 수 없잖아. 그치? 아빠가 세 개고 엄마가 두 개인데 대문자 하나도 안 나올 수 없단 말이야. 요게 불가능한 거니까 이 자녀 3에 요 나올 수 없는 숫자를 쓰면 됩니다. 얘네랑 만나서 얘가 나올 수 없고요. 얘네랑 만나서 얘가 나올 수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얘는 요거 자녀 말고 나올 수 있는 숫자를 쓰면 되겠죠. 0, 1, 2, 3, 4 중에서. 그렇죠? 1이 있고 2가 있고 0이 있으니까 여기 뭐가 올수 있을까요? 예, 3이 올수 있겠죠. 4가 여기 있으니까 3 됐고. 그다음에 여기 3이 있고 2가 있고 4가 있으니까 1. 이런 식으로. 자녀 2가 대문자 3개거나 대문자 1개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형접합인 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형접합을 어떻게 찾느냐? 지금 B를 좀 볼까요, B를. 자, 여기서 이제 B를 좀 보시면 B가 자녀 1은 안았죠. 여기서 이제 B가 있는데 자녀 1은 안 왔죠. 그렇죠? 자녀 1은 안 왔고 D를 보시면 D는 부모에게 있는데 자녀 2에 지금 안 왔어요. 3은 좀 별도로 보시고 1과 2만 보시면 돼. 부모가 가지고 있는데 없어. 부모가 가지고 있는데 없다. 라는 거예요. 동형접합이라면 가야 되겠지. 동형접합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게 자녀한테 가야 될 텐데 안 갔단 말이야. 그러면 동형접합일 수 있는 건 뭐라는 거알수 있어요? 얘다라는 거알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A가 동형접합이다라는 거고 그때 가지고 있지 않은 얘가 대립유전자라는 거알수 있겠죠. 이게 동형접합이니까. 그치? 네, 얘네들이 이형접합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얘는 동형접합이기 때문에 없는 게 있다라는 거죠. 얘네 둘이가 대립유전자. 요렇게 둘이가 대립유전자요. 요렇게 둘이가 대립유전자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여기까지 될까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하나 확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수인데, 대문자 수가 1, 2, 0, 3, 4가 맞느냐? 아니면 3, 2, 4, 1, 0이 맞느냐? 요걸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보시면, 자녀 1이 4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녀 1이 4다. 대대대대. 대문자 4개. 요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자녀 1이 대대대대면, 얘가 지금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대문자요. 여기가 대문자요. 여기가 소문자요. 여기가 소문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자녀 1이 대문자가 4개라면, 우리가 A와 D, 우리 자녀 1에 가지고 있는 A와 D, 그죠? A와 D가 대문자, 그 다음에 B하고 C가 소문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맞죠? 네,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아빠가 D가 있어요. 네, 엄마가 D가 있어요. 아빠가 D가 있고, 엄마가 D가 있는데, 지금 자녀 2가 D가 안 나올 수 있나? 이게 모순이죠. 대문자라고 한다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 그지? 요게 이제 여러분들 모순이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문자는 오른쪽 숫자가 아니라 왼쪽 숫자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요걸 가지고.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자녀 1의 대문자가 4개라면 결국 얘하고 얘가 대문자고 얘하고 얘가 소문자란 얘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지금 아빠, 엄마가 대문자 가지고 있는데 지금 2번이 안 나왔어요. 여기가 모순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얘가 소문자고, 얘가 소문자고, 얘가 대문자다라는 것도 확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가는지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일단 오른쪽이 아니라 어디 쪽 값을 우리가 정

근데 아빠가 지금 대문자가 하나야. 결국은 대소소소야. 맞죠? 그죠? 그럼 얘는 이형 접합일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요게 두 개가 되는 거니까 결국 몇 분열 비분리? 2분열 비분리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렇죠. 대문자, 소문자가 있는 거니까 요게 두개 올라면 2분열 비분리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열 비분리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다라는 거알수 있겠고. 그다음에 기억본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대문자 하나에 소문자 세 개니까 그죠? 결국은 예를 들면 뭐 라지 H, 스몰 H, 스몰 T, 스몰 T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스몰 T라고 하는 것을 하나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맞죠? 스몰 H, 스몰 H, 라지 H, 스몰 H, 스몰 H, 라지 T, 스몰 T라고 하더라도 스몰 T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스몰 T를 갖는다라고 한 설명은 가능하다라는 거알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찾았죠? A와 C가 대립유전자요. 그 다음에 B와 D가 대립유전자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하게 다인자 유전을 가지고 우리가 비분리까지도 연결했던 그러한 문제였어요. 대문자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립유전자의 구성이라든지 동형 접합이 몇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유형의 문제였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4번 같이 보겠습니다. 4번은 X염색체 연관 문제죠. 가나다가 모두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고 3과 4의 성별이 다르다. 좀 독특한 걸 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핵형이 모두 정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가계도를 좀 그려보셔야 되겠죠? 아빠, 엄마 그리시고, 그 다음에 자녀 1은 여자, 자녀 2는 남자, 자녀 3과 4는 좀 놔둬봅시다. 네. 그러면 이제 아빠 쪽에 지금 가하고 나가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고 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딸한테 가하고 나가 간다는 얘기죠. 근데 딸은 지금 정상이 표현됐기 때문에 오케이, 요거 하나 확인 금방 되네요. 정상 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정상이 가에 대해서 우성입니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가는 열성 형질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제 3번이 아들이라고 해보자. 지금 A가 아들이라고 해보자, 애들이. 아들이라고 해보자. 그럼 아빠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어요. 아빠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해볼까? 아빠 쪽에서 비분리? 그러면 XY가 가야 되겠지, 그지? 정상 핵형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가하고 나가 둘다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3 아니면 4란 얘기인데, 3 아니면 4에 가나가 다 발현된 게 없어. 모순이지. 그러면 뭐가 확정되느냐? 뭐가 확정될 수 있느냐? 딸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빠 쪽에서 또 비분리가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볼까? 아빠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볼까? 아빠 쪽은 지금 가나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비분리가 일어나가지고 1분열 비분리가 아니라 2분열 비분리가 해보자. 그러면, 가나, 가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안 되잖아. 그치? 가나가 모두 발현돼야 되니까. 3과 4 중에. 없잖아,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A가 딸이며 엄마 쪽에서 비분리구나라는 걸 확정할 수 있어요. 엄마 쪽 비분리구나라는 걸 확정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돼? 엄마 쪽 비분리인데 요 A 딸이 자녀 3이냐, 4냐? 요것만 보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만약에 3이라고 해보자. 예, 3이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좀 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아빠 쪽은 가나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정정정이잖아. 그죠? 여기 지금 본 거야. 정정정.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아들이란 얘기잖아. 3번이 딸이라고 했으니까, 가정을.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정정다란 말이야. 정정다란 말이야. 그럼 엄마가 아들 거 줬으니까 정정정이랑 정정 다 가지고 있겠지. 그쵸? 그럼 이제 아빠로부터 가나 받았고, 엄마로부터 어쨌든 정 어쩌고 저쩌고 받을 거 아니야. 그지? 정정, 정이나 다를 받을 거란 말이야. 여기가 문제가 뭐냐? 가가 열성이란 말이야. 가가 열성인데 지금 나왔어. 3번이. 나왔는데 지금 이 조건이면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가 없어. 왜? 엄마가 전부 정정이니까. 오케이. 그럼 확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A 딸은 4다라는 거알수 있겠지. 그러니까 3이 아들이고 4가 딸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보기 가시면은 기억번에 A는 자녀 4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감수 1분열 염색체 비분리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1분열 비분리가 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면 우리가 이제 4번에 딸을 써주시고 3번에 아들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엄마 쪽을 정리해 주시면 이게 뭐가 나오느냐? 아들을 확인하시면 엄마 쪽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정정정 가정사가 나온단 말이야. 네, 요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비분리를 시켜버리면 1분열 비분리가 되게 되면 요게 그대로 이제 오시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정상 나오고, 그다음 나에 대해서 정상 나오고, 그다음에 다가 표현되니까 다가 뭐란 얘기야? 우성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는 모두 우성형질이다라고 우리가 맞는 설명을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의 유전병까지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좀 다양한 아이디어가 기출문제에 숨어 있으니까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문제들을 꼭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볼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약정 공략 표분석의 패턴 레벨업 아홉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구간까지 들어준 여러분들 진짜 칭찬해 주고 싶고요.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문제들 그래서 가장 머리 아픈 문제들을 끝까지 다 따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OT에서도 강조했지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예습해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지만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진짜 공략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종이 가지고 와서 그냥 자료 가지고 와서 해설해 주는 거 그대로 들으면 하나도 도움 아니 요만큼 도움 되려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려운 문제들을 머리 아프게 미리 풀어봤고 그리고 저랑 강의 9강을 다 들었고 또 여러분이 복습할 거라는 걸 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진짜 좋은 결과 날 거야. 9강 동안 진짜 애쓰셨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문제 유형도 엄청 진짜 제가 보면 진짜 놀라울 지경입니다. 이 사회문화라고 하는 과목이 단순 암기가 많지 않고 그럼 또 선택자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과에서 학생들도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탐런 현상에 아주 가장 많은 선택자 수를 갖게 되다 보니까 점점점 문제가 아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치 퀴즈를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할 정도인데 이번 시간에 풀 문제들을 보시면 문제 유형 보여드릴까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갑을 병에 응답이 있고 점수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각각의 갑을 병에 응답을 통해서 A, B, C가 어떠한 여기서는 관점인지 그리고 여기도 문제 볼까요? 여기서는요. 어떠한 자료 수집 방법인지 문제 유형 똑같죠. 그렇죠? 자료 수집 방법하고 관점에서 이 문제 또 어디에서 일탈 이론에서 이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세 개가 주제만 다르고요. 문제 유형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주제는 1단원, 2단원 뭐 여기저기 있는 건데 그런데 문제 유형이 같은 것들을 쫙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가끔 이런 문제 유형들을 만났을 거야. 그러면서 시간이 걸려서 풀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되게 빨리 풀렸는데 어떨 때는 어디서부터 단서 잡아야 되지? 막 이랬을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들을 모아서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 똑같이. 그치. 점수 있고 갑을 병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관점인지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인지 어떤 일탈 이론인지 찾아내는 것이고요. 이런 형식이 있는가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형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자료 수집 방법에 관련된 것이고 예 아니오로 구분된 얘는요. 일탈 이론과 관련해서 예 아니오로 답변한 내용들의 채점 결과를 각각에 대한 채점 결과를 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예, 아니요로 이런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복잡한 형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주제가 아니라 자료 수집 방법끼리 일탈 이론끼리 이렇게 주제가 아니라 문제 유형별로 묶어봤습니다. 이런 게 진짜 유용해요, 여러분. 이제 이 문제 유형을 뽀개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혼자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빨리 하는 방법도 있을 거야. 저는 저의 방법으로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이 하는 빠른 방법을 찾으신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점점 많이 풀어야 더 빠른 방법으로 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해설을 하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는데요. 여러분이 이 방법을 익히고 난 다음에는 막상 진짜 실제로 풀게 될 때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풀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지금 문제는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관점 문제였고 그 다음 문제는 뭐야? 그렇지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문제였고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일탈 이론에 대한 문제였어.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 유형이야. 이거 여기서 유형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볼 때 A가 기능론이라면 B가 기능론이라면 C가 기능론이라면 모든 경우의 수를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 그치? 이 문제를 풀 때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여기 나온 질문을 어떻게 해요? 단순화시킵니다. 일단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점수 어디 높은 걸 먼저 보시면 됩니다. 점수 높은 것들이 아주 기준점이 됩니다. 그럼 일단 단순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와 달리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간의 갈등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는 거야? A를 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치. A는 맞아 갈등론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두 번째, 어떨 때는 이 질문 사이에서 딱 대치, 이렇게 대비가 돼가지고 찾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순화시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AC는 B와 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행위를 강제하는 사회 구조를 중시하는가? A씨가 그러면 거시적이고 B가 뭐예요? B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단순화시킨 것을 토대로 해서는 우리가 찾아내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이제 이 응답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야. 자, 이제 이 갑과 병은요. 갑과 병은 네개 중에서 세 개를 맞춘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응답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는 같아요. 그쵸?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의 둘이 응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필연적으로 맞는 건 어떤 게 맞는 거야? 두 번째하고 네 번째는 필연적으로 맞아야 돼. 3점씩 받으려면. 그렇잖아. 두 번째나 네 번째가 틀려버리면 어때요? 그쵸. 둘다 3점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응답이 다른 경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응답을 토대로 해서 두 번째와 네 번째가 맞다라고 하는 게 찾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A, B, C 중에, 네, A, B, C 중에 B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이런 게 벌써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는 뭐냐면 바로 A가 갈등론이 아니냐. 얘냐?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쵸? 만약에 갈등론이 얘가 정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정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가 정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을은 여기 틀렸죠. 그쵸? 여기도 틀렸죠. 그쵸? 그리고 여기도 틀렸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을의 점수가 어떻게 돼? 2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틀려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 2점 받으려면 여기랑 여기가 맞구나, 라고 하는 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가장 간단히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지금 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저는 여기가 3점인데, 갑과 병의 응답을 비교해 봤습니다. 두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는 같았어. 그리고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게 달랐어. 그러면 하나씩 맞았겠네. 두 번째랑 네 번째는 당연히 맞아야 되겠네. 그리고선 을을 채점해 봤더니 그렇지. 두 번째 네 번째가 틀렸으니까 첫 번째 세 번째가 맞았구나. 그냥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뭐가 뭐라면 A가 뭐라면 B가 뭐라면 A가 갈등론인 경우 이렇게 놓고 푸는 것보다는 그 자체 놓고 빨리 푸는 방법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A가 갈등론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가 뭐가 되고 기능론이고 C가 뭐가 되고 갈등론이 되고 그래서 끝난 겁니다. 금방 찾아진다는 거야. 사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금방 찾아지는 거지. 구조를 파악하면. 그래서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찾은 이상 문제는 이제 너무 쉬워지는 거죠. 빨리 다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기능론이에요. 사회가 본질적으로 뭐예요? 조화, 균형, 안정이다라고 하셔야 되죠? 틀렸고요. B는 상호 의존관계에 주목해요. A 기능론이 그렇죠. B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세 번째, C는 B와 달리 B가 상황 정의. 사람들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 해석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렇죠? 네. 네 번째가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돼요. 가에는 그렇지. 아니요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점을 이렇게 보면 채점 다 끝났네. 그렇지? 그래서 아니요가 들어가야 되는 질문이 들어가면 되는데 B는 A와 달리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하는가? 맞잖아.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니까. 그럼 얘가 답이 됩니다. 따라서 얘가 들어가면 돼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그렇지. 얘가 답변인 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A는 기능론이에요. 그래서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죠. 왜? 기득권층이 현재 사회가 조화롭고 균형적이고 안정적이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많이 보셨겠지만 이 선지는 기능론에 대한 선지로서 너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여러분 싹다 지우고 여러분이 몇장 보시면서 이렇게 몇장 보면서 머릿속으로 제가 생각하는 복습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구조 자체를 두고 아, 이 구조 자체를 두고 3점이었지. 응답이 같은 건 맞았겠지. 그치? 그리고 아, 여긴 틀렸네. 이거 맞았네.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보시고, 또 여러분은 더 쉬운 방법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고, 해설지에는 또 다른 방법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해설지의 방법 말고 다른 방법들도 있어. 그러면 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떤 방법으로 풀었는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예습할 때는 못 풀어도 지금 첫 번째 문제 보고 나니까, 다시 한번 고심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멈춤하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또. 자, 이 문제는 여기에서 질문지법, 그 다음에 실험법, 면접법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점수 높은 거 중심이 돼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A는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의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A가 뭐냐고? A가 실험법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저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A에 비해 B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B는 유연성이나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용이한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가 뭐라고 묻는 거예요? B 면접법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쵸?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B에 비해 C는 양적 연구에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인가? 여러분, 여기 양적 연구에서 활용되는 거 뭐냐면 질문지법이랑 실험법입니다. 그쵸? 예. 그러면 B에 비해 C는 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B는 양적 연구에서 활용되는 게 아닌, 그래서 이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B는 면접법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또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야. 어떤 포인트가 나와? 그렇지.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B가 면접법이냐 묻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질문도 B가 면접법이냐 묻고 있는 거야. 그런데 값을 보니까 하나는 아니오, 하나는 예에서. 그럼 이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지. 그치? 여러분만의 방법도 있고,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하고 네 번째는 당연히 맞는 거. 첫 번째하고 네 번째는 당연히 맞는 게 되고요. 이제 다른 학생들을 한번 채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생들 채점해 보니까, 을 한번 채점해 볼게요. 을 채점해 보면, 아니오가 틀렸네요. 여기 아니오가 맞았잖아요. 이제 끝난 거지. 그치? 예. 네. 그렇다면, 을이 1점 받아야 되잖아. 그럼 일단 마지막에서 맞았으니까 여기 다 틀렸네. 그렇죠? 그러면 아니오가 틀린 것이고, 아, B가 면접법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진다는 거야. 간단하죠, 여러분. 되게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결국 뭐가 되고 실험법이 됩니다. A는 실험법이 됐고요. 그 다음에 B는 면접법이죠. 그렇죠? 면접법에 얘가 맞으니까 B가 면접법이고요. C가 뭐가 돼요? C가 질문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구해냈고, 이제 병이 2점 받았으니까 우리 채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틀렸네요. 예, 맞았네요. 이거 틀렸네요. 그렇죠? 그러면 2점 돼야 되니까 여기 어떻게? 얘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구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재밌다니까. 방법만 찾으면 되게 복잡해 보여도 재밌는 문제가 됩니다. 1번. 기억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A에 비해 B는 면접법이에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검증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검증하는 건 양적 연구죠. 양적 연구에서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따라서 B 아니죠. 그다음에 B와 달리 C는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이거 완전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건 면접법과 질문지법이 어때? 공통점이지. 그치? 대화를 통해서 하고 문자 언어나 음성 언어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B와 C의 공통점이 되겠다. 완전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C와 달리 A는 이것도 완전 중요합니다. 수특이랑 수안에서 엄청 많이 했어. 질문지법으로 하건, 면접법으로 하건, 실험법으로 하건, 그렇지. 주관적인 인식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 만족도도 조사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나 만족하느냐 정도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 그치? 뭐 이런 것들도 조사할 수 있는 것이고, 실험법을 통해서, 예, 뭐 폭력성에 대한 인식 정도,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주관적 인식의 정도는 모든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두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틀렸냐면, 달리가 틀렸죠. 달리가 틀렸고,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 5번에는 아니오가 답이 되어야 됩니다. B에 비해 C는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아니지, 질문지법은 어때요? 다수에게 대량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질문이 들어가면 아니오 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그래서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어떻게 풀었는지 지우고 다시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항상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시켜라라고 얘기했죠? 단순화시키면 둘의 응답이 다르네. 그러면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건 당연히 맞아야 되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을을 채점해 봤더니 네. 여기서 맞아 버리니까 이게 다 틀렸네 했잖아요. 그리고 끝나 버린 거잖아요. 그치? 예. 네. 그래서 반드시 생각하는 복습하셔야 됩니다. 어떤 순서로 어떻게 풀었지? 자꾸 해야지만 문제를 풀때 이제 더 접근이 빨라지고 쉬워지고. 그렇죠? 이제 세 번째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뭐가 나와? 그렇지. 이번에는 그렇죠. 일탈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갑을 병의 응답이 있고요. 여러분 앞에서 가서 보시면 얘는 질문이 4개였지. 그치? 얘 질문이 4개였는데 질문이 4개였는데 2개가 빈칸이야. 2개가 빈칸이었고. 얘는 질문이 4개였는데 하나가 빈칸이었죠. 저 얘는 질문이 4개인데 질문 4개 꽉다 찼습니다. 예. 그러면 더 쉬운가? 또꼭 그런 것도 아니야. 예.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왜 그러냐면 이게 4개가 다 찼는데도 얘가 쉬운 게 아니냐면 왜냐면 앞에는 지금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3개 물어봤어요. 그쵸? 자료 수집 방법도요. 질문지법, 실험법, 면접법 3개 물어봤어. 그런데 여기는요. 4개예요. 듀르켐의 아노미론, 머튼의 아노미론, 낙인론, 차별 교재이론 4개를 구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경우의 수에 따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A가 낙인이론인 경우에 B가 뭐고 뭐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이거 문제 구조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3점 돼 있네. 그치. 점수가 제일 높은 애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돼 있네요. A는 일탈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학습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습이네요. 그럼 뭐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렇지. A가 차별 교재 이론인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A가 차별 교재 이론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와 달리 C는 일탈자가 부정적인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가 뭘 물어보는 거야? 낙인 이론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부정적인 자 C, 그다음에 A. 그래서 A가 차별 교재 이론이냐, C가 낙인 이론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B와 달리 D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의 원인으로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D가 뭐가 되는 거예요? D는 아노미론인데 누구? 머튼의 아노미론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 B, D와 달리 A, C는 여러분,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 A씨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게 여러분 뭐가 있어? 그렇지. 차별적 교재 이론과 낙인 이론이 되는 거죠. 그쵸? 예, 차별적 교재 이론과 낙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문제가 잘

찾아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가 차별적 교제 이론이에요. 이에요가 아니라 이냐고 물어요. C가 낙인 이론이냐고 물어요. 그리고 여기 A씨가 차별적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에 해당되느냐고 물어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놓고 병을 볼게요. 병이 3점입니다. 병이 3점이에요. 만약에요. 만약에 A가 차별적 교제 이론이 아니오가 정답이야. A가 차별적 교제 이론이 아니면 A씨가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거에 해당되는가? 예, 이것도 어때요? 틀린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예. 차별적 교제 이론은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A가 차별적 교제 이론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얘도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어때요? 첫 번째가 맞는 얘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갑도 여기서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을은 틀린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첫 번째랑 사실 두 번째랑 우리가 처음부터 눈치챘지만 네 번째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C가 낙인 이론이 아니게 되면 어때? 마지막에 여기도 틀리게 되는 거잖아. 여러분, 반대로 A가 낙인 이론이고 C가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고 했을 때 여기만 맞으면 여기도 다 틀리게 되는 거잖아. 그쵸? 따라서 A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 되고 C는 낙인 이론이 되고 그래서 네 번째 것까지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이게 서로 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한눈에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로써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맞은 것이고 여기가 틀린 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 찾아지죠. 그렇죠? A가 뭐고 차별적 교제 이론이고 B, C 낙인 이론이고 그다음에 D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볼게요. 채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경우는 그렇죠. 아니오가 여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니오가 맞았네요. 그렇죠. 세 번째 건 아니오가 맞았고요. 마지막은 아니오가 틀려서 2점 딱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을도 한번 채점을 해볼게요. 아니오가 틀렸어요. 여기 아니오여야 되는데 틀렸네요. 여기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점이 돼요? 1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억은 1점이다 라고 되고요. 이제 D가 머튼의 아누미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B가 아누미론인데 B가 머튼의 아누미론이 되는 것이고 D가 아누미론인데 뒤르켐의 아누미론이구나까지 다 찾아지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일단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답은 그래서 바로 1번 나오게 됩니다. 끝났어요. 와, 1번 끝났고요. A의 사례로는 비행 청소년이라는 부정적 평판으로 인해서 다시 저지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부정적인 평판이 뭐야, 이게? 낙인이지. 낙인 찍혀서 다시 저지르는 게 뭐죠? 2차적 일탈. 2차적 일탈의 발생 원인을 찾는 게 바로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은 어떤 거?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경찰의 치안과 공권력이 무너진 국가에서 각종 범죄가 늘어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어? B. 머튼의 아누미론이라기보다는 공권력의 부재 이런 것들을 얘기했으니까 목표 수단 불일치라고 하는 머튼의 아누미론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죠. 오히려 뒤르켐의 아누미론 쪽이 가깝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C의 사례로 프로야구 만년 후보 선수가 주전 선수가 되고 싶은 이게 문화적 목표입니다. 누구나 달성하고 싶은. 그런데 금지 약물을 복용했어요. 잘못된 그렇죠. 수단을 썼죠.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목표 수단의 불일치는 그렇지. 아누미론인데 머튼의 아누미론이 됩니다. B라고 해주셔야 되죠. 그렇죠? C의 사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는 친구에게 배웠다. 예, 배워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진 청소년은요, 친구에게 교재에서 학습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차별 교재 이론이 되겠습니다. 차별 교재 이론은 바로 어디? A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그렇죠. 정답은 몇 번?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지우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문제도 어떻게 풀었어? 그렇지. 이 문제도 생각을 해보면 얘가 3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차별교재 이론, 낙인론,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질문이 서로 이렇게 엮여 있다는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차별교재 이론이거나 낙인 이론이 아니면 얘가 틀려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A씨에 엮여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게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바로 처음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문제 딱 풀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구조로 풀어봤고요. 이렇게 돼 있는 문제 형식, 갑을병, 질문에 대한, 그리고 점수, 이걸로 통해서 푸는 문제들 세 문제. 이렇게 연이어서 보면 이 문제 구조 파악할 수 있겠지? 그치?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바로 다음과 같은 문제입니다. 뭐냐면, 네. 예, 아니요로 응답한 거예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 아니요로 응답한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문제 유형 세 가지를 보면 문제 유형 파악이 될 거야. 다음은 A, B, C, D는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문헌연구법. 그래서 보면 우리 사회문화에서 이게 분류하는 게 많은 것들, 뭐 관점 세 가지죠. 그쵸?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 다섯 가지죠. 그쵸? 그리고 일탈이론. 일탈이론도 네 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어떨 때는 어디에도 나오냐면 문화 이해의 태도. 문화 상대주의,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에도 이 문제 형식으로 나오는 만점 마무리 공통 모의고사나 파이널 시험 모의고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분류가 가능한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예전에는 기능학론 갈등론 두 개. 예. 그다음에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 두 개. 진화론 순환론 두 개. 이거 너무 쉽단 말이야. 두 개를 구분하는 거 너무 쉬워가지고 경우의 수도 되잖아. A라면 B라면. 그래서 그 문제 유형이 과거에는 나왔다가 이제 완전 사라지고 세 개, 네 개를 구분하도록 한 거죠. 그러면 이것도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기 보면 채점 결과들이 나와 있죠? 예, 채점 결과 하나씩 보셔야 되고,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거 어떤 거예요? 그렇지. 질문지법과 저 면접법이 됩니다. 그래서 2점 하고 나왔어요. 이 점수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C, D를 O라고 하고요. 여기 X라고 얘기를 했어. 두 개만 맞았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이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겠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두 번째. 기존의 연구 동향이나 성과를 파악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지. 문헌연구법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A, B 중에는 문헌연구법이 있으면 안 돼. 왜 그럴까요? 여러분, A, B 중에 문헌연구법이 있으면, 뭐, 얘가 문헌연구법이었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 맞았죠. 다른 거 문헌연구법 아니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것도 맞아버리게 됩니다. 그렇잖아. 여기 1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무엇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예, 아니오라서 좀 다른, 앞에 문제랑 다릅니다. C, D 중에 문헌연구법이 있었던 거야. 이해돼? 그래서 C, D 중에 문헌연구법이 있는데 그러면 문헌연구법에 해당되는 거 O 해야 되는데 X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틀렸고요. 만약에 D가 문헌연구법이라면 여기 X라고 했으니까 여기 맞은 겁니다. AB는 문헌연구법이 아닌데 O, 맞아요. O, 이게 기존 연구 동향 파악해요라고 했으니까 여기 틀린 거죠. 그러니까 C, D 중에 문헌연구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하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에 또 가보겠습니다.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계량해서 양적 연구에 주로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에 보시면 네 가지 중에서 양적 자료를 사용하는 계량화하여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 그렇지. 질문지법하고 실험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지법과 실험법이 되는 것이고 답이 보면 0점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인 거야? 그렇지. B하고 C 중에 뭐가 있는 거야?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되지? B하고 C 중에 바로 여기 0점. 0점이 아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계량화의 양적 연구에 사용되는가 하는데 X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틀려버리지. 다른 엉뚱한 거에 O 한 거야. 그러니까 틀린 거지. 그래서 0점하고 나오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찾아졌네요. B와 C가 뭐가 되고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인데 둘 중에 뭐가 B인지 뭐가 C인지는 몰라요. 그러면 결정됐다. 쭉. D가 뭐로 결정됐어요? D가 문헌연구법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가 뭐로 결정이 됐어요? 그렇지. A가 참여관찰법으로 결정이 됐어. 아, 참여관찰법이 아니. 아, 문헌연구법. 아니. 면접법. 네, 하나가 면접법이죠. 면접법으로 결정이 됐어요. 이제 첫 번째 걸로 다시 와서 정답을 찾아보면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B가 질문지법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질문지법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질문지법, 면접법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질문지법, 면접법 다 X라고 했어. 그게 틀린 거지. 나머지 엉뚱하게 O, O 했어.

틀린 거지. 그럼 0점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따라서 B가 질문지법이면 안 되는 거야. B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실험법. C가 질문지법이 되어야 된다. B가 실험법, C가 질문지법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정답 맞는지 한번 채점해 볼까요? 첫 번째 거는 질문지법과 면접법이야. 이제 검증해 보는 거야. 예, 검증해 볼게요. 질문지법과 면접법. 질문지법에 잘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실험법에다 X 한거 잘한 거야. 그래서 2점입니다. 그렇죠? 문헌연구법에 O 했으니까 틀렸고, 면접법에 해당되는 건데 X 했으니까 틀렸잖아요. 2점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예. 두 번째 것도 우리는 검증하는 거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헌연구법에 해당하는 건데 X 했으니까 틀렸죠? 질문지법 해당 안 되니까 X 했으니까 이건 맞았죠. 문헌연구법에 해당하는 건데 면접법, 실험법에다 O 했으니까 틀린 거죠. 1점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질문지법과 실험법에 해당되는 건데 X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문헌연구법, 면접법에 해당되지 않는 건데 O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0점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 이렇게 찾아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A, B, C, D, A 면접법, 실험법, 질문지법, 문헌연구법 찾아내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볼게. B는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인 교감이야? 실험법이? 당연히 아니지. 그치?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D는 연구 대상자로부터의 반응을 통해서 문헌인데 기존에 있는 자료를 다시 활용하는 건데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X라고 해주셔야 되겠고 C와 달리 A는 C와 달리 A가 다수예요. C야말로 C가 질문지법입니다.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에 들어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 인위적인 통제 상황에서 처치로 인한 변화를 관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에 해당되는 거야? 실험법의 특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실험법의 특징에 해당이 되는 거야. 채점해 볼게. 면접법에다 O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쵸? 실험법에 해당이 되는 건데 X 했으니까 틀렸네요. 질문지법에다가 O 했으니까 틀렸네요. 문헌연구법. 그렇지. 실험법에 해당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1점 하고 되네요. 맞아요? 1점이다. 그렇지.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OX하고 해당되느냐 아니냐의 OX입니다. 그리고 채점한 거하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선지 한번 해볼게. 만약에 기역이 2점이라고 한다면 기역이 2점이라고 한다면 가해 현지에서 연구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여 관심을 갖는 연구 현상을 관찰한다. 뭐예요? 그치, 참여 관찰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2점 맞네요. 왜? 참여 관찰법에 해당하는 거에 O 해야 되는데 면접법에서 O 했어. 그럼 여기 틀렸지. 그다음에 질문지법에서 O 했어. 여기 틀렸지. 실험법 해당 안 돼요. 문헌연구법 해당 안 돼요. 여기 두 개가 맞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 2점 딱 맞아 떨어지죠. 따라서 이 질문 들어가면 2점짜리 질문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문제랑은 조금 더 다릅니다. 그렇죠? 각각에 대해서 예, 아니요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 개를 묻고 있냐면 이것도 역시 4개입니다. 디르켐의 아노미론, 머튼의 아노미론, 차별교제이론, 낙인이론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도 각각의 채점 결과가 있는데 점수가 많은 게큰 힌트가 되겠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건 하나하나 점수를 다 따져보셔야 되고, 그러면 일탈자의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라고 되어 있네요. 뭘까요? 그렇지. 낙인이론이냐? 예, 낙인이론에 해당되느냐? 라고. 낙인이론에, 이건. 그러니까 ABCD가 일탈 이론 가운데 하나고, 그러면 낙인이론에 해당되는 거 예에 써야 되는데, 일단 두개 들어갔네. 그쵸? 그래서 채점 결과가 3점 하고 나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 채점 결과가 3점이야. 그 말은? 그렇지. BC 중에 낙인이론이 있는 거야.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BC 중에 낙인이론이 있어서 여기서 어때? 낙인이론에 해당되는 거 하나 맞았고, 낙인이론이 아니오로 AD는 아닌 거잘 써서 3점이 나온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좋은 정보, BC 중에 낙인이론이 있다라고 하는 걸 찾아낸 거야. 됐지. 그다음에 두 번째,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가?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개념이 중요한.

아니라 여기서 문제 형식이 중요합니다. 상호작용성에서 일타를 설명하는 거. 그렇지. 차별 교제 이론이랑 뭐냐면 낙인 이론이 됩니다. 그런데 2점이라고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지? 여기서 둘 중에 하나는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쵸? 차별 교제 이론이나 낙인 이론 하나는. 그래서 얘 맞았고, 그런데 다른 데 하나 가 있는 거죠. 그쵸? 예. 그런 내용이 되겠지? 일단은 뭐, 이게 1점, 2점이고 두 개니까 명확하게 딱 구분이 되진 않습니다. 세 번째 거 가볼게요. 세 번째 거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건몇 가지?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거, 일타를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거, 머튼의 아노미론, 뒤르켐의 아노미론, 머튼의 아노미론, 차별 교제 이론 이세 가지입니다. 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치? 그런데 낙인 이론만 어때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낙인 찍히면 2차적 일탈이 발생하고 낙인 여부에 따라서였잖아.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뭐야? 1점이야. 네. 여기 높은 점수만 힌트가 있는 건 아니죠. 0점도 앞에서 큰 힌트가 됐었고 여기 1점도 큰 힌트가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즉,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거 아노미론 하나 더 쓸게요. 차별 교제 이론. 네. 뒤르켐 머튼의 아노미론. 이세개 가운데 뭐만? 그렇지. 하나만 여기 들어갔던 거죠. 그렇죠? 하나만 여기 들어가고 그렇지?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나머지 여기. 즉 아노미론 차별적 교제 이론 가운데 하나만 요둘 중에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가 여기 들어가서 틀렸고 아니오라고 해 버리니까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 여기가 있고 둘 중에 하나에 뭐가 있는 거야? 낙인 이론이 끼어서 들어간 거야.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여기 둘 중에 하나에 낙인 이론이 있었던 거야.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래야지만 여기서 1점이 나오잖아요. 예. 네. 그러면 ABCD 중에서 하나를 찾았네요. 봐봐. BC 중에 낙인 이론 있고 BD 중에 낙인 이론이 있어. 그럼 뭐겠어? B가 낙인 이론이구나. 이렇게 찾아집니다. 이제 마지막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뭐의 특징이에요? 그렇지. 머튼의 아노미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머튼의 아노미론의 특징인데 3점 하고 나왔습니다. 3점 하고 나왔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렇지. 이둘 중에 머튼의 아노미론이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맞은 거야. 그리고 머튼의 아노미론에 해당되지 않은 걸잘쓴 거야. B가 뭐니까? 낙인 이론이니까. 여기가 하나 틀린 거죠. 그쵸? 엉뚱하게 머튼의 아노미론에 대한 설명으로 B하고 낙인 이론 들어갔으니까 여기선 B가 틀린 겁니다. 그럼 C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C가 머튼의 아노미론. 그러면 이제 A하고 D를 판별해야 돼요. 어디서 판별하면 될까요?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판별하면 되겠지. 2점입니다. 우리 한번 써볼게요. 여기 써보면 B는 낙인 이론으로 찾았습니다. 그렇죠? C는 뒤르켐의 머튼의 아노미론으로 찾았습니다. 그래놓고 여기가 2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A가 차별 교제 이론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야지 낙인 이론 여기서 맞고요. 여기 틀리고요. 그쵸? 엉뚱한 거 같으니까 여기 틀리고요. 머튼의 아노미론은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맞게 돼서 2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따라서 A가 뭐가 되고 A가 차별 교제 이론이 되겠구나. 차별. 그 다음에 D가 뒤르켐의 아노미론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 아니오로 나오는 게 보다 더 헷갈리기도 하죠. 그쵸? 그리고 네 개를 구분해야 되고, 예, 아니오로 나온 걸 다시 한번 맞는 거 틀린 걸로 채점해야 되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했어? 그렇지.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 통해서 어떻게 했어? B가 낙인 이론이라는 걸 찾았어. 그래서 B 낙인 이론 지워주고 나서 여기 3점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C가 머튼의 아노미론이라는 거 찾았어.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와가지고 나머지 것까지 다 해결을 했습니다. 어떤 순서로 했는지 여러분 좀 천천히 봐주세요. 이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구분하고 나면 답은 쉽게 찾아지는 거지? 그렇죠? 답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의 사례로 신입사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회사 선배와 어울렸어. 그래서 부정행위를 하는 거야. 제의식이 사라져서. 뭘까요?
어울려서 학습했다라고 하는 거. 차별 교재 이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번 그냥 바로 답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B의 사례로 한탕주의로 쉽게 돈을 버는 사람을 보고 부자가 되고 싶은 실업자가 불법 도박에 빠졌습니다. 뭐예요? 네.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원하는 문화적 목표야. 그런데 불법 도박이라고 하는 잘못된 수단을 썼지. 그치? 목표 수단 불일치라고 하는 아노미론 누구? 머튼의 아노미론. 그래서 C라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학교 폭력 가해 사실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스스로 문제아라고 인식하고요.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지? 낙인 이론에 따라서 1차적 일탈이 있었는데 낙인이 찍히고 난 다음에 얘가 바로 뭐냐면 부정적 자아가 형성된 겁니다. 자아가 형성되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낙인 이론에 해당되는 것이고 B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다음에 B와 달리 D는 정상 집단과 어울려라. 뭐가 그렇겠어요? 그렇지. 차별 교제 이론이 그렇겠죠. 차별 교제 이론은 네, 일탈자와 학습해 어울려서 교제에서 학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사회 규범의 통제력을 강화하자. 사회 규범, 무규범, 이중 규범, 사회 규범의 통제력 약화 때문이다라고 보는 건 뭐야? 그렇지. 뒤늦게매 아노미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D는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틀렸죠. 그렇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어때요? 하나씩 하나씩 따박따박. 네. 앞에 봤던 이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이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또 나왔습니다. 여기. 역시 주제 4개예요.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참여관찰법 이렇게 되어 있죠? 저 문제 구조 똑같습니다. 뭐냐면 예, 아니오에서 채점 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치? 예.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냐면 예,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보면요. 현지에서 연구 대상과 생활하며 자연스러운 일상을 살펴보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네, 그치. 참여관찰법이야. 참여관찰법에 해당되는 거 찾아보라는 얘기지?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인위적인 통제 상황에서 처치, 이건 뭐야? 그렇지, 실험법. 그런데 2점이 나왔습니다. 2점이 나왔어요. 점수 보셔야 되겠고.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질문지법하고 면접법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힌트가 하나씩 되는 거지. 이제 여기 3점이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셋 중에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둘이 맞는 거야. 아, A씨인지는 몰라요. 아무튼 두 개가 맞았어요. 두개 있었던 거야. 두개 맞고 엉뚱한 거 하나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틀렸고 아니요 해당되는 거 이게 아니요 해당되는 거 맞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A, C, D 중에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됐죠? 그렇죠?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여기도 아주 큰 힌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4점 하고 나오니까 4점. 하고 나왔습니다. 방법론적 이론론을 토대로 해서 연구에서 활용되는가? 라고 했습니다. 방법론적 이론론, 양적 연구에서. 그럼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실험법하고 질문지법입니다. 그런데 4점이에요. 그러면 C, D가 뭐가 되는 거야? 실험법, 질문지법이 되는 거지. 그치? A, B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나온 면접법, 참여관찰법이 되는 거죠. 여기가 질문지법, 실험법이고요. 여기가 면접법, 참여관찰법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 다 맞춰집니다. A, B, C, D 이렇게 가볼게요.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C, D가 뭐예요? C, D 써볼게요. C, D가 실험법 질문지법입니다. 아니 C, D 둘 중에 뭔진 몰라. 아, 그냥 이렇게. 그러면 나왔네. 여기서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A, C, D 중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가? 아, 면접법이 A구나. 라고 하는 게 찾아집니다. 그렇죠? 아, 면접법이 A네.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면 면접법이 A니까 B가 뭐가 돼? 참여관찰법이네. 찾았습니다. 그렇죠? C, D 중에 뭐가 질문지법인지 실험법인지는 몰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뭐고? 면접법이고. B가 뭐고? 참여관찰법입니다. 네. 그래놓고 얘가 2점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실험법에 해당되는 건데 면접법, 참여관찰법 왔단 말이야. 그럼 둘이 틀렸네. 2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C하고 D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럼 C가 뭐가 돼야 돼? 실험법이 되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아, C가 실험법이구나. 그러면 D가 마지막 남은 하나? 질문지법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한 거죠.

그래서 거꾸로 점수 큰 데부터 해서 쭉 거슬러 올라왔어요. 얘는 진짜 더할 만하지. 그치? 첫 번째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수를 보면 참여 관찰법에 해당이 되는 거야. 참여 관찰법에 해당되는 거, 참여 관찰법 어떤 거죠? B입니다, B. 아니오로가 있네. 그치? 참여 관찰법에 해당하는데 아니오 얘가 와 있어. 그러면 여기 AC도 엉뚱한 거 이해했잖아. 그러면 D 하나만, 그렇지. 참여 관찰법에 해당되는 특징 질문지법도 저 아닌데요? 라고 해서 기억이 1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이거 거꾸로 여기 4점부터 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해보았다. 이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 나오게 되죠. 2번 보겠습니다. A와 달리 B는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이에요? 참여 관찰은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부정 연구도 할수 있어요. 유아 연구도 할수 있습니다. 필수적이지 않아요. 틀렸습니다. B와 달리 C는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실험법이요? 아니죠. 그쵸? 틀렸습니다. C에 비해 D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량의 자료 수집 방법에 용이하죠. 그쵸? 그래서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네. 5번. D에 비해 A는 문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활용하기 어려워요. 면접법은 글을 못 읽어도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거죠. 그쵸?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달아 지금 세 문제 붙여놨습니다. 뭐예요? 예, 아니요로 해서 점수 계산하고 4개씩이나 구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연습하셔야 되고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거 작년도 9월에 나왔던 것이고요. 예, 2025 수능이고요. 그리고 2026 수능.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작년 올해까지 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문제 이렇게 6개만 풀어보려고 했는데 아마 시간이 이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원의 한 문제. 이거 만점 마무리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게 보면 이 문제 형식이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이것만 해결해 드리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가지 형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하죠? 그렇죠. 0에서 14세, 15세에서 64세, 그리고 65세 이상. 하나. 그래서, 여기 T년, 그리고 T 플러스 5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100, 1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유소년 인구의 비율 15%, 그리고 30% 나와 있죠. 그런데,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 거야, 이런 자료. 예. 그래서 새로운 자료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거 가지고 온 겁니다. 그동안 기출에는 이런 자료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게 나와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해볼까? 노령화 주수 어떻게 하지? 15세에서 64세, 아니죠. 노령화 주수 어떻게 하죠? 0에서 14세 인구분의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입니다. 곱하기 100이죠. 분의 노년부양비 어떻게 해요? 15세에서 64세 인구분의 0에서 14세 인구 곱하기 100입니다. 여기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여기 지운 거예요. 되셨죠? 그쵸? 그리고 나서, 똑같은 게 있어요. 아, 노년부양비군요. 아, 여기 노년부양비다. 노년부양비니까 65세 이상의 인구가 되는 거죠. 예,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똑같은 거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분에 요게 되네요. 결국은 이 자료가 어떻게 되는 거야? 15세에서 64세 인구분의 0에서 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해서 유소년 부양비가 되는 거야. 그치? 예.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가 20이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인구 대비해서 20%예요.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얼마예요? 75지. 75에 20%, 5분의 1하면 빨리 계산 계속하면 빨리빨리 이게 나오게 돼. 아니, 자꾸 풀다 보면 이게 빨리빨리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60%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구가 얼마면? 그렇지. 50에 60% 하면 30하고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막 이렇게 써서 여기 보면 여기가 15 15야. 여기 몰라. 이거 해 가지고 예. 여기가 15야, 여기 몰라, 곱하기 100 해가지고 20이야. 이렇게 놓고 막 그때그때 산수를 하는 게 아니야. 자꾸 풀다 보면, 아, 부양인구 대비 20%구나. 그럼 부양인구가 75여야 되는구나. 60%구나. 50이구나. 이게 금방금방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고 10이 되고, 그리고 여기가 얼마가 되고 20이 되고. 해설지는 여러분 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설지 보고 답 찾아보시고

주면 되겠고요. 해설지 다 붙여놨으니까 제가 이거 한 거는 아 이런 형식으로도 나와도 새로운 게 나와도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오늘 한 거의 포인트는 바로 이 문제 유형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문제 유형 쭉 모아놨으니까 이것까지 잘 점검하시면 여러분 약정 공략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는 진짜 꼭 완강하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복습이 진짜 진짜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걸로 대비 잘하시고 9월 모의평가 잘 보고 우리 또그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어요? Good luck to yo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아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약점 공략도 완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구강을 클릭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사실 사람들이 그 왜 선택하냐고 그렇게 많이 손가락질을 하는 우리가 세계사 감옥의 그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과 할 수 있어서 제가 행복했고, 아마 또 향후 그 한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앞으로는 수능 세계사라는 게 올해가 한동안은 또 이제 마지막일 거라 여러분과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세계사랑 과목을 또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같이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고 그렇습니다. 저는 또 뭐 한국사가 됐든 또 이제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저도 고민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강 20세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사에 있는 내용들 이번 시간 잘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 9강 마무리지만 연표 노트로는 10강에 해당되는 내용 지금부터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딱 보셔도 역시 여기도 만만치 않죠? 이런 내용들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먼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요 냉전이라는 체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지만 여러분이 쉽게 요 파트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냉전이 뭐죠? 콜드워. 예. 얼어있는 전쟁 같다라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전쟁은 열전입니다. 총을 쏘고 포를 쏘고 폭탄을 날리고 이런 열전인 거에 비해서 엄청난 긴장 상태예요. 왜? 미국과 소련이 서로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버튼 한 번만 잘못 눌러버리면 세계가 공멸할 수 있다라는 공포감 속에 긴장감은 높아졌지만 예전처럼 총이나 포를 날리는 형태의 전쟁은 좀 지양하는 이러한 상황 내지는 상태를 우리는 냉전이라고 합니다. 이 냉전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은 당시 트루먼 녹트린으로 시작되게 되었었는데 그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면 IBRD, IMF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IBRD를 국제부흥개발은행이라고 하고요. IMF를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1944년도에 미국의 브레튼 우주 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미국의 작은 도시였던 브레튼 우주에서 44개 대표들을 모아서 야 어떻게든 전쟁이 끝날 텐데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회의를 했던 것이에요. 이 브레튼 우주 회의의 결과 나왔던 것이 IBRD랑 IMF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가 전 세계 기축 통화를 미국 달러로 한다라는 게 그 세계가 여기에서 이제 결정되었었던 것이고요. 자, 그러한 와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은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 가고 있었습니다. 뭐 동유럽의

마샬 플랜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냉전 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당시에 공산권, 소련 측에서도 코민포럼 같은 것을 만들면서 대항했었고요. 47년에는 가트 체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냉전이 이제는 조금 더 세지게 되었던 사건 중에 서독의 통화 개혁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 서베를린 지역 일대에 이 통화 개혁이 이루어졌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나타났던 것이 베를린 봉쇄고요. 이 베를린 봉쇄는 1948년부터 49년까지 갔습니다. 이걸로 이제 미국과 소련 등등이 상당히 대립을 하고 있던 와중에 1949년도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그 자유주의 진영의 군사적 동맹체, 우린 이것을 나토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되겠고요. 공산권 진영의 상호적으로 경제를 도와주기로 했던 것이 코메콘이란 조직도 등장하게 되었고요. 예, 냉전의 격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나라는 지금은 뭐 문화 강국 아닙니까?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 강국의 힘을 지금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한국을 물어보면요. 지금도 여전히 6.25 전쟁의 나라입니다. 예, 6.25 전쟁이 당시 세계 사람들의 이미지에서 정말로 강했어요.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50년부터 53년까지, 1950년부터 53년까지 6.25 전쟁이 있었고, 이6.25 전쟁은 이 냉전의 대립의 또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6.25 전쟁 중이었던 시기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가 있었고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일본의 주권이 회복됩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ECSC, 여러분, 올해 요거 좀 눈여겨서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전 올해 요게 한번 연표 문제로 나오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선지에서라도. 요거 미리 말씀드리면, 1952년에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인 ECSC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958년도에 EEC가 뭐죠? 유럽 경제 공동체. 그 다음에 67년도에 EC, 유럽 공동체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아시는 93년도에 EU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저는, 용어도 길고 막 이런데 이걸 억지로 아는 것보단 요게 대략의 연도, 여기서 연표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직접적으로 나오면 정말 어려울 겁니다. 이러한 여러 단계를 거쳐서 EU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52년, 58년, 67년, 요세개 연도 정도를 살짝 선지에서 알아두시면 선지가 조금 어렵게 나올 때 여러분들이 요걸 잘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저는 요거 좀 강조드립니다. 그 전에, 자, 냉전체제. 요거는 제 필기노트에 있는 겁니다. 미국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의 공산권 간의 대립, 이걸 냉전이라고 합니다. 트루먼 독트린 나오게 되자 동유럽의 공산화에 대한 트루먼 독트린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마샬 계획 나왔고 코메콘과 코민포럼이 있었습니다. 예, 서 베를린의 그 통화 개혁이 나오게 되자 베를린 봉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나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49년도에 등장했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55년.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뭐죠? 공산권 진영의 군사적 동맹체를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합니다. 우린 이걸 마샬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공산화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 그리스와 터키, 튀르키예가 공산화로 넘어가려고 한걸 막으려고 했던 것이 마샬 계획. 그 전에 있었던 트루먼 독트린이 있고요. 예,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대립했고 자유주의 진영의 군사적 동맹체를 우리는 나토. 나토도 예전에 평가원 시험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 뭐몇 개국이 들어갔다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요거 대략이 언제부터 시작했다? 1949년부터 미국, 영국을 필두로 하는 자유주의 진영, 자본주의 진영에서의 군사적 동맹체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요 내용 되셨죠?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요것과 함께 스탈린이 53년에 사망했었고요. 그 이후로 소련의 지도자는 여러 명이 바뀝니다. 뭐 후르쇼프도 등장하게 되고 브레즈네프라는 사람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고르바초프라는 사람도 있었다. 이건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르샤바 조약기구, 요건 공산권 진영에서의 군사적 동맹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WTO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 이게 세계 무역기구로만 알고 있거든요. 1995년도에 등장했던 신자유주의의 이념을 더 제도적으로 확산했던 것이 이 WTO인데, WTO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 1995년에 나와 있던 세계 무역기구의 WTO가 있고요. 또 다른 WTO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예요.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이 95년보다 40년 더 먼저 있었던 1955년에 있었던 공산권 진영에서의 군사적 동맹체입니다. 그리고 EEC, 유럽 경제 공동체고요. 이것이 이제 하나 된 유럽을 단계별로 추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61년도에는 베를린 장벽 설치, 요거 형광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베를린이 당시에 독일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여기가 독일이었었다면 서독이 있었고 동독이 있었어요. 서독은 세 개의 나라가 나누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나누어서 이렇게 서독은 관리를 했고요. 동독에 또 다른 도시가 있었어요. 이게 어디죠? 베를린입니다. 근데 베를린은 여기 동독 자체는 소련이 했지만 베를린은 또좀 특별한 이유로 이렇게 나누어서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이 있었는데 이 베를린을 가운데를 이렇게 가르는 장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른바 베를린 장벽이라고 그래요. 베를린 장벽. 요게 언제 있었습니까? 베를린 장벽이 1961년에 설치되었고요. 이게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없어졌습니다. 요거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뭐 소련의 유인 인공위성 뭐 발사,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요거 형광펜. 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미국의 제일 남쪽에 있는 지역이 플로리다입니다. 이 플로리다 반도가 유명하죠. 미국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플로리다인데, 플로리다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딥니까? 쿠바입니다. 실제 거리가 얼마 안 걸려요. 바로 밑에, 미국 바로 밑에요. 그런데 여기에 소련이, 요 쿠바는 미국 입장에서는 참 눈에 가시죠. 자기네 주변에 있는데 여기가 공산주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소련이 여기에다가 미국 몰래 미사일 기지를 만들려다가 미국이 알게 돼요.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은 존 F. 케네디였고, 당시에 소련의 서기장은 후르쇼프였습니다. 이둘 간의 대립.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가 가장 긴장했던 일주일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뭐 정말로 서로 핵버튼을 누른다. 막 이런 얘기들이 파다했었는데 아주 극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뭐 현재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걸로 봐서는 무사히 잘 넘어갔습니다. 우린 이것을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합니다. 요 연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1962년입니다. 그리고 64년도에는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50년에서 53년까지 뭐가 있었다면, 6.25 전쟁이 있었다면, 한국 전쟁이 있었다면, 64년부터 75년까지는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이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사실 주도하게 되죠. 미 군은 73년도에 철수하게 되고요.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베트남도 형식적으로나마 어쨌든 공산주의죠. 예, 그뭐 상당히 자본주의 요소가 많이 있지만, 이때 이 북베트남이 승리하게 되면서 공산 정권이 등장하게 되었었다라는 것도 바로 이 베트남 전쟁의 내용이고요. 자, 프랑스가 나토에서, 선생님, 나토는 영국, 뭐 미국, 프랑스 등의 군사적 동맹체가 이 나토라고 하셨잖아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왜 프랑스가 나왔어요? 이때 프랑스가 미국한테 반기를 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의 핵폭탄을 만드는 그 맨하탄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미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자 약간 그이 기존에 약속했던 말을 잘안 들어줍니다. 야, 뭐 핵폭탄 뭐 내가 잘해서 만들었지. 너네는 그거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하지 마라고 했는데 영국한테는 허용을 해줘요. 근데 프랑스한테는 계속 막았거든요. 그렇게 되자 프랑스가 나 나토 안 할래. 야, 너 나가면 이거 다시 못 들어와. 우리 함부로 안 받아줄 거야. 됐어. 어차피 핵무기 내가 지금 없으면 지금 세계에서 말해봤자 다른 나라에서 내 말도 안 먹히고 하니까 나 독자적으로 해서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해서 나토를 탈퇴한 다음에 프랑스가 핵무기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되자 그 이후에 다시 받아줘요. 어쨌든 요 사건이 바로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데 되게 크게 기여했던 것이 바로 이 프랑스의 나토 탈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럽 경제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요거 52년도에 유럽 석탄